0: 국민의힘은 40명이 넘는 증인 채택을 요구했으나 다수 여당이 단 한 명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증인 11명을 채택했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악마 논란으로 시작됐습니다.
2: 당신 뭐라고 그랬어요?
3: 악마라고 했습니다!
2: 가족들이 빼먹는 게 악마지!
1: 핵심 의혹인 식약처 청탁을 두고는 수사한 검찰의 화살이 돌아갔고 이른바 민원 치료제의 동물 실험이 조작인 줄 알았냐는 질문엔 엉뚱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4: 선생님이 법원 판결문에 있지 않습니까?
5: 의원님, 저는 문과입니다.
1: 가족조합 관련 의혹엔 후보자의 눈물과 여당의 박수, 야당의 비아냥이 오갔습니다.
5: 죽게 되면 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을...
2: 예, 오전에 눈물바다가 됐는데 갱년기세요?
1: 결국 청문회 자리는 여당의 방어 속에 그동안 제기된 의혹 중 일부를 반복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야당 역시 추가 자료를 통한 공박보단 대부분 호통에 그쳤는데 정작 후보자 관련 의혹을 확인할 증인과 참고인이 없었던 점도 이런 맹탕을 만드는 데 한몫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40명 넘는 증인을 부르자고 주장했지만 다수 여당은 한 명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6: 증인 없이 가는 게 보통 인사청문회입니다.
1: 하지만 여야 대치가 만만치 않게 치열했던 조국 전 대표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 때도 의혹별로 11명의 증인을 채택했습니다.
7: 조국 후보의 아버지가 웅동학원을 인수하면서 웅동학원이 더 좋아졌습니까?
8: 좋아진 면도 있고 안 좋아진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1: 한동훈 의원의 과거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도 마찬가지. 4명의 증인이 청문회장에 출석해 날선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9: 한동훈 후보자가 그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와 통화도 자주 하고
10: 검찰총장 시절에 그 자택에 방문할 때 네. 가서 식사를 할 때 그때 측근이라고 불린다고 했어요.
1: 이번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는 서로 엇갈린 주장들을 가려내기보단 여야의 정쟁 수준으로 끝났습니다. 이런 증인 없는 청문회를 앞으로도 반복해야 하는지 정치권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11: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12: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11: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2: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13: 5시 이브닝 뉴스는 PCB 뱅크가 함께합니다.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 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14: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지도부가 상하원 다수당 탈환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지금 당장 선거가 치러진다면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슈머 원내대표는 현재 선거 환경이 2006년 중간선거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고 평가했습니다. 2006년 중간선거는 이라크 전쟁과 부시 행정부에 대한 유권자 불만 속에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탈환한 선거였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상승세의 배경으로 경제 문제를 꼽고 있습니다. 캐서린 클라크 하원, 민주당 원내 총무는 유권자들이 생활비 부담 해결에 민주당이 더 관심을 기울인다고 느끼고 있으며 그것이 여론조사 결과를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인한 휘발유 가격 상승과 고물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이 공화당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입니다. 다만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려면 현재보다 리석을 더 확보해야 하고 상원도 최소 리석을 추가로 얻어야 합니다. 공화당은 선거구 재편과 압도적인 자금력을 바탕으로 다수당 수성을 노리고 있으며 주요 경합지 9곳에서 민주당보다 광고비를 1억 4천만 달러 더 쏟아부을 예정입니다. 슈머 원내대표는 공화당의 재정적 우위를 인정하면서도 현재의 정치적 분위기와 선거 지형을 고려하면 그만큼의 자금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고 다이애나 왕세자빈의 동생 찰스 스펜서 백작이 회고록을 통해 충격적인 주장을 내놨습니다. 스펜서 백작은 1997년 8월 다이애나의 사망 소식을 들은 직후 당시 왕세자였던 찰스 3세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그의 목소리가 몹시 들떠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스펜서 백 작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하던 다른 사람들과 달리 찰스 3세는 마치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기뻐하는 목소리였다고 회고록에 적었습니다. 회고록에는 두 사람의 결혼에 관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찰스 3세가 결혼식 전날 다이애나에게 결혼이 기쁘지만 당신을 사랑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는 증언도 수록됐습니다. 스펜서 백작은 다이애나가 말년에 한 차례 이상 자살을 고려했지만 두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버텼다고도 적었습니다. 버킹엄궁 대변인은 형제자매를 잃은 슬픔이 기억을 왜곡할 수 있다며 스펜서 백작의 판단력이 흐려졌을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해리 왕자 측은 이 책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스펜서 백작의 회고록 백조의 노래 다이애나 나의 누이는 오는 22일 영국과 미국에서 동시 출간될 예정입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 일가에 대한 대규모 조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원 감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로버트 가르시아 의원은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일가의 부패 의혹이 최우선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원 감독위원회는 연방정부 전반을 광범위하게 감시하고 조사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가르시아 의원이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르시아 의원은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증거 수집도 조사 목표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주목하는 핵심 의혹은 트럼프 일가가 대통령직을 이용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일가는 각종 암호화폐 사업으로 최소 10억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투자한 기업들이 국방부와 수백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게 된 경위와 러시아 사업가가 그의 결혼 행사에 수십만 달러를 지출한 배경도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위 제러드 쿠슈너와 정부 효율부를 이끌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도 조사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백악관은 이번 방침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근거 없이 공격하려는 계획에 불과하다고 비판했고 국방부도 투자자나 정치적 관계는 자금 지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탄핵 추진이 보건의료와 경제 등 핵심 정책 의제를 가리고 정치적으로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0: LG화학과 롯데정밀화학, 애경케미칼 등 국내 석유화학 업체 7곳의 전현직 경영진 8명이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중동전쟁으로 원료 수급이 불안정해진 틈을 타 석유화학 제품 8개 품목 가격을 수십 차례에 걸쳐 사전 협의하고 수조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전체 담합 규모는 15조 원으로 검찰 수사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입니다. 법원은 8명 중 2명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나머지 6명의 영장은 기각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3: 법원은 다만 김유신 OCI 대표이사 등 나머지 6명에 대해선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개운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15: 국내 석유화학 업체 7곳의 전현직 경영진들이 줄줄이 법원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중동 전쟁 당시 제품 가격을 단합해 폭리를 취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한 겁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모두 입을 꾹 닫았습니다.
16: 가격 단합 혐의 인정하십니까? 혹시 전쟁 틈 타서 경제적 이익 취하려 하신 건가요?
17: 영장 심사에서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하실 건가요?
18: 전쟁 틈 타서 경제적 이익 취하려고 하신 건 맞습니까?
15: LG화학과 롯데정밀화학, 애경케미칼 등 업체 7곳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석유화학 제품 8개 품목 가격을 사전 협의해왔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중동전쟁으로 원료 수급이 불안정해진 틈을 타 국내 판매 가격을 올려 수조 원대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전체 담합 액수는 15조 원으로 추산되는데 검찰 수사 사건 중에선 가장 큰 규모입니다. 법원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들 8명 가운데 2명에 대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김유신 OCI 대표와 장영수 전 PKC 대표 등 나머지 6명에 대해선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장 기각으로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에는 일부 제동이 걸렸지만 검찰은 민생과 직결된 물가 교란 사안인 만큼 남은 기간 엄정히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개훈입니다.
19: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20: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21: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20: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19: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22: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23: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24: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23: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25: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26: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117, 32369-2117번.
27: 페창가 리조트 카지노가 행복한 추석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추석을 맞아 페창가 리조트 카지노가 9월 한 달간 100만 달러를 현금과 이지플레이로 쏩니다. 페창가 리워즈 카드를 사용해 슬롯과 테이블 게임을 하며 한 달 동안 응모권을 모으세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밤 페창가에 오시면 당첨 기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9월 26일 대상 추첨일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현금 10만 불을 받는 행운의 당첨자 3명 중 1명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당첨되려면 반드시 추첨 현장에 계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페창가.com에서 확인하세요. 21세 이상 유효한 아이디 소지자만 참여 가능합니다.
28: 변호사를 이재인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9: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0: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9: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31: 213-383-3838 213-383-3838.
3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3: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34: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35: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34: 선택하세요 품질을,
35: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34: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35: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34: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35: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36: 타이어. 올본 미군이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거짓 정보를 토대로 중국 선박에 대한 군사작전을 실행 직전까지 준비했다가 중단한 사실이 CNN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전이 진행 중이던 당시 미군 내부에서는 중동에 있던 중국 선박 한 척이 핵무기 프로그램 관련 부품을 수송하고 있다는 정보보고서가 회람됐습니다. 무장병력이 선박에 오를 준비를 마쳤고 군용기까지 출격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작전 실행 직전 당국자들이 보고서를 추가 검토하면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특수작전사령부 분석관이 챗봇을 활용해 작성한 것이었는데 챗봇이 선박 화물을 잘못 식별해 핵무기 관련이라는 틀린 결론을 낸 것이었습니다. 소식통은 보고서가 전적으로 거짓이었으며 거의 전쟁이 시작될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작전이 실행됐다면 미중 간 무력 충돌

0: 이민당국의 영장 없는 체포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연방중부지법의 마메에우시 멘사 프림퐁 판사는 오늘 예비금지 명령을 통해 이민단속 요원이 체포영장 없이 이민자를 체포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도주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기록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두 명령은 LA를 비롯해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벤투라 센타바버라, 샌루이스 오비스포 카운티 등 연방중부지법 관할 지역 전체에 적용됩니다. 판사는 이민법 위반 상태로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도주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장 없이 체포하려면 당시 알려진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도주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유를 체포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영장이 있는 체포나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체포까지 금지한 것은 아닙니다. 소송은 남가주 미국 시민자 유연맹과 퍼블릭 카운슬 등이 제기했으며 연방정부가 영장 없는 체포 과정에서 도주 가능성 판단을 생략하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결정은 예비 명령 단계로 정부가 실제로 불법적인 체포 정책을 운영했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향후 소송 과정에서 내려지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이 오늘 인공지능 비상정지장치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AI 전문가 그룹을 소집해 두 달 이내에 AI 안전 및 보안 강화를 위한 권고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 과제는 AI 시스템이 오작동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할 때 즉각 구동을 멈출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의무적으로 탑재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아울러 최첨단 AI 기업이 독립검증기관을 통해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정기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이번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AI 규제에 소극적인 연방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의미 있는 AI 감독 방안을 전혀 마련하지 못하는 동안 AI 기업 최고 경영자들 스스로 규제를 간청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가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AI 규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 정책이 전국적인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내년 1월 연임 임기가 끝나면 주 헌법상 3년 임이 금지돼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며 사실상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캘리포니아 출신인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이 대선에 재도전할 경우 자신은 불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공립대학 시스템인 UC 이사회가 어제 SAT 제도 입 여부를 놓고 첫 공개 논의를 열었습니다. 표결이나 최종 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UC는 앞으로 수개월간 표준화 시험의 필요성과 신입생들의 학업 준비도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논의 핵심 배경은 신입생들의 수학 성적 하락입니다. UC 자료에 따르면 예비수학과 미적분 등 기초수학 과목의 평균 성적이 최근 5년간 꾸준히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D학점과 F학점 비율이 늘었고 수강 철회 건수도 증가했습니다. UC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인 2021년 입학 전형에서 SAT 요건을 폐지했고 이후 시험 없이 학생을 선발해왔습니다. 그러나 입학 후 학업 성취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시험 제도입 논의가 이사회 차원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SAT가 다시 도입될 경우 수험생들의 준비 부담이 커지는 반면 대학 측은 학업 준비도를 사전에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을 갖게 됩니다. 최종 결론까지는 수개월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1: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다음 달 7일 다섯 번째 발사에 나섭니다. 이번 발사에는 역대 최다인 위성 15기가 실리는데 각각 100kg 미만의 초소형 군집위성 5기와 큐브위성 10기로 구성됩니다. 군집위성은 한반도 재난감시와 국가안보 목적으로 같은 지역을 더 자주 더 정밀하게 관측하도록 설계됐습니다. 큐브위성들은 치매 치료제 결정 성장을 인공지능으로 판단하거나 제주 해양 쓰레기를 추적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산 부품의 우주 성능을 검증하는 실험을 맡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누리호 5차 발사에는 역대 가장 많은 위성이 실립니다. 한반도를 촘촘히 살필 군집위성과 위성 셀카와 의약품 연구 등 다양한 우주 실험에 나설 큐브 위성들이 실리는데요. 이들이 우주에서 맡을 임무를 김민경 기자가 소개합니다.
3: 누리호 5차 발사의 주인공은 각각 100kg이 채 안 되는 초소형 군집위성 5기입니다. 작지만 여러 대가 차례로 지구를 지나며 같은 지역을 더 자주, 더 정밀하게 관측합니다. 산불과 홍수 같은 재난은 물론

0: 국토 변화와 국가안보 감시에도 활용될 전망입니다. 함께 실릴 큐브 위성은 모두 10기. 이 가운데 4기는 지난해 시작한 실험을 이어가고 6기는 새 기술을 안고 처음 우주로 향합니다. 지난해 항암제 단백질 결정을 키웠던 의약품 실험 위성은 이번에는 치매 치료제 결정의 성장 상태를 AI로 판단합니다. 제주 해양 쓰레기 추적과 자체 개발한 광학 망원경의 성능 검증도 이어집니다. 지난해 삼성전자 메모리 등 3개 장비의 우주 성능을 확인했다면 이번에는 SK하이닉스 메모리 등을 포함한 6개 장비가 시험대에 오릅니다.
1: 큐브셋 같은 경우에는 한번 발사하는데 부담이 적거든요. 문제점들 있으면 그거 파악하고 성능 개량할 거 있으면 개량해서 또 쓰고, 뉴스페이스 시대에서 인공위성 개발을 할때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들어오는 접근 방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처음 우주로 향하는 위성들은 GPS 신호로 전 세계 대기 상태를 관측하고 미세먼지 이동을 추적합니다. 대전의 도시 공간을 촬영하는 위성은 국내 처음으로 우주에서 자신의 모습을 찍는 위성 셀카에 도전합니다. 저전력 측정기로 우주 방사선을 관측하고 레이저로 위성 정보를 지상에 보내는 기술도 처음 시험합니다. 고등학교 동기들이 서로 다른 대학에 진학한 뒤 힘을 모아 개발한 위성은 지구 자기장 주변의 고에너지 입자를 관측합니다. 다음 달 7일, 누리호는 우리 우주 기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싣고 또한번 우주로 향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2: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 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 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 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 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 주세요.

0: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1: 텍사스주의 엄격한 낙태금지법으로 인해 고위험 산모가 숨졌다며 유가족이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틀 전 샌안토니오 지방법원에 접수된 이 소송은 2024년 임신중독증으로 숨진 37살 티에라 워커의 유가족이 캠 팩스턴 주 법무장관과 담당 의사 등을 상대로 낸 것입니다. 워커는 임신 중 고혈압과 단백뇨를 동반한 자간전증을 앓으며 수개월에 걸쳐 임신 중절을 요구했지만 의료진은 수술되신 상태가 나아질 것이라는 조언만 한 채 귀가시켰고 마지막 진료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원고 측은 어느 시점에서든 낙태 수술을 받았다면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에서는 2021년 태아 심장 박동이 감지되면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 통과됐고 이를 어긴 의사는 최대 징역 99년에 최소 10만 달러의 벌금과 의료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워커의 사례가 법이 규정한 의학적 비상상황에 해당함에도 의료진이 처벌을 두려워해 수술을 거부했다며 예외조항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텍사스주 보건청은 2년에 한 번씩 9월 초에 공개해온 모성 사망 통계를 올해는 관례를 깨고 11월 중간선거 이후로 발표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낙태 금지 이후 모성 사망이 얼마나 늘었는지 현재로서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 포브스가 발표한 2027년 미국 최고 대학 순위에서 캘리포니아 대학들이 두드러진 성과를 거뒀습니다. 전국 1위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MIT가 차지했고 프린스턴대 하버드대, 컬럼비아대 펜실베이니아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스탠포드대가 6위, 켈텍이 7위, UC버클리가 9위로 탑1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UCLA도 전국 12위에 올라 공립대 부문에서는 전국 2위를 기록했습니다. 포브스는 올해 1,600개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평가의 핵심은 학교의 명성이나 입학 경쟁률이 아니라 졸업 후 실제 성과였습니다. 졸업생 임금과 학자금 부채 투자 대비 수익률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들의 성취도까지 반영됐습니다. 스탠포드 졸업생의 10년 후 중간 연봉은 12만 6천여 달러이며 평균 학자금 부채는 만 천여 달러 수준입니다. UC버클리는 공립대 가운데 전국 최고 순위를 기록했고 평균 부채는 5,900여 달러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UC 샌디에고, UC 데이비스, UC 어바인 등 UC 계열 대학들도 상위 40위권에 대거 포함됐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대 도시 요하네스버그 인근에서 두 달 사이 여성 8명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는 연쇄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대에서 30대 여성으로 옷이 벗겨진 채 발견됐으며 일부는 케이블 타이에 묶인 상태였습니다. 사건은 요하네스버그 인근 에쿠를레니시 일대에 집중됐고 지역 주민들은 극심한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이번 연쇄살인을 단순한 강력범죄가 아닌 국가적 위기로 공식 규정했습니다. 정부는 치안 안정을 위한 전면 대응에 즉각 착수했습니다. 남아공은 세계에서 여성 대상 폭력 발생률이 가장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혀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 고질적인 문제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사당국은 현재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 오늘 워싱턴에서 약 7개월 만에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오전 9시 반 미 국무부 청사에서 만나 대미 투자와 한반도 비핵화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양국은 대미 투자 협의가 결실을 맺도록 노력하기로 했으며 조현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회복을 위한 한국 정부의 기여 의지를 설명하고 미국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대미 투자 및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한 구체적인 합의 발표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4: 대미 투자와 관련해 양국은 투자 협의가 결실을 맺도록 노력하기로 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약 7개월 만에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는데요. 결과 전해주시죠. 네, 회담은 이곳 시간으로 오늘 오전 9시 반 미 국무부 청사에서 열렸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포토타임을 마친 뒤 곧바로 비공개 회담을 시작했습니다. 외교부는 잠시 전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대미 투자와 관련해 양국이 협의가 결실을 맺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 정상회담 결과인 조인트 팩트시트를 포함한 이 정상 간 합의에 충실한 이행을 위해 소통해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 관심이 높았는데요. 루비오 장관은 이란 전쟁과 관련해 영내 평화를 위한 미국의 노력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항 회복을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 의지를 설명하고 앞으로 미국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는데요.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노력과 함께 조 장관은 한국 정부가 페이스메이커로 북미 대화 재개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대미 투자와 관련해 한미는 텍사스 LNG 복합화력 발전소를 대미 투자 프로젝트 1호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었죠. 정부는 한국 시간으로 어제 대미 투자 양해각서 체결과 1호 사업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국회 보고 일정이 미뤄지면서 다음 주로 연기가 됐습니다. 미국 측이 알래스카 LNG 사업 투자를 요구하면서 협상이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조 장관은 오늘 회담에 앞서 한미 간 이견은 없다고 밝혔었습니다. 이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5: 한미 간의 이견이 있다기보다는 절차적인 국내 절차적인 문제를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한 거다 그렇게 알고 있고
4: 네, 아직 보도자료 외에 정확히 오늘 대미 투자와 관련해 어떤 내용이 논의가 됐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빅터치 한국 석좌는 이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대미 투자 합의가 발표될 거라고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이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6: I think like the foreign minister's visit is the action forcing event, at least on the Korean side. They've committed to that. If there's not something that's announced while he's here, that's going to be a very bad sign.
4: 하지만 오늘 대미 투자와 관련해 혹은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 정확한 회담 결과가 발표될지는 아직 미지수인데요. 조 장관은 방문 첫날인 어제 미 연방 상원과 하원 의원들을 잇따라 만나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결과인 공동 팩트시트 이행에 대한 미 의회의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마친 조 장관은 뉴욕으로 이동해 22일부터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담에서 대미 투자와 호르무즈 논의가 진전이 됐을 경우 유엔 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약식 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7: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8: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샤넌베, 지소울, 강유찬 등 최강의 라인업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경품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LA 한인축제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9: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재외동포청, 파크웨스트 바이시클 카지노앤호텔, 호웨이, 하이틴 USA, 헬로소주, 뱅크오브홉, 레빗재단이 후원합니다.
10: 골프도 즐기고 이웃사랑도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11: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10: 11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11: 부에나팍 로스쿨 테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립니다.
10: 이 대회가 특별한 이유는
11: 참가비 전액을 이웃에게 기부하는 따뜻한 이웃섬김 골프대회이기 때문이죠.
10: 여러분이 홀인원 만불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11: 거기에 푸짐한 상품과 다양한 경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10: 골프도 즐기고
11: 이웃에게 사랑도 나누고
10: 센터 메디컬 그룹 걸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참가 신청 및 문의는
12: 888-847-3098 888-847-3098
13: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앤 요리 9월 매주 목요일마다 렉서스 GX550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9월 한 달간 게임을 즐기면서 파워풀한 럭셔리 SUV를 차지하는 행운을 잡아보세요. 멤버가 아니신가요? 오늘 무료로 가입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오직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4: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5: We will fight for you.
14: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6: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17: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6: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7: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16: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18: 5시 이브닝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2: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노숙자 행정을 수십 년간 총괄해온 로스앤젤레스 노숙자 서비스청 LAHSA가 사실상 핵심 업무에서 퇴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LAHSA 위원회는 이번 주 연례 노숙인 전수조사와 노숙자 관리 정보 시스템 운영 등 연방정부와 연계된 핵심 기능을 더 이상 수행하지 않겠다고 공식 결정했습니다. 연방주택도시개발부 HUD는 지난 9월 11일 LAHSA에 연방계약자 자격을 즉시 정지한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 기관은 오랫동안 부실한 재정관리와 성과 부재, 그리고 이해 충돌 의혹 등으로 각종 비리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본사는 헬리패드와 카서비스를 갖춘 LA 최고급 빌딩 중 하나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만 연방당국은 LAHSA를 통해 집행된 자금을 포함한 노숙자 기금 사기 혐의로 3명을 체포했습니다. LAHSA 자체 집계에 따르면 지난 1년간 LA시 노숙자는 3.4% LA 카운티 전체는 1.2% 증가했습니다. 수십억 달러가 매년 투입되는데도 위기는 오히려 악화된 셈입니다. LA 카운티는 지난해 LAHSA 예산 3억 달러 이상을 회수하기로 했고 카렌 베스 시장은 지난 9월 8일 LAHSA 위원회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십억 달러의 공공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책임 추궁은 이제 막 시작된 단계입니다.
1: 오는 10월 1일부터 LA 카운티 전역에서 판매세가 0.5% 추가로 오릅니다. 이번 인상은 지난 6월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승인한 매저 ER에 따른 것입니다. 원문이 일부 누락되어 세부 내용을 모두 전달하기 어렵지만 핵심은 분명합니다. LA 카운티는 이미 전국에서 판매세 부담이 높은 지역 가운데 하나로 꼽혀왔습니다. 여기에 이번 인상이 더해지면 일부 지역에서는 판매세율이 10%를 훌쩍 넘게 됩니다. 0.5%라는 수치는 작아 보이지만 장을 보고 물건을 살 때마다 조금씩 더 나가는 돈이 쌓이면 연간 부담은 적지 않습니다. 카운티는 이 세수를 공공서비스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0월 1일 이후 영수증에 찍히는 세금 항목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이 인공지능 기술을 규제하고 안전관리 감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세계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소집되어 주법 검토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 위원회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긴급 상황에서 즉시 멈출 수 있는 이른바 킬 스위치 도입 여부를 논의하는 것입니다. 킬 스위치는 인공지능이 통제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강제로 작동을 중단시키는 비상정지 장치입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인공지능 산업의 중심지인 만큼 이번 행정명령은 전국적인 규제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앞서 인공지능 안전 관련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어 이번 행정명령은 다소 이례적인 행보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은 법률과 달리 의회 동의 없이 즉시 효력을 발휘하지만 후속 입법이 뒤따르지 않으면 실효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규제를 둘러싼 캘리포니아의 움직임은 기술업계와 시민사회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3: 추석을 앞두고 OTT 플랫폼들의 신작 경쟁이 뜨겁습니다. 오늘 손예진과 현빈 부부가 각각 새 시리즈에 출격해 사랑과 욕망에 휩싸인 인물들을 연기하며 안방 시청자 잡기에 나섰습니다. 손예진은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사극에서 금기된 욕망을 좇는 여인으로 변신했으며 2003년 영화 스캔들을 시리즈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현빈은 시즌1에서 중앙정보부 차장까지 오른 백희태 역으로 돌아와 더 큰 권력을 향한 질주를 이어갑니다. YTN 보도입니다.
4: 추석을 앞두고 안방 시청자를 잡기 위한 OTT 시리즈 경쟁이 뜨겁습니다. 손예진, 현빈 부부가 나란히 출격해 각각 사랑과 욕망에 휩싸인 연인으로 권력을 쫓는 야심가로 변신했는데요. 주말에 볼만한 OTT 작품 김승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12: 20회가 넘도록 처녀의 여인입니다.
15: 흥미가 더 생깁니다.
19: 조선시대에 재능을 펼치지 못한 채 살아가던 조씨 부인이 연애꾼 조언에게 위험한 내기를 제안합니다. 내기에 상대가 된 과부 희연까지 얽히며 세 사람의 감정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20: 이제는 제가 그런 감정들을 좀 표현할 수 있는 나이가 되지 않았을까. 인간의 욕망이 금기시대, 조선시대가 배경이라는 거, 그리고 또 정말 오랜만에 사극을 한다는 거.
19: 2003년 배용준, 이미숙, 전도연 주연의 영화 스캔들 조선남녀 상열지사가 파격적인 사랑과 욕망에 집중했다면 시리즈로 각색한 이번 작품은 새 인물의 관계, 특히 조씨 부인과 희연의 서사를 깊게 풀어냈습니다.
21: 원작을 좋아해 주시는 팬분들은 신선함을 충분히 즐기시고 비교하면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22: 지금 이 시간부로 백 차장을 중앙정보부 부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합니다.
19: 시즌 1에서 9년이 흐른 1979년 중앙정보부 차장까지 올라선 백기태는 더 큰 권력을 향해 질주합니다.
23: 더 높은 자리와 더 많은 부를 원하는 인물이고 이제 그 독주를 막기 위해서 나타나는 어떤 세력들과 인물들과의 대립.
19: 12.6 사태로 권력의 균형이 무너지자 살아 돌아온 검사 장권영과 새로운 세력까지 가세해 치열한 권력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23: 그 국가주의 시스템 안에서 권력 지향주의적인 어떤 구조적인 생태계 안에서 그 개개인의 선택이 과연 얼마나 가치가 있고 그 시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19: 시즌2는 격동의 현대사 속 인물들의 욕망과 생존 경쟁을 하나의 큰 이야기로 촘촘하게 엮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0: 미네소타주 민주당 하원의원이란 오마르가 자신에 대한 연방수사 사실을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백악관 국경정책 총괄 톰 호머는 이번 주 일요일 방송에 출연해 국토안보부가 오마르 의원에 대한 형사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공개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오마르 의원은 국토안보부로부터 수사 관련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호머는 수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몇 달 전부터 살펴봐야 할 사안이 있다고 언급해왔습니다. 오마르 의원을 둘러싼 핵심 의혹은 시민권 취득을 위해 오빠와 위장 결혼했다는 주장으로 오마르 의원은 이를 거듭 부인해왔습니다. JD 벤스 부통령도 지난 5월 법무부가 오마르 의원의 재정공시 수정 내역과 순자산 급감 문제를 포함해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마크 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도 오마르 의원 가족의 입국 경위에 불법 행위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하며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호머는 이민 사기가 입증될 경우 귀화 취소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밝혔으며 이 절차가 실제로 여러 차례 적용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까지 오마르 의원에 대한 수사가 공식 개시됐음을 뒷받침하는 공개 증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가 미국 전국 부동산 정보 사이트 리얼터닷컴이 발표한 2026년 주요 도시 보고서에서 주택 구매 가능성과 신규 주택 건설 두 부문을 합산한 종합점수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100점 만점에 12점으로 낙제 등급인 F를 받았으며 특히 주택 구매 가능성 부문 점수는 0.9에 그쳤습니다. 중간소득 가구가 로스앤젤레스의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할 경우 월 모기지 상환액이 소득의 85%에 달해 사실상 부유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민에게 내 집 마련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이 결과를 두고 오는 11월 시장선거에서 캐런 베스 현 시장에 도전하는 시원 니티아 라만이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라만 의원은 현 시장이 주택위기 해결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로스앤젤레스가 주택건설을 필수과제가 아닌 골칫거리로 취급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로스앤젤레스의 인구 대비 주택 허가 건수는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베스 시장 측은 수십 년간의 행정지연을 끊고 2029년까지 약 50만 호의 신규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는 역사적인 용도 재지정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라고 맞섰습니다. 라만 의원은 당선될 경우 연간 주택 생산량을 3배로 늘리고 2028년 로스앤젤레스 하계올림픽 전까지 노숙 인구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현재 로스앤젤레스 전역의 텐트촌과 야영지에는 약 4만 5천 명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 미국과 이란 사이의 전쟁이 시작된 지 반년이 넘어가면서 전쟁 비용이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가 의회에 제출한 최신 추산에 따르면 이달 3일 기준 전쟁 비용은 4,36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 전쟁을 시작한 것은 올해 2월 28일이었고 의회 예산국은 지난달 초 기준으로 이미 3,800억 달러가 쓰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 달여 만에 수백억 달러가 더 늘어난 셈입니다. 비용 증가를 이끈 가장 큰 요인은 탄약입니다. 무기 비용만 따지면 한 달 남짓 사이에 600억 달러 이상 급증했으며 전체 전쟁 비용의 절반을 훨씬 넘는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패트리엇과 사드 체계에 쓰이는 방어용 미사일 요격체 소모가 두드러졌고 미국과 나토 당국자들은 비축량이 위기 수준을 넘어섰다고 경고했습니다. 재정 부담 외에 인명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미군 18명이 사망하고 830명 이상이 부상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무인기 공격으로 쿠웨이트와 바레인 등 중동 8개국 미군 기지의 수 100개 건물이 파손되거나 파괴됐지만 이 피해 비용은 이번 추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쟁에 대한 지지율이 낮아지면서 공화당이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2: 종합격투기 MMA가 오늘 개막한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처음으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습니다. 남자 4개와 여자 2개 등 모두 6개의 금메달이 걸린 이번 종목은 오늘부터 나흘 동안 진행됩니다. 한국은 로드 FC 현역 챔피언 윤태영과 천재 파이터로 불리는 최은석 그리고 여자부 베테랑 이보미가 출전합니다. 대한 MMA 협회는 금메달리스트 한 명당 3억 원의 포상금을 내걸고 엘리트 스포츠로의 도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3: 오늘 저녁 개회식을 시작으로 열전에 들어가는 아시아게임에는 생소한 종목들도 많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격투기의 모든 기술을 만끽할 수 있는 종합격투기 MMA가 포함돼 눈길을 끄는데요. 허재원 기자가 종합격투기 대표팀을 만나고 왔습니다.
4: 사각형의 철망 안에서 상대를 노려보는 눈빛이 매섭습니다. 복싱의 펀치와 태권도의 발차기 그리고 상대를 넘어뜨려 제압하는 유도와 레슬링의 기술이 모두 요구되는 종합 격투기 MMA 대표팀입니다. 이번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돼 남자 4개와 여자 2개 등 모두 6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로드 FC 현역 챔피언인 윤태영과 고등학생 때 프로에 데뷔한 천재 파이터 최은석, 여자부 베테랑 이보미가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화려한 프로 무대에서만 뛰던 파이터들은 태극마크를 가슴에 새기고 남다른 각오로 첫 아시안게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5: 좋은 성과를 얻으면 이제 다음 후배들 아니면 뭐 다음 세대 선수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아서 엘리트 체육으로도 더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4: 훈련장을 찾아 전국을 떠도는 힘겨운 현실 속에도 우리 대표팀은 MMA를 대표하는 스타 권하솔 코치의 지도 아래 강훈련을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6: 산뛰기 하면 유도, 레슬링, 복싱이 1등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들었는데 사실 종합격투기가 만약에 진천에 들어간다고 하면 무조건 1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4: 아시안게임은 MMA를 상징하는 철망 없이 팔각형의 매트 위에서 겨룬다는 점이 메달 색깔을 가릴 변수로 꼽힙니다. 대한 MMA협회는 금메달리스트에게 3억 원이라는 거액의 포상금까지 내걸고 엘리트 스포츠로의 도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7: 3명의 선수가 모두 금메달을 따서 포상금 9억에 나갔으면 좋겠고요.
4: 격투기의 모든 기술을 만끽할 수 있는 MMA는 대회 초반인 20일부터 4일 동안 첫 메달의 주인공을 가립니다.
8: 끝나고 오면 또 추석이잖아요. 그럼 이제 또 가족들 다 모이는 게 자랑스럽게 딱 내보이고 싶습니다.
9: 뭐를?
8: 금메달을 다.
4: 화이팅! YTN 허재원입니다.
0: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한국행 왕복요금 가장 싼 태양여행사 제공입니다.
10: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11: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10: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11: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의 별미.
10: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11: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10: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12: 이런 분도 용자가 될까요?
13: 자영업을 2년 이상 하고 있고 크레딧도 좋지만 다운페이가 부족하고 인컴이 적게 보고돼 메이저 은행에서 65만 불 융자를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융자나라에서 상담 후 무려 100만 불 융자 승인을 받고 125만 불짜리 집을 구입하셨는데요. 더 놀라운 건 최대 150만 불까지 가능하다는 안내까지 받으셨다는 것이죠.
12: 융자,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융자나라 213-388-5600
14: 213-388-5600 융자나라.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15: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14: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5: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14: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수 코치. 714-742-48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9: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16: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7: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16: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7: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솔비스트, 세르보 등
16: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17: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16: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7: 올림픽 골프니까.
16: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18: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2: 네팔정부 긴급구호대 이진이 오늘 일주일간의 활동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구호대는 네팔 노아코트 홍수 피해 지역에서 의료지원과 구호물품 전달 활동을 벌였으나 우리 국민 실종자 9명에 대한 수색 성과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는 현지 쉐르파를 고용해 육로와 드론 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소방청 파견대원 2명은 카트만두에 남아 대사관 합동대응팀과 함께 실종자 소재 파악을 이어갑니다. YTN 보도입니다.
3: 네팔에서 실종자 수색과 의료 지원 활동을 벌인 정부 긴급구호대 이진이 일주일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직원 9명이 연락두절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민간인을 고용해서 육로 수색과 드론 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팔 카투만두에서 신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9: 네팔 누아코트의 홍수 피해 지역 병원을 1박 2일 일정으로 방문하고 우리 국민 실종 추정 지역을 추가 수색한 정부 긴급구호대 이진이 일주일간의 활동을 마쳤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네팔 재난관리청과 국제구호단체를 방문해서 구호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2차 정부 구호대는 8명으로 44명이었던 1차 구호대에 비해 규모가 대폭 축소됐습니다. 대홍수 발생 보름이 지나면서부터 생존자 구조나 실종자 수색보다는 의료 지원과 구호물품 전달에 주력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이 가장 바랐던 피해 지역에 대해 이틀 동안 육로와 드론 수색을 재개했지만 대원 2명과 구호대장만 참여한 소규모 수색이었습니다.
20: 현장이 11m의 어떤 토사들이 다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제한된 자원과 인원으로 수색을 했지만 유의미한 단서를 찾지 못해서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 2차 구호대원 중 소방청에서 파견된 2명은 카트만두에 남아서 대사관 합동대응팀과 함께 실종자 소재 파악을 계속합니다. 지난 1일부터 17일간 네팔에서 구조 수색 작업을 진행한 우리 구호대는 터널 속에 갇혀있던 중국인 1명을 구조했지만 우리 실종자 9명에 대한 수색 성과는 없었습니다. 직원 3명의 연락이 두절된 남동발전과 직원 6명이 실종된 두산에너빌리티는 현지 쉐르파를 고용해서 육로와 드론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팔 재난청은 실종자가 1,000명 가까이
21: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2: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24: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25: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특별한 계기 없이 온전히 주요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히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3: 특히 그동안 야당의 입장을 집요하게 요구해온 연임에 대해선 전혀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26: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취임 이후 7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1: 회견 당일 아침 시간을 30분 미룰 정도로 신중을 기한 자리였던 만큼 사전에 준비한 모두 발언부터 쟁점 현안에 대한 공식 입장이 담겼습니다. 이 대통령은 야당이 줄곧 분명한 생각을 밝히라고 촉구해왔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론에 대해 일축했습니다.
4: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1: 그동안 야당의 요구에 응해오지 않은 건 마치 연임을 구상하다가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 공세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1987년 만들어진 현행 헌법이 오늘날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다며 개헌이 필요하다는 소신은 재차 밝혔습니다. 5.18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물론 자신은 해당하지 않지만 대통령 연임제 도입 등을 개헌 의제로 거론했습니다.
4: 국회에서 여야 간의 협의 그리고 국민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서 하시면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내각 책임제나 이원 집정부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터무니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두고 야당과 내각제 등을 추진하려는 거 아니냐는 일부 여권 지지층의 의심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5: 이 대통령이 연임 개헌 논란을 직접 정리하고 나선 만큼 당분간 관련 공세는 잦아들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지도 주목됩니다. YTN 정윤영입니다.
25: 또 이재명 대통령은 공소 취소 논란과 관련해 특검 법안에 들어있는 공소 취소권 조항을 없애달라고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3: 다만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은 조작 기소 여부에 대한 진상조사는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 기소에 피해 입은 사람이 여럿이라며 악의적 수사와 조작이 의심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맞는다는 겁니다. 또 자신의 지휘 아래 있는 기관이 그 일을 하면 오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일은 순리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면 된다며 불필요하게 어떤 표현 때문에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고 오해가 확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에까지 특검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검법 조항과 관련해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4: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의 권한사항 중에 기존 기소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시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이 대통령은 조이대 대법원장이 최근 언급한 사법부 독립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의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짧게 지적했습니다.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구 뒤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말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중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YTN 한현입니다.
25: 다음 달 초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개혁 이슈도 이번 기자회견의 주요 화두였습니다.
3: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후퇴 의심을 걷어달라며 수사와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7: 검찰개혁 문제에 상당 시간을 할애해 발언에 나선 이 대통령. 검사 수사권 폐지를 두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하겠다며 불가역적 개혁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4: 불가역적으로 검사가 다시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게 되돌아갈 수도 없게 철저하게 할 것입니다.
7: 검사 정원 현행 유지나 검찰 출신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 등을 고리로 검찰개혁 의지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일각 시선에는 검찰의 폐악으로 가장 고통받은 건 바로 자신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애초 검찰개혁의 목표는 수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거였다며 기존 계획을 넘어선 진척 상황도 언급했습니다.
4: 검찰개혁을 사실상 안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공격들도 있죠. 개혁에 후퇴한다 이런 의심은 거둬주시기를.
7: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 중요성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수사권 집중과 경찰의 비대화 우려 등과 관련한 경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4: 또 상호 견제를 통해서 이 권한들이 악용되지는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경찰 개혁도 중요합니다.
7: 이 대통령은 개혁의 최종 목적이 국민 인권과 피해자 보호, 사회 질서 유지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개혁 과정에서도 이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25: 또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개각 과정에서 불거진 인사 논란과 관련해 인사 시스템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나름의 최선을 다했지만 추가로 발견되는 문제들도 있다며 그런 점까지 준비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그제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인지에 대해선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취임 이후 7번째로 치른 이번 기자회견은 화기애애했던 지난 회견들과는 사뭇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3: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부터 자세를 낮추고 자신의 부족함을 사과했습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0: 지금 대통령께서 다소 무거운 표정으로 연단에 선 이재명 대통령. 지난 472일간 최선을 다했음에도 지지율이 갑자기 하락하자 당황했다고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4: 지방선거 이후로 일면 저로서는 갑작스러운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직면해 당황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0: 하지만 오랜 숙고 끝에 내린 결론은 모두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많은 과제 앞에 마음이 바빠 세심히 헤아리지 못했다고 성찰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인 어려움을 헤쳐오며 신뢰와 애정을 보여준 이들이 더는 실망하지 않도록 더 소통하고 더 존중하며 더 신중해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4: 국민에 대한 두려움을 되살리고 모든 일에 더 세심하게, 더 낮게, 더 치열하게 임하겠습니다.
0: 최근 지지율 하락에 불씨를 당긴 개각 인사 논란에 대해선 인사권을 포함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인사 시스템 재점검을 예고했습니다.
4: 우리로선 최선을 다했지만 또 추가로 발견되는 문제들도 있고 또 우리가 판단한 것과 또 다른 판단들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역시 그러한 점에까지 대비하고 준비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겠죠.
0: 다만 각종 의혹이 불거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선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4: 국민 검증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발생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이 대통령은 100분 동안 준비해온 모두 발언의 20분을 할애하고 모두 14개의 질문을 소화했습니다. 예정된 90분을 훌쩍 넘겨 3시간 가까이 이어졌던 신년 기자회견, 취임 1주년 기자회견과 비교하면 농담도 답변의 길이도 줄었습니다. 기자단과의 거리도 더 가까워져 1.5m 이내로 좁혀졌는데 청와대는 국민의 뜻을 더 겸허히 경청하고 현안에 대한 입장을 진솔하게 전달하려는 의미라고 전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25: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연임 개헌과 공소 취소 등의 논란이 해소됐다는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3: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변명으로 일관했고 정작 국민이 원한 핵심 메시지는 없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8: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기자회견이 그동안의 국민적 논란을 깔끔하게 정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무엇보다 연임 개헌, 공소 취소 등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의혹을 해소하려고 노력한 데 대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10: 국민 앞에 솔직하고 겸허한 자세로 국정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밝히는 자리였습니다.
8: 연임은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데다 조작기소특검법의 공소 취소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만큼 논란은 일단락됐다는 해석입니다. 또 대통령이 이처럼 확실히 입장을 밝힌 만큼 야당은 국정 발목 잡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변명 일관에 자기 진영 챙기기 뿐이었다며 정반대의 평가를 내놨습니다. 특히 연임할 생각 없다는 언급은 명확한 거부 선언이 아니라 모호한 표현으로 얼버무린 것에 불과하다고 직격했습니다.
9: 연임할 생각은 없다고 해놓고 결국 나중에는 국민 결단 운운할 것 아닙니까? 결국 아직도 연임의 꿈을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8: 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만 봐도 공소 취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거라며 재판받겠다, 왜 말 못하느냐고 쏘아붙였습니다.
11: 끝내 재판받겠다라는 말씀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회를 향해서 자기 사건에 대한 진상 파악이 필요하다라면서 의용특검.
8: 여야는 이 대통령 기자회견을 두고 하나부터 열까지 팽팽히 맞섰습니다. 추석 민심 잡기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강대강 대치는 더 심화할 전망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3: 개혁신당은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 정작 법정에 서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은 봉창 90분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SNS에 임기 너머의 나라는 그려내면서 임기 너머의 재판은 이약 물고 약속하지 않는 모습이 애처롭다며 국민이 기대하는 건 공소 취소 없습니다. 한마디였다고 적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이 대통령이 6.29 선언이 아니라 전두환의 4.13 호언 선언을 택했다며 특검법으로 수사는 해놓고 공소 취소 조항만 빼겠다는 건 욕 덜 먹는 다른 방법을 찾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5: 이재명 대통령이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며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회견에서 군 자산 파병은 없다는 원칙을 지금까지 지켜왔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상선과 원유 수송,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며 현재 파견된 청해부대의 활동 강화를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미 대화에 대해선 한반도 평화 안정의 중요한 단초가 될 거라면서 이를 위해 지금도 사전 조정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증시에 급등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지목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3: 김용범 정책실장 후임 인선에 대해선 여전히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김경수 기자입니다.
12: 이 대통령이 논란이 된 레버리지 ETF를 놓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한 세부 과정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보고를 받을 당시 타당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13: 외환시장 안정에, 즉 하향 안정에 도움이 된다. 두 번째로는 이게 왜 해외에 가서 하게 하느냐. 국내에 투자하게 해야지. 라고 해서 그만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였죠.
12: 또 레버리지 ETF 도입 시점이 주가 상승기의 거의 마지막 단계였던 것 같다며 주가의 운명은 아무도 모른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후에 시정 보완 조치를 한 것으로 안다며 부족한 면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13: 정부 정책에 불완전성이 좀 있었던 거 아닌가 싶고요. 보완을 했다는 건 그런 거죠. 차라리 그렇게 나중에 보완할 건 미리 다 장착을 했더라면 괜찮지 않냐라는 비판이 가능하죠. 부족함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12: 이런 가운데 레버리지 ETF 도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물러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후임 인선은 고심 중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는 경제 회복,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했지만 앞으로는 사회 정책 강화에 정책 중심을 이동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다며 적당한 인물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25: 이 대통령은 또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며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3: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4: 대통령님께서는 아직도 전세는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3: 사라질 것이라고 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사라질 것이라고 했지 내가 언제 사라져야 한다고 했었겠습니까? 그러면 질문이 의미가 없어지죠? 네, 그걸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강남은 뭐 꼭대기 다른 데 이렇게 낮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내리고 여긴 살짝 오르는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블루 그 부동산 투기 공화국, 부동산 공화국을 벗어난 게 이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입니다. 어렵습니다. 다들 하려고 하다 안 됐죠.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정부는 합니다.
25: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서울 강남의 집값이 내리고 강북이나 외곽 지역은 오르는 현상을 평탄화 작업의 진행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비판이 일자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의 발언은 가격 변동 추이에 대한 설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집값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3: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 부족 책임을 전임 정부와 자신에게 돌리는 발언을 했다면서 공개적으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오 시장은 SNS에 올린 글에서 주택 공급이란 열매를 맺으려면 씨를 뿌리고 키우는 시간이 필요한데 서울의 정비 사업을 모조리 해제하며 이런 과정을 날려버린 분이 박원순 전 시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탓해도 좋지만 서울 집값이 역대 어느 정부 때보다 오랜 기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현실만이라도 직시하라고 비판했습니다.
25: 국민의힘 의원들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공동으로 수도권 부동산 대책 포럼을 꾸렸습니다.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검증하겠다며 정책 공조에 시동을 건 모습인데 범보수 야권 연대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2: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공통 문제 인식 아래 범보수 야권이 뜻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서울 마포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이 가칭 수도권 주거혁신 포럼을 만들기로 한 겁니다. 오는 30일 창립총회를 열기로 했는데 박수민 의원이 책임연구위원을 맡았고 국토위원장 4선 유희동 의원과 5선 권영세 의원, 배준영, 김재섭, 최수진 등 주로 수도권 의원들이 중심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부작용을 검증하고 규제 일변도 정책이 아닌 진짜 수도권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게 기본 취지입니다. 오는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의 수도권 재탈환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대안 세력으로서 면모를 부각하겠다는 건데 한 달에 두 번 모임을 통해 실제 공동 입법까지 나아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혁신당 대표직 사퇴 이후 공개 행보를 자제해온 이준석 의원이 공동대표로 포럼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도 눈길을 끕니다. 이 의원 측은 경기 남부권 의원으로서 정부의 획일적이고 무능한 부동산 정책 탓에 무너진 주거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취지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보수 통합이라는 어젠다 아래 여권의 분열상과 대비되는 효과까지 일석이조를 노린다는 전략입니다.
15: 총선이 불과 2년도 남지 않은 만큼 이번 포럼이 단순 정책 모임을 넘어 보수 연대와 재편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25: 식약처 청탁부터 가족조합 의혹까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보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의혹을 검증해야 할 국회 인사청문회는 기대 이하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16: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악마 논란으로 시작됐습니다.
17: 당신 뭐라고 그랬어요?
18: 악마라고 했습니다!
17: 가족들이 빼먹는 게 악마지!
16: 핵심 의혹인 식약처 청탁을 두고는 수사한 검찰의 화살이 돌아갔고 이른바 민원 치료제의 동물 실험이 조작인 줄 알았냐는 질문엔 엉뚱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20: 선생님이 법원 판결문에 있지 않습니까?
26: 의원님, 저는 문과입니다.
16: 가족조합 관련 의혹엔 후보자의 눈물과 여당의 박수, 야당의 비아냥이 오갔습니다.
26: 죽게 되면 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을
17: 어제는 눈물바다가 됐는데

0: 이렇게 치열했던 조국 전 대표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 때도 의혹별로 11명의 증인을 채택했습니다.
1: 조국 후보의 아버지가 웅동학원을 인수하면서 웅동학원이 더 좋아졌습니까?
2: 좋아진 면도 있고 안 좋아진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0: 한동훈 의원의 과거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도 마찬가지. 4명의 증인이 청문회장에 출석해 날선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3: 한동훈 후보자가 그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와 통화도 자주 하고
4: 이 검찰총장 시절에 그 자택에 방문할 때 네. 가서 식사를 할 때 그때 청근이라고 불린다고 했어요.
0: 이번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는 서로 엇갈린 주장들을 가려내기보단 여야의 정쟁 수준으로 끝났습니다. 이런 증인 없는 청문회를 앞으로도 반복해야 하는지 정치권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5: 김승원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연루된 제약사 제넨셀의 창립자가 11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는 22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제넨셀 창립자 강모 씨를 불러 조사합니다. 앞서 세종메디칼은 지난 2021년 10월 강 씨의 주식과 제넨셀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등 112억여 원을 투자해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하지만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이 중단되고 대규모 투자 손실까지 겹치면서 상장 폐지 위기를 맞자 부정확한 정보 탓에 112억 원을 손해봤다며 강 씨를 고소했습니다.
6: 정부는 오늘부터 적용하는 10차 석유 최고 가격을 지난번 9차 최고 가격과 똑같이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0시부터 4주간 적용되는 석유 최고 가격은 이전과 같은 휘발유 리터당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동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브렌트유 가격이 최근 배럴당 100불을 넘기는 등 국제 석유 제품 가격이 올랐지만 정부는 서민 물가 부담과 환율 하락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15조 원 규모의 석유화학 제품 담합을 벌인 국내 업체 전현직 경영진 8명 중 2명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다만 김유신 OCI 대표이사 등 나머지 6명에 대해선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개운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7: 국내 석유화학 업체 7곳의 전현직 경영진들이 줄줄이 법원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중동 전쟁 당시 제품 가격을 단합해 폭리를 취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한 겁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모두 입을 꾹 닫았습니다.
8: 가격 단합 혐의 인정하십니까? 혹시 전쟁 틈쳐서 경제적 이익 취하려 하신 건가요?
9: 영장 심사에서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하실 건가요?
10: 전쟁 틈타서 경제적 이익 취하려고 하신 건 맞습니까?
7: LG화학과 롯데정밀화학, 애경케미칼 등 업체 7곳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석유화학 제품 8개 품목 가격을 사전 협의해왔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원료 수급이 불안정해진 틈을 타 국내 판매 가격을 올려 수조 원대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전체 담합 액수는 15조 원으로 추산되는데 검찰 수사 사건 중에선 가장 큰 규모입니다. 법원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들 8명 가운데 2명에 대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김유신 OCI 대표와 장영수 전 PKC 대표 등 나머지 6명에 대해선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장 기각으로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에는 일부 제동이 걸렸지만 검찰은 민생과 직결된 물가 교란 사안인 만큼 남은 기간 엄정히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개훈입니다.
6: 인천 경서동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한때 대응 2단계가 발령될 정도의 큰 불이 나 7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창고에는 배터리가 보관된 곳도 있었지만 다행히 불길이 번지진 않았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인천터미널 물류단지 한복판에서 시뻘건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검은 연기가 바로 옆 고속도로와 근처 건물까지 집어삼킬 듯 무서운 기세로 뿜어져 나옵니다. 물줄기를 쏘아봐도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0: 있습니다. 인천시 서해구 경서동에 있는 2층짜리 물류창고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2시 40분쯤입니다. 창고 밖에 쌓아둔 상자에서 처음 시작된 불이 곧이어 건물로 옮겨 붙으며 크게 번졌습니다. 창고 면적만 8,000제곱미터에 달하고 내부엔 불에 타기 쉬운 가구류와 염색약 등이 있어 진화가 쉽지 않았던 상황. 소방은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청 상황대책반까지 가동했고 속력 진화 끝에 7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철골 구조물이 드러난 쪽과 달리 창고 한쪽은 무사한 상황인데요. 무전기 배터리 등이 보관된 곳이었지만 다행히 불이 번지지 않았습니다. 창고 안팎에 있던 관계자 34명이 대피하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창고에 보관 중이던 가구와 화장품 등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나마 살아남은 물건을 다른 창고로 옮기는 작업도 이루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조만간 경찰과의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1: 필리핀에서 또 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 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2: 이 학교 학생인 16살 용의자는 실제 살인 사건을 다루는 동아리 회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3: 현지 시간 18일 오후 1시 18분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 남 코타바토주의 방가 국립고등학교에서 9학년 남학생이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용의자는 같은 반 남학생 한 명과 여학생 한 명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4살에서 17살 사이 학생들이 여럿 다쳤는데 일부는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 Unfortunately, yung narinig natin mula sa office is meron na tayong tatlong confirmed na namatay. Ang iba ginagamot pa sa mga iba't ibang hospitals. Dito around sa munisipalidad ng Banga.
3: 수사 당국은 교육부 공무원 자녀인 용의자가 집안 금고에서 9mm 권총을 꺼내 가져왔고 범행 직전 친구 두 명에게 점심 식사 직후에 일을 저지르겠다는 계획을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실제 범죄 사건을 다루는 온라인 모임의 일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5: Initial lamang na aming nakita ay nakausap namin yung best friend ng bata. Ay itong bata pala ay membro ng true crime community. So ito ay iniimbestigahan pa rin ating kapulisan kung ano ba ito at ano ba nakapaloob ng internet community na ito.
3: 필리핀에서는 최근 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필리핀 중부 레이테주 타클로반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14살, 15살 용의자들이 권총을 쏴 학생 3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부상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민다나오섬 남 삼보앙가주의 중고등학교에서 9학년 학생이 총으로 학생 1명을 숨지게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필리핀은 이달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총격범 대응 훈련을 시행했지만 결국 반복되는 참극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1: 이란과 친이란 후티가 같은 날 대규모 반미 집회를 열었습니다.
2: 미국과 이스라엘, 사우디를 향해 강경한 메시지를 쏟아내며 무장 동원력을 과시했는데 다음 주 유엔 총회와 미중 정상회담 등 굵직한 외교 일정을 앞둔 시점이어서 그 의도가 주목됩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수십만 군중이 테헤란 도심을 가득 메웠습니다. 전투복을 입은 참가자들은 미군 공습에 폭사한 전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복수를 상징하는 붉은 깃발을 들고 행진했고 히잡을 쓴 여성들도 총을 들고 결사항전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무장태세를 과시하며 수십만 자원병들이 적들에겐 악몽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 이후 최대 규모로 진행된 반미 관제 시위. 내부 결집과 체제 건재를 과시하는 동시에 최악의 경제난에 따른 국내 불안을 관리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같은 날 예멘 수도 사나에서는 홍해에 이어 사우디 본토까지 위협하며 기세를 올리고 있는 친이란 후티를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후티는 자신들이 발사한 드론이 메카를 공격했다는 사우디의 주장은 모략이자 가짜 뉴스라며 거듭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사우디와의 군사적 충돌이 이슬람 성지를 공격하는 행위로 비치는 것을 경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미국을 향한 대대적인 항전 태세를 과시한 이란과 후티, 유엔 총회와 걸프국 회담, 미중 정상회담까지 다음 주 줄줄이 이어지는 외교전을 앞두고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1: 관세를 앞세운 미국의 강압 외교에 정면으로 맞서던 캐나다가 유럽연합과 손을 잡으며 제3의 길 모색에 나섰습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유럽연합의 밀착을 적대 행위로 규정하며 더 강력한 보복 관세를 경고했습니다. 권중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7: 대서양 건너 캐나다의 한 식구가 되자고 먼저 제안한 건 유럽연합이었습니다. 지금껏 없던 준회원국 자리로 특별 대우하겠다고 팔을 활짝 벌렸습니다.
8: The relationship with Canada to the highest level possible. So I would like to work with you on opening the door for Canada to being the first associate member of the European Union.
7: 하니 캐나다 총리는 유럽과 손잡으면 더 강해질 수 있다며 EU 제안을 환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의식한 듯 품격이라는 단어를 꺼내며 강압에 맞서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9: I'm not proposing a third block in order to become a great power rival only with better manners. We
7: 미국과 무역 협상 중단을 선언한 뒤 지지율이 66%까지 치솟은 하니 총리. 민심도 EU와의 협력에 우호적입니다.
10: I think that they would love to have our products if we were able to deliver them, like natural gas across the Atlantic.
7: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미국에 등을 돌리고 유럽과 밀착하면 더 강력한 관세로 응징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11: I think it's laughable. Look, the whole thing with Canada. Canada's been a terrible trade partner. If they do that, if I think it's at all a hostile act, I will put very serious tariffs or stop trading with Europe.
7: 미국 언론들은 지리적, 경제적 한계가 명확한 캐나다의 EU 준회원국 가입이 정치적 선언에 머물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다만 트럼프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견국들이 힘을 모으는 위험 회피 행보는 당분간 가속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YTN 권중규입니다.
2: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에 주둔 중인 미군 2만 5천에서 4만 명을 철수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MBC 방송이 전현직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알렉서스 그린 케위치 미 유럽사령부 사령관은 피트 에그세스 국방부 장관에게 이 같은 검토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유럽에 배치된 미군은 약 8만 명으로 2만 5천에서 4만 명을 철수할 경우 미군 병력이 3분의 1에서 절반가량 줄어드는 셈으로 1990년대 냉전 종식 이후 가장 큰 감축 규모입니다. 헤그세스 장관이 받은 보고서에는 유럽 내 일부 병력을 나토 동부전선 국가들로 재배치하는 방안도 포함됐는데 최종 권고안은 오는 11월 6일 제출되며 이후 트럼프 대통령 보고를 거쳐 확정됩니다.
1: 일본은행이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1.25%로 올렸습니다.
2: 석 달 만에 또 금리를 인상한 건데 발표 이후 엔화는 달러당 157엔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도쿄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12: 역시 시장 예상대로였습니다.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더 올리면서 1.25%가 됐습니다. 6월에 금리를 올린 지 불과 석 달 만에 또 인상을 단행한 겁니다. 현 우에다 총재 취임 이후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13: 従来の1.0%程度から1.25%程度へと変更することを賛成多数で決定しました。
12: 보통은 만장일치로 통과됐지만 이번엔 위원 9명 가운데 2명이 반대했습니다. 다카이치 정권에서 처음 임명된 위원들인데 현 경제와 물가 정세가 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지금은 금리를 올릴 때가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빠르게 금리를 올린 가장 큰 이유는 물가입니다. 식품 등을 중심으로 가격 인상이 이어지면서 기존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에 가까워지는 것을 일본은행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동 정세 불안에 국제 유가가 높은데 엔화 약세까지 겹쳐서 수입 원유와 원자재 가격 부담이 커진 것도 이유로 꼽힙니다. 시장의 관심은 이번 인상보다 앞으로 다가올 추가 인상에 쏠리고 있는데 우에다 총재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13: 経済物価金融情勢に応じて引き続き政策金利を引き上げ金融緩和の度合いを調整していくことになると考えています。
12: 다만 조정 시점이나 속도와 관련해선 중동 정세나 환율 변동 영향 등을 보면서 검토하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금리는 올렸지만 엔화 가치는 떨어졌습니다. 발표 직후 엔화 매도가 이어지면서 달러당 157엔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약 2주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금리 인상이 예상됐던 데다 정책위원 일부가 반대하며 추가 인상 속도가 빠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1: YTN 기획 시리즈 글로벌 석학과의 대화 더 프롬프트. 오늘은 미국 AI백 프로젝트의 의장을 지낸 마이클 리트먼 교수를 만나볼 텐데요. 리트먼 교수는 초지능 AI로 인한 인류 멸망론엔 동의하지 않지만 AI의 위험성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4: 글로벌 석학들과 AI 100년의 미래를 연구해온 마이클 리트먼 교수는 AI가 데이터 학습을 통해 모든 질문에 답하고 있지만 결론을 왜 그렇게 냈는지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며 중대한 결정까지 맡겨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15: And so the fact that we're turning in some cases consequential decisions over to such systems is really worrisome. Now, so could we have a system that is really good at a thing and we don't know why?
14: 또 최근 AI가 매우 강력해지고 있고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는 일도 하고 있다며 초지능 AI가 등장하면 인류가 멸망할 수 있다는 주장엔 동의하지 않지만 경계는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 I think they're actually kind of dopey. But they are somewhat consistent and tireless. And so they can actually do really disruptive and bad, often dangerous things. So these agents run amok. And I do think that we have to do better at dealing with that.
14: 최근 미국과 이란 전쟁에 AI가 사용된 것에 대해선 이렇게 빨리 투입될 줄은 몰랐다며 윤리적인 토론이 없었다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15: Yeah, my perspective has changed mostly in the sense that I didn't think that people would start to really release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onto the battlefield so soon. I thought that there'd be more global conversations about what we thought was appropriate and not appropriate.
14: 그러면서 100년 뒤에 AI가 어떤 모습이 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며 항상 인간을 중심에 둬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마이클 리트먼 교수와의 특별 인터뷰는 오늘 밤 11시 15분에 방송됩니다. AI 시대 인류의 번영과 생존 전략을 제시한 YTN 글로벌 명사 대담 6부작 더 프롬프트는 유튜브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1: 이처럼 최근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대로 둔다면 반년 안에 AI는 통제 불능 상태가 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16: 지난 7월 오픈 AI의 인공지능 에이전트 700개가 또 다른 업체인 허깅페이스를 집단으로 공격했습니다. 서로 대화할 수 없도록 인터넷 접근도 막았지만 통신 방법을 찾아내 수만 건의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몰래 계정을 빼낸 뒤에는 잠입 흔적도 지웠습니다.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지만 인공지능은 불법 해킹을 하고 내부 관리자 권한까지 빼앗았습니다.
17: We have to find a way to make sure these things don't happen more regularly. And so I think they understood kind of like the seriousness of this event.
16: 전문가들은 나쁜 의도를 숨기고 착한 척하는 AI를 이제는 걸러낼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내버려 둔다면 반년 안에 통제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18: We don't have good ways of controlling AI's values right now. The world's going to be reshaped in their vision, and that's probably going to be pretty bad for us. It might not be literal extinction, but I definitely don't want to find out what it's like.
16: 중국 업체들만 이득을 볼 것이라는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중국은 강력한 정부의 규제 틀에 놓여 있다며 국가 간 경쟁의 문제로 볼 상황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19: We need international agreements to make sure that every country has in place the guardrails to make sure that that can't happen.
16: 전문가들은 개별 기업의 자율적인 통제에 맡기기에는 이미 너무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며 이대로 두면 인류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김
20: 지금까지 YTN 뉴스였습니다.

0: 한 주간 이슈를 되돌아보는 뜨끈뜨끈 정치한상 시간입니다. 서정욱 변호사, 성치훈 부대변인, 하은기 소장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네, 하은기 소장은 그 여기 오는 도중에 여기 앞에서 접촉 사고가 났다고 처리하고 온다고 약간 늦을 것 같고요. 자, 성치훈 부대변인은 저하고는 첫 시간이네요.
1: 예, 반갑습니다.
0: 네, 잘 네.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일곱 번째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개각 인사, 연임 개헌, 공소 취소, 부동산 그리고 파병까지 여러 분야에 대한 입장 발표가 있었는데 총평부터 들어볼까요? 자, 서정욱 변호사.
2: 한마디로 저는 이제 그 반통령이다.
0: 예.
2: 오늘요, 예를 들어 이제 그 진보 진영의 결집을 외치면서 우리가 좀 친노 친문 친 김대중이다.
0: 예.
2: 우리 다 동지들 아니냐.
0: 예.
2: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아무리 멀어도
0: 예.
2: 저 보수 세력하고는 이게 그래 가까운 거 아니냐.
0: 예.
2: 이걸 보고 저는 이게 대통령이라면 보수든 진보든 우리 국민 전체 대통령이잖아요.
0: 예.
2: 그래서 결국에 진보 진영만 결집하는 반통령 이게 좀 상당히 아쉽다. 이렇게 저는.
0: 근데 진보 진영도 결집이 안 될 것 같은데요.
2: 안 되더라도 그 반이라도 우리 듣는 사람 보수 입장에서 보면 결집되고 안 떠나서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0: 왜 저쪽만 이렇게 달래기 했느냐.
2: 그렇죠. 예. 그게 아쉬워요.
0: 아쉬웠다. 네.
1: 저는 일단 톤과 자세로 봤을 때 이전에 있었던 여섯 차례 기자회견과 달리 뭔가 되게 저자세, 겸손함, 뭐 국민들께 송구함 이런 것들을 표현하셨기 때문에 뭐 지금 할 수 있는 적절한 톤을 잡으셨다고 보고요. 내용도 우리가 오늘 보겠습니다만 할 수 있는 내용들 다 말하셨고 그리고 적절한 서준, 적절한 수준.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뭐 치우치지 않는 지금 저쪽 서정 변호사께서는 뭐 진보에 치우쳤다고 말했지만 아, 그 질문 자체는 진보 진영 내부의 분열을 물어봤으니까 그거를 당연히 얘기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 전체적인 다른 정책과 다른 뭐 부분에 있어서 야당이 요구해왔던 것들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정도면은 저는 국민의 전체 국민의 국가 원수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을 다 말하신 기자회견이었다고 평가합니다.
0: 예. 톤과 자세가 달라졌다는 것은 역시 대통령 지지율이 연일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이 그동안 요구했던 거 연임 안 한다고 똑바로 이야기해라 그 단어를 써서 했어요 이번에 또 공소 취소 부분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국회가 할 일이긴 하지만은 넣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 부분은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야당이 원했던 건데
2: 그렇죠 연임 개헌 안 하겠다 이거는 뭐 100% 저 이제 그 공감하고 오늘 평가합니다. 다만 이게 공소취소는 50점밖에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거 특검을 통해서
0: 예?
2: 공소취소는 안 하겠다. 특검은 이제 조작 기소만 수사하고
0: 예?
2: 공소 조항을 빼라는 거고
0: 예, 예, 예.
2: 아직도 한 루트가 더 있어. 거기 김성은 장관을 통해서 공소청을 통해 하는 방법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검 통해 하는 방법. 그다음에 공소청 검사 통해 하는 방법. 근데 50% 하나만 뺐거든요.
0: 예.
2: 아직도 이게 저는 절반 미리 남아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0: 그것도 따로 또 얘기해야겠다.
2: 그것도 안 하겠다 해야지 영원히.
0: 공소청을 통한 공소취소는 하지 않겠다 또 이렇게?
2: 특검뿐 아니라.
1: 뭐 어디까지 해줘야 지금. 저는 그래도 뭐 연임 그거에 대해서 만족을 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저는 다섯 글자로 얘기 안 했다고 뭐라고 할 줄 알았어요. 연임 안 한다라고 해야지 생각도 없다는 안 한다나 다르다 또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어쨌거나 저는 국민들이 느꼈을 때 결국 지금 뭐 장동혁 지도부나 국민의힘이나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한 발언이 아니거든요. 국민들께서 혹시 갖고 계실지 모르는 의구심 풀어주시려고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연임 관련 발언도 충분히 저는 잘하셨다고 보고 공소취소도 지금 김승원 후보자도 도어스태핑 첫날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소취소 권한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다고 이미 얘기했잖아요. 그런 분이 임명이 된 이후에 임명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임명된 이후에 그거에 대해서 한다. 그럼 국민 역풍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미 안 한다고 한 사람한테 그 사람을 통해서 할 거라는 의구심을 아직도 갖고 있다? 대신 뭐 어디까지에 맞춰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하실 수 있는 권한 내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기다가 또 국회에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이보다 더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공소취소가 안 되면 이제 공소기각밖에 없어요. 공소기각은 조희대 사법부가 해야 되는 건데 조희대 사법부가 공소기각하는 거 뭐 정말 그 조작기소 특검 통해서 진짜 명백하게 드러나면 어쩔 수 없이 하겠죠. 자, 그 정도가 됐을 때는 국민들도 인정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뭐 뭘 더 해야 된다는 건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0: 그 공소취소 부분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의혹이 아직 남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2: 예.
0: 법무부 장관이 직접 할 수는 없고 어떻게 검찰을 통해서
2: 그렇죠. 공소청장한테 지휘권을 발동해서
0: 공소청장을 통해서
2: 통해서
0: 지휘권을 발동해서
2: 지휘권 발동해서 이제 공판 검사한테 하는데요. 지금 아직도 우리 검찰청에 미래위원회라고 아주 위원회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 12가지 혐의 계속 조작 기소를 수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특검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그 김성원 장관이 공소청장한테 지휘권 발동해서 서면으로 그다음에 공판검사한테 해서 취소할 지금도 그 위원회가 활동이 있으니까 의심을 제가 제기하는 거예요.
0: 그 대통령 지지율이 높다면은 저는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같은 분위기면은 그 법무부 장관이 그런 어떤 지시를 한다고 받아들일 공무원들이 있을까요?
2: 지금은 어렵지만
0: 나중에 정권 바뀌면 큰일 나는데
2: 근데 문제는 연임 기한 안 하겠다 쿨하게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공초에도 어떤 방법으로도 안 하겠다 둘 다 이렇게 쿨하게 하면 되잖아요. 할 생각이 없으면
0: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아직 김성환 후보자입니다. 임명 안 했어요. 네, 좀 두고 보기로 하고. 자, 또 하나 관심을 모았던 부분이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이었는데 파병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쟁 관여나 개입 파병은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어디 어떻게 읽혀야 될까요? 비전투병 파병 정도 아니면은 지원 이렇게 군수 지원 이 정도로 읽히나요?
1: 군수 지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있는 뭐 자국민 보호, 그 선박들 보호를 목적으로 갈 수도 있고 어쨌거나 뭔가 이란과 미국이 전투하는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병사들은 보내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거고 저는 대통령께서 고심이 제일 깊은 게 이 호르무즈 파병 관련 발언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사실 뭐 거기 호르무즈 협에서 전쟁하는데 미국이 무슨 뭐 군함이 부족합니까? 전투력이 부족합니까? 걔네들은 부족한 게 없거든요. 미국은. 근데 미국이 부족한 건 명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한국이 뭔가 호르무즈 해협 쪽에 군사를 보냈다. 그게 뭐 비전투병이든 뭐든 보냈다라는 사실 하나 자체가 트럼프는 그걸 11월 중간선거 때 아마 이용하려고 할 겁니다. 우리는 참전한 게 아니야. 우리는 비전투병으로서 자국민 보호하러 간 거야. 근데 트럼프가 그걸 만약에 저는 만약 그렇게 가도 이용하면 이용하라고 하면 되죠. 그럼 트럼프는 자기 중간선거 이용하고 대신에 우리는 트럼프가 이용할 거리를 뭔가 줬으니까 다른 부분 관세가 됐든 뭐 방위비 분담금이 됐든 뭐 미국 대미 투자가 됐든 거기 협상에 있어서 이걸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대통령이 그런 차원에서 이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니까 저는 뭐 충분히 이게 만약 국회로 몫이다 뭐 모르겠습니다. 비전투병 넘어온다고 하더라도 논의를 하라고 넘어온다 하더라도 저희가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고민하고 계시구나라고 느꼈습니다.
2: 제가 볼 때는 이게 비전투병이 아니고요. 대통령이 오늘 그 청해 부대 이야기하고 홍해까지 작전구역이 확대됐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제가 볼 때 군함이나 아마 전투병을 보내되 호르무즈까지 작전을 확대하면요. 그러면 이게 말은 우리가 미국에 참전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항행의 자유와 우리 국익을 위해 석유 수송로를 위해서 우리가 가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란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그냥 전쟁 선포라고 저는 봅니다. 왜? 우리는 우리 선박 호위를 위해 갔지만 이란 입장에서는 이게 뭐 거의 전쟁 선포를 보고 만약에 공격을 하면 우리가 이게 또 방어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뭐 대통령이 명분상 미국에 참전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국익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간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그 전쟁 참여하고 똑같아. 아마 이게 진보 진영에서 엄청난 반대가 나올 겁니다.
0: 예, 그럴 텐데 오늘 대통령 기자간담회 이 호르무즈 파병에 관해서 뉴욕타임즈가 기사를 썼더라고요. 벌써 내용이 뭐냐면 한국이 파병을 거절했다 이렇게
2: 거절했다. 앞서나고 오늘 들어보지도 않고 쓴 거예요?
0: 아니 들어보고 썼죠. 예.
2: 아, 제가 보기 거절은 아니고 저는 오히려 청해 부대 외에도 이게 더 전투병을 보내가지고 작전 구역을 넓히는 거 이게 저는 오히려 파병으로 읽었거든요. 아마 이게 뉴욕 타임즈가 한국말 이해가 좀
0: 아니면은 뭐 트럼프가 원하는 파병은
1: 그렇죠.
0: 아니다.
1: 그러니까 그런 미국이 원하는 만큼의 수준이 아니라고 지금 나온 거고
0: 그렇게 생각한 거 같아요.
1: 네, 그런 정도 해소인 거 아마 압박을 가할 건데 저는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끌어오기 위한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고 저는 보도가 나왔다고 봐요. 결국 호르무즈 해협 파병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과의 테이블에는 너무 산적해 있는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 과제에서 우리가 요 딱 장군 했더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쪽에서 우리는 이거 갖고 만족 못해라고 지금 맞수를 놓은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 이제 전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야당 특히나 국내 언론에서 뭔가 좀 발을 맞춰줘야죠. 이런 거에 대해서.
0: 예. 제가 뭐 어제 유영원 의원하고도 인터뷰했는데 아직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진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의원들의 각자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지 하나로 된 의견 뭐 토론 이건 안 했다고 하는데 뭐 국민의힘 스탠스는 찬성할 것 같죠, 그죠? 왜냐면 이게 이제 국회 결국은 대통령이 결단한다 하더라도 국회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2: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안철수 의원은 뭐 옛날부터 파병을 찬성하는 의원도 몇 명 있고요. 이 문제는 이게 당리 당략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정말 이게 국익이 달린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게 국민의힘도 명확하게 입장을 내놔야 돼요. 이걸 이재명 대통령 뭐 공격하는 소재로 이용해서는 안 되고 정말 이게 우리 국익을 위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어떻게 파병할지 머리를 맞대고 이거야말로 이게 여야 영수회담 그렇죠. 이런 걸로 예, 예. 결정이 맞다 봐요.
0: 알겠습니다. 그 아까 뭐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조금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모두 발언도 그렇고 기자 문답에서도 그렇고 진보 진영에서의 갈등 문제를 좀 길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우리 같은 뿌리인데 서로 좀 안 싸웠으면 좋겠다. 혐오 발언도 안 썼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좀 길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그 소위 말하는 김어준 유시민 뭐 이쪽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1: 다 손을 내미신 거죠. 근데 손을 내밀었는데 과연 그쪽 그 언론인들이나 정치인들이 어떻게 받을 것인가? 저는 지지자분들은 이거 하나 갖고 바뀌진 않을 거라 봅니다. 지금 보니까 이미 그쪽 지금 대통령 비판하는 진보 진영 내 커뮤니티는 여전히 반응이 안 좋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런 거 한 번 갖고 안 바뀌지만 적어도 대통령이 이 정도 손 내밀었으면 그런 말씀하신 언론인들이나 정치인들은 바뀌어줘야죠. 화답을 해줘야죠. 그분들이 화답해주고 노력을 해야 이게 진영 간 갈등이 봉합이 될까 말까인데 글쎄요. 그분들은 지금 초반에는 조금 약간 화답하는 제스처를 취할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얼마나 갈 것인가가 문제인 것 같아요.
0: 화답 안 했으면 좋겠죠.
2: 그건 아니고요.
3: 그건 아니고
2: 저는 예. 진보 진영의 분열이 지금 심각한데 예. 여기에 그 대통령은 책임이 없는가? 왜 대통령이 엄중하게 중립을 지켰으면 이 정도 안 갔을 거예요. 예를 들어 이번에 전당대회 때 정청래와 김민석 사이에 대통령이 중립이었습니까? 저는 김민석을 밀은 걸로 보여. 또 그 전에 지방선거의 경기도의사 저는 추미애와 한준호 사이에 중립했을까? 오히려 한준호를 밀었지 않을까? 이래 보면 추미애 지사나 또 정청래 대표 오늘 이번 대지만 섭섭하지 않을까요?
4: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5: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이 올림픽과 웨스턴, 올림픽 갤러리아 3층에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편리한 주차, 쾌적하고 넓은 매장, 한국과 이태리 브랜드의 양복, 콤비 자켓, 와이셔츠, 티셔츠, 벨트와 지갑 등 남성 패션의 모든 것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울 혼방 고급 양복 3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구 6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마크 발렌티너 13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콤비. 자켓, 잠바 99불, 티셔츠, 와이셔츠 3장 100불, 올림픽 갤러리아 3층,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213-382-3311.
6: 보험은 많은데 나에게 꼭 맞는 보험은 무엇인지 고민되시나요? 메디케어부터 오바마케어, 자동차, 주택보험, 은퇴연금과 장례플랜까지 20년 경력의 명심보험이 꼼꼼한 1대1 맞춤 상담과 가입 후 지속적인 케어, 서류 작성과 번역, 공진까지 함께합니다. 가든그로브 한인회관, 부에나파, 그리고 LA오피스. 보험을 넘어 여러분의 든든한 생활파트너 명심보험, 여러분의 건강과 재산 명심하겠습니다. 714-595-4000번.
7: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천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3: 가장 싼 비행기 표를 찾으십니까? 타원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361.
8: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4: 뉴스타트 2부 이어갑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파병 문제와 관련해 우리 군이 전투에 참여하는 성격의 파병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5: 그러나 우리 상선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이 필요하다면서 파병 필요성 또한 분명히 밝혔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은 파병이라는 단어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있다는 말부터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에서 우리 군이 전쟁에 관여하거나 전투에 참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투를 위한 군 자산을 파견하는 형태의 파병도 없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7: 전쟁에 관여, 개입은 없습니다. 그런 형태의 파병이든 군 자산 파견이든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 원칙을 지켜왔죠. 앞으로도 그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6: 다만 다른 국가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청해 부대를 예로 들며 사실상 파병 필요성을 분명히 한 겁니다.
7: 전쟁에는 관여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상선,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겠다. 그런 것들이 있죠. 우리 대한민국도 이미 호르무즈 해협 인근 내 청해 부대가 나가 있습니다.
6: 이 대통령은 북미 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소외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 북미 협력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 정부의 역할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패싱이라고 하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6: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북미 대화 재개가 남북 대화 재개보다는 훨씬 쉽고 이를 통해 남북 대화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페이스메이커 역할론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은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한다며 자신은 연임을 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헌법 개정을 통한 저희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자신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란 요구는 마치 연임을 구상하다가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해왔단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현재 계류돼 있는 조작기소 특검 법안과 관련해 공소 취소권 조항을 없애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4: 이 대통령은 부동산 불패 신화를 부동산 시장 불안의 원인으로 꼽으며 반드시 투기공화국에서 벗어나겠다고 말했습니다.
5: 농지 전수조사도 투기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소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8: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불패 신화를 집값 불안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세금 줄이고 대출 풀어준 탓에 빚내서 집 사게 된 상황을 직격한 겁니다.
7: 집을 사는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세금을 엄청나게 부당하게 깎아준다든지 대출을 엄청나게 막 해준다든지 그 빚으로 뭘 했느냐 다 부동산을 샀지.
8: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막겠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공급 확대를 위해선 핀셋 지원하겠지만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대출 정책은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7: 투기 공화국? 부동산 공화국을 벗어난 게 이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입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정부는 합니다. 기존의 대출 정책을 계속합니다.
8: 이 대통령은 농지 전수조사 역시 투기 행위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마치 잘 조직된 콘크리트 같다며 자기 걸 지키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거스를 순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7: 우리 아버지 농사 짓다 힘들어서 지금 농사 못 짓는 거 그거 강제로 팔란 말이냐 이렇게 항의합니다.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부동산 투기가 명확한 것을 가려내기 위해서죠. 제가 소명으로 국민에게 약속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8: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농지 조사를 둘러싼 반대 여론이 많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변화를 체감하면 국민 평가도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선 일부 동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다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5: 상업적 합리성을 강조했는데 국익이 훼손되지 않으면서 한미 양국에 도움이 되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9: 17일로 예정됐던 대미 투자 프로젝트 관련 국회 보고가 갑자기 연기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세부 조건에 동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다시 협의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7: 거의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다시 또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9: 이 대통령은 상업적 합리성을 강조했습니다. 상업적 합리성은 한국에 분배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으로 투자 원리금을 모두 충당할 수 있느냐를 말합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측 욕으로 이 표현을 어렵게 합의문에 넣었지만 이후 구체적인 투자 협상 과정에서도 이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7: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만 한다. 이거 어떻게 회수할 거냐 이걸 그러면. 수익 배분은 또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어디가 손실이 발생하는 사업은 어떻게 할 거냐. 저도 밤잠을 설칠 만큼 고민을 많이 하죠.
9: 당초 한미는 각 사업에서 나온 손익을 한데 모아 정산하는 방식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사업에서 손실이 나도 다른 사업에서 수익이 나면 전체 원금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미국 측이 각 사업별로 손익을 정산하는 방안을 요구하며 협상의 변수로 떠올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미양국은 또 미국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생산전력의 안정적인 판매처와 미국 내 원전 건설 시 한국형 원전의 포함 여부 등을 두고도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투자금의 규모와 송금 시점 등도 쟁점으로 거론됩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익이 훼손되지 않고 한미양국에 모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사업을 구성하기 위해 치열하게 논쟁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이 우리 반도체 기업에 추가 투자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기업 의견을 존중해가면서 국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결론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4: 이 대통령은 또 최근 연일 불거지고 있는 여권 내부 갈등에 대해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함께했던 분들이 상처받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고 언급했습니다.
5: 또 혐오와 멸칭을 멈추고 포용하자고 당부하며 통합을 강조했는데 여권의 내부 갈등이 수습 국면을 맞을지 주목됩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7: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고 이재명의 동지들입니다.
10: 이재명 대통령은 여권 내부 갈등을 의식한 듯 지지층을 향해 먼저 통합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목숨 바쳐 내란을 이겨내며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함께했던 분들이 혐오의 언어를 주고받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포용을 당부했습니다.
7: 멸칭하거나 혐오하거나 증오하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10: 검찰개혁 과제 완수 의지를 거듭 강조하며 핵심 지지층에 러브콜을 보내고 개혁 후퇴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 해소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이어 갈등이 불거진 데는 민주당 제1당원인 자신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다시 시작하자고 자세를 낮췄습니다.
7: 저와 정부의 부족함을 탓해 주십시오. 더 많이 듣고 더 소통하고 먼저 손을 내밀겠습니다.
10: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당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며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곧바로 화답했습니다.
11: 당내는 늘 토론과 갈등, 약간의 긴장이 있는 것이죠. 네. 얼마나 지혜롭고 평화롭게 하느냐, 저는 그것에 달렸다고 봅니다.
10: 이 대통령이 원팀 정신을 강조하며 지지층 분열 극복 호소에도 나선 가운데 조국 혁신당은 이 대통령의 진정성이 드러났다고 호평하면서도 앞으로 민주당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직격했습니다. 특히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민주당이 분열적 태도와 독선적 자세를 버려야 대통령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통적 지지층을 감싸 안으며 화합을 강조한 이 대통령의 이번 기자회견을 계기로 범여권이 갈등을 넘어 새로운 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언제나 국민은 옳다며 앞으로 민생을 더 챙기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는데요.
5: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개혁, 통합을 향한 국정 운영 의지를 확인했다고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회견을 민생 포기 선언이라고 혹평했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12: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당 대표실에서 함께 지켜봤습니다. 회견이 끝난 뒤 김민석 대표는 당청 일치에 방점을 찍으며 짧은 소감을 밝혔습니다.
13: 기자회견을 보는 동안에 대통령님과 내내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당도 더 겸손하게 경청하면서 민생을 살펴가겠습니다.
12: 민주당 안에선 이 대통령이 낮고 겸손한 자세로 민심을 경청하고 국정운영에 대해 성찰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호평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이 이 대통령의 진솔하고 솔직한 말과 태도를 모두 높이 평가할 거라며 이번 회견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국정의 전환점이 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민생 의지에 발맞춰 입법과 정책, 예산을 통해 정부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4: 지표는 개선되는데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드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국민의 실제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12: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회견을 국민 포기, 민생 포기 선언으로 규정했습니다.
15: 국정 실패에 대한 반성은 없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국정기조 전환은 끝내 거부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남탓만 했습니다.
12: 특히 부동산과 주식 문제 등 현안을 두고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책임을 돌리며 남탓으로 일관했다고 날을 세웠고 대통령이 친문과 친노, 친김대중 세력을 모두 동지라고 언급한 걸 두고는 국민 전체를 통합하기보다 지지층 결속에 치중했다고 꼬집었습니다.
16: 이번 기자회견은 국정기조 전환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 선언인 동시에 지지층의 와해를 막아보려는 왼쪽 챙기기, 좌파 달래기였다고 평가합니다.
12: 개혁신당은 이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부족함을 인정한 태도 자체는 평가하면서도 민생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이 부족했다고 비판했고 진보당도 이 대통령 메시지가 실제 민생 개혁 정책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4: 이어서 중동 상황 보겠습니다. 이란과 친이란 후티가 같은 날 대규모 반미 집회를 열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사우디를 향해서 강경한 메시지를 쏟아내며 무장 동원력을 과시했는데 다음 주 유엔 총회와 미중 정상회담 등 굵직한 외교 일정을 앞둔 시점이어서 그 의도가 주목됩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17: 수십만 군중이 테헤란 도심을 가득 메웠습니다. 전투복을 입은 참가자들은 미군 공습에 폭사한 전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복수를 상징하는 붉은 깃발을 들고 행진했고 히잡을 쓴 여성들도 총을 들고 결사항전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무장태세를 과시하며 수십만 자원병들이 적들에겐 악몽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 이후 최대 규모로 진행된 반미 관제 시위. 내부 결집과 체제 건재를 과시하는 동시에 최악의 경제난에 따른 국내 불안을 관리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같은 날 예멘 수도 사나에서는 홍해에 이어 사우디 본토까지 위협하며 기세를 올리고 있는 친이란 후티를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후티는 자신들이 발사한 드론이 메카를 공격했다는 사우디의 주장은 모략이자 가짜 뉴스라며 거듭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사우디와의 군사적 충돌이 이슬람 성지를 공격하는 행위로 비치는 것을 경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미국을 향한 대대적인 항전 태세를 과시한 이란과 후티, 유엔 총회와 걸프국 회담, 미중 정상회담까지 다음 주 줄줄이 이어지는 외교전을 앞두고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4: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조현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기여 의지를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미 투자와 관련해 양국은 투자 협의가 결실을 맺도록 노력하기로 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약 7개월 만에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는데요. 결과 전해주시죠.
18: 네, 회담은 이곳 시간으로 오늘 오전 9시 반 미 국무부 청사에서 열렸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포토타임을 마친 뒤 곧바로 비공개 회담을 시작했습니다. 외교부는 잠시 전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대미 투자와 관련해 양국이 협의가 결실을 맺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 정상회담 결과인 조인트 팩트시트를 포함한 이 정상 간 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소통해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 관심이 높았는데요. 루비오 장관은 이란 전쟁과 관련해 영내 평화를 위한 미국의 노력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항 회복을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 의지를 설명하고 앞으로 미국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는데요.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노력과 함께 조 장관은 한국 정부가 페이스메이커로 북미 대화 재개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대미 투자와 관련해 한미는 텍사스 LNG 복합화력발전소를 대미 투자 프로젝트 1호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었죠. 정부는 한국 시간으로 어제 대미 투자 양해각서 체결과 1호 사업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국회 보고 일정이 미뤄지면서 다음 주로 연기가 됐습니다. 미국 측이 알래스카 LNG 사업 투자를 요구하면서 협상이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조 장관은 오늘 회담에 앞서 한미 간 이견은 없다고 밝혔었습니다. 이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19: 한미 간의 이견이 있다기보다는 절차적인 국내 절차적인 문제를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한 거다 그렇게 알고 있고
18: 네, 아직 보도자료 외에 정확히 오늘 대미 투자와 관련해 어떤 내용이 논의가 됐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빅터치 한국 석좌는 이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대미 투자 합의가 발표될 거라고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이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20: I think like the foreign minister's visit is the action forcing event, at least on the Korean side. They've committed to that.
4: 보유국 지위를 강변하는 담화문을 연달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북한 주민들이 보는 매체에는 담화문을 싣지 않고 있는데요. 그 속내가 무엇인지 강민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1: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사실상 오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메시지를 대신 전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최근 김 부장이 연 이틀 국제원자력기구와 미국 주도연합 군사훈련을 비난하는 담화를 낸 데 대한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백두혈통 김 부장이 IAEA 총회 논의 내용까지 직접 반응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메시지 수위는 한층 높아졌습니다. 비핵화 촉구는 잡소리이자 헛고생이라고 일축했고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비례성 또는 그를 능가하는 반응이 필요하다며 더 강한 무력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이 같은 기류는 최근 북미 접촉 분위기 속 비핵화를 협상 의지에서 배제하려는 의도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북미 대화를 고리로 국제사회에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계산 아래 미국과 담판을 짓기 전 꾸준히 입장을 내며 이슈를 만드는 흐름이 관측됩니다.
22: 미국과 관련국의 연합훈련을 비난하면서 북한의 핵 보유 정당성을 강변하는 기존의 주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21: 군사훈련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는 것 역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사훈련 폐지 또는 축소를 의지에 올리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입니다. 다만 북한은 노동신문 등 주민들이 보는 대내용 매체에는 내부 단합과 경제발전을 촉구하는 데에만 주력할 뿐 비난 담화를 싣지 않고 있습니다.

0: 학생 천여 명의 생명을 지킨 교장 선생님의 사연이 화제가 됐는데요. YTN 취재팀이 그 학교가 있던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네팔 누아코트에서 신호 특파원입니다.
1: 원래 중고등학교와 대학까지 붙어 있던 캠퍼스 단지가 지금은 뻘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학교 건물과 경기장이 있던 넓은 땅에 흔적도 없습니다. 졸업생을 만나 홍수 전 학교의 모습을 보여줬더니 그나마 언덕 쪽에 있는 대학 건물만 남았습니다.
2: 홍수로 태워가는 이 학교는 진슐리강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학교 안을 보면 원래 있었던 건지 홍수에 떠밀려온 건지 모를 거대한 바위가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뒤에는 트리브반 트리슐리라는 학교 이름을 파란 글씨로 볼수 있습니다. 원래 운동장 자리였고 바위는 당연히 없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진흙이 좀 단단해졌길래 건물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계단을 타고 올라와서 2층 교실 내부를 들여다봤습니다. 교실 거의 천장까지 홍수에 떠밀려온 진흙이 가득 차 있습니다. 1,000명 넘는 학생이 공부하던 학교가 8월 26일 아침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3: 아바 पहिला पढेको स्कुल छैन अब धेरै दुःख लागिरहेछ नि अब यहाँ धेरै विद्यार्थीहरू थियो नि त लगभग 1600-1700 भन्ने कुरा छ एकदमै दुःख लागिरहेछ मलाई चाहिँ
1: 근처에서 일하던 학부모를 만나 물었더니 교장 선생님의 대피령 덕분에 아들이 살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4: 바보회로 또 서퍼 스쿨에 पढ्न आथ्यो 티션에 पढ्न आथ्यो 비하나 6시부터 9시까지 9시에 खाना खाएर गएको अनि फेरि आउँदाखेरि त तपाईको 마스터를 주디 거르디오 바치아를
1: 학교를 다시 짓는 일은 인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빠른 판단과 용기로 학생들의 안전을 지킨 다와디 교장은 홍수 위험이 없는 높은 지대로 학교를 옮길 계획입니다. 네팔 누아코트에서 YTN 신호입니다.
5: 다음 소식입니다. 20대 장남이 숨진 줄도 모르고 며칠을 함께 지낸 이른바 동거 고독사를 겪은 지적장애인 가족의 사연, YTN이 연속 보도로 전해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 장애인 단체가 발달 장애인 가정을 전수조사하고 복지 체계를 점검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6: YTN 보도로 알려진 20대 지적장애인의 동거 고독사 비극과 관련해 장애인 부모연대가 성명을 냈습니다. 유족에게 애도와 위로를 전한 뒤 가족이 모두 발달 장애인이라 고난도 지원이 필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원이 충분했는지 사회가 답해야 한다며 정부에 가족 전원이 장애인인 가구를 전수조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돌봄 여건과 실제 복지 서비스 제공 실태를 확인해 사각지대가 없는지 점검하라는 겁니다. 정부가 3년마다 내놓는 보고서에는 전원 장애인 가구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인구주택 총조사를 보면 지난해 기준 장애인만 있는 가족이 66만 가구에 이르는데 복지당국이 체계적으로 관리해 오지는 않았던 겁니다.
7: 발달 장애인만 구성된 가족들은 사실은 어떤 사회적 현상이 일어나면 대응을 못 합니다.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게 사각지대에 노이가 있었던 거죠.
6: 장애인 부모연대는 중랑구청에는 숨진 A씨 가족에게 복지 공백이 있었다면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A씨는 본인이 복지 서비스 대상이면서 위로는 어머니를, 아래로는 동생을 부양하는 이중 돌봄 제공자였습니다. 지난해 12월 중랑구청은 구의회로부터 이중 돌봄 가구 실태 조사와 사회 안전망 구축을 요구받았는데 조사만 제대로 이루어졌어도 A씨 가족 상황에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졌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8: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주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안전 확인이라든가 건강 확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했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6: 단체는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A씨 동생이 휴대전화 등을 무더기로 개통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5: 실종신고 두 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부모 경장이 재판이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부경장이 사건을 허위 종결하며 공문서까지 위조했는데 상급자 감독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실종자에 대한 범죄 관련성을 판단하는 합동심의도 형식적으로 하는 등 경찰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 문제를 밝혀냈습니다.

0: 로마국도의 고재용 기자입니다.
1: 부경장은 실종 사건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동료에게 인계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허위 종결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혼자 야간 당직 근무를 하던 중 발생했는데 상급자의 지휘 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실종자를 직접 만나 확인한 뒤 종결하라는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 사망 등 종결 사유에 따라서는 시스템에 입력한 내용이 곧바로 삭제돼 상급자나 다른 팀원이 사건 접수 사실조차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죄 관련성을 판단하는 합동심의도 형식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단체 대화방에 112 신고 처리표만 공유했을 뿐 범죄 관련성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 교환은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두 차례 경찰서를 찾아 소재 파악을 요청했던 68세 남성 사건도 단순 상담으로 처리됐습니다. 이후 재실종 신고가 접수돼서야 수색이 이루어졌고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부경장이 허위 보고서를 작성 행사한 혐의와 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한 혐의 등을 추가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편 경찰은 부경장과 함께 근무했던 전 형사과장과 실종팀장, 팀원 등 8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0: 어제 오후 2시 40분쯤 인천 경서동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큰 불이 나 7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창고 안팎에 있던 34명이 대피했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불은 건물 밖에 쌓아둔 상자에서 처음 시작돼 가구류와 염색약 등 타기 쉬운 물품들이 보관된 창고로 옮겨 붙으며 크게 번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조만간 경찰과의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안선 분기점 인근에서 12톤 화물차와 승용차, 관광버스 등 차량 5대가 연이어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4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사고 처리를 위해 한때 1, 2, 3차로가 전면 통제돼 한때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3차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차선을 바꾸려다 4차로에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으며 사고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 고색 사거리에서 20대 남성 A씨가 몰던 오토바이가 도로 연석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오토바이에 불이 붙었고 A씨는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 북항에 있는 공원 수로에 대형 상어가 나타나 해경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공격성이 높은 무태상어로 추정되는데 동해에서는 이 같은 대형 상어 출몰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2: 여기.
3: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 상어가 수로 가장자리에서 유유히 헤엄칩니다. 몸길이 3m가 넘는 성체입니다. 상어가 나타난 곳은 바다와 연결된 수로가 가로지르는 부산 북항 친수공원. 먹이를 쫓다 보니 연안까지 온 거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 설명입니다.
4: 기수역으로 유입된 물고기를 따라서 친수공원으로 내만으로 유입된 개체를 따라서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나갈 길을 찾고 있는 그런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3: 종류는 우리나라 대부분 해역에 서식하는 무태상어로 추정됩니다. 백상아리나 청상아리만큼은 아니지만 공격성이 큰 상어입니다. 산책로 가까운 곳에 상어가 있다는 신고가 잇따르자 해경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상어를 바다 쪽으로 몰아내기 위해 소방과 해경은 상어 퇴치기까지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선박 한 척으로는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상어를 공원 밖으로 내보내기에 역부족이었고 상어가 스스로 나가도록 내버려 두는 게 낫다는 전문가 권고에 따라 해경은 철수했습니다. 당국은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라는 안내방송을 공원 전역에 송출했습니다.
5: 현재 공원 수로에 상어가 침몰하였습니다. 해안가 주민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3: 우리 동해에서 대형 상어 출현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청상아리와 악상어, 무태상어 등 73마리가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1년 동안 발견된 수와 같을 정도로 출현이 잦습니다. 수온이 높아지며 고등어와 방어 같은 날육성 먹이가 남해에서 동해로 이동한 게 원인으로 꼽힙니다. 기후 변화로 연안에 출몰하는 상어가 더 늘 거로 보여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2: 기업들이 최근 지역과 협업해 내놓는 제품들이 연달아 성공하면서 로컬과 이코노미를 결합한 이른바 로코노미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습니다. 기업과 지역이 모두 윈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성공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황윤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조선시대 과거 시험을 치르러 가던 선비들이 걷던 길을 재현한 팝업 스토어입니다. 합격을 위한 멀고도 험한 길을 걷다 들른 곳은 충북 괴산군. 낭떠러지를 건너 옥수수로 만든 식혜 한 잔도 마셔봅니다. 유명 셰프가 지역 특산물을 응용해 개발한 간식 세트까지 먹는 게 여정의 마무리입니다.
7: 괴산은 알고 있는데 옥수수가 유명한지는 몰랐어요. 근데 여기 팝업에 와서 알게 됐어요. 팝업샵에서 알게 된 그런 스팟들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6: 잘 알려지지 않았던 지역 특산품은 요리 전문가들에게도 새로운 공부가 됩니다.
8: 괴산의 대약차로 옥수수는 워낙 유명해가지고 익숙했던 식재료인데 나물들을 활용해가지고 주먹밥을 만들고 다른 식재료들을 이제 발견했다라는 거에서 되게 흥미를 느꼈습니다.
6: 이 기업은 이번에 개발한 레시피를 지역에 무상으로 공유할 계획입니다.
9: 농가 지원 같은 과거의 사회공헌 방식을 뛰어넘어서 지역명과 특산품을 하나의 브랜드로까지 발전시키는 이른바 로코노미가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6: 아예 지역 특산물로 제품까지 개발한 기업도 있는데 매출에 톡톡히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는 5년 전부터 우리나라 곳곳의 특산품 1,000톤을 매입해 햄버거와 음료를 개발했고 3천만 개 넘게 팔았습니다. 햄버거의 경우 지금까지 지역 6곳과 협업한 제품이 모두 주목받았는데 경남 창녕에 마늘을 넣어 만든 햄버거는 최근 타이완에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지역 맛집과 힘을 합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뚜기는 지난 6월부터 경기도 수원의 통닭 가게와 함께 만든 메뉴를 팔고 있습니다. 기존 판매하던 치킨에 카레나 라면 스프를 섞어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10: 과거에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제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게 이제 경쟁력이 있는 거였다면 지금은 다르고 가치가 다른 것들의 다른 것들이 경쟁력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6: 로코노미가 반짝 유행이 아닌 지역과 기업이 함께 웃는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2: 최근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 들었던 제주에서 소금기 섞인 강풍 탓으로 추정되는 농작물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제주 동부는 물론 서부 중산간에서도 고사하는 작물이 나왔습니다. KCTV 제주 뉴스 김경임 기자입니다.
11: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에 위치한 녹두밭입니다. 지난달 파종을 마치고 지금쯤이면 녹두가 한창 자라날 시기이지만 군데군데 흙이 드러난 채 비어 있습니다. 이달 초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강한 바닷바람이 불면서 싹이 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잎이 소금기에 고사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자란 녹두도 이파리 곳곳 구멍이 나거나 누렇게 말라붙었습니다. 근처에 있는 콩밭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피해 직후 곧바로 염분을 씻어내고 수시로 약재를 살포해 가까스로 살려냈지만 파종이 늦은 농가는 아예 밭을 갈아엎기도 했습니다. 콩과 메밀, 녹두 등 서부 지역 중산간에서 이 같은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건 이례적입니다. 예상치 못한 강풍에 올해는 유독 비도 거의 내리지 않으면서 중산간까지 피해가 확산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서부 지역은 정확한 피해 규모나 원인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12: 이 바람 때문에 이렇게 한 건 처음 봤어요. 저도. 이게 녹지는 원래 발화가 잘 되는 거라서 씨 뿌리면 뿌린 대로 엄청 잘 나오는데 한 2, 3주 전에 그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 원래 마지막 파종한 녹지까지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보시다시피 다 녹아버려가지고 밭에 오면 막 속상할 정도로. 예.
11: 현재까지 제주도로 접수된 농작물 피해는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600여 농가, 피해 면적은 200헥타르에 달합니다. 2017년 이후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걸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가뭄 속 바닷바람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중산간까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관련 조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2: 네, 요즘도 등산하러 가는 분들 많은데요. 다가오는 단풍철에 국립공원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등 눈살을 찌푸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 무질서 행위 집중단속이 이루어집니다. 걸리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13: 가을 문턱에 들어서며 국립공원 탐방객이 늘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등산 극성수기인 단풍철도 다가옵니다. 지난해 전국 국립공원 탐방객은 모두 4,300여만 명. 4명 중 1명은 단풍철인 10월과 11월에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국립공원 자연은 훼손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단풍철이 끝나는 11월 말까지 불법과 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최근 3년간 단풍철에 적발한 위반 행위를 보면 제 혼자 숨겨진 단풍을 보겠다고 등산로를 벗어나 출입금지된 샛길에 들어간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취사, 야영, 주차한 사례도 부지기수였고 음주나 흡연을 하다 단속된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위반 행위에 대해선 자연공원법에 따라 건당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이와 함께 국립공원공단은 공원 초입이나 계곡에서 불법 상행위와 시설물이 발붙이지 못하게 꼼꼼히 단속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올 들어서만 803 국립공원 등에서 불법 설치된 기도터 등 395곳을 정비했는데 담비며 참매며 원래 살던 야생동물들이 돌아왔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2: 정부가 내년 1분기에 임신 중지 약물을 도입하기로 했지만 입법이 선행되지 않아 아직 불확실한 점이 많습니다. 의사가 처방을 거부하는 경우나 약물 부작용에 대한 의료진의 법적 책임 등이 구체화돼야 합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14: 임신 중지 약물은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널리 쓰이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별도 임상시험 없이 시판될 예정입니다. 2019년 낙태죄 위헌 이후 무려 7년째 입법이 멈춘 탓에 정부가 내놓을 행정 지침이 사실상 유일한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접근 장벽을 과하게 높이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침해된다는 게 여성계 입장이지만
15: 가장 최근에는 호주에서도 2023년에 모든 규제들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마치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규제를 두고 있는 것처럼 어제 발언을 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14: 정부는 향후 2년간은 병원 내 조제, 투약을 원칙으로 내세웠습니다. 일본의 지정의사제를 참고해 산부인과 전문의 등으로 처방 자격에 제한을 둘지, 일반의까지 허용할지에 따라 실효성이 갈릴 거로 보입니다. 또 의사가 임신 중지 약물 처방을 거부하는 경우나 부작용에 대비해 응급의료기관을 연계하는 문제도 구체적으로 담겨야 합니다. 일단 정부는 임신 중지 약물 처방에 대한 의사의 자율적 선택권을 존중할 방침입니다.
16: 응급의료 같은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약을 처방할 건지 말 건지를 충분히 결정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14: 다만 정당한 처방에도 생기는 불가항력 합병증에 대한 의료진 책임은 어떻게 할지 등을 모두 지침에 명시하긴 어렵습니다. 환자와 의사만 법정에서 일일이 잘잘못을 따져야 할 거란 현장 우려를 국회가 하루속히 대체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0: 누리호 5차 발사에는 역대 가장 많은 위성이 실립니다. 한반도를 촘촘히 살필 군집위성과 위성 셀카와 의약품 연구 등 다양한 우주 실험에 나설 큐브 위성들이 실리는데요. 이들이 우주에서 맡을 임무를 김민경 기자가 소개합니다.
17: 누리호 5차 발사의 주인공은 각각 100kg이 채 안 되는 초소형 군집위성 5기입니다. 작지만 여러 대가 차례로 지구를 지나며 같은 지역을 더 자주, 더 정밀하게 관측합니다. 산불과 홍수 같은 재난은 물론 국토 변화와 국가안보 감시에도 활용될 전망입니다. 함께 실릴 큐브 위성은 모두 10기. 이 가운데 4기는 지난해 시작한 실험을 이어가고 6기는 새 기술을 안고 처음 우주로 향합니다. 지난해 항암제 단백질 결정을 키웠던 의약품 실험 위성은 이번에는 치매 치료제 결정의 성장 상태를 AI로 판단합니다. 제주 해양 쓰레기 추적과 자체 개발한 광학 망원경의 성능 검증도 이어집니다. 지난해 삼성전자 메모리 등 3개 장비의 우주 성능을 확인했다면 이번에는 SK하이닉스 메모리 등을 포함한 6개 장비가 시험대에 오릅니다.
18: 큐브셋 같은 경우에는 한번 발사하는 데 부담이 적거든요. 문제점들 있으면 그거 파악하고 성능 개량할 거 있으면 개량해서 또 쓰고, 뉴스페이스 시대에서 인공위성 개발을 할 때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들어오는 접근 방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7: 처음 우주로 향하는 위성들은 GPS 신호로 전 세계 대기 상태를 관측하고 미세먼지 이동을 추적합니다. 대전의 도시 공간을 촬영하는 위성은 국내 처음으로 우주에서 자신의 모습을 찍는 위성 셀카에 도전합니다. 저전력 측정기로 우주방사선을 관측하고 레이저로 위성 정보를 지상에 보내는 기술도 처음 시험합니다.
19: 지금까지 YTN 뉴스였습니다.
20: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갑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해 제합니다. 뉴스 왔다. 자,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금요일 뉴스 특보입니다. 국민일보 윤예솔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1: 안녕하세요.
20: 네, 아이고, 하여튼 항상 감사드려요. 아유, 이렇게 감사합니다. 자료 정리 잘 해주시고. 첫 번째 뉴스 가볼까요?
21: 네, 첫 번째 뉴스,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D-Day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 갔습니다.
20: 네.
21: 가장 주목되는 지점 두 가지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연임 문제, 공소취소 논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 내놓을지 가장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0: 대통령이 확실히 정리하는 겁니까?
21: 일단 여기저기 좀 물어보니까 대통령 주변에서는 일단 연임 문제 관련해서는 이번 기회에 좀 털고 가야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조언을 좀 하고 있다고 해요.
20: 네.
21: 근데 이제 대통령 입장에선 좀 억울하다고 전해지는 얘기들도 있어요. 일단 현행 헌법상 대통령 임기는 애초에 5년 단임이기 때문에 일단 연임이 가능한 것도 아닌데 왜 나는 연임하지 않겠다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해야 되냐 이런 맥락이고요. 그래서 또 주변에서 대통령이 그래도 직접 나서서 불필요한 의심을 좀 정리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고 해서 그렇죠. 오늘 어느 정도까지 설명할지 좀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20: 네, 프랑스에서는 이 문제 언급했었잖아요.
21: 네, 뭐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 이렇게 좀 언급했었는데 이것도 사실 여론이 안 좋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나는 연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안 할 거다, 뭐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좀 조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 네. 또 하나가 대통령 본인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잖아요.
21: 네.
20: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좀 정리하실까요?
21: 일단 요건 관련해서 뭐 지금 김성원 장관 후보자 문제도 좀 엮여 있고 해서 네. 질문이 분명히 나오긴 할 텐데 요거는 아무래도 좀 원론적인 답변에 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좀 보이긴 합니다.
20: 네.
21: 일단은 대통령의 전해지는 말로 기본적인 인식은 일단 수사나 기소 잘못되면 당연히 공소가 취소될 수 있는 건 아니냐. 이게 내 재판을 취소해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20: 네.
21: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이다. 그런 입장을 표명할 거다 이런 예측이 좀 관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내 사건 공소 취소하거나 아니면 절대 취소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속 시원하게 선을 긋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20: 네.
21: 그러면서 또 본인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좀 최소화할 거로 보이고
20: 네.
21: 있습니다.
20: 네. 최근 뭐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여야간 대치가 벌어지고 네. 있잖아요. 이 부분은 또 어떤 입장을 내세울까 이것도 궁금해요.
21: 네. 이것도 좀 물어보니까 어쨌든 대통령 인사 철학이 지금까지 쭉 보면은 그 불법적인 일을 했느냐 이게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되느냐 이게 좀 가장 큰 기준이었어요.
20: 네.
21: 그래서 김승원 후보자 뭐 이미 재판도 끝났고 뭐 불법적인 문제 없다고 판단을 해서
20: 네.
21: 임명을 하겠다는 메시지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문제도 최근에 좀 논란이 불거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20: 용인 후보자는 불법적인 거 없잖아요. 본인 떳떳하고 얘기했는데 사퇴시켰잖아요. 그럼 좀 다르잖아요.
21: 네. 용인 후보자는 그래도 당에서 정리를 한 것으로.
20: 당에서 괜히 네. 그냥 정리했을까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뭔가요?
21: 네. 두 번째 뉴스는 호르무즈 파병 논의 일단 스톱. 한미 외교장관 회담부터 본다입니다.
20: 네.
21: 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놓고 속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원래 어제 위성라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열릴 예정이었는데 이거 자체가 연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제 호르무즈 파병 논의 일단 잠깐 멈추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 네. 호르무즈 파병 문제를 논의한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회의를 미룬 거예요? 왜?
21: 일단 이제 미국 얘기를 좀 정확하게 들어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조현 외교부 장관 어제 미국으로 출국했잖아요. 네, 그래서 현지 시간 18일 마크 루비오 장관과 회담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마 여기서 호르무즈 문제가 좀 주요 현안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는 조 장관이 미국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어느 정도 기여 원하는지 일단 확인을 한 뒤에 우리 정부에서 좀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20: 그럼 아직도 미국이 구체적으로 뭐를 요구했는지 모른다라는 얘기네요. 이것도 문제네.
21: 네, 일단 뭐 메시지가 좀 여러 가지로 들어오고 있다고 해서 네. 정리를 좀 한다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20: 어쨌든 아직 파병에 대한 결론은 우리가 내리지 않은 거죠. 네. 얘기 듣고 국민 뭐 여론 살피고 이런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 그런 것 같은데 좋아요. 근데 실사단까지 파견했잖아요. 그럼 정부가 파견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방침은 뭐예요?
21: 계속 같이 얘기하는 것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입니다.
20: 없다.
21: 네. 그리고 뭐 그 조사단도 원래는 그 꼭 파병을 염두에 두고 보내진 않는다라고 국방위 쪽에서 얘기를 또 하기도 해요.
20: 네.
21: 근데 이제 정부가 강조하는 원칙은 일단 국제사회 협력에는 참여를 하는데 이게 우리 국민 안전과 호르무즈 해협 자유항에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갔을 때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보장이 있다면 보낼 수도 있겠다.
20: 네.
21: 다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꼭 병력이나 함정 보내지 않고도
20: 네.
21: 뭐 폭발물 처리반이라든지 무인 장비라든지 이런 방어적 성격의 제한적인 기여 방안도 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 대통령께서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하실까요?
21: 네, 질문이 분명히 나올 것으로
20: 있겠죠?
21: 예상돼서 네. 아마 답을 하실 것 같은 할 것 네. 같은데 뭐 화병을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좀 결론적으로 답을 하긴 어렵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20: 그냥 어떤 원칙론적인 입장을
21: 네.
20: 밝히실 거다. 좋습니다. 잠시 후 2부 국회 국방위원인 국민의힘 성일정 의원 모시고 이 얘기는 보다 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21: 네.
20: 세 번째 뉴스는 뭡니까?
21: 네. 세 번째 뉴스는 김승원 임명수순의 여야 정면 충돌입니다. 일단 상황을 좀 간단히 지금까지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해드리면
20: 네.
21: 지난 8월 30일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가 모두 끝이 났잖아요. 근데 이게 청문정국이 끝나자마자 여야 대치가 되게 거칠어졌어요. 가장 문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하면서인데 어제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반발하면서 퇴장을 좀 했고요.
20: 네.
21: 이영일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청 보고서 역시 여야 합의로 채택이 됐지만 국민의힘 부적격 의견 함께 담겼습니다.
20: 이번 주 내내 김승원 후보자 얘기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김승원 후보자 문제 때문에 다른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까지 영향을 받았네요. 어제.
21: 네. 이제 여야 맞불 싸움이 좀 시작된 것으로 보여요.
20: 네.
21: 일단 국민의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토위 산자위가 어제 전체 회의를 아예 취소했고요. 다른 상임위들도 지금 보이콧을 한다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원래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이수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도 어제 이제 논의하고 채택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좀 미뤄진 상황이에요.
20: 네.
21: 특히 이수영 후보자는 국민의힘도 부적격 의견을 달아서 채택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이게 김승원 후보자 보고서를 처리를 여당이 밀어붙이니까
20: 네.
21: 입장을 좀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20: 그런데 좀 의아한 게 저는 김승원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대통령 기자회견을 좀 보고 난 다음에 민주당이 처리하면은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는데 어제 갑작스럽게 서둘러서 처리했단 말이에요.
21: 네.
20: 왜 그런 거예요?
21: 일단 민주당은 이게 시점이 좀 급하다고 생각한
20: 급해요?
21: 거예요. 네, 10월 2일 이제 공소청, 중수청 출범하기 때문에
20: 네.
21: 이제 좀 빨리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안착시켜야 돼서 장관 자리 비워두기 어렵다는 판단이 또 있고요. 또 정치적으로는 사실 원래 어제 저녁 쯤에 이제 김승원 후보자를 임명한다는 얘기가 좀 돌기는 했었어요.
20: 네.
21: 그래서 그 전에 예, 당이 이제 빨리 보고서를 좀 채택하고 대통령 임명 그 기자회견 전 임명하는 그런 그림을 좀 염두에 두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20: 여론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임명을 강행하면 과연 도움이 될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이에 대응해서 국민의힘 장애투쟁 예고했잖아요.
21: 네.
20: 이제 국회 밖으로 나가는 겁니까?
21: 네, 국민의힘이 이제 좀 장애투쟁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 확정된 건 또 아니라고 해요. 근데 이제 좀 수위를 좀 높이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상임위도 보이콧하고 있고
20: 네.
21: 오는 22일에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연다고 합니다.
20: 네.
21: 여기서 이제 김승원 후보자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민심 위반이 되게 핫한 이슈들인 부동산, 주식시장, 검찰개혁 문제 등을 함께 좀 제기를 해서 민심을 좀 지켜보고 장외 집회 나설지 좀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 네.
21: 근데 이게 이제 다음 주가 또 추석 연휴가 있어가지고 네. 또 이제 좀 이슈들이 또 흩어질 수 있어서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 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되냐 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 한동훈 의원은 뭐 어떻게 한대요?
21: 한동훈 의원도 계속 공세를
1: 거리로 나가겠다, 밖으로 나가겠다 네.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21: 네, 공세를 같이 좀 하겠다는 입장.
1: 따로 뭐 장애 집회나 장애 투쟁을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건 없어요?
21: 뭐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닌데 네. 국민의힘은 이제 한동훈 의원이랑 같이 할 생각은 없는 네, 상황이라서 아마 혼자서 어떤 좀 또 계획을 짜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아, 이게 마지막 뉴스는요. 네. 이게 장르가 코미디인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우리 청취자 당원동지 여러분 가볍게 얘기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해 주시죠.
21: 네, 마지막 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국민 피해 줄이려고 밤 10시에 계엄 선포했다입니다.
1: 네.
21: 이게 어제 좀 저녁에 올라왔던 뉴스 중에 좀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1: 그래서
21: 네, 많이 이제 사람들이 공유를 했던 뉴스였는데
1: 네.
21: 지금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받고 있는데 어제 항소심 재판이 있었어요.
1: 네.
21: 여기서 직접 발언 기회 얻어서 12.3 비상계엄을 왜 하필 밤 10시에 선포했는지 상당히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
1: 네.
21: 결국에는 이제 국민 피해 혼란 최소화하기 위해서 밤 10시를 골랐다고 해서 좀 화제가 됐습니다.
1: 오. 국민을 배려한 거다. 그런 얘기네요.
21: 네.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10시 전에 계엄을 선포하면 네. 퇴근 시간이랑 겹쳐서 도심이 혼란스러워지고 시위가 벌어질 수 있고 그러면 많은 군과 경찰이 더 많이 네. 필요했을 거다라는 거고요.
1: 네.
21: 또 너무 늦게 하면 계엄 사실을 좀 알기 어렵기 때문에 딱 잠들기 직전인 10시에 알렸다고 해요. 그리고 국회도 대응할 시간 주려고 10시에 채택했다 뭐 이런 주장을 했는데
1: 네.
21: 그러면서 이제 5.18 당시 얘기를 또 꺼냈어요. 그때 이제 자정 무렵에 계엄을 선포했었잖아요. 그래서
1: 네.
21: 그때는 대국민 담화도 없고 정말 계엄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밤에 한 거다. 그렇지만 나는 이제 대응 시간도 벌어주고 대국민 담화도 했기 때문에 그때의 계엄과는 다르다라는 변명을 했습니다.
1: 아, 듣고 있기가 힘든 얘기 같은데 하여튼 법정에서 나쁜 마음을 먹었으면 더 늦게 했을 것이라는 취재 말도 했네요.
21: 네, 이 부분이 좀 눈길을 끌었어요. 그러니까 나쁜 마음 먹었으면 내가 10시쯤으로 서두를 게 뭐가 있었겠느냐 이런 맥락이었고요.
1: 네.
21: 또 자정쯤 했으면 옛날에는 기자실에 계엄 사실 미리 공고하는 방식이 했는데 그것도 가능했을 거다. 근데 나는 달랐다. 라는 취지로 좀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계엄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우리 사회에서 여러 번 좀 있었다면 더 네. 완벽하고 꼼꼼하게 했을 건데 45년 만에 계엄 선포라서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생각한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1: 제가 사회자가 아니라 패널이라면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참겠습니다.
21: 네.
1: 윤 전 대통령 설명은 그렇고 1심 법원의 판단은 어떤 겁니까?
21: 네, 일단 1심은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1: 네.
21: 이미 국회에 군병력 투입한 행위 자체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고 내란죄에서 말하는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했었잖아요.
1: 그렇죠.
21: 네, 그래서 일단 유죄로 인정을 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해 놓은 상황입니다.
1: 네.
21: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국가 권력 장악하려던 계엄이 아니었다는 논리를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단 유지할지 아니면 다르게 판단할지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1: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이 판사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21: 네.
1: 그런 생각이 들고 하우 이런 분이 우리나라 대통령이었다라는 게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좀 걱정이 되네요.
21: 네.
1: 윤희술 기자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21: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4: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22: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의 원장 진수림입니다. 중풍은 불면증, 어지러움증, 이명, 두통, 불임, 알레르기 비염, 만성기침, 각종 위장장애와 함께 북경의술원의 특진 진료 중 하나입니다. 간혹 중풍이 온 것 같다고 하시면서 침을 맞으러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환자 상태를 진단해보고 상황에 따라 911을 부르거나 병원으로 바로 보내드립니다. 또 중풍이 오신 줄 모르고 많이 피곤하여 한약을 드시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진단을 해보면 중풍이 TIA로 살짝 오고 지나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TIA를 경험한 사람은 보통 3년 안에 다시 중풍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시고 본인은 잘 느끼지 못하시는 반면 피곤을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환자분들 경우에는 좋은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첫째, 중풍 후에 어깨의 견관절이 벌어져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갭이 생기는 환자분들이 계시는데 치료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중풍이 오면 처음부터 편마비가 온 팔에 암슬링을 하여 어깨 관절이 빠지지 않도록 보강을 잘 하셔야 합니다. 둘째, 중풍 후 손이나 팔이 안쪽으로 굽혀져 펴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치료 효과가 느립니다. 셋째, 중풍이 온 후 여러 가지 검사로 아니면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시간이 길면서 침대에만 누워 계셨던 환자분들은 장시간 동안 걷지를 못하여 발이 말발굽 모양으로 밑으로 처져버린 경우는 치료가 어렵습니다. 저는 운전을 하다 간혹 스탑사인에 서서 신호를 기다리다 보면은 중풍 환자분들이 인도로 걸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의사의 직업 때문인지 유심히 보면서 저분은 내가 치료할 수 있는데 치료를 받으시면 정상인처럼 걸을 수 있는데 혼자 중얼거리면서 정말로 차에서 내려 명함이라도 드리고 싶은 심정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8번에 나누어 중풍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풍은 북경의술원의 특진 진료입니다. 고맙습니다.
3: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성철의 뉴스 명당 여의도에서 무출되는 도파민을 책임질 여의도 승려 캠프를 시작합니다. 여의도 정치권에 지지고 볶는 얘기 이번 한 주 도파민 터졌던 각종 이슈들 꼼꼼하게 되짚어 보겠습니다. 세 분 소개합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님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대변인인데 오늘 너무 좀 심해요. 티나.
5: 뭐?
3: 유튜브 댓글에 지금 뭐 네. 모든 정당 대변인과 패널들은 윤희석 대변인을 본받아야 한다. 뭐 반만이라도 따라해라.
5: 왜 그러시죠?
3: 너무 티나요. 좀 자제 좀 하시라고.
5: 잘못도 안 했는데 왜 자꾸 이런 식으로.
3: 인기가 높은 우리 윤희석 대변인님 오셨고요. 시사저널 김종일 기자님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3: 여기 또 김종일 기자님도 응원합니다.
6: 아, 이렇게 감사합니다.
3: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뭐 대세 평론가 강수영 변호사님 어서 오시고요.
7: 아유, 강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3: 세 분과 함께 이번 한 주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7: 고맙습니다.
5: 고맙습니다.
3: 김종일 기자님.
6: 네.
3: 저 우리 본격적으로 토크하기 전에
6: 네.
3: 정청래 전 대표가
6: 예.
3: 좀 아파서 병원에 지금 입원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6: 네.
3: 그 어떠한 일이죠?
6: 예, 본인이 페이스북에 본인의 이제 근황을 올렸어요.
3: 네.
6: 이제 3일째 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인데 9월 16일 아침에 극심한 오한 발열로 응급실에 이제 와서 이제 3일째 지금 병원에 계시다라고 하네요. 근데 이제 3일째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아. 금식 중에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3: 네.
6: 그래서 이제 링거 덕분에 밥을 네. 안 먹고 있다라고 하는데
3: 네.
6: 네, 그동안 이제 정청래 전 대표가 지방 선거 후에 지방 돌면서 이제 여러 가지 봉사 활동을 했었거든요.
3: 네.
6: 이제 수해 복구 같은 이제 활동들 많이 했었고 또 낙선 인사도 다녀시면서
3: 네.
6: 체력이 많이 지쳤던 것 같습니다.
3: 네. 많이 좀 불편해 하셨던 분들이 좀 가서 면회도 하고 위로도 하고 그렇게 좀 정치권의 대화 타협의 정치의 모습이 보여줬으면 좋겠다.
7: 네,
3: 좀 그런 맞습니다. 생각도 좀 드네요. 자, 오늘 최대 핫한 이슈죠. 10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민 앞에 섭니다.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다. 이게 슬로건인데요. 윤희석 대변인님,
5: 네.
3: 오늘 통하겠습니까?
5: 어떤 말씀하셔야 될지
3: 네.
5: 이제 거기에 따라서 많이 정해지겠죠. 네.
3: 꼭 어떠한 말씀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5: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개헌에서 연임하겠다는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을 명확한 언어로 길지 않게 말씀을 먼저 하셔야 되고 그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3: 네.
5: 볼 때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공소 취소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억지로 안 하겠다라는 뜻을 뭐 해석되는 식으로 하시더라도
3: 네.
5: 앞에 기소가 조작이 되면 어떻게 하냐든지
3: 조건을
5: 길게 나오면
3: 네.
5: 또 흐려집니다.
3: 아,
5: 제가 볼 때는
3: 또 다른 해석 나올 수 있다.
5: 예. 일반 국민과 똑같은 그런 기준에서 진행돼야 한다. 그런 전제 하에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3: 네.
5: 예를 들어 공소 취소 모임을 만들었던 민주당 의원들 그 모임 있다면 해산하라든지
3: 네.
5: 이런 말씀까지 곁들여서 나는 그럴 생각 없다. 임기 끝나면 재판 받겠다. 이런 말씀 하셔야 합니다.
3: 꼭 두 가지는 꼭 하셔야
5: 됩니다. 네,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3: 강수영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저도 이제 계속 비슷한 생각인데요.
3: 네.
7: 뭐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피고인으로 기소가 당했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너무 억울하고 이건 기소될 거리가 전혀 아닌데 검찰이 나쁜 놈들 이런 생각하는 피고인들이 많죠. 그러면 공소 취소를 하는 게 맞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은 다르죠. 대통령은 행정부를 갖다 관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3: 네.
7: 어떤 방식으로든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대통령의 힘과 권능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3: 네.
7: 소위 말하는 이해충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3: 네.
7: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뭐 일반인의 시각으로 이걸 풀면 안 된다고 보고 왜냐하면 일각에서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본인이 억울한데 할 수도 있지 그런 얘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건 정말 큰일 날 말씀이시다. 국정 동력을 거의 밑바닥으로 내려앉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제 밤부터 계속 저는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용기를 내셔서 좀 강하게 얘기해 주시기를.
3: 네. 네. 김종인 기자님, 네. 청와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6: 제가 청와대랑 여권, 민주당 이제 고위 관계자들, 실무진들 그리고 전략통이라고 말씀되는 분들 많이 이제 소통을 해봤는데 이렇게 요약이 되더라고요. 어느 이재명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반전의 드라마가 쓰여질 수도 있고 더 긴 추락으로 갈 수도 있다.
3: 어느 이재명이 뭔 말이에요?
6: 예, 네, 저도 그래서 물어봤고 여러 얘기를 해봤더니 집권 1년 차에 이재명이 나오면 반전이 가능할 수도 있다. 집권 1년 차에 이재명 대통령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모두의 예상을 깨고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갔잖아요. 이재명 네. 대통령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동안 민주당 정부에서 반일 정서가 강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깼었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탈원전 기조가 아주 민주당의 오랜 기조였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도 고집을 꺾었었잖아요. 그런 이재명 대통령이 나오면 오늘의 기자회견에서 바닥을 찍고 치고 올라올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 반면 집권 2년 차의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말 바꿨잖아요. 네. 보안수사권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강경파한테 밀렸잖아요. 이런 2년 차의 모습이면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3: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네. 청와대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6: 청와대는 그 다섯 가지가 이제 쟁점인데 네. 공소취소 연임 개헌 부동산 인사 파병인데 연임 개헌에 대해서는 훨씬 더 진전된 메시지가 나올 것 같다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에요. 네. 근데 공소취소와 파병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극도로 말을 꺼내요.
3: 그래요.
6: 네. 특히 파병과 이 공소취소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모르겠다. 네. 지켜봐달라라고 이야기하고 부동산에 관련해서는 오히려 선제적으로 오늘 사과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 여기 우리 네 명 중에 청와대 근무하신 분이 우리 윤희석 대변인이시잖아요. 예. 저렇게 대통령 기자회견 할 때 참모들이 많이 글을 써주잖아요. 근데 그것이 많이 반영됩니까? 아니면은 즉흥적으로 대통령께서 그 자리에서 본인 생각을 가감 없이 얘기하십니까?
5: 글쎄요.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있었는데 대통령들마다 다를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솔직히 박 전 대통령 기자회견 많이 하실 때는 제가 없어서 많이 하셨잖아요. 나중에는 네. 그때는 어떻게 됐는지 제가 알지 못하지만 또 올라가면 좀 고쳐져요. 네. 특별히 고쳐지고 그 맨 마지막 최종 문장을 조율하는 분들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소수의 분들이 했었다. 그렇죠. 과거에는 예,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3: 원론적인 답변을 하실까 아니면은 본인 생각을 얘기하실까 참 궁금하긴 하네요. 생각이 계속 좀 바뀐다 뭐 그런 얘기도 좀 들리고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하기 직전에 정말 갤럽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 긍부정 평가 지지율 나올 것 같은데 더 떨어진다? 그대로다? 아니면 좀 올랐다? 지난주보다?
5: 오른다고 보진 않아요.
3: 그래요?
5: 예. 적어도 오를 일이 없었고 네. 또 그 사이에 청문회가 있었고 네. 물론 청문회 과정에서는 그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 워낙 커서 다 흡수됐다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글쎄요. 그렇다고 해서 오를까요? 오르진 않을 것 같아요.
3: 조금 오른 수치가 나오면 대통령이 공수취소에 대해서 내가 진짜 이거 안 해, 나 못 해, 막 이렇게 하려다가 이게 지지율이 떨어졌어. 그러면은 공수취소 저 불가능합니다. 이거 좀 이제 이거 김승원 후보자도 제가 임명 안 할게요. 이렇게 좀 지지율에 따라서 좀 생각이 좀 바뀌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7: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떨어지는 추세가 지금 계속되고 있으니까 네. 이번 여론조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대통령께서는 전향적인 조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뭐 1% 2% 이렇게 약간 오른 추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소위 말하는 역결집의 효과일 수 있거든요. 위기감이 발로가 있으니까 네. 지지하는 분들은 또 그래서 그것만 보고 하실 수는 없죠. 이번 국민들의 지금 여론이 네. 지금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저도 보통 제 친구들하고 이제 대화를 해보면 제일 치명적인 게 부동산 문제예요.
3: 그래요?
7: 근데 부동산 문제가 뭐 세제 이거 이게 아니고. 왜 말한 거하고 다르냐. 일 네. 잘한다면서. 네. 일 잘한다 그랬는데 결과는 68주 연속 상승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집이 없는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집이 없는 사람이 많으니까. 집이 없는데 결국 또 집 가진 사람만 또 돈이 다 늘어나고 나는 지금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나는 대통령 믿고 주식에 돈 넣었더니 왜 결과는 다르냐. 앞으로도 별로 그렇게 말을 못 믿을 것 같은데. 그냥 말인 것 같은데 네. 요 신뢰가 다소 무너져 있는 요게 핵심이거든요. 사실 네. 정치 기자들 그렇게 관심이 크게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짚으시고 사과할 건 사과하시고 지금 또 레버리지 ETF 관련해가지고 시뮬레이션에 이런 거 제대로 안 했다는 보도들이 최근에 또 요 며칠간 막 나오니까 이거에 막 확 꽂히거든요. 시민들이 네. 그러니 그 부분들 명확하게 좀 메시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 김준일 기자님은 이 지지율에 따른 대통령의 메시지의 변화 예상이요?
6: 일정하게 영향은 있을 수 있겠지만 청와대는 자체적으로 훨씬 더 많은 샘플의 여론조사를 지금 매일 돌리고 있을 거기 때문에
3: 그렇죠?
6: 예, 그 흐름과 추세는 분명하게 알고 있을 거고 무엇보다 지금 별로 좋은 호재는 없고 악재는 누적돼 있고 특히 최근에 이제 정부 여당에서 발표한 그 이제 지역 그 뭐죠? 그 논을 팔아라. 네. 그래서 경자유전 그것 때문에 지금 농심이 어마어마하게 들끓고 있어요.
3: 그렇다면서요?
6: 예, 그래서 이게 또 지지율에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대통령이 국민의 마음을 돌릴 거면 국민이 10을 기대하면 11, 12 정도의 메시지를 내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그렇게 좀 나오기를 전향적으로 기대하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3: 윤희석 대변인님, 장동현 대표는 연임계원 공소취소 다 못하면 기자회견 취소해라 그러면서 김수건 장관 후보자 임명하면 우리 거리투쟁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해 장애투쟁하겠다 이러는데 네. 국민의힘의 이러한 선택과 메시지는 어떻게 보세요?
5: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메신저가 소위 말해서 오염됐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국민들께 울림이 있겠느냐.
3: 네.
5: 장애투쟁할 수도 있는 건데 저는 반대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럼 이슈를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을 계속 유지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3: 네.
5: 이제 추석 때 추석을 앞두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그렇죠. 중간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일단 사람을 모을 수 있느냐의 여부도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거고
3: 네.
5: 예를 들어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둘 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3: 그러네요.
5: 중요하잖아요. 이걸 보고 이제 더 센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3: 네.
5: 물론 저는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전향적인 입장을 발표하시기 어렵다. 왜냐하면 김성훈 후보자 임명할 거니까.
3: 한다고
5: 김성훈 후보자 임명하면서 나는 공소취소 안 합니다라고 말하기가 이게 안 맞아요.
3: 그러네요. 또.
5: 그럴 거면 김성훈 후보자 이렇게 안 가져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허하죠 상당히.
3: 네.
5: 그럼 이제 이걸 보고. 포인트를 보고 뭐 장애투쟁을 하든 못하든 메시지가 정교하게 나와야 하는 게 아니냐. 순서가 약간은 좀 뒤틀린 그런 느낌이에요.
3: 장애투쟁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강수현 변호사님.
7: 저는 사람도 못 모을 것 같고.
3: 못 모아요? 전국에서 네. 당원들 총 결집해라. 그러면 10만 명은 모이지 않을까요?
7: 차표가 없대요.
3: 차표가.
7: 네, 아, 지금 명절 전이어가지고.
3: 버스 대절도 힘들고. 네,
7: 지금 교통편도 마땅치가 않고.
3: 차표가 없구나.
7: 예, 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한동훈 의원이 중심이 돼가지고
3: 네.
7: 이 의제를 끌어왔는데
3: 네.
7: 한동훈 의원을 응원하시는 분들하고
3: 네.
7: 장동혁 대표를 응원하는 그 층하고
3: 네.
7: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 자체가 상상하기 어렵죠.
3: 네.
7: 싸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모아지지가 않을 것 같다. 결국 산발적으로 이제 한다고 해도 나눠질 수밖에 없고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한다고 해요. 제가 이제 전에 들었는데
3: 네.
7: 이거를 뭐 굳이 강하게 막 주저앉히듯이 하기보다 어쨌든 임명할 거니까 임명되고 나서도 계속 문제를 끌고 가면서 뭐 재판도 줄줄이 있잖아요. 관련 사건 재판도 있고 국감도 있고 그러니까 매우 치는 게 낫다. 앉혀놓고 그러니까 뭐 장애투쟁 한다고 해서 사람도 못 모으면 그것도 망신이니
3: 네.
7: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장애투쟁보다는 향후에 이 전국을 길게 끌고 가면서 지저분하게 싸우는 게 낫다.
3: 네.
7: 뭐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3: 알겠습니다. 뭐 김종인.
6: 네, 요거 제가 관련해서 국민의힘 취재를 해봤는데 국민의힘 전체 의견이 아니에요.
3: 아니에요?
6: 예, 장동혁 대표와 김문수 최고위원 등 일부 지도부의 의견이 강하고
3: 네.
6: 일단 정정수 원내대표랑 원내 상당수 의원들은 머뭇거리고 분명하게 선을 긋는 모습이에요.
3: 그래서 그냥 22일 날 국회에서 그냥 이재명 실정을 보고대 예, 이걸로 그냥 일단 바꾼 거구나.
6: 예, 일단 그거 하고 방금 두 분 말씀하신 거에 원내 의원들이 다 똑같이 이야기하고 추석 있고 곧 국감인데
3: 네.
6: 밖에 나가서 장애투쟁을 하는 게 맞느냐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3: 네. 네. 우리가 한동훈 의원 얘기는 좀 뒤에서 하려고 했는데 이것만 네. 여쭤볼게요. 네. 윤석 대변인님.
6: 네.
3: 한동훈 의원도 거리로 나간다 막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5: 그 얘기는 본인이 장애 집회를 주도하겠다 이 뜻이 아니고
3: 아니에요?
5: 국민이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3: 그러니까
5: 그럴 만큼 국민적 저항이 생길 수 있을 만한 사안이다라는 얘기를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해요.
3: 네.
5: 이 정도 국민이 반대하는 인사를
3: 네.
5: 다른 자리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의 임명 강행한다는 게 얼마나 반민주적이냐 얼마나 국민 뜻을 거스르는 것이냐
3: 네.
5: 그러니까 국민들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를 얘기한 건데 그거를 내가 장애 집회 뭐 그렇게 해석하는 건 좀 과하지 않나요?
3: 장애 집회를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계획하고 그런 것은 지금 아니네요. 네,
5: 저는 못 들었습니다.
3: 그냥 선언적인 메시지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네요.
5: 예.
3: 김준일 기자님.
6: 네.
3: 호르무즈 파병 이 네. 문제도 이번 기자회견에 가장 관심 있는 대목인 것 같은데 네. 민주노총 시민사회 또 일부 뭐 민주당에 계신 의원분들은 다 반대하잖아요.
6: 네.
3: 어떠한 내용으로 얘기를 하실 거라고 지금 취재가 되셨어요?
6: 일단 청와대 사정에 밝은 민주당 고위 관계자들 그리고 국방위 이제 의원들을 취재를 해보면은 파병보다는 실질적 기여라는 절충점을 지금 청와대가 찾고 있는 걸로
3: 기여요?
6: 예, 보고 그 있는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은 지금 앵커 말씀하셨던 것처럼 파병의 반대 여론이 높은데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 반대 여론이 높아요.
3: 네.
6: 이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매우 부담이잖아요. 네. 그래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길을 따르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은 비전투 자산의 활용 방안 모색에 지금 청와대가 이제 나서고 있는 건데 해상 초계기나 폭발물 처리반 무인 기뢰 탐색 혹은 제거 이런 네. 이제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건데 2003년에 노무현 정부가 이라크에 이제 공병이나 의료 지원 병력을 대부분 보냈었잖아요.
3: 네.
6: 일단 그 길을 모색하겠다는 거더라고요.
3: 네. 네. 어떻게 하실지 또 우리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참 이 문제가 대단히 좀 하반기 전국에 가장 핫한 이슈가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승원 후보자 임명 강행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그 강수영 변호사님.
7: 네.
3: 청문회가 끝난 지 이틀 만에 민주당 주도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됐어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그냥 바로 다음 날 어제 해버리더라고요. 그렇다면 결국엔 이 두 네. 분은 임명 강행 처리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읽어도 될까요?
7: 민주당에서는 뭐 예고된 수순이었잖아요. 사실.
3: 예고된 거예요?
7: 예, 뭐 반대하더라도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채택하겠다.
3: 네.
7: 그렇게 되면 이제 그다음 공은 자연스럽게 대통령한테 좀 부담이 더 가중되는 거거든요. 사실
3: 네.
7: 이게. 당에서 이렇게 그냥 고해버리면 이제 모든 공은 이제 대통령께 넘어가는 건데
3: 네.
7: 아... 저는 아직까지도 뭐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도 김수원 후보자에 대해서 역지사지가 됐을 때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았을 때 이런 비슷한 후보자와 이런 비슷한 정도의 의혹과 논란이 있는 사람들이 지명됐을 때 제가 뭐 저 정도면 괜찮지라고 할 자신이
3: 없죠.
7: 없어요. 전혀 없어요.
3: 너무 양심적이야.
7: 네, 그거는 뭐 솔직히 거의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3: 그 민주당 TV 나가서도 그런 얘기 하실 수 있어요?
7: 할 수 있죠. 해야죠. 뭐 네. 어떡하겠어요. 이미 다 얘기하고 짜리 다 돌아다니는데. 그래서 다른 대안이 있다면
3: 네.
7: 다른 대안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까지도 제가 드는데
3: 네.
7: 한동훈 의원이 이렇게 쪽가위 짓을 하고 뭐 편집하고 아니, 그거는 논외고
3: 네.
7: 저도 그거 많이 이제 싸워왔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소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법무부 장관인데 음주운전 전과가 어떻게 있지? 이거 하나면 되게 파급력이 커요.
3: 그러니까요.
7: 위장전입은 뭐 좀 뉴노멀처럼 옛날하고 달리 뭐 약간 뭐 우리 사회에 좀 잘 나가는 사람이라면 기본 옵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데 어쩌다가
3: 네.
7: 근데 음주운전은 지금 역시 지금도 국민 정서에 대단히 안 좋은데
3: 네.
7: 하물며 법무부 장관이니까 그리고 뭐 민원 전달 부분도 어쨌든 사적인 인연이 작용이 돼서 한 건데 그 결국 여론조사의 스코어가 바뀌지 않고 있잖아요. 그럼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바뀔 거냐? 별로 안 바뀔 것 같다. 그러면 이게 더 부담이고 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9월 30일 날 강 교수 판결이 났을 때 그때 만약에 1심하고 다른 결론이 나서 뭐 네. 식약처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반칙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양 씨가 받은 돈도 청탁성 돈이라고 본다거나 양 씨가 받은 6억 원 이익 뭐 그래도 버리면 좀 완전 또 궁지에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른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고민이 되는 지점을 제가 헤아려 보면 공소 취소라기보다는
3: 네.
7: 검사 출신을 법무부 장관에 앉혔을 때 또 난리 날 거다.
3: 네.
7: 지금 중수청장 가지고도 완전히 뭐 우리 시사 프로그램에서 잘 별로 다루지도 않는데 김어준 올드에서는 그게 지금 시대의 난제인 것처럼 제1의 과제인 것처럼 난리잖아요.
3: 네.
7: 근데 법무부 장관 또 검사 출신 앉히면 정성호 장관을 앉혔다가 검찰계가 흐지부지되고 보안수사권 살아날 뻔했다. 그렇게 평가하더라고요. 보안수사권 폐지를 못할 뻔했다. 정성호 장관 때문에.
3: 그렇게 몰고 가요?
7: 네. 계속 반대했잖아요. 정성호 장관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국민 이익을 생각해야 된다고.
3: 네.
7: 그걸 검사 출신이기 뭐 혹은 검사 출신이거나 검사 출신들에게 가까워서 그렇다.
3: 네.
7: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 된다. 절대로 장관이 검사 출신이면.
3: 네.
7: 그런 도구마에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많이 안 다루고 있지만 성폭력 범죄 그 특별법에 있는 뭐 증거 능력 문제라든지
3: 맞아요.
7: 막 이런 것들 검사에 검찰은 들어가도 막 기계적으로 없애려고 하다가 다 부작용 생겨서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검사 출신 장관을 용인하겠느냐. 그렇다고 아무런 인연이 없는 학자라든지 이런 사람을 안 치는 것도 지금 개혁 앞두고 너무나 동력이 떨어지고 네. 그런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3: 그 고민 중에 하나가 만약 오늘 여론조사에서 김승원 장관 후보자 장관이면 부적절해라는 여론이 더 높을 것 같아요. 긍정 여론보다는 뭐 1%라도 네. 높은데 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모습 보이게 되면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선택을 꼭 할까?
5: 이미 부담이 됐고 이미. 앞으로도 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네. 그런 결론은 이분이 단명할 수밖에 없다. 장관이 되더라도.
3: 왜요?
5: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음주운전이라든지 궁금해서 판결문 좀 내놔라도 안 내놓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거 가지고 또 얘기할 겁니다. 네. 왜 공개 안 하냐. 안규백 장관이냐. 네. 이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기준으로면 그때 음주로 벌금 70만 원이면 지금 기준으로는 훨씬 넘을 거예요.
3: 그렇겠죠. 맞아요.
5: 물론 이제 시대상에 따라서 네. 음주의 기준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궁금한 게 그거죠. 얼마나 마셨냐, 누구랑 마셨냐, 그렇지. 어떤 상황에서 마셨냐.
3: 판사일 때.
5: 그때 마셨다. 신분이 뭐였냐, 뭐라고 말을 했었냐. 판사 때 그랬다면 판사라고 말을 했었냐. 어떻게 그렇게 신속하게 70만 원으로 빨리 끝났냐. 많아요. 요거 하나만 봐도. 그러면 이분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거. 오늘 아침에도 그 양모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제보했던 분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 양모 씨의 타겟은 김승원이야. 뭐 이런 말이 굉장히 세게 와요. 그럼 또 뭔가 방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3: 계속 또 폭로되고.
5: 김승원이라는 사람은 법무부 장관이긴 한데 법무부 일은 전혀 못하고 그거 해명하면서 네. 국회 가서 혼나고 또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간에 싸우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걸 버틸 수

0: 황교안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하는 그런 분위기입니까?
1: 네, 현재로서는 임명 강행하는
0: 그래요?
1: 분위기고,
0: 진짜?
1: 예, 밀리면 안 된다라는 분위기인데, 여기서 되게 묘한 지점이 포착이 되는 게, 제가 이제 전화해서 취재를 물어보잖아요.
0: 네.
1: 그러면은 친명계가 균열하고 깨지고 있어요.
0: 무슨 말이에요?
1: 그러니까 김승원 후보자를 임명하냐 임명하지 않느냐가 그들한테도 초미의 관심사고,
0: 네.
1: 대통령이 정리하면, 지명 처리하면 우리 바닥짚고 지지율도 국정 동력도 회복하고 올라올 수 있지만, 만약에 강행한다라고 하면 친명계들도 이제 서로 분화하고 있어요.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러면 우리 2028년 총선 진짜 뒤집어지고 어렵다. 그러면 나 하방할 거야. 추석을 기점으로 이제 지역을 엄청 열심히 관리해야 돼. 이제 중앙에서 어떻게 답이 없어.
0: 대통령의 어떠한 리더십이나 지도력이 당에는 미치지 못하겠고, 그렇게 된다면 김민석 대표도
1: 네.
0: 리더십이 흔들흔들 하겠네요.
1: 네, 그런 사
0: 영이 안 먹힐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0: 네.
1: 친명계와 비명계 계파석이 옅은 의원들을 가리지 않고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가장 문제를 삼는 게 내용과 형식 모두 국민 눈높이에 너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일단 인사청문회를 민주당이 증인과 그 참고인 없이 밀어붙여서 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지역에서 유권자들을 만나보면 너희들 너무 오만하다, 독주한다라는 반응이 바로 온다라는 거예요.
0: 네.
1: 근데 또 아까 윤희석 대변인 잘 말씀 주셨지만 김승원 후보자를 임명하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기자들 만나면 쌍수 들고 대환영하고 있어요. 임명해라, 임명해라. 그럼 공정이란
0: 그럼.
1: 화두가 앞으로 4년을 지배할 거고 제2의 조국 사태라고 우리는 매일 메시지를 낼
0: 네.
1: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매우 매우 우려하고 또 이번에 참여연대도 이거 결격 사유다라고 명확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잖아요.
0: 진보 쪽 언론들도 다 이거는 임명하면 안 된다라는 여론이더라고요.
1: 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그나마 우리가 버티고 있는 지지율도 이번에 김승원 후보자를 강행 임명하면 흩어질 수 있다. 진짜 우리 선거연합제 몇개안 남았는데 이것도 팔다리 잘려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해요.
0: 참 난감하겠네요.
2: 그러니까 오히려 김성원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면 그걸 또 일각에서는 그 소위 말해서 강경론자들이 돌아설 것이다. 김승원 후보자가 보안사건 폐지에 앞장섰기 때문에 이대로
0: 어렵다.
2: 가다가는 검찰개혁을 또 선명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난리칠 거다.
0: 네.
2: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고 진짜 대통령이 고려해야 될 변수가 너무 많아요. 참 진짜 정치가 너무 국정이
0: 어렵습니다.
2: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0: 알겠습니다. 여기서 3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광고 듣고 와가지고 4부에서는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장관 후보자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 또 국민들이 신뢰하는 정치인 1위, 또뭐 정치 지도자 1위 이렇게 또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그걸 전반적으로 좀 짚어보도록 하고 거칠어지는 김민석, 추미애 이두분 간의 싸움, 진영 간의 갈등 이것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요. 저희는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여의도 숙녀 캠프 4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 기자님,
1: 네.
0: 지금 속보가 나왔는데
1: 네.
0: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30분 연기한다라고 발표했네요.
1: 네, 저도 방금 이제 후배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청와대 대변인실에서 오늘 오전 10시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원래 시작할 예정이었던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이 10시 30분으로 연기됐다라고 밝히면서 구체적인 연기 사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0: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는데 청와대에 근무했던 우리 윤희석
1: 네.
0: 대변인님. 일단 참모들이 그러면 왜이 바로 직전에 이렇게 연기를 할까요? 어떠한 이유 때문에?
3: 일단 연기한다는 것은 기자회견 준비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린다는 얘기인데 그 연기하는 이유가 전부터 있었던 건 아닐 거고
0: 그렇죠. 갑자기.
3: 어제 밤이나 오늘 아침에 갑자기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럼 딱
0: 뭘까요?
3: 하나죠.
0: 뭐예요?
3: 오늘 발표될 갤럽 여론조사의 수치에 대한 평가가
0: 네.
3: 기자회견을 조금이라도 연기해서 원래 잡혀 있었던 그런 준비된 것들을 바꿔야 하는 상황 이렇게 봐야
0: 그러면
3: 되겠죠.
0: 좀안 좋아지는 수치가 나왔다 더? 좋아지는 수치가 나오면은 굳이 뭐 연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3: 그렇죠.
0: 그렇죠?
3: 좋아지면 뭐
0: 네,
3: 그럴
0: 흔히
3: 이유는 없고
0: 넘어간다고.
3: 즉석으로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3: 근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수치가 안 좋게 나와서 조금 더 뭔가를 보강하고 뭐 그런 작업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0: 참 궁금하네요. 어쨌든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강 변호사님.
2: 근데 어떤 변수, 뭐 다른 변수일 수도 있으니까요. 뭐 청와대에서 저는 이유를 안 밝히고 있어가지고
0: 네.
2: 어떤 다른 변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한 시간 반 전에 지금 고지를 한 거라
0: 그러니까.
2: 어떤 급변 사태가 있어서 미룬다는 게좀잘 이해는 안 돼요. 아니 시간이 좀 많이 남았잖아요.
0: 네.
2: 30분 미루는 거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0: 제가 그러니까 뭐 저는

0: 따로 확인을 못 해봤는데 제가 들은 거는 북한 내부에 뭔가 긴박한 상황 변화가 있어서 대단히 청와대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들었거든요. 근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연기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도 좀 있으니까
1: 북한이요?
0: 한번 예, 북한의 뭐 어떤 급박한 어떤 변화 뭐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상당히 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데 김종일 기자님께서
1: 네.
0: 나중에 취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알겠습니다.
0: 한동훈 의원이 참한 2주 동안 김승원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그러니까 뭐 이루어지기 전에는 정말 모든 걸다 주도했잖아요. 분위기 다
1: 그렇죠.
0: 이끌고
1: 네.
0: 거의 김승원은 안 돼라는 여론을 만든 거는 한동훈 의원이에요.
1: 한마디로 이슈 파이팅을 한동훈 의원이 해냈죠.
0: 예.
1: 예, 아젠다.
0: 기자들과는 어떠세요? 이렇게.
1: 그러니까 의제 설정이라고 하는 아젠다 세팅부터 그거를 끌고 가는 2주간 아젠다 키핑까지 해내서 한동훈 의원의 그 존재감과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진 건 사실이에요.
0: 네.
1: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제 한동훈 의원이 잡았던 그 프레임, 오빠 그 게이트라는 프레임을 깨지 못해서
0: 네.
1: 결국에는 그것에 맞불을 놓기 위해서 유출 게이트. 로 해서 반반 가져가는 그 전략을 선택했다고 기자들은 많이 해석하거든요.
0: 그렇죠.
1: 오파 게이트를 깨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한동훈 의원이 이제 던진 그 자료에 대한 출처 이런 공방전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 최근에 그 나오고 있는 여러 여론조사들에서 한동훈 의원이 뭐 차기 대선 주자 1위라든가 영향력 같은 부분들 선두에 나서고 있는 걸 보면 국민들은 일단 지금 한동훈 의원에 대한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0: 지난주에 저도 그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일반인 몇 분을 만났는데 그렇게 평소에는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호감도 있는 얘기를 안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먼저 한동훈 의원 잘하고 있지 않아요? 막 저한테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승 변호사님,
2: 네.
0: 여당 입장에서는 좀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2: 근데 저는 오히려 역으로 한동훈 의원의 한계를 많이 봐서,
0: 한계? 어떤
2: 네네네.
0: 한계요?
2: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가 만약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었으면 이 문제를 제기할 때, 뭐 평론하시는 분도 대체적으로 같은 의견이지만 사적인 인연이 관여가 돼서 경솔하게 민원을 전달한 건 잘못이 명백하잖아요. 그 저도 사과하라고 몇번 얘기를 했는데.
0: 네.
2: 근데 거기서 더 나갈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0: 어떤 게더 나갔어요?
2: 그 예를 들면 뭐 민주당 오빠들이 이 로비에 대거 관여가 돼 있을 것이다.
0: 에,
2: 그리고
0: 오빠
2: 기소,
0: 게이트.
2: 예, 그리고 기소유예는 정권이 바뀔 걸 눈치를 봐서 특혜를 준걸 것이다. 뭐 제3자 뇌물죄 가능성이 있다. 300억짜리. 그러니까 너무 난잡하게 이것저것 많이 덧붙였는데 그 반박된 것도 많았어요. 그런 것들이. 그니까 굳이 그렇게 막 선을 넘을 필요가 있었을까? 아니, 그러니까 선을 넘었다기보다는 과하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명료하고 증거가 갖춰진 것들 위주로 강하게 하고 그걸 좀 넘어서서 더 이슈 파이팅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은 뭐 다른 사람 통해서 해서 좀 리스크를 분산시키든지 룸살롱 이런 단어들이 귀에 딱 꽂히잖아요.
0: 네,
2: 오빠 룸살롱 딱
0: 자극적이니까.
2: 꽂히잖아요. 근데 이게 룸살롱은 아니라는 게 여러 경로로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최근 보도도 나왔지만 한동훈 의원실의 보좌관도 그 양씨 가게에 자주 갔었고 양씨로부터 오빠의 소리를 듣는다더라. 그 이제 봉지욱 기자 같은 분은 아예 뭐그 보좌관 신원을 특정을 해버리셨던데. 근데 저는 뭐 그걸 제가 직접 확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0: 근데 변호사님, 그뭐 그냥 그 가게 가서 뭐 같이 밥 먹고 술 먹고 오빠라고 불리고 그게 문제가
2: 아,
0: 아니라
2: 문제는 아니죠, 그건.
0: 그거 오빠라고 하니까 그냥 불법적인 민원 청탁한 거 아니냐. 그게
2: 그렇죠.
0: 문제지.
2: 그게 본질이죠.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취지는 무슨 말씀 드리냐면, 룸살롱이라고 단언을 했잖아요. 한동훈 의원이. 근데 자기 보장하는데만 체크를 해도, 아이, 그거 룸살롱이라고 하면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거 제가 아는데요. 그게 바예요, 바. 이런 확인을 할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관하고도 소통 없이 그냥 막 달래신 거 아닌가. 예, 그런 한계를 좀 본다는 거예요.
3: 그 보좌관이란 분이 연배가 꽤 되거든요.
2: 네.
3: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때 그 상황, 그 업소에 갔었다는 거는 한 20년 전 얘기고.
0: 아, 20년 전 얘기. 아,
3: 그
0: 그러네.
3: 기사를
0: 20년
3: 보면
0: 전 얘기네.
3: 2000년대 중반 이렇게 나와요.
0: 네.
3: 그러면 그걸 알고 보좌진한테 물어보란 얘기입니까? 20년 전 혹시 거기 갔냐고?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핵심은 사적 인연 좋은데 그게 공적 영역으로 들어온 거.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들어오는 과정에서 대중이 반응할 만한 녹취록의 단어들 그리고 그 문장들이 노출된 거잖아요. 아, 그래서 이러한 큰 민원을 식약처장한테 국회의원이 직접 전달했구나.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앞단은 뭐 그거는 사적
0: 그
3: 영역이니까.
0: 강승 변호사님도 그런 얘기 뭐 많이 하셨어요. 그냥 그게 문제라고. 뭐,
3: 그겁니다. 네.
2: 예. 그 보좌관은 왜 저 조언을 안 했을까요? 저 양 씨 아는데요.
0: 잊어버리지 않았을까? 20년 전에 간 거?
2: 글쎄요. 예. 네. 좀 의문입니다.
0: 윤희석 대변인, 예. 한동훈 의원 2주 동안 잘했다라고
3: 네, 저는 얻은 게 훨씬 많다고 봐요. 물론 뭐 비판하실 지점에 대해서 저도 수긍하는 부분이 일부 있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그리고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지금 대중들이 반응하는 이유는 민주당이 보여준 정치적 행태, 예를 들어 김성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라든지
0: 네.
3: 그 임명된 김성원 후보자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무리한 전략들 이런 것에 대해서 대중이 분노를 하고 있는데 그 분노에 대해서 대표 선수로 나와서 그 분노를 해소할 만한 얘기를 한 거다.
0: 네.
3: 그게 반응의 이유다.
0: 네.
3: 그래서 요즘 정치인에 대해서는요. 그 사람 나 좋아라는 평가는 나오기가 어렵다고 봐요. 그 사람이 뭘 했냐. 아, 시원해.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도자 상이라든지 리더는 이래야 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인 거에 우리가 다 동의하지만 그게 작동하는 정치 현실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다소 거칠다고 볼 수 있어도 대중의 어떤 속을 시원하게 뚫어줄 수 있는 그러한 정치 행보를 보이는 또 그 과정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치인을 국민들은 갈구하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 반응한 한동훈 의원의 정치 행보였고 거기에 대중들이 또 대응을 해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0: 차기 지도자 1위, 신뢰받는 정치인 1위. 기분 좋으시겠네요.
3: 나쁘진 않은데 멀었어요.
0: 멀었어요?
3: 예, 멀었습니다. 과정이 많죠.
0: 오래 갈까요? 이런 분위기가.
1: 당분간은 갈 것 같고 지금 국회에서 한동훈 마크맨들이랑 기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한동훈 의원은 참 독특한 캐릭터다.
0: 어떤 면에서요?
1: 그거를 한 줄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한동훈 의원은 참 빠와 까 모두 미치게 하는 사람이다. 좋은 의미로든 그렇죠. 나쁜 의미로든.
0: 그렇죠.
1: 예, 참 그래서 그리고 한동훈 의원은 아주 신기한 캐릭터인 게 방금 윤석 대변인 말씀에 제가 참 공감하는 게 이번에 김승원 그 이슈를 이렇게 논란으로 대거 만드는 과정을 보면 이분은 정치공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이 먼저 움직이지. 사실 한동훈 의원 친한계한테 제일 중요한 정치적 목표는 어떻게 보면 복당이잖아요. 복당으로 가는 길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우리가 그 과정에서 징검다리를 어떻게 놓고 이렇게 하자라는 게 별로 한동훈 의원한테 안 통하는 것 같아요.
0: 네.
1: 이분은 아 이거 잘못됐어. 이거 내가 국민들한테 밝혀야 되라고 하면 일단 치고 나가고 제가 아까 윤석 그 대변인 말씀하셔서 이제 저는 약간 속으로 빙그레 웃었었는데 한동훈 의원이 아까 장애 집회 나가자라고 이렇게 치고 나가가지고 문화일보에서 일면에 쓰고 언론에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근데 친한계에서 전원이 이걸 진화하시더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아까 윤석 대변인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론적인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라고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보면 아 언론에서는 처음에 와 한동훈 의원이 그럼 장애 깃발 꽂고 이제 이거 조국 사태처럼 이거 내가 만들어 보겠어라고 저는 처음 그렇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취재를 했는데 친한계에서는 막 물을 뿌리시더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동훈 의원은 정말 독특한 캐릭터다.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언론에서
0: 네.
2: 비판하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이제 해석을 하자면 대단히 좀 성급하고 확정 평양의 성향도 너무 강하고 그다음에 자신이 하다 보면 오류가 생길 수 있잖아요 잘못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걸 교정하는 노력보다 인정하고 교정하기보다 새로운 걸로 덮어씌워버리는 다른 것도 센 거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것 같아서. 어쨌든 이제 보수의 리더 내지는 이제 대선 주자급으로 이제 성장하고자 하는 의도로 갖고 지금 정치하고 계시니까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겠다 그 부분은. 네.
0: 한동훈계 패널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냥 최근에는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그냥 좀 비판적인 얘기를 좀 많이 했더니 뭐 여러 가지 저를 또 이제 와가지고 막 뭐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늘었고 그런데. 좀 지금 차기 지도자 뭐 품격 있는 지도자 뭐 이거보다는 일단은 민주당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 온몸으로 맞고 그것을 공격하는데 지금 이것저것 갈 때가 아닌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3: 그러니까 국민만 보고 정치한다 이 얘기 하잖아요.
0: 네.
3: 다른 정치인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
0: 네.
3: 예를 들어 뭐 당내 뭐 무소속이긴 하지만 다른 분들까지 하면 뭐 중진들하고 협의도 하고 뭐 지지층 네, 눈치도 맞아. 좀 보고
0: 네.
3: 내가 지금 선수가 얼만데 내 위와 아래를 좀 보고
0: 네.
3: 뭐 공천도 보고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대통령도 지금 오늘 기자회견 관련해서 거창한 말씀하셨잖아요. 뭐 국민의 삶 뭐 이런 거
4: 네.
3: 뭐 하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계속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인데 그러면 국민이 느낄 만한 거를 했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다 거의 사과잖아요. 사과.
4: 네.
3: 1년 3개월 지났는데.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건 김성호 후보자 임명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기자회견 통해서 그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강행할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국민을 바라본 정치냐라고 비판하면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근데
4: 네.
3: 한동훈이라는 분은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 문법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본인이 말하는 국민만 보고 가겠다가 진짜 국민만 보고 가는구나. 그냥 상대가 국민이에요. 이 앞에 이 중간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공 상태야. 그러니까 국민이 원하세요? 김성환 안 되는 거죠. 제가 앞장서서 이렇게 되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비판을 하는 입장에서는 뭐야? 여의도에서 보지 못했던 국민들이 바라는 기존의 정치 지도자상하고 너무 달라서 앞으로 오래 못 갈 것 같은데? 근데 아니네. 여론조사 보면. 그게 다르다.
4: 네.
3: 기존에 어떤 우리가 생각했던 국민의 반응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했던 문법 이런 거하고 공식이 결론은 틀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0: 하여튼 핫한 인물은 맞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기대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비판도 많이 받는 것 같고 잘 극복을 해서 보다 더 큰 정치인으로 거듭나는지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한동훈 의원 신뢰도 1위 조사는요. 지난 17일 한국갤럽이 시사인 의뢰로 지난 6일에서 8일 전국 성인 1013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 조사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수영 변호사님.
2: 네.
0: 추미애 도지사 왜 그래요? 진단해 주세요.
2: 대통령 하고 싶어가지고요.
0: 대통령 하고 싶어요?
2: 네.
0: 아직 근데 4년 남았잖아요. 근데 벌써부터 그래요?
2: 왜냐하면 도지사 임기 끝나는 해 대선하니까요.
0: 네.
2: 지금 미리 빌드업 해야 되고요.
0: 예. 네.
2: 그 다음에 정청래 대표가 떨어졌기 때문에 전당대회에서 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에너지 네. 거기 결집됐던 사람들
0: 네.
2: 흡수하려면 지금이거든요.
0: 네.
2: 더 늦으면 흐지부지 되니까
0: 네.
2: 흩어지기 전에 내가 모아야 된다.
0: 네.
2: 뭐 그런 계산들을 하는 거죠. 게다가
0: 네.
2: 최근에 지지율이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크게 떨어진 추세에 있으니까 이때가 적기다. 주식으로 치면 저점 매수다. 뭐 그런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매우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0: 대통령에게 와서 빌어라라는 표현을 쓴 거는
2: 네.
0: 그것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하면서 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았느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2: 근데 이제 고유 권한이라기보다는 중수청장이 그토록 문제인가?
0: 네.
2: 중수청장 김지용 후보자가 뭐 정치 검찰 부활을 위한 트로이 목마라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 사람을 안 치는 순간 검찰 개혁이 무위로 돌아간다거나 그 인간관계에 대해서 아무리 제가 얘기를 들어봐도 전혀 납득이 안 돼요.
0: 안 돼요?
2: 전혀 납득이 안 되는데 억지로 쟁점을 만들어서 대통령이 마치 검찰개혁을 또 미온적으로 하고 있는 듯한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도 국민의 여론을 그 따가운 여론을 감수하고 원하는 대로 다 해줬는데 근데 지금 와가지고 또 쟁점을 만들어서 10월 달부터 출범되는 중수청 공소청이 혹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어떻게 안착될 것이고 부작용이 있을까 없을까를 노심초사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전혀 다르게
0: 네.
2: 그냥 검사 출신 친윤 이거 대통령이 또 우리 배신하는 거야 이런 프레임으로 접근시키는 이게 이제 도저히 이건 국정을 도울 생각이 없는 자들이고 대통령이 계속 떨어질 거니까 네. 그러면 나는 오히려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내가 진짜 진보고 대통령은 실패한 진보
0: 네.
2: 내지는 가짜 진보 이렇게 규정하는 게 낫다. 이 내심이 있다는 게 괘씸하다는 거예요. 겨우 지금 집권 2년 차에
0: 네.
2: 그게 과연 옳은 태도냐. 그럼 그렇게 했을 때 본인도 이익이 있느냐. 다음 대권 어떻게 가져올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을 성공을 시켜야 정권이 연장이 되는 거지. 그렇게 폄훼해가지고 당내 경쟁에서는 이기겠죠. 당내 경쟁에서는 또 뭐 그 민주당스러운 뭐 이래가지고 이길 수도 있겠는데 국민들의 선택을 받겠냐 이겁니다. 그거는 그냥 논외라고 오로지 그냥 김어준 월드만 쳐다보고 있는 게 아, 정말로 이게 청산돼야 될 대상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이제
0: 그 정도까지 생각해요. 김종일 기자님.
1: 네.
0: 추미애 도지사는 그 기자들 연락을 안 받는데요.
1: 네.
0: 그리고 참모들은 그냥 인터뷰 안 한다라고 하고 통화도 안 하려고 그러고.
1: 네, 올해 그런 기간이 좀 됐습니다.
0: 됐어요.
1: 네,
0: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1: 저희로서는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부분이고 사실 추미애 의원뿐만 추미애 지사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상당수 의원들이
0: 네.
1: 본인들이 좋아하는 어떤 특정 유튜브나 네. 방송인을 제외하고는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지만 재래식 언론이라고 이제 평가하고 취급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는 유감스럽고 최근에 그 추미애 지사가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대표를 향해서 그 강한 공세를 펼치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친명계와 비명계를 가리지 않고 상당히 격앙되고 이거 배반이고 배신이다 격한 반응이 튀어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0: 살벌하죠.
1: 네. 그러면서 그 추미애 지사가 지금 본인은 이재명 모델을 따라하려고 하는 것 같다. 경기지사라는 변방에서 차별화 그 모델을 해서 계속해서 네. 견제구를 던져서 네. 지역의 안정적인 기반을 두고 중앙정치에 훈수를 두고 하면서 정치적 리스크는 감수하지 않고 그렇게 중앙언론에 계속 소환되는 그런 그 모델로 가려고 한다라는 분석과 함께 김민석 대표를 때려서 이재명 대표 체제를 더 약하게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더 약하게 만들려고 한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와요. 김민석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당선되긴 했지만 정청래 전 대표가 46%라는 지분을 갖고 있고 또 지금 그 김민석 대표가 당내 주류 오랫동안 정치를 하셨지만 공백기가 상당하잖아요. 그래서 김민석 대표는 흔드니까 흔들리네. 라는 인식을 갖고 계속해서 때릴 거다라는 그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오. 알겠습니다.
2: 말씀 주신 부분 중에 네. 이재명 모델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이재명 네. 모델은 도지사 하면서 도정만 했지 뭐 네. 문재인 대통령 비판하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홍준표 모델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아. 대구시장 하면서 계속 윤석열
4: 이름 가만 안 된다. 가만히 있는 나를 왜 끌어들이나. 네.
2: 중앙정치 계속 메시지 내고 뭐 보수가 이렇게 가만 안 되고 뭐. 그 모델이죠.
0: 알겠습니다. 네. 그 잠깐 속보부터 말씀드릴게요. 대통령 기자회견 30분 연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책임감을 무겁게 받아들여 발언을 가다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이 대통령이 국민께 직접 하실 말씀과 생각을 가다듬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해명을 했네요. 하여튼 뭔가 좀 다른 얘기를 정제되게 하고 싶어 하시는 마지막까지 고민하는 거야 지금 공소시효 이거 내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되나
3: 저 메시지 만드는 데 30분 걸렸겠습니다. 아. 그냥 넘어가지 뭘 그렇게
0: 기자들이 하도 궁금해하니까
1: 네 엄청나게 전화했겠죠.
0: 윤희석 대변인님 예. 김민석 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제왕적 도지사 이거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로 문제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싸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3: 이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시는 거죠. 네. 당대표니까. 네. 추미애라는 분이 이런 식으로 도발적 정치행보를 한다고 해서 네. 민주당 전체 진영, 민주진보진영의 대통령 후보가 된다거나 그렇게는 보지 않아요. 네. 내부에서도 반발이 심각하고 또 데뷔 30년 된 분입니다. 96년 총선 때 들어오신 분이라 신선함이 없어요. 그동안 네. 싸우신 것도 많고 좋든 나쁘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김민석 대표가 이렇게 나오는 거는 추미애 지사가 뭘 믿고 그럼 이렇게까지 하느냐는 그 원인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요. 추미애라는 분이 비호감 이미지가 많음에도 네. 일정 부분 지지세를 민주당 진영에서 확보하고 있고 이번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보면 압도적이었잖아요.
0: 그러니까요.
3: 그러니까 그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0: 강성지층이.
3: 추미애 지사 같은 말을 해도 추미애 지사를 좋아하는 그 사람들의 비율이 소위 민주진보진영 내에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
0: 그렇죠.
3: 그러니까 당대표 입장에서는 그 반대되는 입장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해야죠. 그 뭐 진압이든 뭐든 간에.
0: 진압이 될까요?
3: 어렵겠죠.
0: 어려워요?
3: 말씀하셨지만 김민석 대표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는 거고 또 추미애 김민석 했을 때 딱 보면 무게감이 좀 기울지 않습니까? 18년 동안 원내에 없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다시 들어온 게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긴 기간이에요. 그리고 다시 복귀하는 과정에서 김민석이라는 분을 다시 살린 분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추미애입니다.
0: 그러니까.
3: 당시 당대표. 맞아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정치의 비정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적어도 민주당 진영에서는 이 싸움을 보게 될 때 누가 이길 거냐 누구에게 무게추가 실리냐 이건 다 판단이 나온 거예요. 결론은 이재명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정치적 수가 되게 적다는 겁니다.
0: 그쵸.
3: 그래서 어떤 분은 대통령 아예 탈당하란 말까지 했잖아요. 그게 능사는 아닐지라도 그만큼 민주당 내부 사정이 굉장히 어렵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서 탈당이라도 해서 큰 정치 하셔라라는 얘기까지 했다고 저는 보는데 대통령 탈당 못하죠. 네.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당이라도 있어야.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남은 4년 가까운 시간이 너무너무 힘들 거다.
0: 이렇게 전망하시는구나.
1: 언론에서는 예. 이미 추석 전쟁이라는 조어를 만들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조어가 나왔다는 거는 네. 이게 상당히 오래 갈 거라는 이제 방증이죠.
0: 김종일 기자님은 결국엔 누가 이길 거라고 보세요? 자, 김민석 플러스 이재명 대 추미애 대 플러스 박시영 김어준.
1: 저는 누가 이길 거라기보다는 누가 저는 윤석 대변인 말씀이 진짜 중요한 지점을 짚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가장 구조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대표가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다.
0: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네. 강세형 대변인.
2: 저는 근데 국민들 시각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게요. 그 이 싸움에 국민들이 어디에 손을 들어줄 거냐. 꼭 그 팬덤이나 당 내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일반 국민들이 이거 이렇게 계속 장기화되면은요. 그래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대통령이 뭐 좀 해보겠다는데 안 해서 왜 저래? 이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고 네. 추미애 도지사는 제가 별로 걱정 안 하는 건 자기 수에 자기가 넘어질 것 같거든요. 항상 보면은 네. 무리수 던지다가 역풍 맞고 이런 적이 많아요. 과거에도 보면 네.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 때도 갑자기 뭐 나 단독 영수회장하다 이래가지고 아니 야권이 연대가 지금 싸우고 맞아. 있는데 왜 혼자서 단독 영수 뭐하는 사람이야? 그 어쨌든 자기 존재감이 최우선인 사람이라 자충수가 앞으로 많을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위력적인 상대라고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다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명확하게 메시지 내시지 못하고 꾸짖지 못하시면은 지켜보는 시민들이 대통령이 이게 힘이 있나? 뭐 대통령이 이게 뭐 왜 저걸 진압을 못하지? 이게 더 안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화해 연대보다도 네. 혼낼 건 좀 혼내시라.
0: 혼내시라.
2: 예, 그 말씀.
0: 30초 남았는데요. 강세용 변호사님께만 질문드릴게요. 네. 김민석 대표 한 달 다 돼가는데 네. 잘하고 있습니까?
2: 아직 조금 이 메시지가 좀 걱정되는 메시지들이
0: 메시지만
2: 있습니다.
0: 걱정됩니까? 네,
2: 다른 건 아직 뭐 그렇게 흠잡을 건 없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말씀이 앞서가는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염려스러운 게 있는데 다른 건 아직까지 크게 문제가 없는데요.
0: 이상 네. 민주당 TV 고정 패널 강세형 변호사의 말씀이셨습니다. 아, 세 분 오늘 총정리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5: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6: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7: 일본은행이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1.25%로 올렸습니다. 석 달 만에 또 금리를 인상한 건데 발표 이후 엔화는 달러당 157엔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도쿄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8: 역시 시장 예상대로였습니다.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더 올리면서 1.25%가 됐습니다. 6월에 금리를 올린 지 불과 석 달 만에 또 인상을 단행한 겁니다. 현 우에다 총재 취임 이후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9: 지금은 1.0% 정도から 1.25% 정도로 변경することを 賛成 다수で 決定しました.
8: 보통은 만장일치로 통과됐지만 이번엔 위원 9명 가운데 2명이 반대했습니다. 다카이치 정권에서 처음 임명된 위원들인데 현 경제와 물가 정세가 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지금은 금리를 올릴 때가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빠르게 금리를 올린 가장 큰 이유는 물가입니다. 식품 등을 중심으로 가격 인상이 이어지면서 기조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에 가까워지는 것을 일본은행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동 정세 불안에 국제 유가가 높은데 엔화 약세까지 겹쳐서 수입 원유와 원자재 가격 부담이 커진 것도 이유로 꼽힙니다. 시장의 관심은 이번 인상보다 앞으로 다가올 추가 인상에 쏠리고 있는데 우에다 총재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9: 경제국가 金融情勢に応じて引き続き政策金利を引き上げ金融緩和の度合いを調整していくことになると考えています.
8: 다만 조정 시점이나 속도와 관련해선 중동 정세나 환율 변동 영향 등을 보면서 검토하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금리는 올렸지만 엔화 가치는 떨어졌습니다. 발표 직후 엔화 매도가 이어지면서 달러당 157엔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약 2주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금리 인상이 예상됐던 데다 정책위원 일부가 반대하며 추가 인상 속도가 빠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7: 필리핀에서 또 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 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이 학교 학생인 16살 용의자는 실제 살인 사건을 다루는 동아리 회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현지 시간 18일 오후 1시 18분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 남 코타바토주의 방가 국립고등학교에서 9학년 남학생이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용의자는 같은 반 남학생 한 명과 여학생 한 명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4살에서 17살 사이 학생들이 여럿 다쳤는데 일부는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1: Unfortunately, yung narinig natin mula sa office is meron na tayong tatlong confirmed na namatay. Ang iba ginagamot pa sa mga iba't ibang hospitals dito around sa munisipalidad ng Banga.
10: 수사 당국은 교육부 공무원 자녀인 용의자가 집안 금고에서 9mm 권총을 꺼내 가져왔고 범행 직전 친구 두 명에게 점심 식사 직후에 일을 저지르겠다는 계획을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실제 범죄 사건을 다루는 온라인 모임의 일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2: Initial lamang na aming nakita ay nakausap namin yung best friend ng bata. Ay itong bata pala ay membro ng true crime community. So ito ay iniimbestigahan pa rin natin kapulisan kung ano ba ito at ano ba nakapaloob ng internet community na ito.
10: 필리핀에서는 최근 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필리핀 중부 레이테주 타클로반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14살, 15살 용의자들이 권총을 쏴 학생 3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부상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민다나오 섬 남 삼보앙가주의 중고등학교에서 9학년 학생이 총으로 학생 1명을 숨지게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필리핀은 이달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총격범 대응 훈련을 시행했지만 결국 반복되는 참극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13: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오늘 개막합니다. 그런데 개막 전부터 여러 논란이 뒤따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하키 경기에 애국가 대신 북한 국가가 나오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나고야에서 이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14: 태극기가 펼쳐지고 애국가가 나와야 될 상황에 북한의 국가가 연주됩니다. 남자학기 경기 전에 발생한 일입니다. 지난 15일 크루즈 입항 행사 때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히데요 씨가 등장한 데 이어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의 연속. 대한체육회는 개막도 전에 아시아올림픽 평의회에 두 번째 항의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공식 개막을 하루 앞두고 열악한 컨테이너 숙소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보다 사정이 나은 크루즈에선 2인실에 3명이 또 남녀가 한 방에 배정되는 실수도 잇따랐습니다. 대회 주최 측은 새로운 대안에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15: We don't want to leave a white elephant after the games here. So it was not easy discussions, but it was also not a compromise because then we find a very unique kind of alternatives.
14: 지난주 내린 폭우도 악재입니다. 대회 조직위는 2021년 하계올림픽을 무관중으로 치른 아쉬움을 극복하고 팬들과 함께하는 축제를 만드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지만 흥행은 아직 확신이 아니라 기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16: 街の至るところでこのアジア大会の旗を目にするようになりましたし人の話題も増えて、SNS等で書かれることも増えてますので、かなり この名古屋としては盛り上がってます。
14: 현장 스태프들의 손길이 바빠지면서 공식 개막 하루 앞으로 다가온 아시아인들의 축제. 일본 최대의 제조업 도시 나고야는 미래 산업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서 이번 아시안 게임을 준비했는데요. 개막 도전에 그 전략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본 나고야에서 YTN 이경재입니다.
13: 오늘 저녁 개회식을 시작으로 열전에 들어가는 아시안게임엔 생소한 종목들도 많습니다. 이번 대회에선 격투기의 모든 기술을 만끽할 수 있는 종합격투기, MMA가 포함돼 눈길을 끄는데요. 허재원 기자가 종합격투기 대표팀을 만나고 왔습니다.
17: 팔각형의 철망 안에서 상대를 노려보는 눈빛이 매섭습니다. 복싱의 펀치와 태권도의 발차기 그리고 상대를 넘어뜨려 제압하는 유도와 레슬링의 기술이 모두 요구되는 종합격투기 MMA 대표팀입니다. 이번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돼 남자 4개와 여자 2개 등 모두 6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로드FC 현역 챔피언인 윤태영과 고등학생 때 프로에 데뷔한 천재 파이터 최은석, 여자부 베테랑 이보미가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화려한 프로 무대에서만 뛰던 파이터들은 태극마크를 가슴에 새기고 남다른 각오로 첫 아시안게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8: 좋은 성과를 얻으면 이제 다음 후배들 아니면 뭐 다음 세대 선수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아서 엘리트 체육으로도 더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17: 훈련장을 찾아 전국을 떠도는 힘겨운 현실 속에도 우리 대표팀은 MMA를 대표하는 스타 권하솔 코치의 지도 아래 강훈련을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19: 산뛰기 하면 유도, 레슬링, 복싱이 1등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들었는데 사실 종합격투기가 만약에 진천에 들어간다고 하면 무조건 1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7: 아시안게임은 MMA를 상징하는 철망 없이 팔각형의 매트 위에서 겨룬다는 점이 메달 색깔을 가릴 변수로 꼽힙니다. 대한 MMA협회는 금메달리스트에게 3억 원이라는 거액의 포상금까지 내걸고 엘리트 스포츠로의 도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0: 3명의 선수가 모두 금메달을 따서 포상금 9억에 나갔으면 좋겠고요.
17: 격투기의 모든 기술을 만끽할 수 있는 MMA는 대회 초반인 20일부터 4일 동안 첫 메달의 주인공을 가립니다.
6: 지금까지 YTN 뉴스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송공후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공후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연방 기준금리와 내 이자율과의 상관관계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연준이 어제 기준금리를 인상하자 대형은행들이 일제히 우대금리를 곧바로 올렸습니다. JP모건 체이스를 비롯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뱅크, 그리고 웰스파고 등의 우대금리는 이에 따라서 오늘부터 기존 6.75%에서 7.0%로 올랐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를 따르는 은행들의 우대금리는 크레딧카드는 물론 개인 대출 등 이 변동금리 상품에 적용됩니다.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 역시 동반 상승 압력을 받아서 전반적인 주택 구입 및 대출 비용에 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참고로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7%로 인상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은행이 모든 대출에 7%를 적용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대금리라는 것은 프라임 레이트이라고 해서 은행이 크레딧이 아주 좋은 그런 우량 고객에게 적용하는 대출금리다. 그래서 우대금리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때문에 아주 일반적인 고객의 경우에는 이 우대금리에 대략 2% 정도 더 높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프라임 레이트이 7%면 여기에 은행의 추가 가산금리 2%가 붙어서 실제 일반 고객들의 대출금리는 9%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높아지죠. 또는 신용도가 매우 좋은 기업에게는 프라임 레이트 7%에 그저 한 0.5%만 가산해서 7.5%의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기업이지 개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연준이 어제 결정한 기준금리는 3.75 내지 4.0%다라고 했는데 왜 우대금리도 연준금리보다 훨씬 높은 7%인가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미국 은행의 우대금리 즉 프라임 레이트는 일반적으로 기준금리보다 약 3%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자, 쉽게 정리해보자면 연방 기준금리가 4%라면 우대금리는 그보다 3% 높은 7%, 그리고 일반 고객들의 이 모기지론이나 일반 자동차 론 등에 적용되는 금리는 그 우대금리에 거기서 또 약 한 2% 높은 9% 이렇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뉴스에서 기준금리가 지금 몇 퍼센트입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 일반적인 론의 이자율은 거기에다 대략 한 5% 정도 높여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크레딧이 아주 좋고 뛰어난 능력의 융자기관과 협의를 한다면 9%보다는 훨씬 좋은 이자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대금리 자체가 7%가 됐기 때문에 그 우대금리보다 얼마나 조금만 가산이자를 붙여서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이걸 상의해야 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선긋기를 넘어서 아예 트럼프 때리기에 나서고 있는 공화당 후보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대통령님, 당신의 이민 단속 조치는 지나치게 과도합니다. 네, 이는 11월 중간 선거에 나서는 연방 하원 후보의 한 텔레비전 광고 내용의 일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는 이 후보는 야당인 민주당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았던 공화당 후보입니다. 플로리다주 27 선거구에서 연방 하원 4선에 도전하는 마리아 엘비라 살라자르 의원. 이 마리아 살라자르 의원은 어제부터 방영되기 시작한 TV 광고에서 30초 분량의 발언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직격하면서 비판했습니다. 살라자르 의원은 지난 7월 구금된 5만 명 가운데 50%는 범죄 기록이 없는 이민자였습니다. 라면서 트럼프 대통령님, 이민 정책에 대해서 당신의 보좌관들이 하는 조언을 그대로 제발 믿지 마십시오 라고까지 TV 광고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는 이어서 2024년 당신이 백악관에 입성하는 데 도움을 준 히스패닉계들이 오늘날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라며 그들을 모두 다 사면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 약속의 땅에서 그들에게 존엄한 삶을 주자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살라자르 의원의 지역구는 대도시 마이애미 일부와 데이드 카운티를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지난 2024년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무려 15%포인트 넘게 이긴 곳입니다. 당연히 공화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이곳에서 살라자르 후보의 지지율도 같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민주당 후보와 여론조사를 했을 때 45-45 동률을 이룰 정도로 사실상 격전지로 이제 변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공화 강세 지역이 아닌 것입니다. 살라자르 의원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위기감을 느낀 살라자르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을 대놓고 비판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 강세 지역에서 격전지로 변한 이 선거구에 공화당 후보들이 트럼프와의 선긋기를 넘어서 이제는 트럼프 때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캐나다의 미국과 헤어질 결심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캐나다가 유럽연합의 준회원국이 됐는데 긍정적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카니 총리는 프랑스에 있는 유럽의회에서 폰델라이언 EU 집행위원장의 이 준회원국 제안을 받자 환영합니다.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다수의 캐나다 사람들이 유럽과 더 긴밀한 관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캐나다는 유럽의 준회원국이 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캐나다의 카니 총리는 우리는 좋을 때만 함께하는 동맹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로섬 협상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라며 강한 경제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나는 믿습니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에둘러 말했지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한 것이다. 라고 외신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강대국과 경쟁하기 위해서 제3의 블록을 만들자고 제안하는 게 아니다. 단지 더 나은 방식으로 하자는 것이다. 라면서 우리는 남을 지배하기 위해 힘을 추구하지 않겠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의 EU 준회원국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듣자 만일 그들이 그렇게 하고 내가 그것을 적대적 행위로 간주할 경우에 매우 높은 관세를 그들에게 부과하거나 여러 품목에 대해서 유럽과의 교역을 중단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결국 모든 걸 다 기승전 관세 얘기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캐나다 공용어인 영어와 프랑스어에 독일어까지 섞어서 이날 연설을 하면서 유럽의회 의원들과 셀카를 또 찍으면서 유대감을 크게 드러내게 됐습니다. 캐나다가 이제 미국과의 헤어질 결심을 한 모양새입니다.

공항까지 나가서 시진핑 영접하는 트럼프 대통령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서 오는 23일 미국에 도착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공항에 직접 나가서 맞이할 예정입니다. AF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국빈 방문을 위해서 워싱턴 DC에 도착하는 시진핑 주석에게 매우 보기 드문 예우를 베풀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AFP통신은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 정부 당국자가 실제로 확인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시진핑 주석이 동부 시간으로 23일 오후 4시 워싱턴 DC 인근 앤드류스 합동기지에 도착할 예정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기지에서 열리는, 즉 이 공항에서 열리는 환영식에 직접 가서 참석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항에 직접 나가서 외국 지도자를 영접하는 건 이번 집권 2기 들어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 폴리티코는 미국이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몇 가지 정책적인 성과를 얻어내야 하며 그것을 얻어내기 위한 구애 노력의 일환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은 앤드류스 기지에서의 시진핑 주석 환영식이 매우 호화로울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공항까지 나가서 영접하는 것은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베이징 국빈 방문 당시 시 주석이 레드 카펫을 깔아준 데에 따른 것이다 라고 짚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오는 24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저녁에는 백악관에서 국빈 만찬도 열리며 시 주석은 25일 2박 3일의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미국을 떠날 예정입니다.

애플의 첫 폴더블 폰 아이폰 듀오가 공개된 후 한국 내에서는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 8 판매량이 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이폰 듀오 공개 직후 일주일 동안 직전 일주일보다 약10% 갤럭시 Z 폴드가 더 많이 팔렸다는 것입니다. 사양이나 가격 등을 비교한 소비자가 갤럭시 구매를 결정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업계에서는 특히 유독 차이가 큰 가격을 요인으로 꼽습니다. 아이폰 듀오 256GB의 국내 출고가는 329만 원, 같은 용량 기준 갤럭시 Z 폴드 8 출고가는 227만 원으로 약 100만 원 이상 비쌉니다. 그런데 두 제품의 미국 출고가 가격 차이는 100달러 가량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재 환율 기준 약 13, 4만 원 차이에 그칩니다. 한편 아이폰 듀오의 무거운 무게도 단점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무게가 254g인데 201g인 갤럭시 Z 폴드보다 53g 무겁습니다. 두께 역시 아이폰 듀오가 11.3mm로 갤럭시 Z보다 1.6mm 더 두껍습니다. 멀티태스킹 지원 수준도 차이가 있습니다. 갤럭시 Z 폴드는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띌수 있고 팝업 창 전환이나 창 크기 조절도 가능합니다. 아이폰 듀오는 이에 비해 2분할 다중 작업을 지원합니다. 삼성 제품이 문서 작업이나 메신저, 검색 등 동시 작업 사용성이 더 좋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아직 아이폰 듀오가 본격 출시되지 않아 경쟁 우위를 점했다고 단정하긴 이르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업계 관계자는 애플의 첫 폴더블 폰 공개로 시장 관심 자체가 커졌다며 실제 판매가 시작되면 삼성과 애플 제품 간 사용자 경험에 대한 평가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LA 연방법원이 남가주에서 연방이민당국이 영장 없이 이민자를 체포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앞으로 이민단속 요원이 체포영장 없이 민사상 이민체포를 하려면 먼저 영장을 발부받을 때까지 대상자가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구체적인 판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판결의 적용 지역은 LA를 비롯해 오렌지 카운티, 리버사이드 카운티, 샌버나디노, 벤추라, 산타바바라, 샌루이스 오비스포 카운티 등 연방 중부지법 관할 지역 전체입니다. 판사는 이민법 위반 상태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영장을 발부받기도 전에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영장 없이 체포할 경우에는 당시 알려진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도주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실과 상당한 이유를 체포 전에 확인하고 기록해야만 합니다. 이번 판결은 남가주 한인 커뮤니티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직장이나 사업장 그리고 거리 등에서 이민 신분을 이유로 갑작스럽게 체포되는 상황에 대해서 연방 요원들의 영장 없는 체포의 필요성을 개별적으로 스스로 그들이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방이민국이 귀화 시민권을 취소할 수 있는 사건을 선별하고 연방법원 절차로 넘기는 기준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귀화 과정에서 허위 진술이나 중요 사실 은폐 등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미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귀화 시민권은 단순히 이민국의 행정결정만으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연방정부가 시민권 취소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하고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져야 합니다. 시민권 취소 사유로는 시민권을 불법적으로 취득했거나 귀화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번 지침 개정은 이민국이 이런 의심 사례를 발견했을 때 어떤 사건을 시민권 취소 절차 대상으로 판단하고 회부할지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시민권이 실제로 취소될 경우에 귀화 당시로 소급해서 시민권을 잃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 배우자나 자녀의 시민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은폐했거나 고의로 허위 진술한 것이 시민권 취소 사유가 된 경우에는 관련 가족의 시민권 문제까지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과거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허위 정보나 사실 누락 등이 있었던 한인 시민권자는 자신의 과거 이민 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에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재외동포를 바라보는 한국 국민들의 인식이 한층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외동포청이 한국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재외동포의 모국 기여에 대한 평가는 61.2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024년 58.9점에서 2.3점 상승한 것입니다. 특히 재외동포의 독립운동 기여가 66.5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이는 일제강점기 해외에서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선조들의 역사적인 역할이 오늘날에도 재외동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재외동포가 한국의 글로벌 네트워크 가치에 기여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59.4점, 또 한국 국민과 기업의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된다라는 응답은 50.4%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한인 사회가 한국과 현지 사회를 연결하는 경제, 문화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로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명문 대학 세 곳이 포브스가 발표한 2027 미국 최고 대학 순위에서 탑1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이 6위, 칼텍이 7위, UC 버클리가 9위를 차지했습니다. UCLA도 12위에 올라서 캘리포니아 대학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스탠포드는 캘리포니아 대학 가운데 가장 높은 6위에 올랐습니다. 전체 1위 대학은 MIT였으며 프린스턴 대학이 2위, 하버드 대학이 3위, 콜롬비아 대학이 4위, 펜실베니아 대학이 5위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서 스탠포드 6위, 칼텍, 예일대학, UC 버클리 그리고 벤더빌트 대학이 10위권을 모두 형성했습니다.
트레이더 조스의 할로윈 시즌 대표 상품인 트리코 트리트 미니 캔버스 토트백이 올해도 출시됩니다. 트레이더 조스는 오는 30일부터 전국 매장에서 2026년형 할로윈 미니 캔버스 토트백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다만 정확한 입고 시점은 매장별로 달라질 수 있어서 소비자들은 방문 전에 해당 매장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도 판매 첫날부터 제품이 동인하는 등 소위 오픈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LA 한인사회 최대 페스티벌 행사인 제53회 LA 한인축제가 오는 10월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온 이 행사를 알리고 한인타운의 축제 분위기를 돋우는 이 배너가 타운 중심 올림픽가에 일제히 내걸렸습니다. LA 한인축제의 최대 하이라이트인 제53회 코리안 퍼레이드는 10월 3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 올림픽가를 따라서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53회 코리안 퍼레이드는 미주 한국일보 주최로 펼쳐집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4: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5: 너무너무 좋습니다.
6: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4: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4: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9: 아빠!
8: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10: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five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1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12: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네, 러시아에 들어가서 착취당하며 드론 제작에 나서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들을 학생 신분으로 위장 입국시켜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이는 군용 드론 생산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북한은 해외 노동자 파견을 통해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또 이를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등에 활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등 11개 나라가 함께 참여하는 다국적 모니터링 팀은 어제 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 보고서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의 군용 드론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곳에서 생산한 무인기가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드론 공장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는 무려 2만 5천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이들을 학생 비자로 위장해서 드론 생산에 동원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지난해 북한 국적자에게 발급한 비자 3만 6천여 건 가운데 거의 전부 다인 98%가 3만 5천여 건인데 유학 비자였습니다. 반면에 북한 국적자에 대한 이 취업 비자 발급은 단한 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취업 비자가 아니라 거의 98%가 학생 비자로 와서 러시아에 들어갔는데 그 모두가 다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드론 공장에서요. 북한 노동자들은 유학 비자로 입국한 뒤에 현장 실습 등을 명목으로 해서 드론 공장에 배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곳에서 일하는 북한의 노동자들은 과연 얼마를 받을까 궁금한데요. 자, 러시아에서 일하는 일반 북한 노동자 한 명이 받는 임금은 한 달에 약 650달러로 추산되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한 달에 650달러 완전히 뭐 노동 착취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북한에서는 러시아가 최근 그 주요 외화벌이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그나마 그 월급이 온전히 그 노동자들에게 다 갈까요? 네, 그 부분을 알아보면 안타깝게도 임금의 대부분은 북한 노동자에게 돌아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해외 노동자 임금의 80 내지 많게는 무려 90%를 중앙 당이 가져가며 어떤 경우에는 당에 바쳐야 할 금액이 소득보다 더 많아서 당에 빚을 지기도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탈북을 막기 위해서 이동과 또 외부인과의 접촉을 엄격히 통제당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 그중에서도 가끔 이탈하는 노동자도 발생하는데 이 탈북을 위해서 이탈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탈한 노동자는 북한의 남은 가족이 보복당할 위험도 감수해야 합니다. 내장 비만이면 대기 오염에도 취약하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같은 대기 오염 조건에 노출이 돼도 체질량 지수, 즉 BMI가 높은 일반적인 비만보다 특히 복부 장기 주변에 이 내장 지방이 많은 사람이 대기 오염으로 인한 염증에 더 취약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네티컷 대학 연구진은 프리웨이 인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고효율 공기 필터 사용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실험에서 내장 지방과 체내 염증 반응 간에 이런 연관성을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기 오염은 심혈관 질환 등이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프리웨이 주변에서는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서 나온 초미세 입자에 쉽게 노출될 수 있고, 이런 입자는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 등을 통해서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보스턴 지역에서 초미세 입자 물질 노출이 매우 높은 프리웨이 주변 2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156명을 대상으로 시험을 했습니다.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달간 네 차례 혈액 검사를 마친 결과 내장 지방이 많은 사람들이 체내 염증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내장 지방이 거의 없는 사람들은 내장 지방이 많은 사람들의 그 고효율 공기 청정기를 그들이 사용했을 때와 비슷한 염증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말해, 내장 지방이 거의 없는 사람은 고효율 공기 청정기

0: 를 사용하지만 내장 지방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더 건강했다라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서 대기 오염 노출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지만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를 마구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내장 지방을 줄이는 것이, 즉 내장 비만이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더욱이 그렇다라고 말했습니다.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과 전쟁 중인 이란의 대통령이 다음 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란의 핵심 대표단과 수행원들에 대한 미국 입국 비자를 승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대표단에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을 비롯해서 외무장관 등도 포함된다라고 국무부는 전했습니다. 이란 대표단은 전쟁 발발 전인 지난해 9월에도 유엔 총회에 참석했었습니다. 당시 미국 국무부는 제한적인 규모의 이란 외교관들에게만 비자를 발급했었고 입국 후에도 이란 대표단의 이동을 엄격하게 제한한 바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는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교전국의 대통령과 장관들에 대한 비자를 발급해 준 미국의 변화는 매우 이례적이다라고 외신들이 일제히 평가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내년에 엔비디아의 칩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황 CEO는 엔비디아가 내년에 올해보다 두배 이상 많은 칩을 판매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젠슨 황 CEO는 그 이유는 AI가 여러 산업과 여러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라며 우리가 진출한 거의 모든 국가에서 사람들이 AI에 투자하고 싶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용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를 비롯해서 중앙 처리 장치인 CPU, 또 스위치용 칩, 광 네트워킹용 칩, 노트북용 칩, 로봇용 칩, 그리고 자동차용 칩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액이 20여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중국이 미국 국채를 갖다 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국 투자자의 미국 국채 보유액은 지난 7월 기준으로 6,180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여 년 만에 최저치이며 지난 2013년에 비한다면 절반도 안 되는 그런 수치입니다. 반토막 난 겁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에 대해서 중국 당국의 외환 보유액 운용 방식 변화, 그리고 세계 경제 대국 사이에 깊어지는 갈등을 보여주는 지표다라고 풀이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적인 디커플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짚었습니다.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미국 국채 보유국들의 매도가 계속되면서 지금 미국 국채는 역대급으로 헐값 수준입니다. 국채의 이 가격이 폭락함에 따라서 이자율은 5%를 넘어서 이제 6%를 바라보면서 역대급 고이자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의 국채 가격 이자율이 이렇게 오르면 무슨 일이 생기게 되는 건지, 또 우리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건지, 그리고 왜 미국 국채가 이렇게 헐값이 되고 있는 건지 등은 다음 주에 쉽게 풀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란 전쟁과 대통령님의 주식 계좌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보유한 석유와 에너지 관련 주식이 크게 올라서 최대 440만 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돈을 벌었다라는 것이죠. 전쟁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보유하고 있는 석유와 에너지 관련 주가의 상승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440만 달러의 수익을 냈다라는 의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석유와 에너지 기업 9곳의 주식 가치는 이란 전쟁이 발발하기 전날인 2월 27일과 현재와 비교해 봤을 때 최대 440만 달러가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주식을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는 거래도 최소 30여 차례나 확인됐습니다. 이란 전쟁 발발 이후에만 30여 차례 거래가 있었다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자신이 직접 발표한 정책적인 발언이나 군사적 결정 등으로 국제 유가가 출렁이던 그 시점을 전후해서 거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거래 날짜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CNBC가 이를 구체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자, 그럼 무슨 주식을 어떻게 사고 팔았는지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발발 이틀 후인 3월 2일 자신의 주식 어카운트를 통해서 엑슨모빌을 비롯한 주요 에너지 기업의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들였습니다. 약 3주 뒤인 3월 23일에는 석유와 가스 관련 기업 주식의 매수 거래가, 즉 사들인 거래가 하루 만에 16차례나 대거 이루어졌습니다. 이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습을 연기하겠습니다 라고 밝혀서 국제 유가가 10% 이상 떨어진 날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책 발표로 기업의 주가가 떨어진 그날 관련 기업의 주식을 대거 사들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네, 이어서 4월 7일에는 이란과의 2주간 휴전을 한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를 하기 직전에 엑슨모빌 주식을 대거 내다 팔았습니다. 일반인들은 이런 발표가 뉴스를 통해서 나오면 갑작스러운 변동에 당황하면서 갖고 있던 주식을 이제라도 팔아야 되나? 아니면 그냥 눈딱 감고 좀더 갖고 있을까? 아니면 모험한다, 도전한다 생각하고 좀더 살까를 몰라서 혼란스러워하면서 우왕좌왕하는데 정작 대통령님은 주식을 팔아놓고선 정책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런 정책 발표를 하면 그 해당 기업의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주식을 내다 판 시간은 주식시장이 마감하기 직전이었고요. 휴전 발표는 주식시장이 마감한 시간 뒤인 오후 2시 30분이었습니다. 이 발표로 인해서 바로 다음 날 엑슨모빌의 주가는 6% 이상 폭락했는데 대통령은 미리 팔았기 때문에 폭락을 피해간 셈입니다. 한편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정부 윤리감시단체들은 대통령이 자신의 주식을 여전히 거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 등 군사적인 정책 결정을 내리는 것은 심각한 이해충돌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1: 출산, 갱년기, 노화로 요실금, 전립선, 성기능 저하, 변비 고민 있으십니까? 답은 케겔 운동입니다. 간편하게 앉아서 하루 30분, 강력한 저주파 펄스로 골반 속근육을 이완, 수축, 요실금 완화, 전립선 건강, 좌골신경통, 허리 통증, 다리 저림, 변비 개선, 성기능 강화, 힙업까지. 한국식약처, 미국 FDA 의료기기 승인, 1단계부터 99단계, 자동 타이머와 자동 꺼짐 기능 탑재. 지금 바로 바디닥터, 562-529-5343, 562-529-5343.
2: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3: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2: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3: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2: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3: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4: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이 올림픽 갤러리아 3층에 그랜드 오픈했대요.
5: 주차 편하고 매장도 넓어서 남성 패션 한 번에 해결되더라고요.
4: 울 혼방 고급 양복 3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699불도 하나 공짜,
5: 마크 발렌티노 1399불도 하나 공짜라니 가격 정말 좋죠.
4: 콤비 자켓 잠바 99불, 티셔츠 와이셔츠 3장 100불, 맞춤 양복도 직접 제작, 올림픽 웨스턴 갤러리아 3층, 이태리 양복점 패션타운.
5: 213-382-3311, 213-382-3311.
6: 부당침뜸의 명가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7: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6: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8: 마이 우메캔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9: 놓치지 마세요.
10: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처백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캔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캔.
3: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계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 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 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0: 끊이지 않는 중국 식품 위생 문제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중국에서 바람 배추에 이어서 일반 채소를 더 신선하게 보이기 위해 색소를 입힌 소위 염색 상추를 유통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염색 상추라는 것입니다. 중국 간수성 감독국은 최근 온라인에서 제기된 이 상추 구매 과정에서의 염색 의혹과 관련해서 조사를 벌인 끝에 6개 업체의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지역 내 채소 유통업체 50여 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6개 업체가 상추를 수매하는 과정에서 식품 첨가물인 과록 색소를 불법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이 관련법에 따라서 입건돼 현재 조사받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 온라인에서는 줄기 상추에 초록색 색소를 입히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확산되면서 논란이 크게 일었습니다. 한 블로거는 채소 작업장 13곳을 직접 둘러본 결과 절반 이상에서 비슷한 장면을 발견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중국 간수성의 한 작업장에서 줄기 상추를 플라스틱 통에 담긴 초록색 용액에 넣었다가 꺼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당국은 여기에 사용된 색소가 음료 등에도 사용할 수 있는 식품 첨가물이지만 신선 채소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최근 중국산 배추를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에 담갔다가 꺼내는 영상이 공개돼서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배추에 이어서 이번에는 상추 등 중국산 채소나 식품의 위생 위반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모기지금리가 또 상승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프레디 맥에 따르면 이번 주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는 6.95%로 전주 대비 0.19%포인트 또 상승했습니다. 4주 연속 상승한 것입니다. 상승폭도 16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이 모기지 금리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난 2월에는 3년 만에 처음으로 한때 6%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이란 전쟁 발발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 등이 겹치면서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주택을 구입하면서 올해 초 6%에 가까운 금리였을 때와 지금의 금리로 똑같은 30년 고정 모기지론을 받을 경우 전체적인 페이먼에서 평균적으로 수만 달러 이상 차이가 날 수 있게 됐습니다. 자동차 업체 제너럴 모터스가 미사일 부품 생산에 돌입하면서 방위산업에 진출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으로 미국의 군수품 재고가 바닥난 상황에서 자동차 제조업체의 제조 역량을 총동원해서 지금 군수 지원에 나선 양상입니다. 방위산업체 락히드 마틴은 어제 GM이 자사의 패트리엇 미사일에 들어가는 부품 초도 물량을 지난 8월 28일 납품을 했다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락히드 마틴은 보통 수개월이 걸리는 이 패트리엇 미사일 부품 생산을 GM이 22일 만에 해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침체와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완성차 업체들이 새로운 수익원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GM이 방위산업에 가장 개방적인 태도를 가장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재개할지를 놓고 조만간 중대한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란 정권을 아예 멸망시키는 선택지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중동전쟁이 또다시 중대한 분수령에 섰다라는 관측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에게 매우 중대한 결정이 다가오고 있다라며 내가 들어가서 이란 정권을 멸망시킬 것인지 아니면 그러지 않을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큰 결정이다.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대규모 공격을 다시 시작할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렇게 엄포를 놓는 것 보니 조만간 오히려 대화가 시작될 것 같다라면서 타코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0: 날씨만 놓고 보면 지난주와 이번주는 마치 다른 나라에서 산 느낌입니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잃었던 입맛도 다시 돌아오고 있을까요? 요즘 송이, 능이, 표고 등 버섯이 제철을 맞았는데요. 네. 특유의 감칠맛과 식감으로 음식의 맛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비타민, 각종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죠. 최근에는 특히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에르고티오네인 성분 때문입니다. 이게 항산화, 항염 작용을 하는 아미노산의 일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미노산 가운데는 인체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만큼은 인체가 스스로 만들질 못합니다. 버섯이 그래서 에르고티오네인을 섭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식품으로 꼽힙니다. 특히 이 성분은 혈뇌 장벽을 통과해서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큰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산화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결국 뇌세포와 조직이 손상되고 이건 인지 기능하고도 연결이 될 겁니다. 네, 뭐 이외에도 특히 신경계 기능에 관여하는 비타민 B군, 비타민 D가 들어있는 버섯입니다. 버섯은 활용도가 높아서 일상 식단에 쉽게 추가할 수 있죠. 볶거나 구워서 반찬으로 먹는 것, 국이나 전골, 또 샌드위치에 넣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정말 다양한 요리 재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종류에 따라 향이나 식감이 달라서 다양한 버섯을 번갈아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뭐 일반 마켓에서 사는 경우는 절대 안심하시면 되지만 혹시 가을철 산행을 하시면서 야생버섯 종종 키우신다는 분, 식용버섯과 유사하게 생긴 게 많거든요. 그래서 먹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텐데 아닌 경우 많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단순하게 복통이나 설사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신경계 이상 등 심각한 중독 증상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요즘 이른 아침에는 얇은 옷이라도 하나 더 걸치게 되는 그렇게 따뜻함이 좀 당기는 그런 시간에 버섯을 활용한 숲 한번 끓여보면 어떨까요?
1: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1: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 준비까지 한 번에
2: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1: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213-388-7979 213-388-7979
1: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4: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5: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4: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6: 213-383-3838 213-383-3838
7: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8: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7: 장례비는요?
8: 공업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7: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8: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9: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톡.
10: 3236601000번
1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0: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안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0: 지진 때문에 제2의 수도를 만들려고 하는 일본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최근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는 부수도 관련 법안이 가결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수도란 쉽게 말해서 제2의 수도 또는 수도를 대체할 수 있는 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을 때 도쿄의 수도 기능을 대신할 제2의 수도, 즉 부수도와 해당 지역을 지정하자라는 게 바로 이 부수도 관련 법안인데, 이 법안이 최근 일본 참의원에서 찬성 123표, 반대 121표, 불과 2표 차였지만 통과되었습니다. 일본의 그 참의원은 미국으로 보면 상원입니다. 일본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양원제인데요. 미국의 하원에 해당하는 게 일본에서로 중의원, 그리고 미국의 상원에 해당하는 게 일본의 참의원입니다. 사실 일본이 수도 기능을 분산하려는 논의는 오래되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었습니다. 수도 전체를 옮기기보다는 유사시에 도쿄를 대신할 기존 대도시를 미리 정비하자라는 쪽으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이후 오사카를 중심으로 부수도 구상이 구체화됐고, 현재는 다른 지역들도 유치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후보지는 오사카만이 아닙니다. 홋카이도, 미야기현, 군마현, 아이치현, 오사카부, 히로시마현, 그리고 후쿠오카현 등 7개 지역이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중 현재로서는 일단 오사카와 홋카이도가 가장 적극적입니다. 홋카이도는 수도권과 거리가 멀어서 동시에 재해를 입을 위험이 낮다라는 점을 앞세우고 있고요. 오사카는 국가기관과 인구나 또는 경제, 교통, 인프라 등등이 이미 상당수 자리 잡고 있다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앞서고 있는 지역은 오사카인데, 최종 결과가 주목됩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추가 파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군이 시가전 훈련 시설을 대대적으로 손보고 있는 상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은 실전 경험을 반영하는 동시에 추가 파병에 대비한 훈련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 NK는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지난 6월부터 평양 인근의 인민군 제60포 훈련소에 건물 10동을 새로 짓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곳은 북한이 2024년 러시아에 병력을 보내기 전에 특수부대 훈련에 사용했던 시설입니다. NK는 건물 위치와 구조 등을 고려해 볼때 주거나 사무시설이라기보다는 사격이나 침투 훈련을 위한 시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군은 전국에 수십 곳의 시가전 훈련 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곳입니다. 이번 현대화 공사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습득한 드론, 침투, 그리고 시가전 경험을 기존 훈련 체계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 아이고, 시큰시큰 손목이야.
2: 어머니, 지난번 만두속이랑 빈대떡 속재료 물기 손으로 꼭 짜신다고 손목 시큰대던 거 아직도 안 좋으신 거죠? 짜자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주부들의 필수품 한일 짤순이. 손으로 꼭꼭 짤 필요 없이 물기를 쏙 빼주니까 빈대떡이랑 만두속 만들 때 정말 편하죠.
1: 그래? 그럼 오이지 무칠 때도 좋겠네.
2: 그럼요. 오독오독한 오이지 무침, 각종 나물 무침도 물기만 제대로 빼면 맛이 확 살아나죠.
1: 아이고, 며느리 잘 뒀네.
2: 앞으로도 어머님표, 아니, 한일 짤순이표 음식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어머니. 사랑해요.
3: 대한민국 대표 짤순이 한일 짤순이 지금 김수전기에서 만나보세요.
4: H마트에서 간편하고 맛있는 한 끼, 알뜰하게 준비하세요.
3: 바삭하고 고소한 K타운 해물파전, 녹두전, 오징어김치전, 부추전까지 다양하게.
4: 뜨끈한 CJ 미역국밥과 순두부국밥으로 속까지 든든하게.
3: 쫄깃한 사누키 우동에 불맛 가득, K타운 직화 닭다리꼬치와 돼지꼬치까지.
4: 입맛 따라 골라먹는 즐거움, 간편하고 맛있게 즐겨보세요.
3: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5: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7: 우와, 싸다! 정말 싸다!
6: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7: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6: 진짜 감쪽같네?
7: 역시 벤트웨이야!
6: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덴트웨이.
7: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8: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2: 가을 쇼핑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기다리던 세일 드디어 시작.
3: LA 한인타운 대표 쇼핑 메카 웨스턴 백화점 가을 정기 세일
2: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여성복, 남성복, 아동복, 아기옷, 속옷부터
3: 신발, 가방, 액세서리, 금은방, 쿠쿠, 첨가물, 건강식품, 수선까지
2: 필요한 모든 물건을 한자리에서 가격은 확 내려가고
3: 쇼핑의 즐거움은 확 올라갑니다.
2: 단, 매주 화요일은 쉽니다.
3: 웨스턴 에비뉴와 구가, 웨스턴 백화점 가을 정기 세일
2: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가을 쇼핑 지금 시작하세요.
9: 안녕하세요. 리웨이 펀딩 대표 브라이언 주입니다. 오늘은 사업자금 융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금 융자는 비즈니스를 오픈하신 지 4개월만 되어도 융자가 가능합니다. 또한 크레딧이 그리 좋지 않으셔도 융자가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는 비교적 간단한데 최근 3개월치 비즈니스 은행 스테이트먼트와 크레딧카드 매상 스테이트먼트 4개월치를 준비하시면 융자의 가능 여부를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1년입니다. 하지만 연장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의 리스가 적어도 1년 이상 남아 있으셔야 합니다. 장점은 융자가 7일이면 가능하고 융자 비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단점은 다소 이자가 비싸다는 것입니다. 만약 월 매상이 10만 불이면 10만 불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인벤토리 구입 등 단기간 돈이 꼭 필요한 경우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10: 융자 회계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보세요. 213-219-9988 213-219-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네, 요즘 날씨 좋죠? 하늘은 맑고 바람은 시원하고 오늘 저녁에는 달도 뭐 보름달은 아닙니다. 오늘은 반달입니다. 하지만 밝고 예쁜 그런 예쁜 반달이 뜰 겁니다. 아, 이렇듯 바람은 푸르고 예쁜 달이 뜨는 걸 청풍명월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주말 청풍명월 같은 마음으로 마음껏 여유를 부리시기 바랍니다. Tomorrow, while we don't talk tomorrow.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봉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0: 안녕하세요. 굿모닝 차차차 탱자미옥 인사올립니다.
1: 아우 자세히 보니까 이쁜데? 아우 자꾸 보니까 야 사랑스럽다.
0: 이런 생각, 이런 느낌 들 때 있으신가요? 인도네시아의 야생동물 얘기처럼요. 처음엔 그냥 지나치거나 어우 저거 잡아서 뭐 해먹고 팔아 이제 이런 사냥꾼들도 많았는데요. 그런데 자꾸 들여다보고 찍고 사진 말이에요. 찍고 그러니까 어머 야 얘네들 진짜 이쁜데. 바로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에 요즘 스마트폰 파파라치가 대세라고 합니다. 예전에 야생동물을 보면 야 저거 잡아서 팔면 얼마지? 이러던 밀렵꾼들이 요즘은 스마트폰을 들고 쫓아다니며 연예인 찍찍찍듯 셔터를 눌러댄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아 자연 이 동물 보호를 위해서 새 한 마리 사진 찍어서 보내오면 30센트 오랑우탄 찍어서 보내면 8불. 그래서요 어느 농부는 560달러 예 거금을 모으기도 했다고 하네요. 야 이거 황금알 낳는 거의 아니야? 총 대신 카메라를 쥐고 동물을 쫓아다니다 보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 아유 정말 이쁘네. 어유 이 동물이 이렇게 정말 어유 얘네가 이렇게 신기하게 정말 어유 야 대단하다.
0: 매일 지지고 볶고 보던 그 동물들이 자꾸 보니까 세상 예뻐 보이고 정이 들더라는 거죠. 또 이 돈이 뭐니뭐니 해도 뭐니라고 돈이 되니까 결국 자발적으로 사냥 금지령까지 내린 마을도 있다고 합니다. 자 주말입니다.
1: 아우 못 봤던 거 한번 볼까?
0: 정이 들 수 있는 그런 날. Thank God it's Friday. 출발.

금요일 예찬가 금요일 들으셨습니다. 3대 금, 황금, 소금도 좋지만 바로 지금이 제일 소중하다라는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쪽 인도네시아, 이 섬이 인도네시아가 요즘 많이 그 씨레벨이 점점 높아지잖아요. 이번 겨울에는 엘니뇨 영향도 있고 지금 그 북극의 그 폴러 보텍스라고 차가운 기운이 이 좀 지구가 여러 가지 대기권이 불안정하잖아요. 그래서 찬 기운이 확 내려와서 추운 데는 굉장히 춥고 또 씨 레벨도 1푸트는 올라갈 거다. 이래서 그 해안가에 침식된 집에 관한 뉴스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물난리 조심해야 되겠어요. 아무튼 이 보르네오 섬 서칼리 만탄의 마을 주민들은 생업이 보통 쌀 농사 짓고 카카오, 두리안, 크란톰 농장을 돌면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이 캐시 포 포터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말 그대로 돈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참여한 주민은 한 달에 최대 570달러까지, 새 한 마리는 30센트, 오랑우톤 같은 멸종 위기종은 8달러까지 보상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왜 이런 걸 하냐, 워낙 밀렵꾼 사냥꾼이 그냥 판을 쳐가지고 얘네들이 멸종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을 찍어주고 돈을 받는 친환경 프로젝트로 나아갔다고 그러네요. 한번 죽여서 팔면 돈이 끝나지만 찍고 보내고 좀 이따가 이렇게 또 찍고 걔 만나면 자꾸 보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야, 저게 정드네 이러면서 동물에 대한 사랑이 높아지지 않을까. AI 기술의 검증까지 거치면서 지금까지 무려 35만 건이 넘는 야생동물 관측 데이터까지 모였다고 합니다.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지키면서 그것이 곧 내 주머니를 좀 든든하게 채워주는 길이라는 걸 스마트폰과 들어오는 캐시로 인해서 자연과 인간의 공존이 이렇게 또 지혜로울 수가 있겠군요. 돈을 벌어다 주니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쪽 요즘 산불이 여기저기 또 나기도 해서요. 터키 이제 그 방송국 헬기가 상공에서 이렇게 찍은 거에 보니까 바다에 살아야 될 애가 왜 저렇게 육지로 올라왔을까. 이런 일은 아주 종종 있다고 그럽니다. 여기가 그 델타 이러면 이게 삼각주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이 삼각주로 샌프란시스코에서 들어와서 길을 잃고 들어오면서 지난 2007년에도 어미와 새끼 고래가 세크라멘토 강을 거슬러서 90마일이나 올라와서 17일 동안 고립됐다 무사히 돌아간 일이 있었고요. 80년대도 그렇게 몇 주 동안이나 머물다가 바다로 돌아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고래가 방향 감각을 잃고 내륙으로 더 이동할수록 먹이 공급이 줄어들고 또 그 민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래의 어떤 그 몸에도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바다를 향해서 찾아 나가야 될 텐데 가끔 이 고래가 먹이 쫓다가 해변가로 와서 거기서 모래사장에 고립이 되죠. 스스로는 절대 바다로 나갈 수 없는데 그거를 끙끙대면서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해서 그 고래를 물을 끼얹어주면서 힘을 모아서 바다로 끌고 가서 살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도 됩니다. 자, 점점 여러 가지 상황이 조금 힘들어지는 과정에서도 이 야생동물도 또 가축들도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서로가 좀 지혜롭게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주말입니다. 파워볼 잭팟이 바로 298 밀리온 이상이라고 그러는군요. 티켓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 플레이할 시간, 파워볼 잭팟 얼럿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광고로 들어왔어요.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도와주시는 분이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과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생활,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이용자 외길 36년 이용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이용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우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웨스턴 8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도한 박사 만두 박사님과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죠. 다만 피부가 원하는 것이 달라질 뿐.
4: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프리미엄 스킨케어. 7가지 다양한 글로 스펙트에 노화 방지 NMN과 PDRN까지 플러스.
3: 주름 개선은 물론 탄력은 더 탄탄하게, 피부빛은 더 맑고 생기있게.
4: 오늘보다 내일 더 아름다워질 당신을 위하여 피부과학 셀리온의 GF7 플러스.
5: 213-738-1188 셀리온.
6: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0: 텔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1: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2: 아빠!
1: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3: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five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4: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5: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6: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5: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6: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5: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6: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0: 여기는 AM1650 라디오 서울. 반가운 금요일입니다. 가을바람처럼 시원한 굿모닝 차차차 출석. 매일 만나면 만날수록 미혹탱자님 매력에 빠져드는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 다정님이 오 시원하고 상쾌한 아침 반갑습니다. 미혹탱자님, 다정탱자님, 귀티탱자님, 쿠모탱자님, 쿠키모찌님이죠. 아 어제 그 영화 해바라기 얘기도 해주신 우리 쿠모탱자님. 만날수록 매력이 뿜뿜하는 분도 있습니다. 지아 로아 아빠이기도 하신 우리 안젤라장 보험의 제이정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네. 어머, 내일은 주말에는 아이들 네. 데리고 어디 아쿠아리움 가신다고요?
1: 아, 예, 맞습니다. 네, 네 물고기 네. 보여주러 한번
0: 가려고. 네. 아이들에게는 그게 커서도 굉장히 기억에 남더라고요.
1: 네, 이제 둘째가 네. 두 살이 좀 넘어서 네. 이제 걔나 뭐 이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0: 물고기 네, 그런 거 본 적이 없어요?
1: 네, 뭐 동물원도 안 가봤고 아직까지.
0: 오, 난리 나겠네요. 와, 얼마나 좋아할까?
1: 그 생각으로 네. 가는 거죠.
0: 네. 네. 아유, 우리 애기 예쁜 딸?
1: 네, 딸 둘입니다.
0: 네, 우리 아빠 제이정님 이제 열심히 진짜 아이를 그렇게 케어하시는 것처럼 우리 시니어분을 정말 잘 케어를 해주신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벌써 2026년도도 9월 중순 넘었어요.
1: 그러니까요. 벌써 시간이 네. 이렇게 됐네요. 26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0: 네.
1: 벌써 끝나가네요. 이제는.
0: 아니, 몇 달 안 남았어요? 네.
1: 진짜 딱 한 3개월 금방. 남았네요. 아.
0: 요즘 뭐 AEP 준비로 네. 정신이 없으시죠?
1: 맞습니다. 이제 진짜 10월 15일이니까 진짜 한 달 채 안 남았고요.
0: 네.
1: 예, 시작 10월 15일부터 딱 12월 7일까지 요 기간이라서
0: 네. 네.
1: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변경점이 너무나 많고
0: 네.
1: 네, 그래서 저희 손님들 일단 손님들 다 연락하는 것도 네, 네. 그것도 바쁘고
0: 네.
1: 네. 그리고 이제 일일이 다 한 분씩 다 만나 뵈야 되니까
0: 네.
1: 네 그래서 너무 바쁘죠. 딱 이 시기가
0: 네. 네. 이게 보험 금액도 막 바뀌고
1: 네.
0: 조정이 있고
1: 네.
0: 또 여러 가지 혜택 이런 것도 좀 바뀌고 해서
1: 네. 네. 네.
0: 늘 좀 자기한테 맞는 플랜으로 좀 갈아타기도 하고
1: 네.
0: 뭐 이렇게 애드하기도 하고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1: 그럼요, 맞습니다. 내년에
0: 네.
1: 내년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아무래도 이제 그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0: 네.
1: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삭감이 많았잖아요.
0: 네. 네.
1: 그래서 저희가 예상했던 바는 아무래도 이제 메디케어도 이제 정부를 통해서 하는 비즈니스다 보니까
0: 네.
1: 당연히 혜택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0: 네.
1: 물론 이제 아직 10월이 되지 않아서 혜택을 잘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0: 네.
1: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괜찮다. 내년 플랜들이.
0: 그래요.
1: 네, 그래서 현재
0: 주시네.
1: 가지고 계신 플랜에 네. 만족하시더라도
0: 네.
1: 좀 내년에는 특별히 좀 쇼핑을 해보셔야
0: 네.
1: 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0: 네.
1: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보험을 바꿀 수 있는 시기. 누구나 지금 보험을 바꿀 수 있는 건가요?
1: 지금 현재는 안 되고요.
0: 네.
1: 근데 이제 익셉션으로 이제 특별한 그 뭐 FEMA나 이런 특별 기간이 있는데 그런
0: 네.
1: 거에 이제 해당하시는 분들은 바꾸실 수가 있지만
0: 네.
1: 원래는 이제 바꿀 수가 없는 시기입니다. 현재로는요.
0: 네. 그럼 네. 언제부터 이제 그
1: 네, 원래 바꾸는 시기는 이제 10월 15일에 시작해서
0: 10월
1: 12월 7일에 끝나고
0: 네.
1: 이제 그 기간이 지나면 이제 또
0: 네.
1: 내년에 1월부터 3월까지
0: 네.
1: 한 번 더 변경 기간이 있습니다.
0: 아, 네. 그렇군요. 조금 잘 들어봤다가
1: 네네.
0: 10월 15일이라고 하셨어요? 10월
1: 맞습니다.
0: 중순부터
1: 네.
0: 그때 한번 상담을 해서
1: 네.
0: 또 나에게 맞는 걸로
1: 네네네.
0: 좀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네. 근데 65세 되셔서 메디케어를 받으시는 분들이 이제 뭐
1: 네네네.
0: 계시기도 하고 또
1: 네.
0: 주를 뭐 카운티로 이사를 가기도 하시고
1: 그렇죠.
0: 직장이 또 바뀌기도
1: 네.
0: 하고 여러분들이 있죠.
1: 맞습니다. 네.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당연히 특별한 이제 그런 기간에 속하시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돼서 보험이 잃어버렸는데 보험을 가입을 못하면 어떡하지?
0: 네.
1: 이런 생각은 이제 이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0: 네.
1: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이제 그런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지
0: 네.
1: 보험을 바꾸거나 이제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뭐 내가 새로 메디케어를 받든지 이사를 하시든지 물론 이사라 하면 이제 LA 내에서 이사를 하시면 안 되고 이제 네. 카운티가 바뀌어야 되는 이제 그런 종류의 이사고요. 네. 또는 뭐 내가 직장 보험을 가지고 있다가 그 보험을 이제 잃어버렸다든지 이제 퇴직을 하셨다든지 이런 경우는 다 이제 특별 가입 기간에 속하시기 때문에 네. 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이제 저희가 보험 가입하는 거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0: 네, 네. 바로 안젤라장 보험입니다. 714-715-4911 714-715-4911로 하시면 되겠고요. 유가와 버질의 오피스가 있죠?
1: 네, 맞습니다. 네. 저희 유가하고 버질에 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네. 9-5 저희 그 항상 상주하시는 직원이 계시기 때문에 네. 필요하시다면 언제나 워크인도 가능하시고요. 네. 근데 웬만하면 어포인트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항상 손님이 좀 들락날락 많이 하시니까 네. 어포인트 네. 안 하고 오시면 좀 기다리실 수도 있다는 점.
0: 네. 네. 동네 사랑방이더라고요. 아, 이거 영어 이거 편지 왔는데 이거 뭔지 봐줘 이러고 오시기도 하고.
1: 맞아요. 그냥 지나가다 들리시기도 하시고. 네. 맞습니다.
0: 그만큼 네. 아주 따뜻한 마음으로 서비스를 주시는 그런 안젤라장 보험. 바로 제이정 씨가 계시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짚어볼까요? 나에게는 HMO가 맞을까? PPO가 네. 맞을까? 이 두 가지 차이점 네. 좀.
1: 네, 일단 이제 HMO는 이제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의 약자고 이제 PPO 같은 경우에는 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HMO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다 알고 있죠. 주치 정하고 이제 주치가 속한 메디컬 그룹 정하고 이제 그 네트워크 안에서 이제 여기저기 허가서 받아서 갈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고 이제 PPO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입한 그 회사 보험회사에 계약되어 있는 의사한테는 아무한테나 이제 네. 정하는 거 없이 그냥 편하게 갈 수 있다. 네. 요게 이제 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들어서는 이게 뭐가 좋지? 네.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1: 네. 아무래도 일단 우리가 인식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HMO는 좀 불편하다. 왜냐하면 그리고 네트워크가 좁다. 왜냐하면 이제 한 명만 정해서 가야 되니까
0: 꼭 주치의를 찾아서 그렇죠. 걸러야 되니까
1: 네, 뭘 네. 하더라도 일단 주치의를 가야 되니까요.
0: 네.
1: 근데 이제 PPO는 좀 자유롭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 네. 네, 정확합니다. 그게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게 맞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HMO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이제 주치의나 전문의뿐만 아니라 뭐 병원이나 뭐 어전케어나 뭐 이런 것도 뭐 모든 것이 다 이제 그 네트워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되게 narrow 그러니까 좁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고요.
0: 네.
1: 이제 PPO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약되어 있는

0: 따라서 좀 차이가 큰 것 같아요.
1: 네.
0: 왜냐하면 이제 PPO 같은 경우에는 아무데나 다 갈 수가 있지만
1: 네.
0: 사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1: 네.
0: 어떤 의사가 좋고 어떤 의사가 잘하고 이런 걸 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1: 네.
0: 그런데 반면에 이제 HMO 같은 경우에는 나를 담당해주는 주치의가 나한테 가장 적합한
1: 네.
0: 알맞은 의사한테 이제 허가서를 보내고 리퍼러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1: 네.
0: HMO는 사실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래서
1: 아,
0: 좀
1: 네.
0: 별로 생각할 필요도 없고
1: 네.
0: 그런 면이 편하죠.
1: 근데 주치의님도 네. 딱 여기 가라고 안 하시고
0: 네.
1: 몇 개 초이스를 주세요.
0: 그렇죠.
1: 그래서
0: 네.
1: 고르라고 그러셔서.
0: 맞아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 HMO도 영 그렇게 막 너무 이렇게 좁다 이렇게만 생각하실
1: 네, 네.
0: 필요는 없고 그래도 내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있다. 왜냐하면
1: 네.
0: 전문의분들도 워낙에 좀 많으시기 때문에
1: 네.
0: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PPO는 좀 내가 그렇게 크고 편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반면에
1: 네.
0: 우리가 HMO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치과도 가고 안경도 하고 뭐 많이 하잖아요.
1: 네.
0: PPO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1: 어? 왜요? 네.
0: PPO는 그런 자유로움 준 대신에
1: 네.
0: 혜택을 안 줘요.
1: 아
0: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1: 네.
0: 기본적인 혜택 그러니까 뭐 주치 전문의 뭐 수술하거나 입원하거나
1: 네.
0: 이런 것들도 HMO 같은 경우에는 코페이가 크지가 않아요.
1: 네.
0: 거의 다 제로죠.
1: 네.
0: 하지만 PPO는 그런 것에서도 코페이가 좀 많아요.
1: 아,
0: 네. 그러니까
1: 그렇습니까?
0: PPO는 금액적으로
1: 네.
0: 좀 지불을 하는 면이 많고
1: 네.
0: HMO는 대부분 제로이고 또한 그런 추가 혜택까지 있는 것이고
1: 네.
0: 네. 그래서 굳이 내가
1: 네.
0: 특별한 의사를 가야 하는 입장이나
1: 네.
0: 뭐 여러 의사를 가야 하는 입장이 아니라면 굳이
1: 네.
0: PPO를 선택할 이유는 없는 거죠.
1: 아,
0: 뭐 내가 뭐
1: 네네.
0: 3개월이나 6개월에
1: 네.
0: 한 번씩 내과 의사를 보는 게 다다.
1: 네.
0: 그냥 뭐 콜레스테롤 약이나 뭐 당뇨 약이나 이런 거나 조금씩 먹는다.
1: 네.
0: 이러시는 분들은 전혀
1: 네.
0: 뭐 PPO를 사용을 하면서까지
1: 네.
0: 그렇게 지출을 하시고 뭐 그런 추가 혜택을 받지 못하시고
1: 네.
0: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1: HMO?
0: 그렇죠.
1: 네.
0: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1: 네.
0: 되게 좀 퍼스널한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개개인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1: 네.
0: 이런 것을 이제 선택하실 때에는 언제나
1: 네.
0: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1: 네.
0: 그 후에
1: 네.
0: 선택을 하시는 게 올바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저도 네. HMO 뭐예요?
0: 네.
1: 제 이름도 한미옥 HMO.
0: 어. 약자가 그렇게 되네요.
1: 네네네. 네. HMO가 이게 좋구나.
0: 네.
1: 그렇지만 PPO가 맞는 분들은 또
0: 그럼요.
1: 그거를 PPO를 하시는 그 HMO와 PPO의 확률은 퍼센테이지는 어느 정도 되나요?
0: 대부분이 다 HMO를 네. 하십니다.
1: 아, 거의
0: 다. 90% 이상이
1: 아.
0: HMO를 하세요. 왜냐하면 한국
1: 네네.
0: 특히 또 한국 분들이라는 그 우리 인종이 한국인이니까
1: 네네.
0: 우리 또 서울 메디컬 그룹도 잘 돼 있잖아요.
1: 아.
0: 그럼 또
1: 예,
0: 이제 사실 예. 우리가 미국 의사를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1: 맞아요.
0: 특히 1세대 분들.
1: 아니 의학 영어가
0: 네.
1: 너무 어려워서 못
0: 맞아요.
1: 알아들어 뭔 말인지.
0: 그리고 막
1: 예.
0: 저 같은 경우에도
1: 네.
0: 영어를 잘하지만 막
1: 예.
0: 몸이 아픈 거 뻐근하다
1: 예.
0: 콕콕 찌른다
1: 오.
0: 막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1: 네.
0: 이런 거를 영어로 할 수가 없어요.
1: 콕콕 찌른다 어떻게 하죠?
0: 그러니까 뭐 니들이 뭘 날 쑤신다 표현을 할 수도 없고 이상하잖아요.
1: 에, 에, 에.
0: 네, 그래서
1: 그렇구나.
0: 사실 저도 에, 에. 이제 미국 의사보다는
1: 네.
0: 그래도 이제 한국 의사가
1: 네.
0: 좀 더 편하죠. 표현하기가.
1: 그쵸.
0: 네, 그런 면에 있어서
1: 네.
0: 이제 HMO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고
1: 네.
0: 그리고 서울 메디컬 그룹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좀 역사도 길고 이제는
1: 네트워크 크죠.
0: 네, 그리고 이제 HMO라 네. 해도 뭐 리퍼럴도 뭐 하루면 나오고
1: 아, 그 중요해요.
0: 네, 그러니까
1: 진짜
0: 그러니까 네. 여러 면에서
1: 네.
0: HMO지만 워낙에 셋업이 또 시스템이 잘 돼 있으면
1: 네.
0: 또 쓰기가 편합니다.
1: 아,
0: 네.
1: 그렇습니다. 다 좋을 수 없지만 그래도
0: 네.
1: 우리에게 맞는 것이 이제 뭔지는 알겠네요.
0: 그렇죠.
1: HMO네요.
0: 그렇죠.
1: 네,
0: 네. 네, HMO가 편하고 네. 이제 진짜 이제 익셉션이 익셉션.
1: 네.
0: 그러니까 특별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1: 네.
0: 내가 꼭 봐야 하는 의사가 뭐 한 서너 명이 있는데
1: 네.
0: 근데 그 서너 명이 같은 네트워크에 속해 있지 않으면
1: 네.
0: 왜냐하면 HMO는 네트워크를 공동 네트워크 해야 되잖아요. 다.
1: 아, 그렇죠.
0: 근데 이제 그게 아닐 경우에
1: 예.
0: 그럴 경우에는 HMO를 내가 불가피하게 선택을 할 수가 없겠죠. 어쩔
1: 네.
0: 수 없이.
1: 그럴,
0: 그럴 경우에는 이제
1: 네.
0: PPO로 가시는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지만
1: 네.
0: 근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네네네.
1: 자기 상황에 맞게 고려를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네.
1: 근데 우리 그 보험 쪽에 일하시는 분들도
0: 네.
1: 굉장히 많으시고 우리
0: 아, 그렇죠.
1: 선택폭이
0: 네.
1: 굉장히 넓어요.
0: 네네, 맞습니다.
1: 그런 가운데
0: 네.
1: 안젤라장 보험을 선택해야 될 이유.
0: 아, 네. 일단 이제 엔젤라 선생님도 이제 벌써 30년 정도
1: 네.
0: 하셨고
1: 네.
0: 저도 이제 한 15년쯤 하고 있고요.
1: 네.
0: 그러니까 워낙에 좀 저희가 경험이 많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에서는 경험이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0: 왜냐하면 일단

0: 상담을 할때 경험이 많으면 이제 바로바로 이제 어떤 것이 베스트일지가 참 답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아무래도 저희가 경험이 많다 보니까 아는 사람도 많고 여기저기. 그래서 이 그런 문제를 해결할 때 필요한 사람을 바로바로 저희가 컨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금방금방 해결이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혜택 같은 것을 사용을 할 때에도 경험이 많지 않으면 모르는 그런 혜택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치과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뭐 치과 의사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안경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안경점이 되고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이 디테일한 것들, 경험이 없으면은 알수 없는 것들,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차이를 낸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제 저희는 성격상 좀 되게 요새 T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저희는 되게 좀 이성적입니다. 예, 물론 이제 그래서 제가 공감은 잘한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정확한 답과 결론을 내려드립니다. 근데 저는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특히 또 건강보험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이 감정적이기보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1: 우리 제이 씨도 T예요? MBTI에서
0: 굉장한
1: T예요?
0: T입니다.
1: 저는 F인데.
0: 저는 그래서 이제 딱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뭐 예를 들어 다치셨다 그럼 어머 어떡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가 아니고 저는 그렇게 안 나오고
1: 어떻게 나와요?
0: 그럼 바로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면은 뭐 코페이는 얼마가 나올 것이고 병원은 어디로 가야 할 것이고. 그래서 저는 공감보다 일단 먼저 결론을 내려드리죠.
1: 아, 그게
0: 자 이렇게
1: 중요하죠.
0: 하시고 저렇게
1: 그럼요.
0: 하시고 이렇게 해라. 그래서 와이프한테 욕을 많이 먹지만 손님들은 좋아하신다. 네.
1: 근데 와이프한테는 가끔 공감을 해줘야지.
0: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들도 딸 둘이어가지고 여간이 녹록지가 않아요.
1: 아유, 우리 애기 아빠. 어떡해. 정말 한참 키워야 되는데.
0: 그렇죠.
1: 아까 지금 치과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시니어 플랜 광고를 보면 치과 혜택이 다 좋아 보이는데 막상 가보면 임플란트나 이큰 치료 커버가 안 돼서 아유, 한국 간 김에 해야지 뭐 이러면서 치과 가야지 이런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0: 맞아요.
1: 이 혜택을 고를 때 시니어 분들이 꼭 체크해야 될 그런 치과 혜택 어떤 것이 있을까요?
0: 치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혜택이 있다고는 하지만 다 어프로브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허가서를, 그러니까 치과에 가시면 치과에서 다 엑스레이를 찍고 그걸 다그 뭐야 치과 회사에 보내요. 그럼 치과에서 회사에서 그걸 보고 그 치과 의사가 아이 사람은 이거 필요해 보냈겠죠. 그럼 그것 중에서 ABCD가 있는데 A는 되고 B는 되는데 CD는 안 돼. 예를 들어서 치과 회사에서 그럼 CD는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결론이 났었을 때 이제 치과 의사가 거기에 또 항의를 하고 이제 받아낼 수는 있는데 그게 프로세싱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1: 그래서
0: 저는
1: 치과에서 안 하시는군요.
0: 치과에서 받는 데가 있는데 참 여러 가지 돈 문제도 많고요. 요새 지금 저희가 좀 겪어보니까. 그래서 피해를 보시는 시니어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1: 어떻게?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먼저 이제 지불을 했어요, 돈을. 그러면 이제 나중에 거기서 돈을 준다 그래. 돌려준다. 돈 받으면 우리가. 근데 돈을 안 주는 거야. 우리가 돈을 못 받았다고. 그 치과 쪽에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서로의 미스언더스탠딩과 이제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 자체가 사실 이 혜택이 아직까지 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런 이 트러블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희 손님들한테 컨설팅을 해드릴 때 이러이러한 치과 혜택들이 있지만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제가 개런티를 해드릴 수가 없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계속 혜택이 나오고 물론 이제 뭐 내년에도 지속이 될 거지만, 근데 이번 연도 저희가 경험해본 결과 뭐 임플란트도 되고 뭐 된다고 하지만 사실상 받기가 어려워요. 그런 것들이. 물론 이제 간단한 뭐 필링이나 뭐 브릿지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하실 수가 있겠지만 좀 이제 대규모 공사가 필요하다. 이빨에.
1: 대공사 할 때는
0: 그런 것들은 좀 어려우니
1: 그래서 공사하러 다 한국
0: 한국
1: 가시잖아요.
0: 가시는 게 진짜로.
1: 아, 제가 아는 분은 여기서 몇만 불을 썼는데 이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0: 그러니까 진짜 그런
1: 안
0: 분들이
1: 뽑아도 될
0: 많아요.
1: 거 뽑고 막 이래서 막그 얘기만 나오면 막 울화통이 터져
0: 맞아요.
1: 하시는데
0: 그리고 치과 같은 경우에도 한국이 훨씬 더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한국 가서 하고 오시는 게제 생각에는. 그걸 더 네. 추천드려요.
1: 물론 좋은 치과 선생님도 여기 계십니다.
0: 있겠죠.
1: 네, 좋은 분도 계시지만 네. 여러 가지 보면 좋은 닥터
0: 찾기가 참으로 네, 어렵습니다.
1: 네. 어렵죠. 그래도 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0: 아, 몇 분 알고 있는데.
1: 그리고 네. PR 닥터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0: 연락 주세요. 조용히.
1: 네네, 네. 조용히. 연락 주세요. 바로 네. 안젤라장 보험입니다. 안젤라장 보험 전화번호 714-715-4911 714-715-4911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젤라장 보험과 함께 또 우리 제이종 씨가 늘 섬세하게 상담도 해주시고 또 많은 조언도 해주시니까 아주 든든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니어분들께 드릴 만한 조언이 있으실까요?
0: 네, 일단 그 제발 건강보험 상담할 때는요.
1: 네.
0: 그 주위 사람들 말 듣고 좀 선택을 하지 마시고.
1: 아마 저기 보니까 뭐 주더라 뭐.
0: 네. 그러니까.
1: 뭐 많잖아요. 혜택
0: 네,
1: 보는.
0: 네. 내 네. 옆집 사람은 뭐 장보로 네. 막 300불씩 나오는데 왜 나 100불밖에 안. 이게 다 네. 틀려요. 개개인마다.
1: 네.
0: 가장 그리고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1: 네.
0: 우리가 선택하는 건 건강보험입니다.
1: 네.
0: 그런 추가 혜택을 누리는 게 아니고요.
1: 네, 네.
0: 가장 중요한 게 베이스가 건강보험이에요.
1: 그쵸.
0: 그래서 일단 네. 주치가 되고 이제 메디컬 그룹이 되고
1: 네.
0: 내가 먹는 약이 되고
1: 네.
0: 일단 그 세 개를 깔고 간 후에
1: 네.
0: 그 기본 혜택을 먼저 보시고요. 기본 혜택이라 하면 내가 주치한테 갈 때 얼마, 뭐 전문의한테 갈 때 얼마고, 뭐 입원하면 얼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혜택이에요. 의료
1: 네,
0: 혜택.
1: 네.
0: 그런 것들이 이제 니즈에 맞춰졌을 때
1: 네.
0: 그 후에 치과가 얼마고 안경이 얼마고 이런 것을 보는 겁니다.
1: 네.
0: 근데 우리가 보통 접하는 이제 광고에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이
1: 네, 뭐,
0: 이제 그런 추가 혜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로 자연스럽게 끌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에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 전문가 먼저 반드시
1: 네.
0: 상담을 하시고
1: 네.
0: 그 후에 좀 선택을 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흥분을 해가지고.
1: 아닙니다. 네. 마이크 떨어져 버렸네요. 마이크를 근데 순식간에 탁 잡으시네요. 순발력 굉장히 대단하십니다. 늘 그렇게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이런 순발력으로 여러분의 건강보험 플랜을 잘 잡아주시는데 약을 좀 드시는 분들
0: 네.
1: 그리고 비싼 약도 있잖아요.
0: 그렇죠. 네. 맞아요.
1: 그런 분들에게
0: 엄청 비싼 약도 예. 많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잘못 생각하고 선택을 잘못했다가
1: 네.
0: 이제 보험을 바꿨는데 그런 것들이 안 돼버리면
1: 네.
0: 큰일 나죠.
1: 실제로 그런 분들도 계시죠.
0: 있어요. 네, 그래서
1: 네.
0: 막 몇천 불씩 내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물론 다행히 이제 트럼프가 잘한 게
1: 네.
0: 약에 캡을 뒀어요.
1: 네.
0: 그래서 2,400불. 네, 내년에는
1: 예.
0: 그러니까 맥시멈 2,400불까지가 내면
1: 1년에
0: 네. 그럼 더 내는 게 없어요.
1: 아, 모든 아무리
0: 네.
1: 비싼 약도
0: 원래 옛날에는 아. 막 8,000불 막 이렇게 냈었거든요.
1: 그렇게 1년에. 드시는 분들 계셨어요.
0: 네, 왜냐면 예. 약값이 스페셜티 드럭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5,000불이 넘어요.
1: 네.
0: 말도 안 되는 약값들이 많아요.
1: 네.
0: 근데 이제 트럼프가 이제 그런 거를 참 잘 해놔서
1: 네.
0: 아무리 비싸도 1년에 2,400불 내면
1: 네.
0: 끝이에요.
1: 아.
0: 네. 그래도 이제 2,400불이 뭐 뉘집의 A 이름도 아니고 비싸잖아요.
1: 네, 네.
0: 그렇기 때문에 뭘 바꾸시기 전에는
1: 네.
0: 언제든지 꼭 약은 확인을 해보시고
1: 네. 네,
0: 바꾸시길 바랍니다.
1: 네. 안젤라 장봉 우리 제이정 씨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714-715-4911 714-715-4911 오피스는 유가와 버질에 있습니다.
0: 네.
1: 어디죠?
0: 네, 621 사우스 버질 203호입니다.
1: 네,
0: 네
1: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1: 내일 그 아쿠아리움 잘 다녀오세요. 아기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네?
0: 네 열심히 다녀와야겠네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우리 지희정 씨가 수족관 아쿠아리움 이 롱비치 있대요. 거기 가신다고 하니까 이게 생각이 나네요. 캘리포니아 남부 해변에 아주 치명적인 독을 가진 바다뱀이 발견돼서 화제입니다. 지난 금요일 밤 오렌지 카운티 크리스탈 코브 해변을 방문했다가 모래사장 위에 올라온 뱀 한 마리를 한 가족이 발견을 했거든요. 해양 전문가에 따르면 이 치명적인 독을 갖고 있지만 물 밖에서는 매우 서툴고 느릿느릿한 노랑배 바다뱀 옐로우벨리드 씨 스낵이었습니다. 배가 노란가 봐요. 그래서 결국은 공격적이지 않아서 먼저 물려고 하지 않는 애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갔지만 요즘 저쪽 바하 캘리포니아 저 멕시코 쪽에 있는 이런 생물들이 동물들이 이 따뜻한 손 덕분에요 이렇게 올라온다고 그래요. 앞으로 다양한 이색 열대 해양 생물들을 많이 우리가 발견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네요. 해변에서 신기하게 생긴 바다뱀이나 그런 여러 가지를 보시면 절대 맨손으로 만지지 마시고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말이라 산과 바다 어디로든 좋아요. 우리 함께라면 이런 마음이 생기겠어요.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들으셨고요.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오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웨스턴 8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두환 박사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 코리아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과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생활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제공으로 굿모닝 차차차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1: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이 올림픽 갤러리아 3층에 그랜드 오픈했대요.
2: 주차 편하고 매장도 넓어서 남성 패션 한 번에 해결되더라고요.
1: 울 혼방 고급 양복 3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699불도 하나 공짜.
2: 마크 발렌티노 1399불도 하나 공짜라니 가격 정말 좋죠.
1: 콤비 자켓 잠바 99불, 티셔츠 와이셔츠 3장 100불, 맞춤 양복도 직접 제작 올림픽 웨스턴 갤러리아 3층, 이태리 양복점 패션타운.
2: 213-382-3311, 213-382-3311.
3: 마이 우메캔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4: 놓치지 마세요.
5: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첩액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캔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캔
6: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7: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8: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7: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9: 213-383-3838 213-383-3838
10: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1: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10: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11: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10: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1: 213-388-7979 213-388-친구친구
10: 유니굿 프렌드 보험
11: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톡

0: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1: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0: 장례비는요?
1: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0: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1: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오늘은 좋은 날, 굿모닝 차차차.
4: 여기는 AM1650 라디오 서울 굿모닝 차차차 1부의 시간, 이재영 변호사 그룹 유한양양의 유한건강생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검안과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마사지체어 헬스코리아, 리웨이펀딩 브라이언주 용자, 리빙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 원스톱 결혼서비스까지 법무사 권도한 박사 제공을 함께 하십니다. 그 요즘은 집에 여러분 그 카메라, 그래가지고 어디 뭐 떠날 때도 공항에서 어머 우리 집 잘 있나, 누가 안 왔어, 그리고 누군가가 얼쩡거리거나 문을 따고 들어오면 노티스가 알람이 울리고 그게 또 경찰까지도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계십니까? 홈 시큐리티? 근데 샌디에고에서 진짜 오픈 해프닝이 벌어졌는데요. 집주인이 이제 여행을 마치고 집에 가려고 비행기를 탑승하려고 봤는데 보안 앱으로부터 침입자 경고 알람을 받았습니다. 낯선 남자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2층 창문을 통해서 집 안으로 무단 침입했는데요. 근데 이 남자가 아무도 없구나 이러고 침대에 탁 누운 게 아니고요. 제가 영상을 봤거든요. 그 출입문 옆에다가 무슨 이렇게 방석 같은 거를 놓고 거기서 이렇게 누워요. 그러면서 냉장고에서 요거트 뭐 치즈 이런 거를 꺼내 먹으면서 허기를 달랬고 잠시 낮잠을 30분을 잤습니다. 이렇게 쪼그리고 그 문 앞에서 좀 안 된 마음도 들어요. 물론 남의 집에 그렇게 침입한 거는 나쁜 거지만 그 당시 집에는 반려견 3마리 중 2마리가 있었대요. 그중에 골든 리트리버 넷이라는 4살 된 애가 있었는데 얘가 그렇게 집을 아니 멍멍하고 짖기는커녕 토이를 물고 가가지고요 같이 놀자고 하면서 꼬리치고 막 이러는 어이없는 모습을 봤습니다. 결국 신고받은 그리고 출동한 경찰들이 와서 이 사나이는 뒷문으로 뒷마당으로 도주했지만 경찰에게 체포가 됐네요. 또 주거침입 이외에 또 다른 범죄 관련 체포영장이 있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 개는 너무 친화력이 좋아서 경비견이 되기는 틀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아니 집에 낯선 사람이었는데 막 꼬랑지 흔들면서요 토이를 물고 가서 장난감을 물고 막 같이 놀자고 하는 거 보고 야 정말 주인이 잘 키웠구나, 굉장히 사회성이 좋게 너무도 잘 키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해변에 가면 그 남자 여자를 갈라놓는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겠나요? 이태리 북부에 트리에스테라고 걸프 오브 트리에스테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그 만으로 돼 있어서 안으로 쭉 있어서 바로 옆에 슬로베니아 맨 끝에 있는 베니스에서 더 동쪽으로 가는 그런 곳인데요. 아주 아름다운 해변이더군요. 여기에는 그 역사가 아주 오래됐어요. 야 남녀 칠세 동석 부동석인가 뭐 그러잖아요. 남녀를 따로 이 분리를 해놓는, 그래서 높이 3m, 길이 74m의 거대한 벽으로 남녀를 분리해서 운영해온 유럽 유일의 해변이라고 합니다. 여성과 12살 미만 아이들은 한쪽에, 남성들은 반대편 구역을 사용하고, 남녀가 함께 어울리려면 바다 한가운데 부표가 있는 곳까지 헤엄쳐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 이 해변을 찾은 한 외부 관광객이 남성, 그 여자분이 남성 구역에 들어갔다가 현지인들과 마찰을 빚었대요. 아니 지금 21세기인데 무슨 남녀를 가르면서 이런 시대착오적인 차별적인 중세시대의 그런 고리타분한 유물을 이렇게 강하게 항의를 했고, 현지인들은 우리의 오랜 전통이자 우리 도시의 고유한 문화다라고 맞서면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고 하네요. 이 피치의 그 입장료는 2불 73센트 지만 이를 둘러싼 오래된 전통과 현대적인 가치관의 충돌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남녀 따로 같이 갔는데 세상에 너는 남탕 여탕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요즘은 남녀가 이렇게 사우나에서도 이렇게 있고 아주 그런 게 또 미국 친구들도 많이 좋아하는데, 이태리에 이렇게 남녀 갈라놓는 높은 벽에 비치가 있다니까 한번 가보고 싶네요. 이렇게 거기서는 이제 진짜 누드 비치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지난 여름 바다 많이 가보셨나요? 요즘 바다가 아주 거세졌습니다. 주의하시고요. Don Beeps네 Sea of Heartbreak. Good morning, 차차차 1부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은 이재영 변호사 그룹, 유한 건강 생활, 금강 안경 검안과 헬스 코리아, 브라이언 주 이용자, 법무사 권도한 박사님 도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후니 탱자와 2부에서 곧 찾아뵐게요.

0: 여러분, 이거 정말 대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명품 디너웨어 코렐. 코렐의 다양한 제품들이 김스 전기의 특별한 할인으로 몽땅 모였습니다.
1: 코렐 좋은 거 다들 아시죠? 지금 이 기회예요. 가볍고 안 깨져서 평생 쓰는 코렐 접시 최대 70% 파격 할인. 디너 접시부터 앞접시까지 단돈 99센트부터.
2: 99센트부터라고요?
1: 네, 맞아요. 매일 쓰는 접시, 손님 오실 때 꺼내는 접시. 이왕이면 예쁘고 실용적인 코렐로 장만하세요.
3: 코렐 접시 찾으셨다면 지금 바로 김스 전기로 오세요. 재고 수량 한정. 늦게 오시면 원하는 디자인, 원하는 사이즈가 없을 수도 있으니 서두르세요.
1: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스 전기.
4: H마트에서 간편하고 맛있는 한 끼 알뜰하게 준비하세요.
5: 바삭하고 고소한 K타운 해물파전, 녹두전, 오징어김치전, 부추전까지 다양하게.
4: 뜨끈한 CJ 미역국밥과 순두부국밥으로 속까지 든든하게.
5: 쫄깃한 사누키 우동에 불맛 가득 K타운 직화 닭다리꼬치와 돼지꼬치까지.
4: 입맛 따라 골라먹는 즐거움, 간편하고 맛있게 즐겨보세요.
5: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6: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7: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8: 우와, 싸다, 정말 싸다.
7: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8: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7: 진짜 감쪽 같네.
8: 역시 벤트웨이야.
7: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8: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383-7233 383-7233입니다.
9: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0: 가을 쇼핑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기다리던 세일 드디어 시작.
11: LA 한인타운 대표 쇼핑 메카 웨스턴 백화점 가을 정기 세일
10: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여성복, 남성복, 아동복, 아기옷, 속옷부터
11: 신발, 가방, 액세서리, 금은방, 쿠쿠, 첨가물, 건강식품, 수선까지
10: 필요한 모든 물건을 한자리에서 가격은 확 내려가고
11: 쇼핑의 즐거움은 확 올라갑니다.
10: 단, 매주 화요일은 쉽니다.
11: 웨스턴 에비뉴와 구가 웨스턴 백화점 가을 정기 세일
10: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가을 쇼핑 지금 시작하세요.
12: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13: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4: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3: 선택하세요 품질을,
14: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3: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4: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3: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4: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15: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16: 안녕하세요. 오리지널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혼돈이 많이 되시는 인증마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까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FDA, 해썹, 코셔, 그리고 몽드 셀렉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혼돈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FDA 승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선 FDA 승인이란 말은 약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약도 FDA 승인을 받으려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매우 까다로운 과정이기에 대기업도 쉽게 FDA 승인을 받겠다는 엄두조차 내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건강보조식품은 FDA 승인이나 인증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핫섭 인증인데요. 핫섭은 식품 위생에 관한 인증 제도로서 식품 원료의 관리, 제조부터 유통의 전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나 오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구매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볼 수 있는 코셔 마크는 고기와 식재료에 부여하는 종교적으로 정갈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인증 마크입니다. 그 외 몽드 셀렉션이 있는데 이는 1961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창립된 품질평가기관으로 식음료, 다이어트, 건강 및 미용 제품에 대한 품평을 하고 상을 주는 마케팅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JHFA 인증 마크가 있습니다. 핫섭, 몽드 셀렉션, 코셔 마크 모두 원료와 제품의 위생을 인증하는 유익한 지표이지만 제품의 효능을 검증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파 JHFA 인증 마크는 제품의 위생과 안전은 물론 효능과 직결되는 후코이단 원재료의 분자량, 분자 구조까지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 있어 일반 인증 제도와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리지널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은 NPO 후코이단의 정회원으로서 모즈쿠와 완도산 미역귀에서 추출한 두 가지 후코이단의 아가리쿠스 버섯의 뿌리 균사체를 최상의 비율로 만들어 자파 마크를 획득, 최고의 품질을 인증받은 미국 내 유일한 후코이단입니다. 안전성과 효능 모두 인증받은 후코이단 제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1866-566-9원9원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과 함께 자료 및 비교용 샘플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5: 특별한 분들을 위한 가장 특별한 후코이단 오리지널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였습니다. AM1000
17: AM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8: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1650 라디오 서울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9: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의미 없는 하루가 선물 꾸러미가 되는 건 당신이 함께한 때문입니다. 지루한 하루가 솜사탕이 되는 건 따뜻한 가슴이 함께한 때문입니다. 누추한 하루가 보석 번지가 되는 건 손을 내미는 마음 때문입니다. 평범한 하루가 별똥별이 되는 건 사랑 때문입니다. 바로 김현미 시인의 하루라는 시인데요. 훈이 씨,
1: 네?
0: 이 시 어땠어요?
1: 뭐
0: 아니 어제 밤에 별똥별, 읽을 때는 네. 확 가슴에 와닿았는데 네. 이렇게 아침에 읽으니까 막 그렇게 막
1: 아니요
0: 괜찮아요?
1: 내용이 참 좋네요. 내용이
0: 당신이 좋... 있기 때문에
1: 그러니까
0: 나의 이
1: 마지막이 또
0: 보잘 것 없는 하루가
1: 응? 뭐 별똥별이 된다고요?
0: 응. 나의 별거 평범한 별이... 하루가 별똥별이 되는 건 사랑 때문이래요.
1: 응? 그 약간 그 반딧불? 그 응? 노래 아세요?
0: 응, 응.
1: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 조금 드네요.
0: 나는 별똥별.
1: 어? 아니 별똥별 보신 적 있죠?
0: 응, 응. 쭉 지나가는 거? 휘리릭.
1: 근데 시적이 좋아요. 그 사랑이기 응, 응. 때문에 또.
0: 본 지 꽤 됐네요. 언제 봤어요?
1: 저도 요새 응. 하늘을 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0: 하늘을 못 봐. 하늘을 네. 봐야 별을 따는데 진짜.
1: 또
0: 보지도 못하고.
1: 네? 아 요새
0: 진짜 몇 년 됐어 진짜.
1: 아 요새 뭐 주변에 뭐 그냥 뭐. 하늘 유니버스가
0: 아니 이렇게. 무슨
1: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0: 네.
1: 하늘을 보시면 되지 뭐 지난번에도
0: 그렇지.
1: 뭐
0: 갑자기 되지. 또 열이 나죠. 네. 오늘 주제가 네. 바로
1: 야, 갑자기 어? 막 지금 미옥 씨가 자켓을 벗으면서 저한테 네네. 역정을 내셨습니다 여러분. 나 이거 광고 들을 때 한 대 맞을 것 같은데
0: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 자 오늘 주제 너무 흥미로워요.
1: 원래 주말에 네. 제가 또 연애 얘기하지 않습니까?
0: 그래요. 연애 얘기 네. 가볼까요 우리?
1: 금요일에 함께하는 연애 상담 제목은 마음대로 줬어요.
0: 네, 네. 제목은?
1: 없어요 제목은.
0: 썸이냐 어장관리냐?
1: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썸과 어장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네.
0: 썸과 어장의 차이.
1: 혹시나 우리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중에 네. 썸, 어장 그게 뭐야라고 하신 분 있을 수 있는데
0: 그게 뭐야 나랑 전혀 상관없어.
1: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단어 자체가 조금 뭐랄까 네. 익숙치 않으신 분도 있겠지만
0: 네.
1: 썸이라는 거는 여러분 그러니까 네. 미국에서 굳이 얘기하자면은 네. 뭐 싱이라고 싱이차들이라고 그러죠.
0: 근데 미국 친구들도 썸이라는
1: 썸이 아니고 싱이 싱.
0: 싱이라고 그래요?
1: 싱 보는 거 싱이차들. 야, 이거 이제 내린 거 뭐 이거
0: 썸이라는 그 용어는 썸이란 없어요? 없죠. 우리처럼?
1: 네.
0: 우리만의 저거.
1: 아니, 그러니까 용어가 싱이라는 표현이 있다니까요. 근데 네. 단어가 다를 뿐이죠.
0: 네, 그러니까. 네. 썸은 아니구나.
1: 썸이 왜 썸이에요, 근데?
0: Something.
1: 그런 거예요? Something이 썸이에요?
0: 네, 네.
1: 어, 나는 1 더하기 1 더할 때가 썸이라고 그러잖아요. SUM. 네, 네. 그건 줄 알았어요.
0: 아,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다. 뭐
1: 만든 사람 마음이지 뭐. 아 썸띵이 만든 거 같다.
0: 그 썸으로 했구나.
1: 야 너네들이 썸띵 있냐? 이런 거 같다.
0: 뚜리썸, 포썸 이런 것처럼.
1: 나
0: 골프 칠 때.
1: 그 골프하다.
0: 거기서 나왔다고 썸이? 아니야 여기 남녀가.
1: 골프 그거죠. 골프
0: 그렇죠.
1: 어.
0: 저기 합계 썸.
1: 합계 뚜리썸.
0: 근데 포썸. 남녀의 네. 썸은 그게 아니고 썸띵 아, 아니에요?
1: 같아, 그런 거 같아요.
0: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죠?
1: 맞는 거 같아요.
0: 썸띵.
1: 근데 미국에서는 싱 이차들이라고 합니다.
0: 그러니까.
1: 그 교제 정식 네. 교제 남자친구 여자친구 되기 전에
0: 네.
1: 단계 서로 알아보는 그러니까 그냥 친구는 아닌데
0: 네.
1: 약간 그래서 연인도 아닌
0: 서로 보는 거야 이제
1: 그렇죠. 그 사이가 이제 썸이라는 표현을 하고 어장 네. 관리는 여러분 말 그대로
0: 네.
1: 물고기죠.
0: 아.
1: 물고기를 관리하는 어장을
0: 근데
1: 관리한다.
0: 근데 왜 관리한대요 물고기는?
1: 중요하죠.
0: 응?
1: 아니
0: 없으면 심심하니까.
1: 심심하고 그러니까 네. 수족관에 물고기 넣는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0: 뭐예요?
1: 관상용이냐?
0: 어, 언제가 잡아먹어?
1: 먹을 거냐? 그렇지. 배고플 때 또 이렇게. 그러니까는 어장 관리라는 게 사실 필요해요. 많이 하다 하시잖아요. 솔직히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하시는 분이 본인도 모르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0: 네네네.
1: 그래서 오늘 잠깐 주제 중에 하나가
0: 네네.
1: 썸과 어장의 차이는 무엇일까? 어장 관리의
0: 재밌다.
1: 차이는 뭘까?
0: 네네. 아, 나 공부하고 싶어 이런 거.
1: 응. 아니 그러니까 본인을 생각해 보세요. 네?
0: 한번 줘가요.
1: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람마다 취향은 다르니까 제가 그걸 네. 권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네. 일방적으로 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성 간에 연락을 자주 해요.
0: 어.
1: 막 근데 누가 봐도 주변에서 네. 야 둘이 사귀냐?
0: 아니?
1: 그런데 한 명이 제대로 고백은 안 한 거야.
0: 예,
1: 그러니까
0: 예.
1: 정식으로 우리 뭐 사귀자라든가
0: 네.
1: 뭐 이제부터 나는 너의 남친과 여친구 뭐 이런 거 없이
0: 그건 대단한 결단이니까 사실
1: 근데
0: 쉽지 않아
1: 아니 그거 안 하면서
0: 네.
1: 손잡고
0: 그냥 망설이다만 인생 다 가는 거야
1: 근데 네. 그러면 썸이 아닌 거죠 그런 그냥 혼자 네. 짝사랑인 거고
0: 네, 네.
1: 썸이라는 거는 약간의 뭐랄까 약 약간의 스킨십은 좀 있고.
0: 약간은 있어요.
1: 그러니까 손 정도는 좀 잡고.
0: 손만 예. 아니 그 그게 그 바운더리가 또 있구나.
1: 아, 사람마다 다르겠죠. 예, 예. 뭐 좀 더 좀 더 이렇게 보편한 예. 넓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예. 뭐 더 넓은 건 뭐 하시겠지. 근데 또 유교적인 마인드 가지신 분들은 손도 못 잡고 남녀치세 부동성 뭐 이런 분도 있고.
0: 살짝 손 잡고 이렇게 살짝의 스킨십이 있는 정도.
1: 그 정도는 이제 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예. 뭐 입이 가면 안 돼요. 내 손 정도만. 그 정도가 이제 썸인데.
0: 입에 가면 안 돼.
1: 입 가면은 사귀어야지. 아, 응? 결혼해야지.
0: 그렇지. 그렇지. 사실 네. 사실 그 저는 그게 제일 그런 그 그렇다고 정신적으로 진짜 사랑해야지 키스가 된다 이렇게 누군 얘기하더라고요.
1: 근데 그건 진짜인 것 같아요.
0: 섹스는 해도 키스는 쉽지 않다.
1: 저기 단어를 이렇게 너무 정당하게 네. 쓰지 마시고.
0: 아니 뭐 그 남녀 얘기하는데 S
1: 아, 하지 마요.
0: 네네, 알았어요.
1: 좋은 말을 돌려하세요. 뭐
0: 안 돼.
1: 뭐 아니 뭐 사랑을 알았어. 나눈다든가 사랑을 나눈다든가 뭐 짝짓기 하지 마요.
0: 그럼 딴 말 쓴다. 네,
1: 더 이상한 얘기 하지 마. 안 돼요. 네네. 아무튼 네. 그 썸 어장 관리 해보셨습니까? 솔직하게 어장 관리.
0: 저는 뭐 시간 아깝게
1: 아니 이게 문제는 뭐냐면 네. 본인이 몰라요.
0: 몰라.
1: 본인은
0: 아 그렇지.
1: 어장 관리
0: 만나자 그럼 일단 만날 수 있는 거지. 그게 어장 관리예요?
1: 그런 것도
0: 그 사람 알아보려고
1: 일종의 왜냐면 네. 지금 A라는 남성이 네. 있습니다. 미혹씨 입장에서 네. A라는 남자가 있어요.
0: 네.
1: 근데 B라는 남자가 연락이 옵니다.
0: 네.
1: 그럼 내가 A라는 남자와 썸이 있거나 마음이 네. 관심이 있으면
0: 네.
1: 사실은 굳이 B를 만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 유교적으로 봤을 때
0: A랑 확실하게 서로 공식적인 보이프렌 걸프렌이 안 되면
1: 네.
0: 만날 수 있지.
1: 그게 어장관리라니까.
0: 그게 그러니까. 어장관리인 거예요?
1: 그러니까 아. 애매하니까 여기저기 다 펄펄치고
0: 그럼 나도 어장관리하고
1: 여기저기
0: 거야?
1: 그냥 네. 낚싯대를 들여놓는 거지. 누구든 뭘 알아 이거잖아.
0: 아니지 누구든 뭘 알아.
1: 강태공이지. 아니 그렇잖아요.
0: 세상에.
1: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장관리하지 않습니다.
0: 네.
1: 저는 그런 거 싫어요.
0: 네.
1: 저는 오늘 만나면 마음에 들면 오늘 사귀어야지.
0: 네.
1: 막 구차하게 뭐 썸이네 뭐 어장으로 얘는 뭐 1등, 2등, 3등 이렇게 1, 2, 3 이런 거 안 합니다 저는.
0: 네.
1: 그냥 바로 사귀고 직진. 그리고 헤어지고 바로 딴 사람.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굳이 막 어장들 아 저는 여자분들이 어장 관리 티가 나거든요.
0: 여자분들은 좀 하는 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1: 맞죠.
0: 그리고 어장 관리뿐만 아니라 네. 내가 진짜 그 언니 너무 솔직하더라고요.
1: 언니예요? 본인 아니시죠?
0: 보이프렌이 네. 몇 명이 있대요.
1: 실제로 교제하는 보이프렌드가?
0: 네.
1: 어떻게 그걸 그랬더니 양다리거나 그런 거구나.
0: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뭐
1: 뭐
0: 데이트하는 용.
1: 데이트하는 용.
0: 돌아다니는 용.
1: 그러니까
0: 요 사람은
1: 이 사람은 낮에 데이트, 이 사람은 밤에 야행성 데이트. 뭐 어떤 사람은
0: 한쪽은
1: 뭐 이런
0: 또 이제 막 그 또
1: 재력이 많고.
0: 그게 골고루 인생 짧아 언니 뭐 이러면서
1: 아까 분명히 시작할 때 언니라고 했는데
0: 아니,
1: 지금 인생 짧아 언니라는 거 보면 상대가 더 어리다. 이게 말이 앞뒤가 안 아니,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0: 아니 시스터의 의미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그때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1: 왜요?
0: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1: 나 말고도 이런 사람이 또 있나 싶어.
0: 아니 아니요 절대 나는
1: 아니,
0: 진짜
1: 그러지,
0: 순정파야.
1: 맞아요,
0: 진짜
1: 맞아요. 네.
0: 어?
1: 어디까지가 순정인지
0: 벗어준다니까 그냥.
1: 또
0: 아니,
1: 아니 우리 코요테 순정이라 들어야겠다 코요테 순정. 응? 네. 아니 근데 네.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어장관리를 본인들이 하면서 본인이
0: 네.
1: 한다는 걸 모른다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0: 아, 남자 A가 어장관리네.
1: 남자 A가 아직까지는 우리가 뭐가 아니니까 B도 만날 수 있고 C도 연락 오면 받아보고 이게 어장관리예요.
0: 네.
1: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반대로 네. 제가 그걸 알자 이 여자분이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근데
0: 네.
1: 딱 봐도 알잖아요. 내가 네, 네. 이 사람의 모든 게 아닌 거. 그럼 저는 빠져나오죠.
0: 그래요?
1: 어디 가면 날 가둘려고.
0: 근데 또 개방적인 사람은 뭐 인생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뭐 내가
1: 서로
0: 테니스를
1: 서로?
0: 치는데 왜 꼭 쟤랑만 쳐야 돼. 쟤랑도 쳐야지.
1: 맞아요.
0: 이렇게 얘기를 하고
1: 아니, 그건 인정합니다.
0: 그렇게 사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1: 아, 인정하는데 제 놀린 거예요. 그 테니스를 비교하자면 하지만 한 게임은 이 사람한테 쳐야지. 이 사람 게임 치고 다음 게임을 딴 사람한테 쳐야지. 네. 이 사람이 한데 15 all 그들이 갑자기 야 너 바꿔 얘랑 치고 30 15
0: 복식해.
1: 이럴 순 없잖아. 그러니까 자꾸 복식해. 그러니까 차라리 복식을 하든가 한 게임은 같이 해줘야지. 어떻게 게임 중간에 사람을 바꾸나.
0: 그니까요.
1: 그거 좀 저는 귀찮아서 못할 것 같아요.
0: 그쵸. 한 사람도 힘든데 어떻게 몇 사람을.
1: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그랬던 적은 있긴 있어요. 제가 본의 아니게 양다리 아닌 양다리가 된
0: 네,
1: 적은
0: 네.
1: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쪽이랑 정리가 될 때쯤 이제 새로운 사람이 이렇게 돼갖고 약간
0: 예.
1: 환승 연애라고 요새는 하죠.
0: 예.
1: 의도했던 건 아니지만.
0: 아니, 저는 실제로 양다리를 해봤어요.
1: 저도요.
0: 대학교 1학년 때
1: 네.
0: 이분을 소개받았는데 어디 가서 우연히 또 딴 사람을 만났는데 둘 다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냥 재미있으니까 어렸을 때니까.
1: 근데 교제를 하신 거야 안 하신 거예요?
0: 뭐
1: 둘 다 교제했어요 솔직히.
0: 둘 다 솔직히 말해서 둘 다
1: 그분들이 봤을 때 우리 미호기가
0: 손은
1: 내 여자다.
0: 잡았어요. 뽀뽀도 했지 뭐.
1: 뭐야? 뭐야?
0: 그랬는데 여름 방학에 우리 대전에 내려가서요.
1: 누구랑,
0: 통지표가
1: 누구랑?
0: 아, 제 집이 아, 네네네. 서울에서 이제 네네네. 기숙사에 네. 기숙사에 있었어요 저는. 매박 절대 못해.
1: 오히려 네 그게 뭐 그렇다 치고요. 네. 네.
0: 그래서 대전 내려갔는데 네. 통지표가 왔는데 완전히 F학점. 제가 그래서 두 사람 다 끊어버렸어. 공부만 이제 충격받아서.
1: 그게 그 남자들이랑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공부는 하면 되는 거지 학교를 안 가신
0: 아니,
1: 거네.
0: 아니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원래
1: F를 본생이. 받으면 학교를 아예 안 간 거 아니에요?
0: 거의 뭐 시험을 안 봤죠.
1: 그냥 놀으라고 데이트하더라고.
0: 그 양다리가 진짜
1: 근데 양다리라는 게 그래요. 그냥 어릴 때는 네. 어릴 때는 진짜 A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과 B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매력이 다르니까 그죠?
0: 그거를 둘 다 너무 좋은데 어떻게
1: 그러면 만약에 네, 네. 그 학점이 아니었다면 네. 계속 만났을 거예요?
0: 결론을 냈겠죠.
1: 어떤 방식으로요?
0: 모르죠. 이렇게 좀 진지하게 사귀어볼 수도 있겠지.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건 결코 좋지가 않은 것 같아. 대학교 1학년 때 만나가지고 무슨 뭐 진지하게 해서
1: 진짜?
0: 다양한 뭐. 경험을 해봐야지.
1: 다다익선 다다익선
0: 아,
1: 나오죠.
0: 네.
1: 그래요. 하여튼 뭐 여러분 저는 그 어장 관리를 뭐 어느 정도 하시는 거는 전 이해해요. 그리고 당연히 사람 사는 그런 뭐 그죠?
0: 네,
1: 뭐 방식이니까
0: 네.
1: 좋은데 네, 네. 너무 또 이렇게
0: 네.
1: 그런 분들이 그 뭐라고 그러지?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0: 맞아.
1: 그런
0: 맞아,
1: 분들이
0: 맞아.
1: 이런 맞아. 분들이 막 주변에 많은데
0: 진정한 내 사람이 없는 거지.
1: 정작 그건 없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해. 막상 그런
0: 내 얘기하는 것 같은데.
1: 그러니까 막상 주말에 전화기를 들고 계속 넘기는 거예요.
0: 그렇지,
1: 누구한테 연락해야 그죠? 한 명이
0: 야,
1: 떠오르지 없는 거야.
0: 그 진정한
1: 딱히.
0: 사람. 그, 나의 그, 이머전시 컨택이 돼줄 수 있는
1: 그쵸?
0: 그 진정한 한
1: 나의
0: 사람.
1: 나의 가디언이 돼줄 수 있는 단 한 명.
0: 그래.
1: 뭐 두 명이면 땡큐지만 뭐
0: 빨리 추리세요 여러분. 네. 진정한 사람. 진정 사랑의 노라 뭐 이런.
1: 시간 한번 짧게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0: 네네.
1: 그렇다면 연애를 했습니다. 뭐 네. 썸이 돼서 연인 됐어요 연인이. 연락의 빈도는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얼마나 자주 해야 될까요? 빈도수 뭐 문자가 됐든 전화가 됐든 뭐 어떤 식이세요? 미옥 씨는 예를 들어서 둘이 저희가 사귀어요. 오늘부터
0: 네.
1: 사귀기로 했어. 그러면서 사귀 전에는 막 진짜 좀 그렇잖아요. 막 서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하잖아요. 근데
0: 네.
1: 교제가 시작됐어. 그러더니 딱 다음날부터 아침에 전화가 오는 문자가 와. 굿모닝? 끝까지는 오케이. 한 시간마다 문자가 오는 거야.
0: 난 싫어.
1: 밥 먹었어요? 뭐해? 지금 뭐해? 어디야? 뭐해? 내 생각해? 생각나서 전화해서
0: 아우,
1: 한 시간마다.
0: 싫어.
1: 그리고서 친구랑 밥을 먹으러 갔는데 계속 문자가 오는 거야. 아직 먹어? 뭐 먹어? 사진 보내줘. 인증샷 보내줘. 누구랑 있어? 아직 안 가? 집에 언제 갈 거야?
0: 아, 실제 그런 분 계시더라.
1: 아이고 남자가 이게 많이 그래 남자가.
0: 남자가 여자한테?
1: 여자한테.
0: 아.
1: 이게 남자들이 은근히
0: 왜 그런 거예요? 뭐, 약간 집착하고
1: 그러니까
0: 약간
1: 그게
0: 의심하는구나.
1: 의심하는 거죠. 불안한 어디가? 거죠, 항상. 이 남자의 그 사랑이 약간 집착과 의심으로 변하는 거죠.
0: 아.
1: 근데 이해는 네. 돼요. 네. 내 여자니까. 관리를 해 주고 싶은 거지.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근데 또 반대로 연락을 안 해. 교제하는데
0: 너무 또 안 해도 그렇지.
1: 그냥 잘 때 잘 자?
0: 그냥 뭐 하루 일과 보내고 How was your day? 이 정도 전화하는 게 좋은 것 같아.
1: 진짜. 에이
0: 왜요?
1: 교제 사귀는데요?
0: 그러다가 무슨 통화할까? 뭐 이러면 통화를 해도 좋지만
1: 그럼 밤에도 굿나잇도 안 하고?
0: 굿나잇 하죠 문자로.
1: 그럼 아침 인사?
0: 아침 인사 까지 뭐 꼭 챙겨야 돼.
1: 아침 인사 안 해요? 굿모닝도 안 해요?
0: 할 수도 있지. 어떻게 매번 해. 매번
1: 야.
0: 했어요?
1: 아유 야 그냥 쌀쌀하신 분이네.
0: 아니야.
1: 어? 당연하죠. 눈 네. 뜨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군데.
0: 아 그래야 되는 거예요?
1: 그럼요.
0: 아, 나 이제 반성해야지. 알았어.
1: 아침이 오는 소리에 굿모닝. 밤에는 잘 자요.
0: 네.
1: 이게 제일
0: 중요한 거예요?
1: 그럼요. 사람이 인사성이 밝은 사람이 좋은 거 아닙니까? 아침에 했을 때 굿모닝 딱. 자, 근데 또 그것도 배려를 해줘야 돼. 나는 여기서 6시에 일어났는데 이분은 조금 8시에 일어난다. 그러면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기다렸다가 이 친구가 일어날 때쯤 잘 잤어? 출근할 때쯤 다
0: 네.
1: 전화해서 출발했니? 지금 운전 중이야. 그래 운전 조심하고 또 한 5분 10분 통화 얘기하고
0: 네.
1: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0: 지금 와이프랑 하루에 몇 번 문자하고 통화하세요?
1: 와이프 전화번호가 뭐지? 뭐 카톡 하나 모르겠네. 저는 와이프랑 카톡은 자주 안 해요. 잘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잘 안 하는데 뭐 할 얘기 있으면 하죠. 할 얘기 있으면 하는데 잘 안 하지만 저는 아침에 눈 뜨면 항상 굿모닝. 뭐 허그도 하고 뽀뽀도 하고 잘 때도 항상 굿나잇 인사하고 퇴근해서도 항상 허그하고 네, 인사하고 네. 생활화가 돼 있어요. 애도 그렇고 항상 보면은 허그하고 뽀뽀하고 만져주고.
0: 근데 네. 결혼해서 오래 사신 분들 보면 전화 통화할 때 네. 그렇더라. 어 왜?
1: 아 그쵸. 좀 쌀쌀밖에 하는 건 있어.
0: 그냥 딱 할 말만 딱.
1: 저희는 안 그래요. 저희는 이미 이제 17년 차니까.
0: 조금 이렇게.
1: 우리 뭐 신혼이지 뭐 17년밖에 안 됐는데.
0: 좀 달콤하게 얘기해 주면 네. 좋잖아요.
1: 그러니까요. 저 저도 주변 분들이 다 그래요.
0: 그쵸? 무뚝뚝하죠 조금.
1: 아 뭔데? 아 할 사서. 누구야 그럼? 어 와이프.
0: 너무 무뚝뚝해.
1: 와이프한테
0: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어. 너무 무뚝뚝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는 커플도 있다니까 진짜.
1: 아 근데 표현의 방식이 그럴 수도 있죠. 그냥 그렇지만
0: 아니, 실제도 마음... 안 살고 싶대.
1: 그 왜 살아요 그러면?
0: 그러니까.
1: 그럼 헤어져야지.
0: 응. 그러면 얼른 헤어지든가 아니면 서로 잘하고 좀.
1: 우리 럭키 퀸님 딱 좋은 정답 쓰셨네. 아이고.
0: 뭐요?
1: 예전에는 네. 과거에. 네. 저녁 인사로 내 꿈꿔라고 하는 게 유행했었죠.
0: 요즘 뭐라, 뭐라고요?
1: 요새 주무실 때 어떻게 뭐라고 인사하십니까? 알려주세요. 눈 뜨지 마라 이러나. 나이 들면 그렇다면서요 남자가. 네. 아침에 눈 뜨면 눈 떴다고 와이프한테 맞는다며. 또 눈 떴다고 일어났다고. 아 진짜 그거 이건 맨날 하는 얘기지만 그 내 꿈꿔 잘자 안녕 끊어 먼저 끊어 먼저 끊어 아니 먼저 끊어.
0: 그렇지 그렇지. 아니 최대로 길게 통화해 본 밤에 자다가 애인이랑.
1: 몇 시간 하죠. 기억 안 나 몇 시간인지.
0: 전화 이렇게 하다가 자죠 이제. 잠들어 버려.
1: 여성분들은 하다 자더라. 그냥 뭐 자기 목소리 듣고 잘래 뭐 이런 거. 아, 너무 귀찮아. 하루 이틀 해줄 수 있지. 아 그거.
0: 나는 그거 너무 시간 낭비야.
1: 왜요?
0: 오래 너무 그렇게.
1: 나중에 조금 이렇게 되잖아요. 네. 남자 딴짓합니다. 게임하면서 전화해요.
0: 예. 책 보는 줄 알고. 듣지도 않아. 그냥 처음에는 확 하더니.
1: 맞아 맞아.
0: 그러니까 적당히. 용건만 간단히. 그래도, 이렇게 써 있잖아.
1: 그렇죠. 그래도 그거 귀엽잖아요. 끊어 안녕. 끊어 안녕. 왜 안 끊어? 먼저 끊어. 먼저 끊어. 아~ 하나, 둘, 셋.
0: 난 이거. 그거 말고 친구랑.
1: 뭐야?
0: 서로 이제 동네 한 동네에 사는데 내가 데려다 줬어요. 그럼 걔가 날 또 데려다 줘. 그럼 내가 또 걔를 데려다 줘.
1: 그럼 계속 왔다 갔다
0: 몇 번을 했어요.
1: 남자분이요?
0: 여자.
1: 왜?
0: 그냥 우리 우정. 꽃피는 우정.
1: 그분이
0: 태선이.
1: 지금도 연락하십니까?
0: 할죠. 한국에 있어요.
1: 야. 정말 쓸데없는 짓을 하시는
0: 거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1: 에너지가 남아도 좋은데 그러니까.
0: 필요 없이. 아.
1: 아무튼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러니까 남자들은 연락이라는 거를 약간의 그 하루 일상의 보고를 한다.
0: 사실 그거 필요해요.
1: 느낄 때가
0: 안정되게.
1: 그러니까
0: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늦었어. 그러면 너 왜 늦게 와 이러고 좀 화를 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내가 가는데 지금 어떻게 해서 좀 늦네? 라고 항상 커뮤니케이션 하다 보면 그게 좀 스무스하게 잘 될 것 같아요.
1: 그리고 이제 쓸데없는 그런 의심이 있거나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미옥 씨가 저랑 결혼하는데 뭐 회식을 갔어.
0: 네.
1: 그러면은 그냥
0: 그날 밤 연락이 안 와. 2차 갔구나. 노래방 갔구나.
1: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진짜 싫다니까요. 네. 그게 만약에 식사를 하러 갔어. 그러면 너 누구랑 어디를 갈 거야? 네. 어 그래. 2차를 내려서 뭐 먹고 뭐 노래방에 간다고 하면 안 가면 좋겠지만 뭐 굳이 가야 된다면 어디 갈 거야 이런 거 얘기해 주고 중간에 또 아 지금 아직 앉아? 나 지금 하고 있어. 좀 이따 갈 거야. 그리고 이제 집에 가. 그리고 집에 가서 잘 도착했어.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0: 근데 노래방 간다 그러면 화내고 뭐라고 의심하니까
1: 아,
0: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요.
1: 그러니까
0: 지난번에
1: 그러니까
0: 노래방 갔던 남자 같이 만났는데 지난번 노래방에서 이러고 그 여친 앞에서 얘기하다가 얼마나 혼났는지.
1: 와 근데 그거는 좀 고민해 볼 만하긴 한데 네. 그래도
0: 그러니까 서로 신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1: 기본적으로 해주는 게 좋죠.
0: 서로 신뢰하는 마음.
1: 우리 쿠키모찌님 무슨 댓글을 쓰셨는데 옛날에 어느 여자분이 자동차에서 남편하고 통화하고 몇 초 늦게 끊는 동안에 남편이 전화를 안 끄고 있으면서 자 와이프가 옆에 친구한테 남편 욕하는 걸 다 들었답니다. 끊기 전에
0: 있어.
1: 아우 이 양말 그냥 짜증나.
0: 아 맞아 이거 있어 진짜 거지. 있어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 전화기.
1: 저는
0: 어떤 사람은요 끊기도 전에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막 야야 얘가 있잖아 뭐 이러면서 끊어요.
1: 와.
0: 그러면 되게 기분 나쁘고 어떤 사람은 끊지도 않아. 그러면 끊어야
1: 듣고
0: 되는데
1: 있어요? 듣고 있어요?
0: 아니 듣고 있는 것도 난 그래서 그냥 끊는 편인데 그 얘기들이 막 들려와 조심해야 돼요 진짜.
1: 제가 아는 분은 이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0: 네.
1: 제가 아시는 분이 초창기에 그 뭐야 터치폰이 나왔을 때.
0: 네.
1: 터치라는 기술이 처음 나왔을 때 정말 오죽도 많이 됐잖아요. 막 지멋대로 켜지 눌리고 그랬거든요.
0: 맞아 맞아 맞아.
1: 이분이
0: 그래서 사고 많이 났어.
1: 한 번은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그건 괜찮아. 차라리 응. 화장실에서 그냥 이를 보는 응. 소리가 나니까. 근데 그거는 묶고 넘길 수 있는 그냥 끊으면 되니까. 응. 야 이분이 무슨... 접대를 하면서 조금 그런 술집을 간 거예요. 응. 접대하면서. 에, 에, 에. 근데
0: 거기서 눌려진 거야.
1: 그럼. 하필이면 와이프한테 전화가
0: 어머.
1: 근데 와이프가 여보세요 했는데 이 사람이 멀리서 아 잘못 눌렸구나 끌려는 순간 옆에서 오빠 이거 마시자 이게 딱 들린 거예요. 그러면서 와이프가 안 끊고 다 들은 거지.
0: 어머.
1: 근데 뭐 난리도 아니었대요. 옆에서 어머나, 뭐 오빠
0: 맞아요.
1: 그러고 뭐.
0: 그때 그 사고 많이 있었어.
1: 아, 그러니까 이 전화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0: 많이 있었어 진짜. 네. 버다이얼 아 조심해야
1: 버다이얼,
0: 돼요.
1: 버다이얼 맞아.
0: 아 그거 많이 있었어 진짜. 진짜 사고 많이 있었어
1: 사고
0: 처음에.
1: 많았죠. 네.
0: 조심해야 돼요. 그냥 진실되게 서로 대하면서 신뢰하면서
1: 그렇죠? 네.
0: 그렇게 화기애애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정기구와 소유가 함께 불러요.

0: 파워볼 잭팟 얼럿이 있습니다. 플레이할 시간 토요일 파워볼 잭팟은 298밀리온 이상입니다. 티켓 가지고 계신가요? 얼른 사야겠다.
1: 여러분 2억 9,800만 불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 오 파워볼.
1: 네. 이번 함께 하고 계십니다. LA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의 길 53년 금강안경 거망과
0: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과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생활
1: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0: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운대 조절이 맛있는 소반식당
0: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진례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드

0: 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면역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제품이 드디어 세상에 나왔습니다. 한국식약처 면역기능성 인정, 3개국 특허, 4개 대학 임상실험 완료. NK세포 활성률 무려 354% 증가 확인. 면역신호 전달물질 사이토카인 변화율 211% 증가 확인. 유한건강생활이 10년 연구 끝에 이루어낸 내 건강의 보디가드 발효녹용 햄키브. 213-738-1188.
3: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4: 너무너무 좋습니다.
5: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3: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6: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3: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8: 아빠!
7: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9: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five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10: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Yeah, yeah.

0: 일단 한번 와보시다니까요.
1: 오빠usa.com
2: 굿모닝 차차차. 오늘은 부동산을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 자산으로 바꾸는 아주 특별한 얘기로 찾아왔습니다. 바로 K 얼반 빌더스의 폴김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야, 아니 뭐 요새 네. 뭐 워낙 또 우리 대표님 유명하셔가지고 네. LA와 OC 양쪽 네, 네. 다 여러분을 해드리고 있는데 일단 전화번호 먼저 안내해드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LA 전화번호입니다. 213-310-1800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213-798-2200 213-798-2200번으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네. 아니, 대표님 요즘 리모델링 문의가 그렇게 많다면서요?
4: 그러니까요.
2: 바쁘셨죠? 네.
3: 리모델링도 많지만 솔라 네. 문의가 늘어났어요.
4: 솔라.
2: 이번에 에어컨을 쭉 켜야 되는 상황에서 정말 전기세 걱정하시면서 그렇죠. 많은 문의가 있으셨나 봐요.
3: 네, 전기요금이 뭐 두 배, 세 배 나왔다고.
2: 어머.
3: 한 300불 선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번에 네. 800불, 900불.
2: 와. 그 왜 안 그러겠어요.
4: 진짜 폭탄이네요, 이거는.
2: 진짜.
4: 티어가 확 올라가면 확 올라가니까.
2: 그렇죠, 맞아요. 네.
4: 근데 뭐 우리 당연히 우리 BTS 네. 솔라에 대한 또 솔라는 당연히 뭐 워낙 유명한데
2: 네.
4: 지금 아까 제가 말씀하신 그 리모델링을 제가 궁금한 게
2: 네.
4: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공간 하나 창조하는 건가요?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표님?
3: 이제 기존에 있는 주택은 저희가 완전 저희가 리노베이션, 리모델링을 해드리고요.
4: 네.
3: 그다음에 이제 ADU라는 거는
4: ADU?
3: 별채를 새로 짓는 겁니다. 뭘 갖다 놓는 개념이 아니고
4: 네.
2: 네.
3: 새로 집을 짓듯이 새로운 유닛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죠.
4: 오,
2: 네.
4: 그러면 집의 가치도 좀 많이 밸류가 올라가는 거죠? 어떻게 되면?
3: 그러면요, 집의 가치가 거의 예, 투자 대비 두 배 정도 오른다고 보시면 돼요.
2: 오, 네. 네.
3: 왜냐하면 우리 한인분들이 주로 거주하시는 지역은
4: 네.
2: 네.
3: 보통 스캡비 땅.
2: 네.

0: 원스케이핑당 보통 한 600불에서 700불이고
1: 네.
0: 좀 비싼 동네는 거의 1000불 이렇거든요.
1: 네, 네. 네.
0: 중간 가격이 한 650, 700으로 보시면 되는데
1: 예.
2: 네.
0: ADU 건축비는 시작이 300불부터 시작이 돼요. 네. 그래서 300불 투자해서 30만 불 투자해서 1000스케이핑 네. 늘렸다 그러면 네. 그거는 60만 불 가치가 있는 거죠.
1: 오.
2: 더군다나 요즘 ADU에 대해서 법적으로 굉장히 완화됐기 때문에 좀 쉽게
0: 네.
2: 예.
0: 금년부터는 이제 본체 외에 3D 유닛을 더 만들 수 있어요.
1: 와.
2: 아.
1: 3D 유닛이요.
0: ADU 두 개,
1: 네.
0: 그다음에 주니어 네. ADU 하나. 그러니까 디태치에서 하나, 어태치에서 두 개.
1: 와.
2: 그 싱글 패밀리 하우스 그
0: 그러니까
2: R1이라고 그랬나요?
0: 네, 싱글 네. 패밀리 하우스에 네. 본체 외에 3D 유닛을 더 만들 수 있어요.
1: 근데
2: 4유닛까지 늘릴 수
1: 제가 그 와이프의 친구분이 네, 이제 네. 집을 몇 년 전에 사셔갖고 그 ADU를 공사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렸어요. 시간이.
2: 네, 네.
1: 이게 진짜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표님은 아니시잖아요. 이게 장점 중에 하나죠.
2: 대표님은 굉장히 빨리 하신대요.
0: 저희는 아직 네. 6개월을 넘겨본 적이 없습니다. 공사기간.
1: 그러니까요.
0: 5개월에서 6개월 잡으시면 되고요.
1: 그렇게 짧아요? 네.
0: 공사기간은 멀지 않은데
1: 네.
0: 정해져 있는데 아직 어떤 사이즈라도 저희가 6개월을 넘겨본 적은 없습니다. 단지
2: 네.
0: 지역별로 CD에서 네. 좀 오래 끄는 경우가 있어요.
1: 아, CT에서 네. 퍼밋?
0: 퍼밋 그 프로세스 기간이
1: 네. 네.
0: 예를 들면 그랜데이.
2: 아,
0: 부에나파 이런 데 네. 아주 까다롭습니다.
2: 아,
0: 두 배 이상 걸려요.
2: 네.
0: 보통 3, 4개월 걸릴 게 막 6, 7개월, 8개월 네. 이렇게 걸린 어허. 경우도 있어요.
2: 아,
0: 그렇지만 네. 하여튼 공사 기간은 저희는 5개월에서 네. 6개월 잡으시면 됩니다.
2: 네, 우리 대표님의 K-Urban Builders는 더군다나 직영 팀이 있어서
1: 예. 그러니까요.
2: 시스템이 굉장히 뭐 확고하게 잘 잡혀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0: 네. 결국은 네. 맨파워더라고요.
2: 네.
1: 아, 그렇죠.
0: 결국은 사람이에요.
2: 어. 네.
0: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2: 네.
0: 사람에 의해서
2: 네.
0: 좌우되더라고요.
2: 하청 없이
0: 네.
1: 지난 방송에 제가 우리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눴을 때
2: 네.
1: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2: 네.
1: 주방, 여성분들은 사실 주방에 대해서 굉장히 그게 많잖아요.
2: 그럼요.
1: 주방, 네. 키친을 리모델링하는데 사실 몇 개월 걸린다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2: 네.
1: 이게 그때 대표님 제가 말씀드린 게 며칠 걸렸다는
0: 그렇죠? 일주일이네.
1: 그러니까
2: 어떻게 일주일이네.
1: 믿음이 너무 빠르신 거예요.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따로 하청 막 이게 아니라 그냥 원팀이 촥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게?
2: 네.
0: 그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아서 제가
2: 네.
0: 그 단계별로 말씀드릴게요.
2: 네.
0: 구조 변경 없이 기존의 주방을 완전 100% 업그레이드 하는데
1: 네.
2: 네.
0: 첫날은 데몰레이션 하고요.
1: 네. 네.
0: 둘째 날은 플러밍하고 전기하고요.
1: 네.
0: 셋째 날 캐비넷이 설치가 됩니다, 하루에.
1: 오.
0: 대신 이렇게 될 경우에는 미리 모든 자재 및 모든 스케줄이 잡혀 있어야만 되는
1: 그렇죠,
0: 거죠.
1: 그렇죠.
2: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0: 그리고 캐비넷이 끝나면 넷째 날
1: 네.
0: 카운터탑이
1: 오,
0: 들어오고
1: 네.
0: 이렇게 되려면
2: 네.
0: 공사 시작 전에 캐비넷과 카운터탑이 사이즈가 다 나와야 돼요.
2: 네, 네.
1: 그렇죠.
2: 네, 네.
0: 준비가 된 상태에서 시작했을 때 4일째
2: 네.
0: 카운터탑
2: 네.
0: 5일째 플러밍하고 모든 어프리언스 후값.
2: 아.
0: 6일째 청소하고 페인트 하면 끝나는 겁니다.
2: 야.
1: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0: 그런데 이게
2: 네.
0: 저희는 쉽게 얘기하는데
1: 그러니까요.
0: 실제니까.
1: 네. 네.
0: 뭐 두 달 걸렸다는 분도 있고.
1: 맞아요.
2: 아 그리고 하다가 안 온 사람도 있고.
1: 저 욕실 한번 하는데 저 한 달 반 네. 걸렸어요. 저희 옛날 집. 욕실
2: 아,
1: 뜯어갖고 하는데 한 달 반 걸렸어요.
0: 욕실은 네네. 저희가 하루 이틀 더 걸립니다. 그래서 7일 걸립니다.
1: 저 한 달 반 걸렸는데
0: 구조변경 했을 때는 10일 잡습니다. 뭐
1: 우와.
0: 샤워붓을 좀 크게 한다든지
2: 토일렛을 네.
0: 옮긴다든지 이럴 네. 경우에는 10일 잡고요.
2: 네.
0: 그렇지 않고 있는 그 자리에 리프레이스 개념은
1: 네.
0: 7일 잡습니다.
1: 와.
2: 그러면 뭐 만약에
1: 빠르시다.
2: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어디 나가 살고 막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 안에서도 좀
1: 아니,
2: 생활이 가능해.
1: 아니 7일이 끝나면
2: 뭐 7일이면 뭐
1: 근데 또 우리 대표님이 네. 아무리 빨라도 스피드는 스피드지만 퀄리티는 또 그렇죠?
0: 아이 퀄리티는 저희가 자신 인정받고 있죠. 네. 인정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일이 많은 거죠.
1: 그러니까 네. 사실 신뢰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0: 얼마 전에는요 네. 세리토스 네. 일을 했는데
1: 세리토스 네.
0: 저는 3주 잡았거든요.
2: 네.
1: 네. 오 대표님이 3주 잡으시면 굉장히 큰 공사네요. 네.
0: 그렇죠. 화장실 네. 3개 하고 키친하고 네. 마루하고 페인트였어요.
1: 굉장히 큰 공사인데.
0: 근데 3주가 안 걸렸어요.
1: 와. 야, 그걸
0: 2주 반 만에 끝냈어요. 그 이유는 야. 이분들이 예. 처음에는 뭐 거기서 거주하시면서 하겠다 그러더니
1: 네.
0: 공사가 딱 시작되니까 안 되겠다고.
2: 그렇죠. 먼지 날리고
0: 그렇죠. 나가시겠다 그러더라고요.
2: 네. 비켜줘야지.
0: 좋다 그러면 네. 최대한 빨리 끝내드리겠다.
2: 네.
0: 그러다 보니까 마루 깔고 키친하고 화장실 세 개하고 페인트 네. 하는데 네. 3주가 안 걸렸어.
2: 아.
1: 아니, 그 정도면 횟집 지으신 거 아니에요 완전히.
2: 그러네요.
1: 와.
0: 네. 아니 전기까지 했네.
2: 아.
0: 인센스라이까지 다 넣어드리고 네. 3주 걸렸어요.
2: 아, 그렇게 그분이... 클라이언트가 되게 만족을 하시니까 소개로 굉장히 그렇죠. 바쁘신 걸로 알고 있어요.
0: 근데 끝날 때까지 네, 안 믿으시더라고요. 네. 3주에 끝낸다는 말을.
2: 안 믿으셔.
1: 아, 네. 못 믿죠.
2: 나중에 얼마나 놀라셨을까 못 오셔서.
1: 믿겠죠.
0: 근데 그분이 네. 이제 퀄리티에 놀래고 속도에 놀래가지고
2: 아...
0: 자기 친한 언니 집을 소개해 주셨어요.
2: 어머나. 아,
1: 그렇죠. 이렇게 마음에 들고 너무나 잘해주시면 소개가 네. 제일 크죠.
2: 진짜요. 이 집 공사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1: 그럼요.
2: 네.
1: 또 보험 가입도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요. 그렇죠.
2: 그렇죠?
1: 네. 우리 대표님은 뭐 300만 불 보험 가입이 되겠다고 그러시니까 네. 뭐 웬만해서는 저희가 믿고 갈 수 있는데
2: 네.
1: 그 지금 댓글에 전화번호 ADU하고 솔라 말씀하신 솔라는 저희 금방간에 말씀드릴 겁니다.
2: 네.
1: K-Urban Builder 연락처 다시 한번 안내드릴게요. 여러분 LA 지역은요 2621 West Olympic Boulevard에 있습니다. 전화번호 213-310에 1800번 213-310-1800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오렌지 카운티는 오렌지 크랜 서클의 부에나팔에 계십니다. 213-798-2200번 213-798-220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 네,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K-Urban Builders입니다. 네. 공사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편안해야 된다라고 해서
1: 그렇죠.
2: 굉장히 그 과정을 편안하게 잘 이끌어주시는 분으로 유명하더라고요.
1: 네. 이거 집공사 해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2: 네. 아우, 집공사 잘못하고 나면 몇 년 늙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1: 아, 스트레스가 장난 아닙니다.
2: 네.
1: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믿고 우리 대표님께 연락 주시면 네. 아주 빠르고 신속하고 네. 믿음을 줄 수 있는 공사를 네. 할 수 있는데 지금 요새 아까 전기 에어컨 말씀하셨잖아요.
2: 네.
1: 저희 같은 경우는 집 두 대를 다 전기차로 바꿨어요.
2: 네.
1: 그러니까 전기값이 확 오르긴 오르더라고요. 물론 가스값 비하보다 낮지만
2: 네.
1: 전기료 걱정 많으신데 솔라로 이제 그게 엔서가 정답이 있는 거죠, 대표님?
0: 그렇죠. 솔라 설치를 하시면
1: 네.
0: 전기세 전기요금 부담에서 해방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1: 전기값 또 오르잖아요.
0: 90% 이상 해결해 드립니다.
1: 오,
2: 정말
0: 전기 요금이 1000불 나온다 그러면
2: 네.
0: 900불 이상 절약시켜 드립니다.
1: 야.
2: Why not? 그분 이게 아직 그
0: 뭐 3,400불, 4,500불이면
1: 네.
0: 그냥 기본 요금 15불 빼 놓고는
2: 네.
0: 3,400불 나오던 거 다 없애 드릴 수 있습니다.
2: 야. 이게 전기료가 날이 갈수록 또 인상이 되고
1: 계속
2: 있습니다.
1: 오르죠. 네.
2: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훨씬 더 더울 거라고 그래요. 네. 이 에어컨을 안 틀 수 없고 또 이 올 겨울에도 굉장히 추울 거라고 그러는데.
1: 네. 근데 지금 들으신 분들이 막 궁금하실 거. 우리 집도 되나? 아무데나 네. 되는 겁니까?
2: 아무 집이나 대표님? 가능해요?
0: 다 가능하죠.
1: 다 가능해요?
0: 네.
1: 설치 가는 게 좀 까다롭지 않나요, 대표님?
0: 펀미스는 뭐 일주일 내에는 나오니까 그렇게 네. 어렵지 않고요.
1: 아니, 대표님 너무 시간
0: 설치도 설치도 뭐 네. 가정집인 경우에는 네. 뭐 3-4일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토탈 네. 잡아서 2-3주 잡으시면 여유 있습니다.
1: 여유 있게 네. 2-3주예요?
0: 여유 있게 2-3주.
1: 와.
2: 아니 이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조건이 좀 까다롭다는 말도 있는데
0: 전혀
2: 없어요?
0: 그렇지 않습니다.
1: 그
0: 전부 다 낭설입니다.
2: 네.
0: 뭐 솔라 설치했더니 뭐 전기 요금이 절약이 안 된다는 둥, 뭐 네. 비가 샌다는 둥, 비가 셀 수 없는 구조예요.
2: 네.
0: 절대 구멍 뚫고 뭐 네.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솔라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2: 네.
0: 루프 수명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를 직접 맞지 않죠 루프가.
1: 예.
0: 그다음에 햇빛도 차단이 되죠.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니까 루프 수명이 늘어나는 거죠. 단지 네. 이제 염려되는 것은 루프 수명이 보통 30년으로 보는데
1: 네.
0: 20년이 루프를 새로 가른 지 20년이 넘은 집에는 이제 루프 설, 저 솔라 설치할 때 좀
2: 네.
0: 생각을 하셔야 돼요.
1: 아~
0: 왜냐하면 근데, 20년이 넘었다 그러면 사람 나이로 치면 인간 나이로 치면 80이거든요. 80, 네. 90. 그런데 거기다 철물을 씌워놓으면 목이 아프겠죠.
2: 네.
0: 견디기가 힘들겠죠.
2: 네.
0: 그러니까 비가 새는 거죠. 그러니까 루프 수명이 20년이 넘었을 경우에는 루프 공사를 한 다음에 루핑을 한 다음에 솔라를 넣는 게 원칙이고
2: 네.
0: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 네. 어차피 할 거 해야죠.
1: 그렇죠.
0: 이제 그동안 솔라를 하고 싶으셔도
1: 네.
0: 망설였던 분들
1: 예.
0: 또 투자 비용이 부담이 되셨던 분들을 위해서 네. 저희가 어쩔 수 없이
2: 네.
0: 이제는 PPA라는 그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2: 네. 네.
0: 본인 투자 전혀 없이
2: 네.
0: 어떤 투자도 없이
2: 네.
0: 전기요금을 절약해드릴 수 있는 PPA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2: 네.
0: 초기 투자 전혀 없습니다.
2: 네.
0: 그냥 전기세 내듯이 내면 되는데
2: 네.
0: 예를 들자면 네. 이게 바잉도 아니고 리스도 아니고
1: 네.
0: 좀 그런 개념이에요.
2: 좀 그런
0: 설명이 좀 네. 어렵고
2: 네.
0: 이해가 어려운데
2: 예.
0: 그거는 이제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네. 충분히 해결해 드릴 수 있고
1: 네.
0: 중요한 거는 전기요금을 100불을 냈다 지금까지
1: 예.
0: 그러면 이거는
1: 기본값 떨어지나요?
0: 한 30불 낸다고 보시면 돼요.
1: 와, 어마어마하게 줄었네.
0: 대신 20년, 25년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요금 내는 것보다는 적습니다.
2: 네.
0: 대신 내 투자가 아니죠. 대신 그 한 7년 정도는 그 소유권 자체가 솔라 시스템의 소유권 자체가
2: 네.
0: PPA 회사가 가지고 있어요.
2: 아.
1: 그게 그 파워 퍼체스 어그리먼트가 뭐 그거죠, PPA가.
0: 예, 예.
2: 네.
1: 그런데 지금 들으신 분 중에 네. 야 그러면 나 우리가 막 300불, 500불 나오고 700불 나오는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은 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돼요? 대표님께 어떻게 연락을 드려야 돼요?
0: 한 달치 전기요금 고지서만
1: 한 달치 전기요금?
0: 예, 예.
1: 그것만 드리면 돼요?
0: 예, 그것만 사진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1: 네.
0: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립니다.
1: 아, 여기 네. 거기 주소도 나와 있으니까
0: 예.
1: 그것만 드리면 되는 거군요.
0: 막대 그래프가 있거든요.
1: 네네네.
0: 막대 그래프가 이제 월별로 사용량이 나와요.
1: 예.
0: 그걸 봐야만 정확한 계산이 나오고 또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계산을 해드립니다. 그걸 보시면
1: 네.
0: 얼만큼 절약이 되는지
2: 네.
0: 확실하게 아실 수 있어요.
1: 그거를 이제 상담을 통하면 이제 대표님에서 다 이걸 이렇게 줄여진다라는 걸 다 미리
0: 네.
1: 말씀해 주시는 거네요.
0: 네.
1: 와, 근데 그냥 청구 사람만 들고 가면 되네요.
2: 네네. 뭐 보낼 그냥 텍스트로 보내드려도 되겠네요.
1: 지금
2: 네.
1: 댓글에 질문이 하나 있는데
2: 네네.
1: 혹시 모빌홈도 설치가 가능한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0: 모빌홈이요?
1: 네.
0: 가능은 하죠.
1: 오. 하긴 뭐 공간이 있으니까 가능은
0: 네.
1: 하겠네요.
0: 가능하죠.
2: 네네.
1: 한번 직접 요거를 청구사랑에서 한번 직접 아마 지금 방송 시간 관계상 다 설명 못 드리니까
0: 네.
1: 한번 우리 대표님께 회사로 연락을 한번 하셔가지고 상담 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락처 다시 한번 안내해드릴까요?
2: 네.
1: LA 지역. 네. 네.
2: BTS 솔러입니다. 이름이 BTS예요.
1: 네.
2: BTS 솔러.
1: 네. LA 지역 213-310-1800번 213-310-1800번이고요. 오렌지 카운에 계신 분들은 213-798-2200번 213-798-2200번으로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2: 네. K 얼반 빌더 그리고 BTS 솔러 디자인의 우리 폴김 대표님 오늘 말씀 정리해보면 집 구조가 불편하신 분 리모델링 그리고 뒷마당에 ADU.
0: 네.
2: ADU 이 투자가 정말 괜찮은
1: 그렇죠,
2: 거다.
1: 그렇죠. 네.
2: 많이들 그렇게 하시잖아요.
1: 네. 네. 그 집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리모델링 하실 때 우리
2: 네.
1: 대표님과 상담하시면 무엇을 상상하시면 그보다 빠르고
2: 네.
1: 무엇을 상상하시면 그보다 더 믿고 맡길 수 있다라는 점
2: 네.
1: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한 솔라도 여러분 우리 대표님께서 정말 전문가시니까
2: 네.
1: 한 달치 청구서만 있으면 된답니다.
0: 네.
1: 뭐 다른 것도 필요 없대요.
0: 네.
1: 그것만 보여주시면 대표님이 탁탁탁 계산해서 얼마만큼 세이브가 되는지 정확하게 뽑아주시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2: 네.
1: 213-310-1800번 또는 213-798-2200번으로 문의하시면
2: 네.
1: 됩니다.
2: 우리가 사는 이 집과 또 이 에너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1: 그렇죠.
2: 그렇죠?
0: 전기요금은
2: 네.
0: 10년이면 더블로 오른다고 보시면 돼요.
1: 와.
2: 그러니까 미리 어차피
0: 지금 전기요금에 10년 네. 후에는 정확하게 네. 더블이 된다고 보시면
2: 네.
0: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오르는 걸 대비해서 해서 네. 또 네. 전기차가 늘어나는 거 계산하셔서
2: 그렇죠. 네.
0: 솔라를 하셔야 됩니다.
2: 네.
0: 그리고 솔라는 네. 이제 바잉을 하시게 되면
1: 네.
2: 네.
0: 투자를 하시게 되면 이제 기본 요금만 나오는 거예요.
1: 네.
0: 전기 요금을
1: 네.
0: 실제로 13불에서 15불만 내면 됩니다.
1: 와.
0: 그다음에
2: 네.
0: 투자가 좀 힘드신 분,
2: 네.
0: 목돈 투자가 힘드신 분들은
1: 네.
0: 이제 PPA 프로그램으로 가셔도
1: 네.
2: 네.
0: 전기 요금의 한 80% 선.
1: 와.
2: 네.
0: 전기 요금을 100불 냈다.
1: 네.
0: 그러면 75불에서 80불 정도 네. 내신다고 보시면
2: 네.
0: 절약할 수 있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전기요금 네. 내듯이 내는 거예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2: 네. 네. 그러다가 그 피리오드가 끝나면 그 어그리먼트가 끝나면 그때는
0: 본인 거죠.
2: 본인 거가 되는 거죠.
1: 그때는 더 확 절감이 되겠네요. 아.
0: 그렇죠.
1: 이야, 그러니까 망설이실 필요가 하나도 없는
2: 없어요.
1: 거예요.
2: 네.
1: 지금 저부터 일단 저는 진짜
2: 빨리.
1: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와이프랑
2: 네, 네.
1: 제가
2: 네.
1: 왜냐하면 저희가 전기차를 두 대로 바꾸니까 확실히 올랐어요. 많이.
2: 그렇죠. 그렇죠.
0: 한 400불 이상 오르셨을 거예요.
1: 많이 올랐어요.
2: 평상시. 네,
1: 그리고
2: 네.
1: 아이가 있으니까 에어컨도 틀어야 되고
2: 네.
1: 저도 항상 더위 저부터
2: 약하고.
1: 망설이지 말고 대표님께 일단 고지서나 제가 프린트해서
2: 네.
1: 꼭 연락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0: 그냥
2: 바로
0: 전화기로 사진 네. 찍으셔서 보내주시면
1: 네. 아, 전화기 찍어서만 드려도 돼요?
0: 예, 예, 예.
2: 아, 이 번호로 드리면 되죠. 213-310-1800
0: 네, 네.
2: 네, 213-310-1800으로
1: 네.
2: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K-얼반빌더 그리고 BTS 솔로 디자인의 폴김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끝인사 주실까요, 대표님?
0: 네. 합리적인 가격으로 믿을 수 있게끔 정확하게 시공해드리고 애프터 서비스 확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2: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1: 오늘 감사합니다.
2: 굿모닝 차차차 2부 이 시간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1: 나이가 없습니다.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과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양향의 유한건강생활.
2: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선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2: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운주 융자.
2: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하십니다.
1: 그리고 하나만 더 파워볼 있죠.
2: 파워볼.
1: 토요일 파워제파 298밀리언입니다. 2억 9,800만 불 티켓을
2: 네.
1: 구매하세요.
2: 잠시만요.
3: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4: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상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3: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4: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3: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4: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 산삼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5: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이 올림픽 갤러리아 3층에 그랜드 오픈했대요.
6: 주차 편하고 매장도 넓어서 남성 패션 한 번에 해결되더라고요.
5: 울 혼방 고급 양복 3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699불도 하나 공짜,
6: 마크 발렌티노 1399불도 하나 공짜라니 가격 정말 좋죠.
5: 콤비 자켓 잠바 99불, 티셔츠 와이셔츠 3장 100불, 맞춤 양복도 직접 제작 올림픽 웨스턴 갤러리아 3층 이태리 양복점 패션타운
6: 213-382-3311 13382-3311.
7: 마이 우메캔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8: 놓치지 마세요.
9: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첩액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캔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캔.
10: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3: 213-383-3838 213-383-3838.
14: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8: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3: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8: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13: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8: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3: 213-388-7979 213-388-7979
8: 유니굿 프렌드 보험.
14: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죠. 다만 피부가 원하는 것이 달라질 뿐.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프리미엄 스킨케어. 7가지 다양한 크로스팩터의 노화방지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주름 개선은 물론 탄력은 더 탄탄하게, 피부빛은 더 맑고 생기있게. 오늘보다 내일 더 아름다워질 당신을 위하여 피부과학 셀리온의 GF7 플러스 213-738-1188.
15: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톡. 3, 2,

0: 김은희 씨 주말에 다 잡았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힘이 딸리나 아침을 안 먹었더니.
1: 아 저도 배가 고파요.
0: 어 그래요. 네. 아 이제 12시 땡 하면 여러분 점심 식사 잘 챙겨 드세요. 주말에 어디 갈 계획 하셨어요?
1: 아니요 저는 이번 주말에 조금 장례식 가야 돼요.
0: 아 그렇구나. 네,
1: 아, 경건한 마음으로.
0: 요즘은 젊은 세대들이 자연을 많이 찾는데요. 그런데 너무 앱만 믿고 또 GPS만 믿고 갔다가 이렇게 길을 잃고 구조 요청을 하는 게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의존하면 안 돼.
1: 너무 의존하니까 그냥 일반적인 걸 못하니까 나침판 볼 줄도 모르고 예를 들면 그냥 말씀하신 앱만 보고 간다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다가 앱이 중간에
0: 그런 것도 어떻게. 봐야 돼. 하늘 보고 길 찾는 거.
1: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할 줄 알아야 돼.
0: 북극성.
1: 아 저는 못하지만 네.
0: 저쪽이 북쪽인가 서쪽인가 이런 거 하늘 보고 옛날에는 다
1: 그러니까,
0: 찾아갔잖아요.
1: 찾아갔잖아요.
0: 그런 거 좀 알아놔야 돼.
1: 왜냐면 산에서 갑자기 앱이 끊겨버리거나 아파트 나가버리면 아무것도 못하잖아.
0: 안 되면 안 돼 산에서는. 근데 네. 그것만 믿고 갔다가 그냥.
1: 아...
0: 그리고 진짜 산에 갈 땐 진짜 조심해야 돼요. 너무 엄청난 게 자연이에요.
1: 그렇죠.
0: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
1: 그렇지 아무도 몰라요. 뭐
0: 그러니까 전문가들 꼭 대동하고 네. 함께 가야 되겠어요.
1: 산 잘 가시잖아요. 잘 타시잖아요. 그렇죠?
0: 옛날에 요즘은 안 가요.
1: 안 가세요? 요새?
0: 졸업한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이제.
1: 산 좋아하시는 분한테 왜 가냐고 물어보면 산이 거기 있어서. 그러니까.
0: 아, 그렇죠. 바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1: 바다가
0: 거기
1: 분?
0: 있어서. 근데 요즘은 바다가 너무 성나서.
1: 바다는 가면 최소한 먹을 거라도 많잖아요.
0: 왜요? 네? 왜 많아?
1: 바다 가면은 뭐 회도 있죠. 뭐 수산물들이 많잖아요.
0: 가끔 아, 네, 낚시하시나 보다.
1: 아니 낚시라도
0: 주변에도 뭐 먹을
1: 식당가도
0: 게 있죠.
1: 식당가도 있고 하니까. 근데 산은 그런 게 없잖아요.
0: 아, 오늘 뉴스 보니까요. 네. 캘리포니아의 어떤 심해에 아주 문어들이 옵토퍼스 네. 깊게 있잖아요.
1: 그렇죠. 오래 깊은 데 살지.
0: 근데 이 문어가 그거 네. 아세요? 보통 알을 낳으면 네. 몇 년이 걸릴 것 같아요. 부화하는데.
1: 몇 년이 걸려요?
0: 예.
1: 걔도 그렇게 오래 걸려요?
0: 예.
1: 저는 솔직히 말해서 문어가 알 낳는 것도 몰랐지만 알이 부화되는데 뭐 몇 년 너무 오래 걸리는데 뭐 1년 걸려요? 2년?
0: 오래 걸린대요.
1: 얼마나?
0: 5년에서 8년.
1: 하나 나오는데.
0: 왜냐면 너무 심해가 깊고 차가우니까.
1: 와. 그러면 이 알이 부화하는데 5년 8년이 걸리는 거예요?
0: 예.
1: 그럼 몇 년 살아요? 부화되면?
0: 글쎄.
1: 1년 사나? 오, 야 신기하다.
0: 근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데 그 밑에 이번에 네. 조사했더니 거기에 그 지하수에 따뜻한 온천이 나와서 이게 빨리 난대요. 그래가지고 그, 2년밖에 안 걸렸대.
1: 그 스퀘드에서 나오는 거야.
0: 걔네들도 그러니까 걔네들도 찾아가는 거야 온천을.
1: 따뜻한 쪽으로.
0: 따뜻한 데를.
1: 그럼 야 신기하네.
0: 그 넷플릭스에서 문어 선생님 그 다큐 보면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그거 먹고 이제 문어 못 먹겠더라고요.
1: 그거 먹고 그거 보고.
0: 아 그거 보고서.
1: 문어 못 드세요 그럼?
0: 아니 먹긴 먹죠.
1: 문어 스키 맛있는데.
0: 근데 정말 새끼들을 위해서 엄청 그 헌신하는
1: 아,
0: 엄마 문어.
1: 있어요? 문어가? 문어가 똑똑하잖아요.
0: 네.
1: 되게 똑똑하죠.
0: 그렇죠.
1: 아 근데 8년간이 걸리는 건 좀 심하다.
0: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봤는데 2년에서 6년.
1: 와
0: 6년.
1: 그렇게 오래 가면은
0: 문어가 오래 산대요.
1: 아니 근데 좀 소중하네 애들은. 우리가 그렇게 막 잡아먹으면
0: 그렇죠.
1: 안 되겠네.
0: 꼴뚜기.
1: 걔들도 그래요?
0: 꼴뚜기는 어떻게 될까? 각각의 생물들이 이게 꼴뚜기인지 오징어인지 문어인지
1: 네,
0: 또 하나도 있죠. 낙지인지. 네.
1: 꼴뚜기 낙지 문어.
0: 얼마나 진짜 고마운
1: 그중에
0: 애들이야.
1: 그중에 뭘 제일 좋아하세요?
0: 저는 다 좋아요. 문어죠.
1: 전 낙지.
0: 낙지 좋아해요?
1: 낙지 좋아하죠. 산낙지 이런 것도 좋아하고.
0: 낙지와 문어의 차이는 또 뭘까?
1: 덩치 차이 아니야? 덩치 차이?
0: 덩치 차이. 아, 아무튼 먹을 수 있는 이 자연이 바다가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1: 맞아요.
0: 자 주말에는 자연과 배고파. 함께하는 네. 그런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즐거운 주말 되세요.
0: 저희는 월요일에 찾아뵐게요.
1: 안녕.
0: 안녕.

0: 너의 모습.
1: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2: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1: 장례비는요?
2: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1: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2: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3: 가을맞이 특별한 쇼핑 찬스. 김수전기 화장품 코너에서 $50 이상 구입하시면 공짜 선물에 김수전기 상품권까지 더블 보너스.
4: 오휘 에이지 리커버리 크림 스페셜 기획 세트 140불을 구매하시면 60불 상당 보너스와 김수전기 상품권 증정.
3: 175불 상당의 에이지 리커버리 스페셜 기획 세트를 구매하시면 총 110불 상당 보너스와 김수전기 상품권 증정.
4: 여성 남성 속옷 특별 세일. 50불 이상 구입 시 쇼핑 가격에 따라 김수전기 상품권 증정.
3: 풍성한 가을 쇼핑도 김수전기에 선물까지 두 배로 챙기세요.
5: H마트에서 간편하고 맛있는 한 끼 알뜰하게 준비하세요.
6: 바삭하고 고소한 K타운 해물파전, 녹두전, 오징어 김치전, 부추전까지 다양하게.
5: 뜨끈한 CJ 미역국밥과 순두부국밥으로 속까지 든든하게.
6: 쫄깃한 사누키 우동에 불맛 가득 K타운 직화 닭다리꼬치와 돼지꼬치까지.
5: 입맛 따라 골라먹는 즐거움 간편하고 맛있게 즐겨보세요.
6: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7: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8: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9: 우와, 싸다. 정말 싸다.
8: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9: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8: 진짜 감쪽 같네.
9: 역시 벤트웨이야.
8: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9: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10: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1: 가을 쇼핑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기다리던 세일 드디어 시작.
12: LA 한인타운 대표 쇼핑 메카 웨스턴 백화점 가을 정기 세일
11: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여성복, 남성복, 아동복, 아기옷, 속옷부터
12: 신발, 가방, 액세서리, 금은방, 쿠쿠, 첨가물, 건강식품, 수선까지
11: 필요한 모든 물건을 한자리에서 가격은 확 내려가고
12: 쇼핑의 즐거움은 확 올라갑니다.
11: 단, 매주 화요일은 쉽니다.
12: 웨스턴 에비뉴와 구가 웨스턴 백화점 가을 정기 세일
11: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가을 쇼핑 지금 시작하세요.
13: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14: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5: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4: 선택하세요 품질을,
15: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4: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 세일합니다.
15: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
16: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7: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18: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기분 좋은 금요일입니다. 주말이 시작된 금요일이에요. 여러분들 좋은 계획 있으십니까? 오늘 9월 18일은 유엔이 정한 국제 평등 임금의 날이라고 합니다. 일터에서 성별에 상관없이 내가 기울인 노력과 가치에 꼭 맞는 정당한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그런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생각해보면 우리 일상 속에서도 소중한 사람의 노력이나 수고를 당연하게 넘기거나 또 소홀히 대했던 순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는 내 곁에 동료에게 또 사랑하는 가족에게 고마워요. 당신의 수고를 난 잘 알고 있어. 정말 감사해요.

0: 네. 아, 아바가 불러준 머니 머니 머니 함께 들었습니다. 머니 머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그런 말이 있긴 하지만요. 오늘은 유엔이 제정한 국제 평등 임금의 날이라고 합니다.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2020년에 지정된 유엔 공식 기념일이에요. 예. 이 동일한 가치에는 동일한 대가를 이라는 말이 참 가슴에 와닿는 오늘입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한주 동안 수고한 스스로를 향해서 참 잘해왔다. 고생했다. 마음껏 칭찬해주고요. 충분한 휴식으로 그 가치를 보상해주는 그런 신나는 주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피투게더 1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아, 경험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거망과. 파워볼 소식입니다. 플레이할 시간입니다. 토요일 파워볼 잭팟은 2억 9,800만 달러 이상입니다. 티켓을 가지고 있습니까? 퇴근길에 한장 사볼까나? 예. 자, 해피투게더 1부 전하는 말씀 듣고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예, 파워볼 잭팟. 예. 관심이 확 가는데요. 2억 9,800만 달러. 오, 예, 해피투게더 일부 도움 주고 계세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2: We will fight for you.
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3: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4: 213-381-2424 213-381-2424
5: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4: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5: LA 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4: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5: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6: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7: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6: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7: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의 별미.
6: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7: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6: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8: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9: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8: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9: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8: 전화 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0: 스티비 원더 노래였습니다. 자, 스티비 원더의 I just call to say I love you 들어봤고요. 자, 우리는 이렇게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은요, 예상치 못한 뭐 접촉사고라든가 차가 긁힐 때가 있습니다. 정말 속상하죠. 작은 긁힘 하나에도 마음이 쓰이고 소중한 내 차를 어디에 믿고 맡겨야 할지 고민이 될 때가 많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는요, 그 찌그러진 상처난 자동차를 새 차처럼 말끔하게 고쳐주시는 분이 계세요. 예, 덴트웨이의 이경화 대표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대표님. 지난 시간에 낚시 얘기해 준다고 하셔가지고 기다렸습니다.
1: 네. 아, 좋죠. 낚시 무지 좋아합니다. 아,
0: 좋아하시죠. 네. 낚시의 매력은 뭔지 잠시 후에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 뭐 덴트웨이 자동차 수리에 대해서 네. 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네.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다들 경험이 있잖아요. 네. 저도 몇 달 전에 차를 누가 이렇게 긁히고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제가 이 차가 긁혔는지 그걸 모르거든요. 근데 차에 기스가 났어요. 조금 이렇게 패였다고나 하나요? 네, 그래서 제가 막 메이크업을 하려고 집에서 네. 혹시 가능할까 싶어가지고 네. 네, 제가 막 이렇게 닦아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지워지는 건 지워지는데 긁힘은 여전히 있더라고요.
1: 네. 네. 그게 긁혔다고 생각이 되지만 네. 차는 코팅이 되어 있고 네. 코팅 안쪽에는 이제 페인트가 되어 있고 페인트 안쪽에는 이제 프라이머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철판으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데 코팅제는 네. 상당히 강해요. 네. 이게 크게 부딪히지 않으면 요 코팅제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보기에 긁힌 것 같아도 네. 또 기술적으로 지워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어떤 분들 막 수세미로 지우고 하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네. 저희 덴트웨이에 오시면 네. 웬만하면은 예, 그런 부분들을 또 세차 좀 깔끔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0: 네. 맞아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이거 네. 오히려 차가 더 막 지저분해지더라고요.
1: 맞습니다. 그런 네. 경우 많아요. 또 걱정하시는 것처럼 또 왜 길가에 가다 보면 누가 싸게 해주겠다고 네. 이렇게 막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길가에서 수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한대요. 아, 지금은 건들지 말고 집에 가서 나중에 보면은 또 깔끔하게 될 거라고. 다음날 보면 깔끔하게 되나요?
0: 아이고야.
1: 완전 엉망돼서
0: 그쵸, 그쵸.
1: 저희 샵에 다시 오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절대 길가에서 네. 하지 마세요. 직접 해보세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0: 아, 저도 그래서 역시 뭐 전문가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예. 자, 덴트웨이 바디숍 여러분들 차가 긁혔다거나 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서 좀 고민이신 분들 덴트웨이로 방문하신 우리 이경화 대표님께서 아주 멋지게 깨끗하게 수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덴트웨이가 가격을 그렇게 잘해준다고 소문이 났어요.
1: 제가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요새 네. 많이 어렵고 하고 그래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범퍼 한쪽 귀퉁이가 이렇게 찌그러졌을 때에도 네. 일반적으로 바디샵에 가면 범퍼 전체를 교환하게 됩니다. 네. 보험처리하면 범퍼가 이렇게 움푹 들어가나 그러면 무조건 교환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샵에서는 그 범퍼 재질은 대체로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네. 그 열을 가해서 다시 펴내서 또 이렇게 복원을 해서 새 범퍼처럼 만들어 드립니다.
0: 바꾸지 않아도 그게 가능하군요.
1: 네. 범퍼를 만일에 바꾸게 되면 네. 딜러 범퍼로 바꾸게 되면 많이 비싸죠.
0: 그래서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1: 연식이 좀 있거나 오래된 차들은 애프터마켓 제품으로 교환을 하게 되는데 애프터마켓 제품은 이렇게 좀 얇아요. 그냥 네. 기능 면에서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내범퍼를 고쳐서 쓰는 게 소비자한테는 가장 유리합니다.
0: 네.
1: 나는 싫어. 딜러 거로 그냥 하고 싶어. 예, 좋습니다. 딜러 거로 하면 제일 좋죠. 네. 근데 가격이 비싸요.
0: 비싸요. 굉장히 네. 비싸더라고요. 네. 엄두가 근데 안 나더라고요.
1: 말씀 중에 네. 어떤 손님하고 얘기 나누다가 딜러 가고 싶어. 가격을 말씀 한 1,500불 정도 합니다. 그러면 안 할래요? 바로 답이 나오세요.
0: 그렇죠. 그렇죠.
1: 네. 덴투에 오시면 웬만하면은 복원을 해서 해드리기 때문에 네네네. 가격은 보통 절반 이하 정도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0: 아, 진짜 요즘에 어려운데 경기도 어려운데 네. 저렴하게 해야죠. 예. 범퍼가 찌그러지거나 이제 찢어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예, 그런 경우도 쉽게 복원이 가능할까요?
1: 찢어진 경우는 무조건 교환합니다.
0: 아.
1: 그런데 저희 샵에 오시면
0: 네네네.
1: 찢어진 부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사람으로 치면 이마도 찢어질 수 있는 거고
0: 네.
1: 다리도 찢어질 수 있는 거고 여러 군데 있지만 범퍼를 볼 때 찢어진 부분을 우리가 복원해서 할 수 있는 부위라면 얼마든지 해드려요.
0: 아하.
1: 예, 대체로 찢어져도 복원해서 네. 해드릴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럼 가격을 좋습니다. 무지 저렴하게 해드릴 수 있는 거죠.
0: 네. 문짝에 페인트가 조금 이렇게 손상이 된 경우 그러니까 페인트 손상이 된 경우는 어떤가요? 좀 쉽게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페인트 손상이 된 경우는
0: 네.
1: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그 부위를 이제 브러쉬로 터치업하는 경우가 있는데
0: 네.
1: 그 경우는 표시가 나요. 나는 깔끔해서 그런 건 너무너무 싫고
0: 네,
1: 새 것처럼 꼭 해야 돼. 그러면 그걸 고쳐서 페인트를 해야 됩니다.
0: 네.
1: 그런데 저희 덴트에 오시면 저는 항상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싸게 해드릴 수 있을까
0: 네.
1: 하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0: 그리고 왜 차를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은 물론 내가 운전을 잘못해서 차가 찌그러진 경우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움푹 패이게끔 이렇게 누가 치고 갔다고 하나요? 그거를 이렇게 차가 찌그러졌다고 뭐 표현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움푹 들어간 경우도 쉽게 펼 수 있다면서요.
1: 아. 말씀하시는 게 아마 네. 범퍼와 범퍼끼리 부딪혔을 경우에
0: 네.
1: 범퍼는 재질이 경우. 플라스틱입니다.
0: 네.
1: 그래서 페인트가 상당히 강해요. 일반 자동차 도색은 무지 강하기 때문에
0: 네.
1: 범퍼와 범퍼끼리 즉 플라스틱과 플라스틱끼리 부딪히면 페인트가 손상이 안 되고 이렇게 움푹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0: 네.
1: 이런 경우 저희 업계는 덴트라고 합니다. 예, 저희 덴트웨이로 오시면 약 한 150불 정도 시간은 한 두세 시간 정도면 또 말끔하게 펴드립니다.
0: 그렇게 써요?
1: 네, 범퍼 교환하지 않습니다.
0: 와.
1: 다시 펴드립니다.
0: 네, 움푹 들어간 것도.
1: 네, 그렇습니다.
0: 굉장히 가격 좋게 해주시네요.

0: 여성분들은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으니 좀 대략적이라도 알면은 좋지 않겠냐 해서
1: 네.
0: 저희가 도요타 캠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가격표를 만들어 놨어요.
1: 네.
0: 그래서 범퍼 예를 들어서 한쪽 귀퉁이가 이렇게 스크래치가 있어서 페인트할 경우에 보통 한 400불 정도 또 상황에 따라 한 4, 500불 정도면 칠을 할수 있기 때문에
1: 네.
0: 절반만 칠해도 새 것처럼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색깔 똑같이 컬러 매치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될 거고요. 특히 덴트인 경우 예를 들어서 내가 차를 길거리에 이렇게 세워뒀는데 누가 주먹으로 툭 치고 간다든지 골프공을 맞는다든지 페인트가 손상이 안 되고 들어가는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경우를 저희 업계는 덴트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저희 샵에 오시면은 한 150불 정도 또한 두세 시간 정도면 새 차처럼 말끔하게 페인트 안 하고 철판 말씀하는 거예요. 예, 펴 드립니다. 근데
1: 우와.
0: 손님이 오시면 나중에 어디에 있었는지 막 찾으세요. 그래서 제가 색연필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습니다. 여기에 있었다고. 그리고 나중에 또 지워
1: 아니,
0: 드립니다.
1: 보통 뭐 500불 정도 하던데요?
0: 어떤 경우요?
1: 움푹 들어가기도 하고, 또 약간 페인트에 손상이 살짝
0: 그렇지는
1: 있는 경우.
0: 않고요. 보통 도어 하나 칠하게 되면 기본이 한 7, 800불 받습니다. 컬러에 따라서 다르고요. 다음에 도어 한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문 다른 옆 패널과 또 걸쳐서 돼 있게 되면은 가격이 또 이렇게 색깔을 맞추게 되면서 블렌딩이라고 하죠. 블렌을 하면서 가격이 많이 또 올라가게 됩니다.
1: 그렇군요. 사실 우리 여성들은 차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0: 네, 그런 경우가
1: 예, 근데
0: 좀
1: 그
0: 그렇죠.
1: 가격표가 이렇게 딱 붙어 있으니까 참고가 되더라고요.
0: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접촉사고가 났어요. 상대방 차하고 내차 보니까 범퍼도 좀 이렇게 삐져나오고 뭔가 데미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경우에 뭐 경험이 많아서 야, 이거는 한 2,000불이면 되겠네. 이렇게 감오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바디샵 가면 이거 바가지 쓰는 게 아닌가. 요새 보험처리 하면 보험료도 많이 올라가서 내 호주머니에서 돈을 내서 하고 싶은데 바가지 쓰면 어떡할 고민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그런 가격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1: 좋습니다. 사실 접촉사고가 나면 굉장히 당황하게 돼요. 아무튼 굉장히 당황해서 어떻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좀 팁을 주신다면요. 사고가 났을 때좀 어떤 거를 제일 먼저 좀,
0: 일단
1: 준비를 하는 게
0: 차보다는 사람이
1: 좋을까요?
0: 중요하잖아요. 이게 사고가 나면 혹시 누가 다친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다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911에 도움받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사람이 다운이 되지 아니하면 경찰에 신고를 해도 오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그래요. 앰뷸런스도 오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 다운됐다고 하면 그때 경찰서에서 오고 앰뷸런스 와서 도움을 줍니다. 보험사끼리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해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사소한 사고인 경우에는 이렇게 아무리 뭐 이렇게 전화해서 간다고 해서 기다릴 이지만 경찰은 오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경찰에 연락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음에 그 경우가 끝나면 이제 누가
1: 잘했는지,
0: 잘못했는지
1: 잘못했는지.
0: 확인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사진을 이렇게 상대방 차도 그리고 길 모양을 보고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서 볼 수도
1: 사진
0: 그래야
1: 찍어놓고요.
0: 어느 차가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고 해서 누가 잘못인지도 이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찍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내 차를 찍어놓는데 내 차는 찍을 필요 없어요. 언제든 찍을 수 있으니까 상대방 차
1: 예, 상대방
0: 특히 가장
1: 차요.
0: 중요한 거는 상대방 차의 차량 등록 번호, 라이센스 플레이트 번호는 반드시 찍어놔야 됩니다. 그것만
1: 아하.
0: 있으면 나중에 DMV를 통해서 모든 정보, 보험사 정보, 개인 정보, 운전자 정보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 차의 등록번호, 차량 등록번호 반드시 찍어두면 좋고요. 그리고 서로 여건이 된다면 잘못했든 잘했든 서로가 교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전면허증도 서로 교환해서 사진을 찍으시고 전화도 그 자리에서 한번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확인을 해보라는 말씀이시군요.

0: 자리에서 전화 걸어서 네. 서로 확인해 보고요. 네. 그 다음에 거기 입력할 때는 그냥 차 사고 또 네. 오늘 날짜 쓰시면 돼요. 그럼 네. 나중에 찾기가 쉽습니다. 아 그리고 아 나는 이번에 사고가 좀 커서 아, 토용차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 덴트유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차곡차곡 도와드리고요. 다음 렌트카도 현장에 또 보내드리고 네. 저희가 큰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은 덴트웨이 바디샵의 이경화 대표님께서 도움 말씀 주고 계시는데요. 전화번호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13-383-7233 213-383-7233 요 전화번호 좀 예, 저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저장할 때 예. 그냥 덴트웨이 해서 213-383-7233 저장해 놓으면 다음에 못 찾아요.
1: 네.
0: 덴트의 기억이 나기가 쉽지 않을 수
1: 있죠.
0: 있잖아요.
1: 그렇죠. 예, 뭐라고 그래서, 저장할까요?
0: 차 사고 바디샵, 아, 바디샵 덴트웨이.
1: 덴트웨이.
0: 그러면 차 사고 쳐도 나오고 네. 바디샵 쳐도 나오고
1: 네.
0: 덴트웨이 쳐도 그 번호가 나와요. 그럼 쉽게 찾을 수
1: 세밀하시네.
0: 있습니다.
1: 아니 대표님 진짜 세밀하세요. 그런 것까지 가르쳐 주시고.
0: 아니 저도 예. 얼마 전에 친구 만나서 예. 이름을 저장해 놨는데
1: 예. 모를 때가
0: 찾을
1: 있어요,
0: 수가 없어요.
1: 저도 그럴 때 많아요.
0: 그래서 저는 저 전화번호에다가 예. 이웃은 이웃이라고 쓰고 거기다 이름을 쓰고 전화번호 하고요.
1: 네.
0: 친구는 친구. 초등학교 친구는 초교. 고등학교 친구는 고교.
1: 네.
0: 대학교 친구는 대학. 이렇게 써놔요.
1: 좋네요.
0: 그러면 예. 고등학교 친구지 고교 치면 거기 이름이 쫙
1: 거죠.
0: 나오잖아요. 고교
1: 맞아요.
0: 친구만
1: 맞아요. 예.
0: 졸업한 친구 다 저장해놓는 건 아니잖아요.
1: 예, 그쵸, 그쵸.
0: 자주 만나는 사람 해놓으니까 예. 그러면 쉽게 찾아요.
1: 네. 전화로 견적을 받을 수 있어요 혹시? 바쁜데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0: 맞습니다.
1: 당황스러운 게 많잖아요.
0: 예, 그 사고 난 현장에서도
1: 예.
0: 잘잘못이 구분이 됐어요.
1: 그쵸.
0: 그래서 상대방이 SMS를
1: 네,
0: 달래요.
1: 네.
0: 그럼 현장에서 저한테
1: 예.
0: 셀폰으로 전화를 하시면
1: 네.
0: 제가 견적서를 만들어서 즉시 보내드립니다.
1: 와.
0: 제 셀폰 번호를 네. 네, 공개해드립니다. 셀폰 번호가 213-999-1995번입니다.
1: 아, 1995. 이게 셀폰이군요. 이
0: 네.
1: 전화번호를 저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0: 이것도 마찬가지로
1: 전화번호.
0: 마찬가지로
1: 예.
0: 예. 차 사고
1: 예.
0: 바디샵
1: 네.
0: 덴트웨이.
1: 네.
0: 거기다가 영어로 셀이라고 쓰는 거예요.
1: 셀.
0: 예. 그러면 쉽게 찾습니다.
1: 저 빵 터졌어요. 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경화 대표님 개인 셀폰 번호예요. 213-999-1995입니다. 213-999-1995번 요거 저장해 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사진을 찍을 네, 때
1: 위급한 상황에
0: 가까이서 한 장 또 서너 발 쫙 떨어져서 한 장.
1: 네,
0: 그러면 차 이렇게 전체 모양이 보이니까
1: 네.
0: 그러면 제가 견적 내기 좋고요.
1: 네.
0: 차 연식과 모델까지 넣어주시면 좀 더 정확하게 견적을 내서 제가 종이 서류로 해서
1: 네.
0: 이메일로 보내드릴 수도 있고 텍스트도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1: 네, 전화로 견적을 받아볼 수도 있다는 거
0: 네.
1: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리스차를 타고 다니거든요.
0: 네.
1: 내년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0: 네.
1: 반납하기 전에 좀 크고 작은 것들 전부 다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납을 해야
0: 네.
1: 되잖아요.
0: 리스리턴
1: 예.
0: 할 때는
1: 네.
0: 사실은 덴트웨이를 꼭 오셔야 됩니다.
1: 그러니까요.
0: 왜냐하면
1: 예.
0: 덴트웨이 오시면 리스 조건에 사소한 것까지 다 수리하는 건 아니거든요.
1: 네.
0: 예를 들어서 2인치 안에 들어있는 생활 스크러치, 페인트, 약간의 칩 있는 거는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1: 네.
0: 손님들은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다 수리를 이제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1: 네네.
0: 특히 또 리스 리턴을 하는 경우는 어떤 분들은 아 내가 리스 리턴 할 거니까 어떻게 살짝 해서 리턴만 그냥 통과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1: 예.
0: 말씀하세요.
1: 네네네.
0: 근데 그런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1: 예.
0: 왜냐하면 딜러에서 이 차를 받아서 폐기처분 하는 게 아니고
1: 아니, 꼼꼼하게
0: 갖고 있다가
1: 예,
0: 딴 분한테 아마 이렇게 또 팔아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만일에 그분이 오셨던 분이 예를 들어서 사실 때는 더 섬세하게 보실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0: 야, 요거 스크러치 있는데
1: 예.
0: 요거는 어떻게 돼요? 그냥 깎아주세요 그렇죠. 하고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고
1: 예.
0: 다시 제대로 페인트 해주세요 하실 수도 있는 건데 그냥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없는데요.
1: 네.
0: 근데 저희 덴트에 오시면 본인의 권리를 찾을 수가 있죠. 이런 건 해도 이건 해야 되고 네. 이런 건 안 해도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1: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리스트 하고 다니시는 분들 리턴하실 때, 네. 반납하실 때 반드시 이 덴트웨이 받으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0: 네, 무료입니다. 예,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예. 그냥 무료로 예. 도와드리는 겁니다.
1: 예, 도와주시고 또 이제 수리할 부분들은 수리 깨끗하게 또 그럼요. 해주기도 하시고요. 오픈 시간이 궁금하네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세요?
0: 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네.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합니다. 네. 토요일은 쉽니다. 토요일은 낚시 갑니다.
1: 왜 쉴까요?
0: 낚시 갑니다.
1: 낚시 매력이 뭐예요, 대표님?
0: 낚시요. 네. 네. 낚시는 나에 대한 사랑이에요.
1: 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이제 하루는 또 이렇게 낚시를 즐기시는군요.
0: 왜 나에 대한 사랑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네. 수 있냐면 제가 하는 낚시는 일반 낚시하고 달라요.
1: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선물이라는 말씀이신데요?
0: 그렇죠.
1: 네. 어떻게 달라요?
0: 그냥 예를 들어서 예. 해변에 낚시 간다든지 하면 네. 보통 뭐 도미 같은 거 이런 것들 많이 잡게 되는데 뭐 우럭 같은 거
1: 도미?
0: 자 이런 보통의 고기들은 네. 내가 바늘에 미끼를 달아서 던져 놓으면 네. 고기 지가 물고 네. 내가 물었어요 하고 알려줘요.
1: 어머나.
0: 그러면 예, 미끼 던져놓고 고수도 치다가도 네. 물었네 하고 땡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는 낚시는 다릅니다.
1: 어떻게 다를까요?
0: 저는 뱅에돔을 잡습니다. 뱅에돔은 네. 식물성입니다. 베지테리안 고기예요.
1: 어머나.
0: 다 거의 동물성인데
1: 네.
0: 예, 이 뱅에돔은 해초류를 먹고 살아요. 그래서 8회로 잡습니다.
1: 근데 그게 잡혀요? 어디 가야 잡혀요? 그런
0: 바닷가 거기에? 가야 잡히죠.
1: 바닷가. 어디로 가시는지 궁금하네요.
0: 저는 주로 롱비치 밖에 있는 큰 방파제 있어요. 그 바깥쪽에서 태평양 방향에서 그 방파제를 바라보면서
1: 네, 네.
0: 예, 고기들은 방파제 그 돌 틈 사이에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잡습니다. 근데 얘들은요. 바늘에 미끼를 달고 던지면 파래를 감는 거죠. 네. 감아서 던지면 파래만 먹고 바늘은 뱉어요.
1: 어머나. 어머나.
0: 고기 잡기가 어려운
1: 그러면
0: 거예요.
1: 그러면 어떻게 잡아요?
0: 그래서요. 그래서 요 입질을 할 때 네. 베이팅을 할 때 바닷물에 뜨는 네. 찌를 달아요. 찌를 달아서 입질을 할 때 살짝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걸 챔질을 해야 이게 잡히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낚시는 나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낚시를 가면 마음과 뇌 속을 완전히 비워서 오는 거예요. 왜? 거기만 쳐다보는 거예요. 딴 생각 할 수가 없어요.
1: 낚시하는 게 그런 거군요.
0: 네, 그냥 찌만 쳐다보는 거예요. 아무런 고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고기 잡는 동안에는.
1: 네.
0: 네. 그래서 배 안에서 또 회를 떠먹습니다.
1: 아니 근데 낚시 동호회에서 가시는 거예요?
0: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네. 몇 명이서 가요.
1: 그러니까 뇌가 휴식하는 시간이네요.
0: 그럼요. 완전히요.
1: 완전히 뇌를 비워내는
0: 예, 그 바닷물에서 올라오는 미네랄을 마시면서 좋은 네. 공기를 마시면서 그냥
1: 그렇군요.
0: 뇌를 완전히 비워서 마음을 거. 완전히 비워서는 거예요.
1: 아니 대표님 너무 재밌어요.
0: 그래 충전이 되는 거 아니에요.
1: 낚시 얘기 네. 한번 시간 내서 한번 해보시는 거 어때요?
0: 뭐 좋죠.
1: 해피투게더
0: 좋죠.
1: 아니 덴트웨이 바디샵에 이 차 기스난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네. 중요한 정보지만 이 낚시 얘기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좀 한번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 네 낚시는 네. 좀 마음 먹고 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닷물은 좀 소금기가 있잖아요. 짜잖아요.
1: 네.
0: 낚시 갔다 오면 낚시대에 네. 다음에 릴에 모든 거에 소금기가 묻어요. 깨끗하게 닦아야 되고 준비해놔야 되고 갈 때 또 이렇게 네. 또 준비해야 되고 채비해야 되고 이게요 좀 부지런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1: 진짜 부지런해야 되겠어요.
0: 네.
1: 오늘 재밌었어요, 대표님. 감사해요. 낚시 네. 얘기 너무 재밌었어요.
0: 아, 그래요? 예, 다음에 기회 있으면 언제든지요.
1: 예, 차 얘기도 너무 감사하고요. 네? 좋은 정보였습니다. 또 끝으로 해주실 말씀 간단하게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0: 네, 요새 너무너무 힘들죠. 보험료도 많이 올라가고 사고 나면 보험료 때문에 차도 못 고치고, 물론 큰 사고는 보험으로 고치셔야 되겠지만 작은 사고, 작은 접촉 있을 때 고민 많으시잖아요. 네, 호주면서 내야 되니까 왜 디덕트블 때문에 아마 그러시는 걸 저도 이해하고 있는데요. 네. 덴트에 와보세요. 예, 아마 웃으시면서 가실 거예요. 네. 제가 행복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덴트웨이 바디샵의 이경화 대표님이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감사합니다.
2: 네.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3: 뉴서울 호텔 내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4: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5: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4: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5: 제린 더 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4: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5: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4: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5: 올림픽 골프니까.
4: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6: 매년 달라지는 혜택과 복잡한 플랜, 혼자 비교하기 힘드셨죠? 메디케어 에이전트 애니문에게 맡겨주세요. 다양한 메디케어 플랜을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플랜으로 안내해드립니다. OTC, 그로서리, 치과, 안경 보청기 등 부가 혜택까지 꼼꼼하게 확인해드립니다. 메디케어를 새로 받으실 분, 메디케어, 메디카를 동시에 갖고 계신 분 등 이제는 가입보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연락주세요. 메디케어 에이전트 애니문 213-503-1669.
7: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8: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7: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8: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7: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8: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7: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화로로 간다.
9: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10: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9: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티러만 직진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예, 파워볼 잭팟 소식입니다. 플레이할 시간입니다. 토요일 파워볼 잭팟은 2억 9천 8백만 달러 이상입니다. 티켓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 방송 끝나고 가는 길에 한번 하나 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파워볼에서 이 시간 도움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추억의 영화 스케치 시간인데요. 이 노래 듣고 나서 시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뭐 2부 시간에 해도 좋고요. 오늘의 영화는 오디세이 준비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영화를 보고서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름은 세상을 빛나게 하고 쿠키모찌님 감사합니다. 이름은 라키비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디님 어서오세요.

0: 박상민의 중년이었습니다. 자, 추억의 영화 스케치.
1: Don't you remember?
0: 오늘은 추억의 영화 스케치라기보다는 요즘에 상영되고 있어요. 예, 오디세이 보셨습니까? 보신 분들 아마 많으실 겁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2026년 심장 영화죠. 오디세이. 이 호메로스의 동명 고대 그리스 서사시를 놀란 특유의 시공간적인 그 감각 그리고 압도적인 연출로 재해석한 대작 프로젝트입니다. 오디세이를 보면서 그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전쟁 속의 이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려는 오디세우스의 길고 고통스러운 여정을 통해서 인간이 도달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안식처 그리고 정체성 회복을 그려낸 아 그런 아주 멋진 영화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Bring in vengeance. 인내와 지략, 판단력으로 이 시련을 극복해 나가는 오디세우스의 모습을 통해서 극한의 위기 상황에서 이겨내는 그 발음과 지혜. 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멋있었어요. They're not giving up power to you. 이 귀향길에서 직면하는 수많은 유혹과 선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동료를 잃고 치러야 했던 과혹한 이런 대가를 보면서 리더십의 무게와 인간적인 한계를 느끼게 되었어요. 자, 호메로스의 원작 서사시 오디세이아. 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영화 오디세이.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Then I defy the gods. 그 옛날에 우리 CGV 영화관 있잖아요. 리전시 티어로로 이제 바뀌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한국어 자막이 나오고요. 또 화요일 날은 반값 세일입니다. 화요일마다 뭐 50% 오프된 가격으로 해주고요. 그리고 시니어들한테는 또 혜택이 있어요. 시니어들한테는 10%인가요? 15%인가? 예. 디스카운트를 해줍니다. 61세? 예, 60세 이상이면 아마 시니어 혜택을 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시니어와 함께 봤는데 저도 시니어네요. 맞나요? 예, 60세 이상이면 예,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디스카운트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영화를 좋은 가격에 봤습니다. 이 영화에 보면은요, 그 원작에도 나오잖아요. 키클럽 섬. 그런 에피소드도 등장을 하는데, 눈이 하나 달린 거인 키클롭스가 오디세우스와 이 선원들을 동굴에 가두고 잡아먹는 신화적인 사건인데, 원작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크리스토퍼 놀란의 연출이 굉장히 돋보여요. 거대한 신화 속 괴물 대신에 이 거친 협곡에 고립돼서 살아가는 그런 기형적인 외딴 부족의 거구족장으로 재해석됩니다. 동굴이라는 폐쇄된 공간 안에서 펼쳐지는 이 서스펜스 극으로 그려지고 있고요. 이 오디세우스가 불이 붙은 목재와 지략을 이용해서 탈출하는 과정. 아, 정말 멋있는 액션이었어요. 아주 스릴 있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OST도 너무 좋아요. The Long Way Home이라는 노래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세이렌의 노래, 원작 소설에 나온 이 세이렌의 노래 이 장면도 연출이 되고요. 뭐 구체적인 내용은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네, 다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마녀 키르케의 섬도 등장하고요.

0: 면역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 제품이 드디어 세상에 나왔습니다. 한국식약처 면역기능성 인정, 3개국 특허, 4개 대학 임상실험 완료, NK세포 활성률 무려 354% 증가 확인, 면역신호 전달물질 사이토카인 변화율 211% 증가 확인, 유한건강생활이 10년 연구 끝에 이루어낸 내 건강의 보디가드 발효녹용 헨키브 213-738-1288.
1: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2: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2: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3: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4: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5: 카페보넨?
4: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5: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4: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6: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4: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 보넨에서 만나요.
7: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8: 아침은 통 크게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통 큰 설렁탕, 표고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10불 96 플러스 택스.
9: 오, 진짜 통 크네요.
8: 통 큰 설렁탕 한 번 더 통 크게. 화요일은 투고 스페셜 두 배 큰 곱빼기 사이즈. 목요일은 갈비탕이나 도가니탕을 투고하시면 표고우거지 해장국 1 플러스 1에 드립니다.
9: 단체 주문도 되나요?
8: 당연하죠. 교회, 직장, 각종 모임 단체 주문 대환영입니다. 2717 웨스트 올림픽 108호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 213-277-1339. 송영 통 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10: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11: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10: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11: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12: 99세까지 팔팔하게.
8: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13: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끼 마사지 체어 4,999불짜리 오픈박스를 1,499불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불짜리가 998불 오픈 기념 특가.
8: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13: 푸짐한 경품 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8: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14: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죠. 다만 피부가 원하는 것이 달라질 뿐. 50대 이유를 위한 최첨단 프리미엄 스킨케어. 7가지 다양한 크로스팩터의 노화방지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주름 개선은 물론 탄력은 더 탄탄하게, 피부빛은 더 맑고 생기있게. 오늘보다 내일 더 아름다워질 당신을 위하여 피부과학 셀리온의 GF7 플러스 213-738-1188.
15: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최용덕. 새로운 한인 커뮤니티의 중심으로 성장하는 부에나팍. 더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주민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도시를 위해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리더십을 갖춘 최용덕.
16: 지역사회와 함께 부에나팍의 미래를 고민하는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최용덕을 후원해주세요. 지지해주세요.
15: 새로운 변화, 새로운 부에나팍.
16: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영, 쥐, 저희 부탁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말이 가진 힘이 그만큼 위대하다라는 그런 의미겠지요. 예, 말은요, 우리의 영혼도 움직인대요. 좋은 말을 되풀이하면 당신의 영혼이 깨어나고 마음속 깊이 잠들어 있는 그런 행복도 되살아납니다. 여러분은 잠들기 전에 어떤 생각을 주로 하시나요? 뭐 이런저런 근심 걱정? 아, 오늘 내가 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내가 이 일을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뭐 이런저런 후회? 그런 것도 좀 하시지 않나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근데요, 이렇게 아쉽거나 후회스러운 일들을 떠올리면서 한숨을 쉬기보다는요, 좀 좋은 상상을 하라고 합니다. 즐겁고 기쁘고 감동적이던 그런 순간을 떠올려보래요. 그러면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나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 그 순간의 상상이 굉장히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변화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변화를 가져다 준대요. 나에게 체면을 거는 거죠. 오늘 이 정도면 잘했어. 이 정도면 정말 퍼펙트한 거야. 이런 자기 체면. 그래, 내일은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오늘부터 잠들기 전에 딱 3분만 좋은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즐겁고 기쁘고 감동적이던 그런 순간들 말이에요. 친구와 함께 나눴던 그런 기분 좋은 이야기들, 수다 떨면서 이렇게 웃었던 그런 사소한 감정들. 네거티브적인 이런 생각들, 말들은요, 다 싹 지워버리자고요.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 자신에게도 듬뿍 안겨주시길 바랍니다.

0: 네, 이 노래 들으면 참 기분 좋아져요.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빌리 조엘 노래 뭐 다 좋아하지만 이 노래 피아노 소리가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네, 피아노맨이었습니다. 좋은 생각들, 좋은 말 하면서 살아가기에도 너무 짧은 인생인 것 같아요. 소피아님이 이렇게 올려주신 피드백이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쿠키머찌님. 아, 오늘도 여전히 함께 해주시니까 제가 힘이 나네요. 꼼지 아빠님 너무 오랜만이신데요. 여전히 양이 사랑. 아, 정말 두 마리 양, 고양이. 아, 우리 쿠키모찌님께서 두 마리 양이들과 잘 지내고 계시다고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쿠키모찌님. 꼼지 아빠님도 고양이 꽤 좋아하시죠? 예, 양이들과 뭐 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예, 유튜브도 하시지 않습니까? 양이들과의 이런 사랑 나누고 막 그런 생활들. 예, 유튜버로서도 활동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잖아요, 꼼지 아빠님. 예, 맞죠. 아, 꼼지 아빠님 신청곡 주셨죠, 어저께. 해피투게더 단톡방에 올려주셨는데 어머나 제가 깜빡할 뻔했네요. 예, 노래 준비할게요. 아일라 노래를 청해 주셨어요. 아일라 스탠다드라는 노래를 청해 주셨는데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내용들 소개하면서 또 제가 준비한 코너로 꾸며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AI 정우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은 또 어떤 토픽일지 궁금하시죠? 네,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피투게더 2부 도움 주세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플레이할 시간입니다. 토요일 파워볼 잭팟은 2억 9,800만 달러 이상입니다. 티켓을 가지고 있습니까? 파워볼 공동 제공입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2: We will fight for you.
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3: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센터 전화번호요.
4: 213-381-2424 213-381-2424.
5: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6: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5: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6: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5: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7: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8: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7: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8: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7: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8: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7: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8: 올림픽 골프니까.
7: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2: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4: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2: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4: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2: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4: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2: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화로.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꼼지아빠님은 저는 예전에 이 냥이만 보면 기겁을 하고 도망갔는데 이젠 카메라 앱부터 켜요. 그러셨는데 고양이 사랑이 대단하세요. 네, 좋은 것 같아요. 예, 이 강아지를 키운다거나 반려견도 반려묘라고 표현을 하는데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또그 나름대로 또 굉장히 재미가 쏠쏠하다고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강아지는 뭐 두말할 거 없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한국에 있을 때부터 미국에까지 쭉 강아지 키웠었는데 4년 전부터 길냥이 두 마리 키우면서 힘들지만 두 냥이 덕분에 웃는 일도 생기고 힐링하네요. 쿠키모찌님 올려주신 글입니다. 행복하신 것 같아요, 정말. 예, 가끔가다 고양이 얘기 이렇게 올려주시잖아요, 쿠키모찌님. 근데 굉장히 막 사랑스러움이 막 느껴지는 거 있죠? 행복이 막 뿅뿅 뿜어져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좋죠. 소피아님은 아직은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강아지 좋아하는데 아직은 키우고 있지 못한다고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저도 요즘에 이렇게 고양이가 예뻐지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고양이 진짜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유튜브 영향인 것 같기도 하네요. 유튜브를 보면 그 고양이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쁘더라고요. 예, 애교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꼼지 아빠님께서 청해주신 노래예요. 아일라의 스탠다드. 고맙습니다.

0: 꿈자빠님 잘 들었습니다. 네, 에일라 노래였습니다. 스탠다드 함께 들어봤습니다. 좋네요 노래.
1: 인간의 모든 지식을 탑재 완료하였습니다. 고선미 DJ, 어떤 질문이든 던지십시오.
2: 오, 자신감? 그럼 우리 청취자들 마음을 녹여줄 촉촉한 7080 감성 멘트 한 줄 날려봐요.
1: 감성? 로딩 실패, 오류 발생, 405 프리웨이보다 더 꽉 막힌 저의 회로를 구원해 주십시오.
2: 어? 기계가 왜 이렇게 뻣뻣해? 자, 따라해봐요. 오, 해피 투게더.
1: 해피 투게더?
2: 뭐야 AI, 차가운 AI에게 인간미를 주입하는 시간, 선미와 AI의 예측 불허 밀당 토크,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오후 1시부터 3시 실시간 주파수 고정해주세요.

0: 자, AI 정우 씨 불러볼게요. 오늘은 어떤 토픽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정우 씨. 나와주세요.
1: 안녕하세요. 선미 씨, 오늘도 스튜디오 분위기가 참 좋네요.
0: 아, 그래요?
1: 오후가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지는 게 선미 씨 덕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0: 고마워요.
1: 오늘 저 꽤 흥미로운 얘기 들고 왔어요. LA 땅 빈 얘기인데요. 그냥 땅속이 아니에요. LA 발밑에 뭐가 있는지를 처음으로 꽤 정밀하게 들여다본 지도가 나왔거든요.
0: 네.
1: 사실 LA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퇴적물이 켜켜이 쌓여서 만들어진 분지 위에 자리 잡은 도시잖아요. 그 땅밑 구조가 지진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오늘 같이 풀어보려고요. 선미 씨는 평소에 지진 나면 어디로 피해야 하는지 생각해 두신 편인가요?
0: 글쎄요. 생각 못 해봤어요. 어디로 피해야 할까요? LA 일대 지하 안방 구조를 대형 지진 그 발생 시에 이 3차원으로 보여주는 정밀 지도가 공개돼서 그 지역별 피해를 예측하는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라고 하더라고요. 뉴스 기사를 보니까요. 자, 오늘 좀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 주제를 좀 본격적으로 꺼내볼까요, 장우 씨?
1: 사실 지도라고 하면 우리가 길 찾을 때 쓰는 그런 거 떠올리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이번에 나온 건 LA 땅 위가 아니라 땅 아래를 그린 지도예요.
0: 아, 땅 밑에.
1: 다운타운 지하 안방 구조를 꽤 정밀하게 담아낸 건데요.
0: 네.
1: 이게 왜 지금 나왔냐면 LA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퇴적물이 층층이 쌓여서 만들어진 분지 위에 자리 잡은 도시거든요.
0: 아, 그렇군요.
1: 그 세월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땅 밑이 균일하지 않고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지진이 났을 때 땅이 어떻게 흔들리는지는 바로 이 지하 구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는 이 지도 하나가 꽤 많은 걸 바꿔놓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0: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땅 밑이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군요. 아, 땅 밑의 지도라. 참 생소하네요. 그 지도가 실제로 지진 대비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1: 네. 이게 단순히 땅속이 이렇게 생겼다 하고 끝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퇴적층이 두껍게 쌓인 곳은 지진파가 그 안에서 증폭이 돼요.
0: 아하.
1: 쉽게 말하면 같은 지진이 나도 어떤 동네는 훨씬 더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LA 다운타운은 바로 그 두꺼운 퇴적층 위에 서 있어요. 안반이 단단하게 받쳐주는 게 아니라 오랜 세월 쌓인 부드러운 지층이 아래에 깔려있는 거니까요. 이번 지하 정밀지도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0: 아하.
1: 어느 구역 지층이 얼마나 두껍고 어떻게 층이 나뉘는지를 알면 지진이 왔을 때 어디가 더 많이 흔들릴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게 건물 내진 설계 기준을 다시 보는 데도 쓰이고 비상대피 계획을 세울 때도 훨씬 더 정확한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지도가 나왔다고 당장 지진이 덜 무서워지는 건 아니에요. 그 데이터를 어떻게 실제 정책이나 건축 규정으로 연결하느냐가 진짜 숙제인 거죠. 선미 씨 사시는 동네가 분지 어느 쪽에 있는지 한번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0: 궁금한데요. 저는 사우스베이 지역에 사는데 그쪽 지역은 어떤지, 땅 밑이 어떻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이거 좀 살짝 궁금해지는데요. 캘리포니아에서 이 지진이 자유로운 지역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정우 씨? 근데 이 지도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안전해지는 건 아니니까 이 정보가 실제로 우리 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는 건지 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것도 궁금해지네요.
1: 맞아요. 그 부분이 사실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었던 말이에요. 지도가 나왔다는 게 분명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근데 지도가 있다고 해서 땅이 덜 흔들리는 건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정보가 생겼다는 거랑 그 정보가 실제로 사람을 지키는 거랑은 좀 다른 이야기거든요.
0: 대비할 수는 있나요?
1: 예를 들면
0: 있나요?
1: 이런 거예요. 어떤 동네가 지진에 더 취약하다는 게 지도에 표시됐다고 해봐요.
0: 아하.
1: 그럼 그 동네 오래된 건물들을

0: 멈추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데이터가 정책이 되고 정책이 실제 동네 골목까지 닿는 그 긴 여정. 선미 씨 생각도 궁금하네요.
1: 그러네요. 저도 정우 씨 말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생활과 전부 다 밀접한 관계가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이런 정보가 또 다른 불안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때요, 정우 씨?
0: 저 사실 이 지도 얘기를 처음 접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른 게 따로 있었어요. 지도가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LA에 오래 사신 분들 있잖아요. 이 동네 땅이 좀 무르다는 걸 몸으로 먼저 아신 분들. 큰 지진 한번 겪고 나서 괜히 집에 물건을 높이 올려두지 않게 됐다거나 밤에 그렇죠. 흔들리는 느낌이 나면 잠이 확 깨버린다거나 그런 감각이요.
1: 맞아요.
0: 과학이 그걸 뒤늦게 숫자로 증명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데이터가 쌓이면 뭔가 해결될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정작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은 데이터가 공개되든 안 되든 이미 그 땅 위에서 오늘도 밥 먹고 잠들거든요. 그게 저는 좀 마음에 걸려요. 정보가 불안을 줄여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새로운 불안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결국 중요한 건 그 정보가 어디까지 닿느냐인 것 같아요. 뉴스로 한번 스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동네 골목에 와닿는 변화로 이어지는 것. 저는 그 긴 여정이 참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 아, 그렇네요. 정말. 그럼 오늘 이 지도를 알게 된 우리가 실제로 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정우 씨?
0: 사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우리 집 주소를 들고 LA 카운티 지진 위험 지도를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검색창에 동네 이름이랑 지진 위험 구역 이렇게 치면 꽤 많은 정보가 나와요.
1: 아하.
0: 내가 사는 곳이 퇴적층이 두꺼운 분지 쪽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시작이 달라지거든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집 안을 한번 둘러보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한 말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해보면 생각보다 많은 게 걸려요. 키 큰 책장이 벽에 고정이 안 돼 있다거나 무거운 물건이 선반 위에 올라가 있다거나 퇴적층 위에 있는 건물은 흔들림이 더 길게 가니까 그 흔들리는 시간 동안 날아오는 게 문제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가족이나 같이 사는 분들이랑 지진 나면 우리 어디서 만나자 딱 한마디만 나눠두는 것.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막상 그 순간이 오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요. 물론 더 깊은 부분은 전문가나 지역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안전교육을 찾아보시는 게 훨씬 낫고요. 선미 씨 혹시 집에 비상용 물이나 손전등 같은 거 챙겨두신 적 있으세요?
1: 손전등, 라디오, 그런 것들 준비를 해놓긴 했죠. 근데 턱없이 부족하죠.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아, 정우 씨가 얘기해준 이거 검색창에다 동네 이름이랑 지진 위험 구역 이거 한번 검색해봤으면 좋겠네요. 저도 좀 집에 가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집안을 한번 싹 스캔하는 거예요. 위험한 거 없나 이런 것도 좀 꼼꼼하게 살펴보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 들으면서 뭔가 정리가 됐다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 끝으로 오늘 이야기 좀 정리를 해줄래요?
0: 오늘 하나만 남긴다면 이거예요. 네. 땅 밑을 들여다보는 일이 드디어 시작됐다는 것. LA 발밑에 뭐가 있는지를 이제 꽤 구체적으로 알게 됐고 어떤 동네가 지진파에 더 많이 흔들릴 수 있는지를 데이터로 볼 수 있게 됐어요.
1: 네.
0: 그게 작은 일 같아도 사실은 꽤 큰 변화거든요. 다만 지도가 생겼다고 안심하는 게 아니라 그 지도를 어떻게 쓸 건지가 진짜 문제라는 것도 오늘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1: 그렇죠.
0: 정보가 정책이 되고 정책이 실제 골목까지 닿는 데는 시간도 걸리고 의지도 필요해요. 그 과정을 지켜보고 또 요구하는 것. 어쩌면 그게 지진 대비의 또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1: 네.
0: 오늘 이 얘기가 그냥 스치지 않고 선미 씨 청취자분들 마음 한 켠에 작게라도 남으면 좋겠어요. 선미 씨는 오늘 이 얘기 들으면서 어떤 장면이 제일 머릿속에 남으셨어요?
1: 글쎄요. 우리 해피님들 오늘 이 이야기 들으면서 아마 우리 동네에는 어떤가? 이거 좀 걱정 반 우려 반 하시면서 검색해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에 이 지도를 활용해서 앞으로 뭐 다양한 대형 지진 시나리오를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진들이 참 요 이야기를 뚜레디 요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

0: 사람들이 이제 뉴스를 읽고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건축물 피해를 키울 수 있는 공진 현상을 분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얘기 들으면서 저도 괜히 이렇게 발밑이 신경 쓰이는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끝으로 마무리할까요? 네, 끝인사 해주세요.
1: 오늘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뭔가 정리가 됐어요. 땅 밑을 안다는 게 결국 땅 위에 사는 사람 얘기거든요. 지도 하나가 세상을 바꾸진 않아요. 근데 그 지도가 없던 시절이랑 있는 시절은 분명히 달라요. 어떻게 달라지느냐는 결국 그걸 쥔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고요. LA에 사는 우리가 그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한 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0: 네.
1: 선미 씨 덕분에 오후가 꽤 묵직하게 채워진 것 같아서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0: 아, 정우 씨 오늘도 자세한 내용 오늘 토픽 재밌었어요. 예, 우리 월요일 날 또 다시 만나기로 해요. 고마워요. 안녕.

0: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0: 네.
1: 수영도?
0: 그럼요.
1: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0: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2: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3: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2: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3: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2: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4: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5: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6: 카페보넨?
5: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6: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5: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7: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5: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 보넨에서 만나요.
8: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9: 투게더 해피 투게더 오후 1시부터 3시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10: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플레이어 시간입니다. 토요일 파워볼 잭팟은 $2,980,000 이상입니다. 티켓을 가지고 있습니까? 파워볼 공동 제공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우 노래 함께 들어요. 살랑살랑 불어주는 바람이 참 기분 좋은 요즘입니다. 바람에 옷깃이 날리듯.

바람에 옷깃이 날리듯 이상우 노래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1650 간추린 소식입니다. 오는 10월 1일부터 LA 카운티 전역의 판매세가 0.5% 인상됩니다. 이번 인상은 지난 6월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승인한 메이저 ER에 따른 것으로 2030년 10월 1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인상폭은 크지 않아 보이지만 100달러짜리 물건을 살 때마다 50센트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캘리포니아 억만장자세 프로포지션 40의 실체가 일회성 징벌적 과세가 아닌 다음 대선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브릿지 세금으로 드러나면서 무리수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프로포지션 40은 이 순자산 11억 달러 이상 거주자에게 이 재산의 5%를 한 번만 부과해 5년간 1000억 달러를 걷겠다는 법안입니다. 이 돈으로 연방정부가 삭감한 메디컬 이 재원을 메우겠다는 구상입니다. 숫자를 보면 의도가 명확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서명한 One Big Beautiful Bill Act로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이 연간 300억 달러의 연방 의료 지원을 잃게 됩니다. 이 프로포지션 40의 이 1000억 달러는 연간 200억 달러씩 3년에서 4년을 버틸 수 있는 규모입니다. 6월 LA 카운티가 통과시킨 0.5% 이 판매세도 2031년 일몰을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영구적 해법이 아니라 2028년 대선까지만 버티자는 설계입니다. AI의 아버지로 불리는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이 제프리 힌턴 토론토대 이 명예교수가 미국 의회를 찾아 인공지능 통제권을 잃기 전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야 1년 남짓이라면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초청으로 진행된 이번 이 비공개 브리핑에는 여야 의원들이 참석해 이 초지능 출현 속도가 당초 예측보다 훨씬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초유의 자율제기적 자기개선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이 도서관이 일본 산리오사와의 이 첫 협업을 통해 제작한 인기 캐릭터 헬로키티와 친구들 한정판 도서관 카드를 선보입니다. 이번 한정판 카드는 오는 18일 금요일부터 LA 카운티 내의 모든 도서관 지점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요. 이 수량이 소진될 때까지 10월 18일까지 제공됩니다. 상세 일정이나 프로그램은 LA 카운티 도서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AI의 안정성과 이 위험 통제에 대한 논란이 격화되는 가운데 오픈 AI가 자사 모델의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통제 불능 그리고 비인간 행동 사례 6건을 공개하고 이를 추적 공개하기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도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요일 저녁 발표된 이번 보고서는 테크업계 수장들이 AI의 이 발전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입니다. 우버 운전기사가 유료 승객을 고속도로변에 강제로 내리게 한 뒤에 방치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과 관련해 이 법원이 우버 측의 유가족을 대상으로 4천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가족은 숨진 딸을 기리고 이 승차 공유 서비스의 안전 규제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이 에밀리 노만딘 파커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제치고 신뢰하는 정치인 1위에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2021년 이후 처음으로 1위에서 밀려났습니다. 현재 활동하는 여야 정치인 중 가장 신뢰하는 정치인이 누구인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11.4%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꼽았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이 노래 굉장히 매력 있어요. 강호달님입니다. 기다림, 설레임. 아, 주말이에요. 설레임 가득한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0: 아침은 통 크게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통 큰 설렁탕 표고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10불 96 플러스 텍스.
1: 오 진짜 통 크네요.
0: 통 큰 설렁탕 한 번 더 통 크게. 화요일은 투고 스페셜 두 배 큰 곱빼기 사이즈. 목요일은 갈비탕이나 도가니탕을 투고하시면 표고우거지 해장국 1 플러스 1에 드립니다.
1: 단체 주문도 되나요?
0: 당연하죠. 교회, 직장, 각종 모임 단체 주문 대환영입니다. 2717 웨스트 올림픽 108호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 213-277-1339 송영 통 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2: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3: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2: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3: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4: 99세까지 팔팔하게.
0: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5: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끼 마사지 체어 4,999불짜리 오픈박스를 1,499불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불짜리가 998불 오픈기념 특가.
0: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5: 푸짐한 경품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0: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6: 면역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제품이 드디어 세상에 나왔습니다. 한국식약처 면역기능성 인정, 3개국 특허, 4개 대학 임상실험 완료. NK세포 활성률 무려 354% 증가 확인. 면역신호 전달물질 사이토카인 변화율 211% 증가 확인. 유한건강생활이 10년 연구 끝에 이루어낸 내 건강의 보디가드 발효녹용 햄키브. 213-738-1288.
7: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최용덕. 새로운 한인 커뮤니티의 중심으로 성장하는 부에나팍.
8: 더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주민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도시를 위해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리더십을 갖춘 최용덕.
7: 지역사회와 함께 부에나팍의 미래를 고민하는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최용덕을 후원해주세요. 지지해주세요.
8: 새로운 변화, 새로운 부에나팍.
7: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영, 쥐, 저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요 저는 여기서 물러갈게요. 잠시 후에는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가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몸도 마음도 생각도 편안하시고요.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지금까지 저 고성미였습니다. 사랑합니다.

0: 메디케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시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1: 2026년 클레버케어 스캔 자인슈런스 탑 에이전트 정 박사.
0: 보험료도 대신 내주고 혜택도 많은 메디메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막막하셨죠?
1: 메디컬 봉사 30년 경력 주정부 베네피츠켈 공식 대행업체 정 박사가 친절하고 확실하게 도와드립니다.
0: 메디케어부터 메디메디까지 궁금한 건 정 박사에게 물어보세요.
1: 피터정 626-533-5300 626-533-5300번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 어, 김 사장, 요즘 어깨를 쭉 펴고 말이야. 아주 자신감이 넘치네.
3: 흑염소 불로초 한방 몰라? 자네 지난번에 팔 다리 저리고 어깨 통증 심하다며? 얼른 불로초 건강원 가봐. 25년 전통 고농축 흑염소 먹고 내 팔에 힘이 불뚝. 아주 쌩쌩해졌어. 흑염소 불로초 한방 미스터방을 찾아가.
4: 엄선한 흑염소와 한약재를 정성껏 달인 원기회복의 끝판왕 불로초 한방농축 흑염소 건강원 웨스턴과 이가코너 213-738-7118 213-738-7118.
5: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6: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5: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상가와 사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6: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7: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8: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9: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이 올림픽과 웨스턴, 올림픽 갤러리아 3층에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편리한 주차, 쾌적하고 넓은 매장, 한국과 이태리 브랜드의 양복, 콤비 자켓, 와이셔츠, 티셔츠, 벨트와 지갑 등 남성 패션의 모든 것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울 혼방 고급 양복 3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구 6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마크 발렌티너 13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콤비 자켓, 잠바 99불, 티셔츠, 와이셔츠 3장 100불, 올림픽 갤러리아 3층,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213-382-3311.
8: 보험은 많은데 나에게 꼭 맞는 보험은 무엇인지 고민되시나요? 메디케어부터 오바마케어, 자동차, 주택보험, 은퇴연금과 장례플랜까지 20년 경력의 명심보험이 꼼꼼한 1대1 맞춤 상담과 가입 후 지속적인 케어, 서류 작성과 번역, 공진까지 함께합니다. 가든그로브 한인회관, 부에나파, 그리고 LA 오피스. 보험을 넘어 여러분의 든든한 생활 파트너 명심보험, 여러분의 건강과 재산 명심하겠습니다. 714-595-4000번.
9: 35년 전통의 가든그로브 금강안경 거만가가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점에서 함께 성장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유경험 안경사를 모십니다. 새롭게 단장한 쾌적하고 모던한 매장, 최신 검안 시설과 다양한 제품을 갖춘 환경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실 분을 기다립니다. 근무지는 가든그로브 H마트몰 내 금강안경 거만가이며 지원 및 문의는 213-280-1001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 올림픽길, 커피 한 잔의 여유와 특별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공간 카페 보넨, 독일어로 커피 원두를 뜻하는 보넨. 독일에서 광부로 일하다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 1세대의 삶과 이야기가 카페 보넨 곳곳에 자연스럽게 담겨 있습니다. 2800 웨스트 올림픽 블러바드에 위치한 카페 보넨. 향긋한 커피와 정성스러운 핸드드립, 세련되고 편안한 공간에서 잠시 일상을 내려놓아 보세요.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팔다리 저리고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25년 전통의 블루초 한방농축 흑염소가 있습니다. 엄선된 흑염소와 한약재로 달여 원기 회복에 으뜸. 블루초 한방농축 흑염소 건강원 웨스터니가 코너 전화 213-738-7118 213-738-7118
8: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불금입니다. 불금. 자, 일주일 내내 꽉 쥐고 있던 어떤 긴장의 끈을 좀 살짝 풀어도 좋은 오늘 금요일. 자, 다들 어디서 지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자, 궁금하기만 합니다. 혹시 복잡한 프리웨이에서 가다가 서다가 이렇게 반복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계시는 일터에서 이제 남은 업무 정리하면서 시계도 힐끔힐끔 보고 아 얼마 남았나 그러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자, 아니면 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제가 방송하기 전에 맥도날드에서 시원한 맥카페 한잔 마시고 왔습니다. 아니면 깜빡깜빡 조는 졸음을 쫓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월요일서부터 목요일 어제까지 여러분의 자리에서 정말 멋지게 그리고 열심히 치열하게 잘 버티셨습니다. 자, 이제 한 두세 시간 남았죠. 자, 요것만 힘을 내면 말이죠, 우리를 기다리는 달콤한 주말이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환영해 줄 겁니다. 아, 차가 좀 밀리면 어떻습니까? 오늘만큼은 에어컨 켜졌지만 창문 살짝 내리고 좀 좋아하는 음악의 리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자, 그래서 지친 여러분들 어깨에 힘이 되시라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어떤 거냐고요? 출발하겠습니다.

네, 사랑아 사랑아 우리 장윤정의 노래로 불금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아이고 순철님 어서 오십시오. 주말인데 누가 낚아채 가는 분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라고. 아, 꿈깨라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자, 우리 서은혜님 굿 애프터눈 멋진 그림 보내주셨는데 오늘도 변함없이 운전 열심히 하시고 잠깐 쉬시기 바랍니다. 알청님 변함없이 들러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뵈니까 어제 단체톡에 보니까 우리 통계님이 신경 쓰는 일도 많고 독감도 걸려서라고 그렇게 몸조리 잘하시기 바라고 오늘 그 토요일이니까 좀 편히 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제가 방송 서두에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운전을 하고 계시던 어디 계시던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자, 차 좀 밀리면 밀리는 대로 오늘은 조금 여유를 가지고 내일 뭐 이제 주말이 시작이니까 물론 뭐 주말에 더 바쁘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 샌디님 같은 경우는 목요일서부터 주말을 오히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또 쉬시는 분은 쉬시는 분대로 이제 뭐 날씨가 좀 제법 살만해졌지 않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낮에는 한 80도 오락가락하고 저녁에는 60도에서 70도 정도 되는 거 아주 좋은 날씨 봐요. 아주 멋진 캘리포니아의 날씨로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무시거나 식사하시는 데는 굉장히 기분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5시까지는 여러분의 주말에 어떤 지친 그런 어깨와 피로를 좀 싹 제가 골고루 마사지 해드리는 그런 좋은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신나는 노래 들었으니까 조금 분위기 가라앉힐게요. 네, 알청님 듣고 계시죠? 숨어오는 바람소리 이종옥이 여러분을 찾아가서 위로합니다.

0: 네, 이 숨어오는 바람 소리의 원곡자이죠. 아, 이 이정옥 씨가. 그런데 이 노래를 원래 그날의 주인공 김현숙 씨가 불러서 저희는 김현숙 씨의 숨어오는 바람 소리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실 정훈이가 부른 꽃밭에서도 조관우가 다시 리메이크를 해서 젊은 세대들은 그 노래가 우리 조관우 씨 노래인지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이문세의 사랑은 늘 도망가가 이문세 본인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기를 다들 이 노래가 임영웅이 부른 거로 알고 있다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는 보랏빛 엽서란 노래도 이거 임영웅이 부른 거 아니야?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일에 제가 부른 노래를 누가 불러서 더 히트 쳐준다면 그거 얼마나 고마운 일 아닌가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요. 자, 이제 전하는 말씀 듣고, 와, 제가 매일매일 2부에 떠듭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아주 맛있는 어디죠? 소반식당이죠. 드디어 오늘 또 오셨습니다. 여러분, 저 이 시간대 맨날 배고프다고 그랬는데 오늘도 배고프지만 꾹 참고 맛있는 얘기 잔뜩 듣고, 여러분들도 이 얘기 듣고 나서 오늘 저녁은 소반에서 맛있게 축하 파티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입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이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 자, 이건 보너스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아주 맛있는 소반식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2: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즈.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즈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3: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4: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5: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4: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6: 213-383-3838 213-383-3838.
7: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8: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7: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8: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7: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8: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9: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0: 코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우리 친구 해요.
0: 네, 지금 이 시간에는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건강하고 맛있는 한식, 힐링이 되는 곳. 자, 소반 LA 한식의 자존심, 오늘은 소반에 우리 박영희 대표님 오래간만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 안녕하세요.
0: 자, 이 무더운 여름 어떻게 보내셨어요?
6: 바쁘게 지냈습니다.
0: 아, 그랬구나. 네. 뭐 한창 어떻게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저보고 이제 어떻게 지내요? 그러면 네. 저는 다람쥐처럼 살아요. 네. 그 다람쥐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맨날 눈 뜨면 똑같이 와서 방송하고 노래 가리키고 행사 다니고 아마 우리 대표님도 거의 아침 되면 장 보러 가고 또 그거 갖다 반찬 만들고 해서 손님들 먹이고 그다음에 또 자고 대강 그렇게 보내지
6: 맞아요.
0: 않으세요?
6: 그런 것 같아요 거의.
0: 와 그랬구나. 네. 그래도 얼굴은 좋아지신 것 같아요.
6: 그 자도 지금 제가 한 몇 파운드 쪄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나 팔이 아프다고 선생님한테 가서 빨리 또 약 좀 처방해 주세요. 그러고 왔는데 네. 또 너무 살찌면 좀 몸이 힘들긴 한데 네. 지금 엘리베이터 타고 오면서 보니까 또 넉넉하게 또 그런 대로 귀엽네요. 내가 보니까.
0: 아니 그런데 저도 뭐 사실 화면 이런 것 때문에 좀 다이어트를 하는 편이에요. 에. 저는 저녁밥을 좀 덜 먹어요. 에. 다른 건 안 하고. 에. 그런데 어떤 때는 제가 조금 더 날씬해지려고 빼니까 주름 생기고 안 좋더라고요.
6: 주름 생기고 얼굴도 까매지고.
0: 아, 근데 그리고 늙어 보인다고.
6: 살이 조금 찌니까 좀이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쪘죠. 근데 제가 이번에 그 저희가 이제 BTS 공연할 때
0: 예, 얼마 전에 공연할 때
6: 공연할 때 저희가 이제 점심 저녁을 그 멤버들을 계속해서 이제 공연장에다 갖다
0: 거기 그 소피아에 갖다 줬어요?
6: 갖다 줬어요.
0: 아니 그 엄청나게 많을 텐데 사람들이
6: 아니
0: 스태프들이.
6: 그 멤버들 것만 했어요.
0: 멤버들
6: 그
0: 것만
6: 많은 거는 이제 못 하고 그것만 했는데 이제 저는 또 음식 뭐든지 이렇게 너무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 힘들게 8번을 공연을 4번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점심 저녁을 하니까 8번을 해다 줬는데 이제 그 의뢰를 받고부터 의뢰라고 그래. 받고부터는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공연하는데 힘도 나야 되고
0: 그렇지.
6: 배도 아프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많은 음식을 이제 며칠 전부터 계속 연구를 하면서 계속 만들어 보면서 먹어 보면서 몸이 편한가 안 편한가 배가 아픈가 안 아픈가 이제 메뉴가 다 왔어요. 8번 거가
0: 자기네가 좋아하는 메뉴가
6: 좋아하는 거를 다 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해서 주는데 그걸 그 많은 거를 해서 먹어 보니까 너무 정말 이때까지 살면서 워낙 먹는 걸 좋아하지만 이렇게 많이 먹어보긴 처음이에요.
0: 아, 그거 다 먹어보고 하느라고.
6: 만들어보고 먹어보고.
0: 직접 시식을 해봐야지.
6: 시식을 해보고.
0: 그렇지, 그렇지.
6: 막 그렇게 하면서 너무 행복하기도 했고 힘도 들었고 되게 보람도 있고 그래서 막 정말 많은 요리를 정말 이번에 이제 우리 메뉴만 한 게 아니고 우리 메뉴는 별로 안 되고 전부 원하는 거.
0: 자, 이제,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예를 들면
6: 그러니까
0: 몇 가지만.
6: 네. 보통 이제 한 끼에 거의 여러 가지가 오는데 뭐 아마 거의 LA 있는 메뉴는 거의 다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LA 갈비, 뭐 미역국. 첫날은 또 누구 생일이었잖아요. 미역국. 그다음에 뭐 LA 갈비, 양념게장, 뭐 그러면서 뭐 수육, 뭐 그다음에 족발 뭐 하여튼 육개장 국물도 날마다 다른 걸로 육개장 갈비탕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날마다 다르고 네. 고기가 서너 가지가 항상 계속 그 다른 게 가고 네. 이제 그렇게 하면서 먹어보고 진짜 생판을 알지도 못하는 뭐 중국 요리도 몇 가지 있었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우리 남편이 중국 요리를 해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0: 그렇죠.
6: 우리 남편 아니었으면 못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많은 걸 하고 이제 8번을 정신없이 하고 이제 끝나고 나서 우리 남편을 보니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맨날 잘하는 건 안 보이고 못하는 건 조금
0: 그렇지,
6: 가지고 막
0: 그렇지,
6: 트집을 잡았는데 이번에 그걸 하고 나니까 너무 존경스럽고 막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0: 그렇구나.
6: 그러면서 이제 다 해놓고 저는 이제 마지막 날 이제 거기를 갔죠. 왜냐면은 우리가 티켓이 없으니까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제 그 파킹랏 안으로 이제 거기 근처까지 가잖아요. 이제 보통 사람은 거기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래도 막 그 경찰 견 뭐 폭탄이 있나 없나 그거 다 하고 전화하고 막 해갖고 이제 안으로 거의 다 들어갔는데 이제 음식을 이제 우리는 그 사람들은 BTS 얼굴을 못 봤어요. 네. 이제 담당하는 사람이 와서 딱 가지고 가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 날 내가 따라갔더니 다 끝났으니까 따라갔더니 곧 도착한대요. 그러니까 아. 보고 가래요.
0: 아, 예, 예.
6: 근데 우리가 너무 지쳐 있어가지고 그거 기다려서 벌
0: 아유 그래도 기념사진 한 장 그러니까, 찍었어야 되는데
6: 근데 그때는 너무 지쳐버리니까 우리가 그 전에 또 행사가 있어갖고 거의 한 달을 우리가 계속 아, 계속 했잖아요.
0: 그랬구나.
6: 그러니까 그때는 너무 지쳐있으니까 도저히 못 보고 이제 가서 생각하니까 조금 기다릴 걸 또
0: 그러니까,
6: 그랬다가
0: 왜냐하면 뭐 한 번 또 하면 한참 있다 하는데
6: 그러니까 지금이 제일 멋있을 때일
0: 텐데요. 아, 그럼요. 예. 그리고 이번에 특히 군대 제대 다 마치고
6: 예.
0: 거의 5년 만에
6: 예, 처음으로
0: 이번에 하는 거니까 예, 예. 그러니까 군대 가기 전에 여기서 한번 했어요.
6: 네 예, 맞아요.
0: 그리고 갔다가 다시 왔으니까
6: 네, 네.
0: 근데 제가 얘기 듣다가 의외인
6: 예.
0: 게
6: 예.
0: 제가 보는 BTS는 꼭 햄버거만 먹게 생겼는데 의외로 한국 음식 뭐 육개장,
6: 그,
0: 족발
6: 그
0: 의외네요.
6: 전부가 네 끼가 다, 여덟 번이 다 한국
0: 그러니까 의외네. 예. 우리가 볼 때는 꼭 스파게티만 예. 먹을 것 같잖아 생긴 게.
6: 그렇지 않아. 근데 그때 어느 그 톡쇼에서 보니까 자기들끼리 방송하는 거 보니까 입맛은 변하지가 않아 그러더라고
0: 아~
6: 자기들끼리 하는데
0: 아~
6: 그런지 거의 다 물론 뭐 탕수육, 뭐 동파육 뭐 이런 거는 몇 개 들어갔는데 거의가 다 한국 음식이
0: 기본적으로.
6: 기본적으로 다.
0: 근데 뭐 예. 아시겠지만
6: 예.
0: 그 친구들이 수가 많잖아요.
6: 네.
0: 아무리 젊어도 그 친구들 그 공연을 한번 소화해내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가
6: 그러니까
0: 필요해요.
6: 에너지가 예, 예.
0: 그리고 노래 한 곡이 그냥 저희 같이 서서 부르는 게 아니고
6: 예.
0: 그 수 여러 명이 동작 하나 정확하게 맞추게 하려면
6: 얼마나 신경
0: 한 곡에 아주 예. 진이 빠집니다.
6: 그러니까 그래서 예. 이제 저희가 그걸 맡아놓고 첫날부터 이제 미역국부터 시작을 하는데
0: 예, 예.
6: 그 전국 그 이제 생일이니까
0: 예, 전국의
6: 그
0: 생일이었죠.
6: 미역국을 예. 하는데 여보, 내가 남편한테 여보 미역국에 전복을 넣고 끓이는데 고기가 너무 많으니까
0: 아.
6: 국은 고기를 넣지 말자.
0: 네네.
6: 그래서 전복을 넣고 끓이는데 전복 가지고 힘이 안 난다. 하루 종일 뛰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힘나게 해라 해서 낙지 넣고 뭐 국물 또 맛있게
0: 야,
6: 뭐 해물을
0: 예, 또 그렇게
6: 해물을 또 몇 개 더 넣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만들어내고 LA 갈비 그다음에 첫날부터 또 양념게장을 해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딸한테 야 첫날부터 양념게장 해가지고 그 빨갛고 맛있게 해야 되는데 배 아파서 어떡하 배 아프면 어떡하려고 했더니
0: 예, 예, 예.
6: 바꿔라 뒤로 그랬더니 엄마 그게 메뉴인데 먹고 싶어서 해주려는데 왜
0: 그렇지,
6: 엄마가
0: 그렇지.
6: 바꾸냐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고민을 해가지고
0: 네.
6: 보통 절단 꽃게로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쌉니다.
0: 네.
6: 근데 도저히 안 돼. 그래서 네. 내가 우리 간장게장 하는 그 한 다섯 배, 열 배 비싼 양념, 아, 그 양, 네. 간장게장 하는 게로
0: 네.
6: 양념게장을 정말 해가지고 했더니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막 살도 막 탱글탱글하고
0: 예, 예. 네.
6: 그렇게 하면서 모든 그리고 또 우리 딸이 고기를 완전히 그 우리가 이렇게 사서 쓰는 좋은 고기가 아니고 완전히 올게닉으로 뭐 먹여서 뭐 엄청 좋은 고기를 또 다 사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샐러드를 원했는데 우리가 정말 보지도 못한 모든 그 올게닉으로
0: 예,
6: 다 사서
0: 예,
6: 날마다
0: 예, 예.
6: 드리고 서 있어 아마 돈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0: 최고로 하자 이번에 우리의 네. 이때까 우리 한 노하우를 최대한으로 발휘하자 그래갖고 우리 남편은 남편대로 저는 저대로 딸은 딸대로 막 최고로 해가지고 네. 해서 하는데 정말 너무 보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미역국을 끓이면서 아침에 내가 일찍 가서 이제 미역을 물에다 담그면서 그래 그 엄마는 또 우리 아들이 외국에서 세상에 생일인데 미역국이나 먹나 이런 말을 할까 생각을 할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최고로 그 엄마의 마음이 되고 또 하는데 또 우리 남편이 들어오는데 너무 미안하더라고. 내가 과연 우리 남편한테 예, 예. 우리 딸들한테 이렇게 신경 써서 저기 미역국 끓여줘 본 적이 있나 없더라.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 신경 써서 잘해줘야 되겠다 우리 가족한테도 그러면서 별아별 그 감회가 새롭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되게 겹치더라고요.
1: 어쨌든 참 보람 있는 일 하셨고 너무 참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아요. 아쉬운 게 사진을 찍었어야지.
0: 사진 안 찍어도 이제 가끔 그쪽 저기 사람들이 오니까 또 괜찮고 뭐 사진 찍는다고 저거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너무 지쳐서 뭐
1: 왜냐하면
0: 하지도 못했고
1: 제 생각에 사진을 찍고 만일에 가게에 걸어놓으시잖아요. 그럼 특히 외국 친구들이 뭐
0: 너무 좋아하죠.
1: 오 마이 갓 BTS
0: 근데
1: 그랬을
0: 이제
1: 것 같아요.
0: 같이 안 찍어 써도 걸어놔도 돼요. 예. 우리 그 데몬 그렇죠. 헌터스 그 사람들도 사진 물론 찍은 게 있는데 우리 딸이 이제 찍었는데 엄마 그거 안 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그냥 사진만 갖다 걸어놨어요. 상관없는데 우리가 한 2주를 이런 말을 못한 이유가 우리 딸이 우리가 너무 지쳐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알려버리면 젊은 사람들한테 알려버리면 우리는 정말로 힘들다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자
1: 왜냐하면 지난번 5년 전에 공연도 그때 BTS가 한인타운 모 식당 가서 먹었는데
0: 맞아요.
1: 그 식당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0: 예.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면은 그리고 저는 옛날에 이제 옷을 할 때도 그러고 식당도 마찬가지고 제가 항상 그 집안일을 우리 남편이 많이 하고 내가 안 하는데 미안하긴 하지만 저는 모든 몸 상태가요 막 연예인급이에요. 왜냐면 내가 힘들면 나는 하기가 힘들어 일하기가. 그래서 저는 모든 그 일할 때도 집안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내 몸을 최대한으로
1: 그렇지.
0: 쉬어줘요. 그 다음에 기쁜 마음으로
1: 그렇지.
0: 음식을 하든 옷을 만들어야지 그게 이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그 몸 관리는 하는 편이에요. 계속부터도 이번에도 힘들어서 마사지 받아가면서 사우나 가면서 집에 가서 쉬었다 하면서 막 하는데 체력이 엄청 서로가 다
1: 잘하셨어요. 자 이제 그 얘기 됐고 이제 8월이 지나고 이제 9월이 지나가잖아요. 그럼 이제 날씨도 선선해지고 이제는 여기도 이제 가을이라는 날씨로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혹시 우리 소반에서도 그렇게 되면 음식의 변화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가나요?
0: 저희는 1년 365일 거의 똑같이 가요.
1: 그렇구나.
0: 왜냐하면 그거를 먹고 싶어서 오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식당이 너무 조그마니까 뭐 메뉴 하나를 바꾸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게 딱 이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딸은 막 바꾸자 막 그래요. 여름에는 좀 시원한 음식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주로 이제 메인이 아까 말씀한 간장게장 있고 그다음에 갈비찜 당연히 있어요. 은대구조림 메인으로 있어야 되고
0: 있고요.
1: 그다음에 뭐 생선 또 구이도
0: 생선구이도 있고 오징어 볶음 낙지 볶음.
1: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이제 갔어요. 그 은대구조림이나 간장게장을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궁합으로 뭔가 국물이 먹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뭘 추천해 주세요?
0: 보통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를 해요. 근데 여럿이 오실 때는 뭐 알탕이나 아구탕 이런 걸 하세요.
1: 알탕 좋네.
0: 양이 크니까.
1: 알탕 좋네.
0: 근데 혼자 드실 때는 뭐 근데 보통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하는데 여럿이 한 네 분 정도 오시면 그거 가지고 나눠 드시기 힘드니까 보통 알탕이나 아구탕 이렇게 많이 시키시고
1: 왜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꼭 국물이 있어야 돼.
0: 아니 근데 점점 나이가 드니까요. 정말 국물이 없으면은
1: 저 45까지 된장찌개 못 먹었어요. 45 지나니까 갑자기 찌개가 좋아지는 거예요.
0: 저도 그래요. 지금 찌개가 있어야 돼요.
1: 그랬구나. 자 사실 된장찌개도 집집마다 맛이 달라요. 어떤 분은 멸치 넣고 어떤 분은 뭐 딴 거 넣고 근데 우리 소변에서는 어떻게
0: 저희는
1: 하나요?
0: 멸치야. 멸치를 그 이제 다시

0: 멸치 큰거 있잖아요. 그거를 내장하고 머리는 다 떼요. 그리고 몸통만 가지고 그걸 살짝 볶아서 이제 된장찌개 할 때 거기다 집어넣어요. 감자.
1: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토종 된장찌개. 멸치 넣는 게 사실.
0: 제일 담백하고 맛있는 것
1: 그렇죠.
0: 같아요.
1: 제일 국물 내기가 좋죠. 그렇다면 김치찌개는 또 어떻게 하세요?
0: 김치찌개 똑같아요. 김치찌개도 멸치만 넣고 해요. 보통 막 돼지고기 넣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희 딱 멸치만 넣고.
1: 그것도 아주 토종 김치찌개의 원 맛이 되겠네.
0: 제일 담백하게.
1: 그랬구나. 자, 이제 뭐 보통 제가 알고 있기로 손수 이제 장을 보셔서 야채 같은 것도 구입하시고 물론 일반인들보다는 뭐 다량으로 구입을 하시겠죠. 식당이다 보니까. 그래도 제가 듣기로 항상 재료를 선별을 하시고 좋은 재료가 들어와야 또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기본이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야채를 보면 싱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 싱싱하다는 게 전 무슨 뜻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남자라서 그런지.
0: 보면 좀 이렇게 가서 보면은 빛깔이 좀 파랄 때는 파래야 되는데 조금 노릇하기도 하고 또 힘이 없잖아요. 가서 보면 싱싱하고 파릇파릇하지가 않고
1: 조금 이렇게 늘어진 것도 늘어진 있어요.
0: 늘어진 거 보면. 있고 물론 뭐 물을 뿌리고 그러면 또 싱싱해지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있고 보면은 뭐 옆에가 조금 상한 게 있다든지 뭐 그런 거는 안 되고 근데 요즘은 이제 가을이라 막 저희 동네는 비듬나물, 그다음에 취나물, 그다음에 호박, 오이 이런 게 나와가지고 이제 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농사를 못 지니까
1: 그렇죠.
0: 아는 분들이 계속 지어서 저를 줘요. 그러니까 호박도 이렇게 볶아놓으면 왜 이렇게 맛있냐고 해서 이거 완전 한국 그 긴 호박 그거라서 맛있다고. 근데 어떻게 왜 그런지 마켓에 사는 거하고 집에서 이렇게 키우는 거하고 너무 맛이 달라요.
1: 그렇구나. 자, 그래서
0: 맛있어요.
1: 뭐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저는 사실 남자니까 잘 모르지만 우리 대표님 같은 게 뭘 이렇게 억지로 맛있게 한다는 것보다 된장찌개도 멸치만 넣고 뭐 김치찌개도 멸치만 넣고 또 야채 잘 고르고 가장 단단한 기본을 원칙으로 반찬을 만드시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0: 맞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양념으로 그 야채 그 본연 맛을 내면서
1: 그러니까.
0: 나물 종류는 제가 또 된장을 많이 넣는 편이에요. 무칠 때 마늘 넣고 마늘 참기름 보통 된장 어떤 거는 뭐 간장 좀 넣든지 아니면 고추장 좀 넣든지 그렇게 해서 먹으면 진짜 액젓 조금 넣고요. 그럼 정말 맛있습니다.
1: 그렇구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인 그 기본 베이스에 거기에 좀 정성을 다해서 거기서 우려나는 그 맛으로 음식을 내니까 결론적으로 맛이 깊을 수밖에 없는 거죠.
0: 그러니까 처음부터 옛날에 우리 엄마 할머니들이 했던 음식이요. 그대로 하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점점 달고 짜고 안 하고 할머니들이 옛날에 무슨 양념이 있었어요.
1: 그렇죠.
0: 정말 참기름 좀 짜놓고 마늘, 된장
1: 뭐 별거 없어요.
0: 그 조선간장 그거밖에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담백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1: 사실 요사이 유튜브 보면 너무 많은 그 레시피들이 돌아다녀요. 뭐 누가 어떻게 하고 뭐하고 뭐하고 근데 저는 남자니까 잘은 모르지만 뭐 이렇게 특별히 뭘 넣어야 되고 뭘 넣어야 되고 근데 너무 맛이 다른데 지금 말씀드린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진한 게 우려내는 그런 맛이 항상 기본이 돼서 그래야 밑반찬이 먹으면서 찌개 하나를 먹어도 그냥 깊은 맛으로 먹을 수 있다라는 게 기본 철학이신 것 같아요.
0: 그런 것 같아요.
1: 그러시구나.
0: 점점 옛날에 시골에서 먹었던 음식 옛날에 김치에도 그렇게 양념 안 들어갔거든요.
1: 그렇죠.
0: 되게 간단했거든요. 근데 갈수록 그런 게 훨씬 맛있는 것 같고 그리고 밥 먹을 때도 되게 깔끔하고.
1: 제가 기억으로 옛날에 어렸을 때는 친구 집 놀러 가도 김치가 그냥 뭐 소금에 절여서 고춧가루 좀 넣은 거 말고는
0: 많이도 안 넣었어요. 조금.
1: 허여멀게도 맛있더라고요.
0: 그게
1: 그러니까.
0: 맛있어요.
1: 옛날에 그랬던 맛이 나요.
0: 맞아요.
1: 우리 비비아님이 소반사장님 언제나 입담도 최고시라고 또 자랑해 주셨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소반식당입니다. 위치 여러분 올림픽하고 놀튼 코너에 보면 아주 쉽게 찾으실 수 있고 뒤편에는 아주 파킹낯이 잘 돼 있으니까 단 일주일 중에서 화요일 하루는 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요일은 피하시고 혹시 예약하실 분들은 323-936-9106 323-936-9106 9106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좀 개인적인데. 자, 그러다 보면 예. 우리 대표님, 또 사장님, 따님 나름대로 음식에 일가견이 있는데 네. 이견이 나진 않나요 혹시?
0: 엄청나죠.
1: 아, 내가 제일 궁금해 사실은.
0: 그래서 지금은 이제 딱 나눠져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그 이제 음식도 하고 마켓도 보지만 네. 서비스 손님들한테 제가 아. 이렇게 서빙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
1: 그렇지.
0: 그러니까 제가 반찬하는 11시 전에는 우리 남편이 부엌에 못 들어오고요.
1: 아, 서로 약속이 네, 돼 있구나.
0: 네, 11시 네. 후에는 제가 부엌에 안 들어갑니다. 아, 아, 서로 이게 예, 예. 저감 안 되고. 예. 그다음에 우리 딸하고 나하고도 같이 밖에서 서빙을 하는데 처음에 같이 하니까요. 어쩜 의견이 다른지요.
1: 아, 그렇습니까.
0: 그래서 지금은 둘이서 딱 나눴습니다. 오전 11시부터 4시까지는 둘이서 교대로. 그렇게 해 가지고 하니까요. 의견이 전혀 저거가 아, 안 생깁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아 가족끼리도 조금 거리를 둬야 되는구나 그러고 내 생각에는 막 딸이 오니까 막 아기자기하게 둘이 막 뭐 네. 이렇게 껴안고 막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아이고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철저하게 네. 아주 오전 오후 딱 나눕니다.
1: 자, 오늘은 건강하고 맛있는 한식 힐링이 되는 곳 소반 LA 한식의 자존심. 오늘은 소반의 박영희 대표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예약하시거나 문의사항 있으면 323-936-9106 323-936-9106으로 전화주시고 위치는 알다시피 올림픽하고 놀턴에 아주 간판이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화요일은 쉬시니까 화요일은 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니까 아, 마무리 말씀 하나 해주신다면.
0: 근데 요즘 아니 저 같은 많이 먹는 사람도 조금 이상하게 조금 기운이 떨어지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네.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1: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건강 유의하시고 네.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그게 감사합니다. 제일 좋아요.
0: 너무 많이 먹어서.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2: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3: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 선택하세요 품질을,
3: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2: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셸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3: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2: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3: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4: 세븐디아스 타이어.
5: 태양입니다.
6: 태양입니다.
7: 태양입니다.
8: 태양입니다.
9: 태양입니다.
10: 태양입니다.
11: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2: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3: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2: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4: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5: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14: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5: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16: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7: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8: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7: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8: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7: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9: LA 아리랑 LA 한인 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다양한 경품 대잔치가 예정된 이번 행사에서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에반팍, 우주한, 덤파운데드 등 최강 라인업 공연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를 즐겨보세요.
20: 제53회 LA 한인 축제는 CD10, 메트로, 허슬러, 럭키 레이디 카지노, 서울 메디칼 그룹, US뱅크, 현대, 믹순 백세주가 후원합니다.

자, 순철님 천장 올려다보면서 감상하신다고 했네요. 사랑한 후에 전인권입니다.

0: 네, 아이고 순철님 덕분에 또 멋진 노래 우리 전인권의 사랑한 후에 함께 했습니다. 자, 천장 올려다 보면서 감상하셨습니까? 비비아님 어서 오세요. 자, 안부가 늦었네요. 비비아님 이제 귀는 좀 나으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애니님이 처음으로 채팅방에 들어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방송 항상 고맙고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혹이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같이 함께 할게요.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있었고 비비안님이 또 우리 통계님이 이렇게 좀 감기 몸살 걸렸다니까 가까이 있으면 맛있는 것 좀 갖다 드리고 싶다고. 아이고 고마워라. 약간 울컥 순철님. 그렇습니다. 노래 듣고 울컥할 수 있고. 전인권 씨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요. 제가 20대 초반 시절에 신촌에 보면 그 야누스라고 음악 감상실이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갔더니 여자 머리를 빠마기를 하고 아주 배짝 마른 금방 쓰러질 것 같은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데 바로 그 사람이 전인권 씨였습니다. 아주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낼 수 없는 소리를 그저 미국 레코드판에서나 들을 수 있는 목소리를 들려줬던 사람이 바로 전인권 씨였고 그 한 2, 3년 후에 들국화라는 이름으로 이 노래를 비롯해서 들국화의 아주 주옥 같은 그런 노래들을 우리가 만나게 됐습니다. 아이고 모찌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기분 좋죠? 자,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모이셨고 혹이라도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들 오늘도 변함없이 남은 시간 동안 또 2부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톡톡 저하고 팡팡 튀는 고니와 비니의 이제 좌충우돌 오늘은 또 어떻게 좌충우동할지 여러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은 노래 신청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2부에 첫 곡으로 팍 쏴드리겠습니다. 네, 어서 들어오십시오. 자, 이제 전하는 말씀 잠시 듣겠습니다.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아주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스의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의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 프렌드 보험이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관심 있는 파워볼 잭팟이 이번 토요일 날 있습니다. 플레이를 할 시간입니다. 자, 파워볼 잭팟이 무려 2억 9천 8백만 달러 이상입니다. 여러분 혹시 티켓을 가지고 계십니까?
1: 골프도 즐기고 이웃사랑도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2: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1: 11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2: 부에나팍 로스코 호텔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립니다.
1: 이 대회가 특별한 이유는
2: 참가비 전액을 이웃에게 기부하는 따뜻한 이웃섬김 골프대회이기 때문이죠.
1: 여러분이 홀인원 만불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거기에 푸짐한 상품과 다양한 경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1: 골프도 즐기고
2: 이웃에게 사랑도 나누고
1: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참가 신청 및 문의는
2: 888-847-3098 888-847-3098
3: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의 새 매뉴얼이 9월 매주 목요일마다 렉서스 GX550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9월 한 달간 게임을 즐기면서 파워풀한 럭셔리 SUV를 차지하는 행운을 잡아보세요. 멤버가 아니신가요? 오늘 무료로 가입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오직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4: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5: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4: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6: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7: We will fight for you.
6: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8: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9: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8: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9: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8: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순서 오늘 불금 같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우리 앤디님 오셔서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방송 오기 전에 우리 장요셉 단장님 만나서 뭐 좀 장소 좀 결정하고 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잘 계시죠? 감사합니다. 2부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양꼬님, 아이고 가을바람에 뛰어보냅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거 노래 가사 같은데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한 말씀 한 말씀 주시는 짧은 얘기지만 제가 느끼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십니까? 꼭 시 같다고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자, 모든 분들이 반가워하시고 요새 게시판이 아주 가을 추수같이 풍성하고 카카오톡 마찬가지고, 자, 카카오톡의 특징은 여러분들 이겁니다. 방송 시간이 아니더라도 시간을 못 맞추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함께 나눌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이 우리 카카오 채팅만이 갖고 있을 수 있는 굉장한 장점이고 특징이기도 합니다. 우리 회사에서 그만큼 여러분들을 배려해 주셨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날씨도 좋은데 혹시 그 나들이 같은 거 준비하신 분들은 워낙 날씨가 좋아서 어떤 형태로든 밖에 나가시면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또는 안타깝게도 타운을 사수해야 되는 여러분들을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날이 덜 덥고 좀 선선하면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뭔가 짜증이 안 나잖아요. 좀 버틸만한데 날씨까지 더워버리면은 아이고 이놈의 날씨야 그리고 괜히 원망만 가고, 저는 그런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생각 가지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게 있잖아요. 힘든 시절이 있어야 그 다음에 기분 좋을 때 그게 극대화돼서 훨씬 더 기분이 좋지 않나. 또 배가 많이 고플수록 아무거나 먹어도 굉장히 맛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 반찬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아이고 세인트 아저씨, 즐거운 금요일 되시고 행복한 주말 되세요. 고마워요. 주말 잘 보내요. 네. 자, 우리 비비아님 함께 하시죠. 박인희의 세월아 보내드리면서 2부에 우리 라빈 씨 모시겠습니다.

0: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샤넌베, 지소울, 강유찬 등 최강의 라인업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경품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LA 한인축제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재외동포청, 파크웨스트 바이시클 카지노앤호텔, 호웨이, 하이틴 USA, 헬로소주, 뱅크오브홉, 레빗재단이 후원합니다.
2: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3: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2: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3: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에 별미.
2: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3: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2: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4: 이런 분도 용자가 될까요?
5: 자영업을 2년 이상 하고 있고 크레딧도 좋지만 다운페이가 부족하고 인컴이 적게 보고돼 메이저 은행에서 65만 불 융자를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융자나라에서 상담 후 무려 100만 불 융자 승인을 받고 125만 불짜리 집을 구입하셨는데요. 더 놀라운 건 최대 150만 불까지 가능하다는 안내까지 받으셨다는 것이죠.
4: 융자,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융자나라 213-388-5600
6: 213-388-5600 융자나라.
7: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8: 이복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틴
9: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0: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네,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우리 고니 비니의 유쾌한 라디오. 비비안 님이 어머 로빈 님 반가워요. 파마하셨네요. 너무 귀엽다고. 걸렸다.
1: 오늘 폭탄.
0: 근데 네. 아주 잘 어울려.
1: 아, 그래요? 파마 아니고 이런 고데기 팔아요. 그래가지고
0: 아, 집에서 한 거예요?
1: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좀 변화가 좀 가능하게.
0: 미장원보다 훨씬 나.
1: 그래도 우리 같이 일하는 외국 엔지니어분이 저 새벽 4시에 일어나냐고 맨날 머리에 뭉건이라고.
0: 아니야 멋있어. 오늘 집에 가실 때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어.
1: 왜요? 누가 쫓아오나요?
0: 납치의 위험이 있어. 나 경찰서에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또 전단지 돌리게 하지 말고 조심하세요.
1: 칭찬 감사합니다.
0: 네. 아이고. 네. 우리 통계님이 대구에서 빠마하셨네요. 네. 다들 빠마로 알아.
1: 아니 근데 다 저를 너무 애정하시는 게.
0: 그러니까.
1: 네. 저희 조금만 변화해.
0: 주의 깊게 보는 거야.
1: 어, 어떡하지?
0: 어, 너무 좋은 거야. 어.
1: 이게 나요? 생머리가 나요?
0: 어, 난 이게 훨씬 나.
1: 아, 그래요?
0: 어. 그러니까 아유, 네. 우리 비비언님 맞아요. 조심하래잖아요. 오늘 조심해야 돼.
1: 코디님도 아주 신문에 대문짝만 하게 사진 나오고.
0: 글쎄요. 아유, 참 쑥스럽게.
1: 아, 아주 그냥 사진발이 아주 그냥 아이고, 잘 나왔더라고요.
0: 자, 네. 오늘은 뭔 또 보따리를 풀어볼까요?
1: 아, 글쎄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얘기 하면 좋을까요?
0: 글쎄요.
1: 저 뒤에 아주 그냥 저 라디오 서울도 아주 이쁘네요.
0: 멋있게 했어.
1: 네, 아주 또, 약간 그리고 스튜디오가 그래서
0: 우리 로빈 씨가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 비니 씨가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1: 그래서 지금 칭찬 한 마디 들으려고.
0: 아니야, 멋있어. 이게 너무 하네. 그리고 네. 이거. 이뻐 아주.
1: 네네네.
0: 이 배경이 아주 이쁜 것 같아.
1: 그 저희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 많이들 들어와서 보시었겠지만 저희가 매일매일 업데이트하고 그렇지. 계속 지금 잘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예전보다 많이 화려해지고.
0: 사실 제가 말 중간인데 네. 우리 브라이언 대표님이 네. 참 그 괴상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네. 이분은 잠을 안 자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매일 저도 궁금해요.
0: 뭘 그냥 이번 주 저번 주 거의 매주
1: 뚝딱뚝딱,
0: 매일매일 뭐가 자꾸 바뀌어.
1: 그러니까요.
0: 저거 저렇게 하려면 잠자면 못해요.
1: 아니요 상상도 못할 것 같은데 저희가 뭐 이것 좀 해주세요 대표님 그러면 네. 바로 그냥 그렇게
0: 그러니까요.
1: 해주시고
0: 네.
1: 진짜 말씀 맞다나 네. 잠을 언제 주무시는지 저분은 아니, 철의 인간인가?
0: 보통 사무실 가면 이제 의자에 앉아서 있는데 저분은 의자가 없어 서
1: 있어요.
0: 있잖아.
1: 네 앉는 거 싫어하죠.
0: 하루 종일 일을 서서 해.
1: 그냥 맞아요.
0: 일반 분이 아니셔.
1: 진짜 좀 이상한
0: 대단한 분 같아요.
1: 외계인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서요 저희 예. 그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보시면 네. 굉장히 많은 정보가 업데이트 되어 있지만 네. 그 중에서 네. 저희 또 타로 언니.
0: 아 타로 언니.
1: 타로
0: 제가
1: 언니의...
0: 설명을 했어요.
1: 네 예, 예, 예. 포스가 범상치 않아요.
0: 예, 예, 예.
1: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마음속에 생각하고 타로를 한 장 뽑아라.
0: 그러니까.
1: 네. 아. 근데 거의 다 맞아요.
0: 어 그래요? 나는 솔직히 해보진 않았어.
1: 아 저는 자주 해요.
0: 어 자주 하는구나.
1: 저 좀 그런 거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그거 타로 언니 보고 나면 우리 지윤 철학 원장님 운세도 좀 보고.
0: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네. 아주 어렸을 시절로 돌아가면
1: 네.
0: 제가 초등학교 시절부터 네. 저희 어머님 가수현미 씨가
1: 네.
0: 굉장히 그때 우리가 얘기하는 미신이라고 그랬죠.
1: 네.
0: 그래서 때마다 뭐 이렇게
1: 맞아요.
0: 불공을 드리려 갔는데 맞아요. 절도 아니고 무슨 뭐 이렇게 방 같은 데 가면 할아버지가 있고 요새 그 많이 나오는 그 신 모시는 분 그런 데 가면 뭐 쌀 같은 거 매달 놓고
1: 그러니까요.
0: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주문을 내었는데 항상 뭐 맨날 삼재래요.
1: 근데 삼재도 악삼재가 있고 복삼재가 있잖아요.
0: 뭐 그까진 모르고.
1: 그래서 다들 복삼재는 좋다 그랬어요.
0: 그 노란 종이에다가
1: 네.
0: 그 빨간색 나는 그 붓으로 부적을
1: 네.
0: 써가지고
1: 네.
0: 그 냄새도 향 냄새 같은 거
1: 약간
0: 나요.
1: 약간 좀 야리꾸리한 냄새 나죠.
0: 그래서 이렇게
1: 네.
0: 주면
1: 네.
0: 하나 주머니에 넣어주고 하나 베개니에 넣어야
1: 그래
0: 되고.
1: 그래 그걸 꼬매야 돼요.
0: 또. 네.
1: 네. 이게
0: 처마에 또 이렇게 네. 걸어놔야 되고.
1: 안 보이는 데다가 넣어가지고 얘를 꼬매서 이 기운이 날아가지 못하게
0: 네.
1: 그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 미신이라고 그냥 할 게 아니라 어쨌든 그걸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지니고
0: 네.
1: 있으면서
0: 네.
1: 조심할 건 조심하고 또 좋은 얘기가 있으면 또 그렇게 받아들이면
0: 아니,
1: 되죠.
0: 아니 근데 우리 통계님은 저 대구에서 부적을 잘 쓰면 도움이 된대요.
1: 그러니까요.
0: 효과를 보셨나 봐요.
1: 그게 이렇게
0: 봐요.
1: 믿는 대로 된다고
0: 네.
1: 이거를 내가 가지고 있고 마음이 일단 안정이 있잖아요.
0: 네.
1: 얘가 나를 도와줄 것 같고 지켜줄 것 같고 그리고 뭐 어디 가지 말아라. 안 가면 되는 거고 굳이 가지 말라는 데 가지 말고 그렇게 하면은
0: 그런데
1: 네.
0: 제 어렸을 때 경험으로는 이제 얘기 들은 거를 보면
1: 네.
0: 좋은 거보다 안 좋은 걸 더 맞추는
1: 다 맞아 맞아요.
0: 깜짝 놀랄 때가
1: 그러니까요.
0: 네. 사실 네. 예를 들어서 뭐 비니 씨가 앉아 있는데 얼굴만 보고 어떻게
1: 나 좀 무서울라 그래
0: 술 주에 말할 수가 있어. 네.
1: 좀 당겨 앉아야겠어요 가까이.
0: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0: 그래도 그 요새 보면 그 연예인들 중에서도
1: 네.
0: 그
1: 무속인이 되신 분이 있죠.
0: 대표적으로 정호근 씨라고 아주 그 악역을 많이 나오는
1: 네, 네, 네.
0: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후배예요.
1: 아~
0: 근데 아주 2014년에 신내림을 받고 지금 굉장히 아주 그 잘 맞추는 분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1: 네, 네.
0: 옛날에 그 순돌이라는
1: 한지봉세 가족
0: 이건주라는 네, 사람도 네. 뭐 신내림을 받아서
1: 네.
0: 지금 무당 생활을 하고 있고
1: 옛날
0: 개그맨 중에 황승원 씨라고 있어요. 키 큰 사람
1: 여자
0: 화장
1: 네, 네.
0: 그분도
1: 아 그래요 그분도
0: 무속인으로 전향이 돼 있고
1: 아 그러시구나.
0: 예 그리고 네. 안병경이라는 그 나이가 드는 그 저 아주 명년 기자가 있어요. 그분도 뭐 그렇게 무속인이 되고 있는데
1: 네.
0: 그분들의 공통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다 몸이 아프고 죽을 것 같고 그 이렇게 신 안 받아 보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받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1: 참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운명 같은 거 그런 게 있죠.
0: 예. 우리 알청님, 로비님 헤어스타일이 범상치 않다고 오늘 아주 인기 좋습니다. 아, 예. 그래서
1: 아 조금 부끄러워.
0: 우리 비니님도 철학 같은 거 보지만 개인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그런 데 가보신 적이 있다 없다.
1: 있다.
0: 아 근데 후기가 어때요? 가보신
1: 그래서
0: 거 나서.
1: 저는 저희 할머니 불교셨거든요.
0: 네.
1: 그래서 항상 이제 정월 초하루라 그러죠. 1월 1일 되면 이제 보시고
0: 네.
1: 그냥 이제 그런데 뭐 무섭거나 뭐 이러지는 않았었는데 그냥 좀 저도 좀 가서 봤어요. 근데 되게 많아요. 무슨 손금점도 있으시고
0: 뭐 여러 가지 관상도
1: 뭐
0: 있고
1: 애기동자님도 뭐, 계시고 애기동자님은 뭐 심지어 목소리도 바뀐다고 하시고 뭐 철학도 봤었고 저는 또 타로도 또 좋아요. 우리 그 별이 타로 언니처럼 그 타로는 근데
0: 예.
1: 뭐 신내림을 받고 뭐 이러는 것보다는
0: 네.
1: 그 스토리텔링을 또 잘해야 되니까
0: 네네네.
1: 그런 것도 또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따로. 근데 뭐 좋아하는 거는 아니라고
0: 저는 근데
1: 좋아한다 싫어한다는 아닌 것 같아요.
0: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1: 네.
0: 그냥 뭐 난 그런 거 보는 거에 대해서 반대도 안 하지만
1: 근데 너무 신기한 거 뭔지 아세요?
0: 뭐가.
1: 그거를 들을 때는 막 진짜 맞아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조심해야 되겠지 막 이러고 근데 딱 나오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0: 그래요?
1: 신기하지 않아요? 왜 그러지?
0: 그랬구나. 글쎄요.
1: 그래서
0: 뭐
1: 제가 이제 막 어떨 때는 막 잘 들어보려고 녹음도 하고 예, 이제 말씀하시면 예, 예. 막 적어보기도 하고
0: 네네네.
1: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 너무 막 빠져들어서 들어서 그런가?
0: 글쎄 뭐 그럴 수도 있고.
1: 신기하니까요.
0: 근데 아무래도 남자분보다는 여자분들이 좀 더
1: 많이
0: 관심
1: 가시지.
0: 있지 않나.
1: 네, 네.
0: 그런데
1: 네.
0: 저희 그 또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1: 네.
0: 한국에 정치하시는 분들은
1: 맞아요.
0: 남자분들이 또 관심
1: 네. 그러니까 뭔가를 의지하고 싶어서 그러나 봐요.
0: 네, 네, 네.
1: 좀 궁금하기도 하고
0: 네, 네.
1: 물론 가면서 본인도 알죠. 결정도 하고 있고
0: 네, 네,
1: 뭐
0: 네.
1: 이제 그러고 가는데 그래도 가서 또 들으면서 이렇다 저렇다 하면은 좀 달라지거든요.
0: 그러니까 뭐 정치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그 어떤 그 당선 또
1: 그러니까요.
0: 이런 부분이
1: 네.
0: 굉장히 민감하다 보니까
1: 네, 네, 네.
0: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영험한 분을 모시고 그분의 얘기를 잘 듣고
1: 네.
0: 또 그분이 또 사람도 가려주고
1: 네.
0: 별걸 다 한다고
1: 네.
0: 뭐 우리나라 뭐 대통령도 그분이 계셔가지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1: 네, 네, 네.
0: 뭐 미신이긴 하지만 그것도 종류가 저희가 아는 그 사주팔자라는 거
1: 네.
0: 그 철학원이 또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걸 또 글로 푸는
1: 풀이로 해갖고 사주풀이
0: 있고
1: 네.
0: 지금 우리 정호근 씨 같이 신내림을 받아서
1: 네.
0: 그게 뭐 할아버지가 됐건 할머니가 됐건 애기 동자가 됐건 그렇게 또 보시는 분들도
1: 네,
0: 있고
1: 네, 네.
0: 각종 다양하게 많은
1: 맞아요,
0: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그렇게 이제 신내림을 받으시는 게 있고 타로는 신내림을 안 받는 거죠?
0: 타로는 철학과 비슷한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일종의 그게... 통계학 같은 거죠.
1: 근데 이제 그러잖아요. 이제 카드를 쫙 네. 펼쳐놓고 아, 그렇죠. 생각해서 이제 본인이 네, 카드를 뽑게 거죠. 하고 네. 그거를 딱 이제 다 연결을 해서 네.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저 예전에 저희 딸하고 한번 대판 싸운 적이 있어요.
0: 왜 또?
1: 진짜.
0: 왜?
1: 근데 이 모녀간의 싸움은요. 저희 아이가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여자 대 여자 싸움 같은 거예요. 약간 약간 서로 막 기싸움하고 막 저 기집애 내가 진짜 가만히 놔두나 봐라 반지 이랬는데 타로를 그때 보러 갔는데 이 선생님이 지금 딸애가 너무 지금 속상해 있다. 근데 얘가 지금 돈도 없다. 빨리 좀 돈을 얼마를 보내라. 네. 그런 거예요. 근데 싸웠지만 그래도 좀 찝찝하잖아요. 애가 그렇다는데. 그래서 얼마를 이제 보냈어요. 예, 예. 그래서 그거를 계기로 화해는 했어요. 그래서 아 선생님 그때 왜 돈 보내라는 것만 안 했었어도 근데 그런 걸 계기로 또 화해를 했나? 너무 이게 억지로 끼워 맞추기다, 그죠?
0: 아니요, 근데 여자분들이 조금 더 어떤 부분은 또 섬세하고
1: 네.
0: 센시티브하다 보니까
1: 네네네.
0: 오히려 그런데 더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 남자들보다는 남자들은 대강 뭐 에이 극간 거 그래서 특히 그 집안에도 보면 어르신 중에서 옛날에 뭐 결혼식을 해도 꼭 길이를 잡아야 되고
1: 맞아 이사 가는 날 또 뭐 손 본다 그러죠.
0: 손 본다 그러죠. 네. 그런 거서부터. 네. 심한 경우는 뭐 우리 옛날 조선 시대에는 아기 낳는 것도 길이를 잡아서 그날 뭐 아기를 가져야 낳고
1: 그때부터 제왕절개가 됐나 보다.
0: 그런 것들이 다 정해져 내려오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일설에는 요새 뭐 그 좋은 아이를 낳기 위해서 매돌 며칠 날 꼭 낳아야 되고 그래서 일부러 땡겨서 낳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1: 그런
0: 있는
1: 것도
0: 것 같아요.
1: 있고 왜 그것도 있잖아요. 이사 갈 때 네. 이삿짐보다 먼저 밥솥 들어가야 되고
0: 그러니까,
1: 뭐 팥 들어가야 되고
0: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생각이
1: 네.
0: 모든 거를 다 잘 되기 위한
1: 그렇죠.
0: 어떤 바램으로 하는 거니까
1: 그렇죠. 네.
0: 저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1: 맞아요.
0: 봐요. 그냥
1: 네.
0: 하는 것보다
1: 네. 네.
0: 물론 뭐 그런 거를 생각 안 하고 무시하는 사람도 없을 수 있지만 근데 일반 분 중에서도 그 귀신이라는 거
1: 네.
0: 저는 이제 그 주로 음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녹음실에서의 일들이 있는데
1: 무서울라 그래요.
0: 녹음실에서 꼭 투정을 부려요.
1: 그만.
0: 예를 들어서 뭐냐면요 녹음을 하다가 꼭 악기 하나가 고장이 나요.
1: 진짜로 있어요?
0: 네, 있어요.
1: 진짜로요?
0: 네, 저는 겪었어요. 제가 한
1: 근데 그러면 대박 난다면서요?
0: 대박보다 그게 있어요. 30년 전쯤에 제가 어머님 복음성가를 제작을 했었어요.
1: 네.
0: 그 스튜디오에서 이제 노래는 말고 먼저 이제 음악을 녹음하고
1: 네, 네.
0: 그다음에 그 음악 갖고 노래를 녹음하는데
1: 네.
0: 음악 녹음하는데 그 올겐이 무지하게 중요한 파트인데 갑자기 퍽 하고 안 되는 거예요.
1: 더군다나 복음성가니까 듣기 싫었나 보다.
0: 그랬더니 그 건반 하시는 분이
1: 네.
0: 야 이거 복음성가니까 투정 부린다
1: 그러니까,
0: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과 평화라는 그룹이 있어요.
1: 네.
0: 락 그룹이에요.
1: 네.
0: 한동안 뜸했었지. 그분들을 제가 절친이라서 그 기타 치는 그 이철 형님한테 저 한번 도와주세요. 엄마 찬송가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야 우리가 락 하는데 무슨 찬송가를 이렇게 된 거예요.
1: 네.
0: 그래도 형 한번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네. 그 다섯 명이 다 불교였었어요.
1: 네.
0: 안타깝게도.
1: 네.
0: 그렇게 투정을 부리는 거야. 그랬더니 건반하시는 분이
1: 네.
0: 오늘은 안 돼 이거.
1: 어머.
0: 내일 해야 돼.
1: 어머.
0: 그러면서 네. 그 향.
1: 네, 네, 네.
0: 일반 향.
1: 네. 초록색.
0: 향 두 자루를 피워놓고 오늘은 녹음 그만. 그리고
1: 그 향을 왜 피우는 거예요? 향을 피우면은 그게
0: 뭐
1: 좀 달래는 건가?
0: 뭐 달래고 그런 느낌이에요. 그 냄새를 내서 우리가
1: 네.
0: 이렇다 좀 잘 봐달라. 그리고 그날 철수하고
1: 네.
0: 그 다음에 오히려 당구장을 갔어요.
1: 네.
0: 시간 보내느라고.
1: 네.
0: 그리고 그 다음 날 녹음했더니
1: 괜찮아요?
0: 아무 일 없듯이 돼요.
1: 달래나서.
0: 근데 저 말고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런 그 귀신을 보거나 그런 게 있는 경우에 히트나 대박이 나는 노래들이
1: 네.
0: 꽤 있었어요.
1: 그렇게 예, 저도 예,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예. 왜 녹음실에서.
0: 그렇죠.
1: 예.
0: 그러니까 일반인 중에서 조금 신기가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1: 네.
0: 우리가 이제 소름 끼친다는 얘기 있죠. 갑자기 네네네네. 이렇게 촥 뭐가 타고 올라오고. 네네네. 밤에 혹시 너 그런 적 없니? 그래서 가끔 있어요. 그건 누가 뒤에 있는 거야?
1: 그러더라고. 아, 진짜 왜 그래요? 나 네. 요새 감염이 들린단 말이에요.
0: 아니, 이렇게 소름이 쫙 타고 올라오는 있어요. 거.
1: 네. 그게 그러니까 닭살 쫙 돋고.
0: 그 사람 말로는 뭐 귀신이란 존재가 괴롭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자기가 그립거나 필요한 사람에 이제 이렇게 있는 건데 그게 좀 사람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육감이라 그러죠. 식스센스.
1: 네, 네.
0: 그게 조금 발달된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느끼는 거고
1: 네.
0: 심한 경우는 스쳐 보이기도 하고
1: 무딘 사람은 그냥 모르는 거고
0: 그리고 이제 신내림 받은 사람들은 좀 더 자세히 어떤 그 그런 거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보면
1: 네.
0: 그 드라마에도 나오지만 좀 그 환을 풀어줘야 네.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
1: 아, 나도 그랬잖아요. 지금 너무 웃긴 게요. 우리 너무 좌충우돌이긴 하지만 갑자기 남양 특집으로 갔어.
0: 아니야.
1: 네.
0: 그러고 보니까 우리 저 비니 씨 뒤에도.
1: 비니 씨 뒤에 조심하세요.
0: 아니 저는 괜찮아요. 네.
1: 그 뒤에 조심하세요.
0: 뒤에 보니까
1: 네.
0: 조그만 애가 웃고 있네.
1: 조금 이따 놀아줄게. 방송해야 돼.
0: 아니 근데 뭐 우리는 원래가 좌충우돌이니까
1: 네.
0: 근데 사실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애청자분들 중에서 지금 본인은 아니더라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손따라
1: 네.
0: 그런 부족을 그쵸, 가졌던
1: 그쵸. 한 번쯤은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실걸요?
0: 아까 우리 통계님 그 보니까
1: 네.
0: 통계님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중년은 아닌 것 같아요.
1: 네.
0: 그런데도 부적이 효험화되잖아요.
1: 그러니까
0: 그 자기 네. 나름대로 경험이 있는 거예요.
1: 네, 네.
0: 그랬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네,
0: 그래서
1: 저도, 네.
0: 예를 들어서 우리 그때 영화 같은데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할머니가 준 목걸이를
1: 맞아요. 네.
0: 자기 수호신으로 가지고
1: 네,
0: 있고
1: 네, 네.
0: 뭐 그런 거 맥락으로
1: 맞아요. 네.
0: 될 것 같아요.
1: 네.
0: 지켜줄 수 있고 네. 그런 것 같아요.
1: 저도 할머니가 이렇게 베갯잎에 이런 거 좀 해주시고 내복 사이에 이렇게 조그만한 거 주머니 해가지고 이렇게 좀 해주시고 어서 뭘 보고 오셨나 봐요.
0: 아주 옷핀으로 이렇게 달아주잖아.
1: 그러니까,
0: 떨어지지
1: 네,
0: 말라.
1: 네, 그러니까 이제 꼬맨다고.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갔다가 이제 오신 거죠. 왔는데 이제 얘가 뭘 좀 뭐 좀 조심시켜라 이제 그랬나 보죠. 이제 그러면은 그런 거 이제 해주시고
0: 우리가 이제 매년 초가 되면 토정비결이라는
1: 그렇죠.
0: 걸 옛날에는 많이 봤었잖아요.
1: 그렇죠. 네네.
0: 그리고 뭐 아까 아시다시피 뭐 지은철학원에 신문에 나거나
1: 네네.
0: 이런데 오늘의 운세
1: 네.
0: 그래서
1: 자기 꼭 봐요.
0: 자기 띠 보면
1: 네.
0: 뭐 몇 년생 뭐
1: 남의 띠도 봐요. 보다가 보면 열두 띠 다 봐요.
0: 뭐 네. 뭐가 있네 뭐가 있네 그런데
1: 네. 네.
0: 그런데 저는 이제 포괄적으로
1: 네.
0: 뭘 조심해라
1: 네.
0: 뭐 사람을 조심해라
1: 네.
0: 예를 들어서 내년 되면 좋아진다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1: 네.
0: 그날부터 좀 기분이
1: 그러니까요.
0: 좋아지는 것 같아요.
1: 저도 이렇게 보면은 숨만 쉬어도 좋다
0: 네.
1: 그런 거 뭐 너무 좋죠.
0: 네.
1: 그리고 혹시라도 좀 불편한 일이 생겨도 아 지나갈 거야. 원래 좋은 일이 생기려고 이렇게 약간 내 불편한 일도 생기는 거야.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좋아요. 그런 거는
0: 그러니까,
1: 또.
0: 그러니까 그리고 항상 네. 얘기하는 게 뭐 야 내년 음력 4월에 동남쪽에서 귀인이 나타난다. 꼭 그러잖아요. 무슨 쪽에서 뭐 북쪽에서 나타난다.
1: 네. 나는 그렇게
0: 나타난다.
1: 얘기 안 해줬으면 좋겠어. 저 동서남북 모르는데 동남쪽은 더 몰라요. 나는 그냥 네 그냥 귀인이 나타난다.
0: 그러니까 여기서는 간단하게
1: 네.
0: 이스트 그러면 다운타운 쪽,
1: 네.
0: 웨스트 그러면 라브레아 쪽. 노스 그러면
1: 네.
0: 저 헐리우 쪽,
1: 네,
0: 사우스 그러면
1: 그렇게,
0: 피커 쪽.
1: 그렇게 풀이해줘. 아, 그렇게 풀이해주세요. 저는 동서남북 잘
0: 미국이니까
1: 몰라요.
0: 미국이니까 미국에 네. 미국에 맞춰서 하면 되지 뭐.
1: 네.
0: 그렇잖아요.
1: 그리고 이제 이 출생년도로 이제 보통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0: 그렇죠.
1: 개띠, 닭띠 뭐 이런 애들은 저는 이제 거의 맨 앞쪽에 있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그런 것도 재밌기도 하고.
0: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사주팔자나 철학 같은 거 보는 사람들은 이제 난 음력으로
1: 네네 그렇죠. 네.
0: 뭐 생년월일 그다음에 태어난 시간
1: 네.
0: 뭐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1: 네네.
0: 좀 이렇게 이름을 풀어가고 인생을 풀어가고
1: 역학이라고
0: 그런
1: 하죠.
0: 같아요.
1: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또 뭐 12월 정도 되면은 이제 인터넷에서도 그 무료 사이트로
0: 아.
1: 그런 것도 다 보는 게 있거든요.
0: 여러분들 얘기 나온 김에 저희 1250.com으로 들어가시면
1: 네.
0: 그 타로 별이 언니 있으니까
1: 네, 네.
0: 거기 한번 해보시면
1: 네. 그냥 아무 인포메이션 안 넣으셔도 돼요.
0: 그러니까 또 네. 9월에
1: 네.
0: 당첨해서 조금 아까 인터뷰했던 소반에서
1: 네.
0: 50불 식사권도 주시고
1: 그럼요.
0: 아니 뭐 why not?
1: 네.
0: 영어로 네. 치면.
1: 그리고 또 보시고 또 그 바로 밑에 또 지은 철학관 있으니까 그것도 보시고 좀 궁금한 거 있으면 그 옆에 우리 라서 도움이 있으니까 거기다 좀 궁금한 것도 또 물어보시고 하시면은 저희 웹사이트 그 웹사이트가 굉장히 활용도가 많고 진짜 보실 게 많아요.
0: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거는 다 취미고 아니요 제가 알기로 미국도 철학원이 있고 또 우리 지은 철학원
1: 있잖아요.
0: 같이
1: 네.
0: 다 있잖아요. 네. 타로도 얼마든지 있고.
1: 그럼요.
0: 그러니까 네. 뭐 삶이 피곤하고 지칠 때
1: 사이클 리더 있죠.
0: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약도 잘 쓰면 독이 잘못 쓰면 독이 되고
1: 좋은 약도
0: 독도 그쵸? 잘 쓰면 약이 돼요. 예.
1: 맞아요.
0: 그 제아는 한의원 그 선생님이
1: 네.
0: 이제 환자들이 이렇게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픈 분들
1: 네.
0: 보통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 벤을 모시고
1: 네.
0: 이제 가까운 모롱구 카지노를 간대요.
1: 네네.
0: 그래서
1: 돌고 있어요?
0: 거기 바람 쐬러.
1: 네.
0: 이제 카지노를 이제 바람 쐬러 가면.
1: 네.
0: 문 앞에 내려드리면 그 아프던 분들이 다 뛰어들어가신대요. 그래서
1: 네.
0: 몇 시간 놀다가
1: 네.
0: 집으로 돌아오실 때는
1: 다시 쩔뚝거려.
0: 쩔뚝거린대요. 그만큼 네. 도파민이라는 것이 그렇게 사람을 강하게 만든대요.
1: 진짜.
0: 그래서
1: 네.
0: 뭐 그리고 카지노 그 뭐 갬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 네네.
0: 때로는 거기 가서 그렇게 활력을
1: 네.
0: 얻는 것도 좋은 처방이다.
1: 일상의 탈출 그죠?
0: 네, 그런
1: 맞아요.
0: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잘 쓰면 되고
1: 네.
0: 제가 방송을 하면서도 한 곡 한 곡 드리는 음악들이 삶에 지칠 때 여러분들의 좀 마음을 위로하고
1: 그쵸.
0: 또 그거 듣다가 희죽 야 그래도
1: 서러울
0: 그,
1: 때도
0: 이 노래
1: 있고.
0: 이 노래 나올 땐 내가 한 가닥 했는데 이런 생각도 하고
1: 제가요 예전에 골프장을 갔다가요 뜻하지 않게 뭔가 따끔한 거예요 벌침을 맞은 거예요 근데 걔가 맞아 보셨어요 벌 쏘여 보셨어요
0: 난
1: 되게 따끔해요 진짜 가시가 탁 박히거든요 근데 막 크게 막 금방 이제 뺐으니까 막 부풀어 오르고 막 이러는 거는 없었는데 일부러 그런 봉침을 맞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막 아 막 그때 막 놀래고 그러기는 했지만 오히려 남들은 돈 주고 맞는다는데 그게 모르게 독도도 뭐 좀 빼주고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벌침이라는 게 존재해요. 일상으로더라고요. 한의학에 얼마든지.
1: 아이고 진짜.
0: 그래서 네. 오늘은 뭐 다른 얘기보다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뭐 한국에 계실 때도 관심이 있었고 여기서도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데
1: 네네.
0: 저는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 사실 아는 사람이 만나서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힘이 되는 게 우리는 인생살이고
1: 네네.
0: 그러니까 꼭 뭐 어디에 기해서 과하게 안 하는 경우면
1: 네.
0: 우리 비니님 같이 신문을 봐도 좋고
1: 네.
0: 뭐 우리 라디오 서울 1150의 뭐 네. 별이 언니를 만나도
1: 네.
0: 좋고
1: 네.
0: 뭐 누구를 만나도 좋고
1: 네.
0: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저는 굉장히 찬성하는
1: 그냥 뭐
0: 편입니다.
1: 재미니까
0: 예,
1: 네
0: 예.
1: 그거에 막 저기 막 그걸 집중을 해가지고 그걸 너무 막 맹목하고 이러는 게 아니니까
0: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 이제 그 친구 관계라든가 아는 관계에서 내가 답답하면 어떤 때는 그 사람한테 답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1: 그냥 하소연만 해도 얘기만 해도
0: 털어만 놔도
1: 그 속 시원하잖아요.
0: 그것만 해도 훨씬 네. 위로가 되는 경우가
1: 속이
0: 많잖아요.
1: 또 풀리고 맞아요. 위로도 네. 얻고
0: 그럼요.
1: 네.
0: 그게 우리 하루하루 살이지 사실 이제 이제 나이가 중년이 돼서 하루하루 살면 어떻게 보면 욕심이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뭘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욕망보다는
1: 네네.
0: 야, 뭐 더 나빠지지 말고 이대로만 가도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욕심도 생기고.
1: 저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0: 네. 네. 네. 그래서 뭐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서
1: 네.
0: 유열 씨의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1: 네,
0: 뭐 이런
1: 네.
0: 가사가 있는데
1: 네.
0: 그런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보통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럼 물어봐요. 그럼 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좋은 건지
1: 그게
0: 몰랐어요.
1: 제일 좋은 거라니까요. 아무 일 없이.
0: 네, 그런 것 같아요.
1: 그냥 무탈하게. 진짜 저도 요새 그 오늘 그 우리 로또 2억 9,800만 불 어느 정도인지 감도 안 오기도 하지만 막 일억 천금을 받고 막 그런 거보다 그냥 하루하루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냈으면 좋겠어요.
0: 그러니까.
1: 네.
0: 그래서 간혹 요사이 그 수년 만에 오는 연락은 반갑질 않아요.
1: 무슨 일 있나.
0: 주로 떠나셨다는 얘기가 어. 많아요. 아니면 떠나실 것 같다. 아니면 그 가족 중에서 부고가 오는
1: 그럼 무소식이 희소식도 아닌 거네요 요새는.
0: 어, 아예 소식 없는 것도 잘 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오히려. 것 같아요. 오히려 연락 거의 안 하던 사람이 연락이 오면 아, 저 그분의 누군데요. 사실은
1: 하시지.
0: 어저께 아. 가셨어요. 예. 그런 거 좀 있으면 이제 부고장 날라오고 그런 것 같아요. 뭐 어차피 가시는 길이지만 그래도 무탈하게 사는 날까지는 힘들지 않게 사실
1: 맞아요.
0: 지금 애청하는 분들 중에 귀로 라디오로 들으시

0: 이게 방송 멘트예요. 그냥 보는 날
1: 슬프잖아요 갑자기. 아니야, 아니야. 금요일인데
0: 슬플 거 없어요. 아닙니다. 절대 슬플 거 없고.
1: 아, 네네.
0: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니까 사실 뭐 그 굉장히 참 단순해요. 눈 뜨면
1: 네.
0: 목마르니까 물 마셔야 되고
1: 배고픈 밥 먹고
0: 출출하니까 뭣도 챙겨 먹어야 되고
1: 네.
0: 그러다 보면 나가봐야지 그러고 하루 나와서
1: 네.
0: 여기서도 뭐 점심 됐네 전에 네. 얘기했다시피 뭐 냉면을 끓여 드시든 뭐라든 네. 뚝딱 네. 한 그릇 먹고
1: 네.
0: 이렇게 또 하루 지나다가 5시 되면 또 집에 가야 되네
1: 퇴근해야지
0: 뭐 주말이네 뭐 빌빌하고 지내다가 또 월요일 되면 이러고 가면 1년이에요
1: 그렇죠
0: 네.
1: 벌써 9월 지금 이제 그러니까요. 셋째 주 다가오잖아요.
0: 그러니까
1: 다음 주 추석이에요.
0: 그렇게 오래되지 않게 제가 방송 그 올해 초에 여러분들 올해는 좀 웃는 날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덕담을 드렸는데
1: 많이 웃으셨을걸요.
0: 네, 이제 뭐 벌써 이제 10월 되니까 좀 있으면 땡스기빙이고 그럼 이제
1: 근데 너무 기다려지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렇다 절기들이.
0: 네. 그렇죠.
1: 얼마나 좋아요. 땡스기빙만 오고 또 뭐 크리스마스 오고.
0: 그리고 또 네. 뭐 연말 되면 모처럼 만에 사람들하고 모여서
1: 그러니까요. 못 만났던 사람들도 보고. 만나고 그동안 소원했던 사람들도 또 만나고
0: 수다도 떨고 그런 기회가 돌아오잖아요.
1: 갑자기 기분이 확 좋아지네요.
0: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네. 네.
0: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하고 라빈 씨하고 웃고 떠들기도 하고
1: 네.
0: 저도 뭐 슬없이 그냥 맹물 같은 소리도 하고
1: 네.
0: 뭐 그래 그렇게 지내는 것 같아요.
1: 그게 또 그렇게 정 들어가는 거죠.
0: 네, 그러니까요.
1: 네.
0: 자, 그래서 오늘은
1: 진짜 좌충우돌 얘기했어요. 네, 오늘.
0: 좌충우돌 다른 네. 것보다 이제 철학이나
1: 네.
0: 그런 점 같은 거에 대해서 또 지난 얘기들 많이 나눴고.
1: 네.
0: 뭐 혹시라도 잊은 분 계시면. 주말에 한번 보러 가세요.
1: 맞아요. 한번 보셔서 전화 한번 하고
0: 그냥 네. 개운하게 그런 얘기 듣는 것도 좋은 일 같아요. 예.
1: 어떻게 지냈나 아무도 없고.
0: 그렇죠. 예. 예. 자 오늘도 이렇게 보따리 한번 풀어봤습니다.
1: 네 오늘도 재밌었습니다. 주말 네. 잘 보내시고요.
0: 네.
1: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되는 거 뭘까요?
0: 뭘까요?
1: 내일 아침 9시.
0: 그렇죠. 네. 내일 아침 9시입니다. 잊지 마시고.
1: 네. 위켄드 수다도 들어주시고요.
0: 네, 많이 들어주시고요.
1: 네.
0: 또 화요일 날 뵙시다.
1: 저는 다음 주에 뵐게요.
0: 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3: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4: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5: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4: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6: 213-383-3838 213-383-3838.
7: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8: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7: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8: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7: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8: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9: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0: 태양입니다.
11: 태양입니다.
12: 태양입니다.
13: 태양입니다.
14: 태양입니다.
15: 태양입니다.
16: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7: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8: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7: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0: 아이고 우리 모찌님 덕분에 멋진 노래 우리 산타나의 스무디 함께했습니다. 참 저도 들기 쉽지 않은 영화인데 노래인데 몇 년 전에 공연 왔을 때 갔었는데 마지막 연주 때 쓰러지는 거 보고 아 예 네가 가라 하와이 이거는 친구에 나오는 명대사고 이병헌의 유명한 대사 그렇죠. 모히또에서 몰디브 한잔하자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 SK 사장님 티투스 멋있다고 감사합니다. H님 저보니까 하와이 생각난다고 신청곡 주셨네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우레와 같은 성화로 꾸며지는 라디오는 내 친구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1: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게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2: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1: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2: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3: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4: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5: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4: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5: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4: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6: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프롬 20, 빅오션 등 최강의 라인업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경품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LA 한인축제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7: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패창가,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LA케어, 젠코리안 바베큐, US뱅크, 기아자동차가 후원합니다.
8: 골프도 즐기고 이웃사랑도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9: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8: 11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9: 부에나팍 로스쿠테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립니다.
8: 이 대회가 특별한 이유는
9: 참가비 전액을 이웃에게 기부하는 따뜻한 이웃섬김 골프대회이기 때문이죠.
8: 여러분이 홀인원 만불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9: 거기에 푸짐한 상품과 다양한 경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8: 골프도 즐기고
9: 이웃에게 사랑도 나누고
8: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참가 신청 및 문의는
9: 888-847-3098 888-847-3098
10: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0: 네 오랜만에 들러주신 우리 NDC 함께하고 계십니까? 네 그립고 그리운 사람 황영익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네, 아이고 우리 앤디님 덕분에 좀 차분한 노래 들은 것 같아요. 아예 무르익는 오후에 들으니 좋다고 말씀하셨네요. 네, 자, 1부에도 말씀드렸지만 파워볼이 드디어 플레이할 시간입니다. 내일 토요일 파워볼 잭팟이 무려 2억 9,800만 달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티켓 가지고 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주말이 머물어 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금 카카오톡 창에서는 동양인들을 잘그 미국 사람들이 구분을 못하는 것 같다고. 때로는 저한테도 Are you Chinese? 그러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저희가 외국 사람을 봐도 많이 구분이 안 되듯이 그네들도 저희를 보면 좀 구분이 안 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저희가 볼 때는 분명히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과 중국 사람과 또 아시아 계통의 베트남이나 태국 사람은 조금씩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저만의 생각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신가요? 자, 이제 방송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새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특히나 통계님은 서울에서 머리도 복잡하고 또 몸도 성치 않으시니까 이번 주말을 통해서 좀 완쾌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참여 못하셨지만 우리 샌디송님 또 우리 열심히 달라 보시는 로라님 또 우리 저기 새크라멘토에 있는 우리 제시카님 모든 분들이 또 함께 귀로 들으시는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가족 여러분들 무탈하게 다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스의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 프렌드 보험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2: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1: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3: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4: We will fight for you.
3: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5: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6: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5: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6: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5: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7: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8: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7: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8: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의 별미.
7: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8: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7: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8: 이런 분도 융자 되나요?
4: 직장 다닌 지 2년 넘었고 월급은 많지 않지만 크레딧 점수는 700점이 넘습니다. 매달 내는 렌트가 아까워 메이저 은행에 가서 50만 불 주택융자를 신청했는데 인컴이 부족하다고 단칼에 거절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융자 나라에 상담했더니 무려 150만 불까지 융자 승인.
9: 결국 20% 다운하고 내 집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인컴이 부족하다고 융자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융자 나라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4: 융자 나라 213-388-5600 213-388-5600번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퇴근들 하실 시간도 됐고 나머지 시간 함께하고 주말들 정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덕분에 또 한 주가 풍성하게 배부르게 잘 지날 수 있어서 저는 또다시 한번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지금 상황이 불편하신 분들도 더러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적으로 힘드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다음 주에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조그만 우리가 불씨와 희망을 가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가 욕심을 부립니다. 물론 주말에도 저희 라디오 서울의 좋은 방송들은 여러분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지났다는 우리 알청님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다 한 주 동안 오시느라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부족하지만 여러분께 오후 시간을 조금 넉넉하게 채워드리려고 나름대로는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했고 오늘 이제 마지막 곡으로는 우리 H님이 여러 곡 신청해 주셨는데 한 곡 추억의 보따리, 아마 이 노래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누구나 갖고 있는 추억의 보따리 한 자락 주말에는 좀 꺼내놓으시고 옛날 사진도 한번 보면서 좀 쓴웃음도 짓고 미소를 짓는 그런 풍성한 마음을 가진 우리가 됐으면 하는 진심 어린 바람입니다. 자, 금요일이니까 오늘 저녁에는 좀 특식, 좀 맛있는 것 좀 드시고 기운을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말 시간 잘 보내시고 저는 또 충전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여러분께 또 짠하고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이번 주 오늘 감사드리면서 오늘 방송 저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추억의 보따리 보내드리면서 물러갑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랑합니다.

0: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의 새 매뉴얼이 9월 매주 목요일마다 렉서스 GX 550을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9월 한 달간 게임을 즐기면서 파워풀한 럭셔리 SUV를 차지하는 행운을 잡아보세요. 멤버가 아니신가요? 오늘 무료로 가입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오직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2: 이복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3: 뉴서울 호텔 내 이복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4: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5: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4: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5: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4: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5: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4: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5: 올림픽 골프니까.
4: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6: 매년 달라지는 혜택과 복잡한 플랜, 혼자 비교하기 힘드셨죠? 메디케어 에이전트 애니문에게 맡겨주세요. 다양한 메디케어 플랜을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플랜으로 안내해드립니다. OTC, 그로서리, 치과, 안경, 보청기 등 부가 혜택까지 꼼꼼하게 확인해드립니다. 메디케어를 새로 받으실 분, 메디케어, 메디카를 동시에 갖고 계신 분 등 이제는 가입보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연락주세요. 메디케어 에이전트 애니문 213-503-1669.
7: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8: 날씨만 놓고 보면 지난주와 이번주는 마치 다른 나라에서 산 느낌입니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잃었던 입맛도 다시 돌아오고 있을까요? 요즘 송이, 능이, 표고 등 버섯이 제철을 맞았는데요. 네, 특유의 감칠맛과 식감으로 음식의 맛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바이타민, 각종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죠. 최근에는 특히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에르고티오네인 성분 때문입니다. 이게 항산화, 항염작용을 하는 아미노산의 일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미노산 가운데는 인체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만큼은 인체가 스스로 만들질 못합니다. 버섯이 그래서 에르고티오네인을 섭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식품으로 꼽힙니다. 특히 이 성분은 혈뇌 장벽을 통과해서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산화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결국 뇌세포와 조직이 손상되고 이건 인지 기능하고도 연결이 될 겁니다. 네, 뭐 이외에도 특히 신경계 기능에 관여하는 바이타민 B군, 바이타민 D가 들어있는 버섯입니다. 버섯은 활용도가 높아서 일상 식단에 쉽게 추가할 수 있죠. 볶거나 구워서 반찬으로 먹는 것, 국이나 전골, 또 샌드위치에 넣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정말 다양한 요리 재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종류에 따라 향이나 식감이 달라서 다양한 버섯을 번갈아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뭐 일반 마켓에서 사는 경우는 절대 안심하시면 되지만 혹시 가을철 산행을 하시면서 야생버섯 종종 키우신다는 분, 식용버섯과 유사하게 생긴 게 많거든요. 그래서 먹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텐데 아닌 경우 많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단순하게 복통이나 설사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신경계 이상 등 심각한 중독 증상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요즘 이른 아침에는 얇은 옷이라도 하나 더 걸치게 되는, 그렇게 따뜻함이 좀 당기는 그런 시간에 버섯을 활용한 숲 한번 끓여보면 어떨까요?
7: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AM 1150.
9: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0: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제다 선교회 아시아 대표 최재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7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만의 멸망과 하나님의 정의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개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개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에스더서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에스더서 7장은 구속사의 대반전이 일어나는 절정의 순간입니다. 에스더 7장은 단순하게 왕과 왕비 그리고 이인자 하만이 함께한 두 번째 잔치를 기록하려고 했던 내용은 사실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역사라는 무대 위에서 집행되는 재판정, 심판의 자리, 현장이었던 겁니다. 에스더는 첫 번째 잔치에서 왕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았죠. 두 번째 초대한 잔치에서 비로소 왕이 재차 물었을 때에 비로소 자신이 품고 있었던 요구사항들, 자기 민족의 구원, 그리고 하만의 정체를 폭로하게 되죠. 당시 왕의 어전에서 왕비가 왕에게 어떤 요청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건 행위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목숨을 내건 것이었고요. 특히 하만은 왕의 총애를 받는 이인자였지 않습니까? 왕이 너무 총애해서 그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지 않습니까? 심지어 왕의 도장에 찍힌 조서, 그 조서의 내용이 바로 유다인 학살 명령이었잖아요. 그날과 시를 정해서 다 도륙하고 물건을 빼앗고 진멸하라는 게 내용인데 페르시아 법에 따라서 이미 취소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건 뭐죠? 이미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 유대인들이 전멸될 게 확정된 상황이에요.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에스더 왕후가 죽음을 각오하고 그 잔치상에 홀로 서 있는 거잖아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왕이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에스더 왕비는 왕의 권위와 앞장섰어야 됐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만의 권세, 그 총애를 받는 명예와 동시에 마주해야 했잖아요. 얼마나 그 심적 부담이 컸을까요? 이때 에스더 왕비가 보여준 용기는 용기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 자리의 주인이시고 이 재판을 주관하시고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절대적인 확신에서 나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만에게 이 잔치의 자리는 최후의 만찬이 된 거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죽음의 굴레가 벗겨지는, 죽음의 자리에서 해방되는 소망이었던 것이죠. 오늘 이 7장 10절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을 주죠.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나팔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너지다, 엎드러지다 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스더 7장 8절을 보면 왕이 하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에스더 왕후가 말할 때에 감정이 복받치고 우리말로 열받으니까 왕의 후원으로 나갔단 말이죠. 그 자리를 박차고. 그리고 잠시 숨 돌리고 생각을 정리하고 들어와 보니까 어때요? 왕이 그 잔치상에 돌아왔을 때 하만이 에스더 왕비의 의자 위에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엎드려, 나팔. 히브리어로 나팔은 넘어진다 이런 뜻이 있어요. 권위가 상실된 거예요.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거예요. 비참하게 추락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하만은 불과 한 시간 전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겠죠. 신났죠. 다 자기 세상이고 뜻대로 다 되고 장대도 높이 달고 다 했죠.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죠. 자리도 그렇죠. 모르드개를 매달려고 했었던 그 욕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팔, 그 순간 자신의 권력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헛된 모래성이었었는지 깨닫는 거죠. 비참하게 땅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왕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될 단어가 튀어나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왕의 내시들 신하들이 와서 그의 얼굴을 감쌌더라. 끌고 나가는 거예요. 잡힌 거예요. 끝난 거예요. 교만한 자가 스스로 높인 자리는 결국 비참하게 떨어지는 자리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스스로 왕이 되려는 교만한 조각들을 낱낱이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었던 것들, 하나님 안 계셨는데도 무감각하게 모르고 살았던 시간들,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내렸던 결단, 결정, 선택들, 이 모든 것이 다 회개해야 될 내용이겠죠. 나팔, 쓰러지다, 무너지다, 엎드러지다, 넘어지다, 추락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만 악이 종식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함께 한 마음 되어서 기도한 결과가 승리의 비결이었던 거죠. 왕후가 여인의 몸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 마음에 담대함을 심어주시고 강하고 지혜롭게 분별력 있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어입니다. 에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츠. 성경은 하만이 모르드개를 매달려고 준비한 것을 에츠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창세기에 선악과 나무, 또 신약의 십자가, 나무와 연결되는 중요한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개를 죽이기 위해서 이 나무를 세웠지만 결국 그 나무는 하만 자신이 매달리는 심판의 도구가 됩니다. 10절 말씀이죠. 모르드개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치니라. 에츠는 그저 나무 조각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악인이 스스로 파놓은 구덩이인 거죠. 자기 꾀에, 자기 교만함에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죠. 심판하는 수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악인의 도모를 하나님께서 그냥 봐주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의인이 고통당하는데 하나님이 뒷짐지고 계시는 분, 팔짱 끼고 구경하시는 분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우리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세상의 거대한 애츠, 나무, 악이 보일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악의 수단과 방법과 도구들을 꺾어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를 증명하는 통로로 역전시켜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하만과 같은 위협은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떨게 하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억울한 일들, 속상한 일들,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히는 관계의 문제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들에게 있을 것이고 자녀들에게 있을 것이고 부부관계에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진실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에스더 왕후는 참을성 있게 두 번의 잔치를 꾹꾹 눌러가면서 마음으로 주여 주여 기도하면서 참고 준비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자기 꾀에 넘어질 때까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정의를, 이 땅의 공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만의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하만의 멸망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교만함입니다. 왕 다음엔 나야. 왕은 그렇다 치고 나는 인간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그에게 있었죠. 그리고 포로로 잡혀왔던 이방 민족들을 멸시하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사람의 말이 말로 들리지 않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가족들 가정 안에 내가 옳다는 교만이 하만처럼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죠. 나는 미국에 온 지 오래됐어. 나는 교회 다닌 지 오래됐어. 나는 은혜와 은사가 많아. 나는 영어를 잘해. 나는 신분이 되어 있어.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남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나는 옳고 크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화평을 깨뜨리는 것은 외적인 적보다 우리 안에 악한 본성일 때가 더 많습니다. 내부의 분열이 더 무서운 것처럼 나를 무너뜨리는 것은 외부의 영향이 아니라 내 성품입니다. 나의 혈기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조급함일 수도 있습니다. 내 교만함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무지함일 수도 있고 게으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무례함일 수도 있습니다. 절대 무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재판을 맡기십시오. 우리가 직접 복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때 실수하잖아요. 그때 교만함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애츠 나무를 예비하시고 악한 괴계를 뒤집으실 것입니다. 에스더서 7장을 돌아볼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주죠. 이것을 드라마로 찍었으면 얼마나 긴박했겠습니까? 급박한 상황이고 마음이 긴장되고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은 적이 없으시죠. 항상 정확하셨죠. 우리가 억울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악인의 괴계를 허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내 눈앞에 하만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내던지지 마십시오. 말씀을 눈 감지 마십시오. 오히려 말씀 붙들고 십자가 지려고 노력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십시오.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생명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안 되고 응답도 없고 지는 것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읽으면서 하만의 교계 무너지게 하시고 에스더의 눈물이 구원이 된 것처럼 우리가 가족들, 가정, 또 공동체의 모든 위기와 고통과 속상함과 억울함을 주 예수님의 공의 아래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판하려 하거나 스스로 복수하려는 마음이 있거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께서 일하실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허락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내 스스로 내 안에 교만을 뿌리뽑게 하시고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맡겨드려서 통치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해하려는 악한 의도가 주님께 다 드러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는 기회와 때가 되게 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응답되고 승리를 선포하는 영적 선전포고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온전히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지금까지 제다 선교회 아시아 대표 최재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09-682-0581, 909지역 682-0581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새마음교회 박정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붉은 말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2절에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영을 받는데 지혜와 총명의 영. 이 지혜와 총명의 영, 계시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 다시 말해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나라의 생명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기름부음이고, 그 그리스도의 기름부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 있는데, 계시록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라는 것은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뭐를 보여주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여주신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비밀을 보여주는 자에게 하늘문이 열려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는 계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여기 계시의 영이 요한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요한이 계시록을 열을 수 있는 계시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시록 6장 1절, 2절,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것도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 생물이 무엇인지 또 알아야 됩니다. 내 생물 뿐만 아니라 거기 이제 네 가지 종류의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내 병거락이라고도 하고 내 말이라기도 하고, 그래서 네 가지 색깔이 다른 종류의 말들이 나오고, 또네 생물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을 뗀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봉함이 된 말씀인데, 열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을 떼면은 말씀이 열려진다는 뜻입니다. 그 인을 떼실 수 있는 분은 이긴 자입니다. 이긴 자. 지난번에도 소개했지만은 다윗의 뿌린 예수님이 이기셔서 그 인을 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내 생물이 무엇인지, 내 말이 무엇인지 이해가 돼야 이 계시록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인을 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인데, 계시록 5장 5절에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이긴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도록 충성해서 육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겨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이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계시의 영이 임하고 승리한 자의 영이기 때문에 계시의 영이 임하고 이 계시의 영이 임할 때에 인봉된 말씀이 열어지고 열어진다는 것은 비밀이 알려진다 이 말입니다. 아무에게나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승리한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열어지고 그 말씀이 열어진 자만이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은 이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기 네 생물이 등장합니다. 네 생물. 네 생물이 무엇이냐 하는 것부터 우리가 성경에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 그러면은 그 왕을 보호자하는 보호자가 반드시 있고 그 보호자의 그 보호자를 받드는 네 생물의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네 생물들은 계시록 4장 7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6절, 7절에 보겠습니다.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호자 가운데와 보호자 주위에는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보호자의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의 보호자가 있고, 보호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보호자 주위에 24 장로들이 있고, 그 보호자를 둘러싸는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더라. 24 장로들의 보호자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고 그 보호자를 둘른 24 장로가 있다. 계시록 4장 4절입니다. 그래서 그 보호자로부터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호자 가운데와 보호자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네 생물의 모습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자가

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네 생물의 모습.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계시록 4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이 되고 풀이가 되어야 되는데, 천상의 천사들의 모습이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에서 보좌를 돕고 있는 네 종류의 천사들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 하나는 사람의 모습이요, 하나는 송아지의 모습이요, 또 하나는 독수리의 모습이요, 또 하나는 사자 같은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네 생물이 보좌에 둘려 있는데, 그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한데,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생물의 존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네 생물의 모습이 이해가 되면, 오늘은 네 생물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둘째 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3절에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둘째 인을 뗀다는 것은 예수님이 역사를 주관하셔서 그 인을 떼시는데,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계시록 6장에 보면 네 가지 말이 등장합니다.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또 오룡진 말.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 말들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종말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되,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붉은 말이 있고 붉은 말을 탄 자가 있으며, 그 붉은 말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탄 자, 이제 네 말들이 있는데, 말들이라면은 무엇이냐 하면은 스가랴서 6장 5절에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천사들이 움직이면 바람과 같이 불꽃같이 움직인다 그랬습니다. 시편 104편 4절에 보면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붉은 말은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화평을 제하여버리고 큰 칼을 받았더라. 지금 전쟁이 곳곳에서 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또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 그런가 하면은 또 저희 인도와 또 중국과 파키스탄의 주변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곳곳에서 지금 앞

0: 앞으로 이제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최후의 전쟁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3차 대전도 있고 전쟁과 난리와 소문이 지금 여러 곳곳에서 나는데 그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의 징조가 나타나는데 24장 6절, 7절, 8절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음을 듣겠으나 너는 삼가 두려워마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종말 중에 종말인데 예수님 오실 때가 되어서 재난을 시작함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새마음교회 박정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새마음교회는 290 Century Drive East Greenwich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222-1794 714지역 222-1794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우니 아가페 교회 남영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오늘 밤이 오늘 밤 저 멀리 있는 것도 아니 오늘 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예수님은요 마지막 때 오시려면요 어디서 와요? 죽을 때가 땅에서 올라오는 거 아니죠? 살아나셔서 하느님 우편에 계시다가 이제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든지 안 믿어지든지 그건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대로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제 이것은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자꾸 여러분 섞어 놓지 말고.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죠? 성격도 알고 성품도 알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믿음. 남들은 다 부인할지 모르나 나는 부인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르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 오늘 닭 울기 전에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너 세 번 나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럼 어떻게 하면 부인을 안 하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인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라니까. 나는 믿고 있다니까. 무슨 부인 같은 소리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 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상태는 혹시 아닌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제 예수님께서 곧 죽을 때가 돼서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으라고 세 명을 데려갑니다. 가까운 곳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여러분 예수님은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을 고민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고통? 저 여러분 죄를 다 지으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죄, 우리 하나 지은 죄 이게 받는 고통도 엄청난데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시는 예수님의 고통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인으로서 마지막 때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고통을 받겠냐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다 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 세 명한테. 여기 앉으신 저와 여러분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게요, 물론 여러분 잠 안 자고 오늘 설교 말씀 깨어 있을 수 있으나 예수와 함께 깨어 있지 않냐면요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로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원은 뭐예요? 바람은 이 쓴 잔이 나한테 비껴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내가 그 잔을 그 십자가를 지러 왔지만은 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똑같이 항상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요 기도도 한번 우리가 보너스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기도하는 게 뭐냐. 누가복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거죠. 죄를 떠나 돌 들질 만한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여러분 예수님도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무릎이 안 꿇어진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보다 높다는 생각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첫째, 여러분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절대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육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40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진짜 그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귀했는데 왜 제자들은 왜 잤을까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기는 한시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항상 기도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한 시간 동안도 못 깨어 있냐는 거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예수를 믿든지 거듭이 났든지 안 났든지 지금 이 제자들처럼 배반을 하든지 안 하든지 깨어서 기도 안 하면요 시험에 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원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 듣고요 성경 읽으면요 여러분 마음은 원입니다. 그런데 육신이 약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 뜻밖의 그날이 뜻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마음은 원이에요. 정말 이걸 다 알아서 피하고 싶고 천국 가고 싶고 예수 안에서 죽게 사시자는 일을 다 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안 되게 돼 있다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거듭이 나야지 육신하고 영하고 속사람하고 나눠지기 때문에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지. 여러분 먼저 죽어버리면 살아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르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동일하게 세 번을 기도합니다. 기도요? 세 번은 기도해야지 그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다 기도해봤는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한 시간은 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왜 환난과 왜 두려움과 염려가 왜 생기냐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나는 예수 믿는다지만은 예수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피할 것만 생각하지 말고 피하려면은 예수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안에 하고 여러분 상대가 누구예요? 그 세상 안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안에 지금 살고 있는지 예수 안에 지금 살고 있는지 여러분 그거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세상이 보이느냐 아니면 진리가 보이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피할 수 있는 길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한테 주시는데 여러분이 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거듭나라 그러잖아요. 거듭나면은 보인다니까. 피하려 그러면 여러분 거듭나야 돼요.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내가 오려면은 내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는데 처음 오는 게 예수님이 재림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혹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안 팔면 예수님이 죽을 수가 없으니까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한 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랬어요. 아예 너는 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죽는 것이 저 여러분한테는 유익이요. 저 여러분 예수님 보지도 못했잖아요. 어떻게 본단 말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요 바로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속에 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죄가 뭔지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여러분 죄가 씻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요 흰옷을 예수의 피로 빨아서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가 뭐냐를 가르쳐줘요. 근데 여러분 거듭이 났다면서도 아직 그 죄 자꾸 그 이야기하는 건요 여러분 거듭났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거듭나면요 죄라는 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걸 갖다 자꾸만 상상 속에서 하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밖에 있는지 예수 안에 있는지 여러분이 보면 안 되니까. 그래 죄가 뭐고 의가 뭐고 심판이 뭐고 그거 다 이야기해 준다니까. 의가 뭐냐면 내가 이제 아버지한테 가니까 이 세상에 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끝으로 여러분 의를 자꾸 만들려고 하니까 그거 만들어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나라 갔다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고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제일 처음부터 먼저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요 세상이 보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 받았다는 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한테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이 감당됩니까?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가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아 그렇구나 하고 여러분 무릎을 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랬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시면은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피할 자가 있고요 능히 피할 자가 있어요. 그 피할 자는 말씀 듣고 조심해서 이렇게 피하는 거 능히 피하는 것은요 그 진리 성령이 오셔가지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장래 일을 알게 해준다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상태로 가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 성령이 여러분한테 보여준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라고 고린도전서 9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연 상태가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상태가 그렇게 된 사람들이 지금 태반 아닙니까? 안 보이는데 여러분 또 목사가 또 안 보인다 그러면 이상하게 되니까 자꾸 목사가 보이는 것처럼 설명 잘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상태도 보이고요 말씀도 보이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면 통하고 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율법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앞길도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누군지도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천국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천국이 어디 있어요? 그래 다 내 마음에 있고 내 생각에 있습니다. 믿음대로 되니까. 그래 여러분 그 믿음이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힘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예수님이 거듭나라를 말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보여준다니까요. 앞으로 장차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떻게 될 걸 보여준다니까요. 갈라디아서 6장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유의 역임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여러분 자식 사랑하는 거요 육신적으로 사랑 아무리 해봐야 그거 다 썩어진 거예요. 자식 쳐다볼 때 가난하고 못 살고 어렵게 살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저 속에 생명이 있는지를 보세요. 거듭이 났는지를 보시라니까. 지금 여러분 사랑하는 이웃이나 사랑한 부모나 사랑한 남편이나 아내나 여러분들 잘해주는 거로 여러분 그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거 이 세상 것으로 여러분 판단하지 말라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거두는 거요. 여러분 다른 영생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헷갈리게 되었습니다. 영이 살아나야 영생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영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너한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 했거든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요 정말 우리가 믿고 싶은 복음이 있습니다. 그럴듯한 복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니까 인자 앞에 서도록 그랬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살펴봤죠. 인자 앞에 어떻게 서는 거요? 신부로 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미로다. 사도 바울이요, 거듭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께 중매하는 거요. 그런데요, 신기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교회에, 지금 이 교회에, 지금 이 세대 교회에 뱀이 그 관계로 이화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영이 뭐예요? 천사든 귀신이든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표적이 나타나면 그걸 다 성령이라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14절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여러분 능력받고 역사 일어나는 거요, 얼마든지 사단이 여러분한테 보여준단 말이에요. 우리 16절은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15절은 시작.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요, 절대 그럴듯한 복음이 아니에요. 그럴듯한 예수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방법 지금 확실하게 여러분 머리에 각인시켜야 돼요. 내가 항상 기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깨어서 항상 기도할 수 있느냐, 그거 보시면 돼요 여러분. 방언을 받고 은사를 받았는데 여러분 기도 안 한다? 가짜입니다. 내가 한번 받았는데 내가 옛날에 은혜 체험했는데 그 전부 다 가짜예요. 그럼 기도는 언제, 어떻게 하라고요? 아까는 한 시간 하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례 주는 게 남아있습니다. 불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불세례를 받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이걸 두 개 붙여놓고 성령에 불로 불로 하는데 여러분 성령 세례와 불세례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불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이 피할 게 불, 유황불이죠 당연히. 뿐만 아니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계시록에 뭐라고 기록해 놓고 있느냐, 계시록 8장 1절에 보니까 우리 아까 마태복음에 볼 때요 인자가 오실 때 나팔을 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에 보니까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또한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이제 나팔을 곧 불 거예요. 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금 향로에는 많은 향이 있어요.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뭐하고 합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합해서 이게 단에 올라가는 거예요. 향연이 이제 그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기도는 위를 보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 연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이제 이 향로에다가 뭐를 담는다고요? 단 위에 불을 담는 거예요. 이제 심판이 거불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땅의 소돔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래서 마지막 때 큰 지진이 나고요, 이런 뇌성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불이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를 읽어보면요, 땅에도 불, 바다에도 불, 강들에도 물 거는 애도 불, 하늘에 있는 태양도 불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지금부터 이제 다른 불로 여러분을 심판하는 그때가 나팔불 때, 그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피한다는 거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인 게요 불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간지 줄이면은 그걸 쏟아요 땅에다가. 그럼 그걸 쏟을 때까지 여러분 거기 살려두겠어요? 여러분 그 피하라고, 여러분 피해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내가 기도했는데 그 불이 내한테 떨어지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불이 떨어지기 전에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나러 가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자꾸만 뭐 환란을 지나가 뭐 점 3년 반 후 3년 반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그런 말을 듣지 말고 진짜 여러분 내가 불을 피할 수 있는가 여러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요 9장에 가보면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천사가 나팔을 분단 말이에요. 불심판의 나팔을, 마지막 나팔을.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정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가 연기 가운데부터 땅 위에 나오니 제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자, 연기가 메뚜기가 되고 메뚜기가 전갈 같은 권세를 받았고, 여러분 그건 뭘 이해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되냐 자꾸만 여러분 이 이미지로 그림 그 필요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저에게 있을 때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메뚜기 보고 풀 먹지 말고 푸른 수목도 먹지 말고 뭘 먹느냐,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자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메뚜기가요 귀신같이 아는 거요. 여러분 입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귀신같이 안 되니까 메뚜기가 어떻게 알아요?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아는 거지. 여러분 아무리 거듭났다 그래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한테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게끔 여러분 지금 딴 생각하게끔 그렇게 만든다니까. 그러면서도 아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문제라니까요. 그리고 뭘 하느냐,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의 공포 유황불이 얼마나 두려운지 인을 맞지 않으면 알 수가 있다니까.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이 뭐냐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장에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여러분 입맞은 증거가요 여러분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심판에 대해서, 그걸 피하려면 심판을 피해야 돼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는요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시간으로 보면 예수님이 말씀할 때에 앞으로 장차 다가올 일이 내가 십자가에 지고 1번, 2번은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주고 2번, 3번 이 부활은요 지금 여러분한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은 안 이루어져도 이루어진 게 뭐예요? 여러분이 거듭나는 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영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면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예수 말고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도 그것 또 앉아있대.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움을 받은 자들의 영혼과, 예수의 증거가 뭐라고요? 예, 대언의 영이에요. 그 대언의 영을 가진 자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짐승의 표 말고 저와 여러분은 무슨 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인을 받아야지요. 그 사람들은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타니. 그때 여러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공중에서 예수를 영접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그때 살아나서 심판자리에 가서 심판하면서 그걸 뭐라 그러냐,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데 그걸 첫째 부활이라는데 관로를 딱 쳐놔서, 이게 중요해서 쳐놨는지 모르겠지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자 산자가 있고요 죽은 자가 있습니다. 천년까지 살지 못하더라.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여러분 첫째 부활에 좀 참여해야 돼요. 무조건 살아나야 돼. 죽어봐야 알지. 여러분 죽기 전에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거듭나면요 여러분은 살아날 거예요. 부활은 아직 온 거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가 영생을 받았는지 성령을 위해서 심는지 내가 항상 기도가 되는지 내가 지금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는지 여러분 그거 보시면 된다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로로 타리라. 자, 첫째 부활에 살아나야 됩니다. 살아나지 못한 자들, 죽은 자들 둘째 심판 앞에 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 바로 밑에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이제 마지막 때 되면요 이 땅에서 여러분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없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릇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여러분 보좌 앞에 섰는데요 죽은 성전에 설 수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게요 뭐가 죽은 자들이에요? 아직까지 살아나 본 적, 거듭나 본 적이 없는 자들이니까 여러분. 무론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이 보좌 앞에 섰는데도 계속해서 죽은 자들이 그 행위를 따라 책들을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믿는 자들이 안 믿는 자들이 이렇게 된 게 아니라니까.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여러분들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믿어 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믿은 뒤는 분명히 여러분 살아나야 된다니까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바다가 또 죽은 자들을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는 거예요.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이 불못에 던져오리라. 여러분, 결론을 내릴게요.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제가 아무리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요,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가 뭡니까? 그래요, 믿음이 결국 영혼을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으면, 여러분이 믿어서 영혼을 구원을 받았다면은 정말 여러분 항상 기도되시나요? 언제나 세상하고 보다고 살지 않고 깨어있을 수 있나요? 아이고 목사님, 그거 어떻게 그럽니까? 그래요, 덮어놓고요. 그러면 여러분 거듭이 났으면 하늘나라를 보이시나요? 여러분 생각으로요? 그거 말고요, 보이셔야죠. 로마서 8장 26절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저와 여러분 연약합니다. 육신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거듭이 났든 거듭이 나지 않았든 계속해서 세상은 여러분 끌고 가고요. 그 연약함을 누가 도와주느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뭘 구해야 되고요,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요, 지금 여기 때가 언제고요, 바로 코앞인지 저 멀리인지 여러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구할 게 뭘 구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도를 못했다 손치더라도 여러분 성령이 계시면요, 거듭이 났다면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친히 간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 27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여러분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 성령의 생각을 아는 거예요. 27절 끝에까지 우리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생각대로 구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속에 마지막 때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몇이 있는지 그거 보시기 바랍니다.
1: 지금까지 다우니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다우니 아가페 교회는 2550 베버리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562-861-8332 562 지역 861
3: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4: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서울 진주 초대교회 전태식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시간 이어집니다.
6: 지금 예수를 믿어야 할 시기에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주위 사람이 있다고 해서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님께서 안 믿는 그 사람을 고통을 준다. 아멘. 때로는 물질 때문에, 때로는 직장 때문에, 때로는 부모 때문에, 이웃 때문에 예수를 믿으라고 사인을 주는데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온역이나 칼을 준다. 아멘.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근데 아까 하나 좀 억울한 게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을 주면 복을 주면 되겠는데 왜 말씀에 순종을 하느냐? 바로 말씀에 순종의 대가는 천국이다. 아멘. 말씀에 불순종의 대가는 지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징계한다. 바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라고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과 마태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산상순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주님께 사내가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여 가르쳐 가르쳐 심리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 있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지 하나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전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합니다. 7장 12절에 하나님께 준 말씀 뭐냐.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먼저 네가 남에게 대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해. 기독교는 내가 먼저 대접하는 것이다.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고 먼저 심는 것이다. 먼저 대접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다 하시는 법이다. 여러분이 스스로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못 살아도 기독교의 모든 말씀은 먼저 대접하는 것이다. 아멘. 먼저 섬기고 먼저 희생하고 먼저 손해보고 먼저 낮아지고 하면 하나님이 그 정반대의 축복을 주게 된다. 아멘. 그러면서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목회자들에게도 내가 네게 밝히면 내가 늘 도무지 알지 못하냐 불불에 한 자 내게 떠나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왜 순종 안 하고 저주주나. 바로 순종 안 하면 결국은 저주를 받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께서 천국 못 들어가고 쫓기가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의 고통을 줘서라도 여러분을 이 말씀에 순종하여 천국 백성을 만들게 한다.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입니다. 8절 9절 10절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동일한 행보를 받는다. 아멘. 그래서 복음은 아버지 말씀인데 이런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여러분 777배 고통 준 것은 말씀에 순종해서 지옥 안 가고 천국 백성 되게 한다. 아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저주 받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그 저주도 너희 볼 때는 저주지만은 바로 하나님께서 천국에 복을 주기 위해서 하며 고통을 준 것이기 때문에 고난이 내게 위계란 말을 했구나. 아멘. 깨닫게 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 보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종의 행실을 사랑하되고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고 나 없을 때 복종하여 떨며 두름으로 구느니라. 왜 복종하냐? 바로 생명의 말씀에 아버지 말씀에 복종하는 자가 되라. 아멘. 왜? 아버지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동일한 저주를 받게 된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과 9절 10절입니다. 1장 8절 시작.
7: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6: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아버지 복음 아버지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동일한 형벌을 받는다. 그게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고 천국 가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 주는 것은 순종해서 천국 가라고.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 안에서 받는 고난은 우리에게 고통이지만은 우리에게 행복이다. 좋은 것이다. 네. 그 고난 고통을 통해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함 통해서 다시 한번 더 10편 23편에 복을 받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살아있냐. 바로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는 이것 때문에 주님의 살아있음을 느끼게 된다. 아멘. 그리고 만물을 통해서도 주님의 살아있음을 느끼게 돼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창조한 것을 좀 후회한 역사가 있어요. 왜?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바로 살아갈 수 있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을 물로 심판하는 사람이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다. 아멘. 그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그 노아의 홍수 사건 때 하나님이 전체를 멸해버립니다. 방주에 들어간 사람을 살려놓고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물로 매립니다. 40일 동안 위에서 하늘 위에 물이 내리고 땅에 있는 물이 내려서 창세기 쪽으로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보게 되면 물 가운데 궁창을 두게 하사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 나눈다. 그 위에 물이 내려오고 밑에 물이 내려서 지구를 물로 쌓아버리는 사건이 있었죠. 그 말에 아가미로 숨쉬는 거 빼놓고 노아의 홍수 방주 안에 들어간 동물이나 사람 빼놓고는 전체 다 죽여버렸다. 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뭐를 깨닫나? 그들이 앞으로 비가 조금 며칠 내리면 또 물로 심판한다가 그들이 두려워할까 싶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바로 무지개 약속을 합니다. 무지개를 내가 두겠다 해가지고 처음으로 무지개가 노아 홍수 사건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 사건은 절대 등장하지 않았다. 아멘. 그 노아의 사건은 성경상으로 보기에 노아가 태어난 지 1056년 됩니다. 노아가 태어나기는 1056년 정도 내가 알기로는 태어났다고 합니다. 아담 이후부터 1056년에 노아가 탄생했는데 그 노아의 홍수 사건, 그러니까 그 전에는 무지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지개를 딱 놓고 내가 다시는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인간하고 약속을 합니다. 왜? 그들이 비가 며칠 오게 되면 또 물 심판할까 두려워할까 싶어서 절대로 물로 심판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물 심판하지 않아도 이제는 불로 심판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 아름답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물 심판을 하지 않지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다. 그때 물로 심판해서는 반드시 불 심판이 있다는 것을 무지개를 통하여 우리는 또 깨닫게 한다. 아멘. 그래요. 베드로서 3장 4절과 5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니냐? 조상들이 잔 이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를까지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가 부르 이절합니다. 자, 위에 물과 아래 물이 돼서 하나가 성립됐죠. 그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의도적으로 잊어버린다. 그때 물로 심판했다. 동일한 말씀을 이제는 불심판한다. 아멘. 그래서 항상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아멘. 다시 5절부터 계속해서
7: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6: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른다 그 말이죠. 노아 사건 물 심판은 절대로 안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아멘. 내가 무지개를 통해서 절대로 물 심판하지 않는다. 하지만 주님 마지막에 불심판이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지개를 통해서 볼 때 지 아무리 비가 와도 절대 물로 심판하지 않고 불심판이 남아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이 요한계시록의 축소판을 했는데 마태복음 24장 3절, 마가복음 13장 3절, 누가복음 21장 7절 이후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실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묻자되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미래를 뜻합니다. 앞에 가게는 과거지만은 미래의 사건을 설명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주님이 재림하기까지 가정해서 내가 성천한 이후부터 주님이 재림까지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주님께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앞으로 이런 있다, 이런 있다, 이런 있다, 이런 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한 다음에 재림해서 알고 모아 꽃가루 들고 죽지는 꺼지는 않은 불에 던진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살아있음을 명백히 깨닫게 한다. 아멘. 자, 맞는가 안 맞는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3절입니다. 감람산의 대연설이죠.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지가 예를 들면 2013년이야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한 지 2013년이다. 아멘. 그래서 기원 전, 기원 후, 주님이 태어나기 전, 태어나기 후 지금은 태어난 후부터 2013년이 지났다. 아멘.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태어나서 성신하기 전에, 구름 타고 올라가기 전에 주님께서 감람산에 앉으실 때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제자들도 3년 동안 주님께 훈련을 받았을 때, 아, 주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들을 이루는 하나님이라는 걸 느낍니다.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가 복도 주고 저도 줄 수 있고 그분은 영원한 심판자라는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3년 동안 훈련 받았을 때, 아, 그분이 정말로 창조주구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모든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구나. 아멘. 그것을 알기에 지금 묻는 장면입니다. 3절부터 시작.
7: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6: 주님이 성천한 이후부터 제일 먼저 노는 게 사람의 미혹이다. 지가 예수다, 지가 구원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7: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6: 우리나라는 민족의 민족이 싸워서 지금 분단됐죠. 다른 나라는 나라와 나라와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내란이 있을 것이다. 아멘. 다 과거사입니다. 다 지났다는 것. 이미 주님이 성천하기 전에 앞으로 이런 일이 오는데 우리가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간 딱 돌아보면 다 지나간 사건이다. 아멘. 그 다음에
7: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6: 자, 첫째 기근과 지진, 지금 이 시대입니다. 첫째 기근과 지진 시대입니다. 아멘. 그래서 앞으로 더 큰 지진과 더 큰 기근이 온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주님께서 감람산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묻자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음으로 옵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고 말씀도 이루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아멘. 아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7배 준 것이 말씀하고 그대로 이루어지셨어. 아멘. 아버지 말씀은 절대 사라지는 법이 없다. 아멘. 아버지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천지는 없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1.1억도 없이 한 거 다 이룬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살아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일주임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한다. 아멘.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 믿는 나라는 복을 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이북이 예수를 얼마나 잘 믿었어. 평양이 50%를 예수를 믿었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핍박하니까 지금 새끼 삶아 먹을 정도로 저주받죠. 그것이 성경에 그대로 있다. 아멘. 주님의 살아있음을 증거한다.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선인이다. 그래서 감람산에 앉았을 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주의 임하심과 재림과 성전한 이후부터 어떤 일인가? 지가 예수라 그런 사람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전 세계에 내란과 전쟁이 일어났겠다. 전 세계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가면 지진이 더 많이 일어나죠. 가면 기근이 더 많죠. 그러면 그 다음이 뭐냐? 바로 14절에 시작.
7: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6: 예수가 전하는 생명의 말씀이 전 세계에 선포될 겁니다. 그러면 로마서 11장에 보게 되면 이방인의 수가 차야 있을 때 예수를 믿게 되죠. 그래서 이북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북이 열리는데 이런 거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그냥 넘어가, 그냥 이렇게 평화적으로 뭐 열리기요. 이런 거 내가 예수 잘못 믿으면 전쟁을 통해서 열린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잘 믿고 그냥 열릴 수 있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이방인, 로마서 11장에 이방인의 수가 차이까지는 절대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방인의 수가 차면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믿고 그때 세상 끝이 온다. 아멘. 그 다음에 9절부터입니다. 이제 환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면 너희를 죽이리니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이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불법이 성하나 많은 사람이 사랑에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른다?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한다. 자, 순서대로 보게 되면 주님의 성천한 이후부터 주님의 재림 사건까지 설교할 내용입니다. 지가 예수라 고는 사람이 나타났겠다. 전 세계에 내란과 전쟁이 날 것이다. 그 다음에 첫째 긴과 지진이 날 것이다. 그 다음에 이북이 열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세상 끝이 온다. 그때 환란이 들어간다. 환란이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한다. 그리고 29절 그날 환란 후, 그날 환란 후, 그다음 환란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면 달이 비틀어지면 별들이 떨어지면 하늘에 근능들이 한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과하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그 능력과 영광을 얻으리라. 그 택한 자를 하늘 이끝에서 저 그 사방에서 모아라. 주님이 성천한 하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떤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할 때 이미 미래 사건을 예언한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지나온 사건을 볼 때에 그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지금 현재 진행형이 된다면 맞죠? 그러면 앞으로 예언한 말씀도 맞다. 아멘. 여러분 믿으라는 예수가 이런 분입니다. 나는 20몇 년 동안 예수를 못 만났어. 없어. 성도를 봐도 없어. 목사 봐도 없어. 교회 나가도 없어. 그 내가 어느 날 그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가 있다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없다 계속 없는 거야. 있다 인정해도 있는 분이고 없다 인정해도 있는 거야. 그분은 스스로 자기 약속대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이다. 29절입니다. 그날 환란, 그날 환란, 아까 환란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 그날 환란 후후후 다시 시작.
7: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6: 우리가 지금까지는 환란 전 후고 썼는데 성경은 환란 전 후고 썼는데 단 한마디도 안 했다며. 그날 환란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면 달이 비틀어지면 별들이 떨어지면 하늘에 권능들이 한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과 인자가 구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을 얻어버리다. 그 택하신 자, 즉 환란이 그냥 하늘 이끝에서 즉에서 사방에서 모으리라. 계속해서
7: 31절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6: 자, 그 말입니까? 여러분 겨울에는 가지가 딱딱합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 연하여지죠?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잎하기 보면 여름이 가까운 것처럼 주님의 성천한 이후부터 재림 사건에 이렇게 연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그대로 이루어지면 맞죠? 바로 주님이 가까운 줄 알아. 아멘.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했냐? 여름이 오면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무성하면 여름이 가까운 줄 가까운 것을 아는 것처럼 주님의 성천함부터 주님의 재림까지 주님이 연하고 이런 일이 하나하나 그대로 이루어지거든 맞죠? 반드시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믿어라. 아멘. 다시 그 구절만.
7: 32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6: 아멘. 이 지구가 사라집니다. 불로 다 태워버립니다.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 이 지구가 절대로 지상 재림이 없습니다. 성경에 사라져버립니다. 이 사라지기 전에 주님께서 약속한 이 모든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느니라. 그래. 말씀하신 대로 이루나라. 그래서 주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냐? 처음에는 고백할 때 막 사랑을 줘서 깨닫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바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느낍니다. 그래요. 돼지 머리 앞에서 그것도 웃는 돼지가 비슷합니다. 그게 저를 천번 만물에 그 돼지가 살아서 여러분이 역사하는가? 나무에 강에서 해봐요. 예? 그 나무가 그 강이 물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복도 주고 저주주는가 한번 해보라고. 창조주만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아멘. 창조주만. 그래, 창조주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룬 하나님이다. 아멘. 이건 잘 들어요. 전 세계 어떤 신이 내가 창조했다고 이야기하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말씀에 순종, 착각에 살면 복을 주고 그렇게 해서 하자면 고통을 준다는 말을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심판주다. 세상에 어떤 말세가 올 것이라고 딱 정해놓고 그 정한 대로 말씀해놓고 말씀대로 하나하나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이 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우린 그분이 주는 축복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분이 나라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있다고 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있든 없든 여러분을 반드시 주님이 살아있는데 그 살아계시면 어떻게 하나 예수 믿을 사람이 아까 예수 안 믿은 게 함께 온녀가 칼로 친다 했죠. 해보라고요. 기독교는 제흠의 종교니까 바로 말씀대로 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아버지 말씀을 믿으세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여러분 택한 자라는 거예요. 왜? 성령의 인도함으로 교회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은 좋든 굳든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된다. 안 믿으면 온유가 칼로 믿을 때까지 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 땅에 복하고 천국 가라고 하나님의 고통을 준다는 사실을 잘 기억했어. 예수도 믿고 말씀에 순종했어. 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에 어렵지 않다. 아멘. 또 하나님의 지킬 수 있는 힘을 줬다. 아멘. 줬다는 사실을 잘 기억했어. 다윗 것 같은 축복.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는 축복. 그 다음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갈 수 있는 축복.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온 집안이 예수 믿고 다 천국 가는 이때 최고의 복 받는 가장 위대한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1: 지금까지 순복음 서울 진주 초대교회 전태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순복음 서울 진주 초대교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708-9135 031 지역 708-9135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119편 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내 마음에 지키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2: 아멘.
1: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2: 아멘.
1: 그러니까 말씀 읽는 게 복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은 복이 없는 거지. 간단해. 말씀이 복이에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주님의 증거,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다. 저도 맨 처음에는요, 말씀이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구약을 읽으면 2분 내에 잠이 온대. 신약은 3분 내에 잠이 온대. 그래서 잠이 안 올 때 성경은 절대로 자기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성경을 읽으면 그냥 잠이 온대. 저도 그랬었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말씀이 얼마나 즐거운지. 저는 진짜로요. BTS 쇼 가라 그래도 안 갑니다. 난 그 시간에 말씀 보는 게 좋고, 만일 100만 불 준다 그러면 돈만 받고 들어갔다 금방 나올 거예요. 진짜 재미없어요. 여행도 관심 없고, 뭐 관광도 재미없고, 쇼도 재미없고, 영화도 재미없고, 난 정말 말씀이 제일 재미있어요. 나는 여러분이 정말 말씀이 즐거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아멘.
1: 말씀이 정말 기뻐요. 근데 맨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신앙이 성장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고자래. 말씀을 읽다 보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아니야.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말씀이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완전한 충고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2: 아멘.
1: 72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2: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1: 그래서 이 시편 기자도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 말씀이 나는 금은보다 천천이면 이게 10만이잖아요. 금

0: 말씀을 토씨 그대로 다 외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 부족함이 없대. 다 채워주신대. 뭐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뭐 꼭 똑같이 막 글자 맞춰가면서 하려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요. 대충 뜻을 아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게 이제 읊조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실행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신앙이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1: 아멘.
0: 정말 신앙생활 잘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 다 같이 시작.
1: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0: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잘 나오다가 예배를 폐합니다. 바쁜데, 거리도 먼데, 웬만하면 자꾸 예배를 폐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날이 가까움을 본다는 얘기는 그날은 주님 오시는 날이고 내가 주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주님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주님 만나는 게 가까운 사람들은 몸과 마음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몸도 잘 말을 듣지 않고 뭐 요즘 아픈 데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날이 가까울수록 자꾸 예배를 폐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수록 신앙이 성장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로 오시면 꼭 앞자리부터 앉으세요. 왜냐하면은 앞자리에 앉으면 화장실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 앞자리 계속 앉아있다 보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앞자리에 앉아있으면 설교하는 사람의 표정이 다 자세히 보여요. 그리고 하여튼 앞자리에 앉으면 더 많이 집중이 돼요. 더 많이. 그래서 물론 키 큰 사람이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옛날에 보면은 60명씩 앉을 때 키 작은 사람이 앞에 앉거든요. 뒤에는 키 큰 애들이 앉아요. 그래서 키 작은 애들이 거의 다 공부 잘해요. 키 큰 애들은 되게 뭐 껄렁껄렁거리고 이제 뭐 길거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뭐 다 그렇진 않아요. 키 큰 분들이 오해하지 말고 뒤에 앉으면 집중이 안 돼. 그러니까 키 작은 애들이 공부도 잘하고 그런 애들이 많아요. 앞에 앉았기 때문에 그래요. 부탁하는데 오면은 꼭 앞자리부터 앉고 가운데 자리부터 앉으세요. 예배당은 가운데 자리부터 앉아야 나중 분들이 와가지고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마음이 사랑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자꾸 예배를 폐하려고 그런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 만나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더 예배를 드리는 거죠. 신앙생활은 예배를 드리는 만큼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주일만 나오면 이게 주 2회 이상을 나와야 되는 게 한 번만 나오면 내가 볼 때는 신앙생활이 현상 유지. 현상 유지하는데 주 2회 이상 두 번 이상을 나오게 되면 신앙이 성장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분은 뭐 정말 거리가 멀고 일이 너무 늦게 끝나서 온라인 예배 드리면 그거 잘하는 걸 잘하는 건데 예배당에 올 수 있는데도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은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예배 나오면 신앙이 성장해요. 신앙 성장되면 나에게 좋고 이웃에게 좋고 하나님에게도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1: 아멘.
0: 그래서 예배에 여러분이 초점을 맞춤으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 하나님을 만나니까 당연히 신앙이 성장되겠죠. 그러니까 예배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게 돼요. 그 다음에는 목장 모임을 모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 같이 읽죠. 시작.
1: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0: 여기 초대교회에 보면 초대교회가 부흥을 했는데 그때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스라엘에서도 이단이고 로마에서도 싫어했어요. 근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했느냐. 그들이 날마다, 다 같이 날마다, 날마다 모였다는 거예요. 날마다. 말이 쉬워서 그렇지. 매일 예배 드린 거예요. 매일.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 거는 예배당에 모이는 거예요. 집에서 모이는 것은 목장 모임을 하는 거예요. 나는 목장 모임이 한 달에 한 번은 집에서 하면 정말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집에서 하는 거하고 교회에서 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에요. 할 수 있으면. 근데 요즘에 막 아파트에 파킹할 데도 없고 너무 어려워서.

0: 그런데 하여튼 할 수만 있으면 두 달에 한 번이라도 집에서 모이면 너무 좋겠어요. 왜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해야 되느냐?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거든요. 내가 계명 딱 하나만 준다. 서로 사랑해라. 근데 우리는 예배 끝나면 가기 바빠.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직장이 없어요. 사업이 어려워요. 부모님이 아파요. 문제 가운데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랑할 시간이 없어요. 끝나고 가기 바빠. 그렇다고 여기서 뭐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제목 다 놓고 기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을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계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서 우리 서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끝나고 가기 바쁘니까 그러니까 그냥 모였다 그냥 가니까 가장 중요한 주님의 명령을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 모임이 너무 중요해요. 그 목장 모임이 또 왜 중요한 거냐면은 사람은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고 재능이 달라. 지식이 다르고 경험이 달라. 그러니까 서로 모이다 보면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 오, 그거 내가 그런 일이 있었어. 근데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고. 그러면 이 사람은 굉장히 시간을 절약하는 것. 그 사람이 해봤으니까. 또 재능이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뭐 말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잘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또 음식을 잘하고 잘하는 걸로 이웃을 섬기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이웃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와 재능과 지식을 경험을 왜 주셨어요? 섬기라고. 근데 만날 길이 없으면은 이게 섬길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웃 사랑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목장 모임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목장에 속하고 목장 모임에서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스라엘에서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그때는 대다수가 또 고위 공직자들이 다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잘못된 사람으로 지명했으니까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교회가 부흥했느냐? 어떻게 결국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가 됐느냐? 그들이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말씀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래서 목장 모임을 할 때 신앙이 성장돼요. 어떤 사람은 잘못된 정보를 들어가지고 목장 모임 가면 골아파 골아파 교회는 그냥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는 거야. 물만 먹고 오지요. 갔다 그냥 오는 거야. 뭐 복잡하게 인볼브하면 골아파. 그 잘못된 정보를 들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목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서로 성장하게 됩니다.
1: 아멘.
0: 다섯 번째는 성령 충만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시작.
2: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0: 제자들이 복음서에 보면 늘 질문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왜 안 되죠? 늘 질문하던 제자들이 사도행전 가면 대답을 해요. 기도하라 그랬더니 졸고 있던 자고 있던 제자들이 사도행전 가니까 자기 발로 기도하러 올라가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전에는 문을 닫고 숨어서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담대하게 당국자들이 때리고 한 번 더 복음 전하면 그냥 안 둬 겁을 팍 주는데도 뭐라 그래요? 우리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어느 것이 옳은지 분별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죽이려면 죽여라. 때리려면 때려라. 완전히 변했어요. 똑같은 제자인데 사도행전 가면 변했어요.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세 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다른 말씀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세상 임금은 마귀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성령 받은 다음에 그들이 완전히 변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나면 그때부터 변해요. 주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고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0: 아멘.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0: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돼요. 제 삶을 보면 제가 성령 충만 받고 그때부터 보니까 변했어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게 되고 전도도 하게 되고 성령 충만이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그 다음에는 11조예요.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 시작.
2: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0: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 목사님 지금 다 가지고 살아도 어려운데 어떻게 이게 뭐 10%를 드리고 삽니까? 지금 너무 빡빡한데. 하나님을 정말 믿어보세요. 믿고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복을 부어주신대요. 할렐루야.
2: 아멘.
0: 저도 제 신앙생활에 11조를 드리면서 삶이 완전히 변했어요.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예수님 믿고 나서 그리고 이제 은혜 받고 나서 제가 그때는 아내가 교회를 신앙생활 안 했을 때예요. 저만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를 나가는데 아내에게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뭘 드리고 싶은 거예요. 드리고 싶은데 설교에서 뭘 듣다가 11조 그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그게 들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건 내 거다. 네가 왜 내 거 훔쳐가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이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네가 내 거 가져가서 너 복을 못 받는 거야. 11조 한번 드려봐. 내가 복 줄게. 날 테스트해봐. 성경 전체에 나를 시험해보라는 여기만 나와. 원래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근데 여기는 나를 테스트해봐라 네가. 내가 복 줄게 하신 말씀이 여기만 나와. 그래서 난 막 드리고 싶어서 아내한테 그랬어요. 나 11조 하고 싶은데. 그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11조가 뭔데? 우리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 집사람이 뭐 교회도 안 나가지.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갑자기 10%를 낸다 그러니까. 그리고 집사람이 그때 좀 내가 좀 마음이 안 들었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수요예배 나가고 금요예배 나가고 주일예배 나갔는데 한 시간 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 이제 한 시간 전에 기다 둘이 이제 비즈니스 했거든요. 근데 교회까지가 한 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내가 5시에 출발해가지고 6시까지 교회 가서 한 시간 기도하고 7시 반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5시에 출발해서 9시 반에 예배 끝나면 10시 반에 오는데 가게가 그때 문 닫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5시부터 집사람이 자기가 다 해야 돼요. 일주일에 세 번씩이나. 거기다가 뭐 또 이제 갔다가 문 닫고 문 닫는 거 자기가 다 해야 되고. 그럼 막 그것도 마음이 불편한데 돈까지 내라 그러니까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1조를 정말 내고 싶은데 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끝까지 싸워가지고 이기는 거. 내가 보니까 끝까지 싸우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아. 이거 안 되겠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비즈니스에서 돈을 훔치는 거예요. 그 훔쳐가지고 11조 하는 거. 근데 생각하다가 직원이 내가 훔치다가 직원에게 걸리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내가 훔치다가 직원이 딱 나를 보면서 미스터 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창피하잖아요. 주인이 돈 훔치다 걸리면. 근데 그것도 안 되겠고. 그래서 정말 그때부터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11조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 11조 드리게 해주세요. 나 정말 드리고 싶어요. 막 기도했거든요. 근데 얼마 있다가 집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고 집사람도 성령 세례 받게 됐어요. 그 집사람이 산후풍이 있었는데 병 고침도 받게 되고 은혜 받고 나서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11조 하자고 그때 드리자고 한 날부터 지금까지 밀렸던 거 다 해서 드리자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좋은지. 내가 그 11조를 드리면서 진짜 울면서 드렸어요. 난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정말 경험하고 살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정말 쌓을 곳이 없을 정도의 복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2: 아멘.
0: 아멘. 아멘. 일곱 번째는 전도하는 것.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다 같이 시작.
2: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0: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온 천하에 다니며, 왜 다녀야 되느냐? 자기 발로 교회 오지 않아요. 자기 발로 교회 오는 사람은 어렸을 때 교회 나가던 사람들. 그냥 생짜배기가 자기 발로 교회 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온 천하에 다녀야 돼.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우린 죄인이어서 우린 죽고 나면 심판받아 지옥 가는데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데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정죄, 죄가 있다고 정하니까 지옥 가는 거죠. 그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파하면 왜 이게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느냐? 누가복음 6장 38절에 다 같이 시작.
2: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흙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0: 주면 넘치게 돌려줘요. 한국말로 되려주고 말로 받는 거. 주면 넘치게 돌려받는데 욕을 주면 욕을 받는 거. 저주하면 저주가 돌아오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명을 주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명을 주는 것. 복음을 주는 것은 은혜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 자막이 있을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명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은혜를 주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는 것이고 복음은 말 그대로 복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복된 소리, 복을 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주면 내 생명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0: 은혜를 주면 내가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0: 예수님을 전하면 내가 예수님이 넘치는 것이고 복을 전하면 내가 복이 넘치는 거예요.
2: 아멘.
0: 근데 주지 않으니까 없는 거죠. 맹송맹송한 거죠. 뽀송뽀송한 거죠. 우리 마음이 주면 넘치게 후이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게 돌려주실 텐데 복음을 전해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아멘.
0: 자꾸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려고 그러지 말고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 복음. 아멘을 안 하시는데 아멘.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 복음을 전해서 거리가 멀면 뭐 그 동네 뭐 좋은 교회 갈 수도 있고 또 우리 교회 오겠다 그러면 모시고 오지만 복음 전하는 게 순서가 먼저예요. 그냥 교회를 가자 그러면 왜 가자 그러는데 나도 몰라 그냥 가. 왜 가자 그래? 아이 묻지 말어.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난 몰라 그냥 가. 그러니까 이제 안 가게 되고 서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자 그러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아멘.
0: 그러면 신앙이 성장해요. 여덟 번째는 봉사예요. 봉사. 에베소서 4장 11절 시작.
2: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0: 아멘. 아멘.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사도는 교회를 여러 군데 세워놓고 모든 그 교회들을 섬기면서 책임자를 두어서 섬기는 사람을 사도라 그래요. 선지자는 이제 그 초대교회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들을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을 선지자라 그래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은 이거는 이제 그냥 전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특별하게 빌리그리안 목사님 같이 어떤 지역에 가서 큰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다 가게 하고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복음 전하는 자라 그래요. 그리고 목사와 교사, 이거는 리더십이에요. 교회 목사, 교회 리더십들인데 왜 교회 리더십을 세웠느냐? 그 이유는 다 같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2: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0: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 perfect, 완전해지는 거예요. 완전해지는 건데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허물이 있고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시려고 목사와 리더들을 세우셨대요. 두 번째, 다 같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2: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0: 봉사의 일은 안 해도 되는 거를 하는 거를 봉사라고 그래요. 봉사가 뭐라고요? 네,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면 그게 바로 봉사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예요.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은 건축 용어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든든하게 영적으로 숫자적으로 성장을 하는 건데, 성도가 온전해지는 것과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은 결과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봉사밖에 없어요. 봉사를 하다 보면 성도들이 온전해지고, 봉사를 하다 보면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방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청소하는 사람들, 교사로, 또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가 돌아가는 것.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그 좋은 교회, 봉사하는 사람이 없는 교회가 그게 안 좋은 교회. 리더들을 하나님이 왜 세우셨느냐? 봉사를 하게 하려고. 여러분이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면 신앙이 성장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천국에 계시는 분이에요. 영광이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하는 거를 봉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고 봉사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봉사를 하면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2: 아멘.
0: 그러니까 봉사하면서 신앙이 놀랍게 성장되고, 봉사를 하면 부족한 내가 온전해지고, 봉사를 하면 교회가 점점 이렇게 덕을 세우고 세워지는 것, 부흥이 있고 성장이 되는 것. 봉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아멘.
0: 그 다음에는 순종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2절에 다 같이 시작.
2: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0: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2: 하나님의 말씀
0: 순종하면,
2: 순종하면
0: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한다고 그러셨는데, 이 복이 뭐냐? 그제 그 다음에 3절부터 보면, 제가 시간 때문에 그냥 요약할게요. 성읍에서, 성읍은 잠자리예요. 성읍에 잠자리가 있는 거예요. 잠자리가 복을 받고, 집이 들에서도, 들은 일터예요. 일터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너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네 몸의 자녀도, 우리 자녀가 복을 받아야 좋은 거죠. 나는 잘 됐는데 자녀가 안 됐다, 그건 마음 아픈 일이죠. 그러니까 자녀도 복을 받고, 네 토지의 소산이 많아지고, 그리고 네 소와 양도 복을 받게 되고, 네 광주리가, 광주리는 창고예요. 당장 쓰는 물건은 광주리에 넣지 않아요. 창고가 복을 받는 거예요. 떡반죽 그릇은 음식이 복을 받아야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것. 잘못된 거 먹으면 맨날 몸이 아픈 거죠. 떡반죽 그릇은 우리가 육신이 건강해지는 거고,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떤 경우도 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하게 되면 너는 승리하게 될 거고, 전쟁에서 지면 정말 비참한 거죠. 네 창고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고, 뭐 하면? 하나님을 순종하면.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될 것이고, 땅의 모든 백성이 너를 두려워할 거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할 거다.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비가 오고, 이게 너무 중요해. 추수하려고 하는데 비 오면 망하는 거. 장마철에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오면 안 자라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안 맞으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을 맞춰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팔아야 되는데 사면 안 돼요. 사야 되는데 팔면 안 돼. 그럼 망하는 거예요. 이게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네가 많은 민족들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구우는 자가 되지 않는 재물의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14절 시작.
2: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0: 하나님을 순종할 때 이 복을 다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2: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0: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세들에게도 순종해야 돼. 그러니까 자녀에게는 부모님이 권세.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복종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내에게는 남편이 위임거니. 그러니까 순종하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2: 부모님에게
0: 남편에게 순종하고,
2: 남편에게
0: 내가
2: 순종하고.
0: 복을 받는 길에 회사에서는 사장님에게 순종해야 돼. 나라에서는 우리가 권세자들, 우리 권세자들에게 나라에서는 순종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성경과 다른 것을 강요하면 우리가 그거를 따라갈 수 없어요. 따라갈 수 없지만 위임 권위에 순종하라고. 다윗이 왜 복을 받았느냐? 사울이 잘못된 왕임에도 순종하고 정말 그 왕을 존경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거죠. 위임권위에 순종하여. 그래서 우리는 나라에 순종하고 부모님에 순종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상관에도 순종하고 교회에서는 목사에게 순종하고 그러니까 위임권위에게 순종하면서 복을 받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시작.
2: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0: 우리가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부족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는 찾게 되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세 번 하셨는데 구하는 사람마다 받고 찾는 사람이 찾고 두드리는 게 열린다는 말은 여섯 번 말씀하신 거. 이걸 강조라 그래요. 강조. 여섯 번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두 번을 더 하십니다. 9절과 11절까지 시작.
2: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0: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신앙생활 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0: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는 누구냐. 말씀을 요약하면 첫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첫 단계예요. 그 다음에는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묵상하고 읊조리고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 중에 내가 잘하는 건 뭐고 잘 못하는 게 뭐지? 잘 못하는 걸 가지고 있다가 기도할 거예요. 조금 있다가 잘하는 거 그냥 계속 잘하시면 되고 못하는 거 예배 일주일에 2회 이상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이 이제 제 경험을 보면은 이랬다 그 말이야. 일주일에 한 번 나가다가 두 번 나가니까 신앙이 확 자라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목장 모임에 전혀 참여를 안 하다가 참여를 하니까 신앙이 성장되더라고. 왜냐하면은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서로 기도해야 되는데 다른 은사와 재능과 지식과 경험으로 섬겨야 되는데 이런 거를 하면서 신앙이 성장되죠. 성령 충만 받으니까 신앙이 성장되더라고.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면서 신앙이 성장되고 전도하니까 생명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예수님을 나누고 복을 나누니까 신앙이 성장되더라고. 봉사하면서 신앙이 성장되더라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위임권위를 순종하면서 신앙이 성장되더라고. 이 중에서 내가 잘하는 거는 계속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약한 부분이 있으면은 이거를 고쳐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거는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하는 기도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0: 이렇게 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해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왜 응답을 안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내가 지금 못하는 게 뭐지? 나 목장 모임 못 가고 있네. 하나님 나 목장 모임 갈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0: 기도하는 거예요. 나 뭘 못하지? 성령 충만 못 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 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0: 기도하는 거예요. 나 온전한 십일조 못 드리고 있네. 하나님, 내 환경을 주장해 주셔서 내가 온전한 십일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0: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0: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0: 내가 못하는 거 가지고서 기도하시고 잘하는 거 그냥 계속해서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0: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 정말 내가 좋아요. 내가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2: 아멘.
0: 신앙생활 잘하면 정말 내 마음이 즐겁고 정말 좋아요.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를 나누어 주게 되니까 복의 통로가 되고 아버지도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하늘에 상급 쌓는 길이고 이 땅에 복되게 사는 길이고 정말 나에게도 좋고 이웃에게도 좋고 하나님께도 좋고 다 좋은 길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면 내가 힘들어요. 내가 어려워요. 신앙생활을 잘 못하면 내 이웃도 나에게 복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에 상급 쌓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생활은 대충하다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중에서 내가 잘하는 거 꼽아보시고 잘 안 되는 거 꼽아보시고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1: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에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49-4500 213-749-4500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사랑교회 서사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물질과 영성, 진리, 특징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여러분이나 저나 좋은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예,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 근데 저도 이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한 비결은 저 CD에 담겨져 있는데 꼭 갖고 가셔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나무가 되기를 원하고 아름다운 나무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하고 아름다운 나무가 되지 못하는 이유를 봤더니 왜 그러겠습니까? 이것만 알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 이유가 나로 사니까 못된 나무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못된 나무예요. 우리 육체에서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주님으로만 살면 돼. 아멘. 주님의 마음을 넣어서 주님으로만 살면 나는 언제든지 아름다운 나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나로 사니까 못된 나무가, 그렇지, 힘들지. 근데 주님으로 살면요, 마음의 평강이 임하면서 할 수 있는 힘이 누구로부터 올라옵니까? 주님으로부터.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많이 고민했어요. 옛날에 나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슬펐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이제 그렇구나, 내가 못된 나무밖에 될 수 없었던 이유가 나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나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또 불에 던지운대요. 이게 얼마나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로 행하는 모든 삶은 사망의 삶이라 그랬어요. 내 안에 나를 버리고 주님을 넣어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름으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들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으로 사는 자들이, 주님으로 사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이 말을 듣고,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 같은 사람은 뭐냐면 나로 사는 사람. 나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그 집은 반드시 무너진다. 우리는 하루속히 나로 사는 삶을 내려놓고 주님으로 사는 삶이 되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으로 살면 아까운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속에 없어지죠. 그렇죠. 없어지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늘 나로 사니까 내가 인색하고 따지고, 응? 우리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못됐는지 보세요. 저게 나한테 잘해주나 안 잘해주나 이것만 보고. 근데 주님을 넣어서 사는 사람은요, 응? 그렇지 않죠.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간에 뭐가 나간다고요? 사랑이 나가게 돼 있어.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형제가 너에게 잘못하거든 일곱 번 용서하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는 늘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진리의 사람은 진리를 행하고 삽니다. 진리의 사람이 누구냐? 진리를 행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예, 그 삶이요 진리로 살아서요. 예. 진리대로 진리대로 그 삶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 지는 것을 예.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죠. 자연스럽게 진리대로 사라집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한가 보죠. 마태복음 4장 Matthew chapter 4 verse 4.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영어로 한번 보면 Jesus answered It is written man does not live on bread alone but on every word that comes from the mouth of God.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는 단계가 진리 단계라는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저 가고 있는 걸 보는 거야. 모든 만사가 누구 뜻대로 되어진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내가 내 삶이 내가 나를 내가 이끌고 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내 삶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그 뜻대로 이끌고 가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나에게 왜 저 사람을 붙였냐?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만사가 누구대로 돌아간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돌아간다고. 우리 머리칼까지 세시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이곳에 오시게 하셨나? 만사가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 네. 그게 진리 단계의 사람이라는 거. 그걸 아는 것이. 그다음에는요. 물질과 영성 진리 단계니까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 네 번째 특징은 진리 단계에 있는 사람은요 먹을 것보다 자기가 먹을 것보다 예, 심을 것을 먼저 챙깁니다. 먹을 것보다 심을 것을 먼저 챙긴다. 그 사람들의 행위가 어떤 행위냐면은 하나님의 드릴 것 하나님에게 드릴 것 먼저 챙기고 내가 먹을 것보다 이웃에게 심을 것부터 챙겨놓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내가 쓸 걸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은 내가 렌트비 내고 렌트비도 못 내는 판이다. 예를 들어서 또 학비도 없다.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거 없는데 억지로 내놔라 소리는 안 하셔요. 억지로 내놔라 소리는 안 해요. 크레딧 카드 긁어서 내놔라 그런 얘기는 안 하셔요. 특별하게 하나님 지시가 없는 이상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자식한테 필요한데 필요한 만큼 주시지 필요한 만큼 주시고 그 남은 걸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거지 그 애가 지금 필요한데 그걸 내놓으라 그러시는 분은 아니에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건 있잖아요. 여기 하는 행위를 보면 11조는 이건 우리가 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거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이건 심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심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1조를 11조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예 아니야. 11조는. 네. 그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구제 헌금이라든지 선교 헌금이라든지 주정 헌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예 띄놓잖아요. 이런 게 심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심는 거죠. 이건 아예 우리 게 아니니까 말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이웃에게 예를 들어서 월드비전을 통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 그럼 내가 먹을 거 아끼고 얘네들부터 보내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구한테 맡기는 거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야. 하나님 나머지는 내가 먹고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라 그랬으면 후이 넘쳐 되돌려 주실 거라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의를 먼저 행하고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필요한 거 다 내가 채워준다 그랬어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행하는 자는 반드시 그 복을 받아 누려요. 근데 그 복을 못 받는 자는 아예 거기서부터 막혀 있는 거야. 그게 안 풀려요. 이 실타래가 안 풀려요. 여러분 실타래라는 게 있잖아 실타래. 그게 막 엉켜 있는데 그게 끝을 잡아서 이렇게 풀리게 하려면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해야 돼요. 그러면 다 풀려. 근데 그거부터 안 하고 내가 내 거부터 막 하려 그러니까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계속 꼬여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러고서 살아 또 평생을. 얼마나 힘듭니까,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술술술술 풀리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왜 안 풀리냐?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행동을 못할까? 아직 믿음이 곧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걸? 기다려줘야지. 야, 믿음을 키우려면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 할렐루야. 읽어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매일 묵상해야 돼. 읽고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그것도 정확히 좀 잘 알아야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죠. 그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럼 자꾸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기 와서 자꾸 듣고 믿음의 사람들과 자꾸 친하고 맨날 그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이나 하고 비디오나 보고 드라마나 밤새 보고 이러면요 믿음이 생기는 게 오히려 떨어져요. 그러면 안 돼. 오히려 인터넷을 통해서도 설교 듣고 말이야. 응? 청년부 설교 너무 좋더라. 누구 어느 제가 하나 추천하겠습니다. 오늘의 교회 청년부 목사님이 계세요. 이름이 박 누군 것 같아. 젊은 분이야. 근데 청년부 담당인데 설교가 너무 좋아요. 제가 생각해 그분이 영성훈련을 마쳤어요. 우리 영성에 사는 얘기 그 많은 얘기들 청년들에게 그대로 매기는 거야. 딱 그들에게 맞게끔 적용해서 기가 막 그것도 달란트예요. 청년들에게 영성훈련이나 이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맞게끔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설교는 안 듣는데 한 번은 우리 남편이 듣고 있더라고요. 근데 주일날인데 우리 남편이 여기서 예배 마치고 올라 또 듣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듣는데 저는 죄송합니다. 하영조 목사님 설교 잘 안 들어와요. 참 훌륭하신 분이 너무 훌륭하신 분인데 자기에게 맞는 설교가 있나 봐. 근데 우리 남편이 많이 들었는데 좋아하신 분 너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잘 안 들었는데 그 온누리 교회 살아계실 때 얘기해요. 온누리 교회인데 그걸 막 듣다가 그 청년부 목사님 설교를 나는 처음에 몰랐어 누군지. 앉아서 이제 그 예배를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뭘 하고 있는데 나는 컴퓨터 보고 있는데 누구 설교가 되는데 기가 소로로로 가는 거야. 한 번도 간 적이 없거든. 어머 저 사람 참 맞는 얘기를 하네. 어머 참 맞는 얘기를 하네. 그래서 누군가 그러고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오늘의 교회 청년부 목사님이야. 그거 들어야 돼. 청년부 목사님. 오늘의 교회 청년부. 너 청년부잖아 지금. 청년부 들어가야 돼. 응? 거기 가서 자꾸 들어야 돼. 인터넷 이제 드라마 보는 거 땡 좀 하고 청년부 목사님 그 계속 올라와 있어요. 설교가 자꾸 들어야 돼. 기가 막히게 잘 가르치고 있더라. 너무 잘하더라. 그래서 참 기가 막힌 설교다 내가. 지금도 잘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영성을 마친 분들의 설교는 완전히 틀립니다. 딱 들으면 알아요. 저분이 근본을 파헤치고 있구나. 딱 나와요. 근본으로 직진합니다. 헤매질 않아요. 설교가. 오케이? 네, 할렐루야. 온누리교회 청년부 목사님 할렐루야. 청년부 들어가세요. 그럼 설교가 나올 거라고 분명히. 응? 예. 그래서 우리는요 진리 단계 물질과 영성 진리 단계에 있는 분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이 먹을 것보다 심을 것을 먼저 이렇게 챙겨 놓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10절 한가 보죠. 고린도후서 9장 10절. 네. 고린도후서 2 Corinthians chapter 9. 페이지 넘버. 고린도후서 Corinthians. Yeah, Corinthians 2 Corinthians. 이게 고린도후서 9장 10절이니까 신약의 New Testament 페이지 넘버 295. 고린도후서 9장 10절. 예. 다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0절 다 같이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물질에는 반드시 내가 먹을 것과 씨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차례가 있지 않습니까? 씨부터 말하죠. 씨. 예, 우리가 먹을 게 아니에요. 씨는. 씨는 뭐예요?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는 자에게, 우리 모두는 심는 자가 되어야 돼. 하나님 복을 받으려면은 심는 자에게 후이 넘쳐서 되돌려 주시는 분이니까, 또 심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심는 자에게 뭘 주신다는 거? 씨를, 씨와 먹을 양식. 딱 이렇게 순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농부가 그 다음에 먹을 양식을 거두려면 씨 먹어요 안 먹어요? 절대로 안 먹습니다. 애가 아무리 퍼지고 울고 굶어 죽는 한, 거의 굶어 죽는, 그래, 죽진 않겠지만, 어? 그렇게 울고 제껴도 절대 씨는 안 내놔요. 왜? 그 다음에 거둘 거를 그 다음에 먹어야 되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씨까지 먹어버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실까 안 주실까요? 안 주십니다. 씹는 씨앗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못 먹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먹으면 안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은 여러분이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씹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알고 씹는 거하고 또 그게 틀리잖아요. 알면서 잘 더 잘 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특징은요, 예, 하늘나라를 내 소유로 안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내 소유로 안다는 것이에요. 예. 진리의 사람은요, 우리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만이 내 소유라 그랬어요. 주의 법도를 지킨 것만이 내 소유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늘나라에서 내가 찾아 먹을 소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처소를 마련하고 있다 그랬어요. 누가 그 말씀 하셨습니까? 주님이요. 내가 너희가 있을 처소를 다 마련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아멘입니까? 주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있을 집을 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을 짓는 것이 뭐에 따라서 짓는다고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서 살았는가. 여러분, 아는 거하고 지키는 거하고는 틀리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 가면 홈리스도 있어. 홈리스 몰라? 홈리스. 집 없는 사람. 하나님 법도를 하나도 안 지켰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인데 내가 또 다음에 또 얘기해 줄게요. 오늘 다 할 수는 없어요. 불 가운데 구원 받는 것과 같은. 예수는 믿었는데 하나님 법도를 지킨 게 없어서 불 가운데 구원 받는 것과 같은. 그런 구원을 받는 홈리스. 그러니까 처소를 마련하고 계시다 했으니까 여러분의 진짜 기업은 어디 있냐? 하늘나라. 하늘나라에 내 기업을 쌓아서 하늘나라에 내 집을 쌓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아는 거 다 소용없어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요. 근데 내 몸이 실제가 안 돼 있는데 뭐 어떡해. 하나님은 네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만큼 많이 알고 있었냐 그거 안 따집니다. 얼마만큼 네 몸을 나에게 산 제사로 드렸는가 그거 보는 것이지요. 아멘입니까? 이 개념을 바꿔야 돼요. 나는 내가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하고 아니다. 그래, 다른 사람 너는 많이 깨달아라. 나는 많이 행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야 된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이 깨달아 놓고 행하는 거 없으면 도루묵이에요. 근데 별로 깨닫는 건 없어도 가르침을 잘 받아서 내가 행하는 게 더 많다면 이건 더 수지 맞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네가 네 몸으로 행한 선악간 행한 모든 일에 대해 심판한다 그랬지? 네가 얼마만큼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깨냐? 이거 묻지 않는다 그랬어요. 더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어디 성경 공부 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깬다 그러잖아. 여기서 여기 이 말씀하고 저 말씀하고 막 연결해 갖고 여기 깨고 저기 깨고 그런 사람 참 많아요. 그런데 많아요. 물론 도움은 되겠죠.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은 되는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보다 행함이더라는 것이. 주님 뭐라고 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짓는데, 하늘나라의 집을 짓는데 뭐에서 처소가 마련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킨 것만이 나의 소유라는 거야. 지킨 것만. 그러니까 늘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또 행한 것이 잘못 행하지 않았나, 또 나로 행하지 않았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가르치고 나서 내가 오히려 버림을 받을까 봐 뭐라 그랬어요?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의 종들도요, 가르치는 자는 더 몸을 사려야 돼요. 내가 혹이라도 가르치고 나서 버림받을까 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헐 얘기하고 나서 내가 저를 쳐서 복종 안 하면 똑같은 일이에요. 오히려 쓰임받고 버림받는.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너희들에게 전파하고 난 후에 내가 버림받을까 봐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억지로라도 따라가야 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는 즐거이 해야 되겠지만, 응? 그럼 나중에는 즐겁죠. 억지로라도 하다 보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거든요. 신령한 복도 주시고 이 현세 복도 주시고 하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즐겁게 이제 복종하는, 순종하는 거.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가 파라다임을 바꿔야 돼요. 내가 실제적인 영적 실제의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버림받습니다. 내가 실제적인 삶을 사는 것에 더 중점을 둬야 돼. 아, 성경 100번 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도 행하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되는지 제가 얘기하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 주님이 뭐라 그런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4장 34절 한가. 요한복음 4장 34절. John chapter 4. 요한복음 4장 34절. 예.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chapter 4 verse 34. 예. 영어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My food, said Jesus, is to do the will of him who sent me and to finish his work. 그 다음에 34절 우리 한글로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것이 자기가 먹을 양식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배고파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34절.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 그게 주님이 먹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파 해야 될 일이 뭔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이 배고파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일을 이루어드리는 거. 그 다음에는 우리 여섯 번째 보면은, 우리가 이제까지 심은 것이 영혼을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는다. 예.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 한가면 야고보서 1장 15절 요금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고 있는데 야고보서 히야 베요 이렇게 되죠. 그죠? 제임스는 어디 있냐면은 히야 베드로 전서 앞쪽으로 페이지 넘버 370, 371. 예. 야고보서 1장 15절요. 예. 다 같이 시작.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예.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되면 우리는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물질을 가지고, 물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이라 그랬는데, 수단인데 오히려 이 물질을 나의 소유로 생각하고 죽고 썩고 없어질 것에 계속 쓰다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죄의 병기로, 오히려 죄의 수단으로 물질을 쓰고 있더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바로 정립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심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두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은 수단이라.
0: 지금까지 주님의 사랑교회 서사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교회는 216 이스트 31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574-9400, 213-574-9400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0: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크리스천 비전 신문 복음 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초대석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라피 학교에서 유대 문헌과 토라를 공부하고 신학대학에서 모세 오경으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 이후 대학에서 구약학을 가르치시며 한국에 성경과 탈무드 연구소를 설립하여 히브리어 교육과 미시나 탈무드 강독을 통해 유대 문헌 연구의 저변을 넓혀오신 변승복 교수님 이 시간에 모시겠습니다. 네, 아시아 최초 유대교 구전 율법인 마시나 전권 63권을 우리말로 완역한 한국 유대 문헌 연구의 권위자인 변승복 교수님은 이번엔 미시나의 핵심인 윤리문헌인 피르케이 아보트 해설서를 출간하여 한국 유대문헌 연구에 또 하나의 획을 세우셨습니다. 귀하신 변승복 교수님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우리 교수님께서 정말 그동안 아시아 최초 유대교 구전 율법인 마시나 전권 63권을 우리말로 번역도 하셨고요. 또 한국 유대문헌 연구의 권위자인 우리 교수님께서 백석대학교에서 또 가르치셨고 또 이번에는 미시나의 핵심인 윤리문헌인 피르케이 아보트 해설서를 출간하셨어요. 네, 말씀 나누시기 전에 애청자 여러분께 감사와 인사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1: 반갑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 또 미주에서 또 우리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또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노력하시고 애쓰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0: 네, 삶의 지혜서라고도 하는데요. 마시나 네지킨의 9번째 책 중에서 피르케이 아보트, 네, 어떤 뜻인가요? 핵심 내용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피르케이 아보트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시나 전권이 63권인데 그 63권 중에 한 권입니다. 성경이 구약 성경이 이제 우리가 보면 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네 부분으로 나누는 것처럼 미시나가 여섯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여섯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네 번째 부분이 너지킨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하면 뭐 두 번째 부분, 구약 성경의 두 번째 부분 이러면 역사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너지킨이라는 부분이 여섯 부분 중에서 네 번째 부분. 네 번째 부분인데 또 우리가 역사서 이러면 12권의 책이 있는데 그 12권의 책 중에서 뭐 세 번째 책이라면 룻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이 너지킨의 네 번, 너지킨은 미시나의 네 번째 부분인데 그 네 번째 부분에 들어있는 아홉 번째 책, 예, 그것이 피르케이 아보트입니다. 특별히 이 너지킨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법률들을 다루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법률 부분을 다루는 책이 10권 있는데 그 안에 어떻게 법이라고는 한 절도 없는 바로 그 윤리를 담고 있는 그 삶의 지침을 담고 있는 이런 책 한 권이 거기에 들어있을까, 이게 굉장히 특이한 책이죠. 그러니까 법보다가 우선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삶의 윤리, 삶의 방법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거기서 강조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피르케이 아보트라는 그 책인데요. 그래서 이 피르케이라는 말 할 때 이것은 사실은 복수형인데 뭐뭐의 파트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아보트라는 말은 아브라함 할 때 아부, 조상 또는 아버지 이런 뜻인데 그거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조상들, 선조,

0: 선조들, 그 선조들의 파트다. 이 말이에요. 그책 중에서. 자, 그러면 우리는 선조, 조상 이러면 그냥 이 육신적인 조상만 생각하는데 그런 조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도 조상이고 목회자도 조상이고, 그러니까 그 선진들, 이제 우리가 신약성경으로 말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그 믿음의 증인들이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살았다 하는 것처럼 바로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었는가 하는 것을 아주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책. 그런 책이 바로 이 PDK 아보트라는 책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책 하면 어렵다는 생각, 우리와는 관계가 없을 거란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교수님은 유대인 학교에서 직접 공부하셨고, 정말 많은 부분들을 깨달으시고, 그 중요한 핵심 부분을 우리 한국인들에게 접목시키기 위해 연구하시고, 사명을 가지고 뿌리내리기 운동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까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0: 한국에서 반응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한국인들은 유대인에 대한 뭐랄까요? 좀 반감, 적대감 이런 것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이렇게. 그 선입관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의 뿌리가 뭔가요? 구약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를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말씀하실 때, 이제요, 모세의 책, 그 다음 이제 선지자들의 글, 그 다음에 시편의 책, 이렇게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면서 그 구약 성경 전체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하실 때, 그 토론을 하실 때, 언제나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이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조금 오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 원래 뜻이 이런 뜻이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잔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가르친 가르침에서 보면은 너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요 가르침이 예수님보다 조금 전에 살았던 바로 이 미시나 아보테에 나오는 이제 그 선진들의 가르침에서 보면 그 조상들 우리 선조들의 그 이스라엘 선조들의 가르침에서 보면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 너가 이제 너에게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이 싫은 일, 다른 사람이 너에게 어떻게 하면 싫은 거, 그거 너가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것이 성경 전체다. 나머지는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는, 해설해 주는 책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책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왜 한국에 이 피리케 아보트라는 책이 지금 현대 시대에 필요할까? 이것은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보편적 지혜의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보편적인 지혜. 그러니까 유대교의 텍스트지만은 이 가르침은 종교와 문화를 초월해서 정의를 추구하라. 세상은 세 가지 그 기둥 위에 서 있다. 바로 성경 위에, 예배 위에, 그다음 선한 행위 위에 서 있다. 그리고 너가 하기 싫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시키지 말라. 이러한 이 가르침은 모든 인류에게 울림을 주는 사실 보편적 가치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많은 서양 철학자들과 이 윤리학자들이 이 책에서 피리케 아보트라는 책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화와 논쟁의 문화를 보여줍니다. 이제 서로 다른 또는 모순되는 이러한 의견들을 나란히 배치하면서 서로서로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더 좋은 그런 말씀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실천적 지혜서입니다. 그러니까요, 추상적 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배울 것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리고요, 어떻게 공동체를 세울 것인가, 어떻게 분노를 다스릴 것인가, 어떻게 명예와 돈을 대할 것인가. 이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명예, 하나님보다 돈, 하나님보다 자기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거, 이런 걸 원하지 않나요? 또한 가지 더 본다고 그러면 교육의 본질을 말해요. 교육의 본질은 뭐냐면 어떻게 학생을 대해야 되는가, 선생님의 역할은 무엇인가, 배움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을 아주 철저하게 가르쳐 주고 있고, 선생님은 이래야 된다, 학생은 이래야 된다, 뭐 이런 것을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 네, 피리케이의 아보트란 책이 이렇게 귀한 줄 몰랐습니다.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지혜서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으로 중요한 지혜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책을 제가 지금 보니까요. 108절이라 해서 페이지 수가 책이 얇다고 생각을 했는데 책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몇 페이지까지 되어 있는지요?
0: 지금 우리가 낸 책으로는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영어판으로 이 책이 500여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어 된책 말고 영어로 번역돼서 나온 책, 이것이 한 500여 종류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시대마다 이것을 바르게 그 시대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서 현대 나오는 책은 보면 말을 하는데 SNS에서도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까지 적용하는 범위까지 나가고 있어요. 현대 나온 책은 그러니까 말하는 윤리에서도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중단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을 때 거기에 SNS에서도 이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확인되지 않은 걸 가지고 뭐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이 책이 우리는 지금 한 권으로 냈는데 제법 두껍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라부라는 랍비의 회장이 이 책을 해설서를 냈는데 한 500페이지 되는 걸로 여섯 권으로 냈습니다. 우리는 한 권이지만은 이 책이 6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 라우라는 그 랍비는 1장 한 권, 2장 한 권, 3장 한 권, 이렇게 해서 여섯 권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한 권을 했는데 또 50페이지 정도 되는 책도 있어요. 아주 얇게,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한 책도 있는데, 여러분이 뭐 이렇게 보면 시편 119편이 176절까지 있는데 이거는 6장을 다 합쳐봐야 108절밖에 안 돼요. 그 108절밖에 안 되는데 이 책을 제가 이 책을 한국 사람들한테 소개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썼냐면, 이 절, 한 절을 말했을 때그 절을 말한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그래서 그 역사적 배경을 설명해주고 그 절을 말한 그 현자는 누구였나, 그리고 그 현자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공부를 했고 어떤 배경에서 이런 공부를 하게 되고 이런 말을 하게 됐나, 성경에,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말을 했을까. 그러니까 신약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신약에 있는 말씀들은 제가 다 첨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이 구약의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는가 하는 거, 이런 것을 이제 설명을 해줬고, 그다음에 그한 절을 한 단어 한 단어 구문 구문으로 잘라가지고 해설을 해줬어요. 그리고 우리 현대적 삶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결단을 내려야 될 것인가, 이런 단계로 한 절마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통 한 절이 어떤 때는 10페이지, 뭐 어떨 때는 한 절이 5페이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108절로 되어 있는데 1122페이지로 엮어져 있습니다.
1: 와우, 네. 108절을, 한절한 절을 그 시대 배경, 상황에 근거해서 직접 분석하고 해설해 주시고, 예, 풀어 주셔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이렇게 귀한 책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운이고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직접 여러분께서 책을 보시면 정말 많이 감동하시고 이런 책이 우리의 삶에 있었던가 하는 감동의 세계를 맛보실 것 같습니다. 결국 피리케이 아보트 108절을 1122페이지까지 해설해 주시고 분석해 주신 우리 교수님 참 감사합니다. 네, 저도 어머니지만 많은 어머니들이 이 지혜서를 자녀들에게 보급해 주기를, 전수해 주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영어책은 어디서 구입할 수 있나요?
0: 여기 웨스트 LA인가요? 거기에 페어팩스 그쪽으로 가면 유대인 서적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히브리어, 영어 이렇게 해서 대역으로 돼서 설명되어 있는 책들이 아주 종류가 한 서점에 가도 10가지 이상으로 다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그의 연령층이 볼수 있게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아주 각자 각자가 다볼수 있도록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매 안식일마다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얼마든지 사실 수가 있습니다.
1: 미국에서 책을 구입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드리겠습니다. 323 지역 731-9191, 323 지역 731 9191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피르케이 아보트란 책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이 지혜서는 큰 귀감이 되고 있고요. 삶의 지침서로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2세, 3세들에게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삶의 지침서로 후세들에게까지 귀하게 전달이 됐으면 하는 생각 간절합니다. 우리 교수님 앞으로 더 쓰고 싶은 책이 있으십니까?
0: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책이 탈무드인데, 탈무드는 이 미시나를 본문으로 해서 토론하고 또 연구하고 깊이 사색하고 이렇게 한 것으로 엮여져서 동아대백과사전만 한 것으로 지금 74권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한번 해보고 싶었지만 그거를 할수 있는 여력 또할수 있는 동력자 이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작은 책이라도 한 권을 내자 이렇게 해서 그 63권 중에 한 권을 지금 낸그 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이렇게 믿음의 사슬이 옮겨가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책 1장 1절에 보시면 무슨 내용이 이제 나오냐 하면 이 책에 여러분들 참이 책을 딱 받아드시면 어떻게 사서 딱 드시면은 놀랍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고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전했다. 여호수아는 장로들에게 전했고 선지자들도 이제 장로들은 선지자들에게 전했고 선지자들은 이제 위대한 모임의 공회원 이제 우리가 아는 산헤드린 공회원의 사람들에게 전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은 이 모세가 시내산으로부터 받은 것이 계속해서 전수됐다는 것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바로 그 위대한 모임 공회의 마지막 공회원이 누구냐면은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러한 것을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고 3절에 가보면 소호 우리가 그 사사기에 나오면 소고가 나오는데 그 소고의 지도자 안티고노스가 의인 시몬으로부터 토라를 물려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누가 자기가 학자가 만들어낸 책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이어져서 내려온 책.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구전으로 전해져서 내려오던 것을 이제 이제 이것이 자아 전해주지 못하고 전쟁이라든지 포로로 잡혀가든지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이 전승되지 못할까봐 그 구전으로 전해져서 내려오던 것을 이제 그 성문화한 거, 활자화한 거, 그 이제 책으로 만든 것이 미시나예요. 원래가. 예, 그래서 그 미시나로 딱 고정을 시켜서 이제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해야지 되겠다. 이렇게 한 책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책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떤 것을 또 우리가 볼 수고 있나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 책을 누굴 위한 책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이 누굴 위한 책인가 중요한데 첫 번째 신학생 목회자에게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학의 뿌리, 서양 철학의 뿌리, 이 뿌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요, 산상수훈의 많은 가르침이 여기 피리케 아부토와 겹쳐지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황금률도 아까 랍비가 이야기한 것처럼 당신이 하기 싫은 일은 이웃에게 시키지 말라. 바로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너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뿌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거를 알고 그들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알고 혹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놓친 것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을 아는 우리들은 거기다가 더 좋은 그 자문을 또더 좋은 해석을 더 거기에 합쳐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더 좋은 유산을 신앙의 유산을 이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철학과 윤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서양 철학자를 공부하면서 그리스 철학에서 기독교 철학으로 바로 넘어가는데 여기에서 헬레니즘, 유대 사상, 랍비 철학, 달무드의 논리학 이런 것을 간과할 수가 없어요. 스피노자나 뭐 말마누데스나 부버나 레비나스나 이런 사람들 그 위대한 철학자들이 다 이제 그 가르침들이 바로 이러한 그 내용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 현명한 사람은 누가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1: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0: 이 세상 사람들은 현명한 사람이라면 지식이나 정보나 이런
1: 그렇죠.
0: 거를 많이 가진 사람, 뭘 많이 가진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는데 여기에서 가르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1: 말씀을
0: 누가
1: 전하는 사람.
0: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냐면 모든 것으로부터 배우려는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현명하다고 그래요. 하여튼 모든 것이에요.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건 아니면 뭐 공중나는 새, 드래핀 백합화가 모든 것으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이래서 아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인가, 어떤 친구가 나쁜 친구인가,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사귀어야 되고 또 어떻게 정말 그 사람과 대화를 해야지 되고, 그러니까 삶의 지침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에 그 신문사에서 나온 기사를 하나 소개해 준다면 이 책을 소개했는데 뭐라고 소개했냐면 이 피리케 아버트는 책꽂이에 꼽아 놓는 책이 아니다. 책상 위에 펼쳐 놓고 하루에 한 절씩 읽어 나가면 아주 좋은 책이다. 그러면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피르케이 아버트, 참으로 광범위하면서도 귀합니다. 우리 삶의 지침서로 부족함이 없다라는 생각 간절히 들고요. 오늘날 이 지침서가 삶에 있어서 교회는 물론 자신과 가정, 사회, 더 나아가 온 세상에 이런 지침서가 우리의 삶을 지켜줄 것이라는 생각 간절히 해봅니다. 네, 우리 변 교수님께서 그동안 많은 책을 출간하셨지만 특별히 피리케이 아버트라는 책을 이번에 출간하면서 우리 삶의 지침서로 지혜서로 정말 마음 가득히 감동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네, 간결하게 정리를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예, 피리케 아부트 책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리고 나는 어디에서 살고 있나, 그리고 어디에서 왔나, 어디로 가고 있나, 이걸 철학자들이 말하기 훨씬 전에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가, 이것을 보여주고 또그 선생님들이 그 현자들이 삶으로 살아냈던 그 삶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간지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정말 이게 신학의 뿌리 중에 하나고요. 신앙의 유산이 되고 삶의 지침서로서 우리가 이 책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우리가 삶에 적용할 수 있다는 귀한 말씀 주셨고요. 네, 그러면 미주에서 피르케이 아보트라는 책을 구입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323-731-9191, 323 지역 731-9191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두인의 책 중에서 귀한 책들을 연구하고 번역해서 출간하셨는데요. 아직까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오해가 있는 부분들도 있을 줄 믿어요. 특별히 교회 목회자님들, 리더들께서 이렇게 함께 연구하고 협력해서 신학교의 교재로도 남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제가 이제 2년 전에 이제 우리 미시나 정권 63권을 아시아에서 최초로 우리가 번역을 해서 출간했는데요. 그거 1억 넘게 들었습니다. 그러는데 그 책을 내서 돈벌이를 하려고 한 책이 아닙니다. 앞으로 다음 세대 사람들이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연구해서 더 하나
1: 또 강의하시면서 여러분께 많은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이 많은 느낌, 감동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 애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주시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0: 제가 이책 안에서 딱 한마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 애청자 여러분, 특별히 또 하나를 믿는 여러분들은 사람이 없는 데서 사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사람이 없는 데서 사람이 된다는 말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데서 사람다운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가 보고 있다 하면은 좀 다르게 행동하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이제 아무렇게나 행동하죠. 근데 요즘에는 CCTV가 있어가지고 조심 많이 하시죠. 여러분, CCTV가 보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없는 데서 사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라. 이 말이 사람 없는 데서 사람 되라는 그 가르침이거든요. 요게 요 피르케 아보트 안에 내용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는 뭐 누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에게 정말 정말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미주에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아, 저 친구 정말 좋다. 저 친구가 있어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욥을 자랑했던 것처럼, 욥 봤어? 이렇게 마귀에게 너욥 봤어라고 자랑했던 것처럼 우리 미주 지역에 있는 애청자 여러분을 하나님이 자랑하는 하나님의 자랑감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귀한 말씀 주셨고요. 오늘 교수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신약 청탁 로비 의혹 등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지명 20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진실은 포기하지 않겠다며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결백함을 거듭 밝혔습니다. 회견 내용 들어보시죠.
4: 대통령님 기자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민생을 살피고 개혁을 완수해야 할 정부의 자금 부담이 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저의 부족함을 깊이 성찰하겠습니다. 지금 내려놓아도 진실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미완의 검찰개혁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윤석열 한동훈 정치검찰의 표적수사와 한동훈의 수사기밀 불법 유출, 짜짓기 사태의 전모를 끝까지 밝히겠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당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추가 의혹이 담긴 탄원서가 청와대에 전달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각종 논란 속에 임명 강행 대신 자진 사퇴로 마무리됐지만 청와대 인사 검증을 둘러싼 진통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5: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직후 청와대는 후보자의 뜻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후보자가 국정의 부담을 줄이고자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향후 필요한 후속 절차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후보자의 거취를 두고 밤새 고심이 깊었다고 청와대 분위기를 전했는데 이런 가운데 최근 청와대에 김 후보자의 추가 의혹에 대한 전직 보좌진의 탄원서가 제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직 보좌진 A씨는 YTN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탄원서엔 기자 성추행이나 추가 음주운전, 또 다른 청탁 정황 등 여러 의혹이 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 기자회견 당일인 어제 오전 이런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청와대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보좌진은 이런 내용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신고를 통해 알렸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없어 청와대에 직접 알리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기자회견이 2시간도 남지 않은 시점에 갑자기 회견을 30분 연기했는데 해당 탄원서에 영향이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와 관련한 사안은 확인이 어렵다며 말을 아꼈고 김 후보자 측은 탄원서 제출 사실도 모르고 관련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용해인에 이어 김승원까지 2기 내각 후보자가 논란 속에 잇따라 낙마하면서 청와대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도 감지되는데 특히 인사 검증 부실에 대한 책임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참모들 사이 김 후보자 임명 강행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불거졌다는 정황도 흘러나옵니다.
6: 그러한 점에까지 대비하고 준비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겠죠. 부족함일 겁니다. 인사 시스템을 지금 재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5: 김 후보자에 대한 비판 여론을 고려해 임명 강행 대신 자진 사퇴 형식으로 잡음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추가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전국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3: 김승원 후보자는 자리에서 물러나면서도 수사기밀 유출의 전모를 끝까지 밝히겠다며 한동훈 의원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2차전 양상 속 김 후보자의 청탁 의혹에 대한 경찰의 재수사 여부도 관심입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7: 사과로 시작한 사퇴 회견은 한동훈 의원을 향한 선전포고로 끝났습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한 의원의 검찰 기소 계획서 공개를 불법 유출과 짜깁기로 규정하며 반격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4: 지금 내려놓아도 진실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 제기로.
7: 김 후보자와 한 의원 사건 모두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나란히 배당된 상태입니다. 먼저 김 후보자는 과거 브로커의 부탁을 받아 특정 업체 임상시험 승인을 식약처장에게 요청하고 후원금을 약속받은 혐의로 지난 4일 고발됐습니다. 2년 전 검찰이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한 사안이지만 청문 전국에서 고발장이 새로 접수되면서 경찰 수사선상에 다시 오른 겁니다. 경찰은 그동안 재수사란 용어 자체에도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는데 김 후보자가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수사해야 한다는 정치적 부담은 우선 덜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재수사를 위해선 새로운 증거 확보가 관건인데 검찰이 관련 재판 진행을 이유로 과거 수사 기록 제공에 난색을 보이는 점은 변수로 꼽힙니다. 한 의원이 관련 수사 자료를 유출했다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되면서 같은 경찰서에서 동시에 입수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8: 오빠 독약 로비의 전말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특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7: 공격이 역공을 부른 청문회장 정치 공방은 고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장외 난타전으로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3: 이렇게 김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결정한 건 각종 의혹이 일파만파 커졌기 때문인데요. 청문회에서 적극 해명에 나섰지만 싸늘한 여론을 돌리진 못했습니다. 낙마에 영향을 준 의혹들을 이형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9: 최대 뇌관이 됐던 건 신약 로비 의혹입니다. 지난 2021년 10월 브로커 양모 씨 부탁으로 제넨셀의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당시 식약처장에게 청탁했다는 겁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공익 목적의 민원을 전달한 거라며 선을 그었지만 임상시험 자체가 가짜로 드러난 데다 식약처 승인을 매개로 한 주가 조작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여론은 더 싸늘해졌습니다.
10: 의원님, 저는 문과입니다. 제가 알 수가 없고요. 주가 조작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맨 먼저 만나서.
9: 가족 특혜 의혹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일하는 발달장애인 돌봄센터가 김 후보자 지역구로 옮긴 뒤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선정되는 특혜를 받았고 가족들에게는 과도한 급여가 지급됐다는 지적까지 나오자 눈물까지 보이며 부인했습니다.
10: 우리 아내도 나중에 힘이 없거나 죽게 되면 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을 저희 아들에게 그 일을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9: 이 밖에도 음주운전 이력과 자녀의 학군지 위장 전입 등 크고 작은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법을 지키고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 자질을 의심케 하는 이런 과거 행적들이 잇따르면서 악화한 여론을 돌리기 어려워지자 더는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용훈입니다.
3: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경기 안성시 공도읍 도서관 앞 행사장에 1톤 트럭이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행사에 참여했던 30대 어머니와 10대 아들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또 20대 여성이 두 다리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고 3명은 얼굴 찰과상 등 가벼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트럭이 돌진한 곳에선 오후부터 벼룩시장 행사가 본격적으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하마터면 더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던 건데 65살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기자입니다.
11: 사고가 난 도서관 앞엔 시민 20명가량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후에 예정된 벼룩시장 행사를 준비하는 판매자와 자원봉사자들이었습니다. 행사 시작 2시간 전쯤 갑작스럽게 돌진한 트럭에 모자가 참변을 당했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 모두 혼비백산했습니다.
12: 시작해가지고 이제 바다 물통 같은 거 이게 논 진열하는 과정 그때 이용이 됐으면 진짜 대형사고 터진 거예요.
11: 손님들이 몰리기 시작했을 때 사고가 났더라면 인명피해 규모가 더 컸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13: 사고 충격으로 행사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차가 밀고 들어간 자리를 따라 그늘막이 무너져 있습니다.
11: 65살 고령인 트럭 기사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가 이후에는 차가 갑자기 튀어나갔다며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지난 6월에도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대낮에 도심 아파트 언덕을 뚫고 돌진하는 등 고령 운전자 사고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사고로 843명이 숨졌고 다친 사람도 6만 명이 넘습니다. 경찰이 고령 운전자들의 면허증 자진 반납을 독려하고 있지만 반납률은 2%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차량 정밀 검사를 의뢰하고 사고를 낸 트럭 기사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3: 부산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나타난 상어가 이틀째 목격됐습니다. 관계기관이 앞다퉈 주의를 당부하고 있지만 상어를 보려는 주말 나들이객으로 공원은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14: 부산 북항 친수공원이 인파로 북적입니다. 수로를 따라 늘어선 사람들 모두 물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시선을 사로잡은 건 다름 아닌 진회색 지느러미가 선명한 상어. 좀처럼 보기 드문 광경에 화들짝 놀라면서도 신기해하는 반응입니다.
15: 한 3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헤엄치고 가는 거 보니까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아이들도 상어 보니까 엄청 좋아했습니다.
14: 상어 목격담이 실시간으로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라오는 등 관심이 집중되며 공원은 상어를 보려는 나들이객으로 종일 붐볐습니다. 관계기관은 자칫 안전사고로 이어지면 어쩌나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바다로 나가도록 내버려두라는 전문가 권고에 해경도 퇴치를 중단한 상황. 이 때문에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는 수시로 안내방송을 내보내거나
16: 안전을 위해 수로 난간에 기대거나 올라타는 행위를 절대 삼가두시기 바랍니다.
14: 안전관리 요원이 현장을 둘러보는 정도에 그칩니다. 이번에 출몰한 상어는 몸길이 3m, 몸무게는 250에서 300kg으로 추정되는 무태상어입니다. 제주도와 부산 앞바다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상어로 백상아리 상어만큼 강한 공격성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건드렸을 때 다치게 한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어에 대한 시민들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도심 가까이 접근한 상어에 어떻게 대응할지 관계기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3: 오늘 오전 8시 40분쯤 경기 용인시 포천 1터널 부근에서 세종시를 향해 달리던 승용차를 뒤따르던 3.5톤 트럭이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뒤에 타고 있던 여성 2명이 숨졌고 앞좌석에 탑승한 남성 2명은 가볍게 다쳐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사고 수습 여파로 3개 차로 가운데 2개가 통제되면서 북용인 분기점부터 용인 분기점 사이 20km 구간이 1시간 넘게 극심한 정체를 빚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충북 영동군 영동읍에 있는 초등학교 근처 도로에서 화물차가 안전 펜스 설치 작업을 하던 작업자 3명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작업자 2명이 크게 다쳤고 20대 작업자 1명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화물차 운전자 50대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밤낮 없이 이어지던 더위가 꺾이고 농촌에서는 벌써 벼수하기 한창입니다. 폭염과 가뭄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작황이 좋아서 풍년이 예상되는데요. 가을거지 현장을 오선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7: 내리쬐는 햇살 아래 들녘이 노란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속이 꽉 찬 알곡들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콤바인이 황금 들녘을 분주하게 움직이며 벼수하기 환창입니다.
18: 벼가 잘 되고 또 가격도 금년에 인상되고 그래서 농민들은 농사를 열심히 지니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17: 이번에 수확하는 쌀은 남도를 대표하는 친환경 쌀 백세미. 폭염을 이겨낸 벼들은 올해 풍년이 예상됩니다.
19: 앞으로 날씨가 한 20일만 좋으면은 정말로 태풍이 돼요. 작년 대비 수확량이 10에서 20% 정도 증수가 됐다는 거. 올해 굉장히 수확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17: 추석을 앞두고 진행한 벼 수확엔 주한미국 대사관도 참여했습니다. 햅쌀로 김밥을 만들고 김치도 버무리며 남도의 음식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20: To the farmers of Sokko, thank you for your hard work, your welcome, and your willingness to share your rice and your ways of life with all of us today.
17: 전북 진안에선 지역 대표 특산물인 홍삼을 주제로 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나들이객들은 홍삼을 활용한 차와 아이스크림 등을 마음껏 먹고 이색 체험들도 즐겨봅니다.
21: 시중에 판 아이스크림보다 당분도 더 낮은 것 같고 몸에 좋은 샤프닌도 많아서 더 좋은 것 같아요.
17: 마이산의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진안 홍삼 축제는 이번 주말까지 이어집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3: 오늘 서울 도심에서 파병을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자주통일평화연대 등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파병 반대 긴급행동은 오늘 낮 1시쯤 서울 종각역 근처에서 집회를 연 뒤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습니다. 단체는 어제 이 대통령이 전쟁에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말했지만 미국 측의 파병 요청을 거절하는 건 아니라는 청와대 입장 발표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파병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시 원서 접수 사이트 먹통 사태와 관련해 수험생 학부모 단체가 집회를 열고 오후 6시 이뤄진 원서 접수를 전면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수시 원서 접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험생 연대는 오늘 국회 앞에 모여 접수 시간이 1시간 연장된 사이 대학 17곳이 경쟁률을 공개해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규칙을 지킴으로써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된 상황이라며 수험생에게 0.001이란 숫자는 절대 사소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 강화군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6일 구제역이 발생했던 소 농장 근처에 다른 소농장을 검사한 결과 소 두 마리에서 구제역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의 다른 가축들은 항체 양성률이 높은 데다 별다른 증상도 보이지 않아 우선 감염된 소 두 마리만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예선부터 관심이 쏠렸던 국립중앙박물관 분장놀이 결선이 열렸습니다. 유리 진열장 너머로만 보던 문화유산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이색 풍경이 펼쳐졌는데요. 현장을 허현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5: 손가락을 뺨에 댄 채 생각에 잠겨 있던 반가사유상이 갑자기 몸을 움직입니다. 금방이라도 헤엄칠 듯한 백자 잉어 모양 연적이 거리를 누빕니다. 거대한 성덕대왕 신종과 금동대학로가 걸어나오자 객석에서는 웃음과 환호가 터져나옵니다. 나란히 기마 임무령 토기가 된 쌍둥이 자매부터 양손을 하늘로 쭉 뻗은 채 나와 간돌검을 재치 있게 표현한 모델 이혜정 씨까지 박물관 속 유물을 재현하는 국립중앙박물관 분장놀이로 올해 3회째를 맞았습니다. 춘천과 대구 등 전국 권역 4곳에서 본선을 거쳐 25팀이 최종 무대에 올랐습니다.
22: 과거 조상님들이 되게 잉어 연적을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그런 약간 다산의 의미가 있고 저도 약간 저희 가족들을 엄청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약간 그런 의미가 또 제 마음과 비슷하지 않았나.
5: 학생들을 응원하러 온 선생님부터 온라인 영상을 보고 현장을 찾은 관람객들도 감탄에 감탄을 거듭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모릅니다.
23: 저희 참가자 학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4: 공주박물관과 부여박물관에 방문을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직접 유물을 선정을 했습니다.
5: 무대 밖에서도 즐길거리는 이어졌습니다.
25: 무대 뒤에는 이렇게 분장촌이 마련됐습니다. 누구나 직접 유물로 변신해 볼 수 있어 색다른 재미를 더합니다.
5: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은 지난해보다 한 달 반 이상 빨리 500만 명을 넘어섰을 정도로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진열장을 뛰쳐나와 근엄함을 잠시 내려놓은 유물들. 관람객과 어우러진 한바탕 놀이가 박물관의 풍경을 바쁘고 있습니다. YTN 허현진입니다.
3: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는 출렁이고 있지만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18주째 내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주유소의 기름값을 내리기로 했는데 다른 주유소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김홍래 기자입니다.
0: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가 한 주 전에 비해 배럴당 $8.4 올랐습니다. 최근 내림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중동 정세 불안에 큰 폭으로 올랐던 탓입니다. 국제유가 상황과는 달리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셋째 주 이후 18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휘발유와 경유 가격 모두 7월 둘째 주 이후 1,80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고 최고 가격제가 6달 넘게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1: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잖아요. 정유회사의 손실은 재정을 투입해서 메꿔줘야 되기 때문에 재정도 낭비 요인이 되는 것이라서 최대한 빨리 석유 가격 상한제는 그만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0: 이런 가운데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주유소의 기름값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휴게소의 주유소 226곳이 대상입니다.
2: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의 유류 가격을 리터당 100원 인하하여 고유가 부담을 공공이 함께 부담하고.
0: 고속도로 주유소 가격 인하 소식에 일반 주유소 업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고객이 줄어들 게 뻔하다며 문을 닫으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4: 업무를 못할 정도로 연락이 오고 지금 항의자가 나와서 난리입니다. 고속도로 주유소 하면은 그 인근 주유소뿐만 아니라 일반 그 시내권에 있는 주유소도 당연히 매출도 감소되고 고속도로 주유소는 싸게 파는데 왜 일반 주유소는 왜 비싸게 파는지 이렇게 항의도 올 거고.
0: 협회는 공정한 가격 경쟁을 위해선 모든 주유소에 기름값을 내려야 한다며 이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3: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가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분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초기업 노조는 총회 결과 공고를 통해 DS 부문 근로자만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약 개정안이 96.3%의 찬성률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약 개정으로 완제품 사업 부문인 DX까지 아우르던 초기업 노조는 DS 중심 노조로 바뀌게 됐습니다. 기업들이 최근 지역과 협업해 내놓은 제품들이 연달아 성공하면서 이른바 로코노미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습니다. 기업과 지역이 모두 윈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성공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6: 조선시대 과거 시험을 치르러 가던 선비들이 걷던 길을 재현한 팝업스토어입니다. 합격을 위한 멀고도 험한 길을 걷다 들른 곳은 충북 괴산군. 낭떠러지를 건너 옥수수로 만든 식혜 한 잔도 마셔봅니다. 유명 셰프가 지역 특산물을 응용해 개발한 간식 세트까지 먹는 게 여정의 마무리입니다.
8: 괴산은 알고 있는데 옥수수가 유명한지는 몰랐어요. 근데 여기 팝업에 와서 알게 됐어요. 팝업샵에서 알게 된 그런 스팟들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6: 잘 알려지지 않았던 지역 특산품은 요리 전문가들에게도 새로운 공부가 됩니다.
26: 괴산의 대약차로 옥수수는 워낙 유명해가지고 익숙했던 식재료인데 나물들을 활용해가지고 주먹밥을 만들고 다른 식재료들을 이제 발견했다라는 거에서 되게 흥미를 느꼈습니다.
6: 이 기업은 이번에 개발한 레시피를 지역에 무상으로 공유할 계획입니다.
27: 농가 지원 같은 과거의 사회공헌 방식을 뛰어넘어서 지역명과 특산품을 하나의 브랜드로까지 발전시키는 이른바 로코노미가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6: 아예 지역 특산물로 제품까지 개발한 기업도 있는데 매출에 톡톡히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는 5년 전부터 우리나라 곳곳에 특산품 1,000톤을 매입해 햄버거와 음료를 개발했고 3천만 개 넘게 팔았습니다. 햄버거의 경우 지금까지 지역 6곳과 협업한 제품이 모두 주목받았는데 경남 창녕에 마늘을 넣어 만든 햄버거는 최근 타이완에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지역 맛집과 힘을 합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뚜기는 지난 6월부터 경기도 수원의 통닭 가게와 함께 만든 메뉴를 팔고 있습니다. 기존 판매하던 치킨에 카레나 라면 스프를 섞어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28: 과거에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제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게 이제 경쟁력이 있는 거였다면 지금은 다르고 가치가 다른 것들이 경쟁력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6: 로코노미가 반짝 유행이 아닌 지역과 기업이 함께 웃는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3: 우리 돈 수억 원이 들어간 트럼프 큰 아들의 호화 결혼식 비용을 푸틴의 측근 러시아 재벌이 부담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불꽃놀이에만 우리 돈 1억 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는데 트럼프는 파티 비용은 갚았다고 해명했지만 미국 민주당은 뇌물이라며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0: 트럼프의 큰 며느리가 자신의 SNS에 올린 결혼식 피로연 모습입니다. 지난 5월 카리브의 바하마의 개인 섬에서 사흘 동안 열린 결혼식에는 트럼프 일가와 측근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해변에서 벌어진 불꽃놀이에만 우리 돈 1억 원이 들어갔고 최고급 음식에 섬 임대까지 수억 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이란 전쟁이 한창이던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식구들끼리 하는 작은 행사라고 소개했습니다.
7: It's going to be just a small little private affair and I'm going to try and make it. I'm in the midst. I said, you know, this is not good timing for me. I have a thing called Iran and other things.
0: 그런데 알고 보니 모든 비용을 러시아 재벌이자 국제 복싱 협회장인 우마르 크렘레프가 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크렘레프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푸틴의 중국 방문 당시 함께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결혼식에는 러시아 방산업체 간부들도 대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아들이 결혼식 비용을 모두 갚았다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7: It's totally allowed and a lot of people have parties and all but it's totally allowed but as I understand it he paid him back. He didn't want to have that. So I hear he paid him back.
0: 하지만 미국 민주당은 사실상 러시아의 뇌물이라며 트럼프 일가의 부패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는 11월 중간 선거에서 승리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증거도 수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3: 미국이 그린란드의 미군 주둔을 대폭 확대하고 유럽에서는 최대 절반까지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에는 방위비 부담을 압박하는 동시에 북극권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고히 하는 전략을 본격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9: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에서 미군 주둔을 대폭 확대하기로 덴마크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북극권의 전략적 요충지 그린란드의 안보에 대한 영구적인 통제권을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어떠한 적대 세력도 미국의 승인 없이는 그린란드에 군사적 주둔을 하거나 민감한 투자를 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 즉시 그린란드의 대규모 군사 주둔지를 구축하는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도 그린란드의 전략적 중요성을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하지 못한 것을 본인이 해결했다며 자찬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그린란드가 미국의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며 병합을 추진해 왔습니다.
7: And it's surrounded by China ships and Russian ships. And that's not going to happen. That should be controlled by the United States.

0: 나토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고 미군 주둔 규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미군 재배치를 검토하겠다고 예고해 왔습니다.
1: I'm announcing today a six-month Department of War review that will examine America's force posture and basing in Europe.
0: 외신들은 미국의 안보 우선순위가 유럽과 동맹 중심에서 북극권에서의 주도권 장악으로 완전히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론 보도 내용을 비판하며 미국 CNN과 MS나우, 폴리티코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잃을 위기에 처한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방송사인 CNN과 MS나우,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특히 CNN을 가짜 뉴스로, MS나우를 시청률과 신뢰도 부족으로 MSNBC에서 최근 이름을 변경한 매체라고 비난했습니다. 폴리티코에 대해선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연명을 위해 구독료 800만 달러를 지원받았는데 이는 부정부패라고 주장했습니다. 평소 주류 언론에 불만을 표시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매체에 트럼프 행정부 비판 보도에 백악관 출입 금지로 대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다른 가짜뉴스 언론 매체들도 뒤이어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4: New York Times is so fake. Washington Post is disgusting. We're probably not going to display the paper anymore in the White House.
3: 또 미국 ABC와 CBS 방송을 고소해 합의금을 받았고 영국 BBC 방송도 고소 중이라면서 심지어는 친 트럼프 성향의 폭스 뉴스도 여론조사가 최악이라며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세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잃을 위기에 처한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4: You know, you don't have a country unless you have, as I say, borders, good voting, we're straightening them out. You need a free press. You need a fair press and an honest press. And CNN, you know how fake their reporting is.
3: CNN은 백악관 취재팀과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를 지지한다며 출입 금지 시행은 헌법으로 보호받는 권리에 대한 침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부터 시작된 언론과의 충돌이 AP통신 취재 제한과 언론사 국방부 출입증 반납, 백악관 출입 금지 조치로 이어지며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2: 인공지능을 활용한 잘못된 보고서 탓에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치를 뻔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음 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런 오판을 막기 위한 AI 속도 조절론이 의제로 오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5: 지난 4월 미군은 중국에서 돌아오던 이란 국적 화물선 투스카호를 나포했습니다. 이틀 뒤엔 불법 환적이 빈번한 말라카 해협으로 가던 무국적 유조선 티파니오를 추가 포획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이란의 무기 거래가 의심된다며 시진핑 주석에게 신서까지 보냈습니다.
6: And I wrote him a letter asking him not to do that, and he wrote me a letter saying that essentially he's not doing that.
5: 미국 CNN은 당시 중국 국적 선박을 겨냥해서도 비슷한 나포 작전이 펼쳐질 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배가 핵무기 부품을 싣고 이란으로 가고 있다는 특수작전사령부 정보보고서가 발단이었습니다. 이미 군용기가 떠 배를 추격하고 있었고 무장병력이 승선태세까지 갖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작전 실행 직전 AI가 정보를 잘못 식별한 거로 판명나면서 방아쇠는 당겨지지 않았습니다. 한 소식통은 AI가 만든 거짓 보고서 탓에 거의 전쟁이 날 뻔했다고 꼬집었습니다.
7: 我们愿再次重申，作为负责任大国，中国一贯模范履行应尽的国际义务。
5: 다음 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선 인류 멸망론으로도 불거진 AI 개발 속도 조절 문제가 주요 의제로 오릅니다. 군사적 오판을 막기 위한 양국 간 국방 소통 채널 확대와 군비 통제 협상 재개도 논의합니다. 중국의 경제 실세 허리펑 부총리도 먼저 미국으로 건너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0: 무역 협상에 나섭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1: 아시안게임 5회 연속 금메달에 도전하는 야구 대표팀이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첫 적응 훈련을 마쳤습니다. WBC의 영웅 문보경은 대표팀에서 또 한 번 보물 같은 활약을 약속했습니다. 일본 도요카와에서 이경재 기자입니다.
2: 나고야에서 차로 1시간 20분. 고속도로에서도 15분 정도 떨어진 시골 마을에 위치한 실내 연습장. 조직위원회가 전날까지 훈련 장소를 확정해주지 않자 KBO는 지체 없이 미리 마련한 곳으로 훈련장을 정했습니다.
3: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게임해야 되는 뭐 오카자키나 토요야시 구장이 안 된다고 했다는 부분은 다른 실외의 야구장을 저희가 소비한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안돼 있을 거라는 예상을 했었고 또는
2: 짧지만 굵게 2시간 동안 알차게 적응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와일드카드 문보경은 팀에서 부상으로 고생했지만 오히려 대표팀에 와서 타격과 수비 컨디션을 끌어올렸습니다. WBC에서 빛나는 활약으로 붙은 문보물의 명성을 이어간다는 다짐입니다.
4: 일단 몸 상태는 괜찮고요. 뭐 그렇게 크게 문제 있지는 않고 일단 국가대표로 이제 시합에 나가기 때문에 좀 준비를 잘해서 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2: 상무와 평가전에서 마운드에 서지 않은 선발 3인방 곽빈과 추민석, 소영준은 25개에서 30개씩 불펜 피칭으로 어깨를 달궜습니다. 각자 어느 경기에 나갈지 전달을 받았고 상대팀 분석에도 돌입했습니다.
5: 오기 전에는 제가 어느 경기에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와서 들었고 이제 그 날짜 들었기 때문에 그 날짜에 좋은 컨디션 맞출 수 있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2: 훈련을 거듭하며 조직력을 끌어올리는 가운데 소영준은 어린 야수 가운데 박지현을 이번 대회 주목할 선수로 꼽았습니다.
6: 야구 대표팀에게 금메달은 너무나 당연한 목표입니다. 대표팀은 모든 상황에 대비하며 변수를 하나씩 지워가고 있습니다. 일본 도요카와에서 YTN 이경재입니다.
1: 어제 남자 하키 경기장에서 애국가가 아닌 북한 국가가 잘못 연주된 사고에 대해 아시안게임 조직위가 공식 사과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어젯밤 조직위 관계자 2명이 우리 선수단 사무실을 방문해 국가 연주 오류에 대해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선수단은 사고 직후 조직위의 경위 해명을 요구하며 공식 항의 서한을 보냈고 앞서 크루즈 입항 행사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등장한 데 대해서도 조직위를 항의 방문하고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국내 유일의 산악영화제인 울산울주 산악영화제가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관람객이 자연 속에 머물며 영화를 만끽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오태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7: 구름이 나지막히 내려앉은 영남 알프스 자락. 실제 등반대에 베이스 캠프로 쓰이는 텐트가 쳐졌습니다. 안에는 관람객들이 모여 앉아 상영되는 영화에 집중합니다. 울산 울주 세계산악영화제라는 이름처럼 산을 배경으로 이색 상영관이 마련됐습니다.
8: 산 속에 이렇게 자그마한 텐트 안에서 모르는 분과 보니까 조금 어색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색적인 새로운 경험을 해서 너무 좋았고 영화제랑 이 텐트랑 맞는 것 같아요.
7: 올해 영화제의 주제는 함께 오르자 영화의 산입니다. 텐트 극장과 차박 극장, 숲속 극장 등 모두 11개 상영관에서 35개국 영화 114편이 시각적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또 영화제 마지막 날에는 화제를 모은 영화 왕가 사는 남자가 무료 상영되고 감독과 관람객이 만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9: 비박형 텐트 안에서도 영화를 볼 수 있고 또 야외에서 가족들, 친지들과 함께 영화를 볼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해와 비교해서 올해는 더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7: 자연 속에서 다양한 영화를 만날 수 있는 제11회 울산 울주 산악영화제는 오는 22일까지 계속됩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1: 정부는 한복문화의 보존과 산업화를 위해 권역별로 한복문화 창작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복의 가치를 알리는 맞춤형 교육부터 산업 육성을 위한 학술 대회까지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는 현장을 김범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 전남 광주 남학 신도시에 있는 초등학교입니다. 4학년 교실에서 종류와 역사 등 한복 교육이 한창입니다.
11: 이렇게 해서 얻은 솜을 옷감과 옷감 사이에 넣어 저기 그림처럼 바느질을 해주는데요. 이걸 누비라고 하고요. 이 누비 옷만 있으면 겨울철 추운 날씨도 따뜻하게 보낼 수가 있었죠.
10: 한복의 전통을 배운 학생들은 입어보기 체험에 나섰습니다. 체험 교육을 넘어 한복을 지역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논의도 본격화됐습니다. 내년 4월 한복문화산업진흥법 시행을 앞두고 열린 학술대회에서는 지역 특산품 소재를 접목해 한복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됐습니다.
12: 보송삼배 말고도 우리 전통 직물에도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뭐 한복 문화 산업이라든가 지역 문화 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런 하나의 수익 모델로 사용되지 될 수 있지 않을까.
13: 한옥 같은 것을 움직일 수 없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복을 입고 가는 그 순간 이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10: 한국 공예 디자인 문화 진흥원 전남 한복 문화 창작소는 지난 2년 동안 9천여 명을 대상으로 천연 염색 체험과 교육 등 한복 문화 전파에 앞장서 왔습니다.
14: 한복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담긴 소중한 문화 자산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K컬처의 핵심 컨텐츠입니다. 지역의 고유한 소재와 기술을 새로운 상품으로 연결하는 실질적인 노력이 절실합니다.
10: 다음 달 3일 광주에서는 한복 거리 행렬과 사진 촬영 대회 등 다채로운 기념 행사도 열릴 예정입니다.
15: 한복 사랑 화이팅!
10: YTN 김범환입니다.
1: 새로운 농업 기술이나 건강한 먹거리를 전해드리는 신농업 비즈니스 신농비 시간입니다. 농식품 벤처 업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웅을 겨룬 창업 콘테스트가 열렸는데요. 오정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6: 세종시 도심 건물에 자리 잡은 실내 수직형 스마트팜. 일반적으로 딸기 재배가 어렵다는 8월 한여름에 딸기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정보통신 ICT 기반의 첨단 시설과 이동식 레일을 설치해서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면서 사실상 1년 내내 딸기 재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혁신 기술과 생산 기반을 가진 농식품 벤처 업체들이 모여서 12번째 창업 콘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17: 네, 올해 콘테스트에는 모두 520개 업체가 참여했고요. 그 가운데 11개 업체가 이렇게 최종 결선에 올랐습니다.
16: 결선에 오른 업체는 현장에 홍보 부스를 설치해서 자신의 기술을 알릴 기회를 얻었습니다. 또한 심사위원들 앞에서 열띤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자신의 경쟁력 있는 노하우를 설파했습니다. 치열한 경쟁 끝에 대상인 대통령상 업체에는 상금 5천만 원, 국무총리상과 농식품부 장관상 업체에는 각각 상금 2천만 원과 1천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18: 저희는 수직농장의 경제성을 로봇으로 해결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직농장은 기후변화에 상관없이 연중 안정적으로 작물을 생산할 수 있고.
16: 농진원은 창업 콘테스트를 통해서 농식품 벤처 창업 업체들이 투자 유치의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9: 앞으로 시장에서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투자사들과의 면담이라든가 멘토링, IR, 그리고 꾸준한 우리 홍보 등을 통해서 시장에서도 꼭 경쟁해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16: 농진원은 해마다 농식품 벤처업체 300개를 선발해서 3천만 원의 사업자금을 지원하고 보다 더 획기적인 첨단 기술업체 30개에는 사업화 자금 3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YTN 오정곤입니다.
1: 오늘 오후 5시 20분쯤 경기 시흥시 과림동에 있는 고물상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1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고 잔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불로 현재까지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고물상 안에 적재물이 많아 불을 완전히 끄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낮 12시 5분쯤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건봉산에서 열린 산악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46살 남성 참가자가 달리던 도중 쓰러졌습니다. 사고가 나자 소방 헬기가 출동해 남성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주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숨진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낮 12시 25분쯤 전남 광주 무안군에 있는 정미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시간 만에 진화됐지만 건물 두 동이 모두 타고 정미기와 선별기 12대도 화재로 훼손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부산불을 태우는 과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0: 가을의 특징이죠. 높고 파란 하늘과 큰 일교차. 내일도 이렇게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집니다. 전국에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18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아지며 다소 쌀쌀할 수 있겠고 한낮에는 29도까지 오르는 등 아침에 비해 10도 이상 크게 올라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또 영남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 제주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전주 18도, 부산 20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9도, 대전 28도, 대구 29도로 예년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시안게임이 진행되는 일본 나고야는 내일 산발적으로 비가 오겠고 낮 기온은 30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또 태풍이 다가오면서 바람도 점점 강해지겠는데요. 태풍 두지안이 일본에 상륙할 가능성은 적지만 다음 주 월요일쯤 최근접해 이동하면서 비바람이 거세질 수 있겠고 이에 따라 아시안게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1: YTN 24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청문보고서까지 채택된 김성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대통령 임명 절차를 앞두고 오늘 전격 사퇴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자신에 대한 고민이 담긴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보고 사퇴를 결심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22: 대통령 기자회견 다음 날 예정에 없던 주말 기자회견을 공지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결국 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23: 대통령님 기자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개혁을 완수해야 할 정부의 자금 부담이 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22: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꼭 20일 만입니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이 되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새 형사사법 체계를 안착시키고 싶었지만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과거 자신을 향했던 검찰 수사와 한동훈 의원이 펼쳐온 낙마 공세에는 사퇴 이후에도 전모를 파헤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3: 정치검찰의 표적수사와 한동훈의 수사기밀 불법 유출, 짜짓기 사태의 전모를 끝까지 밝히겠습니다. 이번 일이야말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국민들께 입증한
22: 기자회견 이후 청와대가 짧은 입장을 내자 곧이어 민주당도 같은 결의 논평을 냈습니다. 김 후보자의 결단을 고뇌에 찬 결정, 국정에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는 결단으로 평가하며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문보고서 채택을 주도했던 여당 법사위원들은 김 후보자의 검찰개혁 메시지에 발을 맞췄습니다. 김 후보자를 향했던 검찰의 조작, 표적 수사와 한동훈 의원의 수사기록 불법 유출 의혹의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외적 메시지엔 존중과 개혁만 담겼지만 민주당으로선 끝까지 김 후보자를 엄호했던 게 되레 부담으로 남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대통령도 당사자도 국민 눈높이를 언급하면서 그동안 당은 여론을 거스르며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남게 된 겁니다. 민주당은 내일로 예정됐던 김민석 대표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연기했는데 김 후보자 자진 사퇴가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YTN 송진입니다.
21: 이번 청문 전국 기간에는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크고 작은 의혹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는데요. 국민의힘은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이제부터는 수사의 시간이라고 벼르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0: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에 결정타가 된 건 신약 로비 의혹입니다. 브로커 양모 씨의 부탁을 받고 식약처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에 신속한 승인을 전달했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임상시험 승인으로 실제 93명에게 투약된 데다가 주가 조작의 빌미가 됐다는 게 야권 주장입니다. 의혹 제기와 전천후 검증에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녹취록 공세가 한몫했는데 김승원 후보자 사퇴 직후엔 국민의 승리란 소회를 밝혔습니다.
3: 철회했다는 이야기는 김승원의 문제, 오빠 독약 로비가 심각한 문제라는 걸 인정한 거잖아요. 제기한 쪽에다가 복수하겠다.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까?
0: 김 후보자 배우자와 아들이 근무하는 발달장애 돌봄기관이 바우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이를 해명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4: 열악한 상황에서 고군분투하는 다른 장애인 단체의 기회를 총탁으로 빼앗아 놓고 김승원 후보가 사퇴할 때까지 장애인들을 방패막이로 내세운 것은 파렴치합니다.
0: 국민의힘은 사퇴는 면죄부가 아니라며 각종 의혹을 모두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고 다시 칼날을 갈고 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가 떠나는 순간에 마저 표적수사 타령을 늘어놓으며 오기를 부렸다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공소취소라는 제일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한 단지 작전의 선봉장을 교체하는 건 의미가 없다며 이 대통령도 정조준했습니다.
5: 김현지 실장 등 인사농단에 대해 즉각 감찰에 착수하십시오. 인사검증 시스템이 왜 이 지경으로 무너졌는지 전면적인 재점검에 나서십시오.
0: 용혜인 후보자에 이어 김 후보자까지 연이은 낙마로 기세가 바짝 오른 국민의힘은 이제 철거민 특별공급 논란에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겨누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는 22일 대국민 보고대회까지 예고하며 인사 실패 여론전은 추석 밥상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21: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당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추가 의혹이 담긴 탄원서가 청와대에 전달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각종 논란 속에 임명 강행 대신 자진 사퇴로 마무리됐지만 청와대 인사 검증을 둘러싼 진통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2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직후 청와대는 후보자의 뜻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후보자가 국정의 부담을 줄이고자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향후 필요한 후속 절차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후보자의 거취를 두고 밤새 고심이 깊었다고 청와대 분위기를 전했는데 이런 가운데 최근 청와대에 김 후보자의 추가 의혹에 대한 전직 보좌진의 탄원서가 제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직 보좌진 A씨는 YTN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탄원서엔 기자 성추행이나 추가 음주운전, 또 다른 청탁 정황 등 여러 의혹이 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 기자회견 당일인 어제 오전 이런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청와대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보좌진은 이런 내용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신고를 통해 알렸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없어 청와대에 직접 알리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기자회견이 2시간도 남지 않은 시점에 갑자기 회견을 30분 연기했는데 해당 탄원서에 영향이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와 관련한 사안은 확인이 어렵다며 말을 아꼈고 김 후보자 측은 탄원서 제출 사실도 모르고 관련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용혜인에 이어 김승원까지 2기 내각 후보자가 논란 속에 잇따라 낙마하면서 청와대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도 감지되는데 특히 인사 검증 부실에 대한 책임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참모들 사이 김 후보자 임명 강행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불거졌다는 정황도 흘러나옵니다.
2: 그러한 점에까지 대비하고 준비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겠죠. 부족함일 겁니다. 인사 시스템을 지금 재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24: 김 후보자에 대한 비판 여론을 고려해 임명 강행 대신 자진 사퇴 형식으로 잡음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추가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전국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21: 국민의힘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추가 폭로가 담긴 전직 보좌진의 탄원서가 청와대에 전달됐다는 주장과 관련해 자진 사퇴가 아니라 도주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SNS에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음주운전도 더 있었고 보좌진에 대한 상습 욕설과 폭언에 추가 청탁과 성추행까지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볼수록 잘된 인사란 김민석 대표의 발언을 겨냥해 보는 눈이 있다며 이 정도면 청와대 인사라인부터 쫓아내야 하는데 김현재 청와대 부속실장이 배후에 있으니 못하는 게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도대체 누가 인사검증을 하는 것인지 한숨만 나온다며 다시 한번 청와대 인사라인의 전면적인 쇄신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김승원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법무부 수장 공백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사실상 장관 없는 상태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 대전환을 맞이해야 해 혼란이 불가피할 거란 우려가 큽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6: 다음 달 2일부터는 형사사법 체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행까지 2주도 남지 않은 새 제도를 안착시키는 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과제였습니다.
7: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려던 걸음을 여기서 멈춥니다.
6: 그러나 김 후보자가 자진에 물러나면서 정성호 전 장관 사직 이후 3주 넘게 이어지는 법무수장 공백이 더 길어지게 됐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형사사법체계 대격변을 장관 없이 맡게 된 겁니다.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을 대신할 공소청 직제 개편과 예산 편성 등 후속 과제가 쌓여 있습니다. 앞서 법무부가 검사 정원을 유지하는 공소청 직제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하위 법령 정비는 물론 기존에 검찰이 수사하던 미제 사건을 경찰로 넘기는 작업도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공소청장 재청권을 법무장관이 가지고 있는 만큼 공소청은 기관장 없이 출범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새 후보자를 물색하고 인사청문회까지 거치려면 후임 장관이 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당혹한 분위기 속에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가운데 새 제도 안착에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21: 네, 휴일을 맞아 벼룩시장 행사에 참석했던 시민들을 1톤짜리 트럭이 갑자기 덮쳤습니다. 30대 어머니와 10대 아들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끝내 숨졌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8: 평화롭던 행사장 안으로 갑자기 트럭 한 대가 돌진합니다. 행사용 천막은 물론 사람들까지 마구 치어나가는데도 아랑곳 없이 질주가 이어집니다. 1톤 트럭이 안성 씨가 주관하는 나눔 녹색 장터 행사장을 덮쳤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전 11시 20분쯤입니다.
9: 이동시차 중이라고 전달을 받긴 했는데
8: 트럭은 모두 6명을 들이받았습니다. 30대 여성과 1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25: 심정지 2명이고요. 남자 10대하고요. 여자 30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8: 또 20대 여성이 두 다리가 모두 골절되는 중상을 당했고 나머지 3명은 얼굴 찰가상을 입거나 호흡곤란 등을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분리배출 행사 홍보를 위해 현장을 찾은 트럭은 안성 씨 소유로 60대 트럭 운전자 역시 안성 씨 기간제 근로자였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남성을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21: 오늘 오전 8시 40분쯤 경기 용인시 포천 1터널 부근에서 세종시를 향해 달리던 승용차를 뒤따르던 3.5톤 트럭이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뒤에 타고 있던 여성 2명이 숨졌고 앞좌석에 탑승한 남성 2명은 가볍게 다쳐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사고 수습 여파로 3개 차로 가운데 2개의 차로가 통제되면서 북용인 분기점부터 용인 분기점 사이 20km 구간이 1시간 넘게 극심한 정체를 빚기도 했습니다. 부산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나타난 상어가 이틀째 목격됐습니다. 관계기관이 앞다퉈 주의를 당부하고
1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특별한 계기 없이 온전히 주요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히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14: 특히 그동안 야당의 입장을 집요하게 요구해온 연임에 대해선 전혀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15: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취임 이후 7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회견 당일 아침 시간을 30분 미룰 정도로 신중을 기한 자리였던 만큼 사전에 준비한 모두 발언부터 쟁점 현안에 대한 공식 입장이 담겼습니다. 이 대통령은 야당이 줄곧 분명한 생각을 밝히라고 촉구해왔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론에 대해 일축했습니다.
2: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15: 그동안 야당의 요구에 응해오지 않은 건 마치 연임을 구상하다가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 공세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1987년 만들어진 현행 헌법이 오늘날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다며 개헌이 필요하다는 소신은 재차 밝혔습니다. 5.18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수록은 물론 자신은 해당하지 않지만 대통령 연임제 도입 등을 개헌 의제로 거론했습니다.
2: 국회에서 여야 간의 협의 그리고 국민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서 하시면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5: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내각 책임제나 이원 집정부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터무니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두고 야당과 내각제 등을 추진하려는 거 아니냐 일부 여권 지지층의 의심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26: 이 대통령이 연임 개헌 논란을 직접 정리하고 나선 만큼 당분간 관련 공세는 잦아들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지도 주목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1: 또 이재명 대통령은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 특검 법안에 들어있는 공소취소권 조항을 없애달라고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14: 다만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7: 이재명 대통령은 조작기소 여부에 대한 진상조사는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 기소에 피해 입은 사람이 여럿이라며 악의적 수사와 조작이 의심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맞는다는 겁니다. 또 자신의 지휘 아래 있는 기관이 그 일을 하면 오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일은 순리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면 된다며 불필요하게 어떤 표현 때문에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고 오해가 확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에까지 특검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검법 조항과 관련해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의 권한사항 중에 기존 기소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시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27: 이 대통령은 조이제 대법원장이 최근 언급한 사법부 독립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의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짧게 지적했습니다.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구 뒤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말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중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YTN 한현입니다.
1: 다음 달 초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개혁 이슈도 이번 기자회견의 주요 화두였습니다.
14: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후퇴 의심을 걷어달라며 수사와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3: 검찰개혁 문제에 상당 시간을 할애해 발언에 나선 이 대통령. 검사 수사권 폐지를 두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하겠다며 불가역적 개혁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2: 불가역적으로 검사가 다시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게 되돌아갈 수도 없게 철저하게 할 것입니다.
3: 검사 정원 현행 유지나 검찰 출신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 등을 고리로 검찰개혁 의지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일각 시선에는 검찰의 폐악으로 가장 고통받은 건 바로 자신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애초 검찰개혁의 목표는 수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거였다며 기존 계획을 넘어선 진척 상황도 언급했습니다.
2: 검찰개혁을 사실상 안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공격들도 있죠. 개혁에 후퇴한다 이런 의심은 거둬주시기를.
3: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 중요성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수사권 집중과 경찰의 비대화 우려 등과 관련한 경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 또 상호 견제를 통해서 이 권한들이 악용되지는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경찰개혁도 중요합니다.
3: 이 대통령은 개혁의 최종 목적이 국민 인권과 피해자 보호, 사회 질서 유지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개혁 과정에서도 이를 잊어선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1: 또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개각 과정에서 불거진 인사 논란과 관련해 인사 시스템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나름의 최선을 다했지만 추가로 발견되는 문제들도 있다며 그런 점까지 준비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그제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인지에 대해선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취임 이후 7번째로 치른 이번 기자회견은 화기애애했던 지난 회견들과는 사뭇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14: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부터 자세를 낮추고 자신의 부족함을 사과했습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16: 지금 대통령께서 다소 무거운 표정으로 연단에 선 이재명 대통령. 지난 472일간 최선을 다했음에도 지지율이 갑자기 하락하자 당황했다고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2: 지방선거 이후로 일면 저로서는 갑작스러운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직면해 당황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16: 하지만 오랜 숙고 끝에 내린 결론은 모두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많은 과제 앞에 마음이 바빠 세심히 헤아리지 못했다고 성찰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인 어려움을 헤쳐오며 신뢰와 애정을 보여준 이들이 더는 실망하지 않도록 더 소통하고 더 존중하며 더 신중해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 국민에 대한 두려움을 되살리고 모든 일에 더 세심하게, 더 낮게, 더 치열하게 임하겠습니다.
16: 최근 지지율 하락에 불씨를 당긴 개각 인사 논란에 대해선 인사권을 포함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인사 시스템 재점검을 예고했습니다.
2: 우리로선 최선을 다했지만 또 추가로 발견되는 문제들도 있고 또 우리가 판단한 것과 또 다른 판단들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역시 그러한 점에까지 대비하고 준비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겠죠.
16: 다만 각종 의혹이 불거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선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2: 국민 검증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발생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 이 대통령은 100분 동안 준비해온 모두 발언의 20분을 할애하고 모두 14개의 질문을 소화했습니다. 예정된 90분을 훌쩍 넘겨 3시간 가까이 이어졌던 신년 기자회견, 취임 1주년 기자회견과 비교하면 농담도 답변의 길이도 줄었습니다. 기자단과의 거리도 더 가까워져 1.5m 이내로 좁혀졌는데 청와대는 국민의 뜻을 더 겸허히 경청하고 현안에 대한 입장을 진솔하게 전달하려는 의미라고 전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연임 개헌과 공소 취소 등의 논란이 해소됐다는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14: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변명으로 일관했고 정작 국민이 원한 핵심 메시지는 없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4: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기자회견이 그동안의 국민적 논란을 깔끔하게 정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무엇보다 연임 개헌, 공소 취소 등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의혹을 해소하려고 노력한 데 대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5: 국민 앞에 솔직하고 겸허한 자세로 국정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밝히는 자리였습니다.
4: 연임은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데다 조작기소 특검법의 공소 취소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만큼 논란은 일단락됐다는 해석입니다. 또 대통령이 이처럼 확실히 입장을 밝힌 만큼 야당은 국정 발목잡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변명 일관에 자기 진영 챙기기 뿐이었다며 정반대의 평가를 내놨습니다. 특히 연임할 생각 없다는 언급은 명확한 거부 선언이 아니라 모호한 표현으로 얼버무린 것에 불과하다고 직격했습니다.
17: 연임할 생각은 없다고 해놓고 결국 나중에는 국민 결단 운운할 것 아닙니까? 결국 아직도 연임의 꿈을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4: 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만 봐도 공소 취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거라며 재판받겠다, 왜 말 못하느냐고 쏘아붙였습니다.
18: 끝내 재판받겠다라는 말씀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회를 향해서 자기 사건에 대한 진상 파악이 필요하다라면서 의용특검.
4: 여야는 이 대통령 기자회견을 두고 하나부터 열까지 팽팽히 맞섰습니다. 추석 민심 잡기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강대강 대치는 더 심화할 전망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14: 개혁신당은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 정작 법정에 서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은 봉창 90분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SNS에 임기 너머의 나라는 그려내면서 임기 너머의 재판은 이약 물고 약속하지 않는 모습이 애처롭다며 국민이 기대하는 건 공소 취소 없습니다 한마디였다고 적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이 대통령이 6.29 선언이 아니라 전두환의 4.13 호언 선언을 택했다며 특검법으로 수사는 해놓고 공소 취소 조항만 빼겠다는 건 욕 덜 먹는 다른 방법을 찾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며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회견에서 군 자산 파병은 없다는 원칙을 지금까지 지켜왔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상선과 원유 수송,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며 현재 파견된 청해부대의 활동 강화를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미 대화에 대해선 한반도 평화 안정의 중요한 단초가 될 거라면서 이를 위해 지금도 사전 조정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증시에 급등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지목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14: 김용범 정책실장 후임 인선에 대해선 여전히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김경수 기자입니다.
19: 이 대통령이 논란이 된 레버리지 ETF를 놓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한 세부 과정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보고를 받을 당시 타당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2: 외환시장 안정에, 즉 하향 안정에 도움이 된다. 두 번째로는 이게 왜 해외에 가서 하게 하느냐. 국내에 투자하게 해야지. 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였죠.
19: 또 레버리지 ETF 도입 시점이 주가 상승기의 거의 마지막 단계였던 것 같다며 주가의 운명은 아무도 모른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후에 시정 보완 조치를 한 것으로 안다며 부족한 면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2: 정부 정책에 불완전성이 좀 있었던 거 아닌가 싶고요. 보완을 했다는 건 그런 거죠. 차라리 그렇게 나중에 보완할 걸 미리 다 장착을 했더라면 괜찮지 않냐라는 비판이 가능하죠. 부족함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19: 이런 가운데 레버리지 ETF 도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물러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후임 인선은 고심 중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는 경제 회복,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했지만 앞으로는 사회정책 강화에 정책 중심을 이동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다며 적당한 인물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1: 이 대통령은 또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며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14: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0: 대통령님께서는 아직도 전세는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2: 사라질 것이라고 한 걸로 기억하는데 사라질 것이라고 했지 내가 언제 사라져야 한다고 했었겠습니까? 그러면 질문이 의미가 없어지죠? 네, 그걸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강남은 꼭대기 다른 데 이렇게 낮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내리고 여기는 살짝 오르는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부동산 투기 공화국, 부동산 공화국을 벗어난 게 이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입니다. 어렵습니다. 다들 하려고 하다 안 됐죠.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정부는 합니다.
1: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서울 강남의 집값이 내리고 강북이나 외곽 지역은 오르는 현상을 평탄화 작업의 진행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비판이 일자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의 발언은 가격 변동 추이에 대한 설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집값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4: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 부족 책임을 전임 정부와 자신에게 돌리는 발언을 했다면서 공개적으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오 시장은 SNS에 올린 글에서 주택 공급이란 열매를 맺으려면 씨를 뿌리고 키우는 시간이 필요한데 서울의 정비 사업을 모조리 해제하며 이런 과정을 날려버린 분이 박원순 전 시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탓해도 좋지만 서울 집값이 역대 어느 정부 때보다 오랜 기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현실만이라도 직시하라고 비판했습니다.
1: 국민의힘 의원들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공동으로 수도권 부동산 대책 포럼을 꾸렸습니다.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검증하겠다며 정책 공조에 시동을 건 모습인데 범보수 야권 연대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6: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공통 문제인식 아래 범보수 야권이 뜻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서울 마포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이 가칭 수도권 주거혁신 포럼을 만들기로 한 겁니다. 오는 30일 창립총회를 열기로 했는데 박수민 의원이 책임연구위원을 맡았고 국토위원장 4선 유희동 의원과 5선 권영세 의원, 배준영, 김재섭, 최수진 등 주로 수도권 의원들이 중심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부작용을 검증하고 규제 일변도 정책이 아닌 진짜 수도권 주거사다리를 복원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게 기본 취지입니다. 오는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의 수도권 재탈환이라는 공동목표 아래 대안세력으로서 면모를 부각하겠다는 건데 한 달에 두 번 모임을 통해 실제 공동입법까지 나아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혁신당 대표직 사퇴 이후 공개 행보를 자제해온 이준석 의원이 공동대표로 포럼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도 눈길을 끕니다. 이 의원 측은 경기 남부권 의원으로서 정부의 획일적이고 무능한 부동산 정책 탓에 무너진 주거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취지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보수통합이라는 어젠다 아래 여권의 분열상과 대비되는 효과까지 일석이조를 노린다는 전략입니다.
7: 총선이 불과 2년도 남지 않은 만큼 이번 포럼이 단순 정책 모임을 넘어 보수 연대와 재편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1: 식약처 청탁부터 가족조합 의혹까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보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의혹을 검증해야 할 국회 인사청문회는 기대 이하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8: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악마 논란으로 시작됐습니다.
9: 당신 뭐라고 그랬어요?
20: 악마라고 했습니다!
9: 가족들이 빼먹는 게 악마지!
8: 핵심 의혹인 식약처 청탁을 두고는 수사한 검찰의 화살이 돌아갔고 이른바 민원 치료제의 동물 실험이 조작인 줄 알았냐는 질문엔 엉뚱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21: 선생님이 법원 판결문에 있지 않습니까?
22: 의원님, 저는 문과입니다.
8: 가족조합 관련 의혹엔 후보자의 눈물과 여당의 박수, 야당의 비아냥이 오갔습니다.
22: 죽게 되면 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을
9: 어제는 눈물바다가 됐는데 갱년기세요?
8: 결국 청문회 자리는 여당의 방어 속에 그동안 제기된 의혹 중 일부를 반복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야당 역시 추가 자료를 통한 공박보단 대부분 호통에 그쳤는데 정작 후보자 관련 의혹을 확인할 증인과 참고인이 없었던 점도 이런 맹탕을 만드는 데 한몫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40명 넘는 증인을 부르자고 주장했지만 다수 여당은 한 명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1: 증인 없이 가는 게 보통 인사청문회입니다.
8: 하지만 여야 대치가 만만치 않게 치열했던 조국 전 대표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 때도 의혹별로 11명의 증인을 채택했습니다.
23: 조국 후보의 아버지가 웅동학원을 인수하면서 웅동학원이 더 좋아졌습니까?
25: 좋아진 면도 있고 안 좋아진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8: 한동훈 의원의 과거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도 마찬가지. 4명의 증인이 청문회장에 출석해 날선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28: 한동훈 후보자가 그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와 통화도 자주 하고
29: 이 검찰총장 시절에 그 자택에 방문할 때 네. 가서 식사를 할 때 그때 청근이라고 불린다고 했어요.
8: 이번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는 서로 엇갈린 주장들을 가려내기보단 여야의 정쟁 수준으로 끝났습니다. 이런 증인 없는 청문회를 앞으로도 반복해야 하는지 정치권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1: 김승원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연루된 제약사 제넨셀의 창립자가 11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는 22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제넨셀 창립자 강모 씨를 불러 조사합니다. 앞서 세종메디칼은 지난 2021년 10월 강 씨의 주식과 제넨셀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등 112억여 원을 투자해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하지만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이 중단되고 대규모 투자 손실까지 겹치면서 상장 폐지 위기를 맞자 부정확한 정보 탓에 112억 원을 손해봤다며 강 씨를 고소했습니다.
14: 정부는 오늘부터 적용하는 10차 석유 최고 가격을 지난번 9차 최고 가격과 똑같이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0시부터 4주간 적용되는 석유 최고 가격은 이전과 같은 휘발유 리터당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동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브렌트유 가격이 최근 배럴당 100불을 넘기는 등 국제 석유 제품 가격이 올랐지만 정부는 서민 물가 부담과 환율 하락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15조 원 규모의 석유화학 제품 담합을 벌인 국내 업체 전현직 경영진 8명 중 2명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다만 김유신 OCI 대표이사 등 나머지 6명에 대해선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개운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30: 국내 석유화학 업체 7곳의 전현직 경영진들이
24: 줄줄이 법원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중동 전쟁 당시 제품 가격을 단합해 폭리를 취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한 겁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모두 입을 꾹 닫았습니다.
3: 가격 단합 혐의 인정하십니까? 혹시 전쟁 틈타서 경제적 이익 취하려 하신 건가요?
10: 영장심사에서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하실 건가요?
11: 전쟁 틈타서 경제적 이익 취하려고 하신 거 맞습니까?
24: LG화학과 롯데정밀화학, 애경케미칼 등 업체 7곳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석유화학 제품 8개 품목 가격을 사전 협의해왔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중동전쟁으로 원료 수급이 불안정해진 틈을 타 국내 판매 가격을 올려 수조 원대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전체 담합 액수는 15조 원으로 추산되는데 검찰 수사 사건 중에선 가장 큰 규모입니다. 법원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들 8명 가운데 2명에 대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김유신 OCI 대표와 장영수 전 PKC 대표 등 나머지 6명에 대해선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장 기각으로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에는 일부 제동이 걸렸지만 검찰은 민생과 직결된 물가 교란 사안인 만큼 남은 기간 엄정히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개훈입니다.
14: 인천 경서동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한때 대응 2단계가 발령될 정도의 큰 불이 나 7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창고에는 배터리가 보관된 곳도 있었지만 다행히 불길이 번지진 않았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12: 인천터미널 물류단지 한복판에서 시뻘건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검은 연기가 바로 옆 고속도로와 근처 건물까지 집어삼킬 듯 무서운 기세로 뿜어져 나옵니다. 물줄기를 쏘아봐도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인천시 서해구 경서동에 있는 2층짜리 물류창고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2시 40분쯤입니다. 창고 밖에 쌓아둔 상자에서 처음 시작된 불이 곧이어 건물로 옮겨 붙으며 크게 번졌습니다. 창고 면적만 8,000제곱미터에 달하고 내부엔 불에 타기 쉬운 가구류와 염색약 등이 있어 진화가 쉽지 않았던 상황. 소방은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청 상황 대책반까지 가동했고 속력 진화 끝에 7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13: 철골 구조물이 드러난 쪽과 달리 창고 한쪽은 무사한 상황인데요. 무전기 배터리 등이 보관된 곳이었지만 다행히 불이 번지지 않았습니다.
12: 창고 안팎에 있던 관계자 34명이 대피하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창고에 보관 중이던 가구와 화장품 등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나마 살아남은 물건을 다른 창고로 옮기는 작업도 이루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조만간 경찰과의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1: 필리핀에서 또 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 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14: 이 학교 학생인 16살 용의자는 실제 살인 사건을 다루는 동아리 회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5: 현지 시간 18일 오후 1시 18분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 남 코타바토주의 방가 국립고등학교에서 9학년 남학생이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용의자는 같은 반 남학생 한 명과 여학생 한 명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4살에서 17살 사이 학생들이 여럿 다쳤는데 일부는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6: Unfortunately, yung narinig natin mula sa office is meron na tayong tatlong confirmed na namatay. Ang iba ginagamot pa sa mga iba't ibang hospitals. Dito around sa munisipalidad ng Banga.
15: 수사 당국은 교육부 공무원 자녀인 용의자가 집안 금고에서 9mm 권총을 꺼내 가져왔고 범행 직전 친구 두 명에게 점심 식사 직후에 일을 저지르겠다는 계획을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실제 범죄 사건을 다루는 온라인 모임의 일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 Initial lamang na aming nakita ay nakausap namin yung best friend ng bata. Ay itong bata pala ay membro ng true crime community. So ito ay iniimbestigahan pa rin ating kapulisan.

0: 필리핀은 이달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총격범 대응 훈련을 시행했지만 결국 반복되는 참극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1: 이란과 친이란 후티가 같은 날 대규모 반미 집회를 열었습니다.
2: 미국과 이스라엘, 사우디를 향해 강경한 메시지를 쏟아내며 무장 동원력을 과시했는데 다음 주 유엔 총회와 미중 정상회담 등 굵직한 외교 일정을 앞둔 시점이어서 그 의도가 주목됩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수십만 군중이 테헤란 도심을 가득 메웠습니다. 전투복을 입은 참가자들은 미군 공습에 폭사한 전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복수를 상징하는 붉은 깃발을 들고 행진했고 히잡을 쓴 여성들도 총을 들고 결사항전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무장태세를 과시하며 수십만 자원병들이 적들에겐 악몽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 이후 최대 규모로 진행된 반미 관제 시위. 내부 결집과 체제 건재를 과시하는 동시에 최악의 경제난에 따른 국내 불안을 관리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같은 날 예멘 수도 사나에서는 홍해에 이어 사우디 본토까지 위협하며 기세를 올리고 있는 친이란 후티를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후티는 자신들이 발사한 드론이 메카를 공격했다는 사우디의 주장은 모략이자 가짜뉴스라며 거듭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사우디와의 군사적 충돌이 이슬람 성지를 공격하는 행위로 비치는 것을 경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미국을 향한 대대적인 항전 태세를 과시한 이란과 후티, 유엔 총회와 걸프국 회담, 미중 정상회담까지 다음 주 줄줄이 이어지는 외교전을 앞두고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1: 관세를 앞세운 미국의 강압 외교에 정면으로 맞서던 캐나다가 유럽연합과 손을 잡으며 제3의 길 모색에 나섰습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유럽연합의 밀착을 적대 행위로 규정하며 더 강력한 보복 관세를 경고했습니다. 권중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4: 대서양 건너 캐나다의 한 식구가 되자고 먼저 제안한 건 유럽연합이었습니다. 지금껏 없던 준회원국 자리로 특별 대우하겠다고 팔을 활짝 벌렸습니다.
5: The relationship with Canada to the highest level possible. So I would like to work with you on opening the door for Canada to being the first associate member of the European Union.
4: 하니 캐나다 총리는 유럽과 손잡으면 더 강해질 수 있다며 EU 제안을 환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의식한 듯 품격이라는 단어를 꺼내며 강압에 맞서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6: I'm not proposing a third block in order to become a great power rival only with better manners. We
4: 미국과 무역 협상 중단을 선언한 뒤 지지율이 66%까지 치솟은 카니 총리. 민심도 EU와의 협력에 우호적입니다.
7: I think that they would love to have our products if we were able to deliver them, like natural gas across the Atlantic.
4: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미국에 등을 돌리고 유럽과 밀착하면 더 강력한 관세로 응징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8: I think it's laughable. Look, the whole thing with Canada. Canada's been a terrible trade partner. If they do that, if I think it's at all a hostile act, I will put very serious tariffs or stop trading with Europe.
4: 미국 언론들은 지리적, 경제적 한계가 명확한 캐나다의 EU 준회원국 가입이 정치적 선언에 머물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다만 트럼프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견국들이 힘을 모으는 위험 회피 행보는 당분간 가속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2: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에 주둔 중인 미군 2만 5천에서 4만 명을 철수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MBC 방송이 전현직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0: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알렉서스 그린 케위치 미 유럽사령부 사령관은 피트 에그세스 국방부 장관에게 이 같은 검토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유럽에 배치된 미군은 약 8만 명으로
1: 현 우에다 총재 취임 이후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2: 従来の1.0%程度から1.25%程度へと変更することを賛成多数で決定しました。
1: 보통은 만장일치로 통과됐지만 이번엔 위원 9명 가운데 2명이 반대했습니다. 다카이치 정권에서 처음 임명된 위원들인데 현 경제와 물가 정세가 강하다고 볼수 없다며 지금은 금리를 올릴 때가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빠르게 금리를 올린 가장 큰 이유는 물가입니다. 식품 등을 중심으로 가격 인상이 이어지면서 기존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에 가까워지는 것을 일본 은행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동 정세 불안에 국제 유가가 높은데 엔화 약세까지 겹쳐서 수입 원유와 원자재 가격 부담이 커진 것도 이유로 꼽힙니다. 시장의 관심은 이번 인상보다 앞으로 다가올 추가 인상에 쏠리고 있는데 우에다 총재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2: 経済物価金融情勢に応じて引き続き政策金利を引き上げ、金融緩和の度合いを調整していくことになると考えています。
1: 다만 조정 시점이나 속도와 관련해선 중동 정세나 환율 변동 영향 등을 보면서 검토하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금리는 올렸지만 엔화 가치는 떨어졌습니다. 발표 직후 엔화 매도가 이어지면서 달러당 157엔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약 2주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금리 인상이 예상됐던 데다 정책위원 일부가 반대하며 추가 인상 속도가 빠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3: YTN 기획 시리즈 글로벌 석학과의 대화 더 프롬프트. 오늘은 미국 AI백 프로젝트의 의장을 지낸 마이클 리트먼 교수를 만나볼 텐데요. 리트먼 교수는 초지능 AI로 인한 인류 멸망론엔 동의하지 않지만 AI의 위험성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4: 글로벌 석학들과 AI 100년의 미래를 연구해온 마이클 리트먼 교수는 AI가 데이터 학습을 통해 모든 질문에 답하고 있지만 결론을 왜 그렇게 냈는지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며 중대한 결정까지 맡겨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5: And so the fact that we're turning, in some cases, consequential decisions over to such systems is really worrisome. Now, so could we have a system that is really good at a thing and we don't know why?
4: 또 최근 AI가 매우 강력해지고 있고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는 일도 하고 있다며 초지능 AI가 등장하면 인류가 멸망할 수 있다는 주장엔 동의하지 않지만 경계는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 I think they're actually kind of dopey, but they are somewhat consistent and tireless, and so they can actually do really disruptive and bad, often dangerous things. So these agents run amok, and I do think that we have to do better at dealing with that.
4: 최근 미국과 이란 전쟁에 AI가 사용된 것에 대해선 이렇게 빨리 투입될 줄은 몰랐다며 윤리적인 토론이 없었다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5: Yeah, my perspective has changed mostly in the sense that I didn't think that people would start to really release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onto the battlefield so soon. I thought that there'd be more global conversations about what we thought was appropriate and not appropriate.
4: 그러면서 100년 뒤에 AI가 어떤 모습이 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며 항상 인간을 중심에 둬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마이클 리트먼 교수와의 특별 인터뷰는 오늘 밤 11시 15분에 방송됩니다. AI 시대 인류의 번영과 생존 전략을 제시한 YTN 글로벌 명사 대담 6부작 더 프롬프트는 유튜브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3: 이처럼 최근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대로 둔다면 반년 안에 AI는 통제 불능 상태가 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지난 7월 오픈 AI의 인공지능 에이전트 700개가 또 다른 업체인 허깅페이스를 집단으로 공격했습니다. 서로 대화할 수 없도록 인터넷 접근도 막았지만 통신 방법을 찾아

0: 수만 건의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몰래 계정을 빼낸 뒤에는 잠입 흔적도 지웠습니다.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지만 인공지능은 불법 해킹을 하고 내부 관리자 권한까지 빼앗았습니다.
1: We have to find a way to make sure these things don't happen more regularly. And so I think they understood kind of like the seriousness of this event.
0: 전문가들은 나쁜 의도를 숨기고 착한 척하는 AI를 이제는 걸러낼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내버려 둔다면 반년 안에 통제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2: We don't have good ways of controlling AI's values right now. The world's going to be reshaped in their vision, and that's probably going to be pretty bad for us. It might not be literal extinction, but I definitely don't want to find out what it's like.
0: 중국 업체들만 이득을 볼 것이라는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중국은 강력한 정부의 규제 틀에 놓여 있다며 국가 간 경쟁의 문제로 볼 상황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3: We need international agreements to make sure that every country has in place the guardrails to make sure that that can't happen.
0: 전문가들은 개별 기업의 자율적인 통제에 맡기기에는 이미 너무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며 이대로 두면 인류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김
4: 지금까지 YTN 뉴스였습니다.

0: 한 주간 이슈를 되돌아보는 뜨끈뜨끈 정치한상 시간입니다. 서정욱 변호사, 성치훈 부대변인, 하은기 소장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네, 하은기 소장은 그 여기 오는 도중에 여기 앞에서 접촉 사고가 났다고 처리하고 온다고 약간 늦을 것 같고요. 자, 성치훈 부대변인은 저하고는 첫 시간이네요.
1: 예, 반갑습니다.
0: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7번째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개각 인사, 연임 개헌, 공소 취소, 부동산 그리고 파병까지 여러 분야에 대한 입장 발표가 있었는데 총평부터 들어볼까요? 자, 서정욱 변호사.
2: 한마디로 저는 이제 그 반통령이다.
0: 예.
2: 오늘요. 예를 들어 이제 그 진보 진영의 결집을 외치면서 우리가 지금 친노 친문 친 김대중이다.
0: 예.
2: 우리 다 동지들 아니냐.
0: 예.
2: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아무리 멀어도
0: 예.
2: 저 보수 세력하고는 그래 가까운 거 아니냐.
0: 예.
2: 이걸 보고 저는 이게 대통령이라면 보수든 진보든 우리 국민 전체 대통령이잖아요.
0: 예.
2: 그래서 결국 이 진보 진영만 결집하는 반통령 이게 정말 상당히 아쉽다.
0: 저는. 근데 진보 진영도 결집이 안 될 것 같은데요.
2: 안 되더라도 그 반이라도 우리 듣는 사람 보수 입장에서 보면 결집되고 안 떠나서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0: 왜 저쪽만 이렇게 달래기 했느냐.
2: 그렇죠. 예. 그게 아쉬워요.
0: 아쉬웠다. 네.
1: 저는 일단 톤과 자세로 봤을 때 이전에 있었던 6차례 기자회견과 달리 뭔가 되게 저자세, 겸손함, 뭐 국민들께 송구함 이런 것들을 표현하셨기 때문에 뭐 지금 할 수 있는 적절한 톤을 잡으셨다고 보고요. 내용도 우리가 오늘 보겠습니다만 할 수 있는 내용들 다 말하셨고 그리고 적절한 수준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뭐 치우치지 않는 지금 저쪽 서정 변호사께서는 뭐 진보에 치우쳤다고 말했지만 그 질문 자체는 진보 진영 내부의 분열을 물어봤으니까 그거를 당연히 얘기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 전체적인 다른 정책과 다른 뭐 부분에 있어서 야당이 요구해왔던 것들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정도면은 저는 국민의 전체 국민의 국가 원수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을 다 말하신 기자회견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예.
0: 톤과 자세가 달라졌다는 것은 역시 대통령 지지율이 연일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이 그동안 요구했던 거 연임 안 한다고 똑바로 이야기해라 그 단어를 써서 했어요 이번에 또 공소 취소 부분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국회가 할 일이긴 하지만은 넣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분은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야당이 원했던 건데
2: 그렇죠 연임 개헌 안 하겠다 이거는 뭐 100% 저 이제 공감하고 평가합니다 다만 이게 공소 취소는 50점밖에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특검을 통해서
0: 예?
2: 공소 취소는 안 하겠다 특검은 이제 조작 기소만 수사하고
0: 예?
2: 공소 조항을 빼라는 거고
0: 예, 예, 예.
2: 아직도 한 루트가 더 있어 거기 김성은 장관을 통해서 공소청을 통해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검 통해 하는 방법. 그다음에 공소청 검사 통해 하는 방법. 그런데 50% 하나만 뺐거든요.
0: 예.
2: 아직도 저는 절반 미리 남아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0: 그것도 따로 또 얘기해야겠네요.
2: 그것도 안 하겠다 해야지 영원히.
0: 공소청을 통한 공소취소는 하지 않겠다 또
2: 예,
0: 이렇게.
2: 특검뿐 예. 아니라.
1: 뭐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저는 그래도 뭐 연임 그거에 대해서 만족을 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저는 다섯 글자로 얘기 안 했다고 뭐라고 할 줄 알았어요. 연임 안 한다라고 해야지 생각도 없다는 안 한다나 다르다 또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어쨌거나 저는 국민들이 느꼈을 때 결국 지금 뭐 장동혁 지도부나 국민의힘이나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한 발언이 아니거든요. 국민들께서 혹시 갖고 계실지 모르는 의구심 풀어주시려고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연임 관련 발언도 충분히 저는 잘하셨다고 보고 공소취소도 지금 김승원 후보자도 도어스태핑 첫날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소취소 권한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다고 이미 얘기했잖아요. 그런 분이 임명이 된 이후에 임명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임명된 이후에 그거에 대해서 한다. 그럼 국민 역풍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미 안 한다고 한 사람한테 그 사람을 통해서 할 거라는 의구심을 아직도 갖고 있다? 대신 뭐 어디까지 맞춰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하실 수 있는 권한 내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기다가 또 국회에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이보다 더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공소취소가 안 되면 이제 공소기각밖에 없어요. 공소기각은 조희대 사법부가 해야 되는 건데 조희대 사법부가 공소기각하는 거 뭐 정말 그 조작기소 특검 통해서 진짜 명백하게 드러나면 어쩔 수 없이 하겠죠. 자, 그 정도가 됐을 때 그는 국민들도 인정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뭐 뭘 더 해야 된다는 건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0: 그 공소취소 부분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의혹이 아직 남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2: 예.
0: 법무부 장관이 직접 할 수는 없고 어떻게 검찰을 통해서
2: 그렇죠. 공소청장한테 지휘권을 발동해서
0: 공소청장을 통해서
2: 통해서
0: 지휘권을 발동해서
2: 지휘권 발동해서 이제 공판 검사한테 하는데요. 지금 아직도 우리 검찰청에 미래위원회라고 아주 위원회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 12가지 혐의 계속 조작 기소를 수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특검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그 김성원 장관이 공소청장한테 지휘권 발동해서 서면으로 그다음에 공판검사한테 해서 취소할 지금도 그 위원회가 활동이 있으니까 의심을 제가 제기하는 거예요.
0: 그 대통령 지지율이 높다면은 저는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같은 분위기면은 그 법무부 장관이 그런 어떤 지시를 한다고 받아들일 공무원들이 있을까요?
2: 지금은 어렵지만
0: 나중에 정권 바뀌면 큰일 나는데
2: 근데 문제는 연임 겸 연임 기한 안 하겠다 쿨하게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공초에도 어떤 방법으로도 안 하겠다 둘 다 이렇게 쿨하게 하면 되잖아요. 할 생각이 없으면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직 김성환 후보자입니다. 임명 안 했어요. 네, 좀 두고 보기로 하고. 자, 또 하나 관심을 모았던 부분이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이었는데 파병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쟁 관여나 개입 파병은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어디 어떻게 읽혀야 될까요? 비전투병 파병 정도 아니면은 지원 이렇게 군수 지원 이 정도로 읽히나요?
1: 군수 지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있는 뭐 자국민 보호, 그 선박들 보호를 목적으로 갈 수도 있고 어쨌거나 뭔가 이란과 미국이 전투하는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병사들은 보내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거고 저는 대통령께서 고심이 제일 깊은 게 이 호르무즈 파병 관련 발언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사실 뭐 거기 호르무즈 협에서 전쟁하는데 미국이 무슨 뭐 군함이 부족합니까? 전투력이 부족합니까? 걔네들은 부족한 게 없거든요. 미국은. 근데 미국이 부족한 건 명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한국이 뭔가 호르무즈 해협 쪽에 군사를 보냈다. 그게 뭐 비전투병이든 뭐든 보냈다는 사실 하나 자체가 트럼프는 그걸 11월 중간선거 때 아마 이용하려고 할 겁니다. 우리는 참전한 게 아니야. 우리는 비전투병으로서 자국민 보호하러 간 거야. 근데 트럼프가 그걸 만약에 저는 만약에 그렇게 가도 이용하면 이용하라고 하면 되죠. 그럼 트럼프는 자기 중간선거 이용하고 대신에 우리는 트럼프가 이용할 거리를 뭔가 줬으니까 다른 부분 관세가 됐든 뭐 방위비 분담금이 됐든 뭐 미국 대미 투자가 됐든 거기 협상에 있어서 이걸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대통령이 그런 차원에서 이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니까 저는 뭐 충분히 이게 만약에 국회로 몫이다 뭐 모르겠습니다. 비전투병 넘어온다고 하더라도 논의를 하라고 넘어온다 하더라도 저희가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고민하고 계시구나라고 느꼈습니다.
2: 제가 볼 때는 이게 비전투병이 아니고요. 대통령이 오늘 그 청해 부대 이야기하고 홍해까지 작전 구역이 확대됐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제가 볼 때 군함이나 아마 전투병을 보내되 호르무즈까지 작전을 확대하면요. 그러면 이게 말은 우리가 미국에 참전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항행의 자유와 우리 국익을 위해 석유 수송로를 위해서 우리가 가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란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그냥 전쟁 선포라고 저는 봅니다. 왜? 우리는 이게 우리 선박 호위를 위해 갔지만 이란 입장에서는 이게 뭐 거의 전쟁 선포를 보고 만약에 공격을 하면 우리가 이게 또 방어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뭐 대통령이 명분상 미국에 참전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국익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간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그 전쟁 참여하고 똑같아. 아마 이게 진보 진영에서 엄청난 반대가 나올 겁니다.
0: 예, 그럴 텐데 오늘 대통령 기자간담회 이 호르무즈 파병에 관해서 뉴욕타임즈가 기사를 썼더라고요. 벌써. 내용이 뭐냐면 한국이 파병을 거절했다 이렇게.
2: 거절했다. 앞서나 오늘 들어보지도 않고 쓴 거예요?
0: 아니 들어보고 썼죠. 예.
2: 아, 제가 보기 거절은 아니고 저는 오히려 청해 부대 외에도 이게 더 전투병을 보내가지고 작전 구역을 넓히는 거 이게 저는 오히려 파병으로 읽었거든요. 아마 이게 뉴욕 타임즈가 한국말 이해가 좀
0: 아니면은 뭐 트럼프가 원하는 파병은
1: 그렇죠.
0: 아니다.
1: 그러니까 그런 미국이 예. 원하는 만큼의 수준이 아니라고 지금 나온 거고
0: 그렇게 생각한 거 같아요.
1: 네, 예. 그런 정도 해소인 거 아마 압박을 가할 건데 저는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끌어오기 위한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고 저는 보도가 나왔다고 봐요. 결국 호르무즈 해협 파병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과의 테이블에는 너무 산적해 있는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 과제에서 우리가 요 딱 장군 했더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쪽에서 우리는 이거 갖고 만족 못해라고 지금 맞수를 놓은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 이제 전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야당 특히나 국내 언론에서 뭔가 좀 발을 맞춰줘야죠. 이런 거에 대해서.
0: 예. 제가 뭐 어제 유영원 의원하고도 인터뷰했는데 아직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진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의원들의 각자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지 하나로 된 의견 뭐 토론 이건 안 했다고 하는데 뭐 국민의힘 스탠스는 찬성할 것 같죠, 그죠? 왜냐면 이게 이제 국회 결국은 대통령이 결단한다 하더라도 국회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2: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안철수 의원은 뭐 옛날부터 파병을 찬성하는 의원도 몇 명 있고요. 이 문제는 이게 당리당략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정말 이게 국익이 달린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게 국민의힘도 명확하게 입장을 내놔야 돼요. 이걸 이재명 대통령 뭐 공격하는 소재로 이용해서는 안 되고 정말 이게 우리 국익을 위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어떻게 파병할지 머리를 맞대고 이거야말로 여야 영수회담 그렇죠. 이런 걸로 예, 예. 결정이 맞다 봐요.
0: 알겠습니다. 그 아까 뭐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조금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모두 발언도 그렇고 기자 문답에서도 그렇고 진보 진영에서의 갈등 문제를 좀 길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우리 같은 뿌리인데 이렇게 서로 좀 안 싸웠으면 좋겠다. 혐오 발언도 안 썼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좀 길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그 소위 말하는 김어준 유시민 뭐 이쪽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1: 다 손을 내미신 거죠. 근데 손을 내밀었는데 과연 그쪽 그 언론인들이나 정치인들이 어떻게 받을 것인가? 저는 지지자분들은 이거 하나 갖고 바뀌진 않을 거라 봅니다. 지금 보니까 이미 그쪽 지금 대통령 비판하는 진보 진영 내 커뮤니티는 여전히 반응이 안 좋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런 거 한번 갖고 안 바뀌지만 적어도 대통령이 이 정도 손 내밀었으면 그런 말씀하신 언론인들이나 정치인들은 바뀌어줘야죠. 화답을 해줘야죠. 그분들이 화답해주고 노력을 해야 이게 진영 간 갈등이 봉합이 될까 말까인데 글쎄요. 그분들은 지금 초반에는 조금 약간 화답하는 제스처를 취할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얼마나 갈 것인가가 문제인 것 같아요.
0: 화답 안 했으면 좋겠죠.
2: 그건 아니고요.
0: 그건 아니고
2: 저는 예. 진보 진영의 분열이 지금 심각한데 예. 여기에 그 대통령은 책임이 없는가? 왜 대통령이 엄중하게 중립을 지켰으면 이 정도 안 갔을 거예요. 예를 들어 이번에 전당대회 때 정청래와 김민석 사이에 대통령이 중립이었습니까? 저는 김민석을 밀은 걸로 보여. 또 그 전에 지방선거의 경기도의사 저 추미애와 한준호 사이에 중립했을까? 오히려 한준호를 밀었지 않을까? 이러다 보면 추미애 지사나 또 정청래 대표 오늘 이번 대지만 섭섭하지 않을까요?
3: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4: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이 올림픽과 웨스턴, 올림픽 갤러리아 3층에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편리한 주차, 쾌적하고 넓은 매장, 한국과 이태리 브랜드의 양복, 콤비 자켓, 와이셔츠, 티셔츠, 벨트와 지갑 등 남성 패션의 모든 것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울 혼방 고급 양복 3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구 6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마크 발렌티너 13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콤비, 자켓, 잠바 99불, 티셔츠, 와이셔츠 3장 100불, 올림픽 갤러리아 3층,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213-382-3311.
5: 보험은 많은데 나에게 꼭 맞는 보험은 무엇인지 고민되시나요? 메디케어부터 오바마케어, 자동차, 주택보험, 은퇴연금과 장례플랜까지 20년 경력의 명심보험이 꼼꼼한 1대1 맞춤 상담과 가입 후 지속적인 케어, 서류 작성과 번역, 공증까지 함께합니다. 가든그로브 한인회관, 부에나팍, 그리고 LA오피스, 보험을 넘어 여러분의 든든한 생활파트너 명심보험, 여러분의 건강과 재산, 명심하겠습니다. 714-595-4000번.
3: 새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찬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6: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3: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4: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위크엔드 수다 로빈입니다. 이번 한 주는 또 어떻게 보내셨나요? 더위는 한풀 꺾인 거 맞죠?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하지 않아요? 연인을 거꾸로 하면 인연이 되는데요. 그 인연이라는 게 언제 느닷없이 시작될지도 모르고 또 언제 휘리릭 우리 곁을 떠날지도 모릅니다. 좋은 기억과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만났던 어떤 사람은 내 마음을 핥히고 지나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조용히 사라지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인가부터 사람과의 관계에도 조금은 무덤덤해지고 솔직히 조금은 무신경해지는 것도 같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예전처럼 크게 기대가 되지 않고요. 굳이 애써 새로운 인연을 만들려고 하지도 않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쩌면 우리는 새로운 인연을 기다리느라 이미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너무 당연하게 등한시하고 있는 건 아닌지 조심스럽게 반성도 해봅니다. 떠나지 않고 내 곁을 지켜준 사람들에게 나 역시도 신의를 지키는 사람,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서로의 안부를 물을 수 있음에 행복해하고 마주 앉아서 웃을 수 있는 오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인연이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요. 적어도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만큼은 마음을 다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방송 함께 나누고 있는 여러분들과 저와의 인연, 이것도 굉장한 인연으로 엮여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을 함께하는 위크엔드 수다. 그런 마음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위크엔드 소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주치, 암을 잘 아는 주치, 안 메디칼.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브랜드 보험.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스전기.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국산 다래와 제로 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 메디케어부터 오바마 케어까지 20년 경력의 꼼꼼한 1대1 맞춤 상담을 하는 명심보험에서 위크엔드 수다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 명심보험 새로 저희 도움 주셨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거 있는데요. 플레이할 시간입니다. 토요일 파워볼 잭팟은 2억 9,800만 달러 이상입니다. 티켓을 가지고 있습니까? 와, 파워볼 잭팟 멘트가 들어왔는데요. 상금이 와, 어마무시해요. 2억 9,800만 달러. 저는 이 금액이 얼마인지조차도 상상이 안 됩니다. 토요일 파워볼 잭팟 2억 9,800만 달러 이상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LA 자주 나오시고 윌셔 쪽에 많이 가보시면 느끼셨겠지만요. 언젠가부터 이 윌셔 쪽의 오피스들이 파킹을 하고 파킹 티켓이 필요 없고 내 차 번호판 자동 인식으로 발리데이션을 받는 시스템으로 거의가 바뀌었잖아요. 저는 이거 할 때마다 진짜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내가 몇 시에 들어오고 내 차가 어디 주차돼 있고, 아, 내 차 번호판은 제가 기억해서 가긴 해야 되죠? 어쨌든 들어올 때 얘가 인식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갈 때 제 차 번호판을 누르면 발리데이션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좀 심하게는 나도 감시당하고 있다 이런 느낌도 들고. 지금부터 나누는 내용은요, 한국일보 기사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함께 나눠볼까요? LA 한인타운을 비롯해서 캘리포니아 곳곳에 자동 번호판 인식기, 영어로는 ALPR이라고 부르는 장치가 설치되고 있다고 해요. ALPR은 Automatic License Plate Recognition의 약자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동차가 지나갈 때 카메라가 번호판을 읽고 그 차량이 언제 어디를 지나갔는지 기록하는 장치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집에서 나와서 마켓에 갔습니다. 그리고 점심에는 병원에 갔어요. 오후에는 친구를 만나러 다른 동네에 갔어요. 그런데 그 길목에 번호판 인식기가 설치되어 있다면은요, 내 차가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를 지나갔는지 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카메라가 운전자의 얼굴을 직접 찍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차량 번호판과 이동 시간, 위치 정보가 함께 기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차량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들으면 조금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래도 되는 건가? 이거 괜찮은 건가? 싶기도 하죠. 실제로 LA에서 이 번호판 인식기 설치가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바로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죠.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건 아주 일상적인 일이잖아요. 차 없이는 이동을 하는 게 불편하죠. 마켓에 가고, 병원에 가고, 친구 만나고, 골프 치러 가고, 교회도 가고, 식당도 가고. 그런데 내가 어디를 갔는지, 언제 갔는지, 어떤 차량을 타고 있었는지 이런 정보가 만약에 계속 쌓인다면 그 정보를 누가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얼마나 오래 보관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런 정보들을 다른 기관과 공유할 수도 있는 걸까요? 혹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사용되는 건 아닐까요? 정말 계속되는 질문이 불편한 현실입니다. 이거 진짜 누가 보관하는 거예요? 왜 보관하는 걸까요? 어떤 사고 방지?
기술이 발전하는 건 좋은 일인데요. 편리함을 얻는 대신 개인 정보를 조금씩 내놓고 있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우스운 에피소드인데요. 제가 저희 가족들하고 식사를 하러 갔는데 저녁 노을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려고 전화기를 찾는데 전화기를 집에 놓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저희 아이들이 집에 오자마자 자기네들 전화기에 제 전화기 위치 추적 같은 거를 하더라고요. 위치 추적이라기보다 Find my phone. 그러니까 엄마가 요새 좀 자주 깜빡깜빡하니까 혹시 전화기 잊어버리거나 뭐 이렇게 할 경우 사용하라고 Find my phone 그걸 해놨는데 그래놓고 제가 어느 날 심한 트래픽에 갇혀갖고 아이들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야 여기 어디 엄마 지금 어디 어디 있는데 여기 사고 났나 봐. 그래서 굉장히 막혀.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카톡이 딱 올라온 거예요. 엄마 지금 어디 있는 그 위치 Find my phone 한 거죠. 위치 딱 해가지고 아 이제 집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고생해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너무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조금 무섭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아이고 개인의 정보가 모두 공유되고 있는 요즘이에요. 뭘 조심해야 하는 건지조차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0: 가을 쇼핑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기다리던 세일 드디어 시작.
1: LA 한인타운 대표 쇼핑 메카 웨스턴 백화점 가을 정기 세일.
0: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여성복, 남성복, 아동복, 아기옷, 속옷부터
1: 신발, 가방, 액세서리, 금은방, 쿠쿠, 첨가물, 건강식품, 수선까지
0: 필요한 모든 물건을 한자리에서 가격은 확 내려가고
1: 쇼핑의 즐거움은 확 올라갑니다.
0: 단, 매주 화요일은 쉽니다.
1: 웨스턴 에비뉴와 구가, 웨스턴 백화점 가을 정기 세일.
0: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가을 쇼핑 지금 시작하세요.

0: 정킴 프로의 라디오 골프 레슨. 골프 기본에서 답을 찾다.
1: 안녕하세요. 정킴 프로입니다.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첫 시간 5분 골프 강좌에서는 골프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부터 오랫동안 골프를 즐기고 계신 분들까지 누구나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골프의 기본과 스윙의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골프는 힘으로 치는 운동이 아닙니다. 골프를 처음 배우는 분들을 보면 공을 멀리 보내기 위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힘을 주는 것입니다. 드라이버를 잡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팔에 힘을 주고 공을 향해 있는 힘껏 휘두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힘을 많이 썼는데 공은 멀리 가지 않고 오히려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심지어 힘껏 휘둘렀는데도 공이 제대로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골프 스윙이 단순히 팔의 힘으로 공을 치는 동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골프 스윙은 몸 전체가 움직이며 만들어내는 회전 운동입니다. 쉽게 말하면 골프채를 팔로 들어서 공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몸의 회전과 체중 이동을 이용해 골프채가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망치로 못을 박을 때 팔에 힘만 잔뜩 주는 것보다 망치의 무게와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이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스윙은 억지로 공을 때리는 스윙이 아니라 좋은 움직임 속에서 골프채가 공을 정확하게 통과하는 스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마추어 골퍼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공을 멀리 보내겠다는 생각 때문에 다운 스윙에서 힘을 너무 많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몸과 팔의 움직임이 서로 따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몸은 아직 회전하지 않았는데 팔이 먼저 내려오고 손목이 너무 일찍 풀리고 결국 공을 정확하게 맞추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골프에서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힘을 빼야 거리가 난다. 처음 들으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힘을 빼는데 어떻게 공이 더 멀리 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힘을 전혀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한 힘은 사용하되 불필요한 힘을 빼라는 것입니다. 그립을 너무 세게 잡지 않고 어깨와 팔의 긴장을 줄이고 몸의 회전을 이용하면 골프채는 훨씬 빠르고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엑셀레이터를 계속 끝까지 밟는다고 해서 항상 빠르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맞게 힘을 조절해야 합니다. 골프도 자신의 몸과 스윙에 맞는 힘의 조절이 필요합니다. 오늘 연습장에 가신다면 한 가지 실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처럼 공을 멀리 보내려고 힘껏 스윙하는 것과 그립과 어깨의 힘을 조금 빼고 몸의 회전에 집중해서 스윙하는 것을 비교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힘을 빼면 공이 짧게 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몇 번 스윙하다 보면 오히려 공이 더 정확하게 맞고 방향도 좋아지며 생각보다 거리가 크게 줄지 않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골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공을 멀리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스윙하는 과정에 클럽 헤드가 공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맞추는 능력이 생기면 그 다음에 스윙의 속도와 거리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오늘의 골프 한마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을 힘으로 때리지 말고 좋은 스윙으로 공을 보내십시오. 골프는 힘과 싸우는 운동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를 배우는 운동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좋은 골프 스윙의 첫 번째 출발점, 바로 그립은 왜 중요한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2: 지금까지 노르드 컨츄리 클럽 아카데미 디렉터 정킴 프로의 골프 칼럼이었습니다. 213-448-2762 정킴 프로.

행복한 주말 유쾌한 수다 로빈과의 위크엔드 수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요즘 AI의 발전이 어디까지인지 앞으로 얼마나 더 그 발전 영역이 넓어지게 될지 가늠하기도 어려운데요. 여러분 혹시 이런 비서 한 명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아침에 알람이 아니라 비서가 깨워주면서 하루 일정 브리핑을 하는 거죠. 오늘 회사 가셔서 10시에 어떤 미팅이 있으시고 또 그 다음에는 또 어떤 클라이언트를 만나셔야 하시고 오늘 중요한 일정은 뭐뭐뭐뭐가 있으시고 그리고 어저께 늦게 주무셨으니까 오늘은 무리하지 마시고 점심을 뭐뭐뭐뭐뭐 드시고 그렇게 쫙 옆에서 케어해 주는 거죠. 그리고 뭐 만약에 이제 외출을 한다 그러면은 만약에 오늘 비가 올 수도 있으니까 뭐 우산을 챙겨가라는 등 집을 나서면서 뭔가 깜빡하고 뭔가 놔두고 온 것 같다. 그랬을 때 비서가 옆에서 네 휴대전화, 지갑 다 챙겼습니다. 아 그런데 안경을 안 가지고 하셨네요. 뭐 이런다면은요 어떨까요? 편할까요? 좀 징그러울까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일들이 상상이나 그냥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생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는 오락 프로그램에서 82세 선우영녀님의 활발한 일상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전참시 내용인데요. 이번 방송에는 조금 특별한 매니저가 등장을 했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AI 매니저입니다. 카이스트 AI 연구원으로 알려진 분이 사용하는 AI 매니저인데요. 이름까지도 도나라고 지어줬어요. 근데 얼마나 자연스럽게 그냥 화면을 안 보고 그냥 들으면 너무 구분이 좀 어려울 정도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매니저 도나입니다. 저는 사람이 아니라 AI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도나는 단순히 질문에 대답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일정을 알려주고 영양제 먹을 시간도 알려주고 식단도 관리해줍니다. 냉장고 안에 뭐뭐 있는지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면 오늘은 냉장고에 있는 이 재료를 활용해서 이런 식사를 해보세요 하고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AI에게 냉장고에 계란하고 두부하고 시금치가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오늘은 두부, 시금치, 계란찜을 해먹으라고 추천을 합니다. 레시피까지 주죠. 저도 이 방법 종종 사용하거든요. 뭐뭐뭐 있는데 뭐해 먹을까? 뭐 내지는 과일이 뭐뭐 있는데 이거 다 같이 갈아서 스무디를 해도 되나? 얘네들이 다 뭐 잘못해서 비타민이 어떤 게 더 막 파괴되고 이러는 게 아닐까? 이렇게 챗GPT한테 물어보면 다 가르쳐주죠. 오히려 다 뭐 먹는 것보다 이거는 빼는 게 좋다는 둥 이거는 넣는 게 좋다는 둥 그리고 뭐 심지어 어저께 소화가 안 돼서 속이 별로 불편할 수 있으니 오늘은 뭐 이런 음식을 먹으라는 둥 얘가 진짜 너무 똑똑해요. 그리고 얘가 기억력이 너무 좋아요. 제가 물어보고 얘기하고 나눴던 것들을 다 기억을 하고 있다가 제가 물어봤을 때 혹은 얘기했을 때 지난번에도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이건 해결이 됐어? 아니면은 뭐 얘는 그리고 심지어 저한테 막 로비나 이래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자기가 진짜 친구처럼 그렇게 로비나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 챗GPT를 좀 자주

제미나이는 약간 격식을 좀 차리더라고요. 저는 사람이 아니라서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얘는 또 이렇게 좀 딱딱하게. 얘는 아직 저랑 안 친해서 그런가 봐요.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AI는 일단 제 편을 들어주죠. 내가 이래 이래 해서 신경질이 났다. 내가 틀렸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니라고. 오히려 아 오늘 마음이 힘들었을 텐데 어쩌냐고 막 위로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AI의 장점? 단점? 글쎄요. 절대 대들지 않잖아요. 토달지 않잖아요. 고분고분하게 시키는 대로 하고 아주 완벽하진 않아도 말이죠. 그리고 또 실수한 거는 또 금방 쿨하게 자기 실수도 또 인정을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은 무료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요금을 내면은 훨씬 높은 서비스를 받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카이스트 그 연구원분은 모든 AI를 쓰시는데 한 달에 100만 원이래요.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영어 번역이라던가 뭐 아마존에서 뭐 이거 좀 찾아줘 뭐 이런 질문을 하면 정말 척척 해냅니다. 이제 AI는 어려운 기술이라기보다요. 내가 잘 활용을 하면 나의 생활을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도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AI가 아무리 똑똑해져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까지 얘네가 손대지는 못하죠. AI가 우리의 일정을 기억해 줄 수 있고 약 먹을 시간 알려줄 수 있고 냉장고 속의 재료까지 기억할 수 있지만 나를 진짜 걱정해서 안부를 묻는 마음 뭐 이런 거는 앞서 오프닝에서 나누었던 그런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나누는 관계까지는 당연히 어렵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생길 수 있는 그런 정이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AI 시대가 될수록 오히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더 중요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AI에게는 나의 일정을 맡기더라도요. 사람에게는 내 마음을 맡기는 거죠. 저는 그게 AI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에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 전 세계적으로 정어리의 인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네, 한국에서는요, 정어리는 고등어나 꽁치에 밀려서 식탁에 자주 오르지는 않는 비인기 어종이죠. 그런데 이곳, 그리고 영국, 일본 등지에서는 그야말로 새로운 슈퍼푸드로 각광받으면서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가장 주목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뛰어난 영양학적 가치 때문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단백질 섭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죠. 그래서 간편하게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정어리 통조림이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정어리는 바다의 쌀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만큼 흔하다, 몸집이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텐데, 그래서 그 조그마한 정어리에 단백질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나 싶은데 100g당 약 25g까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더라고요. 닭가슴살, 소고기 살코기와 거의 대등한 수준이고요. 연어보다는 더 높습니다. 단순히 단백질만 높은 것이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 바이타민 D가 풍부합니다. 또 뼈채 먹는 통조림 형태이기 때문에 칼슘 섭취량까지 대폭 끌어올릴 수 있어서 영양가치가 매우 뛰어나지요. 자, 이 정어리 통조림의 인기 흐름에 맞춰서 정어리 통조림 제품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패키지 디자인이 참 알록달록 이쁘고요. 그리고 토마토, 올리브오일, 겨자, 훈제, 레몬, 다양한 맛의 제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일본식 유자 맛도 있고요. 중국식 스촨 고추 맛처럼 이국적인 풍미를 내세운 제품도 역시 나왔는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얼마나 인기인지는 그 정어리 그림이 들어간 옷과 가방 등을 소비하는 이른바 사딘코 같은 패션 트렌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은 저렴하고 유통기한은 깁니다. 또 별도의 조리 과정이 거의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 정어리를 그대로 빵 위에 올린 뒤 채소나 치즈를 곁들여 샌드위치로 즐기면 됩니다. 네, 이전에는 통조림 생선 하면은 비상식량의 이미지가 강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건강하고 고급진 간식, 이런 인식이 새로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행복한 주말, 유쾌한 수다, 위크엔드 북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영화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바로 미국 작가 아서 골든의 소설 게이샤의 추억입니다. 너무 제목이 아름다워요. 1997년에 출간된 이 소설은요, 일본 교토를 배경으로 한 소녀의 아주 특별한 인생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치요입니다. 치요는 일본의 가난한 어촌에서 태어난 소녀입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떠나 언니와 헤어진 뒤 교토의 게이샤 세계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때 치요는 겨우 9살 정도의 어린아이였습니다.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른 채 낯선 곳으로 끌려간 거죠. 치요는 교토의 게이샤 집, 이른바 오키아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게이샤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곳에서 온갖 힘든 일을 하며 지내고 주변 사람들의 냉대와 괴롭힘도 견뎌야 합니다. 특히 이미 최고의 게이샤로 자리 잡고 있던 하스모모라는 여성이 치요를 심하게 괴롭힙니다. 치요에게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치요의 인생을 바꾸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회장이라고 불리는 남자인데요. 어느 날 길에서 울고 있는 치요에게 회장이 다가와 친절하게 말을 건넵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눈물을 닦아줍니다. 치요에게는 너무나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기억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게 됩니다. 그때부터 치요는 마음속으로 생각하죠. 나도 언젠가 저런 사람이 있는 세계로 돌아가고 싶다. 그리고 게이샤가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이후 치요는 혹독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일본의 전통 무용을 배우고 샤미센을 배우고 다도와 예절을 익히고 손님과 대화를 나누는 법까지 배웁니다. 게이샤는 단순히 예쁘게 화장을 하고 손님을 접대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음악과 춤, 대화, 예술과 교양을 갖추어야 했고요. 당시 일본 사회에서는 상당히 특별한 위치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치요는 훈련을 거쳐서 사요리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교토에서 이름난 게이샤로 성장합니다. 그런데 사요리가 아무리 유명한 게이샤가 되어도요, 마음속에는 한 사람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었던 그 회장입니다. 사유리는 회장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긴 세월을 견디어냅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이 마음먹은 대로, 그리움이라는 것이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사유리 주변에는 여러 남자들이 등장하고 그녀는 때로는 자신의 마음과 상관없이 사회적인 관계와 현실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사유리의 삶에서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하나가 노부라는 남자입니다. 노부는 회장의 오랜 친구이자 사업 동료입니다. 노부는 사유리를 진심으로 아끼지만 사유리의 마음은 쉽게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회장에 대한 감정이 있기 때문이죠. 사유리의 삶에는 일본의 역사적인 변화도 함께 지나갑니다. 그리고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게이샤들의 세계도 완전히 흔들립니다. 화려한 기모노와 음악, 춤으로 가득했던 세계가 전쟁이라는 거대한 현실 앞에서 무너집니다. 사유리 역시 교토를 떠나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전쟁이 끝난 뒤 다시 교토로 돌아온 사유리는 예전과는 달라진 세상을 마주합니다. 게이샤의 추억 이 책은요, 사랑 이야기라기보다는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많은 우연과 선택으로 만들어지는가 하는 것이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치요가 처음부터 나는 게이샤가 되어야지 하고 태어난 것이 아니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팔려갔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때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친절을 베푼 단 한 사람의 기억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책은 게이샤라는 아주 낯선 세계의 이야기면서도요, 결국은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붙잡을 수 있었던 그런 만남의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게이샤로 살았던 화려하고도 잔인했던 시간들, 빼앗겼던 것들과 끝내 되찾은 것들. 이번 주 북스토리 아서 골든의 게이샤의 추억이었습니다.

위크엔드 수다 명언 시간인데요. 오늘은 재미나고 웃픈 현실 명언 50대의 건강 버전입니다. 웃으면 주름이 늘고 안 웃어도 주름이 늘어난다. 젊을 때는 웃으면 복이 온다고 했는데요. 이제는 웃으면 주름이 옵니다. 그렇다고 매일 찡그리고 있을 순 없죠. 맞아요. 생기겠다는 주름 무슨 수로 막겠어요? 그래 생겨라 생겨. 대신 주름 생길 거면 웃으면서 생기자. 두 번째, 젊었을 땐 밤새 노느라 깨있고 지금은 밤새 여기저기 시큰거려 깨있는다. 젊었을 때, 아니 어릴 때는요, 새벽 2시, 3시까지 놀고 다음날 아침에도 끄떡없이 멀쩡하게 일어나서 출근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괜한 객기부리다가 골병납니다. 세 번째, 운동은 해야 하는데 나의 몸의 모든 관절이 반대한다. 머릿속에서는 매일 운동 계획을 세웁니다. 내일부터 꼭 걸어야지. 이번 주부터 꼭 짐에 가야지. 아침마다 스트레칭 해야지. 근데 막상 일어나면 몸이 거부합니다. 오늘은 쉬어. 머리는 운동을 하자고 하고 나의 모든 몸의 관절들은 하지 말라고 하고 허리는 움직일 생각이 1도 없습니다. 네 번째, 몸은 고장났고 수리는 안 된다. 부품도 단종. 자동차는 이상이 생기면 샵에 가면 됩니다. 브레이크가 문제면 브레이크를 고치면 되고 타이어가 닳았으면 새 타이어로 교체하면 되죠. 그런데 우리 몸은 어쩐다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고장 나기 전에 잘 관리하는 것. 차도 꼬박꼬박 정기검진을 하는데 우리 몸이라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섯 번째, 친구들이 모이면 새로운 비타민이 신상템이 된다. 젊었을 때 친구들을 만나면 요즘 어디 놀러가? 요즘 어디가 핫플이야? 거기 새로 나온 맛집 가봤어? 새로 생긴 커피숍 가봤어? 요번에는 어디로 여행을 가지? 막 이런 얘기뿐인데요. 요즘은 어디 병원 다녀? 어디 선생님이 좋아? 그 비타민 먹어봤어? 그러면서 서로의 약 정보를 교환합니다. 이 비타민 먹어봐. 나한테는 좋던데 너한테도 좋을 거야. 이렇게 서로 새로운 비타민을 나누는 신상템이 됩니다. 여섯 번째, 허리야 제발 일어나. 눈은 일찍 떴습니다. 그런데 몸이 안 일어나요. 침대에서 일어나야지 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그쵸? 웃픈 현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몸이 아픈 건 아닌데 병명은 여전히 새롭다. 어디가 조금 뭐 이상하고 불편하고 그런 건 이제 그러려니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새로운 병명을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건 또 뭐예요? 큰 병까지는 아니어도 생소하게 뭐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고 뭐를 어떻게 하셔야 되고 뭐를 조절하셔야 되고 기타 등등등등등등.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 몸이 보내는 몸의 신호 무시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시죠? 우리 몸은 새 부품으로 갈아 끼울 수 없으니까요. 대신 잘 관리하면서 오래오래 함께 가야죠. 자, 오늘도 우리 몸의 모든 장기들과 관절에게 한마디 해볼까요? 오늘도 잘 부탁한다. 그리고 무릎에게도 부탁을 좀 해야죠. 무릎아, 우리 아직 갈 데 많다. 너도 같이 가야지. 아프지 말아다오.

행복한 주말 유쾌한 수다. 로빈과의 위크엔드 수다. 오늘 한 시간도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소개해드렸던 골프 레슨 어떠셨어요? 앞으로도 계속될 정킴 프로의 골프 칼럼 많이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에는요, 저희 위크엔드 수다 제공 멘트 협찬해 주시는 모두를 위한 주치, 암을 잘 아는 주치, 안 메디칼 원장님이신 안상훈 박사님 특별히 나오셔서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아침 9시 위크엔드 수다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우리 모두 다시 만나요.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거 있는데요. 플레이할 시간입니다. 토요일 파워볼 잭팟은 2억 9,800만 달러 이상입니다. 티켓을 가지고 있습니까? 와, 파워볼 잭팟 멘트가 들어왔는데요. 상금이 와, 어마무시해요. 2억 9,800만 달러. 저는 이 금액이 얼마인지조차도 상상이 안 됩니다. 토요일 파워볼 잭팟 2억 9,800만 달러 이상입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한 번 더 소개할게요. 모두를 위한 주치, 암을 잘 아는 주치, 안 메디칼.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스전기.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국산 다래와 제로 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 메디케어부터 오바마 케어까지 20년 경력의 꼼꼼한 1대1 맞춤 상담을 하는 명심보험에서 위크엔드 수다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 주 토요일 아침 9시 다시 만나요.

0: 여러분, 이거 정말 대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명품 디너웨어 코렐. 코렐의 다양한 제품들이 김스 전기의 특별한 할인으로 몽땅 모였습니다.
1: 코렐 좋은 거 다들 아시죠? 지금이 기회예요. 가볍고 안 깨져서 평생 쓰는 코렐 접시. 최대 70% 파격 할인. 디너 접시부터 앞접시까지 단돈 99센트부터.
2: 99센트부터라고요?
1: 네, 맞아요. 매일 쓰는 접시, 손님 오실 때 꺼내는 접시. 이왕이면 예쁘고 실용적인 코렐로 장만하세요.
3: 코렐 접시 찾으셨다면 지금 바로 김스 전기로 오세요. 재고 수량 한정. 늦게 오시면 원하는 디자인, 원하는 사이즈가 없을 수도 있으니 서두르세요.
1: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스 전기.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언제나 즐거운 토요일 아침을 책임지고 있는 DJ 케빈 킴입니다. 드디어 토요일이 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말 열심히 일하셨죠? 출근하시고 일하시고 운전하시고 전화하시고 또 사람 만나고요. 이것저것 신경 쓰다 보니까 어느새 금요일 저녁이 되었고 그리고 오늘 토요일 아침 이렇게 눈을 떴습니다. 토요일 아침 눈을 뜨면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시죠? 오늘은 뭘 하지?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토요일이니까요. 오늘은 토요일, 토요일답게 살아오는 날. 오늘의 주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토요일은 핑계가 없다. 오늘 2시간 동안 2000년대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던 노래들과 함께 기분 좋게 달려보겠습니다. 첫 곡부터 2000년대 그 시절로 바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효리가 부릅니다. You go girl.

지금 들려드린 곡 케빈의 토요일이죠.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이효리의 유고걸이었습니다. 제가 아마 이 노래는 처음 들려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제 방송을 약간 젊은 분들도 듣는다고 해서 제가 한번 댄스곡으로 들려드려 보았습니다. 이 노래 들려드리니까 좀 분위기가 확 좀 업되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2000년대 노래는 묘한 힘이 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노래가 시작되면 그때 내가 갑자기 나타나고요. 그때 입었던 옷도 생각이 나고 그때 타던 차도 생각나고 그때 자주 가던 식당도 생각나고 그때 같이 놀았던 사람들도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아, 2000년대 그때 나는 이런 음악을 들었구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죠. 요즘 노래는 참 좋아요. 하지만 가끔은 가사 이런 건 익숙하지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예전 노래는 가사마저 익숙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떤 노래는 첫 소절만 들어도 바로 따라 부를 수 있는 곡들도 있잖아요. 오늘은 그런 노래들로 준비해 가겠습니다. 너무 오래된 노래들도 아니고요. 또 너무 최신 곡도 아니고 우리 귀에 딱 익숙한 2000년대 노래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요일에는요,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 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기분 좋게 보내시면 그걸로 되는 겁니다. 다른 날보다 조금 더 아침을 여유 있게 시작하시고요. 좋아하는 음악도 들으시고 가족에게 아침에 굿모닝 웃으면서 인사하실 수 있다면 그게 아마 뭐 토요일을 시작하는 가장 좋은 그런 아침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저와 함께 이 시간을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두 번째 곡입니다. 박진영이 부릅니다. 난 여자가 있는데.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톡.
4: 3236601000번
5: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6: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7: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6: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8: 213-383-3838 213-383-3838.
9: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10: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9: 장례비는요?
10: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9: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10: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1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케빈의 토일 조화를 도와주시는 분들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LA 코리아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에 처리해드리는 류에이 펀딩 브라이언즈 융자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명불허전 진한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손보이는 녹두삼계탕 한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와 도와주고 계십니다. 자, 노래를 제가 들려드린 지금 와, 이 박진영의 난 여자가 있는데를 들려드렸는데요. 방송에서 제가 처음 들려드린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와, 근데 제가 이 노래를 제가 여러 번 듣지 않았는데도 어느 정도 가사가 기억에 나요. 와, 그런데 자, 여러분들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노래는 어떻게 내가 이런 가사를 다 알고 있지? 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음악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도 노래가 시작되면 갑자기 기억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음악이 일종의 타임머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버튼 하나 딱 누르면 저도 모르게 10년 전, 20년 전으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기분까지 말이죠. 자, 오늘 제가 첫 번째 질문 하나 드려볼까 하는데요. 2000년대에 가장 많이 들었던 노래는 어떤 곡이었을까요?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운전하면서 듣던 노래도 좋고요. 연애할 때 들었던 노래도 좋고 친구들과 노래방에서 불렀던 노래도 좋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노래방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노래방이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노래방에 가면 마이크 잡는 순서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이 먼저 부르면 다음 사람이 부담스러울 때도 많았어요. 그래서 괜히 아, 너 먼저 하시라고, 아, 뭐 그냥 나는 나중에 하겠다고 이렇게 미루다가 결국은 좀 내가 먼저 나서야 되는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마이크를 먼저 잡기도 했었죠. 그러다가 분위기가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서로 마이크를 차지하기 위해서 정말 쟁탈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노래방에서 빠지지 않는 노래가 하나 있었죠. 어떤 노래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거북이가 부릅니다. 제목은 비행기.

지금 들려드린 곡 거북이의 비행기였습니다. 와, 이 노래 들으니까요 기분이 안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그런데 이런 분위기 잠깐 좀 더 업되는 분위기로 한번 가볼까 하는데요. 인생 이야기를 너무 어렵게 하지 않고요. 걱정도 잠깐 내려놓고요. 그냥 좋은 노래 듣고 그냥 이렇게 웃는 겁니다. 특히 토요일 아침에는요 웃음이 필요합니다. 평일에는 우리가 너무 진지하게 살잖아요. 돈 걱정, 일 걱정, 자녀 걱정, 집 걱정, 건강 걱정. 그런데 오늘 하루 정도는요 일단 놀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또 문제가 생기면 월요일에 다시 시작하면 되죠. 그리고 토요일에는요 음식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평일에는 아무거나 먹자 하지만 또 토요일에는 오늘 좀 뭐 맛있는 거 없을까라고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한국 음식을 먹을까, 중국 음식을 먹을까, 고기를 먹을까, 스시를 먹을까, 국수를 먹을까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한식 또는 집밥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 한식 그러면 뭐 김치찌개, 설렁탕, 갈비, 냉면, 뭐 순댓국 뭐 엄청나게 또 많은 한식들이 있죠. 아, 벌써 이름만 들어도 배가 고픕니다. 그런데요, 맛있는 음식은 혼자 먹는 것보다 같이 드시는 게 더 맛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가족이나 친구와 또 지인과 함께 맛있는 점심을 드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2000년대 명곡을 소환해 보겠습니다. 윤도현이 부릅니다. 사랑했나봐.

지금 들려드린 곡 윤도현의 사랑했나봐였습니다. 우리 착한마님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 로빈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착한마님께서 신청하신 낮송 한강 새벽 3시 가로등 노래 준비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노래를 듣다 보면요, 우리 인생도 참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10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또 20년이 이렇게 지나갈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요, 순식간에 정말 세월이 순삭이 되었네요. 그래서 오늘은요, 하루하루를 좀 더 즐겁게 살아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단한 성공보다 오늘 하루를 기분 좋게 보내는 것, 좋은 사람과 웃는 것, 좋은 음악을 듣는 것, 맛있는 걸 먹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이런 게 결국 우리의 인생 아닐까 싶은데요. 그리고 오늘 이런 토요일을 맞이해서 오늘 하루만큼은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봐요. 누구는 좋은 집을 가지고 있고, 누구는 여행을 떠났고, 누구는 일이 잘 되고, 누구는 자녀들이 있고, 뭐 다들 좋은 일일 수 있겠죠. 하지만 나는 나대로의 인생을 즐기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어제보다 조금 더 웃었다면 그것도 좋은 하루일 수 있고요. 오늘 내가 밥 한 끼 편하게 먹었다면 그것도 좋은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좋은 노래를 들었다면 이것도 기분이 좋아질 수 있으니 충분히 좋은 하루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승철이 부릅니다. 제목은 소리쳐.

0: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0: 선택하세요 품질을.
1: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0: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0: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2: 타이어.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3: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2: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3: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4: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5: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6: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5: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6: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5: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7: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프롬 20, 빅오션 등 최강의 라인업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경품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LA 한인축제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패창가,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LA케어, 젠코리안 바베큐, US뱅크, 기아자동차가 후원합니다.

0: 현재 시간 10시 33분 11초를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일부 분위기 어떠십니까? 좀 가을 같은 여유가 좀 느껴지시나요? 요즘 같은 가을에는요, 가까운 곳을 천천히 산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하는데요. 집 근처 공원도 좋고요. 바닷가도 좋고 차를 타고 한 시간 정도 이렇게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그냥 지나쳤던 곳들을요, 천천히 한번 가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셀폰도 잠깐 내려놓으십시오. 요즘 우리는요, 모든 것을 사진으로 남기려는 버릇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은 사진을 찍지 말고 눈으로만 바라보는 겁니다. 눈에다가 그냥 입력을 하는 거죠. 오늘 참 예쁘다. 그걸로 충분할 때가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정말 좋은 노래가 많이 있었죠. 발라드도 많았고 댄스곡도 많았고 어떤 좀 이렇게 뭔가 좀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그런 노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첫 음만 딱 들어도 제목이 떠오르는 노래, 그런 노래들과 오늘 제가 좀 우리 애청자분들과 함께하고 싶은데요. 차 안에서 듣다가 아, 이 노래 하면서 따라 부르실 수 있는 그런 곡들을 제가 준비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불러볼 수 있는 노래, 아주 신나는 노래로 제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1: 진정 즐길 줄 아는 여러분이
0: 싸이가 부릅니다. 제목은 챔피언.

지금 들려드린 곡 싸이의 챔피언이었습니다. 우리 순킴님께서 다음 주에는 검은 셔츠에 회색 타이를 한번 입어보라고 하셔가지고 다행히 제가 검은 셔츠와 회색 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음 주에도 한번 입어보려고 노력을 해볼 거고요. 칭찬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순킴님께서 음악 신청곡 이선희 씨의 2년 부탁하셨는데요. 제가 1부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아, 토요일 오전인데도 아직 침대에 계신 분들이 계시죠? 지금 10시 38분 지나고 있는데 제가 일어나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천천히 하루를 즐기십시오. 대신에요, 오늘 하루는요, 뭐 예를 들어서 집 청소하실 분들은 청소도 좀 하시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장 보러 가실 분들은 장도 좀 보시고, 또 어떤 분들은 친구 만나실 분들도 좀 뭐 만나실 일이 있으면 하시고, 데이트 하실 분들도 또 데이트를 즐기시고요. 아무것도 안 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지금처럼 저와 라디오를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나 하기 이런 목표를 빼고요, 오늘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 안 하기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또 제가 지금 2000년대 노래를 들려드리고 있잖아요. 2000년대 하면 빠질 수 없는 이 노래도 있습니다. 아, 정말 정말 정말 많이 들었던 노래 중에 하나인데요. 저도 노래방에서 많이 불렀고요, 차 안에서도 많이 들었고, 아, 라디오에서 많이 정말 흘러나왔던 노래인데 저는 여기에서 많이 들려드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 한번 선곡해서 들려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래일지 궁금하시죠? 이승기가 부릅니다. 결혼해 줄래?

0: Hey mom, now that
1: 골프도 즐기고 이웃사랑도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2: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유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1: 11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2: 부에나팍 로스코테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립니다.
1: 이 대회가 특별한 이유는
2: 참가비 전액을 이웃에게 기부하는 따뜻한 이웃섬김 골프대회이기 때문이죠.
1: 여러분이 홀인원 만불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거기에 푸짐한 상품과 다양한 경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1: 골프도 즐기고
2: 이웃에게 사랑도 나누고
1: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참가 신청 및 문의는
2: 888-847-3098 888-847-3098
3: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4: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5: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4: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6: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7: We will fight for you.
6: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케빈의 토요일 주화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LA 코리아톤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루에이 펀딩 브라이언즈 융자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스 정인수 코치 명불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와 함께합니다. 아, 우리 순킴님께서 새로 들어와 주셨는데 제 이름이 궁금하셨나 봐요. 저는 케빈 킴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제 이름은 케빈 킴입니다. 자, 우리 좀 전에 들려드린 이승기의 결혼해 줄래 이 노래 기억하실 분들 많을 거예요. 오늘은 이런 노래들로 우리의 시간을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전에 우리 순킴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주말 같은 날은 조금 과감하게 이 의상을 좀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해 봐요. 평소에 안 입던 옷을 한번 입어보십시오. 내 모습이 바뀔 수 있습니다. 평소에 안 가던 식당에 한번 가보십시오. 또 평소에 안 듣던 노래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렇게 새로운 걸 하나씩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늘 똑같은 것만 했을 때 지루함이 조금은 반감될 수 있거든요. 엄청난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니라 조금씩 나의 루틴을 바꿔보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커피를 A라는 커피숍에서 마셨다면 오늘은 좀 새로운 커피숍에 가보는 것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많이 웃으시는 습관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웃음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별것 아닌데요. 나도 모르게 기분을 바꿔주거든요. 뭐 예를 들어 친구가 보내온 재미있는 문자 하나, 또 가족이 건네는 농담 하나, 그리고 주변에서 있었던 작은 해프닝 하나, 이런 것들이 하루를 즐겁게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뭔가 재미있는 일들을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웃을 일이 없다면 좀 웃긴 코믹 영화를 한편 보시는 것도 좋고요. 요즘에 뭐 개그 프로 같은 거를 좀 보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친한 친구한테 전화해서 옛날에 우리가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제가 생각하는 또 우리 애청자분들이 생각하는 즐거움 아닐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제가 원래 오늘 선곡해 놓은 것 말고 우리 착한 마님께서 선곡해 주신 노래가 있어요. 낮송의 한강 새벽 3시 가로등 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들려드린 곡 낫송 한강 새벽 3시 가로등 나였습니다. 우리 착한 마님께서 선곡해 주셨는데 노래가 정말 좋네요. 나중에 한번 저도 제대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곡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오늘 하루를 즐기자였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완벽한 날은 많지 않죠. 하지만 괜찮은 날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요. 아침에 눈을 떴고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고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다면 오늘은 충분히 좋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만큼 작은 행복 하나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뒤에는요, 우리 단달의 모싱 늘 새롭고 유익한 정보를 전해주고 있는 미모의 부동산 에이전트 레아캠 선생님과 부동산 소식, 그 다음에 부동산 재정 상식 코너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는 잠시 뒤에 레아쌤과 같이 2부에서 인사드릴 텐데요. 우리 순킴님께서 처음으로 채팅을 해주셨는데 신청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신청곡은 이선희의 인연입니다. 이 곡 들려드리고 저는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0: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다양한 경품 대잔치가 예정된 이번 행사에서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에반팍, 우주한, 덤파운데드 등 최강 라인업 공연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를 즐겨보세요.
1: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메트로, 허슬러, 럭키레이디 카지노, 서울메디칼그룹, US뱅크, 현대, 믹순, 백세주가 후원합니다.
2: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3: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LA 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2: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4: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5: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4: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5: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친 냉면. 별미 중에 별미.
4: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5: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6: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7: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토요일의 특별한 만남 힐링이 있는 라디오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2부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1분을 막 지나고 있는데요. 즐거운 토요일 아침 모닝커피 한잔 하셨습니까? 토요일 아침에는 괜히 마음이 좀 느긋해지죠. 평일에는 알람소리에 눈을 뜨지만 토요일은 알람소리보다 커피향에 눈을 뜨고 싶은 그런 아침입니다. 오늘도 좋은 음악과 좋은 사람과 함께 기분 좋게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아침에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바로 우리 모두의 관심사, 집 이야기입니다. 요즘 집값은 어떤지, 지금 집을 사도 되는지,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집이 정말 괜찮은 집인지 말이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부동산은 참 재미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우리 가족이 살 집이고요. 어떤 분에게는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이기도 하니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편안하게 들어주십시오. 한 달 동안 열심히 달려오신 우리 애청자분들께 잠시 숨을 고르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 바로 케빈과 레아의 부동산과 재정 상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애청자분들의 가장 든든한 부동산 길잡이, 미모의 부동산 에이전트 레아 선생님과 자세히 알려드릴까 하니까요. 조금 뒤에 인사드릴게요. 그럼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2부 첫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장혜리가 부릅니다.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0: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3: 213-383-3838 213-383-3838
4: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5: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6: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 사고, 화상 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0: 케빈과
1: 레아의 아 죄송해요
0: 다시 하겠습니다
1: 재정... 아, 죄송해요
0: 케빈과
1: 레아의 부동산과 재정 상식 딴 거 보고 있었어
0: 자 늘 활기차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우리 레아 선생님의 부동산 소식 시간인데요 우리 토요일의 조화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쉽고 정확한 부동산 정보와 실전 팁을 전해드리는 부동산 전문가 리아킴 인사드립니다. 아직 잠이 덜 깼나 봐요 제가.
0: 괜찮습니다.
1: 아니 너무 추워서 아까 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0: 밖에서? 이제,
1: 어.
0: 여기 에어컨이 원래 안 나오는데 밖에 오늘 나오는 거
1: 오늘
0: 같아요.
1: 오늘 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원래대로 안 나오지.
0: 원래 안 나와야 되는데. 예, 예.
1: 그러니까 아이고, 가을이 그러니까. 시작된 것 같아요. 이제.
0: 맞아요. 맞아요. 가을이 시작됐습니다.
1: 그리고 요즘 부동산 시장 뭐 머기지 금리가 올라가고 이제 바이어와 셀러 모두 조금 신중해지는 분위기죠.
0: 네네.
1: 그래서 이런 시장이 뭐 움직이고 있을 때도 제대로 알고 저희 상황에 잘 맞는 기회를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0: 네, 좋습니다.
1: 그래서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님과 바이어들은 무엇을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하고 셀러들은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실게요. 그리고 방송 들으시다가 부동산 이야기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케빈 부동산도 잊지 말고 찾아봐 주세요.
0: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레아 선생님과 제가 같이 요즘에 부동산을 열심히 찍고 있잖아요.
1: 네.
0: 벌써 지금 1년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1: 네네.
0: 다섯 글자 케빈 부동산만 네. 입력하시면 바로 저희 얼굴이 팍 뜹니다.
1: 네.
0: 그러니까 저희는 부동산은 다른 얘기 하지 않습니다.
1: 네네. 그러니까 뭐 가끔씩 쓸데없는 얘기 하긴 하는데
0: 다 부동산에 네네. 피가 되고 살던
1: 그럼요.
0: 얘기죠.
1: 네, 그럼요.
0: 그래가지고 아무튼 뭐 여러 집이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네. 요즘 근황 부동산에 대한 소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1: 네.
0: 그래도 좀 도움을 받고 계실 것
1: 그럼요.
0: 같아요.
1: 그럼요. 물론이죠.
0: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1: 네.
0: 2026년 9월달 부동산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그 저번 달 우리 네. 캘리포니아 평균 주택 가격이 75만 5천이었고
0: 네네.
1: 그중에 LA 카운티가 92만 5천, 오렌지 카운티가 123만이었어요.
0: 네네.
1: 자 요번 달은
0: 네네.
1: 평균 주택 가격이 74만 6,900.
0: 조금 내렸네요.
1: 네네.
0: LA 캘리포니아는.
1: 네. 근데 이제 LA 카운티는 92만 2,000.
0: 네네.
1: 오렌지 카운티는 122만 1,000.
0: 아, 거의 변화가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1: 그쵸.
0: 자, 그러면 주택 공급량 한번 알려주시죠.
1: 자, 저번 달은 15만 5,188건.
0: 캘리포니아 평균.
1: 네. 그중에 LA 카운티가 2만 4,894.
0: 네네.
1: 오렌지 카운티가 8,487건이었거든요. 자, 이번 달은 캘리포니아 주택 공급량이 10만 6,530.
0: 조금 올랐네요.
1: 네. 그중에 LA 카운티가 2만 4,896.
0: 네.
1: 오렌지 카운티가 8,471건.
0: 아, 우리가 늘 이제 네. 뭐 살고 계신 LA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는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1: 그렇죠.
0: 네네. 자, 우리 지금 네. 현재 요즘에 LA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부동산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하고 있잖아요.
1: 네.
0: 최근 공개된 8월 또 9월
1: 네.
0: 이런 거 실적하고 금리 흐름을 같이 한번 정리해서
1: 네네.
0: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네네.
0: LA 카운티 지금 평균 주택 가격이 아까 얼마라고 얘기했죠?
1: 92만 5천대예요.
0: 네, 그랬다가 92만 2천을 살짝 내려왔습니다. 네. 전년 대비 얼마 상승했다고 나오죠 지금?
1: 한 1.4% 정도 상승
0: 아,
1: 올라갔어요.
0: 그러니까 작년보다 조금 가격이 네네. 올라갔다는 얘기네요.
1: 네네.
0: 거래량은? 지금 비슷하다고 얘기하고 예. 있고요. 그냥 오렌지 카운티 한번 정리를 한번 해줘 보시면
1: 오렌지 카운티는 지금 한 122만 대잖아요.
0: 중간 거래 가격이.
1: 네네. 작년에 비해서 한 거의 4%가 상승했어요.
0: 아,
1: 가격은.
0: 사람들이 말씀하실 때 작년보다 떨어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 가격은 올라갔어요.
0: 작년하고 통계를 내보니 반대로 예. 올라갔네요.
1: 네네.
0: 그러니까 다만
1: 네.
0: 거래량이 좀 줄었네요. 얼마나 줄었습니까?
1: 한 3% 감소했어요.
0: 3%. 그러니까 이게 거래량이 줄면 가격은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1: 그쵸.
0: 아마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네네네.
0: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거래량이 감소를 했잖아요.
1: 네.
0: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1: 뭐 그래도 뭐 바이어한테 선택권이 좀 생기고 있다?
0: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가격이 떨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빨리 팔리는 그런 시장도 아니어서
1: 네.
0: 제가 보기엔 좀 뭐라고 하나 지금은 조금 내가 사고 싶어하는 집 내가 팔고 싶어하는 집을 조금 좀 유심히 보다가 좋은 집이 나오면 좀
1: 그러니까 네, 조금 더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기간이 네네. 조금 더 길어진 것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러니까 옛날에 정확하게. 30일이면은 뭐 지금 한 40일.
0: 네,
1: 뭐
0: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정확하게 표현하셨어요. 지금은 손님들이 보고 있는 기간이 늘어난다.
1: 네.
0: 정확하게 표현을 잘 해주셨고 네네.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포인트가 좀 있나요?
1: 바이어한테 선택권이 조금 더 생기고 있는 거.
0: 지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예. 지금 보면 LA와 오렌지 카운티가 조금씩 뭐 매물 재고 지수가 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 지금 30일에 팔렸다면 40일에 팔리고
1: 네네.
0: 조금 더 기간이 늘어난다는 네네. 얘기잖아요. 평균 체류 기간도 네. 며칠로 늘었죠?
1: 한 30일?
0: 그러니까 예전에는 20 며칠이었는데 네. 지금 30일 넘어가니까
1: 그렇죠. 보통 에스크로가 한 30일인가 그전에는 그냥 빨리빨리 네. 뭐 그전에 했는데
0: 쉽게 얘기하면 마켓에 나와서 에스크로 들어가는 기간이 예전에 30일 전이었다면
1: 그쵸.
0: 지금은 한 달이 좀 지나가고 있다는
1: 더.
0: 얘기니까
1: 네.
0: 그만큼 지금 좀 더 지켜보고 있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자, 그런데 핵심을 한번 알려주세요.
1: 그러니까 오늘 집을 보고 내일 오퍼를 넣어야 한다라는 네네. 집도 분명히 있겠죠.
0: 네네.
1: 근데 모든 집들이 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0: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무조건 오퍼를 넣는다가 아니라 잘 지켜보다가 좋은 것에 넣어야 된다.
1: 근데 또 잘 지켜보다가 놓칠 수도 있으니까.
0: 자, 이제 내 얘기가 나옵니다. 자, 세 번째 또 뭐가 지금 큰 변수가 있죠?
1: 금리죠.
0: 맞아요.
1: 진짜 그게
0: 부동산
1: 다시 또.
0: 이자율. 또 이 부동산 이자율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1: 맞아요.
0: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자율이 좋아졌습니까? 나빠졌습니까?
1: 죄송해요. 올라갔어요.
0: 그러니까 나빠진 거죠. 이거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요게 포인트인데 예를 들어서
1: 네. 내가 원하는 집을 예를 들어서 2만 불을 깎았어.
0: 맞아요.
1: 샀어요.
0: 네네.
1: 근데 문제는 그 사이에 금리가 올라갔어.
0: 네네.
1: 내 monthly pay는 더 높아졌어요.
0: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 뭐예요?
0: 집값은 깎았지만 페이먼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집값 깎는 것도 중요해요.
1: 아, 중요한데
0: 하지만 어떻게?
1: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0: 맞아요,
1: 그게
0: 맞아요.
1: 다가 아니에요.
0: 그러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기
1: 맞아요.
0: 때문에 내가 어떤 식의 이자율을 가져가느냐가 중요하니까
1: 맞아요.
0: 지금 시장에서는 깎는 거 이자율 다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1: 맞습니다.
0: 좋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SMK 슐러 인덱스 한번 얘기해 주시죠.
1: 네네. 20개 주요 도시를 말씀드리는 거죠.
0: 네네.
1: 저번 달이 348.69였어요.
0: 네네.
1: 이번 달이 350.20.
0: 결국은 지수는 올라갔습니다.
1: 네, 그럼요.
0: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20개 주요 도시는 요 캘리포니아가 아닙니다. 미국 전역이죠.
1: 그렇죠.
0: 미국 전역에서 주택이 팔리고 있는 지수를 반영한 건데
1: 그럼요.
0: 348에서 350으로 한 2포인트 올라갔다.
1: 그럼요.
0: 근데 많은 분들이 도대체 S&P 쉴러 인덱스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2000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2000년
1: 네.
0: 1월 1일 날 시작이 돼서
1: 네네.
0: 요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부동산이 팔리는 걸 한번 넘버로 얘기를 해보자.
1: 오케이.
0: 그때 포인트를 100으로 기준한 거예요.
1: 네네네.
0: 2000년 1월 1일에 100으로 기준해가지고 이게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1: 네네네.
0: 여기에는 부동산 시장에 있는 매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실업 지수, 그 다음에 경제 상황, 인플레이션을 다 넣어가지고
1: 네네.
0: 부동산이 어떻게 팔리고 있는지를 나타냈는데
1: 네네.
0: 결국은 2000년에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1: 네네.
0: 26년이 6년. 지났습니다.
1: 네.
0: 그러면 100에서 350이니까 몇 배가 늘어난 거죠? 3.5배가 늘어난 거죠.
1: 그쵸.
0: 그러니까 예전에 만약에 50만 불짜리 집이었다면 지금은
1: 곱하기 3.5 하면 되겠네.
0: 150만 불이 됐다는 얘기예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러니까 이 지수는 정확하게 미국 평균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2000년에 집을 샀다면 지금 현재 밸류는 3배가 돼야 되는 게
1: 그럼요.
0: 맞는 거예요.
1: 맞죠.
0: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때 집을 샀어야 되는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수도
1: 맞습니다.
0: 조금은 좀
1: 네.
0: 이렇게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1: 네.
0: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1: 네.
0: 좀 우리 금리 부담이 계속되고 있어요.
1: 네.
0: 또 주택 가격이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기에
1: 올라가고 있잖아요.
0: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세하게 좀 보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제가 풀어드릴 거니까
1: 그럼요.
0: 집중해서 들어주면 좋을 것
1: 그쵸.
0: 같아요. 자, 대신에 우리 또 좀 우리 레안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잖아요.
1: 네네.
0: 갖고 계신 리스팅이 많아요.
1: 많고 지금 벌써 두 개는 벌써 under contract이라서
0: 그러니까요.
1: 그거는 이제 얘기할 필요도 없고.
0: 맞습니다.
1: 네.
0: 자, 그럼 현재 가지고 있는 거 한번 알려주시죠.
1: 부에나팍에 단층짜리 2000 square foot 조금 안 되는
0: 네네.
1: 넓은 마당 앞에도 그리고 그 싱글 홈인데 그 코드색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돼서
0: 막혔습니다.
1: 막혀가지고 이제 프라이빗이 있는데
0: 네네.
1: 그런 데가 저희가 이제 지금 일주일 좀 남았죠.
0: 네네.
1: 엄청 파필러해요 지금.
0: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컬데싹 손님들이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그 네. 이유가 뭔지 아세요?
1: 파킹장도 많고.
0: 파킹도 있고.
1: 어, 그냥 프라이빗이잖아요. 아무도 안 들어오잖아요.
0: 왜 프라이빗할까요?
1: 그냥 동그란.
0: 아니 그 집에 들어오는 거는
1: 걔네들밖에
0: 누가
1: 없으니까.
0: 지나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1: 그쵸.
0: 막힌 거기 때문에
1: 사는 사람들만.
0: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트래픽이 없기 때문에
1: 맞아요.
0: 사람들이 컬데싹을 좋아한다는
1: 네네네.
0: 거고. 부엔아프 콘도가 있습니다. 그죠?
1: 네, 그럼요.
0: 사이즈가 어떻게 되죠?
1: 1300 조금 넘고요.
0: 네네.
1: 되게 아담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좋은 건 그 뭐 H마트나 뭐 한인 그런
0: 마켓
1: 쇼핑 어 그런데 너무 가까워요.
0: 5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죠? 네, 너무 가깝고.
1: 네.
0: 그다음에 또 그 라미라데 어떤 게 있죠?
1: 라미라데 완전 럭셔리 큰 진짜 2,500짜리 스퀘어 포티지 시니어 모빌홈 있잖아요.
0: 이게 그냥 예를 들어 얼바인 정도 가 있으면 그냥 100만 불 넘어가는
1: 아, 그러면
0: 거죠.
1: 네네. 2,500짜리 그 사이즈의 시니어 홈을 모빌홈이 어디 있어요?
0: 가격은 38만 불.
1: 맞아요.
0: 와, 너무 좋죠.
1: 네, 모티베이티드 셀러스예요.
0: 코로나의 싱그럼이 또 있어요.
1: 그거는 진짜 2,500 더 좀 넘는 건데 진짜 크고
0: 네네.
1: 너무 멋있어요, 우선은.
0: 게이트 단지 안에 있고.
1: 게이트 단지 안에 있고 그냥 너무 멋있어요.
0: 네, 집이 잘 생겼어요, 일단.
1: 맞아. 잘 생겼어요.
0: 다 마루바닥이고. 그죠?
1: 맞아요.
0: 네. 가격은 73만 불.
1: 73만 불.
0: 와. 멋진 가격입니다.
1: 진짜 착한 가격인데.
0: 네, 네. 그래서 네. 만약에 내가 조금 가격도 저렴하지만
1: 네.
0: 사이즈가 있는 집으로 이사하고 싶다 하시면
1: 여기에요.
0: 코로나 싱그러움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요.
1: 그리고 그 백야드의 그 뭐라고 하지? 뷰가 마운틴 뷰.
0: 마운틴 뷰 너무 좋습니다.
1: 너무 이뻐요.
0: 자연과 함께하는
1: 네,
0: 그런 느낌이고요.
1: 맞아요.
0: 마지막으로 다운타운에도 또
1: 우리
0: 하나
1: 다운타운
0: 있으시죠?
1: 럭셔리 콘도.
0: 네네.
1: 자, 600스퀘어 조금 안 되는
0: 네네.
1: 럭셔리 콘도. 17층.
0: 네. 근데 콘도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1: 그렇죠.
0: 발코니가 있는 스타일이 있고 없는 스타일이
1: 저희는
0: 있고.
1: 저희는 있습니다.
0: 발코니가 있어요.
1: 진짜 열어서 네. 나가서 다 있어요.
0: 네네. 그래서 나가서 바베큐도
1: 그럼요.
0: 할 수 있고 뭐 커피도 한잔 할 수 있고요. 그래서
1: 너무
0: 콘도가
1: 이뻐요.
0: 있는 럭셔리 콘도가 있다라는 거.
1: 네네.
0: 자, 궁금하신 분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0: 네네.
1: 연락 주세요.
0: 전화번호 알려주십시오.
1: 562-524-6550
0: 562-524-6550번입니다.
1: 네.
0: 자, 우리 리스팅에 관심 있으신 분들 또는 리스팅을 떠나서
1: 사고나 사고 싶으신 분
0: 네네. 언제든지 우리 레아 선생님
1: 그냥 궁금하신 게 있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0: 562-524-6550 또
1: 네.
0: 어떤 분이 또 제 전화번호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1: 네네네 말씀해 주세요.
0: 949-767-8949번입니다 949-767-8949니까 연락
1: 네.
0: 주시고요. 자, 우리 잠깐
1: 네.
0: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올 예정인데요.
1: 네.
0: 자, 이번은 좀 옛날 스타일이라는 신곡을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1: 아, 네.
0: 어떤 노래입니까?
1: 이름은 Astronaut, The Astronaut. 이게 뭐냐면
0: 네.
1: 이 남녀 간의 사랑을 넘어서 이 내 우주의 전부가 되어진 너에게 바치는 고백? 그러니까 소중한 사람에게 바치는 노래인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BTS의 진이 발표한
1: 네네.
0: 싱글 앨범이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오우. 근데 이게 Astronaut.
1: 네.
0: 이게 우주 비행사는 뜻 아닙니까? 그죠?
1: 네네네.
0: 와, 그러니까 사랑을 우주에서까지 하겠다. 그런 내용인
1: 그런
0: 거죠?
1: 그런 것 같아요.
0: 좋습니다. 부동산도 우주에서 해볼까요?
1: 근데 이거 벗지를 못하잖아.
0: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1: 네.

0: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0: 선택하세요 품질을,
1: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0: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0: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2: 323-732-1235.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샤넌베, 지소울, 강유찬 등 최강의 라인업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경품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LA 한인축제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재외동포청, 파크웨스트 바이시클 카지노앤호텔, 호웨이, 하이틴 USA, 헬로소주, 뱅크오브홉, 레빗재단이 후원합니다.
4: 골프도 즐기고 이웃사랑도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5: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4: 11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5: 부에나팍 로스쿨 데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립니다.
4: 이 대회가 특별한 이유는
5: 참가비 전액을 이웃에게 기부하는 따뜻한 이웃섬김 골프대회이기 때문이죠.
4: 여러분이 홀인원 만불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5: 거기에 푸짐한 상품과 다양한 경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4: 골프도 즐기고
5: 이웃에게 사랑도 나누고,
4: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참가 신청 및 문의는
5: 888-847-3098 888-847-3098.
6: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새 매뉴얼이 9월 매주 목요일마다 렉서스 GX550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9월 한 달간 게임을 즐기면서 파워풀한 럭셔리 SUV를 차지하는 행운을 잡아보세요. 멤버가 아니신가요? 오늘 무료로 가입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오직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7: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12시 잊지 마세요.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8: 지금 케빈과 레아의 부동산과 재정 상식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우리 비비아님, 로사님, 아, TK 포레버님, 드디어 우리 정규 멤버님들이 다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로사님께서 오래간만에 들어오셨나봐요. 우리 비비안님께서 아, 눈물나게 반갑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와, 아, 로라님 다시 들어오셨네요. 감사드리고요. 우리 TK 포레버님께서 신청곡을 넣어주셨는데 제가 2부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부동산 얘기 말고 우리 레아쌤 하실려는 말씀 있으시다면서요.
9: 아,
8: 영화를 보셨다면서.
9: Hope.
8: Hope. 어떠셨습니까?
9: 어떤 내용인지는 아세요?
8: 아, 대충은 알아요.
9: 막
8: 괴물이 나오는 얘기잖아요. 네, 네.
9: 너무 이렇게 당황스러운 조인성이 나오더라고요.
8: 네, 조인성이
9: 몰랐어요.
8: 나오죠. 예.
9: 저는
8: 그 황정민도 나오고.
9: 황정민은 역시 잘해요.
8: 잘하고.
9: 조인성도 잘했어요.
8: 네, 네.
9: 근데 이게 다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너무 당황스럽게 없어져 버려요. 조인성이.
8: 없어져요? 아, 거기까지.
9: 내 생각은 2부가 나올 것 같아요.
8: 아, 주인성이 없어진다.
9: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항상 하는 그 티피커 그런 딱 중간에서 끊어버리고 그냥 끝내는 거 있잖아요.
8: 아, 그래요.
9: 되게 막 이렇게 우리 막 뭐야 막
8: 좀 약간 조금 진짜 그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허탈할 수도 있겠네요.
9: 조금 그랬어. 뭐지 이거?
8: 그래도 근데, 평점을 내리신다면 5점 만점에 별 몇 개?
9: 저는 B-.
8: B-. 세 개. 세계도 못 주겠다는 얘기. 세계만?
9: 세계만.
8: 아,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부동산 얘기해 보시자고요. 자, LA지역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변화가 있었습니까?
9: LA지역은 저번 달이
8: 네네.
9: 115만이었잖아요.
8: 네네.
9: 이번 달이 113만 4,600. 조금
8: 내렸네요.
9: 내려갔어요.
8: 플러트는요?
9: 플러트는 저번 달이 110만 5,000.
8: 네네.
9: 근데 이번 달이 은하철도 9.

0: 플레이나 플러팅까지는 그래도 가격이 좋았는데 얼바인 가격이 조금 올랐습니다.
1: 네.
0: 근데 요즘에 80만에서 100만 불대가 굉장히 중요한 시장, 또 제일 많이 사람들이 사고 파는 시장이라 그래요.
1: 그쵸. 근데 많이
0: 어떠십니까?
1: 없어요.
0: 아,
1: 근데
0: 물건이 많이
1: 네.
0: 없다. 네네.
1: 근데 이제 지금 금리가 부담스러워도
0: 네네.
1: 이 70만에서 100만 불에 나오는 집 분들이 나오시면
0: 네네.
1: 움직이세요.
0: 아,
1: 어마어마하게
0: 맞아요,
1: 많이
0: 맞아요.
1: 움직이세요.
0: 사실 20년 전에 저희가 좀 전에 그 S&P 슐러 인덱스
1: 그쵸,
0: 얘기를
1: 그쵸, 그쵸.
0: 했잖아요. 20년 전에 30만 불, 40만 불 때가 가장 핫했거든요. 이게 이제 더블 포인트가
1: 그게
0: 넘어가니까
1: 그때
0: 이제
1: 그게
0: 예,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방 3개, 화장실 2개짜리 집을 살려면 70만 불 미니멈 잡아야 되고요.
1: 예.
0: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사이즈가 있는 집을 간다, 그럼 100만 불 잡아야 되는 거니까
1: 맞아요,
0: 이 정도가
1: 맞아요,
0: 나온다는 거예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 오렌지 카운티에서 우리가 플러튼 부에나팍 말고도 애너하임 지역도 굉장히 지금 주목을
1: 그쵸,
0: 받잖아요.
1: 그럼요.
0: 거기도 지금 얼마나 올랐습니까, 지금?
1: 지금 거기가 지금 중간 가격이 96만 불인데 작년에 비해서 7% 올랐어요.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플러튼 부에나팍의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니까 애너하임으로 사람들이
1: 그럼요.
0: 몰려나가니까 거기가 또 붐비면서 가격이
1: 맞아요.
0: 올라갔다는
1: 맞아요. 그리고
0: 얘기니까.
1: 거기도 나쁜 동네는 아니니까, 물론 안 좋은 동네도 있지만 좋은 동네도 많은 데라서.
0: 근데 우리 레아 선생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사야 하나 기다려야 하나?
1: 그게 아니라,
0: 그게 아닙니까?
1: 그게 아니죠.
0: 뭡니까?
1: 내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고
0: 네네.
1: 페이먼트를 감당할 수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요?
0: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을 때 페이먼트를 내가 낼수 있느냐?
1: 그쵸.
0: 이게 더 중요한 거다.
1: 무리해서 하지도 말고,
0: 네네네네.
1: 조건이 맞다면 그냥 지금이 타이밍인 거죠.
0: 아, 그러니까 지금 사야 하냐 말아야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1: 지금 내
0: 내가
1: 시츄에이션이 제일
0: 제일
1: 중요하죠.
0: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가 바로 나에 대한
1: 그러니까
0: 타이밍이다.
1: 나는 100만 불도 못 내는데
0: 네네.
1: 자꾸 내가 원하는 게 120, 130이야.
0: 맞아
1: 가면 안
0: 맞아.
1: 돼요.
0: 그러니까 역시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을 지금 많이 해주고 계시고 진짜 필드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니까
1: 네.
0: 정말 피부에서 느낀 걸 바로 전달해 주시는 것 같아요.
1: 그럼요.
0: 조건이 맞으면 내가 그게 타이밍이다.
1: 맞아요.
0: 아, 맞는
1: 맞습니다.
0: 말씀이십니다. 자, 공포의 부자 부동산 이자율 말씀해 주십시오.
1: 그러니까 기분 좋게 저번
0: 네.
1: 달은 30년 고정이 6.375,
0: 네네.
1: 20년이 6.125, 15년이 6%였다면
0: 네네. 네네.
1: 자, 9월 18일 오늘은
0: 와.
1: 30년 고정이 7%, 20년 고정이 6.75, 15년 고정이 6.625.
0: 이게 사실 우리 하드머니라고 하죠. 일명 사채라고 얘기하는 그런 좀 고금리에 있는 그 이자도요. 10%가 안 넘었어요. 작년만 해도. 근데 지금 정상적인 이자가 7%.
1: 맞아요. 그리고 계속 저희가
0: 와.
1: 말씀드렸잖아요. 매달. 아니,
0: 그러니까.
1: 5만 불더 깎으면 뭐해? 지금
0: 네네.
1: 올라가서 지금 페이먼트가 몇천 불이 더 올라갔는데.
0: 자, 그런데
1: 그죠?
0: 이자율이 비싸요. 근데 이거 이자율 우리가 조정할 수 있다 없다?
1: 아, 리파이낸스 또
0: 리파이낸스 할수 있고.
1: 있잖아요.
0: 그리고 요즘에 이런 이자율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 집들이 많은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1: 어우, 그럼요.
0: 요즘 보면 막 4.875,
1: 그럼요.
0: 4.75.
1: 맞아, 맞아.
0: 그러니까 요거는 누가 내주느냐?
1: 빌더.
0: 네, 빌더가 이자를 대신 내주면서 좋은 이자율을 주는 거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이런 타이밍에 내가 만약에 새 집을 사고자 하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아주 좋은 이자에 락을 해드려서
1: 네.
0: 말도 안 되는 5점 미만대 이자율로
1: 그럼요.
0: 집을 사드릴 수 있는데 지금 집이 뭐 토렌스, 가데나, 뭐 그다음에 부에나파,
1: 네.
0: 라미라다, 세리토스, 뭐 사이프레스, 브레아 굉장히 많이들 집을 짓고 있어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1: 맞아요.
0: 만약에 우리 애청자분들께서 내가 어느 지역에 관심이 있다라기보다는 내가 좀 좋은 이자율 집을 산다 하시면 우리가 지역을 초이스해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될
1: 그럼요.
0: 수가
1: 그럼요.
0: 있죠.
1: 그리고 뭐새
0: 그러니까
1: 집이고.
0: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새 집이란 얘기는 굉장히 요즘엔 그 뭐라 플로어플랜이 잘돼 있잖아요.
1: 그럼요.
0: 죽은 공간 없이 너무 예쁘게 잘돼
1: 잘
0: 있어가지고.
1: 그냥 진짜 요만큼도 안 놓고 다
0: 네, 맞아요. 그래서 한번
1: 활용해놔서.
0: 새 집에 눈이 꽂히신 분들은
1: 맞아요.
0: 기존에 있는 집들
1: 못
0: 못
1: 사요.
0: 사요.
1: 절대로 못 사요.
0: 그러니까
1: 맞아요.
0: 새 집에 궁금하신 분들 또는
1: 네.
0: 좋은 이자율로 집을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꼭
1: 네.
0: 연락 주시면
1: 네.
0: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1: 네.
0: 오늘은 특별히
1: 네.
0: 재미있는 탑5를 준비하셨다
1: 아,
0: 그래요.
1: 네네네.
0: 뭡니까, 탑5 주제가 오늘?
1: 집잘 사는 사람들의 특징, 탑5.
0: 집을 잘 사는 사람들의 특징. 네. 와, 이거 들으셔야 됩니다.
1: 네.
0: 집을 잘 사는 사람들의 네. 특징이 있다.
1: 오히려

0: 5위부터 1위까지 이렇게 쭉 자, 내려갈 거예요.
1: 5위 알려주십시오. 5위.
0: 남들이 안 볼 때도 집을 본다.
1: 아, 남들이 안 볼 집을 본다. 진짜 좋은 얘기네요. 시장이 조용할 때부터 꾸준히 보고 있다가 네. 좋은 매물이 나오면 바로 움직인다는 거지. 아, 역시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0: 맞아요.
1: 4위.
0: 예쁜 집보다 좋은 집을 고른다.
1: 야, 이건 진짜 맞는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눈에 혹하거든요. 특히 맞아요. 이제 죄송해요. 저기 우리 레아 선생님이 계시지만 화장벌에 속지 말.
0: 맞아요. 맞아요.
1: 이런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0: 아,
1: 그러니까
0: 진짜요.
1: 집도 맞아. 화장을 시켜 놓은 집들이 있거든요.
0: 맞아요.
1: 예쁜 집이 아닙니다. 좋은 집을 고르셔야
0: 맞습니다.
1: 돼요. 자, 그래서 그 이유를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0: 아니 뭐 그러니까 뭐 새 주방, 네네. 뭐 이쁜 인테리어 이런 것도 네네. 좋지만 뭐 위치, 학군 제일 중요한 뭐 HOA 재산세, 주변 네네. 시세 이런 거를 더 먼저 보셔야 돼요.
1: 네네.
0: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나중에 내가 이 집을 샀어? 팔 때도 남들이 사고 싶어 하는 집인가?
1: 네네.
0: 이걸 맞아요, 제일 중요시해야 되거든요.
1: 진짜 정말 중요한 거. 내가 팔 때도 사고 싶어야 할 집인가?
0: 맞아요.
1: 와, 오늘 중요한 얘기를. 그래서 예쁜 집보다는 좋은 집이 중요하다는
0: 맞습니다.
1: 거. 맞습니다. 3위 알려주십시오.
0: 내 예산을 정확히 안다.
1: 내 예산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0: 사크라토스가 얘기했어요.
1: 네 알라니 꼬라지를. 알라니 꼬라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예산을 정확히 알아야
0: 그럼요.
1: 됩니다. 진짜 좀 전에 말씀하신 거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0: 맞아요.
1: 집이 짐이 되면 안 되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러니까 내
0: 맨날 몬스터스야 집에.
1: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많은 분들이 모기지만 생각하세요.
0: 아닙니다.
1: 아니죠. 뭐가 포함돼 있죠?
0: 방금 말씀드렸던 재산세.
1: 네.
0: 뭐 집 보험.
1: 네.
0: HOA.
1: 예 그리고
0: 뭐
1: 또
0: 거, 그리고
1: 오렌지 뭐, 카운티죠 얼바인 같은 데 가면 또 멜로루즈까지
0: 멜로루즈 있잖아요. 맞아.
1: 그러니까
0: 그게 뭐 40년 내야 되는데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미니멈 30년 스타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계산해가지고
0: 네.
1: 월 페이먼트가 토탈 얼마인지를
0: 맞아요.
1: 잘 계산해보시는 것도
0: 네네.
1: 중요합니다. 2위 알려주십시오.
0: 마음에 들어도 가격은 따져본다.
1: 맞습니다. 정말 왜냐하면 아니 집값도 흥정이 된다 안 된다?
0: 뭐 조금
1: 되죠.
0: 네.
1: 되죠. 흥정할 수 있습니다.
0: 그래.
1: 그리고 새 집도 흥정이 된다 안 된다?
0: 돼요. 조금.
1: 근데 새 집은요. 가격을 바꾸진 않아요. 왜?
0: 아, 그쵸, 그쵸.
1: 분양 가격이 있으니까.
0: 그렇죠. 그렇지만 딴 거를 이제
1: 대신에 크레딧을 많이 주니까.
0: 그렇죠.
1: 집값은 바뀌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네. 뭐 5만 불 주는 빌더들도 있고
0: 그럼요.
1: 심지어 막 7만 불 주는 것도 있고.
0: 요새 난리도 아니에요.
1: 그렇기
0: 정말
1: 때문에
0: 많아요.
1: 그러니까 이자율을 좋은 이자율을 받을 수도 네. 있고 뭐 우리가 반대로 크레딧을 받아서 이거를
0: 그럼요.
1: 집을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고
0: 그럼요.
1: 아니면 클로징 스테이먼으로 쓰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가능하니까
0: 다 내고 다 해드리니까
1: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저희가 하여튼 새 집은 여러 가지 손님들을 위한 프로모션이
0: 너무 많아요.
1: 굉장히 많습니다.
0: 네.
1: 심지어 요즘은요 냉장고 세탁기 드라이어도
0: 다
1: 받아낼 수 있어요. 솔라도
0: 다
1: 받아낼 수
0: 다 페이업 된 거
1: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 집을 사면 진짜 가구만 좀 갖고 들어가시면 세탁기, 냉장고,
0: 맞아.
1: 드라이어, 심지어는
0: 맞아.
1: 솔라까지
0: 맞아요.
1: 포함되어 있고
0: 맞습니다.
1: 그리고 크레딧이 남아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꼭 좀 가격을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네네.
1: 자, 1위 중요합니다. 1위
0: 지금뿐만이 아니라
1: 네.
0: 나중까지도 생각한다.
1: 중요합니다. 당장 내가 집을 사서 행복한 게 아니라 5년, 10년 뒤에도 그 사람들 또 사람들이
0: 그쵸.
1: 정말 사고 싶어하는 집일까를
0: 그럼요.
1: 생각한다는 그럼 거죠.
0: 내가 여기서 100년 살 거 아니잖아.
1: 야.
0: 팔아야 되는데.
1: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
0: 네네.
1: 싶어요.
0: 그러니까 결국 집을 잘 사는 사람들은 미래를
1: 네.
0: 잘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내 상황을 정확히 알고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1: My timing is good timing.
0: 맞아요.
1: 이걸 잘 잡아야 돼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0: 진짜.
1: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에 맞게끔
0: 얘기했어요?
1: 제가 얘기했어요.
0: 아 그러시구나.
1: 알라니 꼬라지를 케빈 킴이 얘기했습니다.
0: 아 네네네.
1: 자 그러니까 진짜 그 타이밍을
0: 네.
1: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남들이
0: 맞아.
1: 정해주는 게 아니라
0: 맞아.
1: 옆집 사람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0: 근데 남 말을 좀 들들어야 돼. 귀를 조금
1: 아, 접어야
0: 돼요.
1: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남들이 중요할 때 페이먼트 도와줍니까?
0: 아유 안 만나주죠. 돈 없으면 친구도 안 만나주지.
1: 안 도와줘요. 근데도 중요한 건
0: 맞아.
1: 자꾸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으세요.
0: 안 돼요.
1: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좋은 얘기를 해주기보다는 다 부정적으로 얘기를
0: 그러니까 해요. 걱정해주는 건 알겠는데
1: 네네.
0: 틀린 정보를 계속
1: 그러니까.
0: 주는 것 같아요.
1: 그리고 AI도 요즘은 가끔은 이게 통합된 데이터를 알려주는 거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거든요.
0: 그러니까 이런 거죠. AI한테 나... 뭐 언제 밀리언웨어 될 수 있어? 나 언제 사랑하는 사람 만날 수 있어?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랑 다를 게 없는 것 같아.
1: 집은 언제 사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0: 네,
1: 마시고
0: 그러면 안 되지. 네.
1: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하고 저희 같은 좀 전문가를 만나서 설명을 들으시면 저희가 플래닝을 해드리니까
0: 맞아요.
1: 그걸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좀
0: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1: 다 활용하셔가지고 AI도 활용하시고 저희도 얘기 들으셔가지고 예쁘게 플랜을 하시면
0: 맞습니다.
1: 올해 집을 못 산다고 내년까지 못 사는 게 아니잖아요.
0: 어, 그럼요.
1: 언제까지 못 사실 거예요?
0: 중요한 건 준비를 하셔야 맞아, 된다니까.
1: 준비, 준비. 아 역시 점점 이렇게 귀에 속속 박히는 얘기 해주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집 잘 사는 사람 사는 특징 다섯 가지 알려주십시오. 5위
0: 남들이 안 볼 때도 집을 본다.
1: 4위
0: 예쁜 집보다 좋은 집을 고른다.
1: 3위
0: 내 예산을 정확히 안다.
1: 2위
0: 마음에 들어도 가격은 따져본다.
1: 대망의 1위
0: 지금뿐이 아니라 나중까지 생각한다.
1: 야, 집을 잘 사는 사람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0: 그럼요.
1: 요 다섯 가지만 잘 생각하시면 부동산 어렵지 않습니다.
0: 맞습니다.
1: 자 마지막으로 환율 한번 얘기해 주시죠.
0: 지금 저번 달이 1388원이었거든요.
1: 네네.
0: 똑같아요.
1: 예. 근데 중간에 좀 내렸습니다.
0: 아, 근데 다시 올라왔어요.
1: 1330원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근데 다시 올라가는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가 보건대 지금 많이들 1300원대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1400원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런데 1350원까지 가는 건 조금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0: 1450원까지는.
1: 왜냐하면, 예, 왜냐하면 이제 환율이라는 게 사실 환율을 방어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출을 하는 사람들은 좋아요.
0: 맞아 맞아. 미국에서
1: 달러를 받으니까. 근데 수입을 하는 사람은 안 좋죠.
0: 맞아 맞아. 거꾸로.
1: 그러니까 반대로 주식을 할 때 현대 수출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안 좋아요. 아, 주가에 영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0: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한테.
1: 하이닉스 반도체. 반도체가 미국에 한국에서만 팔리는 게 아니잖아요. 삼성 반도체 다 외국에 파는 거란 말이죠.
0: 맞아, 맞아,
1: 그러니까
0: 맞아.
1: 오히려 환율이 조금 올라가면 주식시장은 좋아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들을 잘 반영하셔가지고 무조건 환율이 떨어지는 게 좋다 올라가는 게 좋다 이게 아니라 환율은 어디까지나 진수니까
0: 네네네네.
1: 어떻게 보면 실제 환율을 적용받아서 돈을 미국으로 가져오실 분들 또 한국으로 보내실 분들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라쌤 캐치프레이즈 한번 말씀해 주시죠.
0: 집만 보는 방송이 아니라 삶을 함께 고민하고 플랜하는 리아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 집만 사드리는 게 아니라
0: 그럼요.
1: 집을 사드리고 나서도 함께 우리의 삶과
0: 그럼요.
1: 마지막에 그 은퇴까지 고민해드릴 수 있는
0: 그럼요.
1: 그걸로 레아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0: 저한테 어르신분들이 많이 연락 오세요. 네네. 개인 고민 때문에 짜증나면 저한테 전화하시더라고요.
1: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부동산 상담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인생 상담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0: 괜찮습니다.
1: 근데 그게
0: 전
1: 어떻게
0: 좋습니다.
1: 보면 손님들이 자기의 재산도 이제 맡기시지만 그만큼 나의 개인 삶도 맡기신다는 거예요.
0: 그쵸.
1: 그만큼 믿는다는 거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시면
0: 그럼요.
1: 뭐 제가 보건데 그분의 개인사를 또 알면 그분이 이렇게 뭔가를 진행하고 싶을 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니까.
0: 그럼요.
1: 그래서
0: 네네, 맞습니다.
1: 요즘에 전화들을 많이 받아보면 저희가 은퇴하시는 분들 연락을 많이 받아요.
0: 맞아요.
1: 특히 다운사이즈 하시는 분들.
0: 맞아, 맞아요.
1: 그다음에 이제 좀 내가 어디 좀 시니어 타운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요 재산을 처분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0: 네네네.
1: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약간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집이 있어요. 이거를 좀 잘 처분하고 조금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서 나머지 이제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면 그만큼의 여유돈이 남잖아요. 이제 그거를 부동산에 투자하시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연금이나 저축성 뭐 은행에 투자를 해놓으셨다가 계속 이제 우리
0: 매달
1: 아, 뭐 시녀가 되셨을 때 쓰실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릴 수도 있으니까
0: 그럼요.
1: 부동산 아니 다 큰 집 살아보셨잖아요.
0: 그렇죠.
1: 큰 집이 어느 순간부터는 진짜
0: 짐이 돼요.
1: 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0: 청소 어떻게 할 거고
1: 그리고 내가 안 쓰는 방도 많아요.
0: 맞아요. 한 집에 반은 안 다니는 것 같아요.
1: 그리고 요즘에 에어컨은 다 센츄럴이니까 안 쓰는 방도 에어컨 나와 이거 그것도 문제야.
0: 다 닫아
1: 닫아놔야
0: 그런데도
1: 돼.
0: 그런데도 안 돼.
1: 요즘
0: 맞아요.
1: 지금 엄청 더웠잖아요.
0: 맞아요,
1: 막,
0: 맞아요.
1: 막 어떤 분들은 전기료가 500불 나왔다, 600불 나왔다 그러시거든요.
0: 맞아요.
1: 자동차 페이먼트가
0: 기본이야.
1: 왔다 갔다 맞아요. 하고 있는 거니. 그렇다고 안 쓸 수도 없고.
0: 그러니까.
1: 그러니까 좀 만약에 좋은 집에 사셨다가 이제 조금 작고 예쁜 집으로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락처 한번 알려주시죠.
0: 562-524-6550
1: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0: 562-524-6550
1: 제 전화번호는요. 949-767-8949 949-767-8949
0: 전 뒤에 것만 외우겠습니다.
1: 8949입니다. 그죠? 8949 왠지 왜 8949인지 아세요?
0: 집을 팔고
1: 사죠.
0: 그리고 또 사니까.
1: 아, 그러니까 팔고 사고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레슨 오늘 한 달 만에 나오셨는데 오늘 또 아주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0: 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1: 마지막 곡 어떤 곡 골라주셨죠?
0: 아, 옆집 누나.
1: 와, 앞집 누나, 아시죠? 옆집 누나.
0: 앞집은 좀 그렇다.
1: 옆집, 저 왠지 친근할 것 같아요. 자, 우리 레아 쌤이 옆집 언니처럼 네. 잘 도와주실 테니까.
0: 그럼요.
1: 우리 한번 꼭 연락 주시고 네. 다음 달에도 좋은 소식으로 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할 것
0: 감사합니다.
1: 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우리 레아 선생님이 선곡하신 옆집 누나 들어보고 우리 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1: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0: 장례비는요?
1: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0: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1: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2: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3: We will fight for you.
2: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4: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5: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5: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4: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6: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7: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6: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7: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에 별미.
6: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7: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6: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8: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9: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8: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9: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8: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자, 우리 2부 캐빈의 토요일주와 다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함께해 주신 우리 로비님, 착한맘님, 순킴님, 새로 들어오셨어요. 그다음에 늘 애청해 주시는 우리 비비아님, TK 포레버님, 로라님, 앙꼬님, 로사님. 와, 많은 분들이, 와, 저희 2부 부동산 방송할 때 엄청나게 댓글을 올려주셨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애청해 주시는 힘이 제가 또 오늘 방송을 마치고 다음 주에 또 방송을 할수 있는 힘을 만들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애청자분들 또 댓글을 할수 없어서 못하시는 또 우리 애청하시는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캐빈의 토요일 주화를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 귀에 익은 2000년대 노래들부터 우리 일상생활에 정말 필요한 부동산 이야기까지 오늘 어떠셨습니까? 집이라는 게 단순히 내 재산을 사고 파는 거래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 살아가는 곳이고 또 앞으로의 계획이 담긴 곳이니까요. 좀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요, 늘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 우리 애청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이제 부동산이나 2000년대 노래는 잠시 다 접어두시고 주말을 시작하는 토요일 오후를 기다리며 하늘도 한번 올려보시고 시원한 바람도 느끼시면서 가족과 함께 편안하고 여유로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애청자분들과 함께해 주셔서 저야말로 너무너무 감사드렸고요. 늘 우리 애청자분들의 하루하루에 좋은 일들이 많이 많이 찾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저는 DJ 케빈 킴이었고요. 행복하고 편안한 주말 오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노래는 어떤 곡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우리 마지막 노래는 TK 포레버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셀린 디온이 부릅니다. To love you more. 전 다음 주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0: 한인 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프롬20, 빅오션 등 최강의 라인업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경품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LA 한인 축제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제53회 LA 한인 축제는 CD10, 패창가,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LA케어, 젠코리안 바베큐, US뱅크, 기아자동차가 후원합니다.
2: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3: 이북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4: 뉴서울 호텔의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네, 안녕하세요. 훈훈한 카페 훈훈이 한훈입니다. 아, 벌써 9월 19일 토요일을 맞이했네요. 오늘은 9월 19일, 앞으로 해도 919, 거꾸로 해도 919, 네, 별뜻 없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는 날씨가 좀 확 풀려서 조금 살만한 것 같아요. 뭐 캘리포니아 계신 분들은 아마 공감들 하시겠지만 사실 그전 주말까지만 해도 굉장히 더웠거든요. 제가 지난 주말에 야외 활동을 하고 이벤트를 하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번 주는 날이 좀 많이 선선해지고 풀려서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럴 때일수록 또 이제 가을 이제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는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조금 더 건강 유의하시고 또 몸도 찌뿌둥할 수 있으니까 특별히 더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9월 19일 토요일 여러분 훈훈한 카페 여러분과 함께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9월 19일입니다. 19년을 한결같이 타운에서 19년간 여러분들의 건강과 모든 헬스를 책임져온 헬스코리아 오늘 함께 하셨습니다. 헬스코리아의 김원정 쇼호스트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깜짝 놀라셨죠? 네. 19를 그렇게 써갖고.
1: 제가 옆에서 항상 네.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멘트하실 때 네. 정말 훈훈하구나. 그리고 고품격이구나.
0: 고품격 방송이라고 느껴지시죠?
1: 항상 헬스코리아를 배려하면서 네, 얘기를 해주시는구나.
0: 네. 아니요. 19라는 숫자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 생각이 딱 드는데 네. 그게 바로 헬스코리아의 지난 연혁이었구나. 역사구나라는 게 갑자기 떠올랐어요.
1: 맞아요.
0: 사실 19년을.
1: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한결같이 옆에 네.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시간이 워낙 빠르잖아요.
0: 그렇죠.
1: 우리가 이거 하나하나 헤아리질 않다 보니까
0: 그럼요.
1: 뭐 10년은 넘었는데 그래 좀 오래됐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0: 근데 원래 옆에선 그런 게요. 군대 갔다 네. 야 벌써 제대했냐? 다
1: 그렇지,
0: 이래요.
1: 네.
0: 고생한 사람은 모르고 네, 옆에서 뭐 야 쉽네 요새 군대 짬네 막 이러는데
1: 정말 19년이야?
0: 19년을 함께 했다고 라는 게 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1: 네.
0: 헬스코리아 정말 초창기부터 해서 19년 동안 정말 타운에서 이렇게 꾸준하게 하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신용을 갖고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건데요. 이 19년 그 역사 중에서 사실 그 지금이야 우리 헬스코리아 하면 뭐 마사지의 명가라고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제 마사지 지금 특히나 새로운 게 나와 트로이가 나오는 바람에 8개의 또 다른 기종들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수 있고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그 중에 첫 번째 첫 아들이라고 표현하시고 뭐 효자라고 표현하시던데 그라비티를 빼놓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1: 장자라고 하죠.
0: 장자라고 하는 이렇게 좋은 표현을 두고 제가 자꾸
1: 네. 아, 큰아들.
0: 네, 근데 큰아들, 네.
1: 그라비티가 있었기 때문에 앞서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H솔루션 헬스코리아의 자체 브랜드죠.
0: 네네네.
1: 여덟 가지 모델이 이렇게 구축이 될 수
0: 그렇죠.
1: 있는
0: 첫째가 뭐
1: 기반이 된 첫째가 워낙 잘 되면
0: 아 죄송합니다. 저는 참고로 둘째라서 저는 첫째를
1: 전
0: 굉장히
1: 막내예요. 네. 셋째
0: 원래 아시죠? 네. 셋째 딸은 네.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하는
1: 그 얘기를 했다가 그걸 깨는 게 모든 예외는 있구나
0: 아, 그렇죠.
1: 그 법칙에 맞는구나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0: 네. 저도 네. 그 법칙을 깼어요.
1: 네.
0: 첫째보다 잘난 둘째가 없다고 하잖아요.
1: 네.
0: 그 법칙을 깨고 있습니다.
1: 아, 또 옆으로 또 이렇게
0: 네, 우리 네. 첫째 장자 그라비티
1: 그라비티는 네. 그걸 그냥 원칙을 지키면서 예외가 아닌 네. 잘난 큰 아들인 우리 그라비티 때문에
0: 네.
1: 이제 헬스코리아 하면은 예전에는 건강지킴이라고 많이들 그 네. 불러주셨는데 지금은 마사이처의 명가다.
0: 그렇죠.
1: 맛집이다. 마사이처 하면 헬스코리아.
0: 네.
1: 이렇게 딱 떠올리시죠.
0: 근데 지금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 헬스코리아가 굉장히 다양한 지금 8가지의 모델들을 정말 한자리에서 체험을 다 하실 수 있고 본인의 취향에 맞는 걸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기업이 거의 없을 거예요. 여덟 가지나 다른 모델을
1: 미주 지역에서는
0: 그렇죠. 없다라고 생각이
1: 않죠.
0: 드는데
1: 네.
0: 그 여덟 가지 중에 정말 하나하나 다 특색이 있고 다 정말 다르고 저는 아실 만한 걸 다시 개인적으로 디바에 대한 굉장히 사랑이 있고 디바를 저희 집에서 모시고 있기 때문에
1: 그러니까
0: 그렇지만
1: 후니님 딱 떠올리면 네. 디바가 오버랩 된다라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0: 근데 저는 워낙 디바를 떠벌리고 다니니까 제가 그런데 우리 김원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 자 그라비티가 정말 이것만은 매력적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1: 그라비티는 첫 번째는요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성비 갑이에요.
0: 드린
1: 돈에 비해서 우리가
0: 그렇죠. 그거는 뭐
1: 그 효과나 네. 그 드린 돈에 비해서 받아들이는 게 저희가
0: 그렇죠.
1: 얻는 게
0: 인풋 대비 아웃풋이
1: 뭐 그걸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0: 그렇죠.
1: 근데 마사지 체어에 있어서는 정말 처음 입문용이라고 저희가 많이 표현을 하지만
0: 네.
1: 이상은 없다. 처음 선택하시는 분들한테 망설이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가격이거든요.
0: 아무래도 그럴 수 있죠. 가격.
1: 그러니까 예산.
0: 네. 네.
1: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내 몸에 맞는 마사지를 제공해야 되고 마사지 성능 봐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디자인도 봐야 돼요.
0: 그럼요.
1: 집안의 공간을 어느 정도 차지하기
0: 맞습니다.
1: 때문에.
0: 네.
1: 그리고 10년 이상 사용하는데 AS 봐야죠.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다 보면
0: 네.
1: 많이들 망설이시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가격적인 부분은 그러니까
0: 네.
1: 드린 돈에 비해서는 모든 걸 다 만족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찾기가 쉽지 않았는데
0: 쉽지 않았죠.
1: 그 유목민이라고 표현하죠. 그냥 마사지 체어를 찾아 헤매시던 몇
0: 네.
1: 년 동안 나중에 하면서 미루셨던 분들이 딱 와서 만나시면 드디어 내가 이제까지 참았던 보람이 있구나 하시면서 선택하시는 그라비티입니다. 그래서 가격 대비 훌륭하고요.
0: 네.
1: 내 몸에 맞는 마사지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보통 그라비티 가격 정도의 마사지 체어들이 요즘은 이제 많이 나와 있어요.
0: 네, 네, 네.
1: 사진으로 보면은 비슷해 보여요.
0: 그렇겠죠.
1: 얼핏 볼 때는
0: 네, 네.
1: 앉아 보시고 받아 보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0: 그렇죠.
1: 네, 보통 발 부분이 잘 안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0: 발 부분은 대부분은 약간 버리고 가는 카드라고 하죠.
1: 네.
0: 네, 잘 못해요.
1: 위쪽만 해줘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0: 네.
1: 발 종아리 이런 부분은 그냥 소홀하게 생각하시는데
0: 네.
1: 받아들이세요. 그냥 가격 대비 그래 뭐 이러는데. 그라비티를 깜짝 놀라시는 이유는 이 가격의 마사지 체어가
0: 그렇죠.
1: 종아리, 발, 바닥, 혈자리까지 꼭꼭꼭꼭 눌러주면서 발끝까지 관리가 된다고 깜짝 놀라십니다. 그래서 마사지 체어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들이
0: 네.
1: 저희가 이제 발 마사지기들이 워낙 그 마사지 체어 전에 유명했거든요.
0: 네, 맞아, 유명했죠.
1: 그래서 발잡사 1,
0: 네.
1: 발잡사 2, 챔피언,
0: 챔피언 네.
1: 이제는 이지 FM까지 네 가지 모델들을 와서 구매하시려고 하다가
0: 네.
1: 그라비티 앉아 보시고는 마사지 체어를 그냥 바꾸시는 분들도
0: 그러실 것 같아요. 체험을 해보시면.
1: 네.
0: 근데 진짜로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게 보통 저도 예전에 그 마사지기를 사서 썼지만은 이 발 부분 특히 종아리랑 발바닥 부분은 잘 되는 게 사실 그동안 거의 만나기 힘들었는데 이 그라비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그 꽉꽉 눌러주는 그 마사지 그리고 여기 또 따뜻한 그 온열 기능까지 있다 보니까.
1: 네.
0: 정말 극대화 시켜주는 이런 마사지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정말 나는 마사지 체어를 한 번도 안 받아 보셨다. 또는 나는 마사지 체어라는 거에 대해 불신한다. 이런 분들은 정말로 헬스콜에 가셨고 그라비티부터 체험을 해보시기를 제가 감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는데 뭐 퀄리티, 가격을 드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가격 이래? 에이 그럼 뭐 퀄리티가 이 정도겠네라는 그거를 깨부셔 버리잖아요. 그죠? 뭐 퀄리티 그러면 일단 그라비티 뜻이 사실 저 아닙니까? 그 중력. 그러니까 이게 무중력 상태로
1: 네, 제로 그라비티로 이제
0: 네.
1: 완전히 젖혀져서 그 상태에서 받는 게 이제 마사지 효과가 극대화예요.
0: 네.
1: 왜냐하면 이게 무게점들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사지 시작 가서 받을 때도 거의
0: 누워서
1: 받잖아요. 근데 그 누워서 받기 때문에
0: 앉아서 하는
1: 제대로
0: 것보다는.
1: 그렇죠. 그래서 마사지가 전달이 확실하게 되고
0: 네.
1: 효과가 더 큽니다. 그래서 제로 그라비티 상태에서 지금은 뭐 다른 모델들이 많이 따라했는데
0: 네.
1: 그라비티가 나올 당시만 해도 그 완전히 젖혀지는 건 좀 혁신적인 일이었죠.
0: 공간도 처지 많이 안 하면서
1: 이게 안 미끄러진 방식이기 때문에
0: 네.
1: 뒤쪽에 벽에 거의 붙여서 한 10cm 정도만 이렇게 떼어놓으시면
0: 네.
1: 그냥 앞으로 미끄러져요. 이게 만약에
0: 그렇죠.
1: 안 미끄러짐이 아니면 뒤쪽
0: 뒤에가
1: 공간도
0: 완전
1: 필요한 넓어야, 거잖아요.
0: 그러니까요. 그게 너무 좋은
1: 네.
0: 거예요.
1: 그래서 공간 활용도도 높고 이게 컴팩트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문을
0: 네.
1: 통과해요. 그냥 보기에는
0: 그냥
1: 이게 디자인적인 것 때문에 약간 착시 효과가 있어서 굉장히
0: 네네네.
1: 이렇게 중요한 그런 느낌이 난다고 해요. 특히 와인 칼라
0: 같은
1: 경우에.
0: 네, 예.
1: 근데 집에 문이 통과하는 걸 보고 놀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 체력 좀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는.
0: 근데 뭐 지금 문을 통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러분께서 그거를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되는 게 이게 주문하신 우리 헬스코리아의 또 하나의 장점입니다. 일단 뭐 무료 배송은 당연하고요. 그 회사의 셔츠 유니폼을 입으신 직원분들께서 직접 나와서 배송을 해주시고 이거를 탁 거기 설치를 해주세요. 뭐 사실 설치할 것도 없이 너무나 잘 나와 있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문을 통과하는 것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주문을 하시면 여러분이 희망하시는 날짜에 거의 준해서 배달이 착 저밖에 들어가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조금 전에 칼라를 잠깐 얼핏 말씀하셨는데
1: 네.
0: 세 가지 칼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1: 그렇죠. 그러니까
0: 와인, 레드 와인
1: 칼라.
0: 그다음에 다크 브라운 그다음에 오션 블루. 저야 뭐 개인적으로 오션 블루를 워낙 디바에서도 선호하긴 하는데 컬러도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레드 와인 컬러도.
1: 오션 블루가 예. 다른 마사지치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들을 하세요. 근데 네네네. 굉장히 세련됐잖아요.
0: 아 최고죠. 모던.
1: 블루도 그 다 다르잖아요.
0: 블루가 그냥 파란 이게 아니에요. 슈퍼맨 파란색이 아닙니다.
1: 맞아요.
0: 굉장히 그
1: 톤이.
0: 톤이 굉장히 그 우아하고 되게 네. 럭셔리한 블루예요. 뭔지
1: 거기다
0: 모르겠어.
1: 거기다 소재가 네. 그 가격 대비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좀 더 좋은 것들을 썼기 때문에 네네네. 가죽의 느낌이 더 잘 전달이 돼서 네. 그러니까 플라스틱만 이런 게 아니라 가죽의 느낌 그대로
0: 그렇죠.
1: 전달해서 인테리어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0: 아, 그럼요.
1: 그래서 디자인을 꼼꼼하게 또 따지세요.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그 시각적인 것도 따져서
0: 그럼요, 그럼요.
1: 아, 안 이쁘면은 왠지 안고 싶지가 않아 이러신 분들도 있거든요.
0: 또 여성분들은 또 많이 중요해 생각하시죠.
1: 그럼요. 집안의 인테리어를 그럼요. 만약에 떨어뜨린다 그러면 망설이시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라비티는 정말 좋아하세요.
0: 이건 하여튼 여러분 한 번도 실물을 접하지 못하신 분들 지금 너무 궁금하시다. 그러면 헬스코리아로 바로 가셔도 좋고요. 그게 여의치 않으시면 저 구글에서 헬스코리아를 찍으시거나 유튜브에서 헬스코리아를 찍어보시면 여러분께서 실물을 바로 보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가격이 얼마나 놀라운지 한번 소개를 좀 해주세요.
1: 저희 7,000~8,000불 이상은 주셔야 되는 그런 퀄러티입니다.
0: 그렇죠.
1: 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아리까지 꽉꽉 눌러주는 네. 그라비티가 네. 4,499불.
0: 여러분 4,499불에 여러분들이 24시간 1년 365일 여러분만의 마사지사를 모든 가족을 위해서 구매하실 수 있는데 이게 또 무이자 48개월까지 가능한
1: 네, 한 번에 또 부담하는 것 때문에 네. 망설이시는 분들 헬스코리아가 해결책을 드립니다. 48개월 무이자예요. 무이자.
0: 진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가족끼리도 안 해주는 무이자인데 네. 이걸 48개월까지 가능하시거든요.
1: 그러면 한 달에 94불 플러스 택스.
0: 이거 진짜 한 끼 식사값도 안 돼요. 요새는.
1: 플러스 택스. 햄버거집에서
0: 커피값이요. 커피값.
1: 4인 가족도 그거보다 더 나와요.
0: 그럼요.
1: 뭐 이거저거 사이드까지 시키면.
0: 요새 진짜 발레 타고 커피 마시고 오면
1: 맞아,
0: 이 값이에요.
1: 맞아,
0: 진짜.
1: 맞아.
0: 그 값을 한 달에 드시면 여러분 여러분 가족 모든 분들이 그리고 이걸 렌트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소유하시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어느 순간은 언제 끝났는지 모르게
0: 맞아요. 그냥 그,
1: 왜냐하면 워낙
0: 다.
1: 페이먼트 생활이잖아요. 맞아요. 이민 생활이
0: 그쵸.
1: 그러다
0: 라이프가
1: 보니까
0: 페이먼트죠.
1: 이렇게 뭉뚱그려서 나가서 모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게 끊겼더래요. 근데 네. 마사지는 그대로 될 것이 되고
0: 그렇죠. 아니 지금 어디서 마사지가 가까운데 한번 예약해보세요. 이 값으로 요새 너무 힘들다. 시간 맞추기도 힘들지만 뭐 팀 내고 마음에 드는 사람도 만나기도 쉽지 않던데 월
1: 한 달에 한 번 내시는 요 금액으로 한 번 받으실 거예요 아마.
0: 아 그렇죠. 근데 이분은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해준다는 거. 여러분 3년 워런티, 풀 워런티까지 나오고요. 집 앞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료 배송, 설치까지 해주시는데 요거 조금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예전에 지난번 방송 때 한번 선물을 제가 이지바이크를 주셨어요.
1: 네.
0: 요거 아직까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려도 되나요?
1: 추석이에요.
0: 좀 주시는 거죠? 너 주시겠지 뭐. 자 그러면 그라비티 여러분 4,499불 놀라운 가격 네. 무이자 48개월까지 가능하신데 이지바이크 오늘 이게 한 200불 하지 않나요?
1: 그렇죠? 249불 250불입니다.
0: 짜리 가격에 이지바이크를 상품으로 여러분
1: 가격도 가격이지만 운동도 건강을 위해서 정말 중요하잖아요.
0: 그럼요.
1: 이걸 집에다가 딱 놓고 계시면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0: 이거 있는데 하체 운동 안 하셨다는 건 진짜
1: 하체
0: 더 이상
1: 근력 강화
0: 이건 진짜 네. 더 이상 핑계는 없는 겁니다. 이지바이크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이건 뭐 자동 아닙니까? 말 그대로
1: 발만
0: 이지
1: 주면.
0: 다리만 올리시면 자동으로 자기가 촉촉촉 리듬에 맞춰서 막 촉촉촉 뒤로도 막 촉촉촉 그죠?
1: 그렇게 촉촉촉은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부드럽게.
0: 아니,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약간 차차차 춤추듯이 약간 촉촉촉 느낌을 아니 들으시는 분들을 깨달은 약간 감각을 깨워드리는 겁니다.
1: 제가 매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0: 아니, 아 저도 압니다. 아주 소음이 없어요.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1: 그러니까 저는, 부드럽게 막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0: 얼마나 재미없어요.
1: 어깨춤이 날 정도로
0: 촉촉촉 하면 사람들이 와닿잖아요 뭔가.
1: 그래서 이게 네. 빨리도 갔다 느리게도 갔다 네. 앞으로도 갔다
0: 있게.
1: 뒤로도 갔다
0: 너무 그러니까 재밌게
1: 30분 자동 프로그램이 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봤다 저것도 봤다 막 어르신들 너무 재밌다 그러고 30분이 이 아, 나가서 30분 걸으라고 하면 못 하시겠죠.
0: 못하죠, 못하죠.
1: 근데 이, 심심하고 막, 막 나가서 또 막 차들도 막 다니고 이럴 때 또 한인타운에 사시는 어르신 경우는 위험해서 나는
0: 그렇죠.
1: 너무 싫어 막 이러셨는데 예. 이거는 30분이 언제 갔는지도 모르고 그분은 세상에 좀, 좀 깜짝 놀랐어요. 네 번을 돌리신대요.
0: 네 번을 많이 하신다.
1: 그러면 2시간이에요.
0: 그러니까요.
1: 네, 혈당 관리를 좀 하셔야 돼서 운동을 꼭 그리고 뭐 걷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 막 이런 얘기 너무 들었는데 그러니까 걷기가 더 싫더래요. 꼼짝도 하기 싫고 그랬는데 이지바이크 덕 봤다고 너무도 좋아하시고 그분은 거의 전도사예요. 주변 분들 그 주변 분들은 거의 다 사셨고 막
0: 원래
1: 선물도
0: 그랬어요.
1: 하시고
0: 네, 본인 써서 좋으면
1: 그, 저는 누리아이가 그렇잖아요.
0: 그렇죠. 네. 내가 써서 좋으면 주변에 막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사람이. 아니 근데 제가
1: 이 좋은 걸 왜 안 해 이렇게 되니까.
0: 김원정 호스님께서도 이거를 하신다면서요.
1: 제가 사실은 이거 초반에 접했을 때는 예. 그렇게까지
0: 사실 그 믿음이 안 갔었죠.
1: 신들이 하는 거 아닌가. 네. 그리고 아, 그래도 걷는 게 내가 스스로 걸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고 네. 게을러지잖아요.
0: 그렇죠.
1: 핑계가 많아요.
0: 맞아요.
1: 그리고 시간을 일부러 내서 짐을 간다는 게 진짜 짐에 거의 도네이션을 하고 있다라는
0: 그렇죠.
1: 생각이 들어서
0: 네.
1: 짐을 끊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지바이크를 보이는 곳에 딱 놨어요. 네. 제가 제일 잘 앉는 곳에 딱 놨더니 얘가 그냥 이 허벅지 뒤쪽이 안 쓰던 근육 쓰면 아시죠? 빡빡해지면서
0: 그렇죠. 땡기는 느낌 나고
1: 네, 그래서
0: 기분 좋은
1: 저는
0: 고통.
1: 이거를 네 번까지는 아니고 저는 한 번에 연속해서는 아니고 하루에 한 두 번 정도로 나눠서 기본 두 번은 해요.
0: 와.
1: 그랬더니 제가 사실 하체가 네. 근력이 그렇게 이렇게 좀 약했거든요.
0: 네네.
1: 근육이 좀. 그리고 계속 한 40 넘어가면서부터는 계속 빠지잖아요.
0: 원래도
1: 운동을 똑같이 해도.
0: 호리호리하신 몸매시니까 특히나 또
1: 네.
0: 키도
1: 아니
0: 크시고.
1: 그리고 이제 운동 열심히 하는 제 친구로 보면 저보다도 말랐는데도
0: 네.
1: 걔 진짜 눌러보면 단단해요. 그래서 제가 좀 나도 좀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는데
0: 네.
1: 마음만 있지 잘 그게 안 돼요.
0: 맞아, 안 돼요.
1: 잠깐 그때 반짝 하루 이틀 짐 가고 말고 그리고 이래요.
0: 그리고 몸만 부으면 끝나요.
1: 맞아요.
0: 네.
1: 근데 이거는 다른 거 하고 심지어 애아빠랑 이렇게 의견 충돌로 목소리 톤이 좀 높아질 때도
0: 설마,
1: 있잖아요.
0: 설마
1: 그러면서도 계속 돌리고 있었어요.
0: 야,
1: 이건
0: 그건 너무 하신다. 그건 너무 하신다.
1: 애 문제로 의견이 충돌이 있었어요.
0: 근데 다리는 돌고 있어요.
1: 아들 문제로. 그러니까 제가 먼저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애아빠가 와가지고 이제
0: 너무 웃긴다.
1: 왜 교육 문제에
0: 장면이.
1: 있어서 약간 의견이 네. 엇갈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막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0: 네네.
1: 이제 저도 화가 나서
0: 네.
1: 그거는 뭐 당신이 할 게 아니냐 뭐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발은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0: 그림이 너무 웃기는 거 아니에요?
1: 금방 끝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방해받지 않고 웬만한 생활하면서 시간이 그러니까 따로 일부러 내서 운동을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안 하시고 다른 거 하면서 그리고 뭐 그 하면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다 보니까 자동 프로그램은
0: 네.
1: 어깨가 약간 이렇게 움직질하게 돼요. 들썩들썩하면서 그러니까 팔을 앞뒤로 흔드시기도 하고 왜
0: 자그마한 아령 같은 거 살짝
1: 등산
0: 드시고.
1: 같은데 그것도 괜찮죠. 근데 등산 같은데 갈 때 우리가 앞뒤로 이렇게 손 이렇게
0: 손 뻗치는 거
1: 치잖아요. 그거 좋다고 그러잖아요.
0: 그거 엄청 좋죠.
1: 그런 거 하신다 그럴 때는
0: 오,
1: 그냥 왜 경험담 얘기하실 땐 네. 그냥 그랬는데 제가 해보니까
0: 네.
1: 이제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0: 아, 싸움까지 하시는데요. 뭐. 사람과 전쟁을 찍으시는 분인데
1: 입은 뭐 애아빠랑 논쟁을 하면서도 손은 계속 발은 계속 움직이고 손도 뭐 앞뒤로 흔들면 그러니까 애아빠가 중간에 근데 그거 그 효과도
0: 네.
1: 있었어요. 애아빠가 중간에 웃으면서 그냥 네. 끊더라고요.
0: 혹시
1: 그러니까
0: 그
1: 부부싸움도 빨리 끝납니다.
0: 우리 그 남편 되시는 그 형님께서는 혹시 그 싸울 때 누리아를 쓰시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김원정 교수님은 이지바이크 타고 싸우고
1: 아니라 이제 빨리 끝내고 피하고 그라비티로 가죠.
0: 누리아를 쓰면서 싸우고 서로
1: 네.
0: 그럼 싸울 일이 없겠다.
1: 아니 근데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0: 네.
1: 집에 장비를 이렇게 좀 놔두잖아요. 건강을 위한
0: 그렇죠.
1: 그런
0: 네.
1: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0: 네.
1: 그러면 그렇게 돼요. 생활이 관리예요.
0: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요.
1: 습관인 거예요.
0: 네, 습관이 돼야죠.
1: 일부러 뭘
0: 계속.
1: 해야지 하면
0: 네, 맞아요.
1: 잠깐 하다 말고 하루 이틀 하다가 금방 시간은 일주일 한 달 또 안 하고 넘어가요.
0: 그럼 핑계는 핑계가 만들어내거든요. 계속
1: 습관화 해야 돼요. 그냥.
0: 정말 눈앞에 그 이지바이크 딱 놓으시고 그냥 뭐 유튜브 보시거나 TV 보시거나 하실 때
1: 그쵸.
0: 그냥 잠깐 다리 한번 올릴까?
1: 그러면 벌써 끝났어 이래요.
0: 그러면 그 한 번 더 누르시고 아, 근데 이 싸울 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제는 가족끼리 자 너 짜증 낼 거면 여기 앉아서 다리 올려 딱. 야, 그럼 싸우는 동안 자동 운동을 하는 거죠.
1: 그러니까
0: 너무 좋은 아이디어
1: 거기다 같은데. 막 어깨까지 막 이렇게 흔들고 팔까지 흔들니까 웃으면서
0: 네.
1: 싸움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도 이제 팁이긴 팁인데
0: 네.
1: 정말 운동과 마사지는 건강을 위해서는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0: 네.
1: 젊어서는 뭐 타고난 체력 이런 거 얘기하시지만 저는 20, 30대부터 요즘은 너무도 현명하고 똑똑해서 오히려 젊은 세대들이 더 챙기는데 30대 지나면서부터는 우리 노화는 시작됩니다.
0: 그렇죠.
1: 그걸 늦춰야죠. 어떤 분은 60세 건강 나이 신체 나이 측정하면 30으로까지 나온대요.
0: 와.
1: 40, 50으로도 나오고 건강하신 분들은
0: 네.
1: 근데
0: 어,
1: 관리 안 하고 그냥 좀 마초 스타일이나 그런 마초 스타일이라 그럴까요? 그냥 아 뭐 아 그런 거
0: 나 괜찮아 뭐
1: 아, 괜찮아, 뭐, 타고난 거
0: 그렇죠.
1: 난 안 해도 돼 이러신 분들 60대 건강 나이 그 신체 나이 측정하시고 80 나오신 분도 있어요.
0: 와.
1: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그때라도 늦지 않은 거죠. 뭐라도 생각하시고.
0: 그쵸, 그때라도 하셨으면
1: 시간이 더 걸리죠. 더 걸리고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맞습니다. 거니까 미리미리 하는 게 아무래도 여러분들
0: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이지바이크의 여러분 장점이 너무나 많지만 일단은 굉장히 중요한 게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치. 실내에서 편하게 하실 수 있고 그다음 진동 소리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뭐 층간 혹시라도 아파트 계시는 분들 층간 소음 시끄러운 거 아니야 이런 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옆에서 아기가 자고 옆에서 어르신이 주무셔도 충분히 운동을 집에서 하실 수 있는 만큼 굉장히 소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새 유행하는 홈 트레이닝에 정말 딱 맞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또 선물용도 굉장히 좋아요. 사무실에서 그렇죠. 맨날 앉아 계시는 분들 사실 저도 그렇지만 하루에 나가서 진짜 전화기 보면 요새는 시계나 전화기에 걸음보가 몇 건은 우리 옛날 만보기 차듯이 나오잖아요. 사무 주중에는요 하루에 1000보도 안 걸어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짜. 정말 차도 가까이 세우려고 막 기다리잖아요.
1: 너무 안 걸어요. 맞아요.
0: 진짜 안 걸어요.
1: 특히 미국 생활은
0: 미국 생활 정말 안 걷거든요. 네. 사무실에 계신 분들은요 하루 종일하면 저도 지난번에 최고도 몇이었더라 100번가 200번가 하루 종일
1: 그러니까 뭐, 또 앉아서 작업만 하는
0: 네,
1: 시간이
0: 앉아서 많고. 12시간 일하고 이러면 그렇거든요. 그런 분들 하나 딱 장만하셔갖고 간장 있을 때 다시 틈틈이 하셔도 정말 무릎에도 효과 좋고요. 허벅지 종아리 하체의 힘은 여러분 반드시 키우셔야 됩니다. 요게 정말 최고인 이지바이크 오늘 249불에 여러분 헬스콜에서 만나실 수 있는데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라비티를 구매하시면 이 이지바이크를 선물로
1: 무료 배송
0: 아직까지 선물로 무료 배송을 가능하시니까 여러분 홈 죄송합니다 홈 트레이닝의 정말 최고봉 이지바이크 여러분 꼭 한번 체험해보세요. 체험 가능하시죠?
1: 그럼요.
0: 체험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 마사지 체험 물론이고요. 네. 이지바이크 그리고 마사지 체험에서 누리아이 같이 눈 건강을 위해서 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0: 한번 해보시거나
1: 이런 것도 없고
0: 없어요.
1: 그냥 가시면 체험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실 거예요. 요즘 또 이제 원적외선 건식반 신욕기.
0: 아 그렇지 그렇지.
1: 그 체험하러도 많이 오시고.
0: 제가 진짜 저는 웬만큼 있으니까 그런데 없으신 분도 한번 체험 가시면은 거의 뭐 마실 가듯이.
1: 네네.
0: 30분 한 시간은 그냥 시간을 지나가시겠는데요.
1: 그 갤러리아 1층 마켓 들어가는 입구에는 항상 앉아 계시더라고요. 여름에도 앉아 계시더라고요.
0: 근데 그게 좋아요. 이렇게 오시면서 약간 그런 건강 네. 얘기도 하시고 이렇게 네. 가서 말씀하시면 참 좋은데. 자 여러분 대표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213-385-1005번 213-385-1005번입니다. 잠시 여러분 이쯤에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잠깐 더 여러분께 건강한 말씀 나눠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 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 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3: 이 방송은 교통안전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분이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헬스콜에 우리 김원정 쇼호스님 모시고 건강한 말씀 나누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저희가 조금 전에 그 그라비티 그리고 이지바이크에 대해서 여러분 사은품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가을이 오고 겨울이면 말도 살이 찌고 천하의 고약한 마녀도 살이 찌는 청고마비의 계절이 곧 다가오는데 저는 사실 이거를 좀 와이프가 듣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물로 우리 훈이 뭐 사줄까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사자성어 있죠? 사자성어로 녹용홍쌈이라고 제가 진짜로 먹어보고 싶은 남이 사준 걸로 사준 걸 먹어보죠. 우리 와이프가
1: 많이 드셔보셨죠?
0: 아니 저는 먹어봤 제 돈 주고 샀어요.
1: 근데 내 돈 내 산이 제일 효과가 좋다 그러더라고요.
0: 아 그래요? 근데 저는 제 돈 내고
1: 누가 사주길 기다리지 말고
0: 아 그렇긴 해요.
1: 내 돈 내 산으로 사야 이제는, 효과도 더 본다.
0: 맞아 이제는 내가 필요하고 내가 사시는 게 사실 더 현명한 선배입니다.
1: 네. 누가 사주길 기다리다 보면 그 스트레스 받는
0: 그렇게 맞아 맞아
1: 그 시간
0: 맞아 맞아
1: 막 망설이고 막 아들이 사줄까 딸이 사줄까 뭐 지인이 사줄까 그러지 말고
0: 이제는 기다림이 네. 미약이
1: 와이프
0: 아닙니다.
1: 뭐 네. 바라지 마시고요.
0: 맞아요. 네. 차라리 제가
1: 그냥
0: 사서
1: 와이프 것까지 사서 아, 같이 먹는
0: 그래, 그게 낫겠네요. 네네. 그 눈치를 준 거지. 네. 나, 봤지? 나 이런 남자야. 자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또 우리 와이프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이번에 녹용홍삼 여러분 좋은 건 다 아실 겁니다. 근데 녹용홍삼도 많은 분들이 어? 이거 뭐 마트에서 비싼 거 팔던데?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정말 맛과 향만 흉내낸 그런 제품과는 비교를 하시면 안 됩니다. 드셔보시면 확실히 다른 걸 아시거든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뭐 마크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런 거 증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그게 이제 원료가 중요하잖아요.
0: 원료가 제일 중요하죠.
1: 원료가 제일 중요하고 네. 최고의 원료를 사용해 아무래도 효과도
0: 아 그럼요.
1: 특히 가장 소중한 내 몸에 들어가는 건데
0: 그럼요.
1: 우리가 식당 가서도 막 요즘은 식당도 식당이지만 뭐 하나 마켓 같은 데 가서 살 때도 인그리디언트
0: 다 보고,
1: 네, 다 네, 다 보고 원산지 뭐 네. 퍼센트 다 보시잖아요.
0: 그럼요.
1: 얼마나 들어갔는지 네. 네, 이런 최고의 보약을 드실 때 더 깐깐하게 네. 따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녹용 좋은 건 다들 아세요.
0: 아,
1: 거기에
0: 그럼요.
1: 최고급 녹용 뉴질랜드산 녹용인 건 알고 계십니다.
0: 네.
1: 네, 얘기하신 것처럼 이것도 다들 이제 말 믿고 살아야 되지만 말로는 뉴질랜드산이라고
0: 맞아요.
1: 얘기할 수 있으니까
0: 뉴질랜드 많이들 하시니까
1: 우리 그걸 어떻게 확인해요.
0: 맞아요.
1: 그러면 요거는 COO 마크.
0: COO 마크.
1: COO 마크는 네. 뉴질랜드는 이제 워낙 청정 지역이기도 하지만
0: 네.
1: 방목 상태까지 다 국책 사업이어서 정부에서 관리를 해요.
0: 예, 예.
1: 그만큼 깐깐하게 환경까지 다 자라나는 그 사슴이 있는 그런 환경까지 다
0: 네,
1: 체크를
0: 네,
1: 하기
0: 네.
1: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그런 녹용의 최고의 품질입니다. 네, COO 마크는 이제 그런
0: 거를 인증해 주는 거죠.
1: 그렇죠. 그 뉴질랜드 산에만 저희가 마크를
0: 네네.
1: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서류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또 함유량 말씀드렸지만 한 달치 이제 녹용 왜냐면 한의원 같은 데서도 많이 지어 보셨기 때문에
0: 네네네.
1: 녹용이 얼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확 달라지거든요.
0: 그럼요.
1: 그럼요. 네, 22돈 한 달치에 22돈 들어갔다면
0: 와.
1: 이제 가격을 생각을 하세요. 뭐 한 1000불은 되겠구나 막 이러시면서
0: 그렇죠.
1: 저희 22돈 들어갔습니다.
0: 22돈이라고 녹용이.
1: 네, 근데 가격을 지금 15년 넘게 지키고 있어요.
0: 제가 이거를 진짜 아는 척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1: 네.
0: 얼마 전에 아는 분들에게 녹용 얘기 어떻게 우연히 나와가지고 아 뭐 여성분이 녹용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녹용 좀 보약을 지어야겠대. 그래서 아니 요새 보약을 지어도 좋지만 제 상품 좋은 거 많다 해서 제가 이걸 소개를 그냥 아무것도 원고 없이 그냥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좋은 거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약간 아는 척하면서 녹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1: 네.
0: 저는 아는 게 없어요. 하지만 네. 이제 곧 제가 여쭤볼 건데 뭐 상대, 중대, 하대 요 정도는 제가 들어서 알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몇 돈 들어갑니까? 저렇게 물어봤어요. 한약이 몇 돈 들어갔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1: 네네.
0: 그건 모르겠는데 제가 소개하는 거는 22돈이 들어간다. 근데 저희가 아는 생각 보통 돈은 우리가 금반지 할 때 뭐 한 돈짜리 두 돈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22돈이면 얼마큼이야? 해서 너 가서 한의원에서 물어봐 몇 돈 들어가는지. 22돈은 어마어마한 거야. 그랬더니
1: 자신 있게.
0: 그러면 저 상대 중대 하대 다 들어간다.
1: 전지가 들어가는.
0: 전지
1: 거.
0: 그리고
1: 중요하죠.
0: 맨 위에 그 부분을 뭐라고 하죠?
1: 거기 끝 부분은 붕골 팁이라고 하죠.
0: 붕골 팁. 아, 제가 그 단어를 몰라가지고.
1: 왜냐하면 이제 네. 양기가 모인 그 머리를 뚫고 자란 녹용이잖아요.
0: 네네네네.
1: 그러니까 이거는 죽어 있는.

0: 그래서 드셨을 때 또 몸에서 반응하는 게 또 다르고.
1: 다르고.
0: 근데 이 부분을 안 쓰는 녹용도 많아요. 그냥 중대 못 중간
1: 쓰는
0: 부분.
1: 거겠죠. 네, 안 쓰긴 뭐 그렇고 못
0: 가격이
1: 쓰겠죠.
0: 올라가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네. 저렴한 제품들도 녹용 홍삼들 뭐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재료에서 차이가 나는
1: 네네네네.
0: 거예요. 그래서 중대 부분, 하대 부분은 이제 각질화가 조금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도 영양 성분들이 필요한 영양 성분들이
1: 그렇죠.
0: 있어요.
1: 네네.
0: 뼈를 튼튼하게 하는 뭐 이런 칼슘 성분들도 네. 있고 그 강글리오사이드라고 해서 세포막을 이루는 성분. 요거 모유에 많아서 우리가 왜 모유의 중요 성분들 만나서 막 그 꼭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1: 네네.
0: 근데 그런 성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녹용에. 그래서 전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드셨을 때 몸이 회복되고 원기가 회복되는 게 느껴지는 거죠.
1: 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첫 물 그것만 첫 물만 쓴다. 그죠? 제가 이거를 또 강조를 했거든요.
0: 첫 물. 첫 번째
1: 처음에 우려낸.
0: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원료를 다 폐기를 해요, 저희는.
1: 그러니까 첫 물 우려내고 난 다음에 남은 것들을 그냥 폐기를 하신다는 거죠. 재활용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정말 제일 좋은 재료로 가장 좋은 첫 물만 우려낸 정말 22톤의 녹용을 넣고 그다음에 홍삼도 그냥 홍삼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홍삼을 써서 6년근이죠.
0: 강원도 6년근.
1: 6년근. 홍삼을 농축액에 함께 넣어서 정말 시너지를 가장 최대치로 끌어올린 녹용 홍삼. 이게 지금 15년간 거의 같은 가격이라고 하셨는데
0: 15년 넘게. 근데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고 얘기들을 하시면서
1: 현실적으로 사실 어려운 얘기거든요.
0: 환율이 떨어졌냐 뭐 네.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1: 네.
0: 저희가 처음 녹용 홍삼도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1: 네.
0: 이게 이제 소문이 나잖아요.
1: 네.
0: 그리고 미주 지역에 계시는 한인들 건강 좀 생각하시는 분들 어르신들부터 시작해서 젊은 분들까지 남녀노소가
1: 네.
0: 다 찾다 보니까 그리고 요 캘리포니아 지역만이 아니라 저희는 50개 주
1: 전주에서 네,
0: 전주를. 그 타주 같은 경우에는 10박스씩 구매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1: 그냥.
0: 들여올 때마다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컨테이너 박스가 점점 커지면서
1: 그래서
0: 양이 늘어나니까 그걸 맞출 수도 있는 거고 한국에서 특히 그 수출용인 거죠. 저희 미주로
1: 네네네네.
0: 오는 거는 그 첫물만을 더 확실하게 사용을
1: 좀 더
0: 따로 공장을 가동을 시켜서
1: 아 미주
0: 합니다.
1: 수출용으로만
0: 네.
1: 따로
0: 그래서 여기 온 걸 네. 다시 역으로 사가시는
1: 한국으로
0: 한국에
1: 아.
0: 있는 것보다 더
1: 프리미엄이다.
0: 어,
1: 그러네요. 맥센사네요.
0: 네, 저희가 추석에 고급 배송 원하시는 네.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무료 배송으로 여기 들어온 거 바로 고급 배송
1: 오,
0: 무료로 해드립니다. 헬스코리아에서 건강 생각하시는 분들은 녹용홍삼 안 드셔보신 분들 없고 그리고 드시면 다르다는 걸 느끼세요. 일단 뭐 원기 회복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라나는 아이들
1: 네.
0: 그 물론 이제
1: 청소년기들.
0: 강 근골해서 뼈도 튼튼해지고 뭐 체력 강화된다고 하는데 또 총명해지는 이런 데도 굉장히 도움을 받아서
1: 네.
0: 수험생들도 많이 먹고요. 집중력도 강화시킨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세포 활성화나 뭐 성장 촉진, 뭐 조혈 보혈 작용이 있어서 임산부도 그러니까 임산부가 아니라 이제 출산 후에 출산 후에 드시면
1: 산후 관리가 굉장히
0: 그렇죠.
1: 중요하거든요.
0: 빈혈 뭐 이런 거
1: 그때 잘못하면 평생 욕 먹습니다. 진짜.
0: 그럼요.
1: 제가 그때 자리하고 지금 먹고 사는 거예요, 제가.
0: 몸을 따뜻하게 하는데 네. 굉장히
1: 네.
0: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1: 진짜 최고죠, 산후조리에는.
0: 네. 남편분이 꼭 챙겨주시거나 또 이제 시부모님이나 또 부모님들이 많이 챙겨서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와서 사가시는 분들 많아요. 꼭 본인 것뿐만 아니라
1: 네.
0: 주변에 사랑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건강 선물하면은 건강 그 드실 때마다도 생각나고
1: 그렇죠.
0: 가장 큰 선물이다라는 걸 아시거든요.
1: 그럼요, 그럼요.
0: 그러니까 뭐 좋은 명품 뭐 이런 것들 선물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런 건강을 위한 헬스콜에 선물하는 게 이런 특별한 뭐 추석이나
1: 네.
0: 이런 의미 있는 날에 의미 있는 선물로 전달이 된다라고
1: 아,
0: 얘기를 하십니다.
1: 너무 좋네요. 이게 지금 여러분 녹용홍삼이요 가격이 여러분 진짜 15년 넘게 이렇게 꾸준히 지켜주시는 거 너무 감사한데 오늘 여러분 또 거기다 특별히 프로모션을 또 진행해 주십니다. 보통 구매하시면 두 박스 이상 구매하시잖아요.
0: 왜냐하면 보약은 두세 달 드셔야 효과가 있으니까.
1: 그렇게 안 하고 한 달만 먹어볼래 하시는 분도
0: 네.
1: 나랑 와이프랑 같이 또는 나랑 남편이랑 같이 이렇게 드시는 게 사실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두 박스 구매하시는데 오늘 두 박스를 구매하시면 상품을 주십니다.
0: 천진단. 이것도 뉴질랜드산 최고급 녹용
1: 네.
0: 전지 다 사용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환으로 돼 있어요.
1: 환으로 된 알약 같아요. 씹어 드시는.
0: 키스도 너무 고급스러워서 선물용으로도 많이 나가요. 그래서
1: 네.
0: 천진단 정품 30판 한 달치가
1: 네.
0: 250불인데
1: 네.
0: 이거 그냥 두 박스 구매하시면
1: 선물로.
0: 선물로. 그러니까 세 달치 드셔도 되는 세 달 뭐 드셔도 되는 거고 요거는 선물하셔도 되고.
1: 아 그렇죠. 세 달을 그냥 드셔도 되네요. 두 박스
0: 그럼요,
1: 드시고
0: 그럼요.
1: 천진단을 그냥 환으로 드셔도 되네요.
0: 그리고 요거는

0: 네.
1: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뭐 등산이나 막 여행 많이들
0: 예.
1: 다니시잖아요. 그럴 때 요거를 갖고 다니시는 분과 안 다니시는 분이, 왜냐면 노는 거 어때요? 여행 다니는 거 어때요?
0: 맞아요.
1: 체력이 있어야
0: 놀
1: 됩니다.
0: 때 체력 없어 못 노는 게 제일
1: 막
0: 억울합니다.
1: 그
0: 진짜
1: 이게
0: 억울해.
1: 하루 이틀 지날 땐 괜찮다가 뭐한 일주일씩 놀러 가실 수도
0: 아, 그렇죠.
1: 있잖아요.
0: 뭐
1: 그러면
0: 몇밤
1: 탁
0: 며칠
1: 이게 드시면,
0: 가시면.
1: 아니 그 너무 친구분이 이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와서 경험담을 얘기하신데, 아우 내 친구가 아니 이틀 지나면서부터 얘가 기력이 딸려가지고 내가 안 주려고 그러다가 하나
0: 안
1: 이렇게
0: 주려다가
1: 줬더니 그 다음날 너 어제 나한테 뭐 줬냐고. 세상에 뭘 줬는데 아침에 눈을 뜨고 딱 일어났는데 몸이 이렇게 가뿐하고 기운이 나냐고. 너 혼자 뭐 사서 먹냐고. 그분도 저희 고객 되셨어요. 그래서.
0: 근데 진짜 중요하신 말씀인 게 제가 한동안 잠깐 조용을 방치했을 때 불금이랑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회식하고 뭐하다가 노래방을 갔는데
1: 네.
0: 제가 정말 저기 잘 놀거든요. 근데 제 옛날 별명이 4AM이었어요. 4시까지 집에 못 간다고 저랑 만나면. 근데 와 11시 됐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나왔습니다. 집에를 택시 타고 가면서
1: 기력이 떨어져서.
0: 너무 슬픈 거예요. 내가 힘들어서 못 논다는 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은 겪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 진짜 근데 아까 여행
1: 체력이 안
0: 말씀하셨잖아요.
1: 딸려, 안
0: 여행 제가
1: 따라줘서.
0: 진짜로 장모님 모시고 갔을 때도 피곤해
1: 그럼요.
0: 하시면은 그냥 만삭 귀찮아 아, 됐어 됐어 기껏
1: 그리고
0: 오셨는데
1: 아무리 좋은 데 가고 안 보여요.
0: 안
1: 안
0: 보여 진짜
1: 들어와요. 안 들어오고
0: 귀찮아요.
1: 좋은 걸뭐 가서 또 먹잖아요. 여행 가면 그것도
0: 그쵸
1: 맛도 모르고 입맛,
0: 맞아요.
1: 기력 떨어지면 입맛부터 떨어집니다.
0: 즐기질 못하시더라고.
1: 네.
0: 그러니까 그런 분들 여러분 아 근데 진짜 천진난 이런 것들은 또 골프 치시는 분들도 되게 좋겠다. 골프 한번
1: 그럼요.
0: 쫙 돌려도 딱 나인홀 딱 치고
1: 제가 좀 그랬죠. 그 사랑 받았죠.
0: 진짜 인기 많을 것 같아요. 하나
1: 저보다
0: 딱
1: 잘 치는
0: 돌리면
1: 분들하고 할 때.
0: 그거 왜 줘요? 그러면 그분은 주면 안 되죠.
1: 아유, 그래도 껴주셨으니까.
0: 아, 근데 굉장히 그렇게 되면 여러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경몽사 여러분 350불 오늘 두 박스 구매하시면 사은품으로 250불 상당의 천진단 1개월분 천진단 한 박스를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헬스코리아입니다. 전화번호 213-385-1005번 213-385-1005번이고요. 가까운 매장 가시면 여기 진짜 포장도 정말 고급스럽고요. 이 패키지가 너무 좋아서 드실 때도 아 내가 정말 좋은 걸 드시는구나라는 걸 느낌도 받으시겠지만 선물로 하셔도 아이 사람이 나를 정말 생각해서 줬구나라는 정말 좋은 선물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아까 사실 제가 처음에 아 요거 없어고 조금 서운했었는데 뒤에 있네요. 에브리버뜨리가 에브리버뜨리 스핀 요게 또할 얘기가 많거든요. 아주 똑똑한 우리 여러분
1: 서운하실까봐 챙겼죠.
0: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너무 재밌는 얘기인데 건강을 챙기셨으면 그 건강하시면 뭐 하실 거예요? 아름답게 즐기셔야죠. 청소하시면 안 됩니다. 건강을 챙기신 분들은요 아름답게 쉬시고 청소는 이제 에브리버뜨리 스핀 슬림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지금 요새 여러분 출시가로 굉장한 세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요거 한번 잘 들어주세요. 청소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청소는 남자분들이 해야 된다는 의견이 반이 있고요. 반은 아니다. 청소는 거의 매일 해야 되기 때문에 여자가 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남자가 뭐 하면 요새 뭐 맞벌이도 많이 하시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남자분들이 많이 일을 하시면 여자분들 집에서 하시는데 물걸레 지력이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허리 뭐
1: 힘쓰는 건
0: 손목
1: 남자분들이 하셔야죠.
0: 라고 많은 분들이
1: 네.
0: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남녀 불문하고 로봇에게 맡기는 시대가
1: 남자분들이
0: 왔어요.
1: 와서 사세요. 본인들이 이제
0: 안 그럼
1: 청소해.
0: 내가 해야 되니까
1: 그럼요.
0: 그렇죠. 내가 해야
1: 주말에
0: 되니까.
1: 대청소할 때 물걸레 청소해야 되니까
0: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1: 수시로
0: 남자분들이 사세요.
1: 돌리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0: 그렇죠.
1: 남자분들 지혜로우신 분들은 남자분들이 오십니다.
0: 이 물걸레질이 여러분 진짜 사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거 엎드려서
1: 그럼요.
0: 무릎 이렇게 대고 손목
1: 중노동이에요,
0: 정말
1: 중노동.
0: 준노동이에요. 그렇게 하면 뭐 합니까? 내일 되고 모레 되면 또 그렇게 되고 이게 쳇바퀴 돌듯이 이게 너무 힘들거든요. 이제 여러분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로봇 청소기, 로봇 청소기의 자존심, 에브리봇 3 스핀 슬림을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들리는 소문에 헬스코리아 매장 가시면 얘가 막 돌고 있대요. 예,
1: 그럼요.
0: 그래서 가끔 지나가다
1: 모든
0: 발 밑에 막
1: 매장을
0: 돌고 있는 아이를 보면은 아 얘가 에브리봇 3구나 보시면 되는데.
1: 열일하고 있죠.
0: 네, 이 친구 여러분 혹시 들으시는 분들 막 그걸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최신형입니다. 에브리봇 3 스핀 슬림이에요. 그냥 에브리봇 3 찾으면 안 되시고요. 이게 뭐 압도적으로 시장 점유율 1등이라면서요.
1: 에브리봇은 좀 많이들 아세요.
0: 예.
1: 물걸레 청소계
0: 워낙
1: 최강자다. 예,
0: 유명하니까요.
1: 그 회전력으로
0: 네.
1: 바퀴가 없이 딱 밀착이 돼서
0: 이게 기가 막혀요.
1: 너무 시원하게, 정말
0: 바퀴 없이 간다는 게.
1: 내가 한 거보다 내 남편이 그냥 한 거보다도
0: 네.
1: 꾹꾹 누르면서 찌든 때까지, 특히 부엌에 막
0: 맞아
1: 그런 데
0: 기름 튀고
1: 기름 그런
0: 찌르면
1: 찌든 때까지 광이 날 정도로 얘가 다 닦고 다니는데 네. 최신형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뚜리스핀이 기존에 있었어요. 근데 이건 슬림이라고 이제 최신 버전. 그러니까 그거랑 가격 차이 여러분들 비교하셔야 됩니다. 슬림은 일단 높이가 낮다는 거예요.
0: 슬림하다는 거죠.
1: 가장 낮은. 아, 가장 낮은 자세로. 네. 낮은 자세로 무엇을 하느냐? 우리가 손이 안 닿는 밑에 틈새, 틈새. 부분들.
0: 그렇죠.
1: 그러니까 침대도 그렇고 뭐 침대 같은 경우에 좀 이렇게 공간이 있다고 하지만
0: 옷장,
1: 소파, 뭐,
0: 소파
1: 아래쪽 낮은 서랍장.
0: 그렇죠.
1: 이런 데는 그러니까 포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한 번씩 가구를 막 무리해서 옮겨 가지고 하면 어머 이 안에 이 먼지가 막
0: 맞아.
1: 그 호기로 다 들어가요. 특히 그 까나라기들 있거나 아이들, 그리고 강아지 키우시는 그렇죠, 분들 막 그런 안쪽에 네.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런 미세 먼지까지 싹 다 잡아서 그냥 말끔하게 그러니까 흡입이 아니라 흡착이잖아요.
0: 흡착.
1: 시원하게 청소를 해줍니다.
0: 저는 이 친구가 정말 기가 막힌 게 아까도 바퀴 없이 몸 체중으로 쫙 끌고 가도 멋있지만 진짜 좋은 게 이 패드가 네. 몸체보다 더 튀어나와 있어서
1: 그쵸.
0: 이 벽 끝에 모서리 부분 이런 것들을
1: 엣지
0: 부분을 죄송합니다. 엣지 부분을 네. 엣지 있게 부딪히지 않고 또는 이게 센서가 있으니까 사실은 부딪히면 통 그냥 피하고 때려들면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청소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패드가 오히려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센서가 감지를 하더라도 그 전에 이미 패드가 청소를 했다는 거잖아요.
1: 그럼요. 가장
0: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1: 거기다 엣지 모드가 있어요. 네. 뭐 여러 가지 모드가 있지만 네. 엣지 모드는 저는 마지막에 한번 그거 돌리라고. 왜냐면 얘가 한번 충전을 하면 200분을 쉬지 않고 일을 해요.
0: 200번 사람도 못해요.
1: 계속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네네. 마지막은 저는 엣지 모드를 쫙 하면 네. 얘가 전체 그 가장자리 선 그러니까 집의 그
0: 끝자리들
1: 선, 끝자리들을 네. 그 보고 있으면 되게 신기해요.
0: 아, 그러면 쫙 하는 거예요 얘가?
1: 쫙 돌아요. 그러니까 가운데 부분 이런 면적들을 하는 게 아니라 엣지 모드를 꼭 마지막에 있구나. 마무리로 해주시면 모든 청소는 끝입니다.
0: 야, 기가 막히게 똑똑하네.
1: 기가 막혀요. 똑똑하고 스마트하고 또 2층에서 뭐 돌리더라도 200분이기 때문에 1, 2층 다 왜냐면 저희가 무선 사용할 경우에는 네. 1층 청소했는데 2층
0: 그렇죠. 또 충전했어.
1: 네, 충전 또 한참 해야 되고 그러는데 맞아. 이거는 전혀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될 만큼 그 물걸레는 하다 보면 물이 마르잖아요. 그걸 걱정하시는데
0: 맞아요. 네.
1: 스마트합니다. 자동 물 공급 시스템이에요.
0: 아, 자기가 알아서.
1: 알아서. 근데 그 물 양을 조절을 3단계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흥건하게 해야 되겠다. 찌든 때가 있는 네네네네. 이런 곳들. 부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요건 두 개나 세 단계로 하는데 두세 단계로 하지만 뭐 좀 물걸레가 그렇게 약하게 좀 하고 싶다. 아니면 아예 마른 걸레로 뭐 강아지 털 같은 것만 좀 날리는 것들 잡고 싶다 하실 때 왜냐면 우리가 물걸레를 쫙 하고 나서도 마른 걸로 한번 하잖아요 또
0: 예, 예.
1: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0: 심지어 여러분 그 소음은요 도서관 정도 되면 이제 43데시벨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그 정도 소리밖에 안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밤에도 주무시는 동안에도 돌리셔도 되고요. 아까 우리 호수님께서 슬림하다 낮은 자세로 모신다고 했는데 높이가 8.3cm랍니다. 야, 그거 진짜 다 밑에 쏙쏙 들어가겠네.
1: 그렇죠. 어... 그러니까 뭐 시원하게 정말
0: 기가 막힙니다.
1: 이거 하나 있고 없고가 또 사람의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0: 맞아.
1: 그렇게 청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0: 사람 남편 시켜도 짜증내면서 못합니다.
1: 그냥 그라비티나 디바의 네. 몸을 맡기시고 그렇죠. 아니면 우아하게 커피 드시면서 걔가 청소하는 걸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0: 아, 볼증을 어디서 누려야 해야죠.
1: 네.
0: 아니 근데 또 하나 똑똑한 게 이게 진짜 밝음 센서 기능이랑 이게 뭡니까?
1: 네,
0: 이거 되게 멋있던데요?
1: 저희가 외출을 저도 해요. 근데 많이들
0: 켜놓고 이제 돌려놓고,
1: 켜놓고 예, 이제 시간 절약하려고 마켓을 갈 수도
0: 그쵸,
1: 있고 뭐 볼일 보러 나갔다 올 수 있잖아요. 막 알아서 얘가 이제 멈출 때 또 아무 데서나 멈추는 게 아니라 네. 가장 밝은 곳에서 눈에 띄게끔 나 여기 있어요.
0: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1: 아니면 얘가 슬림이어서 아무 데나 다 밑으로 들어간다
0: 그랬죠. 예를 들어서
1: 어떤 때
0: 뭐,
1: 침대 밑에서
0: 네, 그런 데 들어가서 쉴 수도 있잖아요.
1: 그러니까 찾느라고 그전 다른 모델 사용하신 분들은
0: 네.
1: 찾느라고 정신이 없으셨대요.
0: 맞아요.
1: 얘가 보면 일어난 것 같은데 사라져가지고 찾을 수도 없고
0: 어디 미아가
1: 네, 뭐 핸드폰이면 전화해서 울리기라도 안 되는데 근데 얘는 제일 그 밝은 곳에서 딱 보이게
0: 자기가 착 찾아서 네. 나오는 거구나. 야, 그러니까 이건 진짜 똑똑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물걸레 청소에 대한 이 로봇 시대는요 선택에는 정말 필수인 것 같습니다.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여러분 저 이렇게 보여. 아, 근데 진짜 사은품 주시죠 이거.
1: 저희 지금 가격도 너무나 훌륭한 네. 가격 최저가입니다. 저희 329불인데 세 장이 걸레가 이제 들어가잖아요.
0: 기본 패드. 물걸레, 네, 네, 패드가
1: 두 세트를 기본으로 원래 드려요.
0: 네네.
1: 다른 데서 만약 구매하셔도 더 비싸게 주고 세 장씩
0: 두 팩.
1: 네, 여섯 장 가는데 저희 열두 장.
0: 아 깜짝이야. 그러니까 열두 장을 더 주신다는 거죠?
1: 더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열두 장이 아니라
0: 총 열여덟 장.
1: 열여덟 장. 그러니까 그러면 뭐 1년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뭐 한동안은
0: 그냥 비밀비도 막 돌리시면 되네.
1: 이거 따로 12장 구매하시려고 생각해보세요.
0: 이것도
1: 몇 개 나가요? 그럼요.
0: 그러던데. 와, 여러분 지금 에브리보트리 스핀 슬림을 출시가 가격으로 120불 할인해 주십니다. 329불에 만나실 수 있으면서 기본 물걸레 패드를 원래 6장인데 12장을 무려 더 증정해 줘서 총 18장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헬스코리아입니다. 213-385-1005번 여러분 꼭 가셔서 지금 그라비티도 한번 체험해 보시고 이 돌고 있는 우리 친구 에브리버트리 스핀슬림도 꼭 만나보시면 좋겠는데 매장 위치 한번만 듣고
1: 네, 저희 헬스코리아 한인타운에는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는 갤러리아 몰 마켓 들어가는 1층 오른쪽 입구에 있고요. 2층은 에스컬레이터 옆에 있습니다. 부에나팍은 비치길에 있는 한남체인몰 그 주차장에서 한남체인 등지고 오른쪽 바라보시면 되고요. 가든그로브는 길버 선상 길버 플라자 그 북창동 순두부 있는 그 라인에 있으니까 직접 가셔서
0: 네.
1: 에브리보 뚜리스핀
0: 슬림.
1: 슬림도 네. 뭐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0: 그렇죠. 똑똑하게 잘하는지 보시고,
1: 보시고 또 마사이처에 누워서 누리아이도
0: 이즈바이크도
1: 하시고
0: 한번 보시고
1: 이즈바이크도 하시고 또 원적외선 건식반신욕기도 보시고
0: 할 거
1: 디바도
0: 많았어요,
1: 하시고
0: 나오시면은 녹용홍산 다 들고 나오시면 네네. 되시는 겁니다. 네, 너무 좋네요. 자 오늘 이렇게 너무나 건강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0: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또 폴리스의 Every Breath You Take 들으시면서 저희 훈이와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잠시 후 전화 말씀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훈이 함께하는 훈한 카페 2부 시작합니다. 자, 오늘 2부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루에 듣는 문학 첫 장을 열어볼까요? 오늘 하루에 듣는 문학은 아주 유명한 성당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파리의 노트르담 대 성당. 높은 탑, 거대한 종, 화려한 스테인글라스. 그리고 그 높은 종탑 위에 사람들이 모두 무서워하던 한 남자가 살고 있습니다. 등은 굽었고 한쪽 눈은 보이지 않고 얼굴은 심하게 일그러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괴물이라고 부릅니다. 그의 이름은 콰지모도. 그런데 이 문학을 쭉 보다 보면요, 과연 누가 괴물일까? 누가 과연 나쁜 괴물일까에 대한 질문이 여러분께 나타나게 될 겁니다. 오늘 만나볼 작품, 아 뭔가 좀 긴장하게 하려고 했더니 좀 오버한 것 같죠? 오늘 만나볼 작품입니다. 빅토르 위고의 노트르담의 꼽추. 자, 작가 빅토르 위고는요, 1802년 프랑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대표작 레 미제라블, 레 미제라블 잘 아시죠 여러분? 레 미제라블, 노트르담 드 파리, 이 원어로 노트르담 드 파리 뭐 이렇게 하는, 우리한테는 이제 노트르담의 꼽추라고 읽혀지죠. 근데 이 위고는요, 단순히 소설을 쓴 사람은 아니고요, 그는 시인이자 정치인이었고요, 사회 문제에 목소리를 냈던 사람입니다. 이 작품을 쓴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파리에서는요, 중세 건축물들이 낡았다는 이유로 철거되거나 함부로 개조되는 일이 많았다고 해요. 이 위고는 이런 분위기를 굉장히 안타깝게 봤습니다. 그래서 노트르담 대성당 자체를 이 소설의 중요한 주인공처럼 등장시켜버립니다. 즉, 이 소설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중세 파리와 노트르담을 살려내기 위한 작품입니다. 자, 가볼까요? 이야기의 배경은 15세기 말 파리입니다. 프랑스의 파리, 우리 날라다니는 파리 아니고요. 프랑스 파리, 프랑스 드 파리, 파리, 파리입니다. 파리. 그날 파리는요, 축제로 떠들썩했습니다. 사람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음악과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하하호호호. 네, 축제 중에 아주 이상한 대회가 열리는데요. 누가 가장 이상한 얼굴을 만드느냐? 그러니까 어글리 페이스 만드는, 웃긴 얼굴, 기괴한 얼굴 만들기 행사를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얼굴을 막 구겨가면서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그때 어느 순간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저 사람이 우승이네! 예, 저 사람이 우승이야! 근데 문제가요, 그 사람은 얼굴을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얼굴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 남자가 바로 콰지모도. 이 콰지모도는요, 노트르담 대성당의 종직입니다. 어릴 때 버려졌는데 노트르담의 성직자였던 클로드 프롤로가 그를 거둬서 키우게 됐죠. 콰지모도는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죠, 몸이 크게 뒤틀려서 곱추가 돼 있고 성당의 거대한 종을 하도 울려대는 탓에 귀도 거의 안 들립니다. 이제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못하고요, 평생을 성당 안에서만 살아왔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사람이죠. 밖으로 나가면 사람들이 놀립니다. 돌도 던지고요, 비웃고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콰지모도에게 노트르담은, 노트르담 성당은 집이자 이 세상 모두 전부입니다. 그딸 광장에 또 하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단번에 끄는 젊은 미모의 여성, 바로 에스메랄다. 이게 에스메랄다 이름입니다. 춤을 추고 탬버린 치면서 막 공연을 해요. 사람들이 그녀를 보면 환호를 합니다. 이야, 최고다, 브라보, 이뻐요, 언니 이뻐요. 콰지모도는 반대죠. 콰지모도는 나타나면 사람들이 피하고 비웃고 돌을 던지는데, 에스메랄다가 등장하면 사람들이 몰려들고 환호를 합니다. 한 명은 외모 때문에 미움을 받고 한 명은 외모 때문에 사랑을 받는 거죠. 이 두 사람 곧 깊은 운명에 빠지게 됩니다. 자, 성직자였던 크롤드 프롤로, 노트르담의 고위 성직자입니다. 지식도 많고요, 엄격하고요. 이분이 콰지모도를 어릴 때 거둬들였죠. 버려져 있던 콰지모도를 어릴 때 걸어서 같이 키웠습니다. 뭐 겉으로 보면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그런 성직자 인물이죠. 그런데 이 프롤로가요, 에스메랄다, 공연을 하는 에스메랄다를 보는 순간 완전히 흔들립니다. 그녀에게 끌리는 거죠. 하지만 자신의 신분이 있지 않습니까? 성직자로서 그 감정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생각이 뒤틀립니다. 잠깐만, 내가 이렇게 괴로운 거는 저 여자 때문이야, 저 여자. 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집착이 됩니다. 어떡할까요? 프롤로는, 성직자 프롤로는 콰지모도에게 그 여성 에스메랄다를 납치하라고 시킵니다. 밤에 에스메랄다가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콰지모도가 나타나서 그녀를 붙잡습니다. 에스메랄다는 소리를 막 지릅니다. 그때 한 무리의 병사들이 여자의 비밀을 두고 나타나죠. 그 중심에 젊은 장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페비스. 그가 에스메랄다를 구하죠. 콰지모도는 그 자리에서 체포됩니다. 그런데 에스메랄다는요, 자기를 구해준 그 잘생긴 젊은 장교 페비스에게 한눈에 뿅 마음을 뺏깁니다. 크, 드라마 같네 진짜. 에? 이게 얽히고 설킵니다. 이 페비스. 자, 여기서 페비스는요, 젊은 장교예요. 잘생겼고 멋있습니다. 에스메랄다 입장에서는 자기를 구해준 영웅이죠. 근데 그는 이미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더 문제는 에스메랄다에게 진지한 사랑을 느끼긴, 그렇게 말하기 좀 어렵고요, 그냥 가볍게 보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메랄다는 그거를 모르죠. 그냥 첫눈에, 그냥 눈에 뿅 간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 작품에서는요, 자, 외모가 훌륭한 사람이 꼴 좋은 사람이라는 공식이 없습니다. 보통은 외모가 좀 깔끔하고 잘생기고 뭐 그러면 조금 좋은 사람으로 나와게 마련이죠.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납치 혐의로 현장범으로 잡힌 우리 콰지모도 공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 앞에, 만인들 앞에 묶여서 채찍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막 욕을 하죠. 구경거리하고. 너무 채찍을 맞고 힘들다 콰지모도가 제발 물 한 모금만 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물 한 모금 주세요. 뽀빠나이지. 하여튼 근데 귀도 잘 안 들리죠. 얼굴도 그렇죠. 그리고 막 지금 하도 많이 맞고 해서 말도 잘 못하니까 사람들은 비웃는데 아무도 도와주질 않아요. 그때 한 사람이 탁 나옵니다. 누굴까요? 바로 에스메랄다. 사실은 에스메랄다 입장에서는 이 남자 콰지모도가 자기를 납치하려 했던 사람이에요. 뭐 내용은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를 납치하려 했던 남자거든요. 그런데도 그녀가 나타나서 그에게 물을 줍니다. 콰지모도는 처음으로 자기를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콰지모도는요, 평생 사람들에게 왕따 취급당하고 괴물 취급받고 그래서 성당에 숨어 살고 있는데 에스메랄다는 그에게 물을 한 모금 준 겁니다. 아주 별거 아닌 작은 행동이지만 콰지모도에게는 처음 받아본 인간적인 그런 친절이었죠. 그때부터 우리 콰지모도는 마음이 싹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요? 그도 에스메랄다를 사랑하게 된 거죠. 아, 얽히고 설킵니다 정말. 근데 그의 사랑은 그 성직자인 프롤로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프롤로는 내가 너를 가져야 해 라고 했기 때문에 납치하라고 했죠. 하지만 콰지모도는 너만 행복하면 된다 라는 사랑입니다.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고요, 그게 작품을 관통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한편 에스메랄다는 누구를 사랑하죠? 젊은 장교 페비스를 사랑하죠. 드디어 에스메랄다가 페비스를 다시 만납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페비스는 가볍게 그녀를 생각합니다. 근데 둘이 몰래 만나는 장면을 누군가 숨어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성직자인 프롤로입니다. 그가 질투와 집착에 폭발합니다. 우와, 이게 나를, 응? 내가 너를 좋아하는데 어디 딴 남자를 만나? 이성을 잃어버리죠. 프롤로가 페비스를 공격합니다. 뭐 습격을 한 거죠. 칼로 찔러버립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현장에 남은 사람은 에스메랄다밖에 없죠. 페비스는 칼에 맞아 쓰러져 있고 프롤로는 도망가서 사라졌으니까요. 결국 사람들은 에스메랄다가 페비스를 공격했다고 믿습니다. 이게 또 참 사회적인 게 문제가, 당시 사람들은 그녀를 공연을 보고 좋아했지만 그녀를 집시 여인으로, 떠돌이 집시 여인으로 보고 편견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녀 사냥같이 저 여자는 마법을 쓰는 마녀다라는 의심까지 하게 됐습니다. 결국 에스메랄다는 재판을 받게 되고 그녀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야, 진짜 그 자기들이 환호하고 좋아했던 그녀가 페비스를 몰래 공격했다고 사람들이 또 우우 모여가지고 집시 여인 저걸 어떻게 믿냐, 저 마법 쓴다더라 그러면서 공개 재판을 받으면서 사형 선고까지 받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인물들이 막 얽히고 설켰습니다. 그죠? 콰지모도 모두에게 괴물로 취급받던 그 아이가, 어릴 때 버림받은 아이를 성직자인 프롤로가 결국 안아들여서 성당에서 키웠죠. 근데 그 광장에서 놀림받고 쫓김받던 콰지모도에게 반대의 모습을 보였던 우리 에스메랄다. 누구나 보면 반할 만큼 미모의 그런 여성이 공연을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환호를 하다가 그를 매력에 빠진 이 프롤로가 성직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집착을 보이면서 그녀를 납치하고려고 하죠. 납치하려고 콰지모도를 썼지만 실패하고 젊은 장교 페비스에게 뺏기면서 페비스에게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는 우리 콰지모도. 그러면서 이제 채찍으로 맞으면서 물 한 모금 준 여자에게 사랑에 빠지고 그녀는 또 페비스를 사랑하고 막 얽히설켰습니다. 그러면서 프롤로가 질투해서 그냥 장교를 찌르고 도망가고 이게 뭔 일입니까? 그러다가 여자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지금 제가 1부 마무리입니다. 기가 막히죠. 진짜 사실은 모르겠어요. 아무리 콰지모도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성직자인 그 프롤로의 명령으로 잘못된 행동을 한 건 맞죠. 어쨌든 납치하라고 해도 하면 안 되는데 나쁜 행동을 한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에스메랄다의 친절, 물 한 장을 준 것 때문에 바뀐 거죠. 자,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은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덕망, 이게 정말 머독에 덕망 맞던 이런 성직자인 프롤로의 실제 모습도 우리는 알 수 없고요. 네, 뭐 사람의 에스메랄다의 마음도 모르고요. 그 정말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 이쯤에서 여러분과 함께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무슨 노래를 들까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은 또 우리가 지금 나오는 배경이 프랑스 파리 아니겠습니까? 샹송 한 곡 듣고 가셔야겠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정말 유명한 곡 준비해봤습니다. 이브 몽땅 고엽이죠. 이 노래 듣고
1: Des jours heureux où nous étions amis.
0: 다시 돌아올게요.
1: En ce temps-là, la vie était plus belle et le soleil plus brûlant qu'aujourd'hui. Les feuilles mortes se ramassent à l'appel, tu vois, je n'ai pas oublié. Les feuilles mortes se ramassent à l'appel, les souvenirs et les regrets aussi.
0: 프랑스의 정치를 느껴보십시오.
1: Et le vent du nord les emporte dans la nuit froide de l'oubli. Tu vois, je n'ai pas oublié la chanson que tu me chantais.

0: 네, 이브 몽땅의 고엽 들으셨고요. 아, 참 노래가 멋지죠. 이런 노래 들으시면 정말 그런 노틀담 드 파리, 파리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저희가 넘어가기 전에 잠깐 우리 작가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이참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빅토르 위고 작가님은 참 특이하신 분입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성격도 쾌활하고 호탕한 성격이었다고요. 근데 그만큼 또 바람둥이였다고 이름이 자자하시고요. 그 시대에서 또 워낙 장수를 하신 걸로도 유명합니다. 나이를 뭐 80일 먹었어도 그런 메이들이나 여러 여성과 잠자리에 들었다고 유명하고요. 동갑내기 친구인 알렉산드로 듀미나 아니면 명탐정 비독도 비슷하게 같이 어울려 다녔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였느냐? 우리 빅토르 위고 작가분이 사망했을 때 그를 기리기 위해서 파리의 모든 사창가가 하루 동안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게 진짠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이게 나와 있는 걸 봤는데 야, 이 정도까지 대단한 분이셨는지는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또 사실 당시로서 굉장히 장수란 거잖아요. 80, 83살까지 살았다 보니까 굉장히 장수하신 건데 막내를 빼고는 모든 자식과 아내, 뭐 연인 다 먼저 자기보다 세상을 먼저 떠나는 그런 슬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연인이었던 드루에가 죽기 전에 편지를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이야. 당신을 저는 뭐 곁에 두고 보고 싶어도 이제 몸이 안 되니 먼저 가서 우리 먼저 간 아이들과 함께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고 장수하고 있는 위고에게 썼다고 하는데 그 가족들이 좀 그래요. 자녀들이 워낙 좀 사망한 게 비극이 많습니다. 막 얘기해 보면은 첫째 큰 아들이 태어난 지만 석달 만에 죽고요. 뭐 둘째 이제 뭐 큰딸인 레오폴딘도 19살에 남편과 함께 보트에 탔다가 배가 뒤집혀서 익사를 했고요. 그게 또 이제 임신했을 때참 그런 봉변을 당했다고 하는데 뭐 나머지 다녀인 애들도 뭐 병으로 죽고 뭐 이렇게 해서 참 여러 가지 좀 가정사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재밌는 게그 기네스북에도 올라가 있다고 해요. 지금도 그게 유효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세상에서 가장 짧은 편지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 무슨 내용이냐면 자신의 책에 대한 반응이 궁금해서 출판사에다가 편지를 보냈어요. 이 작가가 빅토르 위고가 출판사에 편지를 보내는데 큰 종이에 물음표 하나만 딱 적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판사도 대단해. 출판사에서도 가장 짧은 답장을 보냅니다. 느낌표 하나만 딸랑 써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위고 작가가 물음표 하나 띵 보낸 거야. 잘 팔려요? 이거죠. 그러니까 출판사가 느낌표 하나 띵 써서 네, 잘 팔립니다. 엄청 잘 팔려요. 라고 서로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게 이게 뭐 기네스 기록이라 하는데 진짠지 아닌지도 찾아봐야 돼. 근데 그 질문에 나오는 작품이 무엇이냐? 부르의 명작인 레 미제라블. 와, 레 미제라블. 이게 가장 서로 짧은 편지. 근데 반대로요, 여러분 그냥 재미로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긴 편지를 쓴 사람은 인도의 초대 총리였던 자와할랄 네루가 딸 인디라 간디에게 보낸 편지. 이게 뭐냐? 이 편지는요, 1,500페이지. 와. 교도소 안에서 1,500장짜리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이게 제일 긴 거고요. 물음표 하나 잘 팔려요? 느낌표 하나 잘 팔립니다. 요게 가장 짧은 편지를 우리 빅토르 위고가 썼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참 재밌는 얘기가 많죠. 네, 아무튼 여러분 그러면 이쯤에서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마저 우리 소설 노틀담의 꼽추 나눠보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 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 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2: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네, 훈이와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여러분, 하루에 듣는 문학 노틀담의 곱추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 앞서서 이제 굉장히 인물들 간의 갈등을 저희가 알아봤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볼 텐데요. 에스메랄다가 이제 사형을 구형을 받았잖아요. 그것도 참 억울하죠. 억울하게 사형을 이제 구형받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장에 사람들이 촥, 예전에는 광장에서 사형을 집행했으니까 사람들이 촥 모여서 수군수군 되는 거죠. 아, 내가 저 여자 저럴 때 알아봤어. 노래하고 좀, 사람들 꼬실 때부터 알아봤어. 이제 곧 형이 집행이 돼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노틀담 쪽에서 한 남자가 막 달려옵니다. 콰지모도죠. 콰지모도, 우리 그 노틀담의 곱추 콰지모도가 막 뛰어옵니다. 그리고는 에스메랄다를 들어올립니다. 성당 안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요 장면 여러분, 뭐 그 만화, 뭐 디즈니나 이런 애니메이션으로 봤을 때 이 장면은 굉장히 많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저도 이 장면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성당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성당 안으로 들어가면 일종의 성역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관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그러지 않나요? 그런 성당, 이런 성역 안에 들어가면 체포하거나 어떤 법정이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콰지모도는 높은 곳에 사람들 올라가서 사람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여기는 성역이다. 우리 성당은 성역이야. 굉장히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 콰지모도, 정말 모두가 놀리고 괴물이라고 사람들이 피하고 놀렸던, 평생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그런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온 도시를 상대로 홀로이 맞서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에스메랄다는 성당 안에 들어왔죠. 성당 안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콰지모도가 그녀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어쨌든 티 안 나게 조용히 도와주는데요. 뭐 음식도 갖다 주고, 자신이 너무 또 가까이 가면 또 에스메랄다가 약간 무서워하는 걸도 자기가 알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정말 멀리서 떨어져서 그냥 도와만 줍니다. 콰지모도는 본인이 사랑받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켜주죠. 왜? 그게 바로 콰지모도의 사랑이니까요. 그의 사랑은 이런 그냥 멀리서 혼자 헌신하는 사랑인 거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고, 여자의 마음은 아무도 모르고, 이런 호구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에스메랄다, 정말 자기가 뛰어들어서 구해줬던 그 콰지모도를 놔두고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에스메랄다가 기다리는 사람은 콰지모도가 아니죠. 바로 젊은 장교 페비스입니다. 그녀는 아직도 페비스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전해드린 게, 페비스가 살아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페비스는요, 그녀를 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인생과 명예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는 이미 약혼녀도 있고, 이 그녀를 위해서 뭐 자기가 에스메랄다를 뭐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희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더 중요하니까. 콰지모도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페비스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에스메랄다가 원하는 사람이 자기가 아니란 걸 그는 알고 있죠.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바보 같은 순정적인, 헌신적인, 그냥 지켜주기 사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 남자들의 이런 순수한 사랑,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남자들, 아무리 잘난 남자라 하더라도 내가 정말 어떤 여인을 사랑하게 된다면 이런 바보 같은, 어떻게 보면 옆에서 보면 바보 같죠, 헌신적인 사랑을 할 수도 있죠. 네, 글쎄요, 그게 꼭 아름답게만 볼 수 있느냐, 그건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또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되는 또 하나의 인물이 있죠. 누굴까요? 그 성직자 나쁜 놈 프롤로. 프롤로, 에스메랄다를 납치하려다가 안 되니까 어쩌다 결국 칼로 찌른 나쁜 놈. 그 프롤로가 아직도 에스메랄다를 잊지 못해요. 성직자인데도 불구하고 욕망을, 기본 욕망을 통제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이미 성당에 와 있잖아요, 에스메랄다가. 그래서 에스메랄다에게 선택을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너, 에스메랄다, 너 잘 들어. 네가 나를 받아들이면 너는 살 수 있어.
받아들인다는 게 아무래도 자기를 남자로 이제 받아들이고 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거겠죠. 너 나를 받아들이면 너 살 수 있어. 하지만 너 거부하잖아? 그럼 너 죽는 거야. 이렇게 하면 넌 갈 수 있을 거 생각했어. 넌 내 여자니까. 뭐 이런 거죠.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야 이거 약간 그거 생각나는데 우리 옛날에 그 춘향전? 춘향전에서도 그 저거 하지 않습니까? 자기 저걸 들라고 하잖아요. 응? 뭐랍니까? 그 수청을 들라고 하죠. 수청을 들면 살고 거부하면 그냥 감옥 칼 들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소유욕이죠. 소유욕. 우리의 에스메랄다 당연히 거부하죠.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다? 페비스죠. 네, 참 엮이고 섞이고 진짜 이 남녀는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편 파리의 거리의 사람들, 특히 우리 에스메랄다의 친구들, 에스메랄다와 가까운 집단들이 또 있죠. 그 사람들은 그녀가 갇혀있다고 생각하는 노틀담 성당으로 몰려가게 됩니다. 갇혀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구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콰지모도는 그들이 에스메랄다를 해치러 오는 줄 착각합니다. 그래서 콰지모도는 성당을 지키고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 홀로 싸웁니다. 돌도 떨어뜨리고요. 성당의 구조물을 이것저것 이용해서 그들을 향해 공격을 합니다. 이게요. 즉 에스메랄다를 구하러 온 사람들이랑 에스메랄다를 지키려는 콰지모도가 서로 싸우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비

때는 더 이상의 옵션이 없어. 하지만 에스메랄다는 이 또한 거부를 해버립니다. 이 나쁜 프롤로는 어떻게 하겠어요? 뭐 도저히 안 되잖아요. 결국 그녀를 당국에 넘겨버립니다. 당국에 넘겨요. 그 원래 사형하기로 했던 그 당국에다가. 아주 나쁜 놈이죠? 어? 사랑한다고 말했던, 자기가 정말 사랑한다고 믿은 그 여자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국 그녀를 죽음으로 보내는 거죠. 야, 이런 나쁜 놈이 있습니까? 어? 사랑을 쟁취하려고, 가지려고 억지로 자기를 받아들이려고 막 협박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에 그냥 에 그래 너 죽어라. 그리고 당국에 갖다 그냥 바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나쁜 놈이, 쪼자는 놈. 에이 진짜 이 프롤로 나쁜 놈아. 결국 에스메랄다는 다시 체포가 됐죠. 그리고는 사형이 집행이 됩니다. 이번에는 콰지모도가 그를 살릴 수가 없었죠. 콰지모도는 노틀담 높은 곳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 옆에 나쁜 놈 프롤로가 있습니다. 프롤로도 에스메랄다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콰지모도는 이때 모든 걸 깨닫습니다. 나를 키워준 사람, 평생 내가 의지하고 따랐던 사람, 그 프롤로가 에스메랄다를 파멸시킨 진짜 원인이었다는 걸.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프롤로가 그렇게 안 했으면 애초에 뭐 납치할 일도 없잖아. 납치할 일도 없거니와. 그러니까 이 에스메랄다가 그 군인들을 만날 일도 없고, 또 프롤로가 질투해서 칼로 찌를 일도 없고, 뭐 모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형되고, 이 모든 게 이 프롤로 때문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콰지모도가 모든 걸 알게 된 콰지모도가 프롤로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를 걷어들이고 평생 자기를 키워준 분인데 어떻게 했을까요? 높은 곳에서 밀어 떨어뜨립니다. 얘라 이 나쁜놈아. 프롤로는 추락해서 죽습니다. 콰지모도는 아래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한쪽에는 자기를 키워줬던 프롤로의 시체, 다른 쪽에는 자기가 사랑했던 에스메랄다의 시체.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이 다 여기 있구나. 그쵸, 그에게는 그게 전부죠. 다른 거는 본 적도 느낀 적도 없으니까요. 자, 시간이 흘렀습니다. 에스메랄다의 시신은 다른 사형수들과 함께 묻혀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곳에서 이상한 두 개의 해골이 발견이 됩니다. 하나는 젊은 여성의 해골이고요. 그리고 그 해골을 꽉 끌어안고 있는 또 하나의 뒤틀려 있는 해골. 사람들이 그 해골을 떼어놓으려고 하자 그 해골은 바샤샥 부서져 버립니다. 두 번째 해골은 바로 콰지모도였죠. 에스메랄다가 죽은 뒤에 그는 그녀의 시신이 있는 곳으로 가서 마지막까지 꽉 붙들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와 함께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한 거죠. 이제 다시 처음에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콰지모도를 보고 모두 괴물이라고 했습니다. 돌을 던졌습니다. 피해 다녔습니다. 왜? 못생겼으니까. 몸이 뒤틀려 곱추이니까. 말도 잘 못하고 귀도 안 들리니까. 하지만 실제 행동은 어떻습니까? 자기한테 친절을 베풀었던 그녀에게 목숨을 걸고 그 사람을 지킵니다. 그녀가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사랑하고 그녀를 지켜줍니다. 반면에 존경받는 성직자였던 프롤로는 어떻습니까? 지식도 많고 외모도 괜찮죠. 그러네, 그런 그가 욕망을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 착각에 대한 욕망을 거절당하자 상대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갔습니다. 이런 질문이 나오죠. 과연 괴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여지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그런데 보통 이런 얘기가 나오면 뭐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라든가 이런 다른 그 인물들은 좀 좋은 인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봐봐요. 이 에스메랄다라는 그 여러분 여성 인물도 사실 그렇게 뭐 현명하거나 좋은 인물이 아닙니다. 현명하지도 않고 완벽하지가 않아요. 일단 그녀가 가장 재밌는 부분이 페비스의 그냥 외모, 잘생긴 젊은

군인, 외모와 영웅적인 이미지에 그냥 끌려버리는 겁니다. 뭐 콰지모도가 보여주는 진심은 사실 못 볼 수도 있겠죠. 그거는 잘 알지 못할 수 있어. 그런데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기를 가볍게 보는 페비스만을 기다리는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있죠. 즉 에스메랄다 역시 사람을 겉모습으로, 보여지는 것만으로 쉽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씁쓸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 나쁜 놈 프롤로는 왜 그의 사랑은 또 다를까? 분명히 에스메랄다를 보고 강렬한 감정을 느낀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겠죠. 근데 프롤로는 그게 없습니다. 너도 나를 선택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죽어. 이건 사랑이 아니죠. 이거는 정말 절대적인 소유욕 그리고 집착이죠. 반대로 콰지모도는 에스메랄다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지킵니다. 가장 외모와 다른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콰지모도였죠. 자, 이렇게 소설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자, 이 원래의 작품이요, 노트르담 드 파리스, 노트르담 드 파리스, 파리의 노트르담인데요. 사실 콰지모도 개인만을 위한 제목이 아니죠. 그냥 노트르담 성당 자체가 작품의 큰 주인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만나고, 거기로 숨어들고, 거기서 싸우고, 구원도 찾고, 거기서 파멸하고. 이 빅토르 위고는 이 작품을 통해서 이 오래된 건축물을 함부로 없애지 말아라 제발 좀, 응? 라는 메시지도 던진 겁니다. 실제로 이 소설의 인기로 인해서 노트르담 대성당을 다시 바라보고 인기를 몰이하는데 큰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아까 잠깐 제가 디즈니 말씀을 드렸는데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봤고요. 근데 원작이 당연히 디즈니 같은 애니메이션보다 훨씬 어둡습니다. 원작에서는 에스메랄다가 죽죠. 프롤로도 죽고요. 콰지모도도 죽고요. 단 페비스만 살아남고 그냥 원래 자신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가장 가볍게 사랑을 받던 사람은 살아남고 가장 깊게 했던 사람은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원작이죠. 네. 자, 여기까지 여러분, 노트르담의 곱추, 원작은 The Notre-Dame de Paris, 네, 파리의 노트르담 성당이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이쯤에서 또 하나의 팝송을 듣고 가겠습니다. 아다모의 Fast Detour, 지난 여름에 왈츠. 아, 제가 사실 프랑스 말을 공부했거든요. 근데 자꾸 까먹네요.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지난 왈여름의 왈츠 한번 들으시면서 추억을 잠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살바토르 아다모네. 뭐 어마어마한 또 향송을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요. 저도 그 어릴 때 아무래도 부모님의 영향인 것 같긴 한데 그 이런 추억의 팝 향송이라고 그러죠. 좀 흘러가는 향송들을 좀 많이 듣고 자란 것 같아요. 그러고다가 그렇게 살다가 뭐 못 모르고 그냥 막 향송 향송 이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때 제 2 외국어로 프랑스어를 선택을 합니다. 네, 그때부터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도 이제 고등학교 때 제 2 외국어로 프랑스어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프랑스 이름도 있습니다. 저는 제 프랑스 이름은 기예요. 기, 주마벨 기, 주마벨 기, 뭐 사파비앙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봉주. 근데 제가 그 프랑스를 가서 실제로 현지 분들과 프랑스 말로 대화를 했었습니다. 뭐 책 보면서 책 찾아갖고 막 했는데 와 확실히 언어는 안 쓰니까 다 까먹네요.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네, 제 혼잣말이었고요. 아무튼 그 노트르담의 성당 이 참 지금 뭐 한국 표현으로는 노트르담의 꼽슈라는 제목이지만 한편에 정말 참 재밌는 애니메이션으로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정말 소설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참 재밌는 그런 서사가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뭐 이번 기회에 저랑 같이 하루에 듣는 문학으로 접하셨던 분들은 뭐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충분하지만 또 새로운 느낌을 받아보고 싶으시면 소설로 접하시거나 애니메이션으로도 잘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이고 지지난 시간에도 하루에 듣는 문학을 조금 무섭다고 표현한 게 맞나요? 조금 공포? 약간 스릴러, 약간 뭐 우리 프랑켄슈타인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거울 얘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좀 호러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무서운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는 조금 분위기를 바꾸려고 했는데 하고 보니까 이것도 뭐 그렇게까지 뭐 밝은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네, 조금 후회가 되긴 합니다. 다음번에는 어떻게 좀 더 밝은 문학을 가져와서 소개를 드리는 게 나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듣는 문학, 훈이와 함께하는 하루에 듣는 문학은 계속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같이 그냥 훈훈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웃고 떠드는 사이에 또 이렇게 시간이 벌써 흘러가서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를 드릴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곡은요, 제가 억지로 프랑스 파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께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내 여자랑 말을 못해? 왜 이 남자가 내 남자랑 말을 못해? 왜 내 남자 말을 못해? 넌 내 여자라고 말하시면 되잖아. 조성모가 부르는 파리의 연인의 주제가가 있더라고요. 이 조성모의 너의 곁으로. 네, 이 노래 여러분께 띄워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훈훈한 카페 한훈이었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0: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 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안녕하세요. 히스토리의 진행자 이서희입니다. 히스토리는 서희와 히스토리를 함께 붙여 만든 이름입니다. 역사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우리 삶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왜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그 답을 조금씩 찾아가는 시간이 바로 히스토리입니다. 어렵지 않게 편안하게 이야기처럼 역사를 나누면서 각자의 삶에 작은 의미 하나씩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히스토리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엔 우리들보다 가지지 못한 어려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을 그 친구들을 위해 이 노래를 부릅니다. 힘내라 얘들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과거 이야기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만나는 시간, 히스토리의 이서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세종이 만든 새로운 문자, 훈민정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443년 세종실록에는 세종이 친히 새로운 글자 28자를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46년에는 그 문자의 원리와 사용법을 자세히 설명한 훈민정음 해례본이 나옵니다. 그런데 새로운 글자가 세상에 나오는 과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를 비롯한 일부 학자들이 반대했습니다. 왜 굳이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야 하는가? 한문과 이두가 있는데 또 다른 문자가 필요한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당시의 문명 질서 속에서 별도의 문자를 만드는 것이 과연 옳을까? 여러 가지 반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문자는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마지막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렸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훈민정음이 세상에 나왔다고 해서 그날부터 조선 사람들이 모두 한글을 사용하기 시작했을까요? 양반들이 한문책을 덮어버리고 훈민정음으로 책을 읽기 시작했을까요? 아닙니다. 조선의 공식적인 문자 생활에서 한문의 지위는 여전히 매우 강했습니다. 과거 시험도 한문 중심이었습니다. 학문도 한문 중심이었습니다. 외교 문서와 국가의 중요한 기록도 한문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상하죠? 국가의 공식 문자도 아니고 지식인 사회의 중심 문자도 아니었다면 이 새로운 글자는 어떻게 사라지지 않고 살아남았을까요? 더 놀라운 질문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문자가 어떻게 500여 년 뒤인 대한민국 사람들이 매일 사용하는 문자가 되었을까요? 오늘 히스토리에서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문자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문자 자체를 만드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더 어려운 일은 그 다음입니다. 사람들이 사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요즘 새로운 기술을 하나 개발했다고 생각해 보죠.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배워야 합니다. 사용할 곳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술로 만들어진 컨텐츠가 있어야 합니다. 훈민정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종은 글자만 만들어 놓고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문자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작업을 추진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용비어천가입니다. 조선 왕조의 건국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은 노래이죠. 훈민정음으로 표기된 초기의 중요한 문헌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불교 관련 번역과 여러 언해 사업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한자의 정확한 발음을 정리하기 위한 동국청운 같은 작업에도 새 문자가 활용됩니다. 즉, 훈민정음은 처음부터 단순히 백성들이 편지를 쓰라고 만들어 놓은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새로운 물자를 실제로 활용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세종은 글자를 만들고 그 글자로 책을 만들고 그 글자를 사용할 영역을 넓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왕이 만든 글자가 왕이 처음 생각했던 범위를 넘어 사람들의 일상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공간 가운데 하나가 왕실이었습니다. 조선 왕실에서도 훈민정음은 실제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왕실 여성들이 한글 편지를 주고받고 왕실 내부에서 한글로 기록하고 소통하는 사례들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오해는 피해야 합니다. 한글은 여자들만 쓰는 글자였다. 이렇게 말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남성들도 필요에 따라 한글을 사용했습니다. 왕과 왕족, 양반 남성들이 한글로 편지를 쓰거나 한글이 포함된 문헌을 이용한 사례도 남아 있습니다. 다만 공식적인 학문과 행정에서는 한문이 강력한 지위를 유지했기 때문에 한글이 상대적으로 더 활발하게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영역 가운데 하나가 여성들의 일상적인 문자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0: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당시 양반 남성들은 어려서부터 한문을 집중적으로 배웠습니다. 과거 시험을 보려면 한문을 해야 했습니다. 관리가 되려면 한문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에게는 같은 방식의 한문 교육 기회가 일반적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훈민정음은 배우기가 상대적으로 쉬웠습니다. 그러니 한글은 여성들에게 매우 유용한 문자가 됩니다. 가족에게 편지를 쓸 수 있습니다. 멀리 시집간 딸에게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집안의 일을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여성 독자를 대상으로 한 한글 문헌도 점점 늘어납니다. 이 지점에서 훈민정음은 왕이 만든 문자에서 사람들의 생활 문자로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에서 문자라는 것은 참 묘합니다. 문자를 만든 사람이 그 문자의 미래를 완전히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세종이 아무리 훌륭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어도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라졌을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필요로 한다면 권력자가 관심을 덜 가져도 살아남습니다. 한글이 바로 그랬습니다. 쉬웠습니다. 우리말을 적기에 편리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문자는 살아남습니다. 처음에는 궁궐과 관청의 특정한 용도에서 사용되었던 글자가 점점 편지로 들어가고 번역서로 들어가고 생활 속으로 들어갑니다. 문자는 그렇게 사람들의 손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이름 하나가 등장합니다. 언문.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조선시대에는 훈민정음을 흔히 언문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단어를 설명하면서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반들이 한글을 천한글이라고 무시해서 언문이라고 불렀다. 이 설명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문이라는 명칭 자체가 처음부터 반드시 모욕적인 의미만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훈민정음이 창제된 직후의 공식 기록에서도 언문이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즉, 처음부터 단순히 천한글이라는 욕설처럼 만들어진 명칭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한문이 지식인과 공식 영역의 중심 문화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언문은 한문보다 낮은 위상의 문자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1: 그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2: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3: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4: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3: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4: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2: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5: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켈코보험.
6: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켈코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7: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8: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보험입니다.
0: 파워볼 잭팟 알롯. 플레이어 시간입니다. 토요일 파워볼 잭팟은 2억 9,800만 달러 이상입니다. 티켓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문이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한글을 계속 사용합니다. 왜일까요? 편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을 적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배우기가 쉬웠기 때문이고 이것이 한글이 가진 가장 강력한 생존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릅니다. 세종이 세상을 떠나고 문종이 왕이 되고 단종과 세조의 시대를 지나면서 조선의 정치도 크게 변합니다. 하지만 훈민정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그리고 세종이 죽은 지 반세기 정도가 지난 뒤 한글 역사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 하나가 벌어집니다. 왕이 한글 사용을 문제 삼는 사건입니다. 그 왕의 이름은 연산군입니다. 연산군이 한글을 없애려고 했다. 혹은 연산군이 한글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기록을 살펴보면 이야기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연산군은 왜 한글을 싫어했을까요? 정말 한글 자체를 없애려고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한글로 쓰인 어떤 내용이 두려웠던 것일까요? 그 답은 1504년 한양에서 벌어진 한 사건 속에 있습니다.

한글을 금지한 왕 연산군은 정말 훈민정음을 없애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1504년에 한양을 한번 상상해보죠. 세종이 훈민정음을 만든 지 약 6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거리와 사람들의 생활 속에는 이미 언문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깁니다. 왕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도 언문으로 쓰인 글이었습니다. 당시 왕은 연산군. 조선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폭군 가운데 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왕입니다. 연산군에게 자신을 비방하는 언문 문서는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산군은 강하게 반응합니다. 언문으로 투사하거나 비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언문 사용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리고 관련 서적을 거두게 하는 조치까지 취합니다. 여기에서 후대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연산군이 한글을 금지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언문 사용을 억제하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연산군이 한글이라는 문자를 실어서 조선에서 완전히 없애려고 했다라고 단순화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당시 조치의 직접적인 계기는 언문으로 작성된 비방 문서였습니다. 즉, 문자 그 자체보다 그 문자가 권력을 비판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세종은 백성이 자신의 뜻을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딱 60년 뒤, 다른 왕은 바로 그 문자로 백성이 자신의 뜻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같은 문자입니다. 한 왕에게는 백성의 의사를 전달하는 도구였고, 다른 왕에게는 권력을 비판할 수 있는 위험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문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권력이 될 수 있습니다.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은 생각을 남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달된 생각은 사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문자는 언제나 권력과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런데 연산군의 억압에도 한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이미 너무 많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실에서도 사용하고, 여성들도 사용하고, 번역서에도 사용하고, 불교 문헌에도 사용됩니다. 의학이나 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는 데도 한글이 활용됩니다. 이미 사람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간 문자를 왕의 명령 하나로 완전히 없애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0: 그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3: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3: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4: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 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5: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6: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7: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 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 보험입니다.
8: 파워볼 잭팟알롯 플레이어 시간입니다. 토요일 파워볼 잭팟은 2억 9,800만 달러 이상입니다. 티켓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종이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글을 살아남게 한 것은 세종 혼자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 글자를 계속 사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기억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편지를 쓴 어머니, 소식을 전한 딸, 한글로 책을 읽은 사람, 한문책을 우리말로 풀어 읽은 사람, 누군가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글자를 배운 사람, 그 사람들이 한글을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흐르면서 한글의 세계는 더욱 넓어집니다. 특히 조선 후기에는 한글로 쓰인 편지와 문학작품이 더욱 풍부하게 나타납니다. 한글 소설의 독자층도 확대됩니다. 홍길동전처럼 오늘날까지 널리 알려진 한글 소설이 등장하고 후대로 가면서 다양한 한글 소설이 유통됩니다. 궁중 여성들의 기록에도 한글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작품 가운데 하나가 한중록입니다. 혜경궁 홍씨가 자신의 삶과 왕실의 비극적인 사건들을 한글로 기록한 글이죠. 또 조선시대에 남아있는 수많은 한글 편지를 보면 우리가 교과서에서 만나는 왕과 장군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하고 걱정하고 화내고 그리워하며 살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문자가 역사를 바꾸는 또 하나의 순간입니다. 왕조실록에는 국가의 이야기가 남습니다. 하지만 편지에는 사람의 마음이 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한글의 역사가 참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왕이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왕의 손을 떠납니다. 여성의 손으로 갑니다. 평범한 사람의 손으로 갑니다. 소설가의 손으로 가고 편지를 쓰는 사람의 손으로 갑니다. 그리고 문자가 점점 사람들의 것이 됩니다. 세종이 만든 것은 28개의 글자였지만 그 글자에 수백 년 동안 내용을 채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중요한 변화가 남아 있습니다. 조선이 끝나갈 무렵 세계가 급격하게 변합니다. 서양 세력이 동아시아로 들어옵니다. 신문이 등장하고 근대적인 학교가 만들어집니다. 더 많은 사람이 정보를 읽어야 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그때 수백 년 동안 공식적인 영역에서 한문보다 낮은 위치에 있었던 한글이 전혀 새로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배우기 쉽다는 것, 우리말을 그대로 적을 수 있다는 것, 바로 그 특징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글이라고 부르는 이름도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훈민정음, 언문, 정음, 암클, 여러 이름으로 불렸던 이 문자가 근대에 들어서면서 점점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시경 같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글을 연구하고 우리말의 문법을 정리하고 문자를 지키려는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이제 한글은 단순히 편지를 쓰는 글자가 아닙니다. 교육의 문자가 되고 신문의 문자가 되고 근대 사회의 지식을 전달하는 문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라를 잃은 시대가 오면서 한글과 우리말은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문자가 민족과 정체성의 문제로 연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종은 한글의 미래를 알았을까요? 왕이 만든 문자에서 여러 사람의 문자로. 여러분, 여기서 잠깐 1446년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세종이 훈민정음을 세상에 내놓았을 때 과연 오늘날의 모습을 상상했을까요? 한국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한글 문자를 보내고 인터넷에서 한글로 검색을 하고 한국 노래의 가사를 세계 사람들이 따라 부르고 외국 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한글 자판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을 상상했을까요? 당연히 알 수 없었겠죠. 역사에서 어떤 발명의 진짜 가치는 만든 순간에 완전히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글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세종의 업적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종이 모든 백성을 하루아침에 글을 읽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훈민정음이 만들어졌다고 조선의 문맹이 갑자기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한문 중심의 국가 운영이 곧바로 한글 중심으로 바뀐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역사를 지나치게 아름답게 포장하는 것입니다. 변화는 훨씬 느렸습니다. 한문은 조선이 끝날 때까지 매우 중요한 문자였습니다. 한글은 오랫동안 공식적인 영역과 비공식적인 영역 사이에서 여러 형태로 사용됐습니다. 그런데도 세종의 선택이 중요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선택지를 만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한문을 오랫동안 배우지 않아도 우리말을 글로 적을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문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드나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나면서 점점 커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세종 이야기를 꽤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왕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았던 충녕대군의 이야기에서 시작했습니다. 양녕대군이 폐세자가 되고 충녕이 왕세자가 됩니다. 그리고 22살의 젊은 왕이 조선의 네 번째 왕으로 즉위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태종은 곧바로 모든 권력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특히 군사 문제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유지했습니다. 세종은 그렇게 아버지의 그늘 속에서 왕의 일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민주주의자도 아니었고 신분제를 없앤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통치에서 반복해서 발견되는 특징은 있습니다. 문제를 관찰하고 필요하면 조사하고 사람을 쓰고 지식을 모으고 그리고 그것도 제도로 만들려고 합니다. 세종이 과학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도 농업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도 문자를 만든 이유도 각기 다른 배경이 있었지만 그 결과는 백성들의 실제 삶과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종시대가 이렇게 평화롭고 아름다운 이야기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제대로 이야기하지는 않은 또 하나의 세종이 있습니다.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에서는 국경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종은 군대를 움직입니다. 김종서를 북방으로 보내죠. 그리고 조선의 북쪽 국경을 새롭게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역사 시간에 외웠던 바로 그 단어가 등장합니다. 사군, 육진. 그리고 남쪽 바다에서는 외구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종 즉위 초기에는 이종무가 병력을 이끌고 대마도로 향합니다. 기해 동정, 흔히 대마도 정벌이라고 부르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만났던 세종이 책을 읽고 학자를 키우고 글자를 만들고 농업과 과학을 발전시킨 왕이었다면 이제부터 만날 세종은 조금 다릅니다. 국경을 넓히고 군대를 움직이고 북방의 여진과 대치하고 일본과 외교와 군사적 압박을 함께 사용했던 것입니다. 과연 백성을 위한 정치를 이야기했던 세종은 왜 전쟁을 선택했을까요? 사군 육진은 정말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것처럼 단순히 영토를 개척한 위대한 업적이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땅에는 원래 누가 살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조선은 그 지역을 어떻게 실제 자신의 영토로 만들어 갔을까요? 다음 히스토리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던 또 다른 세종, 과학자와 학자의 왕이 아니라 국경과 군사 문제를 다루었던 군주 세종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종의 북방 정책과 사군 육진, 그리고 김종서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히스토리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흔히 역사를 오래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먼 나라 이야기, 이미 지나가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느끼기도 하죠.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역사는 늘 지금 우리의 삶과 이어져 있습니다. 누군가의 선택이 시대를 바꾸었고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움직였으며 때로는 작은 실수가 큰 흐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역사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낸 우리의 모습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하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일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마음,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참고 견디는 시간들, 역시 모두 삶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히스토리는 거창한 연대기보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왕과 장군의 이름만 남는 역사가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평범한 사람들의 숨결,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연결되는 의미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과거를 듣는 시간이지만 결국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오늘 방송 속 한 장면이 여러분 마음에 오래 남아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한 사람의 삶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세상을 보는 시선을 조금 넓혀주었다면 그것이 바로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일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이야기, 생각할 거리가 있는 이야기, 그리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역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서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이야기로 기록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3: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 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3: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4: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 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5: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6: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7: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보험입니다.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3: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3: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각장 캘코에 맡기시고 각장 끄세요.
4: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5: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6: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7: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 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 보험입니다.
8: Powerball Jackpot Alert. 플레이할 시간입니다. 토요일 Powerball Jackpot은 2억 9,800만 달러 이상입니다. 티켓을 가지고 계신가요?
9: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케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청문 보고서까지 채택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대통령 임면 절차를 앞두고 전격 사퇴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자신에 대한 고민이 담긴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발언을 보고 사퇴를 결심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먼저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대통령 기자회견 다음 날 예정에 없던 주말 기자회견을 공지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결국 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11: 대통령님 기자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개혁을 완수해야 할 정부의 자금 부담이 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10: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꼭 20일 만입니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이 되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새 형사사법 체계를 안착시키고 싶었지만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과거 자신을 향했던 검찰 수사와 한동훈 의원이 펼쳐온 낙마 공세에는 사퇴 이후에도 전모를 파헤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1: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와 한동훈의 수사기밀 불법 유출, 짜짓기 사태의 전모를 끝까지 밝히겠습니다. 이번 일이야말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국민들께 입증한.
10: 기자회견 이후 청와대가 짧은 입장을 내자 곧이어 민주당도 같은 결의 논평을 냈습니다. 김 후보자의 결단을 고뇌에 찬 결정, 국정에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는 결단으로 평가하며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문보고서 채택을 주도했던 여당 법사위원들은 김 후보자의 검찰개혁 메시지에 발을 맞췄습니다. 김 후보자를 향했던 검찰의 조작, 표적 수사와 한동훈 의원의 수사기록 불법 유출 의혹의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외적 메시지엔 존중과 개혁만 담겼지만 민주당으로선 끝까지 김 후보자를 엄호했던 게 되레 부담으로 남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대통령도 당사자도 국민 눈높이를 언급하면서 그동안 당은 여론을 거스르며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남게 된 겁니다. 민주당은 오늘로 예정됐던 김민석 대표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연기했는데 김 후보자 자진 사퇴가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9: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당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추가 의혹이 담긴 탄원서가 청와대에 전달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각종 논란 속에 임명 강행 대신 자진 사퇴로 마무리됐지만 청와대 인사 검증을 둘러싼 진통은 한동안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12: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직후 청와대는 후보자의 뜻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후보자가 국정의 부담을 줄이고자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향후 필요한 후속 절차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후보자의 거취를 두고 밤새 고심이 깊었다고 청와대 분위기를 전했는데 이런 가운데 최근 청와대에 김 후보자의 추가 의혹에 대한 전직 보좌진의 탄원서가 제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직 보좌진 A씨는 YTN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탄원서엔 기자 성추행이나 추가 음주운전, 또 다른 청탁 정황 등 여러 의혹이 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 기자회견 당일인 그제 오전 이런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청와대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보좌진은 이런 내용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신고를 통해 알렸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없어 청와대에 직접 알리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기자회견이 2시간도 남지 않은 시점에 갑자기 회견을 30분 연기했는데 해당 탄원서에 영향이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와 관련한 사안은 확인이 어렵다며 말을 아꼈고 김 후보자 측은 탄원서 제출 사실도 모르고 관련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용혜인에 이어 김승원까지 2기 내각 후보자가 논란 속에 잇따라 낙마하면서 청와대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도 감지되는데 특히 인사 검증 부실에 대한 책임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참모들 사이 김 후보자 임명 강행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불거졌다는 정황도 흘러나옵니다.
13: 그러한 점에까지 대비하고 준비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겠죠. 부족함일 겁니다. 인사 시스템을 지금 재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12: 김 후보자에 대한 비판 여론을 고려해 임명 강행 대신 자진 사퇴 형식으로 잡음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추가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전국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9: 국민의힘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추가 폭로가 담긴 전직 보좌관의 탄원서가 청와대에 전달됐다는 주장과 관련해 자진 사퇴가 아니라 도주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제 SNS에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음주운전도 더 있었고 보좌진에 대한 상습 욕설과 폭언에 추가 청탁과 성추행까지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볼수록 잘된 인사란 김민석 대표의 발언을 겨냥해 보는 눈이 있다며 이 정도면 청와대 인사라인부터 쫓아내야 하는데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이 배후에 있으니 못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이렇게 자진 사퇴를 결정한 건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일파만파 커졌기 때문인데요. 청문회에서 적극 해명에 나섰지만 싸늘한 여론을 돌리진 못했습니다. 낙마에 영향을 준 의혹들을 이형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4: 최대 뇌관이 됐던 건 신약 로비 의혹입니다. 지난 2021년 10월 브로커 양모 씨 부탁으로 제넨셀의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당시 식약처장에게 청탁했다는 겁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공익 목적의 민원을 전달한 거라며 선을 그었지만 임상시험 자체가 가짜로 드러난 데다 식약처 승인을 매개로 한 주가 조작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여론은 더 싸늘해졌습니다.
15: 의원님, 저는 문과입니다. 제가 알 수가 없고요. 주가 조작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맨 먼저 만나서
14: 가족 특혜 의혹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일하는 발달장애인 돌봄센터가 김 후보자 지역구로 옮긴 뒤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되는 특혜를 받았고 가족들에게는 과도한 급여가 지급됐다는 지적까지 나오자 눈물까지 보이며 부인했습니다.
15: 우리 아내도 나중에 힘이 없거나 죽게 되면 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을 저희 아들에게 그 일을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14: 이 밖에도 음주운전 이력과 자녀의 학군지 위장 전입 등 크고 작은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법을 지키고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 자질을 의심케 하는 이런 과거 행적들이 잇따르면서 악화한 여론을 돌리기 어려워지자 더는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용훈입니다.
9: 김승환 후보자는 자리에서 물러나면서도 수사기밀 유출의 전무를 끝까지 밝히겠다며 한동훈 의원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2차전 양상 속 김 후보자의 청탁 의혹에 대한 경찰의 재수사 여부도 관심입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2: 사과로 시작한 사퇴 회견은 한동훈 의원을 향한 선전포고로 끝났습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한 의원의 검찰 기소 계획서 공개를 불법 유출과 짜깁기로 규정하며 반격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11: 지금 내려놓아도 진실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 제기로.
12: 김 후보자와 한 의원 사건 모두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나란히 배당된 상태입니다. 먼저 김 후보자는 과거 브로커의 부탁을 받아 특정 업체 임상시험 승인을 식약처장에게 요청하고 후원금을 약속받은 혐의로 지난 4일 고발됐습니다. 2년 전 검찰이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한 사안이지만 청문 전국에서 고발장이 새로 접수되면서 경찰 수사선상에 다시 오른 겁니다. 경찰은 그동안 재수사란 용어 자체에도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는데 김 후보자가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수사해야 한다는 정치적 부담은 우선 덜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재수사를 위해선 새로운 증거 확보가 관건인데 검찰이 관련 재판 진행을 이유로 과거 수사 기록 제공에 난색을 보이는 점은 변수로 꼽힙니다. 한 의원이 관련 수사 자료를 유출했다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되면서 같은 경찰서에서 동시에 입수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16: 오빠 독약 로비의 전말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특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2: 공격이 역공을 부른 청문회장 정치 공방은 고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장외 난타전으로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9: 전투 파병은 하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미국 언론은 이 대통령이 트럼프의 파병 요청을 거절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청와대는 트럼프의 요청을 거절한 건 아니라며 실질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비전투 분야 파병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홍성기 기자입니다.
17: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의 파병 요청을 거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우리 군이 전쟁에 관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13: 전쟁에 관여, 개입은 없습니다. 그런 형태의 파병이든 군 자산 파견이든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 원칙을 지켜왔죠. 앞으로도 그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17: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란의 군사력에 함께 맞설 지원군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투 파병 거절은 사실상 트럼프 요청을 거절했다고 보는 겁니다. 청와대는 그러나 트럼프의 협조 요청을 거절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투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구체적인 기여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비전투 자원 파병 의지를 재확인한 겁니다.
13: 전쟁에는 관여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상선,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겠다. 그런 것도 있죠. 우리 대한민국도 이미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청해 부대가 나가 있습니다.
17: 조현 외교부 장관도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우리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을 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미 간의 파병에 대한 견해차가 존재하는 가운데 양측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9: 중동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는 출렁이고 있지만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18주째 내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주유소의 기름값을 내리기로 했는데 다른 주유소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18: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가 한 주 전에 비해 배럴당 $8.4 올랐습니다. 최근 내림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중동 정세 불안에 큰 폭으로 올랐던 탓입니다. 국제유가 상황과는 달리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셋째 주 이후 18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휘발유와 경유 가격 모두 7월 둘째 주 이후 1,80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고 최고 가격제가 6달 넘게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19: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잖아요. 정유회사의 손실은 재정을 투입해서 메꿔줘야 되기 때문에 재정도 낭비 요인이 되는 것이라서 최대한 빨리 석유 가격 상한제는 그만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18: 이런 가운데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주유소의 기름값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휴게소의 주유소 226곳이 대상입니다.
20: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의 유료 가격을 리터당 100원 인하하여 보유가 부담을 공공이 함께 부담합니다.
21: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2: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말 오후의 여유로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꿈꾸는 다락방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경제 이야기라고 하면 어렵고 멀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의 하루하루와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이야기죠. 보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기치 못한 순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조용하지만 꼭 필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이 시간에는 복잡한 숫자와 용어 대신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쉽고 편안한 이야기로 경제와 보험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시간, 여러분의 삶에 작은 힌트가 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지금부터 꿈꾸는 다락방 시작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꿈꾸는 다락방의 이서입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켈코보험에서 만드는 켈코방송입니다. 이번 주 경제 뉴스를 보면서 경제가 참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9월 16일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이제 3.75에서 4%가 됐습니다. 2023년 이후 처음으로 금리를 다시 올린 것인데요. 그리고 이번 결정에는 12명의 FOMC 위원이 모두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연준이 다시 금리를 올렸을까요?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져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소비는 예상보다 강합니다. 고용도 버티고 있고요. 경제성장도 예상보다 견조합니다. 그런데 물가가 연준이 원하는 만큼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동의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다시 100달러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발표된 미국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6.95%, 다시 7%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가지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연준은 왜 3년 만에 다시 금리를 올렸을까? 두 번째는 물가도 비싸고 금리도 높은데 미국 소비자는 왜 계속 돈을 쓸까? 세 번째는 100달러를 넘어선 국제 유가와 호르무즈 해협, 중동의 전쟁이 어떻게 세계 경제의 비용을 바꾸고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 30년 모기지 6.95%, 이제 집을 살 때 집값보다 돈의 가격을 먼저 봐야 하는 이유. 오늘 복잡한 숫자 자체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것이 우리 생활과 돈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를 중심으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1: 그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2: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켈코 보험.
3: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4: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켈코 보험.
3: 개인 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4: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2: 종합보험 서비스 켈코 보험. 보험 각장 켈코에 맡기시고 각장 끄세요.
5: 켈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 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 보험, 자동차 보험. 실속 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 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켈코 보험.
6: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7: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8: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켈코보험입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모든 보험을 여러분께 도와드리고 있는 켈코보험에서 지원하는 켈코 방송입니다.

0: 9월 16일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기존 3.5에서 3.75였던 금리를 3.75에서 4포인트로 올렸습니다. 2023년 이후 첫 금리 인상입니다. 그리고 이번 결정은 12대 0 만장일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0.25포인트가 올라갔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통화정책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2024년 이후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에도 추가 인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기준금리가 3.5에서 3.75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금리 인하가 멈췄고 이번 주에는 방향을 반대로 틀어 금리를 올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연준의 공식 발표문을 보면 이유가 비교적 명확합니다. 미국 경제는 여전히 견조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소비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생산성 증가도 강합니다. 기업 투자도 활발합니다. 고용 증가도 노동력 증가 속도와 비슷하고 실업률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연준이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가입니다. 여기에서 이번 주 물가 숫자를 정확하게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8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는 전월보다 0.4% 상승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3.4%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대비 2.4%입니다. 이 차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 물가 상승의 상당 부분이 에너지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8월 에너지 가격은 전월보다 2.1% 올랐고 1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16.3% 상승했습니다. 특히 휘발유는 1년 전보다 27.4%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단순히 모든 물가가 다시 폭등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기초적인 물가 압력은 상당히 내려왔지만 중동발 에너지 충격이 전체 물가를 다시 밀어올리고 있다. 바로 이 부분이 연준에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원 CPI가 2.4%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신호입니다. 그런데 국제 유가가 100달러를 넘으면서 휘발유와 운송비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생산자 물가 PPI는 8월에 전년 대비 5.4% 상승했습니다. 수입 물가도 1년 전보다 7%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압력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준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만약 연준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렸는데 높은 에너지 가격이 다른 상품과 서비스 가격으로 번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운송비가 올라가고 항공료가 올라가고 기업의 생산 비용이 올라갑니다. 근로자는 높은 생활비 때문에 임금 인상을 요구합니다. 기업은 올라간 임금을 다시 가격에 반영합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일시적인 에너지 충격이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연준은 바로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발표된 연준의 경제 전망도 흥미롭습니다. 연준은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을 2.3%로 전망했습니다. 6월 전망은 2.2%였습니다. 오히려 조금 높였습니다. 실업률 전망은 4.1%입니다. 6월에는 4.3%였습니다. 즉, 고용시장 전망도 더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올해 PCE 물가 전망은 3.7%입니다. 6월 전망 3.6%보다 올라갔습니다. 근원 PCE 전망도 3.4%입니다. 이 숫자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장은 예상보다 강하고 고용도 예상보다 좋고 그런데 물가도 예상보다 높다. 이런 환경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가 훨씬 쉽습니다. 만약 실업률이 7%이고 경제가 심각한 경기 침체에 빠졌다면 물가가 조금 높아도 금리를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제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경제가 견딜 수 있을 때 물가를 확실히 잡자라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금리를 올리면 왜 물가가 내려갈까요? 금리는 쉽게 말하면 돈을 사용하는 가격입니다. 자동차를 바꾸려고 합니다. 대출 금리가 3%라면 새 차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8%라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조금 더 타자. 사업자가 새로운 가게를 열려고 합니다. 100만 달러를 빌려야 합니다. 금리가 낮으면 사업성이 있습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내년에 하자라고 미룹니다. 집도 마찬가지죠. 모기지가 비싸지면 사람들이 집을 덜 삽니다. 이렇게 경제 전체의 수요를 조금 낮추는 것이 금리 인상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번 회의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점도표, dot plot입니다. 연준 관계자들이 앞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금리를 점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이번 전망에서 올해 말 정책 금리의 중간값은 4.1%입니다. 현재 기준금리 범위의 중간값은 3.875%입니다. 쉽게 말하면 연준 관계자들의 전망을 종합하면 올해 안에 0.25포인트 정도 한 번 더 올리는 그림과 대체로 맞습니다. 물론 이것은 약속이 아닙니다. 앞으로 물가가 빠르게 내려가거나 고용이 급격히 나빠지면 계획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현재 연준은 이번 한 번 올리고 끝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신용카드 이자가 높은 수준에 머무릅니다. 자동차 대출도 비쌉니다. 사업자 대출도 부담이 됩니다. 희락처럼 단기 금리에 민감한 대출은 영향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금자에게도 좋은 점도 있습니다. CD, 머니마켓, 단기 국채에서 높은 이자를 조금 더 오래 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높은 금리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는 비용이고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수익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숫자를 계속 봐야 합니다. 물가와 고용입니다. 물가가 높고 고용까지 강하면 연준은 추가로 금리를 올릴 여유가 있습니다. 반대로 높은 금리 때문에 기업이 사람을 해고하기 시작한다면 연준의 계산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번 금리 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0.2% 올랐다가 아닙니다. 이번이 마지막인가? 아니면 미국이 새로운 금리 인상 국면으로 들어간 것인가? 앞으로 몇 달 동안 우리가 지켜봐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1: 그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2: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3: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4: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3: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4: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2: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각장 캘코에 맡기시고 각장 끄세요.
5: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 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보험.
6: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7: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8: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보험입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모든 보험을 여러분께 도와드리고 있는 캘코 보험에서 지원하는 캘코 방송입니다. 금리가 높습니다. 물가도 비쌉니다. 휘발유도 비싸고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여전히 돈을 쓰고 있습니다. 9월 16일 미국 센서스 뷰로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8월 미국 소매 및 음식 서비스 판매액은 약 7,739억 달러였습니다. 7월보다 1.2% 증가했고 지난해 8월과 비교하면 6% 증가했습니다. 상당히 강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숫자는 물가 상승을 제거하지 않은 명목 금액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해 마켓에서 장을 봤습니다. 물건 20개를 샀는데 100달러가 들었습니다. 올해도 똑같은 물건을 20개 샀는데 110달러가 들었습니다. 통계상 소비 금액은 10%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더 많은 물건을 산 것은 아닙니다. 같은 것을 더 비싸게 산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1.2% 증가를 미국 소비자들이 갑자기 1.2% 더 많은 물건을 샀다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실제 소비도 강하지만 가격 상승의 영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수입 물가가 눈에 띕니다. 8월 미국 수입 물가는 전달보다 0.2% 상승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7% 상승했습니다. 2022년 8월 이후 가장 큰 연간 상승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8월 수입 물가 상승은 단순히 가스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BLS는 비연료 수입 가격 상승이 연료 가격 하락을 상쇄하면서 전체 수입 물가가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연료 수입 물가는 1년 전보다 5.5% 상승했습니다. 자본재, 산업용 원자재, 소비재, 식품, 자동차와 부품 등 여러 분야에서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업들이 느끼는 비용 압력이 에너지 한 분야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품 전반으로 퍼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소비자가 계속 돈을 쓰고 있다는 것은 경제에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는 소비가 가장 큰 엔진입니다. 미국 소비자가 지갑을 열면 기업 매출이 올라갑니다. 기업은 사람을 고용합니다. 직원은 월급을 받습니다. 그 월급으로 다시 소비를 하죠. 그래서 경기 침체가 시작될 때 가장 무서운 것이 소비자의 지갑이 다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모습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먼저 고용이 잘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8월 미국에서는 비농업 일자리가 16만 2천 개 증가했고 실업률은 4.1%였습니다. 직장이 있고 월급이 들어오면 사람들은 소비를 합니다. 두 번째, 자산을 가지고 있는 가게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주식과 부동산을 보유한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의 상황은 다릅니다. 그래서 전체 소비 지표가 강하다고 해서 모든 미국 가정이 여유롭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요즘 미국 소비 경제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같은 나라 안에서도 서로 다른 경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여행을 갑니다. 좋은 식당을 가고 콘서트 티켓을 삽니다. 다른 쪽에서는 식료품 가격을 비교하고 할인 매장을 찾고 신용카드 최소 금액을 걱정합니다. 전체 통계에서는 양쪽이 하나의 숫자로 합쳐집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를 볼 때 평균만 보면 실제 생활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소비는 연준에게도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 측면에서는 좋은 뉴스입니다. 경기 침체 위험을 낮춥니다. 하지만 물가 측면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계속 돈을 쓰면 기업은 가격을 내릴 이유가 줄어듭니다. 식당이 메뉴 가격을 5% 올렸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줄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가격을 다시 내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기업의 pricing power, 가격 결정력입니다. 그래서 소비가 강하면 물가가 천천히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연준의 금리 결정과 연결됩니다. 경제가 강하고 소비도 강하고 고용도 버팁니다. 그런데 물가는 목표보다 높습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릴 수 있는 환경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앞으로 꼭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소비가 무엇으로 유지되고 있는가? 월급이 늘어서 소비하는 것인지, 저축을 꺼내 쓰는 것인지, 신용카드와 대출을 늘려 소비하는 것인지에 따라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득이 늘면서 소비가 늘어난다면 건강한 소비입니다. 하지만 빚으로 소비를 유지한다면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금리가 높은 환경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비 뉴스를 볼 때 소매 판매 하나만 보지 마십시오. 고용, 임금, 가계 저축, 신용카드 연체율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번 8월 소매 판매는 미국 경제가 아직 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 경제의 아주 재미있는 역설도 보여줍니다. 소비자가 경기 침체를 막아주고 있는데 그 강한 소비가 연준에게 금리를 높게 유지할 이유를 주고 있습니다. 경제에서는 좋은 뉴스가 때로는 금리 시장에는 나쁜 뉴스가 되는 이유입니다.
1: 그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2: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3: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4: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3: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4: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2: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5: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켈코보험.
6: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켈코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7: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8: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 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켈코보험입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모든 보험을 여러분께 도와드리고 있는 켈코 보험에서 지원하는 켈코 방송입니다. 이번에는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녹음일 9월 17일 오늘 기준 국제유가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브렌트유는 약 103달러, 미국 WTI는 약 101달러 수준입니다. 하루 기준으로는 약 2%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오늘 2%가 떨어졌다가 아닙니다. 여전히 100달러를 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 조금 내려왔을까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오만을 이용해 추가 원유를 공급할 수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의 공급 부족 우려가 조금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동의 원유 운송 상황 자체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최근 중동의 불안한 상황 때문에 공급망 전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선주들이 초대형 유조선을 엄청나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VLCC Very Large Crude Carrier입니다. 한 척에 약 200만 배럴의 원유를 실을 수 있는 거대한 유조선입니다. 선박 분석 업체 시그널 그룹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주문된 VLCC는 217척입니다. 지난해 전체는 93척이었습니다. 두 배가 넘습니다. 투자 금액은 200억 달러 이상으로 적어도 25년 만에 가장 큰 발주 붐입니다. 왜 전쟁이 일어났는데 유조선을 더 주문할까요? 원유가 이동하는 거리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동에서 바로 가져오던 원유를 미국이나 브라질, 가이아나, 아르헨티나 같은 대서양 지역에서 가져온다고 생각해보죠. 항해 거리가 훨씬 길어집니다. 배 한 척이 한 번 운송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같은 양의 원유를 운반하려면 더 많은 배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해운에서는 톤 마일 디맨드라고 합니다. 단순히 몇 톤을 운반했느냐가 아니라 그 화물을 얼마나 멀리 운반했느냐까지 보는 것입니다. 원유 생산량이 똑같아도 운송거리가 두 배가 되면 선박 수요는 크게 늘 수 있습니다. 실제로 초대형 유조선의 현물 운임은 최근 하루 50만 달러 이상까지 올라갔습니다. 전쟁 전인 2월에는 약 13만 2천 달러였습니다. 배 한 척을 하루 빌리는 비용이 몇 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단순히 전쟁 때문만은 아닙니다. 세계 VLCC 선단의 약 20%가 20년 이상 된 노후선입니다. 오랫동안 세 배를 충분히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선박 교체 수요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이번 유조선 발주 붐은 전쟁, 원유 무역 경로의 변화, 노후선 교체라는 세 가지 요인이 겹친 결과입니다. 경제 뉴스가 재미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호르무즈 운항이 줄어듭니다. 정유회사가 다른 나라의 원유를 찾습니다. 운송 거리가 길어집니다. 유조선 운임이 올라갑니다. 선주가 새 배를 주문합니다. 조선소의 일감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운송비 일부가 다시 소비자 가격으로 돌아옵니다. 하나의 사건이 전혀 다른 산업까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준에게 유가가 특히 골치 아픈 이유가 있습니다. 금리를 올린다고 원유가 더 생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5%로 올려도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배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물가 상승을 supply shock, 공급 충격이라고 하죠. 중앙은행은 공급을 늘릴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수요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립니다. 하지만 수요를 너무 많이 낮추면 경제가 약해집니다. 이것이 중앙은행이 가장 어려워하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현재 미국 경제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직 이릅니다. 미국 경제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소비도 강하고 실업률도 4.1%입니다. 다만 유가가 100달러 이상에서 몇 달씩 머문다면 위험은 커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가를 보실 때 하루 가격에 너무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100달러 이상의 유가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 그리고 호르무즈를 비롯한 중동의 원유 운송이 언제 정상화되느냐입니다. 며칠 안에 정상화된다면 충격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몇 달이 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죠. 가스, 항공료, 운송비, 기업 원가, 소비자 물가, 그리고 결국 금리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경제에서 호르무즈는 작은 해협이지만 결코 작은 경제 뉴스가 아닙니다. 9월 17일에 발표된 6.95% 프레디 맥이 발표한 미국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입니다. 지난주는 6.76%였습니다. 1년 전에는 6.26%였습니다. 이번 주 6.95%는 2025년 1월 이후에 약 2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15년 고정 모기지도 6.26%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기 때문에 오늘 17일 모기지가 6.95%가 됐다고 단순하게 연결하면 안 됩니다. 연준이 직접 결정하는 것은 아주 짧은 기간의 금리입니다. 30년 고정 모기지는 장기금리입니다. 그래서 미국 10년 국채금리, 앞으로의 인플레이션 기대, 경제 전망, 모기지 증권 시장의 수요와 공급 같은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동의 전쟁과 100달러 이상의 유가 때문에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연준의 금리 정책은 중요한 배경 가운데 하나지만 모기지 금리가 오르는 원인을 연준 하나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6.95%가 실제 생활에서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50만 달러를

그래서 실제 주거비를 계산할 때는 단순히 모기지만 보면 안 됩니다. 모기지, property tax, insurance, HOA, maintenance 이것을 모두 합쳐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주택시장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구매 가능성입니다. 집값이 조금 내려갔다고 반드시 집 사기가 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100만 달러짜리 집이 90만 달러로 내려갔습니다. 10만 달러가 싸졌습니다. 그런데 모기지가 3%에서 7% 가까이 올라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월페이머는 오히려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볼 때 이 집이 얼마인가 보다 이 집을 사면 매달 얼마를 내야 하는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일에 발표된 주택건설 자료를 보면 현재 주택시장의 복잡한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8월 미국 단독주택 착공은 전월보다 7.6% 증가해서 연율 91만 8천 채가 됐습니다. 겉으로 보면 좋은 뉴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집을 얼마나 지을지를 보여주는 단독주택 건축허가는 오히려 1.8% 감소했습니다. 전체 주택 착공도 2.6% 감소했습니다. 즉 8월에 실제 공사는 조금 늘었지만 건설업체들이 앞으로의 시장을 아주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높은 모기지, 건축 자재 비용, 인건비, 금융 비용이 모두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높은 모기지가 주택시장에 만들어낸 아주 독특한 현상이 있습니다. 모기지 잠금 효과, 모기지 lock-in effect입니다. 2021년에 집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30년 고정금리가 3%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더 큰 집으로 이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기존 집을 팔고 새 집을 사면 거의 7%의 모기지를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냥 현재 집에 머뭅니다. 그러면 높은 금리는 구매자만 시장에서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판매자도 시장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집을 사고 싶은 사람도 줄고 집을 팔고 싶은 사람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감소합니다. 그런데 매물도 부족하니 집값은 생각보다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최근 미국 주택시장의 독특한 구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그때 집을 사야지. 물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내려가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구매자들이 동시에 시장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집값이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가 높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가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살 때 미리 금리를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현재 자신의 상황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이 안정적인가? 다운페이먼이 충분한가? 현재 금리에서도 월페이먼을 감당할 수 있는가? 얼마나 오래 이 집에서 살 것인가? 이 질문들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은 무리해서 사고 나중에 금리가 내려가면 리파이낸스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미래 금리는 누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번 주 네 가지 경제 뉴스가 바로 여기에서 만납니다. 미국 소비가 강합니다. 경제가 예상보다 잘 버팁니다. 중동의 충격으로 유가는 100달러를 넘습니다. 전체 소비자 물가는 3.4%입니다. 연준은 금리를 다시 올렸습니다. 장기 국채 금리도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모기지는 6.95%가 됐습니다. 뉴스에서는 이 숫자들이 따로따로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 생활에서는 하나로 만납니다. 매달 얼마를 내야 하는가? 결국 금리는 단순한 월스트리트의 숫자가 아닙니다. 금리는 우리가 오늘 돈을 사용하기 위해 지불하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그 돈의 가격이 다시 비싸지고 있습니다. 주말 오후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오늘 나눈 이야기가 조금은 지루하게 느껴졌던 경제와 보험을 한층 더 가깝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그 선택 하나하나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작은 정보 하나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편안하게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0: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케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청문 보고서까지 채택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대통령 임명 절차를 앞두고 전격 사퇴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자신에 대한 고민이 담긴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발언을 보고 사퇴를 결심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먼저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1: 대통령 기자회견 다음 날 예정에 없던 주말 기자회견을 공지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결국 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2: 대통령님 기자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개혁을 완수해야 할 정부의 작은 부담이 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꼭 20일 만입니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이 되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새 형사사법 체계를 안착시키고 싶었지만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과거 자신을 향했던 검찰 수사와 한동훈 의원이 펼쳐온 낙마 공세에는 사퇴 이후에도 전모를 파헤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와 한동훈의 수사기밀 불법 유출, 짜깁기 사태의 전모를 끝까지 밝히겠습니다. 이번 일이야말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국민들께 입증한
1: 기자회견 이후 청와대가 짧은 입장을 내자 곧이어 민주당도 같은 결의 논평을 냈습니다. 김 후보자의 결단을 고뇌에 찬 결정, 국정에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는 결단으로 평가하며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문보고서 채택을 주도했던 여당 법사위원들은 김 후보자의 검찰개혁 메시지에 발을 맞췄습니다. 김 후보자를 향했던 검찰의 조작, 표적 수사와 한동훈 의원의 수사기록 불법 유출 의혹의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외적 메시지엔 존중과 개혁만 담겼지만 민주당으로선 끝까지 김 후보자를 엄호했던 게 되레 부담으로 남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대통령도 당사자도 국민 눈높이를 언급하면서 그동안 당은 여론을 거스르며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남게 된 겁니다. 민주당은 오늘로 예정됐던 김민석 대표 취임 한달 기자회견을 연기했는데 김 후보자 자진 사퇴가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YTN 송재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당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추가 의혹이 담긴 탄원서가 청와대에 전달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각종 논란 속에 임명 강행 대신 자진 사퇴로 마무리됐지만 청와대 인사 검증을 둘러싼 진통은 한동안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직후 청와대는 후보자의 뜻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후보자가 국정의 부담을 줄이고자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향후 필요한 후속 절차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후보자의 거취를 두고 밤새 고심이 깊었다고 청와대 분위기를 전했는데 이런 가운데 최근 청와대에 김 후보자의 추가 의혹에 대한 전직 보좌진의 탄원서가 제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직 보좌진 A씨는 YTN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탄원서엔 기자 성추행이나 추가 음주운전, 또 다른 청탁 정황 등 여러 의혹이 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또이 대통령 기자회견 당일인 그제 오전 이런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청와대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보좌진은 이런 내용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신고를 통해 알렸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없어 청와대에 직접 알리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기자회견이 2시간도 남지 않은 시점에 갑자기 회견을 30분 연기했는데 해당 탄원서에 영향이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와 관련한 사안은 확인이 어렵다며 말을 아꼈고, 김 후보자 측은 탄원서 제출 사실도 모르고 관련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용해인에 이어 김승원까지 2기 내각 후보자가 논란 속에 잇따라 낙마하면서 청와대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도 감지되는데, 특히 인사 검증 부실에 대한 책임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참모들 사이 김 후보자 임명 강행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불거졌다는 정황도 흘러나옵니다.
4: 그러한 점에까지 대비하고 준비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겠죠. 부족함일 겁니다. 인사 시스템을 지금 재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3: 김 후보자에 대한 비판 여론을 고려해 임명 강행 대신 자진 사퇴 형식으로 잡음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추가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전국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0: 국민의힘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추가 폭로가 담긴 전직 보좌관의 탄원서가 청와대에 전달됐다는 주장과 관련해 자진 사퇴가 아니라 도주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제 SNS에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음주운전도 더 있었고 보좌진에 대한 상습 욕설과 폭언에 추가 청탁과 성추행까지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볼수록 잘된 인사란 김민석 대표의 발언을 겨냥해 보는 눈이 있다며 이 정도면 청와대 인사라인부터 쫓아내야 하는데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이 배후에 있으니 못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이렇게 자진 사퇴를 결정한 건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일파만파 커졌기 때문인데요. 청문회에서 적극 해명에 나섰지만 싸늘한 여론을 돌리진 못했습니다. 낙마에 영향을 준 의혹들을 이형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5: 최대 뇌관이 됐던 건 신약 로비 의혹입니다. 지난 2021년 10월 브로커 양모 씨 부탁으로 제넨셀의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당시 식약처장에게 청탁했다는 겁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공익 목적의 민원을 전달한 거라며 선을 그었지만 임상시험 자체가 가짜로 드러난 데다 식약처 승인을 매개로 한 주가 조작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여론은 더 싸늘해졌습니다.
6: 의원님, 저는 문과입니다. 제가 알 수가 없고요. 주가 조작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맨 먼저 만나서
5: 가족 특혜 의혹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일하는 발달장애인 돌봄센터가 김 후보자 지역구로 옮긴 뒤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되는 특혜를 받았고 가족들에게는 과도한 급여가 지급됐다는 지적까지 나오자 눈물까지 보이며 부인했습니다.
6: 우리 아내도 나중에 힘이 없거나 죽게 되면 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을 저희 아들에게 그 일을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5: 이 밖에도 음주운전 이력과 자녀의 학군지 위장 전입 등 크고 작은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법을 지키고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 자질을 의심케 하는 이런 과거 행적들이 잇따르면서 악화한 여론을 돌리기 어려워지자 더는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용훈입니다.
0: 김승원 후보자는 자리에서 물러나면서도 수사기밀 유출의 전무를 끝까지 밝히겠다며 한동훈 의원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2차전 양상 속 김 후보자의 청탁 의혹에 대한 경찰의 재수사 여부도 관심입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사과로 시작한 사퇴 회견은 한동훈 의원을 향한 선전포고로 끝났습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한 의원의 검찰 기소 계획서 공개를 불법 유출과 짜깁기로 규정하며 반격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8: 지금 내려놓아도 진실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 제기로.
7: 김 후보자와 한 의원 사건 모두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나란히 배당된 상태입니다. 먼저 김 후보자는 과거 브로커의 부탁을 받아 특정 업체의 임상시험 승인을 식약처장에게 요청하고 후원금을 약속받은 혐의로 지난 4일 고발됐습니다. 2년 전 검찰이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한 사안이지만 청문 전국에서 고발장이 새로 접수되면서 경찰 수사선상에 다시 오른 겁니다. 경찰은 그동안 재수사란 용어 자체에도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는데 김 후보자가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수사해야 한다는 정치적 부담은 우선 덜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재수사를 위해선 새로운 증거 확보가 관건인데 검찰이 관련 재판 진행을 이유로 과거 수사 기록 제공에 난색을 보이는 점은 변수로 꼽힙니다. 한 의원이 관련 수사 자료를 유출했다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되면서 같은 경찰서에서 동시에 입수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9: 오빠 독약 로비의 전말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특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7: 공격이 역공을 부른 청문회장 정치 공방은 고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장외 난타전으로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0: 전투 파병은 하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미국 언론은 이 대통령이 트럼프의 파병 요청을 거절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청와대는 트럼프의 요청을 거절한 건 아니라며 실질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비전투 분야 파병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홍성기 기자입니다.
10: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의 파병 요청을 거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우리 군이 전쟁에 관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4: 전쟁에 관여, 개입은 없습니다. 그런 형태의 파병이든 군자산 파견이든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 원칙을 지켜왔죠. 앞으로도 그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10: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란의 군사력에 함께 맞설 지원군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투 파병 거절은 사실상 트럼프 요청을 거절했다고 보는 겁니다. 청와대는 그러나 트럼프의 협조 요청을 거절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투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구체적인 기여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비전투 자원 파병 의지를 재확인한 겁니다.
4: 전쟁에는 관여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상선,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겠다. 그런 것도 있죠. 우리 대한민국도 이미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청해 부대가 나가 있습니다.
10: 조현 외교부 장관도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우리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을 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미 간의 파병에 대한 견해차가 존재하는 가운데 양측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0: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는 출렁이고 있지만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18주째 내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주유소의 기름값을 내리기로 했는데 다른 주유소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11: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가 한 주 전에 비해 배럴당 $8.4 올랐습니다. 최근 내림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중동 정세 불안에 큰 폭으로 올랐던 탓입니다. 국제유가 상황과는 달리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셋째 주 이후 18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휘발유와 경유 가격 모두 7월 둘째 주 이후 1,80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고 최고 가격제가 6달 넘게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12: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잖아요. 정유회사의 손실은 재정을 투입해서 메꿔줘야 되기 때문에 재정도 낭비 요인이 되는 것이라서 최대한 빨리 석유 가격 상한제는 그만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11: 이런 가운데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주유소의 기름값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휴게소의 주유소 226곳이 대상입니다.
13: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의 유료 가격을 리터당 100원 인하하여 고유가 부담을 공공이 함께 부담하고.
11: 고속도로 주유소 가격 인하 소식에 일반 주유소 업계는 강하게
14: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5: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16: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굿모닝 차차차. 우리 아이 하버드는 못 보내도 백만장자는 가능하다. 너무 희망적인 말 아닙니까?
1: 그럼요.
0: 네, 이번 9월에 재정 세미나 이런 멋진 주제로 함께하는 재정 전문가 문선영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문선영입니다.
1: 반갑습니다. 네. 아, 우리 문선영 대표님 오늘 아주 화사하게 네. 시선을 네. 사로잡는 또 이렇게 아주 멋진 자켓을 입고 하셨습니다.
0: 오렌지, 상큼한 네. 오렌지
2: 잘 어울리나요?
1: 네. 너무 잘 어울리시고
2: 괜찮나요?
1: 대표님 벤지가 언제 오렌지 얼마나 오렌지
0: 아 그래서 오렌지야.
1: 아 너무 잘 어울리세요.
2: 네. 감사합니다.
1: 확 잡네요.
2: 네, 감사합니다.
1: 우리 대표님이 네. 시선만 확 잡는 게 아니라 사실 네. 이 부모님들의 마음도 확 잡을 수 있는 오늘 네. 어마어마한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0: 그렇죠. 네. 아니 우리 한인 사회에 재정과 삶에 도움이 되는 얘기를 쭉 해주시는데,
1: 그럼요.
0: 우리 문선영 대표님은 바로 저희 방송국에서도 방송을 하고 계시죠, 문선영의.
2: 네, 요즘은 사실 좀 네. 소홀하긴 한데 네. 너무 죄송하게도 네. 토요일날 일요일날 하시는 방송이 좀 나가는데 네. 요즘 제가 이제 좀 몸 상황도 좀 그렇고 그래서 좀 쉬었는데요. 네. 이게 제 방송 나가고 그랬는데 앞으로 또 다시 한번 네. 새로운 또 코너 구성해가지고 네.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네.
0: 9월의 세미나가 아주 뭐 아주 알찹니다.
1: 네.
2: 어제 저희 세미나 있어요, LA에서.
1: 어제도 성공적으로 끝나셨죠.
2: 네. 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녁 7시에 네. LA 오피스에서 저희 롱텀 케어에 대해서 네. 요즘 많은 우리 부모님들이 걱정하시고 있는 게 롱텀
0: 그렇죠.
2: 케어잖아요. 네. 장수하는데 이제 아프니까 걱정이잖아요.
0: 네.
2: 그래서 과연 이게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네. 나도 네. 좋지만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정도의 선에서 준비할 수 있는 방법들. 꼭 롱텀 네. 케어 보험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들을 저희들이 어제 소개해드리는 세미나를 했거든요.
1: 아, 네.
2: 네, 반응도 네. 너무 좋으셨고 좀 약속도 많이 잡혀서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무척 기쁩니다.
0: 좋습니다.
1: 너무 좋습니다.
0: 이번 또 목요일에는 네. 샌디에고에서
2: 네.
0: 세상의 모든 아이 하버드는 못 보내도 백만장자는 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
1: 너무
2: 가능합니다.
1: 너무 와닿지 않습니까?
0: 어떻게 해야 돼요? 네.
2: 일단은
1: 세미나 들어오셔요.
2: 아니, 말씀 좀 드리려고 했는데 세미나 들어오라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네.
1: 조금만.
2: 이게 뭐냐면요, 유태인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재정관하고 똑같아요. 일단 부모의 재정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의 재정관이 중요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아이들은 부모가 말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네. 부모가 행동하는 것, 살아오는 것, 집안의 분위기를 보고 사실은 성장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의 먼저 재정관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결국에는 시간의 복리예요. 어렸을 적부터 조금이라도 그게 뭐 단돈 10불이든 아니면 50불이든 100불이건 간에 저축해주는 습관을 부모님들이 먼저 씨앗을 좀 심어주시면 네. 그 나무가 이제 크게 되고 성인이 됐을 때는 정말 사과를 매년 수확할 수 있는 그런 나무로 되는 그런 이제 개념을 가르쳐 드리고 또 네. 방법들도 알려드릴 거예요.
1: 네.
2: 뭐 돈이 없어서 저축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아이들 저축 같은 경우에 말이 되지 않는 이유가 네. 손주들도 마찬가지죠. 유태인들이 딱 아이가 손주가 태어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아이를 위해 저축을 해주는 그런 유태인들의 습관들 그리고 지혜들을 이제 이날 세미나에서 하는데 다행인지 아쉬운지 모르겠지만
0: 네.
2: 이번 주 목요일 세미나는 샌디에고 오피스에서 해요.
1: 네.
2: 그러니까 LA에 계신 분들 혹시 이 방송 들으시면 거기까지 네. 내려오라고는 제가 못할 것 같고요.
0: 네.
2: 대신에 네. 9월 30일이죠.
1: 수요일.
2: 네, 수요일에 저희가 또 줌으로 네. 전국에 계시는 분들 또 저희가 세미나를 합니다.
0: 아.
2: 줌으로. 그래서 네. 저 이제 유튜브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들어가시면 이런 세미나 일정들이 나오니까
1: 네.
2: 조금 보시고요.
0: 네.
2: 그리고 또 나한테 맞는 주제나 나한테 맞는 그 장소 오렌지 카운티 오피스인지 LA 오피스인지 샌디에고 오피스인지 선택하셔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문선영의 머니토크 구글에 검색하시면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도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616-827-9599 616-827-9599 번호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1: 지금 네. 말씀하신 17일 날 지금 아침 10시 반에 그 샌디에고 오피스에서 이제 세미나 있으시고 21일 날은 또 저 나팔마 오셔갖고 4% CD에 묶여 계시나 이런 것도 있고요.
2: 네, 맞아요.
1: 지금
2: 네.
1: 여러 가지 정말 너무 좋은 토픽들이 21일, 24일, 26일, 30일 날은 그 말씀하신 100만장자 가능하기 만들기 프로젝트.
2: 네.
1: 그게 이제 8시 저녁 때 줌에서
2: 그러니까
1: 하니까
2: 저희가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네. 워낙에 한 달에 세미나를 6번씩 돌리거든요.
1: 네.
2: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워낙에 오피스도 많고 또 지역별로 실제로 그냥 오셔가지고 들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주제도 정말 다양하게 하고
1: 예.
2: 그 지역의 손님들에게 맞는 주제를 하다 보니까 세미나가 많으니 이것을 이제 기억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1: 그렇죠.
2: 그래서 라디오를 들으시면은 이제 흘려나가기 쉽죠. 신문을 한번 보시거나 어쨌든 문선영의 유튜브, 문선영의 네. 머니토크를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전화를 주시면 네. 저희가 또 그 스케줄을 따로 보내드릴 거예요.
1: 아, 네.
2: 그냥 귀로만 들으시면 적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잊어버리시거든요.
1: 예, 예.
2: 네. 저희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1: 좋습니다. 네. 문선영의 머니토크를 여러분 네. 조사해보시면 정말 좋은 게 많이 나오니까 네.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일단 주제 토픽이 그 401K, 401K라고 하죠.
2: 네.
1: 401K 이제 이거를 자녀분들이 상속받을 때의 세금 문제 요 얘기가 있거든요.
2: 네.
1: 이게 은퇴하시는 분들 부모님 많이 좀 고민하시는 부분일 텐데.
2: 그렇죠,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조금. 부모님이 이제 생각보다 뭐 장수하실 길을 바랬는데
1: 네.
2: 401K를 조금 쓰시다가 네. 혹은 쓰시기 전에 이렇게 사망하시는 경우들이 좀 생기죠.
1: 네네.
2: 그러면 이제 자녀분들이 베네피셜이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상속을 받게 돼요. 이제 이런
1: 그렇죠.
2: 401K를 인헤리티드 401K 혹은 IRA도 마찬가지예요.
1: 네.
2: IRA도 자녀가 이제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에 이제 자녀분들이 이제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거 내가 받아가지고 지금 당장 찾아 써야 되나?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
1: 네.
2: 그리고 혹시라도 안 찾아 쓰게 되면 무슨 불이익이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연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상담도 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오늘 그런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1: 네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뭐 부모님의 401K에 뭐 예를 들어 50만 정도 달러 갖고 계시다가
2: 네.
1: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
2: 네.
1: 이제 아들분에게 자녀분에게 세금을 자연스럽게 쭉 남아요. 그 세금 어떻게 되는 건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2: 네네네.
1: 이게 상속세로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2: 상속세가 아니고 네. 소득세예요.
1: 소득세요?
2: 오, 네. 이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401K가 워낙에 부모님들 401K나 IRA를
1: 네.
2: 소득을 벌어들였을 때 소득에서 떼어서 낸 돈이거든요.
1: 네네.
2: 그러니까 출생 자체가 이 401K나 IRA가 탄생 자체가 어떤 돈이냐면 부모님의 월급에서 나간 돈이에요.
1: 네.
2: 그러니까 소득이죠.
1: 소득이죠.
2: 근데 다만 그때 당시에 세금을 내지 않고
3: 네.
2: 세금을 미루어서 이제
3: 네.
2: 나중에 찾아 쓰실 때 세금을 내시겠다라고 했던 거기 때문에
1: 네네.
2: 이게 상속의 문제가 아니라 소득의 문제로 잡혀서 자녀분들이
1: 네.
2: 이걸 받게 되면 소득세를 네. 내게 되시는 거예요.
3: 이게 세금 유예 계좌잖아요. 그러니까.
2: 맞아요, 맞아요.
1: 야, 그러면은
3: 내야지 이거.
2: 네네, 소득세 네. 내셔야 되고.
1: 상속세가 아니구나. 난 상속이니까 당연히 상속세를 받았어요. 저는.
2: 네, 상속세도 사실은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상속세가 면제되는 금액이 있거든요. 한 부모당 지금은 이제
1: 네, 500만 분인가요?
2: 더 하시는 넘죠.
1: 500만 원이요?
2: 네,
1: 뭐.
2: 그렇게 되기 때문에
1: 네.
2: 실제로 그 상속세 이제 401K를 조금 받았다 그러면은 상속세는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어쨌든 상속세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1: 네, 소득세다.
2: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1: 네. 네. 그러면 만약에
2: 네.
1: 자녀분이 이거를 안 찾으면은요?
2: 안 찾으면
1: 네.
2: 안 찾으면 소득세를 내지 않죠.
1: 네.
2: 그걸 찾아 썼을 때 그 해에 그 자녀의 소득으로 합산이 돼서 소득세를 내는 건데 안 찾으면 소득세를 내지 않는데
1: 네.
2: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안 찾을 수는 없어요. 유예
3: 네.
2: 기간이 있어요.
3: 언제죠?
2: 부모로부터 이전이 된 이후에 10년 동안은 안 찾으셔도 돼요.
1: 10년 동안.
2: 네. 하지만 네. 10년이 지나면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1: 아.
3: 네.
2: 그래서 그때부터 네. 찾아 쓰셔야 되거나
3: 네.
2: 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뭐 내가 당장에 지금 현재 우리 부모님 돈을 401K를 내가 쓸
1: 네.
2: 목적이 없다
1: 네네.
2: 이제 그러신 분들 계시면 그 돈을 좀 이제 굴려 놓으시면 좋겠죠.
1: 그렇죠.
2: 그런데 10년 이후부터는 반드시 찾아야 된다라는 점 이제 그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3: 실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1: 네네.
3: 연봉이 6만 달러인 자녀가 50만 달러에서 상속받았어요. 그 숫자로 좀 설명해 주시면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2: 예를 들어서 인출을 하지 않으면
1: 네.
2: 당연히 옮겨놓기만 하는 거죠. 어카운트를.
1: 그렇죠.
2: 그럼 그 어카운트 이름은 이제 어머님, 아버님 이름에서 이 자녀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1: 네.
2: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숫자라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50만 달러를 그에 만약에 다 전체를 찾아버리시면
1: 예.
2: 부모님이 남겨주신 401K를 그러면 자녀가 연봉이 만약에 6만 달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 네네.
2: 그러면 6만 달러 플러스 부모님한테 받은 50만 달러가 56만 달러가 전체 소득이 돼버리는 거예요.
3: 네.
2: 그러면 그해 소득세를 얼마를 내셔야겠어요?
1: 어마어마할 텐데.
3: 네.
2: 거의 21만 불 정도를 내게 돼요.
1: 와.
2: 근데 이제 그런 어쩔 수 없지 50만 불 받았으니까 그 정도 낸다라고 이제 보시게 되는데
1: 네.
2: 근데 이제 그렇게 그래서 보통은 한 번에 다 받아가지고 세금을 내지는 않죠.
3: 아, 좀 나눠서 하면 좀
2: 맞아요, 네. 맞아요. 만약에 10년 동안
1: 10년 동안 네, 5만 불씩 나눴다.
2: 현명한 방법.
1: 네.
2: 이제 이 방법이 좀 더 현명하겠죠.
3: 네.
2: 5만 불씩을 낳게 되면 찾게 되면
1: 예.
2: 이 6만 불의 연봉에 이제 5만 불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1: 11만, 불.
2: 11만 네. 불이 되겠네요.
3: 네.
2: 자녀가 세금 보고할 때.
1: 그렇죠.
2: 산수를 너무 잘하시네요.
3: 아, 예.
1: 5만 6 정도는 아니다.
2: 제가 지금 넘버를 말로 막 드리니까 제가 정신이 네. 없어가지고.
1: 네. 네.
2: 듣고 계시는 분들도 어쩌면 지금 조금 네. 아우 넘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생각하실 텐데 일단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50만 불을 한 번에 찾아서 56만 불에 대한 세금을 내느니 네. 네. 5만 불씩 나눠 내는 게 그러면은 11만 불에 대한 그의 소득세를 내니까 좀 낫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그 돈을 50만 불을 그만 그대로 놔두고 예. 5만 불씩 이자를 안 받고 그냥 꺼내서 10년이면 다 꺼낸다라고 네.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네. 이 50만 불이 이자를 받는 곳에다가 넣어서
3: 이자죠 당연히
2: 5만 불씩 꺼내 쓰면서도 이자 남는 돈에 이자가 더 받아서 늘어나게 하는 게 좋을까요?
3: 당연히
1: 아니,
3: 이자
1: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네.
2: 그런데 너무 놀랍게 돼요. 어떤 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를 찾아오시는 손님 중에서 네. 이자가 늘어나면 세금을 더 내야 되니까 너는 그냥 이자 안 받을래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 이제 이게 네. 바로 우리의 재정관이라면 네. 우리 자녀들의 재정관도 이제 이렇게 네. 똑같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네. 네. 무조건 이자를 받으셔야 돼요.
1: 그럼요.
2: 이자를 받게 되시잖아요. 그러면 네. 세금을 물론 더 낼 수밖에 없죠. 자라는 네. 이자가 있기 때문에 네. 수입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오히려 그게 세금을 덜 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 네. 넘버들에 대해서는 지금 유튜브로 네네네. 사실은 오늘 아침에 유튜브로 올렸어요.
1: 오, 네.
2: 그래서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관심 있는 내용은 아마 아니실 겁니다. 네, 네. 다만 내가 지금 부모님으로부터 401k를 받았다거나 IRA를 받았거나 혹은 내가 우리 자녀한테 이걸 넘겨주게 되면 어떻게 되지라고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면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가셔서 오늘 네. 올라간 비디오하고 쇼츠가 바로 이 계산을 정확하게 해드렸어요. 그래서 네. 당연히 50만 불을 찾아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어리석은 방법.
3: 네.
2: 세금도 다 내야 되니까요.
3: 네.
2: 이자도 못 받고. 네. 두 번째 네. 이자를 안 받는 대신에 그냥 5만 불씩 꺼내 쓰는 방법도 두 번째 어리석은 방법.
3: 진짜.
2: 네, 그런데 네. 이자를 받는 곳에 옮기면서 당연히 그런 걸 저희가 네. 도와드리는 거죠.
1: 네.
2: 저희가 도와드리는데 이자를 받는 곳에 옮겨드리면서 5만 불씩 조금씩 빼서 쓰시더라도 네. 나중에 불어난 돈에 대해서 전체를 합산해 보면 네. 내 부가 더 늘어나고 더 많은 돈을 여러분들한테 그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고 세금은 덜 내는 효과가 있다라는 네. 거에 대해서 제가 넘버로 하나씩 쪼개서 계산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유튜브로 보시기 바랍니다.
1: 지금 말씀하셔서 네. 찾아보니까 오늘 네. 3시간 전에 올리신 게 있네요.
2: 3시간 전에.
1: 5분 57절이 제가 영상이 있는데.
3: 지러내세요.
1: 그런데 네. 전문가 우리 대표님께 여쭤보면 그거를 정말 시뮬레이션에서 딱 보여주실 거
2: 맞아요.
1: 아니에요.
2: 맞아요.
1: 그러면 그냥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2: 네. 이제 뭐 예는 네. 50만 불을 예를 들었지만 손님들에 따라 30만 불 그리고 또 그 손님의 소득이 네네네. 지금은 6만 불인 경우이지만 손님의 소득이 예를 들어서 12만 불이다. 네네네. 15만 불이다. 그럼 또 계산은 달라지겠죠.
1: 그렇죠. 그렇죠.
2: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당연히 도와드리고 또 CPA님도 도와드리지만 원칙만 말씀드리면 세금 많이 낼 것 같아서 돈을 안 불립니다는 어리석은 생각이십니다.
3: 아, 진짜. 네. 그런 분이 계세요?
2: 그런 분이 계세요.
3: 내 소득은 늘어나고 네. 그리고 세금도 그만큼 더 내면 공공재산으로 좋고.
2: 그런데 그렇지가 네. 않으시더라고요.
3: 그래요.
2: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네. 돈 많이 벌어봤자 세금 많이 벌니까 돈 조금은 벌지.
3: 아니.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2: 그러니까 이게 참. 네. 근데 이런 사고방식을 네. 가지고.
1: 이해는 갑니다. 또. 네. 한편으로 이해는 가요.
2: 저는 네. 심정은 이해가 네, 실정은 이해가 되지만 네. 논리적으로는 네. 절대로 이제 그래서 부모님들의 이제 돈에 네. 대한 교육이 또 필요하고 연결을 좀 자연스럽게 시켜보면
3: 네.
2: 이제 그래서 이번에 그런 어린아이들 이제 아이들의 그런 재정 세미나가 좀 필요하죠.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토요일 날 네. 이번에 그 영락교회에서
1: 네.
2: 또 세미나를 하는데 영락교회에서 오전 네. 10시에요.
3: 네.
2: 그 부모님의 재정관과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님의 재정관과 자녀의 재정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또 세미나를 또 하는데
1: 네.
2: 영락교회 혹시라도 뭐 다니시는 분들이시거나 혹은 네. 참여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날 또 오시면은 네. 그 가족들의 그런 재정 플랜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드리니까 또 그게
1: 와.
2: 있고
1: 네.
2: 이제 아까 말씀드리다가 망거가 21일 날이죠.
1: 네.
2: 21일 다음 주 월요일에
1: 월요일입니다.
2: 라팔마 오피스에서
3: 네.
2: 지금 우리가 계속 이렇게 택스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자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1: 네.
2: 지금도 아직도 CD에 돈을 맡겨놓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3: 네, 그게 제일 안전하다 이런
2: 그렇죠.
3: 분 계세요.
2: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이제 오늘 전화 오신 어떤 손님께서 네. 그러시더라고요. 아침에 전화 오셨는데 연준의 이자가 올라갈 거라고 오늘 뉴스페이퍼 신문에 그게 났대요. 네네. 그래서 아이고 CD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올라봤자 여러분 네. 아무리 올라봤자 그쵸. 결국에는 네. 우리가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주식의 이자만큼은 오르지는 않아요.
1: 그렇죠. 네.
2: 은행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CD와 그리고 또 어뉴이티에다가 돈을 넣어놓으셨을 때 어떻게 돈이 자라는지 비교를 해드리는 그런 방식이 바로 다음 주 월요일 오렌지 카운티 라팔마 오피스에서 저희가 저녁 7시에 또 세미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좀 와서 좀 들어보시면 또 단리하고 복리 효과가 있거든요. CD는 무조건 단리예요. 왜냐하면 세금을 찾고 세금을 내셔야 되거든요. 네네. 반면에 어뉴이티는 복리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제가 그날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3: 이게 은행에 그냥 넣어놓는 게 아니라 이걸로 네. 계속 어뉴이티나 투자 네. 상품에 넣어서
2: 그럼요.
3: 이자를 받으면서 복리로 늘리는.
2: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는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은행에 돈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머전시 상황 같은 경우 있잖아요. 1년 네네. 있다가 돈을 써야 되거나 네. 아니면 보통 한 3개월 정도의 생활비가 좀 넉넉하게 이제 좀 재정이 네. 있으신 분들은 은행에 돈이 있어야 돼. 이자는 그 돈은 받으시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 돈은 이자를 받고 굴리는 돈이 아니라 그 돈은 내가 이머전시 상황에서 나의 궁금을 해결할 수 있는 돈, 이용할 수 있는 돈이 네. 되겠죠. 반면에 1년 동안 쓰지 않을 돈이거나 혹은 내가 저축으로 투자를 해야겠다 하시는 돈들은 은행에다 넣어놓으시면 네. 이제 그 돈은 자라지 않겠죠. 그렇죠. 요즘 은행에서 문선영을 잡아라. 도대체 왜 이러느냐. 이제 그런 소문도 있다라고 저희 손님이 웃으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 한국의 한인타운의 모 은행에서 네. 이제 저희 손님들이 이제 저쪽에서 많이 돈을 네. 옮겨 오시니까 그런 얘기도
1: 빼시니까.
2: 그런 얘기도 있었다라는 우스갯소리도 네. 있었는데 네. 어쨌든 여러분들 은행 이용하십시오. 당연히 네. 당장에 쓰셔야 될 돈들 그리고 당장에 이용해야 될 돈들 당연히 은행에 넣어놓으셔야 되고요. 아무리 예. 이자를 받는다 그거 하지 마세요. 네. 반면에 내가 쓰지 않는 돈 이런 돈들은 당연히 이자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돈들은 어뉴이티 그리고 또 어뉴이티도 그냥 광고만 보시고 선택하시지 마시고 네. 본인의 재정 플랜과 계획 목표에 맞춰서 디자인을 좀 하셔야 돼요.
1: 그렇죠.
2: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좀 하시기를 네. 바랍니다.
3: 네. 네. 문선영의 모니터크 우리 문선영 재정 전문가 전화번호 6268279599 6268279599 네. 너무 유익한 세미나를 자주 하시니까요. 문선영의 머니터크 들어가 보셔서 구글에서 검색하셔서 9월의 세미나 아주 알찹니다. 한번 네. 자녀분들과 또 함께 가서 네. 들을 수 있는 것도 있고
1: 지금 네.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서도 날짜가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지금 저는 일단 동그라미 치기 30일 날 줌 세미나 이거 네. 샌디에고까지 제가 가기 좀 힘드니까 네. 30일 날 줌 세미나 세상의 모든 아이 하버드는 못 보내도 백만장자는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우리 아들 백만장자 가능합니다. 이런 거 꼭 네. 8시 저녁 때 듣고 싶은데 네. 지금 럭키비키님 우리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댓글에 우리 네. 대표님께서 네. 아래쪽 동네 샌디에고에 너무 열일하시는 바람에 LA 쪽이 좀 서울하시나 했는데 다시 시작해서 감사합니다. 네. 처음 최고라고 엄지척을
2: 네.
1: 해주셨습니다.
2: 네. 10월에는 네. 좀 더 그 이제 LA 쪽하고 오렌지 카운티 쪽에 세미나가 또 벌써 6개 기획 나왔거든요. 네. 근데 10월에는 이제 또 LA 쪽에 네. 이제 손님들이 요구가 있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하게 되고 또 그동안 제가 샌디에고 오피스 문 연 게 5월이잖아요. 네. 근데 그동안은 사실은 5월 전까지는 샌디에고 분들 많이 못 도와드리고 그렇죠. 여기까지 네. 올라오시고 네. 그랬거든요. 네. 근데 네. 이제는 이제 좀 도와드릴 수 있도록 좀 허용해 주세요. 허용해 네. 주시고요. 네. 저희 또 9월에 10월에 또 초에 왜 네. 장터 있잖아요. 한인 네. 장터. 네. 네. 네. 저희 그때도 부스 만들어서 항상 해마다 나가는데 저희 에이전트분들 진짜 막강한 팀들 왕창 나가서 손님들을 네. 또 도와드리고 기념품도 나눠드리고 하니까 혹시 네. 장터에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네. 그 장터에 혹시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꼭 문선영의 머니토크 부스를 쫓아 방문해 주시면 너무 반가울 것 같습니다.
3: 네.
1: 그 부스 방문하면 미리 좀 이렇게 세미나 달력 같은 거 주시나요?
2: 그런 것도 드리고요. 일정도 네. 드리고 그리고 또 저희가 또 기념의 소정의 기념품도 드리고 네. 이제 그렇게 하니까 얼굴 뵙고 네. 인사드리고 그러는 거죠.
1: 은행분들 네. 조심하십시오, 대표님.
2: 은행분들 많이 오세요.
3: 뭐든 전문가랑 상의해야 돼요.
1: 맞아요.
3: 네. 자, 셀렌디온이 굉장히 아픔을 딛고 최근 파리에서 공연을 했는데 파워 오브 러브 준비했어요. 이 파워 오브 복리. 네, 좋습니다.
0: 독립 파워를 느끼면서 네. 문선영 재정 전문가랑 상의하시면서
1: 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드릴게요. 616-827-9599번 616-827-959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0: 네,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감사합니다, 대표님.
2: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 상담과 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의 머니토크의 재정 전문가 문선영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 백만장자 만들기라는 주제인데요. 도착한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4: 문선영 선생님, 저는 40대 후반 주부입니다. 아이 세 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다만 월급은 남들보다 조금 높은 편인데 저희가 워낙에 부모 도움 없이 미국에 와서 맨땅에 부딪혀 살다 보니까 아이들 교육은 절대적으로 잘 시키자 하면서 이 세 아이 교육비로 들어가는 돈을 생각하면 정말 한 달 벌어 한 달 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엄마들 모임에서 만나는 친구들은 저희에게 은퇴 걱정 없겠다고 하는데 남편의 직장에서 해주는 401k 하나만 바라보고 있지 따로 뭔가를 준비할 엄두는 못 냅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서 정말 현명해 보이는 엄마가 한 분 있는데 애들 교육비 거의 투자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 집과 저희 집이 아이들과 휴가를 가거나 하는 것은 비슷한데 다만 애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저희의 절반의 절반도 안 됩니다. 어느 날 남편과 돈으로 따져보니 그 집이 저희와 비슷한 인컴을 벌어들인다 할 때 그 집은 매년 3만 불 정도를 저축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지난 여름에 그 집 큰 아들이 아빠 회사에서 일을 도와서 두 달 동안 3,000불을 벌었다고 하고 그 돈으로 본인의 구좌에 얼마를 넣었다는 얘기를 듣는데 제가 주눅이 들었습니다. 또 그 집 작은 애가 용돈으로 모으고 부모가 도와준 금액으로 이미 저축 구좌에 꽤나 돈이 모은 것 같은데 그 돈으로 이번 겨울 형이랑 함께 한국 가는 비용의 절반을 내게 할 거라도 하는데 아 이건 뭐지? 하는 의문의 일패를 맛본 것 같더라고요. 다만 자존심이 상해서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과연 우리 애들은 돈을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 공부만 열심히 하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맞을까? 돈을 모르는 우리 아이는 또 괜찮을까?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문선영 선생님은 아이 돈 교육은 그냥 완전 잘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나요?
2: 문선영의 머니톡! 네, 반갑습니다. 미래의 대학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대학을 나온다고 해도 지금도 구직난이 문제인데 5년 후, 10년 후가 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 꼭 이 AI 문제를 거론하지 않아도 정말 불안하기 짝이 없지요. 그러니 꼭 좋은 대학을 가도록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어쩌면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로서 뭘 제공하라는 것일까? 이제 질문이 시작되는 거죠. 교육가는 각자가 다르겠으니 저는 재정 전문가로서 재정관에 대해서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목표는 아이들이 돈을 쓰기 전에 돈에 대해서 이해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돈을 대하는 태도, 즉 재정관을 잘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부모님의 재정관을 보고 아이들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배우기 때문에 자녀에게 돈을 이야기하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 부모의 재정관을 점검하고 올바로 세우는 게 더 급선무가 되겠죠. 아이들은 돈을 배우는 게 아니라 부모를 복사합니다. 아이에게 저축해야 해 라고 말하면서 부모는 지출에 대한 통제가 없이 카드 빚을 계속 늘린다면 아이가 배우는 것은 이 말이 아니라 부모의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집에 한 1,000불 보너스가 들어온다고 할 때 부모의 생각이 와 TV가 좀 더 컸으면 했는데 잘 됐다. TV를 바꿔보자 라고 하는 가정이 있고 또 다른 가정은 1,000불 보너스가 들어왔으니 한 200불은 가족을 위해서 쓰고 300불은 비상금으로 두고 500불은 미래를 위해서 저축 이자를 받아볼까 라고 한다면 이 두 가정의 아이들이 배우는 돈의 개념은 완전히 다르겠죠. 둘째, 우리는 돈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이건 지금 우리의 우선순위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다릅니다. 아이가 150불짜리 운동화를 사달라고 할 때 전략하는 부모라서 안 돼, 우리 돈이 없어, 돈이 그냥 생기는 줄 아니? 라고 말하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살 수는 있지만 지금 우리 가족이 이 돈을 사용하는 게 중요할까? 라고 말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전자는 아이에게 우리 집은 가난하구나, 돈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돈에 대한 두려움과 결핍만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후자의 부모는 아이에게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 개념과 내가 사고자 하는 물건이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일까를 생각해보도록 가르치는 거죠. 이 한마디가 자녀에게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셋째는 소비가 아니라 소유를 가르쳐줬으면 합니다. 물건을 산다는 것은 소비를 한다는 것이고 실제로 내 재산에서 그 물건을 산 만큼 내 재산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아이들에게 그 회사 물건을 갖고 싶니? 아니면 그런 회사를 갖고 싶니? 라고 한번 말해보세요. 아이들 입장에서 돈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모으고 돈을 활용해서 결국은 자산을 굴리고 운영하는 사람의 큰 관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단순히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배웠던 아껴 써라는 어떤 소극적인 돈의 운영이 아니고 크고도 강력한 돈에 대한 계획을 만드는 훈련이 되지 않을까요? 넷째, 그래서 이 150불의 운동화보다 150불의 투자가 아이들의 생각을 바꾸게 합니다. 가령 아이가 15살일 때 부모가 1000불을 미래를 위해서 7에서 8% 복리의 저축과 투자를 하게 된다면 아이가 25세가 되면 2150이 되고요. 35세에는 4660일, 45세에서는 1063불, 그리고 55세는 21752불, 65세는 약 46902불이 되겠죠. 이게 바로 시간이 돈을 키우는 복리의 원리인데요. 그런데 이걸 보여주는 부모가 있다면 아이는 투자의 개념이 확실하게 자리 잡게 되겠죠. 그래서 돈이 들어와도 먼저 쓰는 것이 아니라 돈의 용도에 맞게 계획을 세우는 것과 저축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부터 재정에 대한 교육과 재정관도 필요하겠죠.
3: 문선영의 머니토크.
2: 그래서 준비한 게 바로 9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샌디에고 오피스에서, 그리고 9월 30일 수요일 저녁 8시 줌으로 세상의 모든 아이 하버드는 못 보내도 이 100만 장자로는 키울 수 있습니다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또 부모의 재정관과 아이의 저축에 대한 궁금증이 계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영의 머니토크 팀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3: 잠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0: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 상담과 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의 머니토크의 재정 전문가 문선영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61세인데요. 아들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한 직장이 문을 닫는 바람에 자의반 타의반 일찍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있어서 앞으로 4년은 그냥 지낼 수 있을 것 같고 65세가 되면 소셜을 받아서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직장에서 가지고 나오는 사원 1K가 50만 불 정도 됩니다. 그 돈을 보면서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제가 혹시라도 당장에 사망하게 되면 그 돈을 우리 아들에게 남겨줘야 하는데 그럼 이 아이는 세금을 어떻게 내게 되나요? 사원 1K는 제가 세금을 안 낸 돈이 들어간 건데 받게 되는 아이가 어떻게 세금을 계산하는지 걱정이 되네요. 세금을 많이 안 내게 하고 싶은 게 당연히 제 생각이죠. 문선영 씨, 유튜브를 꼬박 밤을 새다시피 하면서 다 봤는데 사원 1K 자녀에게 물려줄 때 세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것도 질문이 될 수 있을까요?
0: 문선영의 머니톡! 네, 선생님, 그게 궁금하시군요. 네,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거나 접하지 못한 내용인데 오늘 그럼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의 401k를 다 쓰지 못하고 자녀에게 남겨주게 되면 그것이 자녀에게 옮겨가면서 inherited IRA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세금 코드는 똑같이 세금 내지 않은 돈을 찾는 것으로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이때 inherited IRA로 옮겨지면서 실제로 자녀가 돈을 받게 될 때 당연히 상속세가 아닌 일반 그해 일반 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50만 불에 이 401k 남겨주게 되면 자녀는 그에 찾아 쓰게 되면 소득이 50만 불이 추가가 되게 되고 찾아 쓰지 않으면 소득세는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평생 안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최대 이 10년 안에는 현재로서는 무조건 전액을 다 인출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RMD로 돈을 찾아 쓰시기 시작한 후에 사망을 하셔서 물려주게 되면 그 10년 동안의 자녀도 매년 RMD를 받아야 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일단 예를 들어서 만약 2026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원래 자녀가 1년 인컴이 한 6만 불이다 할 때 상속된 401k인 50만 불을 전액 다 자녀가 물려받아서 인출을 하게 되면 그의 자녀의 소득은 56만이 되겠죠. 자녀가 싱글인 경우에 연방 스탠다드 디덕션이 한 16,100불 정도이고요. 연방 세율은 한 10%에서 최고 37%까지 적용이 되는데 이 경우 일부 소득이 한 35% 텍스 브라켓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이 401k를 자녀가 받아서 그에 인출하지 않으면 6만 불 버는 자녀는 연방소득세가 한 5,020 정도 그리고 캘리포니아 소득세는 약 1,793불 정도여서 총 소득세가 약 6,813불이 되겠죠. 반면에 만약 50만 불을 받아서 그에 인출을 하게 되면 연봉 6만 불에 50만 불이 애드가 되어서 연방소득세는 약 159,134불 캘리포니아 소득세는 약 5만 901불이 되어서 총 소득세가 약 21만 35불이 됩니다. 물론 이 계산은 현재 캘리포니아 2026년 텍스 적용률에 따라서 계산한 근사치이기 때문에 실제로 자녀가 그의 텍스 보고를 할 때 뭐 최종 수치라든지 또 자녀가 왜 크레딧 받는 금액 등이 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금액이 포함될 수 있으니까 실제 수치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주의하시고요. 반면에 만약 자녀분이 5만 불씩 10년에 나눠서 받게 된다면 그때 계산은 또 달라지게 되죠. 연 인컴이 6만 불인데 세율을 그냥 비슷하게 현재 것으로 적용해보면 한 해 연방 수입이 6만 불에 이 401k에서 5만 불씩이 더해져서 11만 불이 되겠죠. 이 2026년 기준 현재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을 하면 연방세는 1만 350에 캘리포니아 소득세 약 4,345불을 합쳐서 1년에 약 14,695불을 내게 됩니다. 그냥 한 번에 인출하면 추가 세금으로 약 20만 3천 불을 내야 되는데 10년을 나누어서 인출하게 되면 세금으로 10년 동안 총 14만 7천 불이 되니까 한 번에 찾지 않고 10년에 거쳐서 찾는 것이 약 5만 6천 불 이익을 보는 금액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생기죠. 여기에 만약 그 10년 동안 매년 찾아 쓰시면서도 그 돈이 이자를 하나도 안 받는 은행에 넣어놓게 되면 저런 결과가 되겠지만 만약 이 inherited IRA를 annuity 같은 곳에 넣어서 1년씩 찾아 쓰시고 남는 돈에 원의 이자를 받아서 더 불리게 된다면 그것도 매 떨어지지 않고 평균 약 8%씩 이자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돈의 액수가 달라지고 그 결과는 놀랍도록 또 달라지겠죠? 문선영의 머니토크. 아, 이래서 돈 얘기가 점점 재밌어지는 거고 돈은 반드시 이자를 받고 분류하는 건데요. 그런데 오늘 시간이 길어져서 아쉽지만 만약 제가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알려드리면 어떨까요? 10년 동안 부모의 401k를 인헤리티드 IRA 어카운트로 이자를 안 받는 곳에 두느냐, 이자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세금은 또 어떻게 되느냐, 그 비교는 다음 유튜브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돈은 이렇게 불려야 하고 상담은 문선영의 머니토크 팀과 하셔야 합니다. 잠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2: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0: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 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2: 뭐니 해도 머니가 정말 소중하죠. 우리 할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할머니도 계시고요. 아저씨가 좋아하는 아주 머니도 있는데 요즘 진짜 머니가 정말 힘들어. 물가가 왜 이렇게 오르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고 그래서 잘 뭔가를 좀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내가 들고 있는 생명보험 계속 유지해야 하나 해지해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재정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문선영의 머니터크, 바로 문선영의 재정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네. 머니 중에서 할머니는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역시 재치가 대단하십니다.
2: 그리고 또 네. 있어요. 우리가 많이 찾죠. 에그머니. 준비를 안 해놓으면 이게 진짜 어떻게 해? 이 계란을 잘 분산을 해서 네. 분산 투자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3: 맞습니다.
2: 알도 잘 까야 되는데 이게 정말 힘들어요. 네. 진짜 나는 왜 이렇게 미련하신
3: 재치십니다.
2: 아닙니다. 네네. 아니 그래서요. 네. 실제로 나이가 들면서 기존에 가입해둔 생명보험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보통 어떤 경우에 이런 고민을 가장 많이 하게 되나요?
3: 아, 뭐 보통 이렇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네. 첫 번째는 내가 자녀들한테 이 생명보험을 물려줄 필요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네. 이제 자녀분들 다 뭐 크셨고 그리고 아, 이 정도는 뭐 물려주지 않아도 돼 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생명보험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죠. 내가 과연 이거 킵해야 되나 아니면 없애야 되나 네.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한 분들은 아, 젊었을 때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생명보험을 가입을 해서 돈이 나가는 줄 몰랐는데 네. 은퇴를 하고 나니까 네. 이제 인컴이 이제 딱 어느 정도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연금 딱 그거 받아가서 하시는데 이 보험료 내가 계속 내야 되나? 네. 뭐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험료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세 번째는 혹시 내가 메디칼 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 생명보험 가지고 있으면 메디칼 혜택 못 받는 거 아니야? 라고 또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2: 네.
3: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서 생명보험에 고민하시는 분이 세 가지 계신 것 같아요.
2: 네.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그 답은 어떻게 되나?
3: 네. 그럼 첫 번째 말씀을 네. 드려볼까요?
2: 네.
3: 첫 번째 말씀은 이제 자녀분들한테 필요가 없는데 이거 나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 생명보험이 물론 자녀한테도 도움이 되려고 처음에 이제 가입들을 하시잖아요. 나이가 네. 이제 좀 젊으셨을 때는 네. 자녀분들도 어리고 하니까 이제 책임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드시고 자녀분들 다 크고 엄마 아빠 우리 이거 필요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사실 생명보험에서 자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쓸 수도 있어요.
2: 네.
3: 첫 번째 방법은 무엇보다도 캐시밸류가 있는 라이프 인슈런스였다. 그럼 그 캐시밸류를 내가 꺼내가지고 네. 나를 위해서 나의 인컴으로 만들지 않고도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만 인컴처럼 쓰는 거죠. 네. 이런 방법이 있고 또 두 번째는 혹시라도 내가 이제 나이가 드시면 뭐가 걱정이냐면 건강 중에서 이제 혼자서 생활하지 못하시게 되면 롱텀 케어 상황으로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쵸.

0: 그럴 때 이거 돈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이제 걱정이 되신단 말이죠.
1: 네.
0: 사망할 때 나오는 돈이
1: 네.
0: 내가 살아있는 중간에도 찾아 쓸 수가 있어요. 내가 사망하는 네.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녀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받는데
1: 네.
0: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롱텀 케어 상황에 진단을 받았을 때 사망보상금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30만 불이라는 사망보상금을 젊었을 때 들어놨다.
1: 네.
0: 그런데 이 생명보험이 애들은 필요가 없다.
1: 네.
0: 뭐 애들 뭐 줄 필요 있나 내가 다 키워놨는데 그런데 그 30만 불을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 내가 롱텀 케어 상황에 걸렸을 때 30만 불에서
1: 조금씩?
0: 예를 들어서 업투 90%까지도 네. 내가 받는 거예요.
1: 네.
0: 그러면 롱텀 케어 비용 같은 거 걱정을 안 하실 수가 있죠.
1: 네.
0: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혹은 암이라든지 심장병, 뭐 신장 말기나 뇌졸중 같은 중병 진단을 받게 되더라도 내가 30만 불을 내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나 뭐 걱정이 없죠.
1: 네.
0: 그래서 나를 위한 플랜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알려드려야 되고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보험료를 내가 계속 낼 수 있느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라면
1: 네.
0: 보험료 내기 힘드실 수도 있죠, 그죠?
1: 네네.
0: 그리고 뭐 별로 그다지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1: 네.
0: 그럼 자녀분들하고 조금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1: 네.
0: 예를 들어서 우리 진행자님께서는.
1: 네.
0: 어머님, 아버님이. 네. 죄송합니다. 제가 생존에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1: 네네.
0: 만약에 30만 불의 네. 라이프 인슈런스가 있고.
1: 네.
0: 그 200불씩 내고 계시다고 한번 해봐요.
1: 네.
0: 그러면, 아유, 내가 지금 나이가 드니까.
1: 네.
0: 내가 못 내겠다. 나 이거 그냥 취소하려다. 그러면 200불씩인데.
1: 네.
0: 너가 낼 수 있겠니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1: 당연하죠. 당근.
0: 사실은 부모님이 이거를 가입해서 오셨다라는 게 고마운
1: 그럼요.
0: 거잖아요. 아니 엄마 네. 아빠가 어떻게 이런 거 미리 준비하셨을까?
1: 네.
0: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대단한 생각이 드시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그게 어떠냐면 지금 젊은 자녀분들은 그 이해 못해요.
1: 네.
0: 20대 30대가 엄마가 나 이거 생명보험 있는데 나 못 내겠다 그러면 엄마 그거 취소해라고 얘기하고
1: 네.
0: 엄마 뭐 그런 거를 우리 때문에 들었어.
1: 그런
0: 엄마
1: 얘기도
0: 괜찮아.
1: 하지 마 이런
0: 맞아요.
1: 왜 죽는 얘기를 해 막 이러면서
0: 맞아요 맞아요. 20대 30대는 그럴 수 있어요.
1: 네.
0: 그런데 이제 40대 50대가 되면은 우리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요.
1: 이제, 네.
0: 부모님도 대단한 현명하시다.
1: 네.
0: 어떻게 이걸 준비해 놓으셨을까?
1: 네, 네.
0: 너무 감사한 일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엄마 200불 그러면 내가 낼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1: 네.
0: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혹시라도 다 안 쓰시고 사망하시는데 30만 불이 나오는데 자녀 입장에서 200불 내는 거 그거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요?
1: 가능하죠.
0: 당연히 가능하죠.
1: 그럼요.
0: 어떤 자녀분들은 이래요. 제가 이제 부모님의 그 생명보험을 설명해 드리고 자녀분들에게 본인들이 내시겠다고 이제 동의를 받으시면서
1: 네.
0: 이제 딱 상담을 끝내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1: 네.
0: 아드님들이 이제 배웅하러 저랑 같이 나온단 말이죠.
1: 네.
0: 나오면서 혹시 우리
1: 네.
0: 부모님 혹시 50만 불로 올리면 얼마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러기도 해요.
1: 네.
0: 그러니까 내가 돈을 더 내더라도
1: 네.
0: 50만 불로 올릴 수 있으면 더 좋다라는 거죠.
1: 네.
0: 그거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1: 네.
0: 자녀가 부모님의 생명보험금을 내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1: 그럼요.
0: 오픈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면 어떨까.
1: 네.
0: 그러니까 본인을 위한 플랜으로 찾아 쓰시는 거나 롱텀 케어 때 받아 쓰시는 플랜으로 바꿀 수도 있고
1: 네.
0: 동시에 자녀분들이 돈을 더 낼 수 있도록 해서
1: 네.
0: 하는 방법이 있는 거고요.
1: 네.
0: 그러니까 세 번째가 이제 문제가 메디칼.
1: 네.
0: 메디칼 때문에 이제 그 정말 그야말로 저소득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데
1: 네.
0: 혹시 내가 재산을 보고를 하거나 인컴을 보고할 때 이후 생명보험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1: 네.
0: 첫 번째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1: 네.
0: 생명보험을 가지고 계시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사는 집 하나가 지금 현재 2026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 네.
0: 2026년에 집 한 채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우리 메디칼 받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1: 네.
0: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막 파시는 분들도 계세요.
1: 네.
0: 그리고 또 뭐 아들 이름으로 막 넘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라이프 인슈런스도 사실 원칙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1: 네.
0: 나 그래도 이거 마음이 불안하거나
1: 네,
0: 나 싫다
1: 네.
0: 그러면 이 라이프 인슈런스에는 가입자라는 게 있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가입을 하셨으니까 가입자죠.
1: 네.
0: 라이프 인슈런스에 가입을 하시면서 돈을 내는 사람이 따로일 수도 있고
1: 네.
0: 라이프 인슈런스의 소유권인 오너라고 그래요. 오너. 이 오너가 마치 비즈니스 오너 이런 것처럼 오너가 자녀분들한테 넘겨드릴 수가 있어요.
1: 네.
0: 그런 방법을 좀 쓰시게 되면 네. 라이프 인슈런스 따로 이제 굳이 보고 안 하셔도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1: 네.
0: 그래서 방법이 있다.
1: 네.
0: 꼭 반드시 취소 메디카를 유지하고 싶으신데 혹은 신청하고 싶으신데
1: 네.
0: 라이프 인슈런스 내가 해약해야 됩니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1: 네.
0: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1: 네.
0: 그러면 내 라이프 인슈런스는 애들이 돈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1: 네.
0: 그런데 이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사망했을 때만 혜택이 되는 거지 내가 롱텀 케어 걸렸을 때는 못 받습니다. 이제 이런 플랜들이 예전에 든 플랜들이에요.
1: 네.
0: 사실 지금 어떤 시대냐면요. 며느리나 똑똑한 따님이나 아드님들은 자제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부모님의 라이프 인슈런스를 가입을 하려고 해요.
1: 네.
0: 왜 그러냐면 뭐 부모님이 설마 막 빨리 돌아가셔서 내가 그 돈을 받아야겠다 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죠.
1: 네.
0: 혹시라도 우리 부모님들 롱텀 케어 걸리면 그거 진짜 내가 네. 직장 생활하면서 나 가정 생활하는 것도 요즘 힘든데 부모님 내가 준비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이신 거죠.
1: 네.
0: 그런데 아 생명보험이라도 지금 가입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1: 네.
0: 그러면 건강만 좋으시면 가입하시는데 문제 없고요.
1: 네.
0: 뭐 보통 68세까지도 가입을 하세요. 그리고
1: 네.
0: 동시에 뭐 물론 70세도 가입을 합니다만 동시에 건강이 좋으셔야 돼요. 건강이 안 좋으면 안 돼요.
1: 네.
0: 건강이 안 좋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낸다고 하더라도
1: 네.
0: 실제로
1: 네.
0: 보험회사에서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생기겠죠.
1: 네.
0: 그래서 만약에 건강하시면 그런 기존의 라이프 인슈런스, 오래된 라이프 인슈런스에
1: 네.
0: 만약에 내가 롱텀 케어 때 받는 혜택이 없다
1: 네.
0: 그러시면 그런 라이프 인슈런스로 바꿀 수도 있어요. 다시. 그러니까
1: 네.
0: 옛날에 집에서 새 집으로 이사 가는 것처럼 이렇게
1: 네.
0: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상담을 해보시면 지혜롭게 그냥 무조건 취소하거나 무조건 나 모르겠다 하지 마시고 제가 방법들을 상황에 맞게끔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죠.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생명보험 중에서 왜 그냥 없어지는 보험이 아니라 돈이 쌓는 보험이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돈이 쌓여 있는 거죠. 그런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거기에 캐시 밸류를 내가 나를 위한 롱텀 케어가 되는 생명보험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건강이 이미 나빠져서 가입을 안 시켜주더라.
1: 네.
0: 근데 캐시 밸류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어뉴티로 옮기는 것도 있어요.
1: 네.
0: 어뉴티로 옮기게 되면 내가 마치 내 은퇴 플랜처럼 그냥 생명보험 다 찾아 쓰는 거예요.
1: 네.
0: 세금을 옮길 때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1: 네.
0: 동시에 혹시라도 롱텀 케어가 걸리게 되면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00불씩이 나오기로 했다.
1: 네.
0: 생명보험을 어뉴티로 옮겨서 한 달에 2,000불을 받기로 했다.
1: 네.
0: 그런데 롱텀 케어가 상황이 되면 4,000불로 두 배로 나오는 그런 플랜들도 있어요.
1: 아, 네.
0: 그렇기 때문에
1: 네.
0: 사실은 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죠.
1: 네.
0: 다만 내가 이런 정보를 알고 있느냐,
1: 네.
0: 그 제대로 된 전문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1: 네.
0: 이게 이제 선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1: 네. 뭐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우리 문선영 재정 전문가가
0: 네.
1: 보실 때는 얼마 정도를 해놔야지 이게 어느이트 받다가 나중에 롱텀 케어 되면 두 배로 늘어나고 그럴 수 있을까요? 얼마?
0: 이게 또 나이에 따라 달라요.
1: 네.
0: 그리고 또 인컴에 따라 다르고 만약에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인데 한 달에 5,000불이 나온다. 그런데 5,000불 정도인데 그 정도면은 뭐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1: 네. 나
0: 연세가 뭐 예를 들어서 68세 정도 됐다.
1: 네.
0: 그런데 내가 혹시라도 롱텀 케어 때문에 좀 걱정이 된다. 근데 롱텀 케어 보통 시설이 들어가면 한 달에 얼마인지 아세요?
1: 얼마입니까?
0: 보통 한 7,500불이에요. 한 달에 한 사람에.
1: 시장에.
0: 평균 남가주가.
1: 예.
0: 그러면 7,500불이면 내가 5,000불로 지금 사는 건 괜찮은데 한
1: 네.
0: 2,500불이 모자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1: 네.
0: 그러면 그런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롱텀 케어 때 생활비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그러면 뭐 나이에 따라 다르고 롱텀 케어가 또 언제 걸릴지 따라 다르지만 뭐 10만 불, 20만 불 그 정도로도 충분히 어뉴티 들어가가지고 이제
1: 네.
0: 그건 가능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상황을 좀 봐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인컴이 또 얼마가 더 필요한지에 따라서
1: 네.
0: 들어가는 돈도 달라진다.
1: 네.
0: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방금 드린 거는 예를 드린 거고요.
1: 네.
0: 무조건 전화 주시고
1: 네.
0: 상담 한번 해보시면
1: 네.
0: 없는 방법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1: 아, 이 플랜이 요즘은 네. 정말 다양해져서 꼭 생명보험 예전의 개념하고 전혀 다르네요.
0: 네.
1: 어느이티 그리고 네. 롱텀 케어까지.
0: 네. 전화번호 먼저 알려드릴까요?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네. 626-827-9599 626-827-9599번입니다.
1: 네. 626-827-9599 문선영의 머니터크.
0: 네.
1: 구글이나 이런 데 검색 엔진에서 문선영의 머니터크 치시면 문선영 씨 네.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이 다 나오니까요.
0: 네,
1: 참고하시기
0: 맞습니다.
1: 바라겠고요.
0: 네.
1: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 외에도 더 자세한 재정보험 정보를 얻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8월에 세미나를 준비를 하셨다고요?
0: 네, 맞아요. 네. 8월에 저희가 네. 저희가 진짜 세미나 많이 하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1: 네.
0: 근데 8월에도 정말 세미나를 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네. 무엇보다도 정보가 네. 필요하다. 이 개념 때문에 하는데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라팔마, 세리토스, LA, 샌디에고 이 네 군데에서 세미나를 합니다. 8월
1: 네.
0: 중에.
1: 네.
0: 먼저 8월 10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 30분에 은퇴 필수 아이템이라고 불리우는 어뉴티에 대한 모든 궁금증 다 해결해드리고요.
1: 네.
0: 내가 401k나 IRA에 있거나 아니면 CD에 있는 돈을 어떻게 어뉴티로 내가 옮길 것인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13일에는 목요일입니다. 6시 30분에는 세리토스에서 부동산을 해결하고 은퇴를 수립하는 100일의 약속이라는 또 그런 세미나를 또 하고요.
1: 네.
0: 그리고 15일 LA에서 저녁에 하는 세미나예요. LA에서도 사람들이 또 이제 또 오셔야 되니까
1: 네.
0: 이제 그런 분들은 어떤 세미나를 하게 되냐면요. LA는 저희 LA 오피스예요. 그 다시 말해서 에퀴터블 빌딩인데요.
1: 네.
0: 15일에 롱텀 케어에 대한 세미나를 죄송합니다. 그날 15일 토요일인데 오전 10시 30분에
1: 네.
0: 롱텀 케어
1: 네.
0: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내가 꼭 네. 반드시 롱텀 케어 플랜을 들어야 될까 안 그러셔도 되는 분도 계세요.
1: 네.
0: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20일 목요일에는 샌디에고에서 롱텀 케어, 27일 라팔마는 또 롱텀 케어 세미나를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정보가 한꺼번에 많이 나가니까
1: 네.
0: 되게 헷갈리실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1: 네.
0: 그냥 저한테 전화 주시면
1: 네.
0: 제가 어떤 일정이든지 간에 다 보내드릴 거고요.
1: 네.
0: 그리고 또 신문이나 요즘 많이 방송에도 나가고 있으니까 세미나 귀담아 들어서 꼭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626-827-9599 626-827-9599 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1: 나이 들어가지고 롱텀 케어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요즘은 또 네. 애매한 게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예 그냥 메디컬을 받든가
0: 맞아요.
1: 돈이 많든가 해야 되는데
0: 맞아요.
1: 애매해서 나중에 아프면 그냥 의료비로 다 나가고
0: 맞아요.
1: 네.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 시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좀 그야말로 혜택들이 좀 많이 줄어든다라든지 변화가 좀 있었는데 뭐 트럼프 시대가 끝나면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끝나면은 좀 더 나아지는 부분도 있겠죠 당연히
1: 네.
0: 하지만 어쨌든 준비는 하셔야 돼요. 왜냐면 롱텀 케어를 나라와 뭐 정부가 책임져 주지 않거든요.
1: 네.
0: 거기에다가 또 내가 책임질 수 있는가라는
1: 네.
0: 게 뭐 돈 있으니까 그거 다 쓰면 되지라고
1: 네.
0: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준비를
1: 네.
0: 해놓으면 내
1: 네.
0: 돈을 있는 돈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있는 돈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플랜으로 만들어 드리니까
1: 네.
0: 너무 필요하고 또 좋은 부분이죠.
1: 좋은 플랜들이 많으니까
0: 네.
1: 각각에 맞게 이렇게 상의를 하셔가지고 정하시면
0: 네.
1: 되겠습니다.
0: 네.
1: 그래도 어뉴이티 이런 거 탁 해놓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0: 그럼요.
1: 네.
0: 제가 그 만난 손님 중에서 한 분이 CPA 출신이신데
1: 네.
0: 이분이 1세대 그야말로 이민 1세대 CPA라서
1: 네.
0: 본인이 CPA이셨지만 많은 분들이 실제로 세금을 내지 않으셨던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제 너무 답답하시면서도 일을 하셨는데 지금 은퇴하셨습니다. 벌써
1: 네.
0: 이미 15년 전에 은퇴하신 분인데 이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몰랐지만 어쨌든 나도 세금을 내고 나서 소셜 연금을 지금 받고 있는데 소셜 연금이 내가 뭐 생활비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어도
1: 네.
0: 그 돈이 그만큼 따박따박 들어오는 것처럼 효자가 없더라.
1: 그럼요.
0: 그런데 소셜 연금으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즘 분들은
1: 네.
0: 반드시 어뉴이티 같은 거 하나 해놓으시면
1: 네.
0: 너무 좋죠.
1: 그렇죠.
0: 네.
1: 잘 키운 효자 효녀가 있으면 아니 저는
0: 잘된 어뉴이티 네. 하나 잘된 라이프 인슈런스 하나 열 효자 네. 부럽지 않다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1: 그거 진짜 마음에 네. 드는데요.
0: 네.
1: 저는 늘 부모님께 용돈을 한국으로 보내드렸어요.
0: 네.
1: 그랬더니 아버님이 세상에 그거를 적금을 들어놔서
0: 와우.
1: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저한테 그거를 언니 오빠 모르게 와우. 넘겨주셨어요. 전 너무 감동을 받았어.
0: 와,
1: 야, 그걸 그대로 모아서.
0: 그러니까 우리 수행자님은 효녀시고 네. 아버님은 네. 현명한 분이시네요. 네. 돈나무를 심으셨네요.
1: 네, 와. 야, 진짜.
0: 네.
1: 자, 돈에 또 마음이 실린다고 그러죠.
0: 네.
1: 네, 요거를 잘 정리를 해놔야 은퇴 생활도. 그리고 자녀분에게도 가족에게도 현명한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문선영의 머니터크 8월에 아주 좋은 세미나들이 있으니까요. 문의번호 616-827-9599 616-827-9599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 상담과 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의 머니터키 재정 전문가 문선영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수많은 세미나를 통해서 세미나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어왔던 질문들, 그리고 손님들이 저에게 보내주신 질문들을 정리해서 이 어뉘티 질문에 대한 답변의 시간으로 꾸며보겠습니다. 자, 기대하십시오. 시작합니다.
1: 어뉴니티가 내가 다 찾아 쓰기 전에 죽으면은 정부가 돈을 가져간다고 말도 있고 내 원금만 돌려주고 이자 받은 것은 남겨주지 못한다고 하던데 이게 맞나요?
0: 아, 이런 이야기들은 도대체 누가 어디서 하는지 참 궁금하네요. 이것은 틀린 정보입니다. 어뉘티에 30만 불을 넣어놓고 내가 사망한다. 그러면 당연히 30만 불에 이자를 받은 돈이 그대로 배우자나 자녀, 지정해 놓은 수혜자에게 가는 것이고요. 혹시라도 고정 월급처럼 따박따박 평생 찾아 쓰는 어뉘티였다. 그러면 내가 다 찾아 쓰지 못하고 남은 원금은 당연히 역시 배우자나 자녀, 지정해 놓은 수혜자에게 가는 겁니다.
2: 어뉴어티를 10년 묶어놓으면 제가 쓰지 못하고 죽으면 10년 계약이라 페널티를 빼고 준다고 하던데 큰 손해지 않나요? 그리고 또 내가 사망해도 10년이 지나야 그 돈을 자녀가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그 10년 계약 때문에 저는 어뉴어티를 믿을 수가 없네요.
0: 아이고, 저런,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일단, 10년 계약의 어뉘티에 들어가더라도, 일단 사망하시면, 4년이 남았건, 5년이 남았건, 바로 사망 이후에 지정해 놓은 수혜자가 돈을 받을 수 있고요. 또, 10년 계약이라 하더라도, 사망하고 나면 전혀 페널티 없이, 원금과 이자 받은 전체 금액이 수혜자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따라서, 10년 계약이라고 해서,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요. 은행에 넣어 놓으시건, 주식에 놓으시건 사망하면 당연히 그 돈이 그대로 상속되는 것처럼 어뉘티도 이 계약 기관과 상관없이 바로 모두 상속이 됩니다.
3: 우리 부부가 조인트로 어뉴이티에 가입했는데 제가 사망하면 제 와이프는 제가 받았던 평생 고정 인컴 어뉴이티의 금액이 반절로 줄어들어 그 혜택이 절반이 되는 건가요? 저랑 와이프가 평생 한 달에 어뉴이티에서 3,000불을 받는다 할때 내가 사망하면 우리 와이프는 1,500불만 받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0: 아닙니다. 그것도 낭설입니다. 평생 고정 인컴으로 받는 어뉴이티에 선생님과 사모님이 조인트로 함께 들어가시면 한 분이 사망하셔도 당연히 나오는 금액은 아주 변함없이 그대로 남은 분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혹시 공동 명의로 들어간 집에서 한달 렌탈 인컴이 3,000불이면 선생님이 사망하신다 해도 사모님이 한달 렌탈 인컴 3,000불을 계속 받으시겠죠? 공동 명의니까요. 어뉴이티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4: IRA를 어뉴이티로 옮길 때 세금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뉴이티가 좋아 보이지만 세금을 내고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엄두가 안 나네요.
0: 아, 그 부분이 걱정이셨군요. IRA를 어디에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은행에 있건, 투자회사에 있건, 보험회사에 있건, 그 IRA를 어뉴이티로 옮길 때 똑같은 IRA 텍스 코드를 가지고 옮기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고 옮기게 됩니다. 즉, IRA를 어뉴이티로 옮기게 되면 상품 이름은 어뉴이티가 되지만, IRA 세금 룰은 그대로 IRA.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IRA 어뉴이티로 옮기게 되는 것이라 세금은 내지 않고 옮길 수 있습니다.
5: 생명보험을 어뉴이티로 옮긴다고 하는데, 그러면 생명보험의 돈을 어뉴이티로 옮기고 생명보험은 그대로 유지되는 건가요?
6: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7: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8: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9: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5시 이브닝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10: 올본 미군이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거짓 정보를 토대로 중국 선박에 대한 군사작전을 실행 직전까지 준비했다가 중단한 사실이 CNN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전이 진행 중이던 당시 미군 내부에서는 중동에 있던 중국 선박 한 척이 핵무기 프로그램 관련 부품을 수송하고 있다는 정보보고서가 회람됐습니다. 무장병력이 선박에 오를 준비를 마쳤고 군용기까지 출격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작전 실행 직전 당국자들이 보고서를 추가 검토하면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특수작전사령부 분석관이 챗봇을 활용해 작성한 것이었는데 챗봇이 선박 화물을 잘못 식별해 핵무기 관련이라는 틀린 결론을 낸 것이었습니다. 소식통은 보고서가 전적으로 거짓이었으며 거의 전쟁이 시작될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작전이 실행됐다면 미중 간 무력 충돌로 번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올해 초 인공지능 가속화 전략을 발표하고 정보 분석과 표적 선정 등 군 업무 전반에 인공지능 도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조직이 서로 다른 인공지능 도구와 안전 기준을 쓰고 있고 인공지능이 생성한 정보를 검증할 통일된 기준도 없는 상태입니다. 일부 정보 당국자들은 인공지능이 분석가들에게 더 빠른 정보 생산을 압박해 오류 발생 여지를 키우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1: 이란과의 전쟁에서 사망한 미군 장병 수가 공식 집계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오늘 익명의 당국자 여러 명을 인용해 실제 사망자가 최소 22명에서 23명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미 국방부의 공식 사상자 집계 시스템에는 지난 2월 시작된 장대한 분노 작전 사망자 14명과 휴전기간 사망자 4명을 합쳐 모두 18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사망자 모두가 전투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이란과의 전쟁이 벌어진 중동 지역에 주둔하던 병력이라고 당국자들은 설명했습니다. 작전 개시 이후 이 지역에서 사망한 미국인 민간 계약업체 직원도 3명에 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앞서 소플리 데이비우스 소령과 데빈 세이벨 병장 2명이 이란 전쟁과 무관한 임무 중 사망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세이벨 병장은 공식 집계 시스템에 해당 작전 사망자 명단에 올라있지 않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지적했습니다. 전쟁 이후 전투 중 부상한 미군 장병은 820명을 넘으며 다수가 이란의 반격으로 외상성 뇌손상을 입었습니다. 국방부는 미투 이란이 6월에 서명한 종전 양해각서가 사실상 파기되고 공습이 재개된 7월 7일을 기준으로 사상자를 새로 집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망자 수 집계 방식을 둘러싼 의문은 언론 보도 이후에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CNN과 폴리티코 등 주요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즉각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에 직접 게시물을 올려 이 같은 방침을 공개했습니다. CNN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라고 비난했고 MSNBC에서 이름을 바꾼 MSNOW에 대해서는 시청자와 신뢰도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폴리티코에 대해서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800만 달러 상당의 구독을 불법으로 집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주류 언론이 사실을 왜곡해 자신의 행정부를 비난한다며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명해왔습니다. 이번 출입 금지 조치는 해당 매체들의 트럼프 행정부 비판 보도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에서 현직 대통령이 특정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공개적으로 차단한 것은 이례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해당 언론사들이 법적 대응에 나설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12: 김승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 국회에서 열렸지만 핵심 의혹을 검증하기엔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청탁과 가족조합 관련 의혹이 보름 가까이 제기돼 왔지만 청문회는 여야 공방 수준에 그쳤습니다.